누구의 이익을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렇죠. 중생의 이익을 주는 작용을 떠올리는 거죠. 부처님처럼 산다는 것은 중생을 위한다는 거죠. 부처님을 위한다는 것은 중생을 위하는 것이라. 그게 여러 군데서 많이 나옵니다. 염, 입, 일체 재불지의 방편에 들어가는 까닭으로 환희한다. 예, 부처님께서 들어가신 것, 지혜의 행에 들어가는 것을 생각한다. 모든 부처님의 지혜와 수행 속으로 들어가면서 우리가 기뻐진다. 참 꽃이 꽃도 꽃 역할도 하고 등도 등 역할도 하고 좋은 시절입니다. 마치겠습니다.

걸음 앞으로 나와봐요. 12살 이전에 짜장면을 먹어본 적이 있었나요? 한 걸음 앞으로 나와봐요. 나의 자전거가 있었나요? 주말에 함께 놀아줄 아빠가 있었나요? 한 걸음 앞으로 나와봐요. 12살 때 가족을 위해 일을 해본 적이 있었나요?

정읍칠보산 보림사주지 종진스님의 두 번째 찾아가는 선명상 법회를 봉행합니다. 종진스님의 명상 토크쇼에서는 화를 다스리는 법과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명상을 지도합니다. 삶의 활력과 변화를 만나고 싶은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참가 문의는 063-535-6800번입니다. 대한불교조계종 옥천암에서 제3회 옥천암 수변호국음악회를 개최합니다. 인기가수 박서진, 남상일, 배아현, 씨야, 박시환 등이 출연하며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 국가유공자, 군인 등 제복을 입으신 분들을 위한 특별석도 마련됩니다. 이 자리의 주인공인 여러분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 K395-4031번입니다. 대한불교 천태종에서는 중창조이신 상월원각 대조사 제52주기 열반대제를 오는 6월 12일 구인사 광명전에서 봉행합니다. 시대를 앞서 불교 운동을 펼쳤던 대조사의 가르침과 위덕을 기리는 자리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구인사 043-423-7100번입니다. 질병을 고치고 수명을 늘려주시는 약사열의 부처님의 크나큰 원력이 불암산 경수사에 찬란히 구현됩니다. 건강과 평안으로 채워주시는 약사열의 부처님의 온화한 미소를 탱화로 모시고자 합니다. 이 수승한 인연으로 마르지 않는 복덕의 가피를 대대손손 누리시길 발원합니다. 부처님의 광명이 우리 가정에 건강과 안락이라는 감로수로 내리도록 소중한 정성을 보태주시기 바랍니다. 동참 문의는 02-936-5629번입니다. BTN 불교 TV 대표 신행단체 BTN 연불봉사회 제10기 교육생을 모집합니다. 연불봉사회는 제가 불자로 구성된 자원봉사 신행단체입니다. 교육은 매주 수요일 2시간씩 진행되며 수료한 후 봉사활동에 참여할 수 있고 봉사활동을 위해 자원봉사자 보험에 가입해드립니다. 문의는 붓다회 1855-0108번입니다.
1: 법화경 수행도량 정해선원에서 법화경 법사스님의 법문에 이어서 법화삼매참법 기도집으로 기도 수행하는 법화삼매참법 천일기도를 봉행합니다. 법화경 대강백 법사스님들의 법문과 함께 법화 칠보탑 불사 원만 회향과 모두의 건강과 행복을 발원합니다. 원돈댁의 수계대법회로 회향하는 법화 삼매참법 천일기도에 수의 동참하시어 업장 소멸, 소원 성취, 성불하시길 발원합니다. 문의는 02-971-4426번입니다.
2: 부처님 마음처럼 속세에 물들지 않는 마음, 여여. 여여하게 보고 듣고 머물고 행하는 수행을 이끄는 정혁 큰스님. 범어사 주지를 역임하신 정혁 큰스님이 이끄시는 참수행 도량. 부산 양정 여여선원과 삼랑진 여여정사. 도심 속 기도 도량 여여선원에서 행복의 길을 찾으시고 참선 불교대학, 명상 등 나를 찾아 떠나는 여행과 힐링을 만나십시오. 그리고 삼랑진 여여정사는 동양 최대 백옥 관세음 보살님을 모신 이후 소원을 꼭 이루는 도량으로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습니다. 봄의 벚꽃길, 여름 계곡, 가을 단풍, 겨울 살경. 걷는 곳마다 극락이 되는 동굴법당 기도는 눈물 쏟아내고 환희로움을 되찾는 인생 휴일처가 될 것입니다. 억조 창생 구제 중생 전태종 중창조 상월 원각 대조사님의 그 뜻을 이루고자 조백산 연화성지에 창건한 대한불교 천태종 총본산 구인사 낮에 일하고 밤에 수행하는 주경야선의 중풍 사부대중의 기도소리가 24시간 끊이지 않는 청정 수행도량 구인사 애국불교, 생활불교, 대중불교 3대 지표를 바탕으로 중생을 위해 이 땅에 꽃피운 천태의 가르침 전국 160여 사찰, 250만 신도가 함께합니다. 소백산 연화성지 대한불교 천태종 청본산 구인사
3: 천년을 지켜온 도량이 한순간의 화마에 멈춰 섰습니다.
4: 네, 예수님.
5: 예수님들이 잘 물려준 이 도량을 잘 갖고 오고 보호해야 되는데 지키지 못했다는 데 대한 이제 죄송스럽고 미안한 마음들이 제일 크게 이제 짐으로 와닿죠.
4: 그냥 눈물이 날 뻔. 지금도 말만 하면 눈물 나요. 아직도 많은 어려움이 있는가 봐요.
6: 조그만한 정성이라도 모아주시면은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군사가 다시 재건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많은 동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5: 많은 분들이 한 마음으로 이 도량이 복원할 수 있는데 함께 해주시는 것이 일단 빨리 일으키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3: 천년고찰 고운사, 당신의 이름으로 다시 세워주십시오.
1: 부처님 닮은 인재를 길러내는 동국대학교에서는 연꽃을 닮은 로터스관, 명상을 통해 마음을 치유하는 선센터 조성불사를 봉행합니다. 가족의 평안과 행복, 소원 성취, 동국발전 등을 발원하며 참여하실 수 있고 500만 원 이상 기부자의 존엄과 염원은 선센터 500나안상에 봉안되고 공덕의 벽에 새겨져 길이 기억될 것입니다.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2260-3300번입니다.

0: 산에 기대어 천년의 시간을 이어온 산사, 한국의 산지승원. 산사로 향하는 길은 자연이 이끄는 불법의 세계입니다. 그 중에서도 서남산은 자연의 일부로 자리하며 산사의 원형을 지켜왔습니다.
1: 경사지를 돌을 깎거나 흙을 깎지 않고 고스란히 경사지 위에 올려서 그 산세에 영향이 미치지 않도록 자연과 동화되는 그러한 모습으로 지어진 것이 특징입니다.
0: 통도산은 영축산의 산세를 따라 동서로 길게 들어서 있습니다. 부처의 가르침을 새기며 산사의 가장 높고 깊은 곳으로 향하면 부처님의 사리를 모신 진신사리탑에 이릅니다. 통도사를 불보사찰이라 부르는 이유죠. 천년을 지나 지금까지 산사는 자연 속 수행하는 삼토였습니다.
2: 산지승원이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왜냐하면 여기는 다른 나라하고 다르게 스님들이 살고 계십니다. 이게 일본과 중국과 완전히 다른 차별화가 되는 하나의 그 문화거든요.
0: 부석사는 일주문을 시작으로 부처님을 모신 무량수정까지 아홉 개의 단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극락으로 가는 길을 의미하죠. 계단 끝에 이르면 무량수선 앞 석등을 마주하게 됩니다. 만물을 비추는 부처의 광명을 상징합니다. 화엄종의 본찰이자 화엄의 뜻을 건축으로 구현한 곳, 부석사입니다.
3: 부석사의 화엄 자상은 너와 나의 관계를 넘어서서 나와 우리 모두, 우리 중생 전체, 또 세계로 나아간 이러한 확장된 세계관을 보여주는 그러한 사상을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0: 법주사는 미륵 사상의 도량입니다. 미륵은 자비란 뜻을 담고 있죠. 우리나라에 유일하게 남아있는 목탑, 팔상전에는 부다의 일생을 담은 팔상도가 있습니다. 산사의 탱화와 불상, 그리고 불탑에는 현재와 미래를 아우르는 부처의 진리를 담고 있습니다. 부처의 길을 따르며 그 뜻을 이정표 삼아 천년 동안 수행과 정진을 이어온 곳, 산사는 한국 불교 사상의 요람입니다. 산사에서는 쉼도 수행입니다. 작은 것 하나 허튼 것이 없는데 머리를 숙여야 경내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은 마음을 낮추는 일이 곧 구도의 첫걸음이라는 뜻입니다. 깨달음은 속된 욕심을 내려놓고 기꺼이 가난해지기를 실천하는 절제와 검열.

사람들에게 삶으로 이어집니다. 세속을 내려놓고 선을 구해온 천년 시간이 전하는 귀한 가르침입니다. 수행은 마음을 닦는다는 뜻입니다. 예술은 또 다른 형태의 수행입니다. 마곡사 대광보좌는

0: 산 사이는 부처를 그리고 새기며 깨달음을 염원했던 수행의 시간이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1: 특정 불화를 그리기 위해서는 적게는 3년, 길게는 10년 이상 걸릴 때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기도와 염원과 마음이 모여서 하나의 불화가 이제 탄생될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0: 자연이 빚은 부처의 품에 안긴 산사. 대응사 일주문 뒤편에는 선종이 숲을 이루고 교종이 바다를 메우니 모두가 어우러진 도량이라 적혀 있습니다. 이곳에서 스님들은 자연을 품고 지켜왔습니다. 자연을 거스르지 않는 구도의 길, 한국의 산사가 천년을 이어온 지혜입니다.
2: 지금까지 이어진 불교 문화, 또 산지 승원의 특징들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지금과 같이 이어지고 미래에도 우리 후세들한테 그 전통이 전해져 내린다면 그게 지금 갖고 있는 가장 큰 가치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0: 천년 전의 해안으로 인류에게 묵직한 깨달음을 전하는 곳. 유네스코 세계유산 산사 한국의 산지 승원입니다.

0: 대한민국 남성들이 표현하지 못하는 큰 병에 걸렸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1: 많은 아내분이 도대체 내 남편 왜 저러냐, 어머님들이 우리 아들 이상한 것 같아요 이런 얘기 하시는데, 좀 더 남편에 대한 이해, 그리고 우리 아들들에 대한 좀 더 가까워지는 마음의 거리를 위해서 우리 어머님들도 아내분들도 남성 불교심리학 사내심리에 많은 관심 바랍니다.
2: 다시 찾아온 드라마 붓다. 오랫동안 기다렸지만 방송을 놓쳐서 아쉬우셨나요? 걱정 마세요. 이제 언제 어디서든 드라마 붓다를 시청할 수 있습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BTN 드라마를 검색하면 드라마 붓다를 만나볼 수 있습니다. 부처님 당시를 옮겨놓은 듯한 감동과 환희를 BTN과 함께하세요.

0: 생각대로 이루어지는 무명 큰스님의 원력. 무엇이길래 이토록 신비한 도량이 되었나? 무엇이 이토록 사람들을 감동시키는가? 무명 큰스님의 원력은 과연 어디까지인가? 될지어다, 이 말의 위력은 어디서 나오는 걸까? 말한 대로, 생각한 대로 이루어지는 부처님 세계.
1: 그런 세계 없다고 말라. 그런 세계 암 있고 말고.
0: 간절한 이에게 열리는 부처님 세계.
1: 불자 여러분들이 간절하다면 저는 무엇이든 다 하고 싶습니다.
0: 이루어질 것입니다. 기적 같은, 거짓말 같은 일들이. 카피 직현 도량 무명사 051-944-7499.
2: 아는 바다를 밝히고 뱃사람을 지켜주던 태국사의 장엄한 종소리. 하지만 세월의 풍파 속에 그 울림은 멈추고 말았습니다. 이제 부처님의 법음을 전하던 끊어진 아능의 메아리를 다시 잇는 범종불사에 거룩한 인연을 맺어주십시오. 태안 태국사 범종 종각불사에 동참하시면 가정에 자비 광명, 후손에게 만대 영화가 깃들 것입니다.
3: 부모의 마음은 늘 자식을 따르고 죽어서도 끝내 자식 생각을 잊지 못한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부모님의 아름다운 마무리, 영가를 극락정토로 인도하는 장례 포교사 BTN 불국토 상조가 돕겠습니다.
4: 장례의식이란 돌아가신 분이 일생 동안에 살아온 인생 마무리 해양인과 동시에 새로운 미래생의 시작이기 때문에 돌아가신 분에게는 가장 소중한 것이 장례의식이라고 하겠습니다.
3: 부모님이 가장 편안하게 생각하는 불교식 장례 문화. 불국토 상조는 가족 신행 공동체입니다. 스님께서 집전하시는 장엄 연불로 영가를 축원하며 구품 연화대름과 광명 진원으로 정성껏 모시겠습니다. BTN 불국토 상조. 가입 문의는 1577-7675번입니다. 고객 납입금은 주거래은행인 국민은행의 50%를 예치하고 있습니다. 장례 서비스 중 사용하지 않는 품목은 공정거래위원회 상조 서비스 표준 약관에 의거해 환급해드립니다.
5: 마틸드 필립 벨기에 여왕이 서울 진관사를 찾았습니다.
6: 미국 부통령 부인의 방안은 처음이었고 진관사를 택했습니다.
7: 스님!
8: 아. 아이고, 관세음보살.
9: 근데 이렇게 맷돌로 돌려서 두부를 만들면 두부 맛이 진짜 기가 막힐 것 같아요.
8: 기가 막혀요. 네. 재료 본연의 맛을 살리고 양념은 부수적이고
10: 배를 갈아서 하니까 완전히 천연 조미료잖아요.
11: 자연식품.
8: 절밥은 천천히 먹으면서도 재료를 중요시하지 양념을 중요시하지 않습니다. 특히 마음을 중요시하게요. 네. 최고 양념은 마음이다.
12: 고객님 대환 대출 대상자세요.
13: 정말요?
12: 보내드린 신청서 들어가셔가지고
14: 계약 위반으로 대출금 전액 상환해야 합니다.
13: 계좌번호가 어떻게 돼요? 안돼!
15: 중앙지검입니다. 박지환 씨 대포폰 사건에 연루됐습니다. 네? 폰 검사를 해야 하니까 카톡 링크 들어가서 앱 설치하세요.
13: 설치했어요.
16: 나 당했다!
17: 아빠 봐봐, 나 핸드폰 깨졌어.
18: 야, 놀랐겠네 우리 딸. 이거 누르면 되나 이거?
13: 이게 뭐야? 아 이거 어떻게 멈춰? 그만! 도대체 뭘 깐 거야?
19: 범죄 영화 속 이야기가 아닙니다. 당신도 곧 만나게 될 진짜 피싱 범죄입니다. 보이스피싱. 속지 않은 게 아닙니다. 다만 내 차례가 오지 않은 것뿐.

이 세상에 제일 못된 사람이 뭐냐? 대중의 화합을 깨는 것을 가장 못된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화합을 깨지 말라고. 꼭 회사 같은 데 가도 사장님하고 회사원 사이에 이간질만 하고 댕기는 무간지 옷 갈 놈이 있어요. 그런 놈이 있다고요. 절에는 없는지 아시오? 시골에 가보니까 신도하고 주지스님 사이에 이간질만 맨날 하고 댕기는 신도가 있어. 쏘삭거리고 양쪽에서 쏘삭거리고 별 거지 같은 신도가 다 있단 말이야. 뭐하러 불교를 믿습니까? 그럴 바에야 이간질하는 게 뭐에 그렇게 좋은 거예요? 그게 이간하는 놈처럼 못된 놈이 없어 이 세상에. 그러니까 인생을 전부 거꾸로 살지. 내가 공일날 그런 말 했잖아요. 서울 두꺼비가 부산 구경 가는데 주풍령 고쯤 가니까 어지간히는 왔겠다. 부산 부산하는데 부산이 어떻게 생겼었고 이 두꺼비가 벌떡 일어나서 기지개를 키고 부산을 보니까 서울하고 똑같아요. 왜 서울하고 똑같겠습니까? 벌떡 일어서서 기지개를 키니까 눈이 뒤로 와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서울을 보면서 부산인 줄 알고 서울이나 부산이나 똑같네. 지금 이 세상 사람들 살아가고 있는 모양이 그 모양이다 이거예요. 전부 거꾸로야죠. 장인 장모가 싸움을 하는데 장모가 두들겨 맞아가지고서 하도 민망스러우니까 사위가 저 문 밖에 가서 앉아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장모가 두들겨 맞다가 못 견디니까 도망가는 거예요, 문 밖으로. 그런데 장인이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위 보고 금왕할련 어디로 갔냐고 그러니까 예, 금왕할련 이쪽 길로 갔습니다. 그게 이 세계가 마비 되면 그렇게 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시어머니가 며느리 구박을 하도 하니까 징징 울고 댕기. 동네 사람들이 너 왜 그렇게 울고 있냐 그러니까 시어머니가 하도 괴롭혀서 그런다고. 너희 시어머니도 잘한 게 없는데 그렇다. 우리 시어머니가 잘못한 게 뭐냐 그러니까 너희 시어머니도 이 동네 시집 올 때 시집 오던 날 동네 청년 만나다가 들켜가지고 벌조로 등에다 북을 짊어지고 북소리를 덩덩 울리면서 일곱 번 반바쁘나 동네를 돌아다녔다고. 그러니까 며느리가 와서 저도 다 알아요. 알긴 뭘 알아. 시어머니께서도 옛날 시집 오던 날 동네 청년마다 들켜가지고 북소리를 덩덩 울리면서 동네를 일곱 번 밖으로 돌아다녔죠. 그러니까 누가 그러든 난 세 번 반 바퀴밖에 안 돌았는데 세 번 반 바퀴가 일곱 번 밖으로 못한 줄 알아요. 시집 가던 첫날 밤 아이를 낳았는데 이게 보통 사건이래야 화를 낼 거 아니에요. 신랑이 하도 어이가 없어서 싱글벙글 웃고 앉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인이 좋아서 웃는 줄 알고 저렇게 좋아할 줄 알았으면 집에 있는 일곱 살 난 것도 데리고 올 건데 잘못했다고. 참 희한한 생각을 다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뭐 이 정신이 이게 마비가 돼서 이게 돌아버리면 그렇게 전부 정신 나간 소리를 하는 거예요. 정신 나간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게 참 한심한 거예요. 내가 이 늘 듣던 사람들한테 이 말 자꾸 해서 안 됐지만 어떤 하얀 백발 노인이 턱샘을 길게 하고 외출을 하려고 골목길을 나섰는데 골목에서 놀고 있던 개구쟁이 애들이 할아버지 참 궁금하네요. 무엇이 궁금하냐? 할아버지는 밤에 주무실 때 그 좋은 턱샘을 이불 속에 넣고 주무세요. 내놓고 주무세요. 평생을 잤지만 내놓고 잤는지 들어놓고 잤는지 생각이 안 나. 오늘 집에 가서 자보고 내일 아침 일러주겠노라. 집에 가서 자보는 거죠. 어떻게 잤지? 이불 속에 넣고 자보니까 가슴팍이 껄끄러서 잠이 안 와. 내놓고 자보니까 허전해서 잠이 안 와. 내놨다 들여놨다 밤새도록 잠 한 잠 못 잔 거예요. 보시오. 남 걱정할 때는 잠이 자라도 자기 걱정하고 보면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잠이 안 오는 이에게 창조적인 생활이 있지만 맨날 잠자는 놈 죽은 놈과 똑같은 거예요. 그놈이 365일을 우리가 일평생 산다 해도 그게 얼마요? 그까지 그 잠깐 살면서 그동안을 못 참아서 우리가 인생 100년이라고 그러지만 100년을 말이요 짧게 말하면 우리가 이랬습니다. 인생이 100년이라는 게 뭐냐? 자기 자신을 100년 산다고 해도 대자연이 우리 인간을 볼 때는 한순간 시계추가 딸깍하는 한순간 산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100년이라고 그래. 딸깍하는 거. 그런데 딸깍하는 한순간에 무엇이 못마땅해서 도둑질을 하고 살인을 하고 거기에 무슨 생로병사가 있으며 너다 나다 할 것이 어디에 있으며 거기에 무슨 잘나고 못나게 있겠는가 그런 말이에요. 우리가 찰나 인생인 줄 알면 잘못된 생각 할 수가 없어요. 그 한순간 아름답게 살아야 돼요. 부처님 보시오. 세세생생을 닦아서 부처님 됐지 금생에 와서 부처님 된 노릇이 아니에요. 우리는 도대체 몇 생을 닦아야 하겠나요? 한번 생각을 해보시오. 금생에 와서 겨우 불법을 만나가지고서 우리는 이제 시작인 것을 알아야 됩니다. 세세생생을 마음을 닦으려랑 하고 그래서 우리가 부처님 될 생각을 해야 돼요. 자수성이 시공이요 자기의 마음을 닦는 것을 공이라 하는 것이요 자수신이 시덕이며 이 몸뚱아리가 도덕성을 잃지 말아야 되는 것이다. 도덕적으로 살아라 그러는 말이에요. 선지시가 공덕은 수차성내견이니 자기의 성품 안에서 찾는 것이니 불시 보시 왕양지 소구야라 덕을 베푸는 데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시로 공덕이 복덕이 여 공덕으로 별이니 공덕과 복덕이 그래서 다르다는 것이에요. 무제가 부식 진리연정 양무제가 진리를 알지 못함 일지연정 비하조사가 유가니라 우리 조사 스님에게 허물이 있겠는가 그런 말이에요. 자사가 우문할 태수가 스님에게 물어 가로되 제자가 상견승속이 염 아미타불하야 원생서방하옵는데 자사가 육조 스님에게 묻는 것이에요. 제자가 항상 승속이 아미타불을 외워서 극락세계에 태어나기를 원하는 것을 보옵는데 설하소서 처음 화상은 설하소서 원컨대 스님께서는 설하십시오. 득생피부이까 아미타불을 부르면 극락세계에 태어나겠습니까? 그런 것이에요. 예? 여러분이 이거 의심하는 대목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오늘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이 부분은 지금까지 우리가 의심하고 있던 부분을 풀어가고 있는 거예요. 득생피부이까 진실로 저 극락세계에 태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원이 파이하소서. 원컨대 스님께서는 나의 의심을 파하게 하소서. 사근하되 스님께서 말씀하되 사구나 태수여 잘 들으라 그 말이죠. 선청하라 잘 들으라. 해능이 여설 하리라. 내가 그대에게 그 뜻을 말하겠노라 그 말이죠. 세존이 제 사위성중하사 부처님께서 저 사위성중에 계실 때 설서방인화 하시되 서방정토 극락세계를 이끌어서 말씀하시되 경문엔 분명 거차불원이라. 부처님 말씀 가운데에는 분명히 극락세계가 먼데 있지 아니하다 이렇게 가르쳤다고 말해요. 양론상설컨대는 만일 이것을 자세히 말할 것 같으면 이수가 유 10만 8천이라 하시니 서방적도 극락세계가 어디쯤이냐? 서쪽으로 10만 8천리밖에 극락세계가 있다고요. 10만 8천리밖에 극락세계가 있다면요, 요새 그만 로켓 하나 빌려 타고 쌩 많이 갔으면 그까지 그 몇십 분 동안에 갈 수 있어요. 지금 도대체 이 지구의 궤도를 한 바퀴 도는데 콜롬비아호가 90분밖에 안 걸렸습니다. 90분. 그렇죠? 지구의 궤도를 한 바퀴 도는데 90분 걸리는데 그것을 우리는 초음속이라 그래요. 소리보다도 앞서가는 것이다 그거 아니에요? 초음속이요. 그런데 그 초음속인 지구의 궤도를 한 바퀴 도는데 90분밖에 안 걸렸으면 어마어마한 거예요. 아, 우리가 로스앤젤레스에 갈 때는 말이요, 비행기를 타고 김포공항에서 뜨면요 11시간 달려야 됩니다. 그게 뭐냐, 800km 내지 1200km 정도를 달려서 12시간을 걸려서 가는데 콜롬비아호는 지구의 궤도를 한 바퀴 도는데 90분밖에 안 걸렸어. 그러한 속력으로 보이자 2호가 나사를 출발해가지고서 해왕성에까지 90분, 이 지구의 궤도를 도는데 90분밖에 안 걸리는 그런 속력으로 12년간을 달려서 해왕성에 도착했어요. 해왕성에서 지구에까지 광속 거리가 얼마냐? 이 빛의 속도로 말하면 4시간 20분입니다. 굉장한 거리예요, 그것이. 수학적으로 계산해낼 수 없는 거리를 간 거예요. 그런 정도 갔으면요, 그래도 보고가 있어야 될 겁니다. 그 조종사가 여기는 천당이다 오바, 우회전할 것이냐 좌회전할 것이냐 나사는 응답하라 이래 나와야 될 거예요. 여기는 지옥이다 오바, 우회전할 것이냐 좌회전할 것이냐 꿰뚫어 갈 것이냐 말을 하라. 근데 아직도 해왕성을 떠나서 무궁의 우주 탐험을 하고 있는데 우리의 일생토록 그 우주를 탐험할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들이 죽는 날까지 여기는 천당이다 오바하는 일은 없을 것이니 걱정을 놓으시오. 왜 그러냐? 천당 지옥이 어디에 있냐? 지금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거지. 이 마음을 떠나서 객관적으로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하는 말이에요. 여기 지금 갓난애기가 있다 할지라도 그놈이 죽을 때까지 기다려도 그 소식은 안 올 거다 그 말 아니에요? 어떠시오? 서운합니까? 서운해요? 아이고, 난 극락 가려고 지금 불교 믿는데. 극락이 있고 지옥이 분명히 있어요. 있는데 그까지 거리, 해왕성에서 지구에까지가 광속거리가 4시간 20분이요 12년 동안을 달려서 갔다 할지라도 거리가 아직 거기 미치지 못한다 그거예요. 그런데 극락지옥이 있다 할지라도 믿지 못하는 것은 왜 그러냐? 장님은 희고 검은 것을 분별 못해요. 그렇죠? 하루살이는 내일을 몰라요. 우화에 그런 말 있죠. 참새와 하루살이가 하루 종일 놀다가 참새가 푸르르 날아가면서 오늘은 저물었으니 내일 만나자 그러니까 하루살이가 내일이 뭔데?

0: 내일을 알 택이 없죠. 하루살이와 같은 인생이 과거와 미래를 알 택이 없죠.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서 이 순간 사는 것만 알지. 그러나 실제로 우리는 그러한 세계를 상상하면서 인생을 사는 사람이 아름다운 거지. 지옥천당은 없다. 딱 잘라버리고 인생 사는 거 수단만 못 가리지 않고 살 염려가 있어요. 그러니 있다 없다 하는데 결론 지어 말하지 말아라. 그것이 알아들으십니까?
1: 네.
0: 걸핏하면 무슨 천당 지옥을 말하면 누가 갔다 왔나? 알지도 못하는 걸 말한다 싶지만은 우리는 어리석어서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극락세계가 10만 8천리라고 했으니 그것은 뭘 말하는 거냐? 직신 중에 시박팔사라 육조 해능대사는 이 마음속에 시박팔사야 열 가지 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극락세계가 10만리나 되는 것과 같고 여덟 가지 정도를 뒤집어서 삿된 도를 행하면 8천리를 가는 것과 같으니 변시설원이니 이것은 문득 극락세계가 먼다고 말한 것이니 설원은 먼데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위기하거니요 하근 중생을 위해서 살았는 것이요 어리석은 중생을 위해서는 부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극락세계 분명히 있다

사람이 사람다워지는 것이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가장 중요한 이야기죠. 부처님도 결국 누굽니까? 사람의 완성자죠. 완성된 사람이 부처고 아라하니 부처님은 우리에게 법을 주신 분이죠.

우리 사는 이 세상을 불국장터로 구현하리라. 굳은 원력으로 세워진 만불보전. 만불보전에 봉안되어 있는 부처님은 청정법신 비로자나 부처님을 중심으로 왼쪽에는 석가모니 부처님, 오른쪽에는 노산화 부처님으로 삼존불을 모시고 있습니다. 삼존불 앞에 모신 유리광 열애불은 온 마음을 다해 쓰다듬으면 만불의 운과 소원이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큰 스님들이 열반하시면 모셨던 두도 탐묘를 이제는 일반인도 왕생 탐묘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관리 걱정 없이 영구히 보존되는 화강석 왕생 탐묘는 개인기, 부부기, 가족기, 문중기가 있습니다. 아미타우스에서 극락왕생의 기원을 이루십시오.

BTN 붓다회와 함께하는 러브 템플스테이. 절로 갈까? 양재 구룡사. 싱그러운 6월을 함께 보낼 분 찾고 계신가요? 좋은 인연을 만나 아름다운 사랑을 하고 싶으신가요? 도심 지역에서 생활 포교를 실천하고 호흡하는 전법도량인 양재 구룡사에서 1박 2일간 진행되는 이번 템플스테이에 BTN 붓다회가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도심 속 힐링 쉼터 양재 구룡사.

0: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6일 토요일 BTN 뉴스 시작합니다. 조계종 군종특별교구가 현충일을 하루 앞두고 서울 현충원을 찾아 순직 군승을 추모했습니다. 군종교구는 선후배 원력을 이어 한국불교 중흥과 불법 홍보에 앞장설 것을 다짐했습니다. 한국불교의 역사와 성보를 영상으로 전해온 BTN이 관람객이 돼서 선운사 특별전을 찾았습니다. 성보를 챙겨난 임직원들은 불교 문화를 알리는 방송포교의 사명감을 되새겼습니다. 조계종 환경위원회가 세계 환경의 날을 기해 5대 제일에 맞춘 불자 맞춤형 탄소중립 실천안을 제시했습니다. 개인의 소비 성찰과 실천이 기후위기를 극복하는 수행이라고 밝혔습니다. 만해 스님 님의 침묵 발간 100주년을 맞아 문학과 사상을 재조명하는 국제학술대회가 열렸습니다. 일본 유학 시절 쓴 한시 속 정체가 불분명했던 인물도 공개돼 눈길을 끌었습니다. 제12회 불교 무용대전이 오는 12일부터 3주간의 여정을 시작합니다. 무용대전에 15팀이 참가해 전통 무용과 창작 무용까지 불교를 주제로 한 몸짓을 세상에 선보일 예정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오늘은 순국선열과 전몰장병의 호국정신과 위훈을 기리는 제71회 현충일입니다. 4명의 순직 군승을 참배한 조계종 군종특별교구는 가사와 군복을 함께 걸치고 총성과 독경 소리가 교차하는 경계 속 목숨을 바친 선후배들의 원력을 이어 한국불교 중흥과 불법 홍포에 앞장설 것을 다짐했습니다. 배수열 기자가 보도합니다.
1: 나라를 위해 헌신한 순국선열과 호국 영령이 잠든 대한민국 대표 추모 공간 서울 현충원. 조계종 군종특별교구장 법원 스님과 교구 소임을 맡고 있는 육해공 군승이 현충탑의 향을 사르고 묵념합니다. 군종특별교구가 어제 제71회 현충일을 하루 앞두고 임무 도중 순직한 선후배 군승의 묘비와 납골당을 찾았습니다. 이동신, 김인수, 김봉식, 김수남. 부처님법을 세상에 전하고자 출가한 스님이자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군인의 이름입니다. 법원 스님은 이동신 군승의 묘비를 한없이 어루만지며 열악했던 포교 환경을 견뎌온 선배 군승의 원력을 돌아봤습니다.
2: 국가를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헌신한 그런 국가 유공자, 또 유가족들, 그분들도 우리가 잊지 않고 이런 계기에 좀 더 한번 관심을 가지고 위로와 격려를 해주는 그런 날이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1: 군법당 신도의 장례를 위해 시다림 기도를 마친 뒤 갑작스레 쓰러진 고 김인수 군승. 수행과 병행된 과중한 업무로 뇌암을 얻었고 투병 끝에 2017년 2월 안타깝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학생 군사학교와 구사단 법당 등 생전 장병 포교와 불사에 누구보다 앞장섰던 그는 나라를 사랑하는 군인이자 후배들에게 귀감이 됐던 수행자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2: 급히 뇌수술을 받았는데 그 이후로 회복을 못하시고 순직을 하셨어요. 그 군복을 입고 좋아하는 모습도 참 많이 기억이 나고 참 너무 일찍 돌아가셔서 안타깝습니다.
1: 이어 1기 군승으로 국방부 원광사를 창건하고 베트남 주월 한국군 사령부로 파병 임무를 수행했던 김봉식 군승과 가남으로 순직한 제13대 군승단장 김수남 군승의 묘비를 차례로 참배하며 선배 군승들의 원력을 되새겼습니다.
3: 순직하신 선배 군승들의 뜻을 받들어서 포교 원력을 세워 전법과 포교에 매진할 수 있도록

0: 가겠습니다.
1: 앞서 지난 2일 대전 현충원에서는 계룡대 홍제사 주관으로 9명의 순직 군승의 넋을 기렸습니다. 군종특별교구는 오는 20일 서울 현충원 현충관에서 제26회 호국영령 위령대제를 봉행해 나라를 위해 목숨 바친 모든 영령의 넋을 위로할 계획입니다. 조교종 군종특별교구는 국가를 위해 목숨 바친 선후배 도반이자 전후의 묘비를 찾아 넋을 기리며 호국불교의 의미와 그 정신을 되새겼습니다. 서울 현충원에서 BTN 뉴스 배수열입니다.
2: 한국불교의 역사와 성보를 영상으로 전해온 BTN 불교TV가 관람객이 돼 선운사 특별전을 찾았습니다. 화면 너머로 전하던 1500년 성보를 직접 마주한 임직원들은 불교 문화를 알리는 방송포교의 사명감을 다시 한번 되새겼습니다. 이지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3: BTN 회장 성우 대종사가 한국불교 역사문화기념관에 도착하자 조계종 총무부장 성웅 스님이 성우 대종사를 맞이합니다. 성우 대종사와 구본의 대표이사 등 BTN 임직원들이 조계사 대웅전을 참배하고 불교중앙박물관으로 향합니다. 카메라를 들고 전국의 사찰을 누비며 한국불교의 오늘을 기록해온 BTN 임직원들. 이번에는 카메라를 잠시 내려놓고 관람객의 시선으로 선운사의 1500년 역사와 마주합니다. 그동안 카메라 앵글을 통해 대중에게 불법을 전해왔던 미디어 포교사들이 성보의 감동을 직접 눈과 마음에 담기 위해 현장을 찾은 겁니다. 촬영에 집중하느라 깊이 감상하지 못했던 성보를 눈앞에서 마주하자 정교한 조형미와 오랜 세월의 흔적에 곳곳에서 감탄이 이어집니다. 이번 특별전의 상징이자 하이라이트인 선운사 3지장보살상 앞. BTN 회장 성우 대종사가 한자리에 모인 세 분의 지장보살상을 향해 삼배를 올립니다. 대종사의 여법한 삼배는 임직원은 물론 관람객들에게도 깊은 울림을 전하며 전시장을 순식간에 장엄한 법당으로 탈바꿈시켰습니다.
4: 선운사 지장보살 부처님께서 그 일제강점기 시대에 일본으로 이제 도난을 당했다가 스스로 돌아오신 부처님으로 되게 유명한 일화가 있었잖아요. 실제 눈으로 보게 되니까 너무도 생생하고 되게 감동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3: 157점의 성보가 전한 감동은 한국불교의 가르침을 영상 콘텐츠에 녹여 전법의 길을 더 넓혀나가겠다는 다짐으로 이어졌습니다.
5: 우리의 불교 문화가 예사롭지가 않은 정말 대단한 한국의 전통 문화들을 다 안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 방송도 마찬가지로 얼마나 그 훌륭한 콘텐츠를 잘 포장을 해서 그 색깔이 잘 빼어나게 할 수 있느냐.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중요한 화두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6: 이렇게 유수하게 1700년 역사를 이어온 한국 불교 문화유산을 어떻게 잘 알릴 수 있을까 하는 새로운 고민을 하게 됐거든요. 그러면서 사명감과 책임감이 좀 동시에 드는 것 같습니다.
3: 단순한 성보 감상을 넘어 한국불교의 역사와 정신을 대중에게 전하는 방송포교의 역할을 다시금 되새긴 시간. 미디어 포교사로서 다잡은 사명감은 더 깊이 있는 영상포교의 결실로 피어날 전망입니다. BTN 뉴스 이지윤입니다.
2: 폭염과 산불, 가뭄 등 기후위기가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는 시대. 조계종 환경위원회가 세계 환경의 날을 기해 매주 반복되는 5대 제일에 맞춘 불자 맞춤형 탄소 중립 실천안을 제시했습니다. 거창한 구호가 아닌 개인의 소비 성찰과 실천이 기후 위기를 극복하는 수행이란 겁니다. 이은하 기자입니다.
7: 폭염과 홍수, 대형 산불 등 지구촌 곳곳을 엄습한 이상기후는 이제 미래의 경고가 아닌 눈앞의 현실이 됐습니다. 끝없는 소비와 개발, 인간 중심의 탐욕이 불러온 결과입니다. 더 이상 늦출 수도 미룰 수도 없는 위기. 전 지구적 재난에 조계종 환경위원회가 불교의 핵심 가르침인 연기사상을 바탕으로 문명의 패러다임 교체를 제안했습니다.
8: 기후위기에 세계적으로 생태계가 이제 파괴가 되면서 홍수, 화재 등등 재난의 위험에 이렇게 직면해 있는데 울자된 도리로서 지구촌에 살면서 이런 위기를 함께 극복해보자는 의미로
7: 조계종 환경위원회가 6월 5일 세계 환경의 날을 기해 탄소 중립 실천과 생명 전환을 위한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나와 자연이 결코 분리될 수 없는 하나의 공동체임을 깨닫고 소박한 삶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이를 위해 불교 5대 제의를 중심으로 탄소 중립을 실천하는 생태 제의를 제안했습니다. 음력 1일 초하루에는 대중교통을, 음력 8일 약사제일엔 이웃을 위해

0: 위한 보시. 음력 15일 보름에는 1시간 소등 등 에너지 절약을. 음력 18일 지장제일엔 채식 실천. 음력 24일 관음제일은 일회용품을 쓰지 않는 날로 만들자는 내용입니다. 사찰 안과 개인의 신행을 넘어 제일에 따른 맞춤형 행동 지침을 정해 사회적 실천을 유도하는 적극적인 신행을 제안한 겁니다.
1: 환경을 생각하는 마음을 이렇게 늘 가져야 되겠지만은 특별히 우리는 또 제일날에 많이 이렇게 절을 이제 찾고 하니까 제일날만큼이라도 전불자가 환경 이기를 생각해서 실천해보자는 의미로 다섯 개의 슬로건을 좀 내세웠습니다.
0: 거창한 정치적 구호가 아닌 개인의 소비를 성찰하고 절제하는 실천이 곧 기후위기를 극복하는 수행이 될 수 있다는 선언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작은 실천이 우리 사회를 변화시키는 가장 필요하고 큰 불사가 될 수 있다는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BTN 뉴스 이은아입니다.
2: 민족 시인이자 독립운동가였던 만해 한용운 선사 대표작 님의 침묵 발간 100주년을 맞아 만해의 문학과 사상을 재조명하는 국제학술대회가 열렸습니다. 학술대회에선 일본 유학 시절 쓴 한시 속 정체가 불분명했던 인물도 공개돼 눈길을 끌었습니다. 보도에 양육은 기자입니다.
3: 1926년 5월 20일 세상의 모습을 드러냈던 불후의 명시집 님의 침묵. 우리 근대 문학의 등불이자 민족의 스승인 만해 한용운 선사의 시집 님의 침묵 발간 100주년을 맞아 선사의 문학세계와 사상의 궤적을 짚어보는 뜻깊은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어제 서울대학교에서 제3회 무산문화대상을 기념해 열린 국제학술대회.
4: 연구자들도 한용운에 대한 논문들을 별로 발표하는 사람이 많지 않았습니다. 학문 연구가 이런 식으로 계속 발전을 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돼서 마음속으로 굉장히 크고 못합니다.
3: 특히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만해 선사의 1908년 일본 유학 시절 행적과 그간 베일에 쌓여 있던 인물의 실체를 밝혀낸 성과가 조명됐습니다. 발표에 나선 일본 토요대학 사토 아스시 교수는 만해 선사가 1908년 약 4개월간 단기 유학했던 조동종 대학 시절을 따라갔습니다. 당시 기관지 기록에 따르면 만해 선사는 1908년 5월 9일 입학했으며 일본어가 미숙한 상태에서도 필담을 나누고 총 12수의 한시를 게재하며 일본 불교계와 깊이 교류했습니다. 또 사토 교수는 만해 한시 속 등장하는 화아사다 교수라는 인물이 당시 조동종 대학의 핵심 교수이자 메이지 시대를 대표하는 선생이었던 아사노 후잔을 오기했을 가능성을 제시했습니다. 당시 대학 내 아사다 후잔이라는 인물은 존재하지 않았고 인격을 강조한 메이지 시대의 선생인 아사노 후잔 교수일 확률이 높다는 겁니다.
5: 그 당시 교수로서는 아사다 교수는 없고요. 그러니까 한용운의 뭔가 작가인지 아니면은 한용운의 원고를 인쇄할 때 그렇게 아사다라고 교수가 있었습니다.
3: 토론자로 나선 불교신문 이성수 기자는 단기 체류라는 이유로 그간 소홀했던 1908년의 공백을 분석해 만해의 사상적 형성기를 추적할 수 있게 됐다고 평가했습니다. 또한 미지의 인물로 남아있던 아사다 교수의 실체를 아사노 후잔으로 고증함으로써 만해가 접했던 일본 선종 교학의 성격을 가늠하는 기틀을 마련했다고 짚었습니다. 아울러 한시를 매개로 국경을 넘어 교감한 두 인물의 교류는 향후 한일 불교 교류사 연구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앞서 경희대 이선희 교수는 님의 침묵의 문장 부호를 색다른 시각으로 짚어 눈길을 끌었습니다. 본문에는 마침표 없이 띄어쓰기로만 운율을 구현했고 격식체와 비격식체의 경어체를 사용해 님에 대한 공경과 친밀함을 동시에 확보했다고 분석했습니다.
6: 님의 침묵이 나오기 전 시집에서 마침표가 하나도 없는 시집이 없더라고요. 제가 찾은 바로는. 그러니까 마침표가 하나도 쓰이지 않은 최초의 시집이다. 이분이 나름대로 새롭게 문장 부호에 대한 좀 감수성이 있지 않으셨나 뭐 이런 생각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3: 국제학술대회로 학술적 깊이를 더한 무산문화대상은 오는 9일 서울 웨스틴 조선 호텔에서 제3회 시상식을 개최하며 열기를 이어갑니다. BTN 뉴스 양육은입니다.
2: 제12회 불교 무용대전이 오는 12일부터 3주간의 여정을 시작합니다. 15팀이 참가해 불교를 주제로 한 몸짓을 세상에 선보일 예정인데요. 전통 무용과 창작 무용까지 대회에 나서는 춤꾼

0: 사람들을 만나봤습니다. 보도에 윤호섭 기자입니다.
1: 같은 동작으로 춤사위를 선보이다가도 서로 연결됐다 끊어지며 하나의 흐름을 만들어내는 두 명의 무용수. 부둥켜안고 함께 몸을 기대 표현하는 몸짓엔 고정된 나라는 존재가 없다는 불교의 가르침을 담았습니다. 무용을 전공한 두 대학생이 조금씩 불교를 알아가며 창작한 무아입니다.
2: 제가 지금 이렇게 존재하는데 나 자신이 이렇게 고정된 상태가 아니라는 게 무슨 의미일까 하고 너무 궁금해서 이렇게 무아라고 결정 짓고 공부하면서 창작을 해봤습니다.
1: 작법에 쓰이는 타악기 바라는 춤꾼의 손에 들려 전통춤 바라 승무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일제강점기 권번예인 장홍심을 대표하는 춤으로 바라 소리와 절제된 춤사위가 한 시대를 풍미한 거장에게 올리는 공양으로 거듭납니다.
3: 우리나라의 그 전통 그 태극 문양, 우리 그 민족 혼이 어우를 수 있고 집중할 수 있는 그런 문양적인 것이 있어서 그 당시 잠깐 그 승모 공연을 못하게 하셨대요.
1: 사단법인 구슬주머니 주최로 오는 12일 서울 대학로 성균 소극장에서 막을 여는 제12회 불교무용대전. 공모와 추천을 거쳐 선정된 15팀이 참가하는데 프로와 아마추어의 경계를 두지 않고 국적에도 제한이 없습니다.
4: 공모에서 해외 팀들이 조금 늘었고요. 그래서 다양한 나라, 올해는 이제 에스토니아 같은 데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불교가 더 확산되는 것 같아서 좀 고무적인데.
1: 본선은 12일부터 28일까지 매주 금토일 성균 소극장에서 한 주에 5팀이 공연을 펼칩니다. 결선과 시상식은 다음 달 4일 마로니에 공원 야외 공연장에서 진행됩니다. 또 전날인 3일엔 예술가의 집에서 불교 무용의 대중화 전략을 주제로 한 기념 학술 대회가 열립니다.
5: 불법 승산보를 소재로 하되 폄훼하지 않는 모든 춤이 전공이나 비전공이나 상관없이 들어와서 같이 즐기는 것.
1: 이번 여름 몸짓으로 풀어낸 무용수들의 화두가 문화예술 중심지 대학로를 정토로 물들일 수 있을지 기대를 모읍니다. BTN 뉴스 윤호섭입니다.
0: 6월 첫째 주 주간 법보신문 브리핑 시간입니다. 오늘은 생태 가치와 명상 문화를 결합해 문화 브랜드를 구축해 나가는 오대산 선제길 걷기 행사 소식, 그리고 중동 전쟁 중단과 세계 평화를 촉구하며 올린 108배 정진 소식을 함께 전해드립니다. 실록으로 물든 오대산 천년 숲길을 걸으며 몸과 마음의 쉼을 선사하는 제21회 오대산 천년 숲 선제길 걷기 행사가 6월 7일 열립니다. 이번 행사는 오대산의 생태적 가치와 명상 문화를 결합한 체험형 행사로 기획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남다른데요. 자연 명상 마을 잔디광장을 출발해 비밀의 숲과 선제길, 전나무 숲길 등 총 5km 구간에서 본격적인 걷기 명상이 진행됩니다. 특히 코스마다 무건 걷기, 소리 명상, 맨발 걷기 체험 등 서로 다른 수행과 명상 테마를 담아 오대산 숲길을 온몸으로 체험할 수 있도록 구성했는데요. 이외에도 요가, 바른 걸음 걷기와 환경 보호를 위한 플로깅 활동이 운영되며 점심 공양 후엔 밴드 잔나비 축하 공연 등이 이어지는 에코 콘서트가 축제 분위기를 더할 전망입니다. 앞으로 월정산은 오대산 선제길의 역사 문화적 가치와 명상 콘텐츠를 결합한 문화 브랜드를 구축하고 행사 전 과정을 디지털로 기록해 향후 문화 자산으로 활용할 방침입니다. 지난 5월 20일 주한 미국 대사관 앞 광화문 광장에서 침략 전쟁을 규탄하고 세계 평화를 발언하는 108배 정진이 이어졌습니다. 이번 정진은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가 광장을 적시는 비바람 속에서도 중동 전쟁 중단과 평화를 발언하기 위해 나섰다는 점에서 의미가 남다른데요. 참가자들은 절 한 번 한 번에 전쟁 종식과 희생자들의 극락왕생, 평화로운 미래를 향한 염원을 담았습니다. 특히 산호위 부위원장 시경 스님은 전쟁과 침략은 야욕과 탐욕만이 있을 뿐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며 오만함과 폭력성으로 얼룩진 침탈의 역사를 이제 지구상에서 끝내야 한다고 강조했는데요. 또한 농민단체 관계자도 이 자리에 서서 인류가 겪고 있는 비극적 학살을 멈추라고 요구하며 전쟁으로 인한 고유가가 서민들의 삶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고 성토했습니다.

했습니다. 이후 참가자들은 광화문 광장에 마련된 보현사 탑등 앞에서 다시 한번 세계 평화를 발언했으며 앞으로도 전쟁 종식을 촉구하는 염원을 계속 이어갈 전망입니다. 6월 6일 토요일 BTN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0: 가족도 친구도 없는 저에게 TV는 하루의 시작이자 끝입니다. 밥상 앞에서 숟가락을 들지 못하는 날들, 말할 수 있는 사람도 없습니다. 어느 날 우연히 TV에서 본 부처님 말씀이 생각납니다.
1: 보시란 스스로의 행복을 밝히는 자비의 실천입니다.
0: 망설이던 손끝이 떨리며 번호를 눌렀습니다.
2: 네, BTN 불교 TV 붓다웨이입니다.
0: 비티에는 부처님처럼 가족처럼 매일 내 마음에 찾아왔습니다.
2: 당신의 보시가 누군가에게 따뜻한 하루를 선물합니다.

삶이 다하는 순간 우리는 끝을 떠올립니다. 그러나 불교는 말합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여정의 시작이라고. 불에 태워보낸다는 뜻을 지닌 다비는 육신을 자연으로 돌려보내는 불교의 장례의식입니다. 탐욕과 집착으로 이루어진 이 몸, 잠시 빌려 쓴 인연의 그릇을 내려놓고 다시 본래의 자리로 돌아가는 과정. 장작 위에 정성스럽게 모셔진 육신은 엄숙한 의식 속에서 불길과 마주합니다. 타오르는 불꽃은 단순한 소멸이 아니라 집착을 내려놓고 번뇌를 태워 없애는 수행의 상징입니다. 연기처럼 피어오르는 것은 사라짐이 아니라 다음 생을 향한 또 하나의 흐름입니다. 의식은 경건하게 이어지고 남겨진 이들은 고요한 마음으로 떠나는 일을 배웅합니다. 슬픔 속에서도 존재의 이치를 되새기며 삶과 죽음이 둘이 아님을 배워갑니다. 다비는 이별의 의식이면서 깨달음을 향한 마지막 가르침이기도 합니다. 모든 것은 인연 따라 생겨나고 인연 따라 사라진다는 진리. 그 속에서 우리는 묻습니다. 지금 이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푸르는 불꽃 앞에서 비로소 또렷해지는 물음. 다비는 말없이 전합니다. 집착을 내려놓고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살아가라고. 그리고 다시 새로운 인연의 길 위에서 또 다른 만남이 이어질 것이라고.

스님들이 노후에도 안심하고 수행과 전법 교화에 전념토록하는 것이 바로 승보공양입니다. 승보공양 후원 방법은 정기 후원과 ARS 후원 전화, 그리고 기금 모연 등 후원 방법도 다양합니다. 출가자와 재가자의 아름다운 승가 공동체 회곡운동, 스님을 스님답게 모시는 재가신행, 승보공양 후원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엔종 적현 무진신 변제 삼모

함께 항하여 만세시사바세계 차사천하 남선부조 해동대한민국 부산 금정구 청룡동 금정산하 선찰대본산 금정총림 범어사 청정지 수월도량 운하금자 지극지정성 금일 사시 불공 예배 동참 인연 공덕으로 재불보살님 가피지 묘력으로 광급일의 지우금일 일체 소작지 제업 실계 소멸 불법 문종 신심 경고 발보리 심령불 태전 속성 정각 광도 인천지 대원시의 합은 각기 각각 등복이 범어사 창건 이래 지우금일 제대 선지시 역대 조사 강령 범어사 도량 내외 일체 유주 무주 각열이 열명 영가 나무 서방 정토 극락세계 칭견 미타마 정수기 도노무생 법인지 대원 범어사 참배인연 공덕으로 범어사 불자 등 각기 각각 등 모체 1년 내내 동서사방 출이 왕환상봉길경 불봉제 관제구설 삼제 팔란 사백사병 일시소멸 일일요 천상지경 시시무백해지제 수상고월복해의왕량지 대원연우원 세세상행보살도 구경원성사

0: 엄마는 진짜 지긋지긋해.
1: 딸과 저는 서로에게 상처였습니다. 딸과 말이 통하지 않던 어느 날, 나는 혼자 이 방에 남아 있었습니다. 우연히 BTN에서 들은 부처님 말씀, 이상하게도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처음엔 딸에게 줄 돈이 아까워서, 이제는 마음을 나누고 싶어서 그렇게 BTN은 내 마음의 큰 법당이자 쉼터가 되었습니다. 딸과 다시 웃게 해준 건 작은 보시의 기적이었어요. 당신의 보시? 누군가의 기적이 됩니다.
2: 방송포교 후원 공동체 BTN 붓다회에 가입해주신 불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불자님의 소중한 정성 더욱 가치 있게 쓰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0: BTN 붓다회와 함께 방송불사에 동참한 후원 공덕으로 복과 지혜 가득한 가족 이루시길 불보살림 전에 축원 올립니다.
1: 손녀가 수능인데 기도하러 가빠이 가고 싶은데 내가 무릎이 아파.
2: 이렇게 하면 되는데.
3: 연불 좀 듣고 싶은데.
4: 아이, 이걸 이렇게 쉽게 올려놓으면 연불을 들 수 있잖아요.
5: 84,000 부모의 마음은 늘 자식을 따르고 죽어서도 끝내 자식 생각을 잊지 못한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부모님의 아름다운 마무리. 영가를 극락정토로 인도하는 장례 포교사 BTN 불국토상조가 돕겠습니다.
6: 장례의식이란 돌아가신 분이 일생 동안에

0: 살아온 인생 마무리 해양인과 동시에 새로운 미래생의 시작이기 때문에 돌아가신 분에게는 가장 소중한 것이 장례의식이라고 하겠습니다.
1: 부모님이 가장 편안하게 생각하는 불교식 장례 문화. 불국토상조는 가족 신행 공동체입니다. 스님께서 집전하시는 장엄 연불로 영가를 축원하며 구품 연화대렴과 광명 진원으로 정성껏 모시겠습니다. BTN 불국토상조 가입 문의는 1577-7675번입니다. 고객 납입금은 주거래은행인 국민은행의 50%를 예치하고 있습니다. 장례 서비스 중 사용하지 않는 품목은 공정거래위원회 상조 서비스 표준 약관에 의거해 환급해드립니다.
2: 우주에 각가지 참된 모습이 그대로 물에 비치는 경지, 법보종찰 해인사에 다채로운 색과 빛, 조명으로 화장세계를 표현할 법당을 개원하였습니다. 고려시대 국보급 관음 지장보살상을 좌우 보초로 현대적 소재로 표현된 아미타불과 벽을 가득 채운 일만의 불보살님, 자비의 다채로운 색과 빛, 화려한 화장세계에 서원을 담은 원불을 봉안하시고 무한공덕으로 성불의 인연 맺으시길 바랍니다.
3: 희망의 기도가 절실한 요즘 마음 한 자락 편히 쉬고 싶다면 분당 대광사로 오십시오. 동양 최대 규모의 미륵 부처님께서 중생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주시는 청정 미륵 도량 대광사는 부처님 설법의 최고봉 법화경을 바탕으로 관음정진 소리가 세상을 밝히는 기도처이자 행복을 가꾸는 템플스테이, 부처님 가르침으로 마음을 치유하는 명상상담대학, 다양한 행사가 펼쳐지는 불자와 시민들의 문화공간입니다. 멈춤이 필요한 시간, 청정 미륵도량 대강사로 오세요. 이 땅에 펼쳐진 도솔종토 대강사가 내 마음의 주인이 되는 길을 안내해드립니다.
1: 태조 이성계가 신덕왕후의 금나광생을 발언하며 창건한 흥천사.
4: 조선 왕실 최초 원찰 흥천사는 무량수전의 부처님의 증명을 삼아 100년 동안 영구입회를 영구입회단에 모시고 24시간 365일 불을 밝혀드리고, 이 약속은 끊임없는 발언을 의미합니다. 매일매일 스님들께서 독경을 하시어 영가님의 극락왕생을 발언하며 설날과 추석에는 우려로 차례를 올려드립니다. 흥천사의 영구입회를 모신 공덕으로 영가님은 극락왕생하시고 자손들은 소원성취 이루시기를 발언드립니다.
1: 스님들의 독경 소리가 끊이지 않는 조선 왕실 최초의 원찰 흥천사에 100년 동안 모셔질 영구입회를 모시고 극락왕생과 소원성취에 큰 인연을 맺으세요.

문제산 아래 호수와 산이 함께 어우러진 천년 고찰 오어사. 이곳은 CNN이 선정한 한국의 가장 아름다운 사찰 33곳 중 하나로, 사찰 앞으로 펼쳐진 호수 오어지와 함께 어우러진 풍경이 진짜 예술이에요. 포항 여행 계획 중이라면 무조건 가야 할 곳, 오늘은 바로 이곳 포항의 힐링뷰 맛집 오어사에 다녀왔습니다. 오어사의 일주문을 지나 쭉 걸어가다 보면 주차장과 연결된 뒷문이 보이는데요. 하지만 진짜 오어사의 정문은 따로 있습니다. 주차장 좌측

길을 따라 천천히 걸어가다 보면 그 길 끝에 정갈한 느낌의 오어사의 본문이 나옵니다. 바로 이 계단을 올라야 비로소 오어사의 진짜 정문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 오어사라는 이름 참 독특하지 않나요? 오어사는 신라 진평왕 때 창건된 것으로 전해지는데요. 약 1500년 정도의 역사를 가진 천년 고찰이죠. 사실 창건 당시의 이름은 항사사였는데 신라시대 원효대

0: 있다고 합니다. 그때 두 스님이 서로 저건 내 물고기라 주장하면서 나오 물고기 어자를 써서 오어사가 되었다고 해요. 이렇게 원효대사와 인연이 깊은 오어사엔 유물 전시관이 있습니다. 그 안에는 원효대사가 쓰셨다고 전해지는 삿갓이 전시되어 있는데요. 수백 년의 시간이 고스란히 스며든 듯한 모습이죠. 집이 달아 군데군데 색이 바래고 곳곳에는 작은 구멍까지 나 있어요. 7세기부터 지금까지 이어진 원효대사의 수행의 자취가 고스란히 남아있죠. 그 옆에는 고려시대에 만들어진 오어사 동종이 놓여 있습니다. 이 오어사 동종은 대한민국 국가지정 보물로 1995년 11월 절합보수 오어지 공사 도중 발견되었는데요. 1216년에 대장장이 순광이 만들었다는 기록이 전해지는 이 동종은 묵직하게 자리를 잡고 있어 소리를 내지 않아도 그 깊은 울림이 느껴집니다. 이제 오어사의 풍경을 살펴볼 차례인데요. 오어사는 포항 12경이라 불릴 정도로 아름다운 경관을 품고 있어요. 또 전체적으로 평탄한 평지를 이루고 있어 산책을 하기가 굉장히 좋아요. 꽃들이 춤추고 새들이 쉬어가는 오어사의 풍경을 편안하게 걸으며 즐길 수 있었습니다. 경내 곳곳에 어우러진 정각과 생명들이 그 자체로 한 폭의 수묵화를 보는 것 같았어요. 편안하게 걸으며 좋은 풍경을 즐길 수 있으니 정말 기분 좋은 여행이었어요. 오어사의 여행 코스는 사찰 앞에 호수, 오어지 둘레길로 이어지는데요. 오어사 앞쪽으로 호수를 가로지르는 커다란 다리, 원효교가 보입니다. 주변 자연과 함께 어우러진 원효교는 정말 장관이었습니다. 저도 원효교를 건너서 오어지 둘레길을 한번 걸어보았는데요. 이 둘레길은 경사가 거의 없어서 편안하게 걸으며 산책이 가능해요. 길이 어렵지 않기 때문에 남녀노소 누구나 쉽게 산책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둘레길을 따라 천천히 걷다 보면 곳곳에 보이는 경관들이 정말 아름다워요. 둘레길을 걷다가 보이는 오어사의 풍경도 정말 멋진데요. 산책을 하며 마음이 자연스럽게 편안해지는 그런 경험을 할 수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포항의 명소 오어사를 찾아 산만리를 떠나보았는데요. 보이는 모든 곳이 한 폭의 그림 같은 오어사. 직접 가서 보면 정말 아름다운 풍경을 느낄 수 있는 곳이었어요. 포항 여행을 계획하고 있다면 이곳 오어사를 꼭 들러보세요.
1: 부처님 닮은 인재를 길러내는 동국대학교에서는 연꽃을 닮은 로터스관, 명상을 통해 마음을 치유하는 선센터 조성불사를 봉행합니다. 가족의 평안과 행복, 소원 성취, 동국발전 등을 발원하며 참여하실 수 있고 500만 원 이상 기부자의 조남과 염원은 선센터 500나은상에 봉안되고 공덕의 벽에 새겨져 길이 기억될 것입니다.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2260-3300번입니다.
2: 부처님이 내리신 재운과 관운의 기운이 가득한 경기도 청평. 달마에 좋은 기운이 가득한 달마공원 관음사는 불자님께서 원하시는 소원이 모두 성취될 수 있도록 매월 음력 1일부터 3일간 초삼일 기도와 방생을 여법하게 올려드립니다. 방생은 업장 소멸, 액난 병고 퇴치, 소원 성취에 좋습니다. 달마공원 관음사는 도보 2분 거리에 재운과 관운이 뛰어난 북해 용신터에서 공덕을 쌓는 방생과 천도를 해드립니다. 병고 액난에서 벗어나고 반야지혜가 솟아나는 방생 천도도량 북해 용신터 달마공원 관음사. 방생 천도도량 북해 용신터 달마공원 관음사에서 드리는 기도와 방생을 통해 공덕을 쌓으시기 바랍니다.
3: 선찰대본산 금정총림 범어사에서 2016 백중지장기도 선지식 초청 대법회를 봉행합니다. 이번 법회는 6월 3일 입제를 시작으로 8월 30일 회향까지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 범어사 설법전에서 당대 대덕스님들의 감로 법문이 진행되니 불자 여러분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51-508-3636번입니다. 대한불교 조계종 제6교구 본사 마곡사에서는 오는 6월 13일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8주년 기념 음악회를 개최합니다. 조주한, 남이해.

0: 저구, 손빈아 등이 출연해 아름다운 선율을 선사할 예정입니다.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41-841-6220번입니다. 취업, 건강, 그리고 소중한 인연까지 혼자 고민해도 답이 나오지 않아 답답하셨나요? 이제 남산 월명사에서 월명스님과 함께 그 길을 찾아보세요. 매주 수, 금, 일요일 당신의 고민을 1대1로 직접 들어드립니다. 그리고 매주 일요일 9시 반에는 운맞이 특별 기도가, 11시 반에는 명쾌한 강연이 펼쳐집니다. 문의는 02732-0835번입니다. 1988년 달라이라마 존자께서 기증하신 부처님 진신살이 최초 친견 및 봉안 대법회가 진주호국사 대웅전에서 봉행됩니다. 스스로 증식하며 생명력을 드러내는 신비로운 사리를 대중에게 처음 공개하는 뜻깊은 자리입니다.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5741-4394번입니다.
1: 광주 마하 대원정사에서는 화마로 타버린 아미타 부처님을 모시지 못해 죄송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아미타 부처님을 속히 모실 수 있도록 조성불사에 동참 바랍니다. 또한 복이 100배로 늘어나고 병이 없고 사업, 시험 합격, 취직, 승진, 결혼, 편안한 임종을 맞이하고 극락왕생하는 공덕을 잇는 관세음보살, 지장보살님의 훼손된 존상을 개금으로 장엄하는 개금불사에도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광주 마하대원정사 062-571-6789번입니다. 한국불교대학에서는 우학스님이 직접 강의하는 봄학기 신입생을 주 야간반 모집합니다. 월 만 원의 저렴한 학비로 누구나 공부할 수 있으며 특히 57만 명의 유튜브 불교대학 신도님들을 대환영합니다. 각 도량 종무소로 문의해 주십시오. 대구 큰절은 053-474-8228번입니다.

번뇌의 구름에 가려진 마음이 지혜의 광명으로 바뀌는 깨달음의 시간. 현대인들의 마음의 안정을 찾는 데 꼭 필요한 힐링 명상. 동국대학교 HK연구단 연구원 자홍스님을 법사로 참선 수행을 통해 얻게 되는 수행의 실천 방법인 참선 자세와 화두 참구법에 대해 집중 수행해봅니다. BTN 무상사 참선 정진법회로 견성을 통해 본래 참모습을 찾는 시간. 행복하고 평안한 정진의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연불은 마음을 다스리고 모든 것을 이루는 힘입니다. 믿음과 발언으로 함께하는 생활 속 연불 수행으로 원하는 것을 모두 이루시길 바랍니다.

등풍이 설설하니 이 어떠한 소식인가 일리제 평나던 중에 할개조차 구족하다 청복만아 구른 송여빌발 중에 담마두고 백고

성진실락이 중에 갇혔더라. 석호는 무형하고 송풍은 하다 발대.

시방삼세 부처님과 84,000 금법보와 보살성문 스님 내게 지승기비하옵나니 자비하신 원력으로 구별 살펴 주옵소서. 저희들이 참된 성품 등지었고 무명 속에 뛰어들어 나고 죽는 물결 따라 빛과 소리 물이 들고 힘술 굽고 욕심내어 온갖 번뇌 쌓으며 보고 듣고 맛보므로 한량 없는 죄를 지어 잘못된 길 갈팡질팡 생사고에 헤매면서 나와 남을 집착하고 그런 길만 찾아다녀 여러 생에 지은 업장 크고 작은 많은 허물 삼보 전에 활력 빌어 일심 참회하옵나니 바라옵건대 부처님이 거시고 보살님 내 살피어서 고통받아 헤어나서 열반은 덕 가사이다. 이 세상의 명과 복을 길이길이 장성하고 오는 세상 불법지에 무럭무럭 자라나서 날정마다 좋은 국토

귀와 눈이 총명하고 말과 뜻이 진실하며 세상 일에 물안들고 정정범행 닦고 닦아쓰리같이 음한계율 들끝인들 범하리까 점자는 그 동으로 모든 생명 사랑하여 이내 목숨 버리여도 지성으로 보호하리 삼재 판란 만나지 않고 불법 인연 구족하며 반야지에 드러나고 보살 마음 경고하여 재불 정법 잘 배워서 대승 진리 깨달은 뒤 육바라밀 행을 따가 아성직업 뛰어넘고 곳곳마다 설법으로 청견만견의심금고 마군중을 항복받고 삼보를 배사을제 시방제불 섬기는 일 잠깐인들 시오리 가운가 법문 다 배워서 모두 통달하오거든 복가지에 함께 늘어 무량중생제도하며 여섯 가지 신통 얻고 무생법인 이룬 뒤에 관음보살 대자비로 시방세계 다니면서 보현보살

너는 보리 마음 호두내야 흉내 고를 벗어나되 화탕지역 끌러 물은 감노수로 변해지고 금수도산 날생 갈날 연꽃으로 화하여서 고통받던 저중생들 극락세계 왕생하며 나는 새와 기는 짐승 원수 맺고 빚진이들 가증 고통 벗어나서 좋은 복락 누려지다 모진 질병

누구 할 것 없이 얼피였던 내정건코 삼계고에 벗어나서 시방세계 중생들이 모두 성불하사이다. 흑공 끝이 사온들 이내 소원다 하리까. 유정들도 무정들도 일체 종지 이루지다.

0: 저는 세상과 단절되었습니다.
1: 꽃은 피기 전에 시드는 법이 없습니다. 세상은 나를 몰라도 부처님은 당신을 알고 있습니다.
0: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저는 조금씩 용기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부처님, 감사합니다. 부처님 말씀으로 새로운 삶과 희망을 얻었습니다. 당신의 보시 누군가의 새로운 시작이 됩니다.
2: 나상도
3: 남궁진의
2: 그럼 열전
4: 해군 복무를 마치고 다시 이 자리에 초대석으로 돌아왔습니다. 반갑습니다.
5: 네, 우리 승민 씨한테 가장 바보 같은 사람은 누굽니까?
4: 저를 보고 있는 아무래도 팬분들이 그래도 저한테 바보 같은 사람이지 않을까. 제 성장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거는 부모님이 그래도 제 인생에 가장 저를 많이 도와주시고 제가 이 자리에 있기까지는 부모님의 그 무명도 제가 기렸기 때문에 어릴 적에는 예쁘게 생겼었어요.
6: 지금도 이뻐요.
7: 지금도 이쁩니다. 충분히. 예, 너무너무 예쁘신데.
4: 아유, 아유.
7: 야, 진짜 너무 귀엽다.
4: 아, 그때 귀여웠는데.
7: 네.
4: 지금은 이렇게 됐습니다.
7: 아유, 아닙니다. 그러면 어떤 의미에서 해군에 재입대를 하고 싶다?
4: 제가 해군에
5: 재입대라고 하면 안 되죠. 또 보네요.
7: 네.
4: 저 재입대인데.
7: 다시 태어나도.
4: 네, 다시 태어나도. 네.

0: 상월원각 대조사의 애국, 생활, 대중불교의 구현과 실천을 위해 단일 사찰 건물로는 최대 규모로 창건된 관문사. 연인원 50만 명의 신도가 동참하는 신행 공간과 금강 불교대학, 어린이, 청소년회와 청년회, 거사회, 합창단, 다도반 등 문화 공간으로 24시간 부처님의 법을 펼치고 있습니다. 관음주송이 끊이지 않는 관문사는 한국 불교의 미래를 위해 옥불 대보탑의 등불을 밝힙니다.
1: 천년을 지켜온 도량이 한순간의 화마에 멈춰섰습니다.
2: 예수님! 네, 예수님!
3: 예수님들이 잘 물려준 이 도량을 잘 갖고 오고 보호해야 되는데 지키지 못했다는 데 대한 이제 죄송스럽고 미안한 마음들이 제일 크게 이제 짐으로 와닿죠.
2: 그냥 눈물이 날 뻔해요. 지금도 마음만 눈물 나요. 아직도 많은 어려움이 있는가 봐요.
4: 조그만한 정성이라도 모아주시면은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본사가 다시 재건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많은 동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3: 많은 분들이 한 마음으로 이 도량이 복원할 수 있는데 함께해 주시는 것이 참 빨리 일으키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1: 천년 고찰 고은사, 당신의 이름으로 다시 세워주십시오.
5: 절 따라 전설 따라 바로 출발해보자고. 어떡하면 관음 보살님을 만날 수 있을까 생각 중이야.
6: 공부는 마음의 양식이랬거든. 수리 수리 마하 수리 불국사로 고고.
7: 스님, 정말로 만배의 복을 받을 수 있는 겁니까?
8: 그럼 만배 그 이상의 복을 받을 게다.
9: 모량리의 대성이란 나이가 이제 너희 집에서 환생할 것이다.
8: 귀한 일이군. 일주인이 신하도록 손을 펴지 않으니.
10: 잠깐만요. 아이가 손을 폈어요.
6: 전생의 어머니를 위해선 석굴암을 지어 효의 마음을 다했답니다. 몽이와 동이의 절 따라 전설 따라. 많은 시청 바랍니다.

0: 마틸드 필립 벨기에 여왕이 서울 진관사를 찾았습니다.
1: 미국 부통령 부인의 방한은 처음이었고 진관사를 택했습니다.
2: 스님!
3: 스님! 아. 아이고, 관세음보살.
4: 근데 이렇게 맷돌로 돌려서 두부를 만들면 두부 맛이 진짜 기가 막힐 것 같아요.
2: 기가 막혀요. 네.
3: 재료 본연의 맛을 살리자. 양념은 부수적이고.
5: 배를 갈아서 하니까 완전히 천연 조미료잖아요.
2: 자연식품.
3: 절밥은 천천히 먹으면서도 재료를 중요시하지 양념을 중요시하지 않습니다. 특히 마음을 중요시하게 해요. 네. 최고 양념은 마음이다.

0: 울산 백양사 지선 스님이 한시로 들려주는 삶의 이야기, 화림산책.
1: 함울산 백양사 산신각을 올라가면서 천리향운

0: 망고찰 천리향나무 꽃향기가 천년 고찰에 그득하니 108석계 경보보 108돌 계단을 오르는 걸음걸음마다 경쾌하네 하몰 산신 호삼보 하몰산 산왕 대신님이 삼보를 보호하고 일출 금풍 청신조 동해에서 해 떠오르고 가을바람 부니 이른 아침 청량하네
1: 행복과 희망의 기운을 주는 해피달마도 경기도 청평에 자리 잡은 소원성취도량 달마공원 관음사 모두 행복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답답한 일이 있을 때 1대1 상담을 통해 각자의 생년월일에 맞게 그려드리는 맞춤 해피달마도 부처님이 내리신 자비의 땅 재운과 관운의 기운이 가득한 북해 용신터에서 행운의 달마도를 그려드립니다. 행복과 희망의 기운을 주는 해피달마도 행복한 북길 따라 나투시는 마음이 평안해지는 달마의 행복한 기운을 담은 김류현 해피달마도 김류현의 해피달마도로 애군 소멸하시고 가정화평 누리세요. 김류현의 해피달마도는 청평 달마공원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2: 통일 신라시대부터 1200년의 역사를 간직한 대구 팔공산 파계산은 임진왜란의 불길 속에서도 다시 일어나 400여 년의 세월을 품어왔습니다. 숙종대왕께서는 자식을 간절히 소망하며 밤낮으로 기도하시어 마침내 왕세자가 태어났습니다. 그 순간부터 소망이 이루어지는 왕실의 기원사찰로 역사의 찬란이 기록되었습니다. 그 간절한 기도가 울려퍼졌던 파계사 원통전이 세월의 흐름 속에 처음으로 완전 개보수를 지나게 되었습니다. 400년 만에 거행되는 이 성스러운 일에 우리의 마음이 하나로 모인다면 이 소중한 문화유산은 다시 한번 찬란한 빛을 발할 것입니다. 그 한의의 순간에 여러분도 함께 하시어 우리 모두의 마음으로 이어갑시다.
3: 이곳 한안에 불교의 굳건한 뿌리를 내리기 위해 쉼없이 달려온 정해선원 한암도량. 수많은 우여곡절 속에서도 중생구제와 부처님 법 전파라는 일념으로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그동안 정해선원은 종파를 초월하여 큰 스님들의 법문이 끊이지 않는 명실상부한 법석의 중심이었습니다.
4: 이제 정해선원은 원대한 소원을 세웠습니다. 부처님의 법을 전하며 정진 포교하였으나 정작 기부할 곳이 마땅치 않은 노스님들이 계십니다. 모든 종단의 스님들을 위한 수행의 마무리를 지을 수 있는 보금자리 이 뜻깊은 불사에 사부대중 여러분의 지극한 동참을 간절히 기다립니다. 작은 보시가 큰 복덕으로 휴양될 것입니다.

0: 역사상 가장 잔혹했던 7년간의 국제전쟁. 임진왜란. 이름뿐인 관군을 대신하고 백성을 구하기 위해 목숨을 바친 이들이 있었다.
1: 지옥을 불사하고 나를 따르겠는가?
2: 따르겠다!
0: 그 중심에 결코 시대의 중심이 될 수 없었던 불교 수행자. 사명대사 유정이 있었다.

0: 사명대사가 입적한 2년 뒤 문도들은 당대 최고의 문장가 허균에게 사명대사의 비문을 부탁했다. 사명과는 호영호재하는 사이로 불도에 대한 이해가 깊었다.
1: 이미 백성들의 가슴 속에 살아계신 분인데 어찌 나의 보잘것없는 글로 스님의 덕이 더 높아지겠습니까?
2: 높이고자 함이 아니라 백성이 고통받는 아픈 역사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스승님의 발자취를 남기라는 것입니다.
3: 백성이 위태로울 때 조선의 주인을 자처하는 사대부들은 무엇을 했는가? 백성이 맨몸으로 총칼을 받아내야 했던 통곡의 시대. 녹봉을 받는 관료도 장수도 아니었다. 지옥까지 따라가 끝끝내 자식을 구해내는 어버이. 스님은 조선 백성의 어버이였다.
0: 16세기 중반, 조선의 정치는 깊은 어둠 속으로 질주하고 있었다.
4: 감히 역모를 꾀하다니! 정혜리 그자와 관련된 인물들은 모두 잡아들여라! 역모를 꾀한 자는 구족을 멸하리라!
0: 기축옥사로 알려진 정혜립 역모 사건. 3년 동안 천여 명의 선비가 목숨을 잃었다. 일부 스님들이 연루되었고 월정사에 있던 사명대사도 무고하게 투옥되었다. 바람이 없는데 파도가 일어날 수 없듯 세상의 모든 일은 홀로 생겨나지 않는다. 그래서 눈밝은 이들은 종종 앞니를 예견하곤 했다.
5: 과린검, 살인검을 아는가?
6: 마음의 칼은 제 학위에 따라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죠.
5: 비록 몸은 산사에 있어도 항시 마음속 지혜의 칼을 찾아 정진하게. 다가올 임진년은 가장 위태로운 한 해가 될 것일세.
0: 사명은 강릉 지역 유생들의 탄원으로 풀려날 수 있었다. 그러나 조선이 당쟁으로 골마가는 모습을 지켜보는 눈이 있었다. 그 무렵 한양에 들어와 있던 일본 사절단의 승려 겐소였다. 조선 내부의 갈등과 변란은 때를 기다리고 있던 히데요시에게 낱낱이 보고됐다.
7: 주인이 토끼가 기때르죠.
0: 임진년 4월, 나고야성에 집결해 있던 히데요시의 군대가 출격했다.

고니시 유키나가 부대를 선봉대로 제2대 가토 기요마사 등 총 17만여 명의 일본군이 차례로 바다를 건너왔다. 하루 만에 동래성이 무너지고 동서중앙으로 나뉜 일본군은 한양을 향해 진격해왔다. 그야말로 파죽지세였다.

0: 지금 뭐라 하였어?
1: 부산진 북내성 김해성에 이어 상주 문경까지 모조리 왜군에게 함락되었다 하옵니다.
0: 신립 군사 8천을 내린 중재 신립 장군은 어찌 되었는가?
2: 전하, 방금 전해온 파발에 의하면 충주 탕금대 전투 또한 왜군에게 처참히 패하고 신립은 살아남은 부하들과 강물에 투신하였다 하옵니다.
3: 이대로라면 적이 한양을 치는 것은 시간 문제이옵니다.
2: 속히 방도를 마련하셔야 합니다, 전하.
4: 전하!
0: 이게 무슨 병거란 말인가?
5: 개국 이후 200년 만에 찾아온 조선의 최대 위기였다. 도성이 함락되기 3일 전, 선조 임금은 몽진길에 올랐다.

0: 관군은 이름뿐. 전의를 상실한 관군은 왜군의 깃발만 보고도 흩어졌다. 한양에 이어 한 달여 만에 평양성까지 함락당하고 만다. 설마했던 조선에겐 날벼락 같은 전쟁이었지만 침략자 일본에게 분노 쿠노의 키, 임진왜란은 이곳 나고야성에서 오랫동안 준비하고 계획한 전쟁이었다.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가신 160명의 다이묘들이 이곳에 병영 막사를 짓고 전쟁을 준비했다.
1: 히데요시가 ここに 오시로 築い た 목적은 분록 계정의 駅, いわゆる 임진왜란, 조선 侵略ですね. その 拠点として 築い た 오시로です. で, ここに 오시로 짓을 った 理由は 가장 大きいのは 지리적인 이유ですね. ですので この 방각で 島津帯に 조선 半島の 南側まで 渡ることが できるようになっています.
0: 히데요시를 따르던 전국의 다이묘들이 저마다 군대를 이끌고 이곳에 집결했다. 현재 확인된 다이묘들의 병영터만 130여 곳.
2: 그 임진왜란의 발발 요인에 대해서는 학설이 뭐 한두 대까지 나눠져 있는데, 하나는 그 풍기수일의 개인의 어떤 영웅 심리가 있고요. 그 다음에 보다 유력한 것으로는 이제 그 전국시대 통일전쟁하는 과정에 있어가지고 그 참여했던 그 영주들, 일본식 용어로 이제 전국대명, 생고쿠 다이묘라고 하는데 그 세력들이 굉장히 그 무장한 강력한 세력이니까 그게 이제 통일 이후에 큰 부담이 되니까 그 생고쿠 다이묘들의 어떤 경제력이나 군사력을 소모시키기 위해서 대외전쟁을 치렀다는 막 그런 설입니다.
0: 출병 한 달여 만에 평양성 함락을 목전에 둔 히데요시는 기고만장했다. 그 기세를 몰아 명나라까지 치고 올라갈 것을 명령했다.
1: この朱印状は文禄の役が始まってから約1ヶ月半ぐらいの6月3日付の秀吉から加藤清正や鍋島 直重に当てて出された朱印状です。で、内容は中国の民国に攻め入りなさいという命令の檄文というものです。ここに書いているのは山が卵を潰すがごとく簡単なことだというような表現で一気に攻め入るように指示を出しているものです。
0: 임진년 6월.
3: 무슨 일이냐?
4: 지금 유점사 앞마당까지 외군들이 쳐들어왔다고 합니다.
3: 뭐라?
0: 사명은 금강산에서 처음으로 외군과 맞닥뜨린다. 문화재 약탈에 앞

0: 앞장섰던 제4군의 예속부대였다. 4군의 수장 모리는 기독교 신자로 십자가 길을 들고 있었지만 많은 예속부대원이 불교도였다.
1: 젊은 그대는 왜 스스로의 앞날을 막는가?
2: 도요입니다.
1: 장군은 능히 불교를 알만한데 어찌하여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스님들을 묻고 괴롭히는가? 이것이 부처를 섬기는 자의 행동이란 말인가?
0: 사명대사에게 감화받은 외장은 출입문에 경고문을 써붙이고 철수했다. 이 절에는 도승이 있으니 모든 군사는 다시 들어오지 말라. 이 일로 일본군 사이에서 사명대사는 금강산 도승으로 알려지게 된다. 사명은 고성의 주둔에 있는 외군 본부로 찾아가 살상을 최소화할 것을 설득하기도 했는데, 그러나 전국은 이미 외군들의 말발굽아래 유린당하고 있었다. 설득으로 해결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 처음으로 목도하게 된 전쟁의 참상이었다.

철없던 시절 난 속인과 다를 바 없는 스님의 통곡을 이해할 수 없었다. 바다보다 깊은 슬픔이 보살행의 동력이라는 걸 알지 못했다.

0: 한편 신의주의 행제소를 설치한 선조 임금은 묘향산으로 파발을 띄었다.
1: 대사! 오셨습니까? 앉으시지요. 먼 길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2: 전하, 옥체 무탈을 하시옵니까?
1: 나라가 이 지경인데 조정 대신들은 여전히 당쟁 속에서 헤매고 군 지휘관들은 전선에서 도주하고 있다고 하니 이 작금의 사태를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2: 속히 성군을 일으키고 어병들과 힘을 합쳐 외적을 막아내겠사옵니다.
1: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대사. 승려인 그대에게 나라의 운명을 말하고 있으니 참으로 면목 없어. 오늘부로 대사 휴정에게 조선팔도 도청섭의 직책을 내리겠소.
0: 선교 도청섭, 선교 양종을 총괄하는 승려 최고의 직책으로 문정왕후 이후 폐지되었던 승려의 직책이 다시 부활된 것이다. 강원도 고성군 건봉사, 임진왜란의 참상을 목도한 사명대사가 처음으로 승병을 일으킨 곳이다. 신의주까지 올라간 선조 임금은 백성을 챙길 여유가 없었고 왕의 수호대에 지나지 않던 관군은 나라를 지킬 능력이 없었다. 스스로 지켜야 했다.

0: 백성을 지키고 수행터를 지켜야 했다. 사명대사 밑으로 승병을 자원하는 승려들이 몰려들었다. 150여 명의 승려들이 사명의 승병 깃발 아래 모여들었다. 목탁 대신 무기를 들어야 했다. 농기구로 무기를 만들고 승병 훈련에 돌입했다.
1: 질러! 막아! 뒷구비, 돌려 막아! 길게 질러! 막아!
2: 선생님!
1: 바로!
3: 유황산 서산대사께서 보내신 서찰입니다.
0: 승병 궐기를 독려하는 서산대사의 경문이었다.
4: 삼경에 함몰되고 주상께서 파천했으니 국가의 운명이 풍전등화와 같다. 저 바다의 앞기들이 우리 조국을 무참히 짓밟고 무고한 백성들을 학살하는 광란을 벌이나니 이 어찌 사람의 할 짓인가? 살기가 서린 저 악기들은 금수와 다를 바가 없다.
0: 우리가 구하지 않으면 누가 구하겠냐는 노승의 절절한 울침이었다.

0: 백성들이 외놈들의 총칼에 죽임을 당하고 그 피가 조국을 붉게 물들이고 있어. 그대들이 살아남는 바가 조국과 백성에 대한 배신이 아니릴까. 이제 우리 승병만이 조국을 구하고 백성을 구할 수 있어. 죽음 없이는 삶도 없다. 살생의 과보는 피할 수 없다. 지옥을 각오해야 할 것이다. 조선 팔도의 승병들이야! 무참히 죽임을 당하는 백성을 지키기 위해 일어나겠는가? 지옥을 불사하고 나를 따르겠는가?
1: 따르겠다!

임진왜란이 발발한 지 넉 달째, 1592년 8월 삼양대사는 500여 명의 승병들을 이끌고 스승 서산대사가 있는 순안 승근본부를 향해 출병했다. 조선에서 승병이 일어나리라곤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도요토미 히데요시. 그 무렵 히데요시가 지인에게 보낸 편지다. 이미 조선은 자신의 수중에 있다며 돌아오는 봄에는 직접 조선으로 건너간다는 내용이다. 조선의 자존을 지킨 삼양대사. 그는 1544년 밀양에서 태어났다. 밀양시 무안면 괴나리 마을. 삼양대사

제자가 태어난 밀양 생가마을은 사명구택으로 보존 관리되고 있다. 조부대의 밀양으로 이주한 유학자 집안이었다. 어려서부터 총명하고 심성이 남달랐던 사명은 조부로부터 한학을 배웠다. 10여 세가 되어서는 황학산 황여현에게

신묵화상을 찾아가기도 한다. 신묵화상 문화에서 전등록을 보게 되니 궁극의 도리가 불도에 있음을 알게 된다. 15세의 어머니를 여의고 이듬해 아버지마저 세상을 떠나니 17세 삭발 수계하고 정식으로 출가사문이 된다. 사명각 외벽에는 사명대사의 출가 인연을 그린 벽화가 그려져 있다.

0: 사명대사의 출가 본사인 직지사. 해마다 사명대사의 기일이면 달의제를 겸한 문화제로 사명당의 뜻을 기리고 있다. 그러나 사명대사가 출가했던 그 시절, 조선 땅에서 승려로 살아간다는 것은 결코 녹록한 일이 아니었다. 조선은 유교의 나라였다. 정도전 문집인 삼봉집에는 숭유억불의 사상적 근거가 된 불시접변이 수록되어 있다. 불교의 핵심 사상이 부정되고 출가는 부도덕한 폐륜으로 지탄받았다. 무학대사를 끝으로 왕사 국사 제도가 폐지되고 승려들은 8천민이 되어 각종 부역에 시달려야 했다.
1: 부처님을 모신 신성한 법당에서 멋대로 하는 게요. 내려가시오.
2: 아니, 감히 중놈 주제에 사대부 앞에서 눈을 부라려?
3: 간이 배 밖으로 나왔구만.
0: 몰지각한 유림의 횡포는 극에 달했고 승려들은 인간 이하의 모욕과 순환을 당하는 회불의 시대였다. 명종 시대, 추락했던 불교에 잠깐 볕이 든 때가 있었다. 어린 명종을 대신해 문정왕후가 수렴청정을 하던 15년간, 봉은사는 불교 중흥의 중심지였다. 보우대사가 전면에 나서고 폐지되었던 승과고시가 50여 년 만에 다시 부활했다. 첫 회 서산대사가 급제하고 사명은 4회 때 인물이다. 18세의 나이로 승과에 급제한 사명은 봉은사에 머물며 갑회를 조직하기도 한다.
4: 갑회는 다른 말로 갑계라고 하는데요. 보통 이제 동년배 스님들끼리, 여기서 동년배라는 것은 한 6살 그 이제 안팎의 그런 분들이 모여서 이제 계를 조직하고 해서 하는 것인데, 갑계보다 더 큰 얘기가 사차회계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명대사의 이 갑회가 그 사차회계 사례 중에서 가장 연대가 올라가는 최초의 사례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그 점에서 볼 때 사명대사가 활동하던 시기에 그 이제 선교 양종 같은 종파가 없어지고 그러면서 교단이 어떤 자구책을 만들고 해야 될 시기에 그런 길을 개척한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0: 사명은 철저한 승려였지만 불교만을 고집하지 않았다. 나이와 종교를 초월해 다양한 지식인들과 적극적으로 교류했다.
5: 지난번 문정왕후께서 참관하신 승과 시험에서 장원급제를 했다기에 내 어떤 인물인가 궁금해 이리 만남을 청하였소이다. 그 특출한 실력으로 관직으로 나가지 않고 어찌 불가에 귀의하셨소?
6: 세상 그 어떤 부귀 영화보다 부처님 말씀이 소생에겐 더 크게 느껴지는 까닭입니다.
7: 따지고 보면 부처는 본디 깨달음을 얻겠다는 욕심 아래 부모도 버리고 떠난 인물이 아니오.
6: 그것은 자의가 아니라 인연이 다한 것입니다. 태어나고 죽는 것은 세속의 일이 돼 불법에는 생사가 없습니다.
5: 생사가 없다? 그 말 참 마음에 드고 뭔가 해방감이 느껴진달까.
7: 어려서부터 서척으로 외는 것들에는 뭔 그렇게 해라 하지 마라가 많은지 내 슬슬 답답하고 질려가던 참인데 그 생사를 초

0: 부활한다는 것이 좀 궁금해지는구만. 우리 이렇게 가끔 모여 서로의 학문을 나눠보면 어떻소?
1: 네, 좋습니다.
2: 시문에 능했던 사명대사 문집에는 각계각층의 다양한 지식인들과 주고받은 시문이 수록되어 있다.
3: 스님의 문장은 마치 검은 고 소리를 내는 것처럼 맑고 고고했다. 시문에 담긴 스님의 뜻과 정신이 고매하여 유생들 사이에 널리 전파되고 칭송하는 이들이 많았다.
2: 문정왕후의 죽음과 함께 짧았던 불교의 봄날도 끝이 났다. 문정왕후와 함께 불교 중흥을 이끌었던 보우대사는 제주도로 유배되어 제주 목사 변협에 의해 목숨을 잃는다. 다시 불교 탄압의 무거운 먹구름이 몰려오던 그때, 직지사 주지로 있던 삼양은 모두가 꺼려하는 일, 보우대사 문집에 서문을 썼다.
4: 역적으로 몰려 죽임을 당한 뿐입니다. 그러니 문집에 발문을 쓰시고도 무사하시겠습니까?
5: 조선 불교의 중흥을 위해 누구보다 애쓰시다 홀로 가신 분입니다. 화가 미칠까 두려워 도리를 외면할 수는 없습니다.

0: 허응당집에 서문을 쓰던 이때 사명의 나이 32세. 권력과 세속의 명예를 탐할 만도 한데 말미에 남긴 사명의 이름이 의미심장하다. 사명은 법명과 함께 자유를 남겼다. 이환, 헛개비에 잡히지 않는. 이미 중덕 품계를 가진 중진이었다.
1: 당시는 이제 살인의 시대가 열리게 됐고, 그런 분위기에서 그 이렇게 돌아가신 분의 글을 쓴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더구나 바로 이 시기에 그 문정왕후 사후에 굉장히 많은 그 비판 여론이 있을 때 그 글을 썼다는 것은 상당한 용기, 과단성이 또 지조가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0: 이 시절 사명은 봉은사 주지로 천거된다. 승려로선 최고의 자리였다. 그러나
2: 봉은사 주지로 천거되었다 들었는데 어찌 먼 곳까지 흘러왔느냐?
3: 화려한 한양의 나그네 생활에 먼지만 가득 뒤집었었습니다.
2: 총명과 지혜로 나를 높이지 말고 배운 문자로서 다른 일을 업신여기지 마라.
3: 지금껏 배운 모든 문자를 내려놓고 스승님의 가르침을 따르겠습니다.
0: 사명은 다시 초심으로 돌아갔다.
4: 예, 봉은사의 그 주지라고 하면은 당시 아주 중견 이 불교계 원로가 되는데 그 자리를 버리고 서산대사 문화로 간다고 하는 것은 영예를 버리고 다시 이 배우는 이 고된 학습하는 학생으로 되돌아간다고 하는 것은 그게 바로 사명당의 초지 일관된 의지의 표현입니다.
0: 세속의 잣대로는 질 수 없는 사람. 우뚝한 근기로 사명은 이렇게 서산대사의 법을 이은 적통 제자가 된다. 사명에 대한 서산대사의 기대와 총애는 선교석과 선교결이라는 저술로 남겨졌다. 유정 등 세 명의 제자들과 나눈 선교문답이 선교석이다.

0: 서산대사 문화에서 선의 도리를 깨우친 사명은 금강산으로 들어가 참선 수행을 이어간다. 팔공산, 지리산 등 명산 대천을 찾아 정진하던 사명은 43세가 되던 해 봄, 옥천산 상동암에서 안목이 밝아지는 오도의 순간을 맞이한다.
1: 만법은 본시 허공의 꽃이라 어찌 헛되이 바다 속 모래를 셀 것인가. 단지 철벽 은산을 뚫어나갈 뿐. 어찌할까 어찌할까 묻지 말라. 부처는 내게 있으니 밖에서 구하려 치닫지 마라.
0: 깨달음을 얻은 사명대사가 제일 먼저 한 일은 중창불사였다. 숭유억불로 사찰은 나날이 허물어지고 방치되기 일쑤였다. 오대산 월정사로 들어간 사명대사는 권선문을 들고 다니며 탁발하여 허물어진 법당을 중수했다. 월정사에 머물며 중창불사를 하던 이 시절, 정여립 사건으로 무고하게 고초를 겪기도 했다. 8월 초, 건봉사를 출발할 때 500명이던 사명대사의 승병대는 갈수록 합류하는 이들이 많아졌다. 10월 초순, 평양 근처 임원평에 도착할 무렵엔 그 수가 천여 명으로 늘어나 있었다. 승병대가 합류하기 전까지 평양성 탈환은 거듭 실패하고 있었다. 명나라 원군 3천이 합세한 2차 전투에 이어 3차 공격도 실패, 암담한 상황이었다. 육지전에서 최초의 승전보를 전해온 건 계룡산 갑사 승려 영규대사였다. 가장 먼저 승병대를 규합한 영규대사는 공주 출신으로 갑사에서 출가한 뒤 묘향산 서산대사의 문화에서 선의 이치를 터득했다.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분을 사귀지 못하고 3일 동안 통곡하다가 승병대를 조직했다. 평소 무예 닦기를 좋아해 기백이 남달랐던 영규대사는 관군과 합세해 청주성 탈환에 나선다. 관군은 패하여 달아났으나 영규의 승병대는 끝까지 분전하여 청주성을 탈환한다. 조헌의 부대와 함께 금산성 전투에 나섰다가 전몰한다.
2: 청주성 탈환 소식이 참이더냐?
3: 예, 그러하옵니다. 영규라는 중이 이끄는 승군이 앞장섰다하옵니다.
4: 종들이 앞다퉈 모여들어 승군이 500을 이루었다 하옵니다.
2: 오, 가상한 지고.
3: 의병 조언과 합세의 청주성을 되찾았으니 영규의 승군이 없었다면 불가한 일이었다 하옵니다.
0: 청주성 탈환을 기점으로 조선은 깨어나기 시작했다. 그 중심에 승병들이 있었다. 서산대사 휴정과 사명대사를 중심으로 조선 팔도에서 승병들이 일어났다. 승병들은 기본적으로 산속 지리에 밝았고 험준한 산길도 쉽게 오르내렸다. 계곡과 산에서도 전투가 가능했다. 적의 허리를 끊고 보급로를 차단하는 게릴라전에 유리했다. 뇌묵당 처형대사, 천여 명의 승병을 이끌고 이치 전투에서 행주대

0: 간첩까지 중요 전투를 승리로 이끈 인물이다. 김제 금산사에서 출가한 처형대사는 사명대사와는 사형사제지간, 서산대사의 문도다. 이치 전투지로 알려진 백옥에는 충청도에서 전라도로 넘어가는 전략적 요충지. 처형대사는 당시 광주 목사였던 권율 장군을 도와 이치 전투를 승리로 이끌었다. 승병은 내륙뿐 아니라 수군에도 있었다. 이순신 장군의 휘하에만 800명의 의승수군이 있었다. 전라 좌수영 산하에 승청을 두고 승대장이 운영한 독립조직이었다.
1: 전라 좌수영 이순신 장군의 산하에 의승수군이 있었습니다. 아마 강화도 같은 데도 별다른 수군 활동이 있었을 것으로, 전등사 같은 데 있었을 것으로 일부가 비춰지는데, 어쨌든 거기는 승군이 주둔했던 절을 주진사라고 그럽니다. 그 주진사가 여수의 영취산 흥국사가 주진사입니다.
0: 의승수군의 본부였던 여수 흥국사. 임진왜란 당시 700여 명의 의승수군이 훈련받던 곳으로, 바다를 잘 아는 고흥, 해남 등지에서 모인 승병들이었다. 정유재란 때 일본군은 그 보복으로 흥국사를 전소시켰다. 모든 승병들이 그렇듯 의승수군 역시 자발적으로 조직되었고 군량미도 자체 해결했다. 해전에서 노를 젓거나 전투에 투입됐다. 임진왜란 최대의 격전지였던 진주성 내의 진주박물관. 임진왜란 관련 영상을 비롯해 관련 유물이 전시되어 있다. 임진왜란은 조총과 활의 싸움이기도 했다. 조명연합군이 합세한 평양성 4차 전투를 기점으로 일본이 패주하기 시작했다. 훗날 선조 임금은 임진왜란의 모든 공을 명나라로 돌렸다.
2: 이번 왜란을 평정한 것은 오직 명나라 군대의 힘이며, 우리나라 장수들은 명군의 뒤를 따랐을 뿐 제 힘으로 적을 무찌른 일이 없다. 명군이 있었기에 왜적을 토벌하고 강토를 회복할 수 있었다.
0: 그러나 조명연합군 총 5만 3천 명, 조선군이 1만 명이었고, 그 가운데 5천이 사명대사가 이끄는 승군이었다.

0: 전술의 기본은 보급로 차단. 가장 적은 희생으로 가장 큰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전략과 전술. 게릴라전은 대부분 승병들의 몫이었다. 지리에 밟고 산타기에 능한 승병들은 여러 지역에서 전과를 올렸다. 게릴라전뿐 아니라 조명연합군이 함께한 평양성 전투에서 사명대사의 승병대는 모란봉 탈환의 주역이기도 했다. 평양성이 점령당한 지 7개월 만에 탈환되고 일본군은 대동강을 건너 남하하기 시작했다. 히데요시는 중국 명나라를 치는데 필요한 길을 내달라며 정명가도란 말로 명분을 내세웠지만 결과적으로 임진왜란은 조선 침략 전쟁으로 참전국 모두 희생이 너무 큰 살상의 장이었다.
1: 조선의 해군이 수군이 일본을 이기리라고 전했.

0: 상상하지 못했어요. 또 하나는 의병이란 존재는 일본에서는 상상이 힘든 존재예요. 근데 이 해전에서 이 남해안에서 보급로가 차단돼 버려요. 그 일본의 보급로가 이렇게 서해안을 통해서 보급이 안 되죠. 그다음에 의병이란 것이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의병이 일어나 가지고 톡톡 보급로를 이렇게 게릴라 전투를 통해 가지고 보급로를 차단시키는 거예요. 이게 뭐 굉장히 큰 타격입니다.
1: 임진왜란 3대 대첩 가운데 하나인 행주산성 대첩지. 행주산성은 돌을 쌓은 석성이 아니라 흙을 돋아 만든 토성이다. 권율 장군의 지휘로 2,300명의 조선군이 3만의 왜적을 막아내고 전승했다. 배수의 진을 치고 안여자까지 합세한 치열한 전투였다. 이 전투에 최영대사의 승병대 700명이 있었다. 사투를 벌인 끝에 적을 물리친 차영대사는 행주 대첩의 공으로 절충 장군에 봉해지기도 했다. 관승민이 목숨으로 쌓아 올린 대첩이다. 북한산과 수락산 사이의 넓은 분지가 노원평이다. 행주 대첩 못지않은 대규모 전적지로 수락산 전투가 벌어졌던 곳이다. 평양성 전투에 이어 행주 대첩에서 패한 일본군 5만이 한양으로 집결된 상태. 일본군은 당장 부족한 식량과 보급품부터 해결해야 했다. 사명대사는 관군과 합세해 일본군의 대규모 수송부대를 전멸시킨다. 보급로가 차단된 일본군은 서둘러 한양을 떠날 수밖에 없었다. 사명대사는 수락산 전투의 공을 인정받아 선교 양종 판사에 이어 당상관에 제수된다. 파격적인 일이었다.
2: 비변사에 이르노니 승장 유정의 군사들이 매우 정예로워서 왜적을 참회하는 공을 여러 번 세웠다. 유정에게는 특별히 당상관의 직을 내려 함께 싸우는 승려들의 마음을 분발시키라.
3: 후한 녹봉을 받은 장수들은 두려워 전장에서 흩어졌는데 오히려 승려가 공을 세웠으니 이 어찌 무사들만의 수치겠는가?
1: 1593년 4월 20일 한양이 수복되었다. 유성룡은 징비록에 그날의 한양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다. 성 안에 남아있는 백성을 보니 100명에 한 명도 살아있지 아니하며 살아있는 자도 다 굶주리어 낯빛이 귀신 같다.
4: 전하, 나라의 어려움이 많아 중휴정에게 병권을 맡겼으나 휴정의 방자함이 극에 달했사옵니다.
5: 그렇사옵니다. 불시종자인 중이 감히 말을 타고 군문 밖에 이르러선 걸어가는 조신들을 만나도 허리를 굽히지 않고 어만스레 벼슬아치나 재상의 채통을 보입니다.
4: 조금도 중나은 태도가 없으니 엄히 다스리어 징계하소서.
1: 피난 갔던 선조가 돌아왔다. 이때 선조를 호위한 건 관군이 아니라 서산대사가 이끄는 승군이었다. 불교 세력이 커질 것을 우려한 신료들은 80고령의 서산대사를 폄하했다. 한편 평양성 전투 이후 명일간의 강화 협상이 급물살을 타고 있었다.
6: 니온카라 와가쿠리미니 요큐스로 모노와 마즈 우케이레나레 라카로.
7: 사무라이도 마츠카레. 그래 이제 이쿠사와 무의미대하로.
6: 조센와 사테오키 와레와레 때 보고 사가시더미요.
8: 고니시 유키나카는

0: 그 대마도의 번주인 소 요시토시의 장인으로서 스시마와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었고요. 그다음 전통적인 오사카의 상인 출신으로서 어떤 갈등보다는 협상과 거래를 통한 문제 해결을 굉장히 선호하는 그런 개인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 면에서 고니 씨는 일단 결론을 일본에 유리하게 한다면 충분히 설득 가능성이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 판단을 했던 것이죠.
1: 히데요시의 또 다른 가신, 가토 기요마사. 고니시 유키나가와는 대척점에 있는 호전적인 인물이다. 훗날 서생포 회담에서 사명대사와 만나게 된다. 1593년 남해안까지 밀려난 일본군은 곳곳에 성을 쌓고 장기전을 준비했다. 이곳 서생포 외성은 가토 기요마사가 축성한 것으로 외성 가운데 가장 견고하고 웅장한 성이다.

0: 뇌종양입니다.
1: 어느 날 갑자기 우리 부부의 모든 것이 멈춰버렸습니다. 부처님, 제발 남편을 살려주세요.
2: 선생님, 이 사람 손가락을 움직였어요.
1: 기적이 찾아왔고 희망은 다시 피어났습니다.
0: 여보, 절에 같이 갑시다.
1: 기도와 보시는 우리의 삶을 다시 살아 움직이게 했습니다. 당신의 보시, 누군가의 희망이 됩니다.

0: 부처님 닮은 인재를 길러내는 동국대학교에서는 연꽃을 닮은 로터스관, 명상을 통해 마음을 치유하는 선센터 조성불사를 봉행합니다. 가족의 평안과 행복, 소원 성취, 동국 발전 등을 발원하며 참여하실 수 있고 500만 원 이상 기부자의 조남과 염원은 선센터 500나한상에 봉안되고 공덕의 벽에 새겨져 길이 기억될 것입니다.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2260-3300번입니다.
1: 제주 다음이란 그 고민으로

0: 완성된 제주를 담은 가장 제주다운 공원 제주 동화마을. 제주의 자연, 문화, 사람을 주제로 한 12개의 다채로운 테마 정원, 세계 유명 카페부터 베이커리, 식당, 제주 특산품 판매장 등 다양한 특화 매장까지 가장 제주스럽게, 가장 제주답게 제주를 즐길 수 있는 곳 제주 동화마을 무료 개방 운영합니다.
1: 빨리빨리 멈춤 없이 살아가는 대한민국 사람들
2: 하지만 멈춥니다. 어린 학생들이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3: 저기도 같이 계산해주세요.
2: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있기 때문 아닐까요?
1: 가장 빠른 나라에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0: 대구 산모사주지 동훈입니다. 60여 년 수행 법력과 회안으로 고통에서 벗어나 영원한 행복으로 가는 부처님 45년 설법을 불자님 두 손에 담아드리고자 다시 섰습니다. BTM 불교TV를 매주 시청하시면서 부처님 말씀 안에서 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
1: 다시 찾아온 드라마 붓다. 오랫동안 기다렸지만 방송을 놓쳐서 아쉬우셨나요? 걱정 마세요. 이제 언제 어디서든 드라마 붓다를 시청할 수 있습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BTN 드라마를 검색하면 드라마 붓다를 만나볼 수 있습니다. 부처님 당시를 옮겨놓은 듯한 감동과 환희를 BTN과 함께하세요.

0: 한국불교 설리연구원에서는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 선학원이 주관하는 2016 만해 학술제를 개최합니다. 님의 침묵 발간 100주년을 기념하는 이번 학술제에서는 김춘식, 홍승진 교수의 발표가 진행됩니다. 학술제에 관심 있는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문의는 02734-9654번입니다. 조선 왕실의 전통이 깃든 흥천사에서 백중 49일 연가 천도 기도를 봉행합니다. 조상과 인연 있는 연가를 천도해 극락왕생을 기원하는 뜻깊은 자리에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929-6611번입니다.
1: 광주 마하 대원정사에서는 화마로 타버린 아미타 부처님을 모시지 못해 죄송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아미타 부처님을 속히 모실 수 있도록 조성불사에 동참 바랍니다. 또한 복이 100배로 늘어나고 병이 없고 사업, 시험 합격, 취직, 승진, 결혼, 편안한 임종을 맞이하고 극락왕생하는 공덕을 입는 관세음보살, 지장보살님의 훼손된 존상을 개금으로 장엄하는 개금불사에도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광

0: 광주 마하대원정사 062-571-6789번입니다. 정해선원 한남도량에서는 한평생 무소유로 중생을 위해 살아온 연로하신 스님들을 위한 승빵 건립불사를 봉행합니다. 설판, 상량보, 석가래 등 불사로 부처님 도량을 여법하게 장엄하고자 합니다. 성심껏 동참하시어 선업공덕으로 소원 성취하시기 바랍니다. 문의는 031-795-4426번입니다.
1: BTN 부따회 러브 템플스테이 절로 갈까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이번에는 도심 속에서 생활 포교를 실천하는 양재 구룡사에서 진행됩니다. 6월에 무더위를 식혀줄 남량 특집 프로그램으로 한층 더 색다른 재미를 더했습니다. 좋은 인연 공덕 맺는 특별한 날 보내시기 바랍니다. 문의는 1855-0108번입니다.
2: 행복과 희망의 기운을 주는 해피달마도, 경기도 청평에 자리 잡은 소원 성취 도량 달마공원 관음사. 모두 행복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답답한 일이 있을 때 1대1 상담을 통해 각자의 생년월일에 맞게 그려드리는 맞춤 해피달마도. 부처님이 내리신 자비의 땅, 재운과 관운의 기운이 가득한 북해 용신터에서 행운의 달마도를 그려드립니다. 행복과 희망의 기운을 주는 해피달마도, 행복한 북길 따라 나투시는 마음이 평안해지는 달마의 행복한 기운을 담은 김유연 해피달마도. 김유연의 해피달마도로 애군 소멸하시고 가정화평 누리세요. 김유연의 해피달마도는 청평 달마공원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3: 여러분들 만나서 반갑습니다. 여러분들과 한번 재미난 이야기,
4: 절을 많이 해서 절이다라는, 절로 절로 저절로 돌아가서 절이다라는.
3: 지금 이 순간이 가피입니다.

1594년 4월 12일 전쟁은 휴전 상태였고 조선이 제외된 채 명일간의 강화회담이 극비리에 진행되고 있었다. 조선인으로는 처음으로 사명대사가 울산 서생포 외성으로 들어갔다. 가토 기요마사가 주둔해 있는 일본군의 요새였다.

0: 나는 모르다.
1: 어이.
2: 승병대장이라는 사실을 숨기기 위해 이때부터 사명은 송운대사로 이름을 바꾼다.
3: 첫째, 명나라 황녀를 일본 천황의 후궁으로 삼는다. 둘째, 명나라와의 무역을 부활한다. 셋째, 조선 8도 중 4도를 일본에게 이양한다. 넷째, 조선의 왕자

0: 자와 대신 12명을 일본의 볼모로 보낸다.
1: 제 것이 아니거든. 털끝 하나라도 취하지 말라고 했어. 이런 협상은 절대 불가하오. 소대아레바 마타 이쿠사 데와 나이까. 유미 대 태풍이 가테로 모를까? 병가의 승패는 장담할 수 없는 것이오.
2: 고니시하고 16경 사이에 협상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은 소식은 전해 듣고 있었으나 구체적인 내용을 알지 못했어요. 그리고 그 저번에 깔린 의도를 몰랐던 것인데 가장 중요한 것이 조선 4개도를 분할해서 내어준다라는 그런 터무니없는 그런 조건들을 이제 알게 되었죠.
1: 또다. 와시가 스메타 조선의 타카라요. 우주구시다로. 조선의 보물은 따로 있소이다. 와시는 싫어하는 조선의 타카라와 난다. 바로 당신의 머리요. 난다 또.
3: 이모 부치와 이노카 다말해.
1: 조선의 조정이 장군의 목에 금천냥을 걸었으니 그 목이 가히 조선 최고의 보배 아니면 무엇이겠소? 와시노 이노치가 긴 센요다난데 부쇼토시테노 이키가이와 아따나.
4: 이때부터 사명은 설보 화상으로 알려지게 된다. 보물 이야기를 한 스님이라는 뜻이다. 놀랍도록 담대한 사명의 면모다. 일본 구마모토현은 사명대사의 협상 파트너였던 가토의 영지로 혼묘지 뒷산에 가토의 동상이 조성되어 있다. 불교 일련종 신자였던 가토는 니신을 후원해 혼묘지를 개창한다. 혼묘지는 가토 가문의 보리사로 구마모토현에서 신으로 추앙받는 가토 기요마사의 묘가 안치되어 있다. 구마모토현의 신앙 중심지다. 혼묘지에는 임진왜란 당시 니신이 사명대사에게 받았던 유목이 400년 넘게 전해오고 있다. 첫 번째 서생포 회담에서 사명대사가 니신에게 써준 글이다. 같은 부처님의 제자임을 밝히고 있다. 이 유목은 당시의 시대 상황이 감춰져 있다. 1594년 겨울, 3차 회담이 결렬되었을 때 사명대사가 니신에게 보낸 글이다.
5: 명나라와 일본 간의 그 회담이 거의 끝나갈 무렵에 키요마사가 자기가 그 혼자 누락되지 않았나라는 불신감이 굉장히 클 때라서 만나주지를 않습니다. 이 만나주지를 않는 상황에서 사명당까지 의심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사명당이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 그리고 내 마음을 갖다가 오픈할 수가 없는 이 상황에서 그렇지 않더라도 니신 당신은 나를 알고 있지 않느냐. 오해하지 말아라는 진정한 잔신의 지금 안타까운 심정을 갖다가 글로 이렇게 표현한 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4: 사명대사가 조일 서생포 회담을 기록한 분충 선한록이다. 명일간 비밀회담으로 국토 분할 위기에 놓였던 조선은 사명대사의 외교력으로 위기를 넘겼다. 회담 보고서와 함께 임금에게

0: 올린 상소문도 수록되어 있다. 특히 4차 회담을 올린 정유상소에서 사명대사는 싸워도 위태롭고 싸우지 않아도 위태로우니 그럴 바엔 죽기를 각오하고 싸우는 것이 오히려 사는 길임을 주청하고 있다. 그러나
1: 유정의 상소에 대해 경들은 어찌 생각하는가?
2: 전하, 유정이 비록 적지에 드나들었다고는 하나 한낱 중의 소견이옵니다.
3: 7만한 세력이 없이 치다가 적의 분노만 산다면 막아낼 형편이 못됩니다. 우선 명나라 원군이 오기를 기다리는 것이 좋을 듯하옵니다.
0: 조정은 자주 국방에 의지가 없었다. 임진왜란 당시 영남 승군본부가 있던 팔공산 동화사. 사명대사가 영남 도총섭으로 머물러 사실상 승군 총사령부 격이었다. 동화사 성보 박물관은 교지를 비롯해 사명대사 관련 유물이 보관되어 있다. 그 중에서도 눈길을 끄는 것이 여러 종의 직인들이다. 팔도 승군을 지휘하며 사명대사가 사용했던 직인들이다. 임금과 조정 대신이 명나라만 바라보고 있는 동안 사명대사는 승병들과 함께 일본의 재침에 대비했다. 관군을 대신한 승군이었지만 승병들은 필요한 군량미와 무기를 자체 조달해야 했다. 휴전일 때는 군량미를 마련하기 위해 산을 개간하거나 한 곳에 모여 무기를 만들고 훈련했다. 고니시 유키나가와 16경이 도모하고 있던 명일교섭은 성공하는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명나라와 화의교섭을 성공시켜 공을 세우고 싶었던 고니시 유키나가는 16경과 결탁해 무리수를 두게 된다. 관백항표를 조작한 것이다.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명나라에 항복한다는 가짜 항복 문서였다. 관백항표뿐 아니라 명일 양국의 국서가 조작되고 있었다. 결국 히데요시도 사건의 진상을 알게 된다.
4: 무엇이가 코쿠스다도 이수미대 조센네 시주께 시대 민나코로 신이세요. 시베띠 하나오 키에
0: 본국으로 돌아갔던 왜군이 다시 바다를 건너오게 시작했다.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제친 명령서로 전라도를 철저히 공략하라는 내용이 담겨 있다. 보복 전쟁의 서막이 열린 것이다. 왜군은 좌우군으로 나누어 북상했다. 전라도를 도륙내고 한양까지 올라가는 계획이었다. 직산 전투에서 조명 연합군에게 참패하기 전 남원 전투가 있었다. 조명 연합군이 남원성을 지키고 있었지만 고니시 유키나가 군대를 비롯해 수륙 전군이 합세해 총 공격에 나섰다. 일본군 5만 6천, 조명 연합군 4천이었다. 나흘 밤낮을 버티고 남원성이 함락되었다. 남원성에 살아남은 자가 없었다.

지옥을 방불케 하는 정유재란의 처참한 광경을 눈물로 기록한 이가 있었다. 종군 승으로 따라왔던 일본 정토종 승려 게이넨이다. 게이넨이 본 참혹한 광경 속엔 끌려가는 조선인들의 모습도 있었다. 짐승을 잡아가듯 조선인의 목을 새끼줄로 엮어 끌고 갔다. 이렇게 끌려간 조선 피로인의 숫자가 최소 10만 명이다.

게인에는 일본 오우이 타현 우스키시 출신으로 안요우지를 개창한 초대 주지였다. 우스키 성주의 요청으로 60이 넘은 나이에 종군했다. 게인에는 정유재란의 참상을 기록한 조선일 일기가 세상에 알려지는 것을 원치 않았다. 1945년 이후에야 공개되어 문화재로 지정되었다.

0: 정유재란이 발발한 1597년 6월 24일부터 우스키로 돌아온 이듬해 2월 2일까지의 일기다. 7월 7일 부산에 도착한 게이네는 북상하는 군대를 따라 8월 중순 남원에 있게 된다.
1: 18日ですね、奥へ人外のために城の外を見れば、死人がイサゴのごとく多くの人が死んでいたと、目も当てられぬような気配であった。
0: 정유재란의 참상을 밝히는 또 다른 증거자료, 코영수증이다. 조선 의승병으로 곤욕을 치른 히데요시는 조선인은 닥치는 대로 죽이고 코를 베게 했다. 누구나 의병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베어낸 코는 소금에 절여 본국으로 보내졌다. 그렇게 모인 만여개의 조선인 코가 묻힌 무덤이다. 본래 이름은 비총이었으나 너무 잔인해서 귀무덤 이총으로 이름을 바꾸었다고 한다.
2: 一つは戦場で日本側が勝っているということを知らせる意味で、もう一つはそういう犠牲になった人々の霊を慰めて秀吉は大変慈悲深い人であるということを印象付けるためにやったんだということは、これは清少将体自身が記録に日記に書いてるんですね。
0: 섬진강을 피로물 들인 석주관 전투는 화엄사 스님들이 주축이 되어 왜군과 벌인 혈전이었다. 정유재란 때 가장 치열했던 의승병 전투시 가운데 하나가 구리의 석주관이었다. 구리는 남원과 전주로 통하는 전략적 요충지로 화엄사는 석주관 전투에 군량미를 대고 승병 300여 명이 합세해 혈전을 벌인 곳이다. 석주관 전투지에 세워진 724 사당. 석주관 전투에서 순절한 7명의 의병장 묘가 안치되어 있다. 724를 기리는 추념비 한쪽 면에 승병을 추모하는 식구가 처연하다. 나라 위한 부름에 승려인들 어찌 가리겠는가. 피가 흘러 강이 되니 푸른 물이 붉게 물들었다.

0: 정유재란 때 일본군은 그 안가품으로 화엄사는 물론 화엄사에 소속된 80이 남자를 전소시켰다. 그때 불타버린 장육전은 훗날 새로 세우며 각황전으로 바뀌었다. 1597년 가을, 삼명대사도 승병대를 이끌고 남하했다. 명량해전 참패 소식의 심각성을 깨달은 일본 육군 주력 부대들이 후퇴하기 시작했고, 울산 외성까지 내려온 가토 기요마사는 조명 연합군에 의해 포위됐다. 삼명대사는 명나라 마귀 장군의 부대와 조력했다. 조명연합군은 보급로를 차단했다. 당시 일본군이 보유하고 있던 식량은 이틀 분량이 전부였다. 무서울 것이 없는 젊은 외장 가토 기요마사에게 울산 외성 고립은 뼈아픈 교훈을 남겼다. 조선의 길을 빌려 명나라를 치겠다던 도요토미 히데요시. 임진왜란이 명나라가 목적이었다면 정유재라는 조선이 목적이었다. 정유재란이 끝나기 전에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사망했다. 임진왜란 7년 전쟁이 끝난 것이다. 그러나 조선의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정유재란 때 가족과 일본으로 끌려갔던 강항이 돌아왔다.
1: 그대가 외국에서 보낸 상소는 잘 받아보았노라. 적국에서 얼마나 고초가 많았는가.
2: 전하, 강대로 끌려간 조선 피로의 수가 어림잡아도 무려 10만에 육박하옵니다. 전쟁용 화살바지로 쓰기 위해 군사훈련 중인 조선인이 3, 4만에 이르고, 나머지는 헐값에 노예로 팔리고 있습니다. 소신 오직 그들의 피 끓는 아픔을 본국으로 전하기 위해 제 식소를 따라가지 못하고 질긴 목수 지금까지 부여잡고 왔사옵니다. 고모한 살피 없어서.
0: 영광이 내려가 있던 강항은 정유재란 때 식솔과 함께 일본군의 포로로 잡혀간다. 온갖 수모와 고초를 겪다가 1600년에 돌아왔다. 간양록은 강항이 조선 피로인으로 일본에 있으면서 보고 들은 적국의 실태와 생활상을 낱낱이 기록한 책이다. 조선 피로인들의 삶과 직접 그린 일본 지도가 수록되어 있다. 피랍된 조선 양민 가운데 상당수가 이곳 나가사키항에서 포르투갈 노예선에 팔려나갔다. 조선인 노예 4만 명이 조총과 맞바뀌어 팔려나갔다.
3: 이탈리아 피렌체 상인 이제 까루레티가 쓴 기록에 보면 120 스쿠드, 스페인 돈으로 120 스쿠드 가지고 5명을 샀다고 그러거든요. 5명을 우리나라 노예를. 그런데 그 양반이 아프리카 여행할 때 흑인 노예 값을 적어놓은 게 있어요. 그러니까 한 명당 5, 60스쿠트, 또 아니면 굉장히 좋은 사람은 100스쿠트인데 이 나가사키에서 조선인들은 120만 주면 5명을

0: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조총보다 굉장히 값이 싼 거예요.
1: 화의 요청을 거부하면 왜군은 다시 침범해올 것이라 하옵니다.
2: 아닙니다. 일본은 조선을 제침할 의사가 없다 하옵니다.
3: 도대체 어느 쪽의 말을 믿어야 한단 말이오?
4: 전하, 직접 가서 알아보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3: 보낸다 한데.

0: 말로 가장 곤란을 겪는 것은 스시마였다.
1: 필요한 정보를 취할 수 있을 것이옵니다.
2: 그렇습니다.
0: 오래전부터 조선과의 무역으로 먹고 살았던 스시마는 수차례에 걸쳐 조선과의 통상 재개를 압박해오고 있었다.
3: 조선 전기 같은 경우는 대마도가 조선과 일본에 정치적으로 종속되어 있는 양속 관계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이게 두 나라가 뭐 잘 지내야 중간에서 여러 가지 이제 혜택을 보고 경제적 그런 이익을 챙길 수 있는데, 두 나라가 못 지내면 대마도 제일 최고의 피해자가 되죠.
4: 묘당의 개책이 필요하다. 나랏일 깨할 자가 유정 한 사람뿐이라니. 아, 마음이 아프다.
0: 삼정승이 못하는 일을 대신해서 적국으로 떠나는 사명에게 사대부 관료들은 저마다 송별시를 보내왔다. 성세에 이름난 장수도 많았지만 기이한 공은 노스님이 으뜸이었네. 지봉 이수강의 송별시는 지금도 회자되고 있다. 1604년 사명대사는 탐적사란 이름으로 손문욱과 함께 스시마로 향했다. 비공식 사절단이었다. 조선에 삼정승이 있고 우국 충정의 사대부들이 있다고 하지만 결국 적국으로 가는 배에 오른 이는 조선이 폄하하고 배척한 승려 사명대사였다.

쓰시마는 섬의 대부분이 산으로 이루어져 있다. 사명대사가 머물렀던 세이잔지는 외교관 승 겐소의 사찰로 쓰시마의 외교 문제를 전담하고 있다.

0: 세이잔지 주지 겐소는 능력 있는 외교승으로 명일 강화 교섭에서 통역을 맡기도 했다.
1: 불교계와 이 무사정권의 어떤 유착 이런 것도 도모하고 또 이 사찰이 이 사찰에 있는 승려들이 당시에는 이제 엘리트 계급이었죠. 글을 읽고 쓰고 또 뭐 시도 짓고 이렇게 해서 그 엘리트였기 때문에 이 엘리트들이 그 외교의 문서를 만드는데 이제 아주 그 능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막부에서도 그걸 요구하고.
0: 사명이 지닌 공식 문서는 예조 참의가 쓰시마 도주에게 보내는 대막의 유서 한 장뿐이었다.
2: 이 산승이 바다를 건너온 이유는 하나요. 나라가 망하는 것보다 더 안타까운 일은 우리 조선의 남녀가 외국으로 끌려와 불임을 당하고 있는 것이요.
0: 사명의 가슴과 눈은 피로인 쇠환에 맞춰져 있었다.

0: 대사, 난감하기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1: 아니, 무슨 일이시오?
0: 대사께서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숙소 문 밖에 잡혀온 조선인들이 몰려와 통곡하고 아우성이니 조선에 돌아갈 때 데려가겠다. 그렇게 일러 간신히 돌려보냈습니다.
2: 대사님, 저는 임난 때 경북 상주에서 끌려온 서희라고 하옵니다.
1: 아니, 그대는 조선인인가?
2: 대사님, 지금 외에는 귀족이든 평민이든 집집마다 조선인 노비가 없는 집이 없습니다. 노비로 군사로 불임을 당하다 죽임을 당한 조선인도 셀 수가 없습니다.

0: 대사님, 제가 이번에 못 돌아가면 제발 이 편지를 제 부모님께 전해주십시오. 저는 끌려온 것이지 결코 스스로 오지 않았다고. 살아생전 부모님 다시 뵙기 위해서 이 질긴 목숨 부지하고 있을 테니 부디 부디 사랑하고 계셔달라.
1: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일본에서는 이 전쟁 수행을 하면서 일본 쪽에서도 희생자가 나올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일손이 부족하죠. 그래서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갑니다. 심지어 더 심한 말을 하면 일본의 사무라이 계층의 고위 계층 같으면 자기 집 아이가 자라나잖아요. 그 자라날 때 그 아이들을 위해서 선물로 가져간 게 우리나라 조그만 자기 또래의 아이들 잡아가서 선물로 가져가서 주기도 하고 했었어요.
2: 사명의 공식 책무는 일본의 재침 의사를 확인하는 것이었지만 그의 관심은 피로인 쇠환이었다. 스시마는 이러한 사실을 보고하기 위해 본토로 사신을 보냈다.
3: 성훈 대사, 채비를 서두르셔야 하겠습니다. 교토로 보낸 사신이 돌아왔습니다. 쇼군께서 대사를 만나시겠답니다. 속히 모셔오라 하셨습니다.
2: 마침내 기다리던 소식이 왔다. 도쿠가와 이에야스와 사명의 교토 후시미성 회담이 성사된 것이다.
4: 당연히 사명대사의 명성도 알고 있었고 사명대사가 갖고 있던 그런 어떤 일본까지 퍼졌던 여러 가지 훌륭한 모습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충분히 협상 파트너라고 생각했던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2: 예정에 없던 일본 본토행은 사명의 결단이었다.
3: 조정에 알리지 않고 이렇게 독단적으로 움직여도 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5: 사정이 일이 절박한데 연락선을 띄우면 언제 돌아오겠소? 하루라도 빨리 담판을 지어 백성부터 구해야겠습니다.
3: 외국의 우두머리를 단독으로 만나는 일인데 조정에 이르고 계책을 논의해야지요.
5: 절충 장군도 듣지 않았소. 전쟁 중 끌려온 조선인이 머림잡아 10만이오. 끌려온 우리 백성들을 조총과 맞받고 먼 나라에 노비로 팔아먹고 있다지 않소. 지금 우리 백성의 목숨보다 중요한 것이 무엇이란 말이오?
2: 조선을 떠나올 때 선조는 만약의 사태를 대비해 작은 연락선을 딸려보냈다. 그러나 선조와 조정신료들의 성향을 잘 알고 있는 사명은 연락선을 띄우지 않았다.

쓰시마 도주 소 요시토시와 겐소 등의 안내로 세톤의 해를 거슬러 오르는 장도였다. 사명대사가 열어놓은 이 길이 훗날 조선통신사의 길이 되었다. 1604년 사명대사가 본토에 들어간 이때 일본은 역사적 전환점을 맞고 있었다. 세키가하라 전투로 전국시대가 마감되고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이끄는 에도 마쿠가 열린 것이다. 교토에서 사명대사가 머물렀던 절이다. 사명은 에도 막부의 관승 사찰인 오산 십찰에 머물지 않고 일년종 사찰인 홈포지에 짐을 풀었다.

0: 고승 삼형대사와 나눈 불교 문답록이다. 젊은 승려 앤니는 삼형대사를 만나기 위해 꼼꼼하게 질문 내용을 기록해두고 겐소에게 청을 넣었다. 그 시절 조선에서 온 고승 삼형대사는 아무나 만날 수 있는 인물이 아니었다.
1: 시즌부포록에 聖雲大師がお答えになられたことをまた自分はちゃんと理解しているぞということをまた聖に仕立てて、つまり四十部俸禄っていう文章にしてもう一回見せられて、聖雲大師からあこいつはちゃんと分かってるやつだということを、認められたということの意味合いで要は器をというですね業をあの授けられたわけですね聖雲大師から海山様に。
0: 삼형대사가 코쇼우지 대산조 앤니에게 내린 법호다. 무혐의란 법명과 함께 허응당 보우대사와 같은 허응을 호로 주었다. 그러나 교토에 온 지 석 달이 지나도록 이에야스와의 만남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다. 지루한 기다림이었다.
2: 매화는 벌써 지는데 돌아가지 못하니 바다 나라 봄바람에 애만 끊어지누나.
0: 도쿠가와 이에야스는 회담 전에 자신의 세를 과시했다. 아들 히데타다와 함께 교토로 들어오는 행차를 조선 사절단이 참관하도록 했다. 8만 병력이 동원된 대규모 무력 시위였다.
3: 와시와 조선との 이구사니 수세시나갔다. 와시야 決して 조선と 아다오났다 고토가 나이. 我々도시니 敵するわけでは ないだろ.
2: 조선이 원수로 여기는 건 그대가 아니라 풍신숙이리요. 죄 없는 조선 백성들이 끌려와 불임을 당하고 있어. 나는 끌려온 조선인들을 모두 데려가야겠소.
3: 와신의 조건인데 히로닌의 소칸가. 다이시노 유나 지히데아로. 마. 소이타소. 민나오 모도시테야로.
0: 비공식 회담이었지만 삼형대사는 얻어야 할 것을 모두 얻었다. 일본의 사죄국서와 피로인 쇠환.
4: 정의 대장군이라고 하는 막중한 이제 일본의 장군 지위를 얻은 덕천가강을 대해서도 나는 중생을 구하러 왔노라. 일본이 잘못한 일본과 조선의 백성들도 구제해야 되겠다. 이런 얘기를 대담하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삼형당이 성녀로서의 양심과 책임과 그 용기, 이거 용서 숨치는 그런 입장에서 뭘 속일 게 없는 것입니다.
0: 탐적사로 떠난 지 8개월 만에 쓰시마에서 조선으로 출발할 수 있었다. 조선 피로인 1391명과 함께였다.

심신사와 함께 돌아온 피로인까지 합하면 사명대사의 노력으로 쇄환한 피로인의 수는 총 3천여 명. 그러나 사명 자신은 빈손으로 돌아왔다고 자책했다. 전원 쇄환이 목적인 사명에게 3천 명은 빈손이나 마찬가지였다.

0: 일본에서 돌아와 오대산에서 몸을 추스린 삼양은 늦가을이 되어서야 비로소 스승의 영정 앞에 설 수 있었다. 탐적사로 떠나며 스승 서산대사의 임종도 다비도 곁을 지키지 못했다.
1: 스승님의 입적을 지키지도 못하고 떠나간 먼 곳에서 널리 생명을 구제하라는 스승님의 유지 또한 충분히 받들지 못했습니다. 부디 마지막 한 명의 피로인까지 생환할 수 있도록 힘을

0: 전쟁의 한복판에서 적국의 심장부까지 승병대장으로, 조선의 운명이 걸린 외교관으로 숨가쁘게 달려온 치열한 삶이었다. 늘 돌아가고 싶고 그리워했던 고향. 선조의 죽음과 함께 사명도 모든 직무를 내려놓고 해인사로 들어왔다. 이미 늙고 병든 몸이었다.
1: 스님, 밤낮으로 수십 장의 서신을 쓰시니 이러다 정말 큰일 나십니다.
0: 사명은 죽음의 문턱에서도 편지 쓰기를 멈추지 않았다. 교토의 권승들에게 이에야스와의 조선 피로인 전원 쇄환 약속을 지켜달라는 부탁이었다. 1610년 8월 26일 주장자 대신 기꺼이 창칼을 들었던 승병대장. 두려움 없는 초탈의 경지에서 상생 외교를 펼쳤던 승복 입은 외교관. 사명당이 67세를 일기로 원적에 들었다. 3개월 뒤 사명대사는 해인사 홍제암에서 답이 되었다. 뇌묵당 처형대사는 사명집 서문에 그날의 풍경을 이렇게 수례했다.
2: 화장하는 날에는 사방에서 사람들이 구름처럼 모여들어 슬프게 사모하며 기절하는 이들도 있었다. 마치 부모상을 당한 것 같이 슬퍼했다.

세상의 고통을 당신의 아픔으로 삼았던 어른, 세상의 슬픔을 외면하지 말라던 스님의 음성이

0: 들리는 것만 같습니다. 자통홍제의 존자, 스님께 백성들이 드리는 시호입니다.
1: 정부나 국가의 그 지도자들한테는 가장 중요한 것이 역시 국민이다. 국민을 어떻게 지킬 것이냐 하는 것에만 컨센서스가 이루어진다면 사실 국가가 이렇게 쉽게 무너지진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임진왜란이 저에게 주는 하나의 중요한 교훈이고요.
2: 사명대사 석장비에는 허균이 쓴 사명대사의 행장이 빼곡하게 기록되어 있다. 사명의 행적이 조선인의 민족의식을 고취시킨다 하여 내동강 내고 땅속에 파묻히는 순환을 당하기도 했다. 비석을 동강 내고 파묻는다 해도 사명대사가 보였던 중생구제의 보살심은 결코 지워지지 않을 것이다. 전쟁 때문에 모두가 떠날 때 전쟁 때문에 떠났던 속세로 돌아왔다. 모두가 외적의 재침을 두려워할 때 적국의 심장부로 깊이 들어갔다. 사명대사에게 돌아갈 곳은 오직 하나. 고통받는 중생들의 곁이었다. 적국의 장수마저 감동하고 존경했던 사명대사의 담대함은 선의 경지에서 나온 깨달음이여 지혜였다. 중생 구제의 동력이고 뜨거운 자비심이었다.

0: 이곳 한안에 불교의 굳건한 뿌리를 내리기 위해 쉼없이 달려온 정해선원 한암도량. 수많은 우여곡절 속에서도 중생구제와 부처님 법 전파라는 일념으로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그동안 정해선원은 종파를 초월하여 큰 스님들의 법문이 끊이지 않는 명실상부한 법석의 중심이었습니다.
1: 이제 정해선원은 원대한 소원을 세웠습니다. 부처님의 법을 전하며 정진 포교하였으나 정작 기거할 곳이 마땅치 않은 노스님들이 계십니다. 모든 종단의 스님들을 위한 수행의 마무리를 지을 수 있는 보금자리, 이 뜻깊은 불사에 사부대중 여러분의 지극한 동참을 간절히 기다립니다. 작은 보시가 큰 복덕으로 회향될 것입니다.
2: 한 걸음 앞으로 나와봐요. 12살 이전에 짜장면을 먹어본 적이 있었나요? 한 걸음 앞으로 나와봐요. 나의 자전거가 있었나요? 주말에 함께 놀아줄 아빠가 있었나요? 한 걸음 앞으로 나와봐요. 12살 때 가족을 위해 일을 해본 적이 있었나요?

0: 정읍칠보산 보림사주지 종진스님의 두 번째 찾아가는 선명상 법회를 봉행합니다. 종진스님의 명상 토크쇼에서는 화를 다스리는 법과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명상을 지도합니다. 삶의 활력과 변화를 만나고 싶은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참가 문의는 063-535-6800번입니다. 대한불교조계종 옥천암에서 제3회 옥천암 수변호국음악회를 개최합니다. 인기가수 박서진, 남상일, 배아현, 씨야, 박시환 등이 출연하며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 국가유공자, 군인 등 제복을 입으신 분들을 위한 특별석도 마련됩니다. 이 자리의 주인공인 여러분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395-4031번입니다. 대한불교 천태종에서는 중창조이신 상월원각 대조사 제52주기 열반대제를 오는 6월 12일 구인사 광명전에서 봉행합니다. 시대를 앞서 불교운동을 펼쳤던 대조사의 가르침과 위덕을 기리는 자리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구인사 043-423-7100번입니다. 질병을 고치고 수명을 늘려주시는 약사열의 부처님의 크나큰 원력이 불암산 경수사에 찬란히 구현됩니다. 건강과 평안으로 채워주시는 약사열의 부처님의 온화한 미소를 탱화로 모시고자 합니다. 이 수승한 인연으로 마르지 않는 복덕의 가피를 대대손손 누리시길 발원합니다. 부처님의 광명이 우리 가정에 건강과 안락이라는 감로수로 내리도록 소중한 정성을 보태주시기 바랍니다. 동참 문의는 02-936-5629번입니다. BTN 불교TV 대표 신행단체 BTN 연불봉사회 제10기 교육생을 모집합니다. 연불봉사회는 제가불자로 구성된 자원봉사 신행단체입니다. 교육은 매주 수요일 2시간씩 진행되며 수료한 후 봉사활동에 참여할 수 있고 봉사활동을 위해 자원봉사자 보험에 가입해드립니다. 문의는 붓다회 1855-0108번입니다.
1: 법화경 수행도량 정해선원에서 법화경 법사스님의 법문에 이어서 법화삼매참법 기도집으로 기도 수행하는 법화삼매참법 천일기도를 봉행합니다. 법화경 대강백 법사스님들의 법문과 함께 법화 칠보탑 불사 원만 회향과 모두의 건강과 행복을 발원합니다. 원돈댁의 수계대법회로 회향하는 법화 삼매참법 천일기도에 수의 동참하시어 업장 소멸, 소원 성취, 성불하시길 발원합니다. 문의는 02-971-4426번입니다.

무명사회주 무명큰스님의 신간 기뻐해라 딛는 곳마다 연꽃이다. 출가와 수행 그리고 전법 속에 얻어낸 비밀같은

0: 큰 경지가 숨어있는 선화집. 길을 가는 이들에게 촉매가 되길 희망한단 무명 큰 스님은 부질없는 일처럼 보일지라도 이정표가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금정산을 짊어지고 안고 서는 이것이 무엇인가를 던지는 기뻐해라 딛는 곳마다 연꽃이다. 문의는 051-944-7499번입니다.
1: 태조 이성계가 신덕왕후의 금나광생을 발언하며 창건한 흥천사.
2: 조선 왕실 최초한 잘 흥천사는 우량수전의 부처님의 증명을 삼아 100년 동안 영구입회를 영구입회단에 모시고 24시간 365일 불을 밝혀드리고, 이 약속은 끊임없는 발언을 의미합니다. 매일매일 스님들께서 독경을 하시어 영가님의 극락왕생을 발언하며 설날과 추석에는 우려로 차례를 올려드립니다. 흥천사의 영구입회를 모신 공덕으로 영가님은 극락왕생하시고 자손들은 소원성취 이루시기를 발언드립니다.
1: 스님들의 독경 소리가 끊이지 않는 조선 왕실 최초의 원찰 흥천사에 100년 동안 모셔질 영구입회를 모시고 극락왕생과 소원성취에 큰 인연을 맺으세요.
3: 희망의 기도가 절실한 요즘 마음 한 자라 편히 쉬고 싶다면 분당 대광사로 오십시오. 동양 최대 규모의 미륵 부처님께서 중생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주시는 청정미륵도량 대강사는 부처님 설법의 최고봉 법화경을 바탕으로 관음정진 소리가 세상을 밝히는 기도처이자 행복을 가꾸는 템플스테이, 부처님 가르침으로 마음을 치유하는 명상상담대학, 다양한 행사가 펼쳐지는 불자와 시민들의 문화공간입니다. 멈춤이 필요한 시간, 청정 미륵도량 대강사로 오세요. 이 땅에 펼쳐진 도솔종토 대강사가 내 마음의 주인이 되는 길을 안내해드립니다.
4: 만불사에 들어서면 가장 먼저 불자들을 반겨주시는 33m 높이의 대불은 극락세계에서 중생을 구제하는 아미타 부처님이십니다. 만불사가 극락정토임을 상징하는 아미타 대불을 마주하면 저절로 존경과 찬탄의 마음이 일어나 우리 마음속 번뇌와 악업이 소멸되고 부처님의 가르침대로 살아가리라 다시 한번 발언하게 됩니다. 큰 스님들이 열반하시면 모셨던 부도탐멸을 이제는 일반인도 왕생탐묘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관리 걱정 없이 영구히 보존되는 화강석 왕생탐묘는 개인기, 부부기, 가족기, 문중기가 있습니다. 아미타우스에서 극락왕생의 기원을 이루십시오.
5: 부모의 마음은 늘 자식을 따르고 죽어서도 끝내 자식 생각을 잊지 못한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부모님의 아름다운 마무리, 영가를 극락정토로 인도하는 장례 포교사 BTN 불국토 상조가 돕겠습니다.
6: 장례의식이란 돌아가신 분이 일생 동안에 살아온 인생 마무리 해양인과 동시에 새로운 미래생의 시작이기 때문에 돌아가신 분에게는 가장 소중한 것이 장례의식이라고 하겠습니다.
5: 부모님이 가장 편안하게 생각하는 불교식 장례 문화. 불국토 상조는 가족 신행 공동체입니다. 스님께서 집전하시는 장엄 연불로 영가를 축원하며 구품 연화대렴과 광명 진원으로 정성껏 모시겠습니다. BTN 불국토 상조 가입 문의는 1577-7675번입니다. 고객 납입금은 주거래은행인 국민은행의 50%를 예치하고 있습니다. 장례 서비스 중 사용하지 않는 품목은 공정거래위원회 상조 서비스 표준 약관에 의거해 환급해드립니다. 행복과 희망의 기운을 주는 해피달마도, 경기도 청평에 자리 잡은 소원성취도량 달마공원 관음사. 모두 행복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답답한 일이 있을 때 1대1 상담을 통해 각자의 생년월일에 맞게 그려드리는 맞춤 해피달마도, 부처님이 내리신 자비의 땅, 재운과 관운의 기운이 가득한 북해 용신터에서 행운의 달마도를 그려드립니다. 행복과 희망의 기운을 주는 해피달마도, 행복한 북길 따라 나투시는 마음이 평안해지는 달마의 행복한 기운을 담은 김류연 해피달마도, 김류연의 해피달마도로 애군 소멸하시고 가정화평 누리세요. 김류연의 해피달마도는 청평 달마공원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7: 아는 바다를 밝히고 뱃사람을 지켜주던 태국사의 장엄한 종소리. 하지만 세월의 풍파 속에 그 울림은 멈추고 말았습니다. 이제 부처님의 법음을 전하던 끊어진 안흥의 메아리를 다시 잇는 범종불사에 거룩한 인연을 맺어주십시오. 태안 태국사 범종 종각불사에 동참하시면 가정의 자비 광명, 후손에게 만대영화가 깃들 것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소중한 나 무한행보 소나무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항상 행복한 일만 생길 수는 없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있고, 그래서 여러분, 진정한 불자라면 매일매일 염불하고 부처님께 기도를 하면서 이 마음 공부를 하면서 살아가야 되지만, 힘들고 괴롭고 답답할 때일수록 더 간절히 기도하셔야 됩니다. 더 지극한 마음으로 간절하게 염불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어느 여성 불자님의 이야기입니다. 지금은 나이가 지긋하신 어느 여성 불자님이 계시는데요. 어렸을 때부터 좀 살아오면서 좀 괴로움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렇게 어렸을 때부터 힘들게 자라서 결혼을 하고 남편을 만나서 아이들을 낳고 가정을 꾸리면서 그래도 많이 안정이 됐다고 합니다. 그러할 때 부처님 법을 만나서 절에 다니면서 기도하고 봉사활동도 하면서 그렇게 열심히 절에 다니고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이었다고 해요. 딸이 결혼을 해가지고 외손주를 낳았답니다. 손주를 낳았는데 정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손주인데 아이를 딱 낳고 보고 깜짝 놀랐답니다. 딸이 아이를 낳았는데 그 소중한 손주가 이마가 비틀려 있었다고 합니다. 이마가 이렇게 비틀려 있었대요. 약간 선천적인 기형이었다고 합니다. 뭐 아직 갓난 아기라서 상황을 더 지켜봐야 되지만 일단 다른 데는 크게 문제는 없는 것 같은데 태어날 때부터 이마가 좀 이렇게 비틀려 있었다고 합니다. 아, 이걸 어떡하나. 지푸라기라도 잡는 마음으로 할 수 있는 게 염불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아직 갓난아기라서 뭐 수술 받을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또 나중에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일단 그 소중한 외손주를 위해서 간절하게 염불을 했다고 합니다. 정말 아침에 눈 뜨면 저녁에 잠들 때까지 간절하게 염불했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자꾸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어떻게 기도해야 제대로 효험을 얻습니까?

효과가 있습니까? 제발 그런 질문하지 마세요. 어떤 기도를 하든 부처님을 향한 기도, 관세음보살을 부르건 지장보살을 부르건 나무아미타불을 부르건 나무약사열애불을 부르건 천수경을 기도를 하건 금강경 기도를 하건 법화경 기도를 하건 지장경 기도를 하건 간절한 마음이 중요합니다. 간절한 마음. 그 간절한 마음. 이 불자님이 손주를 위해서 항상 매일매일 염불 하는데 하루하루 매일매일 염불 하면서 최대한 염불을 놓치지 않으려고 애쓰고 애썼다고 합니다. 염불을 놓치지 않으려고 애쓰고 애를 쓰면서 손주를 위해서 염불을 해줬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외손주를 보면서 특히 손주 이렇게 우리 갓난에게 닦아주면서 더 간절하게 염불을 했답니다. 이렇게 닦아주면서 염불하고 염불하면서 이렇게 애기의 몸을 닦아줬다고 합니다. 그렇게 얼마의 시간이 지났을까요? 그날도 마음속으로 염불하고 염불하고 중얼중얼중얼 염불하고 염불하면서 그날 또 우리 이쁜 손주의 몸을 이렇게 이제 목욕을 시켜주고 닦아주고 있었는데 몸을 닦아주면서도 이렇게 입으로 염불하고 염불하고 염불하면서 손주를 위해서 염불해주고 있었는데 어? 어? 이상하더랍니다. 어머어머 이거 자기 눈을 비비면서 이렇게 아무리 봐도 삐뚤어졌던 이마가 반듯하더랍니다. 갑자기 언제부터 그랬는지 모르는데 갑자기 이렇게 닦아 염불하면서 닦아주는데 어? 이마가 놀래가지고 가족들을 불렀답니다. 얘들아 일로 와봐라 와봐라. 얘 이마 좀 봐라 이마 좀 봐라. 내가 잘못 본 거냐? 이마가 반듯해졌다. 세상에 가족들이 다 깜짝 놀래가지고 이마가 삐뚤어져 있었던 그 외손주의 이마가 반듯하게 정상으로 돌아왔다고 합니다. 웬일입니까? 웬일입니까? 애기 이마가 반듯하게 돌아왔대요. 근데 저 이 비슷한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저 소나무에서도 그동안 많이 말씀드렸죠. 심장이 굉장히 안 좋았던 갓난애기가 있었는데 할머니가 그 손주를 위해서 하루 종일 관세음보살 염불을 해줬는데 어느 날 병원에 갔더니 의사가 깜짝 놀라서 애기 상태가 놀라울 정도로 좋아졌다고 이런 경우가 드문데 너무 상태가 좋아졌다가 뭐 이런 이야기 뭐 손주가 몸이 너무 아파가지고 기도하고 기도해줬는데 손주가 놀라울 정도로 건강을 회복했다 뭐 이런 얘기 그동안 소나무에서 제가 엄청 많이 얘기했지 않습니까? 애기 이마가 반듯하게 돌아왔대. 감사합니다 부처님. 감사합니다 부처님. 이 은혜를 어찌 다 갚겠습니까? 이 불자님이 그날 이후로 더 열심히 염불했다고 합니다. 참 남들한테 말하면 믿기지 못할 믿을 수 없는 그런 일을 체험하고 나서 더 열심히 염불하고 염불했다고 합니다. 그 뒤로도 꾸준히 염불을 했는데 또 어느 날이었다고 합니다. 친하게 지내던 사람이 있었는데 서로 간에 사람 간에 그 어떤 오해가 생겨가지고 굉장히 심적으로 힘들고 괴롭고 그런 답답한 그런 일을 당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원래 세상에서 가장 풀기 힘든 일이 인간관계라고 하지 않습니까? 친하게 지냈던 사람이 있었는데 서로가 좀 오해가 생겨가지고 마음이 너무 괴롭고 답답하고 힘든 그런 일을 당했다고 합니다. 이걸 어떡하나, 이걸 어떡하나. 여러분, 힘들고

괴롭고 답답할 때, 그때가 뭐 할 때입니까? 기도할 때입니다. 그때가 염불하고 그때가 기도할 때입니다. 간절히 기도하고 간절하게 염불할 때입니다. 그러할 때, 아, 지금 더 부처님께 의지하고 내가 마음 공부를 해야 될 때구나. 부처님 앞에 힘들고 괴롭고 답답한 그 마음을 다 내려놓고 큰 소리로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외치면서 고성연불을 하면서 부처님을 바라보며 연불을 했답니다. 부처님, 부처님, 부처님, 부처님,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하고 연불을 하는데 한바탕 환상일 수도 있지만 갑자기 기도하고 있는 법당에 코끝에 진한 향냄새가 확 퍼지더랍니다. 진한 향냄새가 확 퍼지면서 하늘에서 천장에서 법당 천장에서 꽃잎이 떨어지더래요. 물론 한바탕 환상일 수는 있지만 나무아미타불 염불하고 있을 때 진한 향냄새가 퍼지면서 천장에서 꽃잎이 떨어지더래요. 그 향기로운 향냄새가 확 스며들고 천장에서 꽃잎이 싹 떨어지는 그 순간에 손끝에서 발끝까지 너무나 기분 좋은 에너지가 싹 퍼지면서 마음에 기쁨과 환희가 막 차오르더래요.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부처님 감사합니다. 그 순간 후두두두두두두 하면서 며칠 동안 그렇게 자기를 괴롭혔던 힘들고 괴롭고 답답했던 그 감정의 응어리가 툭 하고 떨어져 나가더래요. 그날 이후로 마음이 너무 편안해지더래요. 감사합니다 부처님, 감사합니다 부처님, 나무아미타불 감사합니다. 그날 이후로 이 불자님이 더욱더 매일매일 하루도 빠지지 않고 꾸준히 꾸준히 부처님의 은혜를 갚는 마음으로 지금도 열심히 염불 수행하고 계신다고 합니다. 저랑 친분이 깊은 젊은 거사님이 계세요. 젊은 청년 거사님이 있는데 정말 매일매일 염불을 지극정성으로 매일매일 염불하는 거사님이 있어요. 스님, 저는 사는 게 너무 행복합니다. 저는 사는 게 희망으로 꽉 차 있습니다. 아니, 왜요? 매일매일 나무아미타불 염불을 하면서 나는 죽으면 반드시 극락세계 태어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할 때마다 마음이 너무 기쁩니다. 대단하죠, 여러분? 저보다 한참 나이가 젊은 거사인데도 너무 대단하죠. 이 거사님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부처님 법을 만나기 전에 자기가 조울증이 굉장히 심했다고 합니다. 조울증. 막 이렇게 감정기복이 심하고 스스로 견디기가 힘들 정도로 조금만 누가 툭 건드려도 막 터지기 일보 직전까지 조울증, 조울증세가 힘들었는데 정말 우연처럼 세상에 우연이 어디 있습니까? 다 인연법이죠. 근데 정말 세상 말로 하면 우연처럼 우리 소중한 나 무한행보 소나무라는 방송을 보고 소나무 방송을 보면서 인과법에 대해서 인연법에 대해서 이해를 하게 되고
소나무 방송을 통해

나무아미탑을 염불하면서 극락세계 발언하며 나무아미탑을 나무아미탑을 나무아미탑을 염불하면서 많을 때는 하루에 만 번씩 염불하고 아무리 못해도 아무리 시간이 없어도 무조건 하루에 5천 번 이상은 염불한답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자기를 오랫동안 자기를 괴롭혔던 조울증이 서서히 사라지는 걸 느끼게 됐다고 합니다. 놀라울 정도로 조울증이 사라지고 지금은 매일매일 염불하면서 마음이 너무 편안해졌다고 합니다. 그 거사가 저 듣기 좋으라고 하는 얘기일 수도 있는데 그 거사가 하는 얘기가 세상에서 자기가 가장 고마운 사람 중에 하나가 소중한 나 무한행복 소나무 보라고 추천해줬던 그 사람이 세상에서 가장 고마운 사람 중에 하나랍니다. 우와! 소중한 나 무한행복 보라고 추천해줬던 그 사람이 아직도 자기는 너무나 고맙다. 그러면서 매일매일 하루에 5천 번 이상 많을 때는 만 번씩 염불하는 그 젊은 청년 거사가 있는데 그토록 자기를 괴롭혔던 조울증이 많이 많이 사그라들고 마음이 너무 편안해지고 염불할 때 마음에서 막 기쁨이 막 넘치는 그런 체험을 여러 번 했다고 합니다. 부처님 감사합니다. 부처님 감사합니다. 우리 부처님 덕분에 얼마나 많은 중생들이 행복을 얻게 되었습니까? 부처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또 소나무의 찐팬이신 어느 불자님이 계시는데 한창 기도할 때 집에서 십묘장구 다란히 외우고 금강경, 법화경, 사경을 열심히 하던 불자님이 계시는데 여성 불자님이 계신데 어느 날이었대요. 평소하고 똑같이 십묘장구 다란히 외우고 금강경, 법화경 집에서 거실에서 평소에 하던 대로 열심히 사경을 하고 있었는데 아들이 밖에 있던 아들이 밖에서 놀다가 집에 딱 들어왔는데 아들이 엄마한테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아유 엄마 향 좀 적당히 피워. 향 냄새가 너무 진하잖아. 엄마가 깜짝 놀라서 어머 무슨 말이네. 나 향 피운 적 없다. 향 안 피웠어. 무슨 소리야. 방에 집에 딱 들어오는데 집 안이 완전 향 냄새로 가득한데. 밖에 있던 아들이 집에 딱 들어왔는데 요 불자님은 향 진짜 향 안 피웠대. 향 안 피고 그냥 평소대로 기도하고 있었는데 아들이 밖에 있다가 집에 딱 들어오는데 집 안에 향기로운 절에서 맡는 향냄새가 집 안에 가득하더래요. 그게 하루 종일 한참 동안 있다가 그 향기가 사라들어더래요. 아들이 생생하게 그걸 그 향냄새를 맡았더래요. 스님 소나무 방송에서도 여러 번 들었지만 정말 기도 열심히 하면 향을 안 피워도 그 주변에서 향냄새가 나나 봐요. 이런 걸 체험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참으로 말로써 표현할 수 없는 무언가 과학적으로는 표현할 수 없는 어떤 신비한 그런 기도의 힘이란 게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불자들은 좋은 일이 생기든 나쁜 일이 생기든 눈앞에 일어나는 현상들에 집착하지 말고 그냥 좋은 일이 생기든 나쁜 일이 생기든 말든 나는 부처님만 믿고 쭉쭉 나아가겠다라는 마음으로 꾸준히 묵묵히 닦아 나아갈 뿐입니다. 여러분 제가 재미난 이야기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세요. 김포에 살고 계시는 어느 여성 불자님이 계세요. 김포에 살고 계시는 우리 소나무의 찐팬이라는 여성 불자님이 계시는데 그분이 20여 년 전쯤에

20년 전쯤에 실제로 당신이 체험한 일이라고 합니다. 저한테 직접 말씀해 주신 거예요. 이 불자님이 20년 전에 실제로 겪었던 일인데, 이 불자님이 원래는 어렸을 때부터 타종교를 믿었었대. 타종교를 믿다가 결혼하고

살아가면서 가장 고마운 게 세 가지가 있대, 이 불자님이. 첫째, 자기를 낳아준 아버지를 만난 거. 이게 첫 번째 고마운 일이래요. 아버지하고 사이가 엄청 좋으셨나 봐요. 아버지를 만난 거. 둘째, 남편을 만난 거. 우리가 보통 결혼하고 오래 살다 보면 아우 야 다음 생에는 너 안 만나는 게 내 소원이다 막 이런 분들 많잖아요. 남편을 만난 게 세상에서 제일 두 번째로 고마운 일이래요. 왜냐? 남편 때문에 부처님 법을 만났다는 거예요. 남편 때문에 부처님 법을 만나서 남편을 만난 게 지금의 남편을 만난 게 너무 고맙대요. 부처님 법과 인연을 맺게 해줘서. 세 번째, 당연히 부처님 법을 만나 불자가 된 게 가장 고마운 거 세 번째래요. 아버지를 만난 거, 그 다음에 자기를 부처님과 인연을 맺게 해준 지금의 남편을 만난 거, 세 번째가 부처님 법을 만나서 불자가 된 거. 이 세 가지가 인생에서 가장 고마운 일이래요. 그래서 항상 매일매일 염불하고 매일매일 기도하신데, 특히 관세음보살 염불을 많이 하셨대요. 관세음보살 염불을 아주 아주 많이 하셨대요. 어느 날이었대요. 20년 전쯤에 어느 날, 그날도 한창 열심히 기도하고 잠에 들었는데 악몽을 꿨대요. 생생한 꿈을 꿨는데 아주 흉악한 악인이, 흉악한 악한 사람이, 악인이 흉기를 들고 자기를 해치려고 막 달려들더래요. 불자님이 너무 무서워서, 꿈속인데 너무 무서워서 부처님 살려주세요 하면서 자기가 꿈속에서도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꿈에서도 뭐 관세음보살을 외쳤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평소에 염불을 많이 하셔야 돼요. 염불하고 염불하고 염불해서 이 무의식 잠재의식까지 푹 잠겨야 꿈에서도 염불할 수가 있는 거예요. 꿈에서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하는데 순간 군인, 군복을 입은 군인이 딱 나타났는데 그 군대 대장으로 보이는 군인이 딱 나타나서 그 흉악한, 자기를 해치려고 하는 그 흉악한 그 악인을 딱 막아서고 이 불자님을 군인이 이렇게 안아줬대요. 이렇게 안아주면서 괜찮다, 걱정하지 말아라, 걱정하지 말아라, 괜찮다 하고 자기를 보호해 주면서 군인이 이렇게 자기를 안아주더래요. 보호하면서 다 괜찮다, 걱정하지 말아라. 군인이 자기를 안아주면서 자기를 보호해 주면서 괜찮다, 걱정하지 말아라. 그래서 이 불자님이 뭔가 마음이 좀 안정되면서 이렇게 앞을 보니까 눈앞에 멀리 멀리 떨어진 곳에 수많은 군인들이 한 줄로 서가지고 자기를 빤히 쳐다보고 있더래요. 군인들이 한 줄로 서서 자기를 빤히 쳐다보고 있는 걸 보면서 꿈에서 딱 깼대요. 희한하다, 희한하다. 한 번도 이런 꿈을 꾼 적이 없었는데 희한하다, 희한하다. 어쨌거나 꿈에 무서운 사람을 만나서 나를 해치려고 할 때 군인이 나타나서 나를 보호해줬으니까 뭐 좋은 꿈이겠지?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 다음 날인가 뭐 그 며칠 후인가 하여튼 그 꿈을 꾸고 나서 남편하고 가족들하고 차를 타고 어딜 가고 있었대요. 도로를 달리면서 어딘가로 쫙 가고 있었는데 그날 남편이 운전을 하고 있었대요. 남편이 운전을 하고 있었고 딸하고 사위가 자동차에 같이 타고 있었대요. 그날 이제 멀리 어디 집

식당에 가는데 남편이 운전하고 딸하고 사위가 같이 타고 있었고 자기는 그때 갓 도를 막 지난 손주를 이렇게 안고 있었대. 할머니. 본인이자 할머니라 할머니죠. 그렇게 왜 손주를 이렇게 안고 있었대요. 차에서 왜 손주를 안고 있었는데 남편이 운전하고 딸하고 사위가 같이 타고 있고 자기는 뒤에서 이렇게 왜 손주를 이렇게 안고 있었는데 한참 차가 이제 막 도로를 막 이렇게 달리고 있었대요. 남편이 운전을 하면서 순간 큰 대형 버스가 뭐 고속버스인지 관광버스인지 모르겠어요. 대형 버스가 한창 우리가 달리고 있는데 옆에 이렇게 있던 대형 버스가 휘청거리면서 옆으로 침범을 했대요. 그큰 버스가 옆으로 확 달려드니까 모르겠어요. 뭐 졸았는지 뭘 했는지 가고 있던 대형 버스가 자기들 쪽으로 확 지를 침범을 해가지고 남편이 놀래서 핸들을 확 꺾으면서 끼익 하면서 왜냐면 버스를 피해야 되니까 옆으로 확 꺾는 순간 하마터면 그 도로 밖으로 튕겨나갈 뻔했대요. 또 도로 밖으로 튕겨나갈 뻔할 때또 반대로 확 꺾어서 끼익 하면서 세 번인가 네 번을 남편이 운전하는 차가 핸들을 막 꺾어가면서 이쪽으로 끼익 저쪽으로 끼익 끼익 거리면서 차가 뒤집혀지기 직전으로 막 차가 막 이리저리 막 꺾였대요. 남편이 막 어떻게든 막 버스 피하려고 핸들을 꺾다가 또 고속도로 밖으로 또 튕겨나갈까 봐또 반대로 꺾었다 하다가 그 얼마 안 되는 상황에 여보 여보 하다가 정말 이제 차 뒤집히고 이거 그큰 대형 사고 나는 그런 순간이에요. 남편은 뭐 어떻게든 살아보겠다고 막 핸들 꺾고 있고 뭐 어찌할 수 없을 때이 불자님이 딱든 생각이 어떻게든 아기는 살려야 된다. 아기는 살려야 된다 해가지고 아기를 막그 옷하고 포대기로 둘둘 말아가지고 그 상황에서 그냥 생각나는 게 아기는 살려야 된다. 막 차가 막 좌충우돌하는 그 상황에서 아기를 막 포대기하고 막 옷으로 막 감싸가지고 차 바닥 밑에다 아기를 딱 놓고 다리로 아기 바닥에 누워있는 아기를 다리로 감쌌대요. 다리에다 힘을 딱 줘가지고 감쌌대요. 행여라도 차가 뒤집혀도 아기가 튕겨나가지 않게 아기를 바닥에다가 딱 포대기하고 옷으로 막 감싸가지고 아기를 바닥에다 딱 놓고 다리로 힘을 딱 줘가지고 감싼 뒤에 보살님이 불자님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오직 관세음보살만 외쳤대. 오직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그러다가 차가 막 꺾이다가 끽 하고 이제 차가 멈췄대요. 다행히 멈췄대요. 그리고 뒤에서 막 따라오는 차가 잘못하면 역주행하다 이렇게 부딪힐 수 있잖아요. 다행히 이렇게 오는 차가 없었나 봐요. 차가 멈췄어요. 뒤집혀지지 않고 멈췄대요. 가족들이 어리 나가가지고 일단 밖으로 나왔대요. 상황을 판단해야 되니까. 밖으로 딱 나왔는데 그냥 타이어 탄 냄새가 완전 짜욱하게 타이어가 다그탄 냄새 있잖아요. 탄내. 타이어 고무가 탄내가 막 뿜어져 나오는데 어머머 이거 어떻게 된 거지 하고 보니까 멀리서 이렇게 뒤에서 오던 차들이 다 멈춰 있더래요. 앞에서 차가 막 좌충우돌 이리저리 꺾이면서 막 뒤집히려고 막 차가 막 난리가 요동을 치니까 오던 차들이 멈춘 거예요. 사고 날까 봐.

차들이 오다가 이렇게 멈춰 있더래. 차들이 서 있더래요. 그리고 뒤에 멈춰 있던 차에서 사람들이 이렇게 다 나와가지고 이렇게 상황을 이렇게 지켜보려고 뒤에 멈춰 있던 차에서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이렇게 서 있어서 자기들을 쳐다보고 있는데 깜놀 맙소사. 꿈속에서 군인들이 멀리서 서가지고 자기 바라보는 모습하고 똑같이 옷만 다를 뿐이고 군복만 안 입었지 옷만 다르지 꿈에서 봤던 그 모습하고 똑같이 사람들이 멀리서 서가지고 쳐다보고 있더래요. 온몸에서 소름이 막 솟구치면서 그때 흉악한 사람이 나를 막 공격하려고 달려들었을 때 그 군인 대장으로 보이는 사람이 자기를 이렇게 보호해 주면서 걱정하지 말아라, 괜찮다, 걱정하지 말아라 했던 그 꿈이 싹 생각나면서 부처님이 보호해 주셨구나, 관세음보살님이 나를 살려주셨구나. 이거 완전 이거 대형사고 나서 이거 누가 죽어도 죽을 판이었는데 꿈에서 군인 대장이 나타나서 자기를 이렇게 안아주고 보호해 주듯이 이거 관세음보살님이 우리 살려주신 거였구나. 큰 사고 나서 큰 일이 터질 걸 지금 막아주신 거구나. 관세음보살님, 부처님, 관세음보살님. 그리고 이제 정신을 차리고 뒤에 이제 서 있는 차들이 이제 지나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남편이 차를 갓길에다 세웠대요. 갓길에다 이렇게 세워놓으니까 뒤에 이렇게 서 있던 차들이 이제 다시 지나가면서 그 수많은 차들이 그 사고 날 뻔한 모습을 목격했던 수많은 차들이 지나가면서 창문을 열고 지나가면서 아유 놀라셨습니다. 아이고 안 다쳐서 다행입니다. 아이고 고생하셨습니다. 아이고 가실 때 조심히 가세요. 이렇게 한마디씩 다 덕담을 다 해주면서 그렇게 다행이라고 큰 사고 안 나서 다행이라고 다들 창문 열고 인사하면서 다들 이렇게 지나가더래요. 스님, 광우 스님, 이거 가피 맞죠? 아 이게 가피가 아니면 뭐가 가피겠습니까? 20년이 지났는데 그때 같이 그 차에 타고 있었던 사위가 지금 대학 교수래요. 사위님이 대학 교수인데 사위가 아직도 가끔씩 그 얘기한대요. 장모님, 아니 어떻게 그 상황에서 차가 뒤집혀지기 직전에 그 상황에서 어떻게 관세음보살을 그렇게 염불하셨어요? 하고 사위가 물어본대요. 그러니까 이제 이 불자님이 아무 생각도 안 내고 어떻게든 아기는 살려야 된다. 아기는 살려야 된다. 딱 그 생각이랑 너무 무섭고 너무 막 위급하고 너무 간절하니까 그냥 관세음보살이 저절로 나왔대요.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하고 저절로 나왔대요. 그러니까 사위가 나중에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장모님, 실은 있잖아요. 그때 차 안에서 장모님이 관세음보살하고 큰 소리로 염불할 때 저도 옆에서 장모님 따라서 마음속으로 관세음보살 염불하고 있었어요 하고 사위가 얘기를 하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처님, 감사합니다 관세음보살님. 항상 차비로운 손길로 우리 중생들의 고통을 자비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고 우리 중생들의 괴로움을 소멸케 해주시고 우리 중생들을 행복의 길로 이끌어 주십시오. 부처님 감사합니다. 관세음보살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 불자님 지금 김포에 살고 계시는 불자님이신데요. 아마 매일매일 우리 소나무를 보신대요. 그래서 아마
제가 이 이야기를 듣고 아이고 보살님 우리 소나무 법문거리 또 하나 만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0: 이렇게 인사를 드렸는데 아마 지금 이 이야기 듣고 계시면 아마 속으로 흐뭇해 하고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부처님의 은혜를 갚는 마음으로 매일매일 그렇게 기도하면서 신행생활을 잘하고 계시는 불자님이 계십니다. 여러분, 이래도 염불을 안 하실 겁니까? 이래도 기도를 하지 않으실 겁니까? 이래도 절에 다니지를 않으실 겁니까? 이래도 선업공덕을 짓지 않으실 겁니까, 여러분? 물론 어떤 분들은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스님, 절에 열심히 다니고 정말 오랫동안 기도했는데도 원하는 소원을 성취하지 못했고 오히려 더 나쁜 일들이 생겼어요. 이제 절에 못 다니겠어요. 기도하면 뭐예요? 얻는 게 없는데. 맞습니다. 그 말도 맞는데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좋은 일도 나쁜 일도 내가 지은 업의 인연이다. 전생에 지은 빚이 많고 업보가 두꺼운 사람들, 그런 중생들은 이번 생 절에 열심히 다니고 기도를 많이 해도 나쁜 일이 생기기는 생기더라. 근데 그것도 자기가 지은 빚을 갚고 있는 거다. 그러니 명심하라, 불자들이여. 절에 열심히 다니고 염불 기도 열심히 하고 정말 부처님께 선업공덕 많이 지었는데도 나쁜 일이 생긴 거는 효험이 없는 게 아니라, 효과가 없는 게 아니라, 아, 크게 받을 것 작게 받고 있는 거구나. 내가 전생에 지은 빚이 많아서 내가 갚아야 할게 많은데 그나마 내가 이번 생 부처님께 기도 열심히 하고 복을 많이 지어서 크게 받아야 할것 작게 받고 오래오래 갚아야 할것 짧게 갚고 있는 거구나. 그러니 좋은 일이 생기든 나쁜 일이 생기든 내 업장을 소멸하는 마음으로, 업장 소멸, 업장을 소멸하는 마음으로, 선업공덕을 짓는 마음으로 이번 생 묵묵히 꾸준히 꾸준히 묵묵히 닦아 나아가겠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닦아야 한다, 지어야 한다, 수행해야 한다, 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부처님 가피는 분명히 있습니다. 불보살님 은혜는 분명히 있습니다. 단 염불 기도를 열심히 했는데도, 수행을 열심히 했는데도 나쁜 일이 생기는 것은 효험이 없는 게 아니라, 효과가 없는 게 아니라, 내가 크게 받을 걸 작게 받고 있는 업장이 소멸하고 있는 과정이구나. 나는 그냥 부처님만 믿고 묵묵히 닦아 나아가겠다라고 마음에 꼭 명심하고 되새기시기 바랍니다. 오직 염불할 뿐, 수행할 뿐, 부처님께 의지할 뿐, 부처님 법을 잘 닦아 나아갈 뿐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행복해지고 싶습니까? 행복한 삶을 창조하고 싶습니까? 복을 지으십시오. 선업을 지으십시오. 공덕을 닦으십시오. 복과 선업과 공덕의 힘이 여러분들을 진정한 행복의 길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여러분, 성불하세요.
1: 방송 포교 후원에 동참해 주신 분 중 추첨을 통해 세상을 향기롭게 하는 차 초이차를 선물로 드립니다. ARS에 동참해 주신 분들 중 추첨을 통해 설악산 닥터왕 인터내셔널에서 해양심층수 TNTN 정혈차를 선물로 드립니다. ARS에 동참하신 분들 중 추천

0: 시험을 통해서 한 가지 소원은 꼭 들어주는 팔공산 갑바위 부처님 연불 소리샘을 선물로 드립니다.
1: 여러분, 이번 생 사람으로 태어난 게 크나큰 복입니다. 이번 생 부처님 법을 만난 게 크나큰 복입니다. 행복도 불행도 내가 지은 업의 인연입니다. 복을 지어야 합니다. 선업을 지어야 합니다. 공덕을 쌓아야 합니다. 복 짓는 것 중에 최고의 방법이 바로 법공양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불교TV BTN에서 더욱더 좋은 프로그램 만들 수 있도록 법공양 해주십시오. 방송포교 후원 ARS 060-800-7000번 060-800-7000번 여러분, 법공양 감사합니다. 늘 행복하고 늘 고운 날 되소서.
2: 한 걸음 앞으로 나와봐요. 12살 이전에 짜장면을 먹어본 적이 있었나요? 한 걸음 앞으로 나와봐요. 나의 자전거가 있었나요? 주말에 함께 놀아줄 아빠가 있었나요? 한 걸음 앞으로 나와봐요. 12살 때 가족을 위해 일을 해본 적이 있었나요?

0: 천년을 지켜온 도량이 한순간의 화마에 멈춰섰습니다.
1: 예수님들이 잘 물려준 이 도량을 잘 갖고 오고 보호해야 되는데 지키지 못했다는 데 대한 이제 죄송스럽고 미안한 마음들이 제일 크게 이제 짐으로 와닿죠.
2: 그냥 눈물이 날 뻔. 지금도 말만은 눈물 나요. 아직도 많은 어려움이 있는가 봐요.
3: 조그만한 정성이라도 모아주시면은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군사가 다시 재건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많은 동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1: 많은 분들이 한 마음으로 이 도량이 복원할 수 있는데 함께해 주시는 것이 가장 빨리 일으키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0: 천년 고찰 고운사, 당신의 이름으로 다시 세워주십시오. 한국불교 전통종단 한국불교 태고종. 교와 선의 일치, 정토와 선의 융합, 세간과 출세간의 원융, 상구보리 하와 중생의 길을 걸었던 고려 불교의 중흥조 태고보우국사. 태고보우국사를 종조로 받들며 정통 법

0: 맥을 이은 한국 불교 전통 종단. 금강경과 화엄경을 소위 경전으로 대중 불교의 기치를 드높이며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 명산재를 비롯한 우리의 불교 문화를 지켜온 한국 불교 태고종. 지속 가능한 미래 한국 불교 태고종이 열어가겠습니다. 한국 불교 태고종.
1: 남의 상담사 치열한 구도 현장 누가 확철대오하여 천하대장부가 되겠는가.
2: 모든 인류시여, 나고 날짝마다 출세와 복락을 누리고자 할진대 부모에게 나아기 전에 어떤 것이 참나인가 하고 이 하도를 일생생활하는 가운데 몸에 불망 간절히 의심하고 의심해서 일년이 지속되겠고 본세는 노력을 다할지어다.
1: 조계종 13, 14대 중정을 역임하신 진재 대선사께서 관세음 보살님의 가피를 기원하는 불자님들을 위해 관음보궁전을 낙성하여 천일관음기도를 여셨습니다. 누가 복이 있어 천일관음기도에 동참할 것인가. 성담사 낙성대법회 때 허공에서 오색실이 방광한 기적의 현장에서 천일기도를 올려 소원을 성취하십시오. 천일기도 동안 선빵스님들이 매일 축원해드리고 있습니다.
3: 안녕하세요, 문광입니다. 남해 성담사는 부처님의 정법맥을 잇는 대선지식인 진재대종사께서 주석하시는 곳이며 보타나카산 관세음보살님께서 강림해 계신 곳입니다. 불자님들께서는 천일관음기도에 저와 함께 동참하셔서 관세음보살님의 놀라운 가피를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1: 생에 한 번은 다녀가야 할 사찰 남해 성담사 순례와 천일관음기도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4: 깨달음은 어디에서 머무는가? 말 속에 있을까? 형상 속에 있을까? 아니면 가장 단순한 삶의 자리 속에 있을까? 깨달음의 상징, 의발. 한 벌의 옷, 가사. 그리고 한 개의 그릇, 바루. 이 두 가지는 수행자의 삶을 이루는 가장 근본적인 도구이자 불교 수행의 정수를 담고 있습니다. 가사는 단순한 옷이 아닙니다. 세속의 장식을 내려놓고 청정과 절제의 삶을 선택했다는 증표. 해지고 기워진 조각들이 이어져 만들어진 가사에는 버려진 것마저도 수행의 일부로 받아들이는 깊은 뜻이 담겨 있습니다. 입는다는 것은 곧 다짐입니다. 욕망을 덜어내고 삶을 단순하게 하겠다는 서원. 그리고 바루. 한 끼의 공양을 담는 이 작은 그릇은 탐욕을 절제하고 필요한 만큼만 취하겠다는 수행의 그릇입니다. 많이 가지는 것이 아니라 덜어내는 것에서 시작되는 충만. 바루에 담긴 음식은 단순한 끼니가 아니라 세상과 이어지는 인연의 결과이며 감사와 성찰의 시간입니다. 가사와 바루, 의발은 스승에서 제자로 이어지는 법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형식이 아니라 정신을 전하고 말이 아니라 삶으로 이어지는 가르침. 그래서 의발은 단순한 물건이 아니라 깨달음의 길을 잇는 증표로 여겨집니다. 가장 적게 지니면서도 가장 깊은 것을 품는 삶, 그 단순함 속에서 비로소 드러나는 본질.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의발은 묻고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덜어내고 있는가? 그리고 무엇을 진정으로 지니고 있는가? 깨달음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이미 우리 삶의 가장 가까운 자리에서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길을 비추고 있습니다.

0: 아름다운 인생의 마무리, 그 길을 함께해 줄 누군가가 필요합니다. BTN 연불봉사회는 뜻하지 않은 이별의 시간을 함께합니다. 고인의 극락왕생을 발원하며 의미 있게 회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돕는 BTN 연불봉사회는 장례 포교입니다.
1: BTN 불국토 상조 광고를 보고 BTN 연불봉사회를 알게 되었습니다. 연불봉사를 통해서 한 분의 삶의 마지막을 여법한 기도로 회향을 해드리는 데 보람을 느꼈습니다. 많이 동참하셔서 공덕 지으시기 바랍니다.
2: 물이 얼어 얼음 되고 얼음 녹아 물이 되듯 생과 사를 초월하는 영가를 위한 기도는 수행이자 공덕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 수승한 복을 연불봉사회에서 쌓아갑시다.
0: 가족신행 공동체를 위해 장례포교사로 활동하는 BTN 연불봉사회 10기 회원을 모집합니다. 불교식 장례 문화를 이끌고 있는 연불봉사회원들의 여법한 연불봉사를 위해 BTN에서는 봉사보험을 가입해드립니다. 연불봉사의 뜻이 있으며 정기적인 봉사활동에 성실히 참여할 수 있는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3: BTN 불교TV의 야심찬 프로젝트! 전세대가 함께 시청할 수 있는 프로그램! 만화로 재구성한 몽이와 동이의 절따라 전설따라! 똑똑한 원숭이 몽이와 진심 깊은 동자승 동이가 우리나라 각지의 사찰에 전해내려오는 전설과 전국 방방곡곡 숨겨진 이야기를 찾아나섭니다. 몽이와 동이의 절따라 전설따라! 많은 시청 바랍니다!
0: 만년설 히말라야와 신들의 산 카일라스를 향한 위대한 여정! 불자님들의 뜨거운 발언에 힘입어 올해 BTN 투어가 티벳 카일라스 수미산 14일 성지 순례를 떠납니다. 티벳 불교의 중심지 라싸, 포탈라궁과 조캉사원 순례를 시작으로 히말라야의 푸른 성호 암드록초, 업장을 싣는 신성한 마니사로바르 호수, 그리고 해발 6,650m 신들의 산 카일라스 코라까지. 한 걸음 한 걸음이 기도가 되고 한숨 한숨이 수행이 되는 성스러운 시간에 불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티벳 카일라스 수미산 14일 순례는 전일정 전문 인솔자와 함께합니다. 지금 인생의 단 한 번의 위대한 순례에 동참하십시오. 문의는 BTN 투어 023270-3480번입니다. 불자 여러분의 많은 발언과 동참 바랍니다.

생각대로 이루어지는 무명 큰스님의 원력. 무엇이길래 이토록 신비한 도량이 되었나? 무엇이 이토록 사람들을 감동시키는가? 무명 큰스님의 원력은 과연 어디까지인가? 될지어다, 이 말의 위력은

0: 어디서 나오는 걸까? 말한 대로 생각한 대로 이루어지는 부처님 세계.
1: 그런 세계 없다고 말라. 그런 세계 암 있고 말고.
0: 간절한 이에게 열리는 부처님 세계.
1: 불자 여러분들이 간절하다면 저는 무엇이든 다 하고 싶습니다.
0: 이루어질 것입니다. 기적 같은, 거짓말 같은 일들이. 카피 직현 도량 무명사 051-944-7499.
2: 나상도
3: 땅공진의
2: 그럼 열전.
4: 해군 복무를 마치고 다시 이 자리에 초대석으로 돌아왔습니다. 반갑습니다.
5: 네, 우리 승민 씨한테 가장 바보 같은 사람 누굽니까?
4: 저를 보고 있는 아무래도 팬분들이 그래도 저한테 바보 같은 사람이지 않을까. 제 성장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거는 부모님이 그래도 제 인생에 가장 저를 많이 도와주시고 제가 이 자리에 있기까지는 부모님의 그 무명도 제가 기렸기 때문에 어릴 적에는 예쁘게 생겼었어요.
5: 지금도 이뻐요.
3: 지금도 이쁩니다. 충분히. 예, 너무너무 예쁘신데.
4: 아유, 아유.
3: 야, 진짜 너무 귀엽다.
4: 아, 그때 귀여웠는데.
3: 네.
4: 지금은 이렇게 됐습니다.
3: 아유, 아닙니다. 그러면 어떤 의미에서 해군에 재입대를 하고 싶다?
4: 제가 해군에
5: 재입대라고 하면 안 되죠. 또 보내요.
3: 네.
4: 저 재입대.
3: 다시 태어나도.
4: 네, 다시 태어나도. 네.

글자 여러분,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저는 대구 삼부사주지 동훈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제법 무화에 대한 말씀을 계속 드리는데, 무화 이야기를 왜 자꾸 하느냐, 무화에 대한 실천, 우리는 제법 무화 강의를 계속 들어왔어요. 그럼 그걸 어떻게 우리 생활 환경에서 적응하고 실천할 것이냐 하는 문제를 한 시간 동안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깨달음을 성취하시고 안육다 삼맥삼보리를 실성정각한 후에 오비구에게 사성제 고진멸도 법문을 초전법륜경이라고 그래요. 사성제를 전부 설했는데 다 아란과를 증득했더라. 중요한 말씀이고, 그 다음에 그 다음 말씀이 이제 오온에 대한 말씀을 좀 하셨고, 뭐 계속 지금 오온 얘기 하잖아요. 인간의 구성 요소, 나는 누구인가, 나는 오온이다 라는 이야기. 그 다음에 이제 제일 많이 초기 불전에서 니까에서 말씀드린 부분이 무아예요. 무아, 제법 무아.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제법 무아를 모르면 대승경전 반야 600부, 건강경이나 반야신경이나 600부 반야, 8종소 반야, 5종소 반야, 3종소 반야를 이해할 수가 없고, 불교를 법문 듣는데 어렵고 도를 성취할 수 없고 실천하기 어렵다. 그래서 부처님은 무화설은 부처님께서 가장 45년 설법 중에서 많이 설하신 교리다 라는 말씀. 그래서 연기 무화 공략이를 많이 했는데 무화 얘기가 제일 많다. 그래서 연기 무화 공은 앞으로 강의하겠습니다만은 같이 보셔야 됩니다. 이리 관지 같이 놓고 봐야지, 나눠 놓고 보면 분리되면

안 돼요. 뜻이 같아져요, 나중에는. 그래서 자화환경 2권 34경, 자화환경은 상육다 니까야에서 오비구경, 사분율, 오분율에 대해서 무아에 대한 원형이 있어요. 원형이. 무아설에 대한 원형. 이건 변하지 않은 원형이죠. 부처님 말씀하신 무아설의 원형. 그러니까 제3법인에서 재행무상 일체계고 제법 모아를 아주 원구가, 원형구가 있어요. 정형구가. 비구들아, 세계는, 육체예요. 세계는 실체적인 내가 없다. 계속 이어지는 얘기인데, 수상행식도 내가 없다. 다시 말해서, 인간의 육체, 물질적인 거나 지수화풍사대나 정신작용, 이 수상행식이 내가 없다. 비구들아, 너희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육체는 항상한가, 무상한가? 제자들이 말하기를 무상합니다. 무상하다면 그것은 괴로운 것인가, 괴로운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괴롭습니다. 그러면 무상한 것은 괴롭다면은 그런 변하고 바뀌기 때문에 괴로운 것이다. 그런데 거기에서 과연 실체적인 나, 다른 나, 이야, 나와 다른 내가 함께 있는 것을 보겠는가? 아닙니다. 무상하기 때문에 괴롭다. 괴로운 것은 집착할 바가 없다. 집착할 바가 없기 때문에 나의 실체가 없는 것이다. 그래서 수상행식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다. 제법 재행무상 일체계고 제법 무아를 함께 정형구에서 원형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상한 건 고다. 고는 집착할 게 아니다. 집착할 게 없다는 건 실체가 없는 것이다. 실체가 없으니 제법은 무아다. 그래서 무아라고도 하고 비아라고도 나와요. 비아. 없을 무자 나자 무아 안 아토만 비아. 내가 아니다. 내가 없다. 무상하다. 오온으로 이루어진 인간 존재는 실체적이지도 불변하지도 않는다. 오온으로 이루어진 인간 존재는 실체적인 것 지도 불변하지도 않는다. 실체적이 아니다. 변한다. 인간 존재는 무아이다. 부처님은 고정 불변의 인간의 실체는 없다 해도 사람들은 온이라는 존재의 실체적인 내가 있다고 집착한다. 실체적인 내가 없는데 집착하고 애걸복걸하기 때문에 괴롭다는 얘기예요. 어리석고 무식한 범부들은 육체를 색을 나라고 본다. 설사 그렇게 보지 않는다 해도 육체를 나의 것이라고 본다. 육체를 나라고 보지 않는다 해도 또 나의 것이라고 한단 말이야. 나와 나의 것이라고. 설사 육체를 나의 것이라고 보지 않는다 해도 육체는 나의 안에 있다고 본다. 내 육체 속에 마음을 담고 의식을 담고 의식 속에 또내 몸이 끌려다니고 한다 이거예요. 설사 육체가 나의 안에 있다고 보지 않는다 해도 내가 육체 안에 있다고 또 본다. 전부 잘못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씀으로 계속 길어요. 이어지는데 20가지 나의 견해다. 자바한권의 상권에 나오는 얘기인데, 상육다 니까야. 20가지의 나의 견해라고 고집하는 것이 나온다. 심지어 나훌라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부처님의 유일한, 아들이죠. 출가했죠. 나훌라야. 존재하는 모든 색은 과거에 속한 것이건, 미래에 속한 것이건, 현재에 속한 것이건, 안에 있는 것이건, 밖에 있는 것이건, 거칠든 미세하건 아름답건 추하건

멀리 있든 가까이 있든 그 일체는 모두 실체적인 내가 아니고 다른 나도 아니고 나와 다른 내가 함께 있는 것도 아니라고 관찰해야 한다고 나홀례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리불존자, 부처님이 가장 아끼시던 목갈라존자와 사리불존자, 사리불존자에게는 오온에 대해 그것은 병과 같고, 오온은 병과 같은 거야. 집착할 바가 못 돼. 종교와 같아. 빨리 짜내야지. 집착할 바가 못 돼. 가시와 같아. 빨리 빼내야지. 거기에 집착할 게 없어. 죽음과 같아. 죽은 송장에 집착하는 거 똑같아. 무상하고 괴로우며 공이고 내가 아니고 나의 것도 아니라고 관찰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다. 우리의 선가에서 선방에서 내려오는 이야기가 큰 선지식 스님들 법문할 때 보면은 네 몸뚱이를 그러니까 지혜가 있고 뭔가 인격이 갖춰지고 그래야 돼요. 짐승처럼 맨날 먹을 것만 찾고 놀 것만 찾고 그냥 내몸 자유분방해서 막행, 막식, 막말 하면서 인생은 재미있다, 즐겁다. 그렇지 않으면 어떨 거예요? 쓸쓸하고 외롭고 재미없지. 맨날 그렇게 즐거운가? 밤과 낮은 가서 세월은 가는데 매일 그렇게 오용남기고 살게 내비두느냐 이거요. 병들고. 자기 행동감 한 만큼 몸이 약해지고. 그래서 성가에서는 우리 몸을 오염물을 놓고 막 조금 표현을 한다면은 속에 똥오줌 넣고 꿰면 자루 풋대자루다 그런 얘기까지 하고 있어요. 요익중생 하루를 살아도 말을 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이 많은 사람들이 이익된 행동을 할때 그게 공덕의 삶이고 너한테 고스란히 뻥튀기 되듯 되돌아온다. 무아설이 다른 교리보다 철저하고 빈번하게 설해지니요. 무아설이 부처님이 그렇게 많은 비중을 가지고 말씀한 이유, 괴로움의 근본 원인인 욕망을 소멸시키는 데 가장 효과적인 처방약이다. 무아설만큼 색수상행식이 염호의 대상이야. 괴로움의 근본인 원인인 욕망을 소멸시켜. 집착에서 떠나가, 탐진이 삼독에서 멀어져, 삼독심이 빛발해, 소멸돼. 그렇게 효과적인 얘기 없어요. 효과적인 이야기 없어. 제가 요즘 세상 사람들이 너무로, 잘못된 삶에 물들어가지고 중독돼서 어지간한 약을 써봐야 듣지도 않는다 하는데, 어지간한 부처님 말씀을 설해야 자기의 사로 음력이 강해가지고 부처님의 고귀한 말씀이 들어올 틈이 없어. 세력에서 져버려. 무아설이 다른 교리보다 철저히 빈번하게 설해진 이유는 괴로움의 근본 원인인 욕망을 소멸시키는 데 가장 효과적인 처방약이다. 부처님이 약을 지어주셨다. 무아설에 대해서 제법 무하다. 실체가 없다. 고정불면하지 않다. 그러니 집착하지 마라. 괴롭다. 효과적인 처방약이기 때문에 많이 설했다. 대방경 10권 265에 나오는 이야기. 오온은 모여있는 거품이다. 또 이제 지난 시간과도 비슷한 얘기인데 오온은 색수상행식은 색은 물질은 거품과 같다. 무지개 같다. 뜬구름 같다. 모여있는 거품과 같다. 떠있는 거품과 같다. 아지랑이와 같다. 파초줄기와 같다. 헛개비 같다. 실체가 없다.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실체가 없는 무상한 다섯 가지 요소들의

묶음. 오원할 때 사이론 자거든요. 묶어놓은 거예요. 다섯 가지를. 오만 가지 부속을 자동차 다 맞춰놓은 거예요. 묶음으로. 그게 자동차라고 해. 이름이 자동차야. 묶음이 어떻게 실체적이고 항상할 것일 수 있느냐 이거지. 실체가 없는 무상한 다섯 가지가 묶음으로 임시 인연이 돼서 뭉쳐있다 인연이다 하면 흩어질 것인데 그게 어떻게 실체적으로 항상할 수 있을 것인가? 인간 존재를 무아, 무상하다고 확실하게 이해할 때 인간 존재를 무상하고 나의 실체가 없어. 자신들의 존재에 대한 집착을 가지지 않아요. 나는 무하고 나의 실체가 없어. 고집필 게 없어. 집착할 거가 없어. 항상 이렇게 머물러 있지 않아. 세상은 신속하게 변해. 거기에 집착할 것이 그렇게 없다. 집착의 욕망이 없으면 괴로움은 일어날 근거를 상실하게 된다. 괴로움은 발생할 근거를 잊어버리게 된다. 근거를 찾지 못하게 된다. 괴로움은. 씨를 말리는 거죠. 괴로움의 씨앗을. 쑥 뿌리를 완전히 밑에까지 다 뽑아 뿌리는 것이죠. 정진의 힘으로, 지혜의 칼로, 공성반야제를 부처님 가르침에 의해서 반복겸해서 체화 체득해서 뿌리채 뽑아버리는 거. 더 이상 자라지 못하도록. 성근종자를 심은 건잘 자라도록 물을 주자. 감로수 물을 주자. 악근종자는 자라지 못하도록 뿌리채 뽑아버리자. 그래서 정근하는 거예요. 천일기도, 백일기도, 철야정진. 그래서 정진하는 거예요. 뿌리 뽑아버리려고. 근심의 뿌리를. 우리가 불변적이고 실체적인 나도 없고 변하지 않고 실체적인 내가 없어. 변하지 않는 게 없어. 나도 없고 아소 나의 것도 없다는 사실을 바르게 이해할 때 무엇에 집착할 수 있을 것이며 누구에게 분노를 느낄 것이며 분노를 품을 것이며 무엇에 두려움을 느낄 수 있느냐 이거요. 무엇을 집착하고 무아일 때, 공일 때, 공성인데, 규정된 게 없고 변하는데, 누구에게 분노를 느껴? 분노를 품고, 물에 새기지 않고 돌에 새겨서, 죽을 때까지, 눈 감을 때까지 용서할 수 없어. 그 용서를 버려야 돼요. 그 용서하지 않고 거기에 매달릴 때, 그 프레임에 갇혀 있을 때, 거기에 노예가 돼서, 장신적인 주인공 삶은 하루도 살수 없어. 종성적인 노예에 따라가서 염착해서 불나방이 불타져가다가 빠져 죽는 것과 똑같이 생을 맞이할 수가 있습니다. 원망은 다 내려놓을 때 원망은 소멸된다. 용서하십시오. 노예에서 해방되려면 해방된 민족 누구에게 분노 품고 무엇에 두려움을 느낄 수 있느냐? 두려움 얘기가 나왔는데, 두려움, 미래에 대한 두려움. 재색신명서, 저기요, 색수상이지, 오원에 집착하지 않으면 두려울 이유가 없어. 반야신경에 그대로 나오는만. 전부 오원이 개공, 내 몸과 정신장애 공이야. 무한히 비서지, 무색성향이 미처법이야. 눈도 없고 코도 없고 귀도 없고 없어. 들음도 없고 본 적도 없고. 그러니까 큰 스님들 법문에 보면은 봐도 범위 없이 보고 들어도 들음 없이 들어라. 무한히 비서신이 무색성향 미추법이 그런 거요. 집착하지 말고 의무소주 이생기심 뻑뻑이 무름지기 거기에 집착하지 말고 그 마음을 내라. 머무르지 말고 그 마음을 내라. 거기에 물들지 마라, 머물러서. 더러운 물들어가지고 오지 마라. 그러지. 무한히 비서진 무색성향미 조법을 계속 미아리, 예? 구호에만 그치고 형식에 그치지 말고.
보되 봄이 없이 뭐

집착하지 말고 듣되 들음없이 들어라. 그러면 괴로움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무소득거야. 하나도 얻을 바가 없네. 집착할 바가 없네. 그러니까 원리 전도 몽상이요. 원리 전도 몽상이 뭐야? 전도 몽상. 잘못된 가치관에서 미래에 대해서 두려움을 느껴요. 원리 공포, 무유 공포. 공포가 있어, 없어. 두려움이 있을 수가 없어. 미래에 대해서. 나를 다 비워서 비워버렸는데 무엇이 두려움을 느끼냐 이거요. 무유 공포. 공포가 없어. 미래에 대해서. 원리 전도 몽상. 잘못된 가치관. 다 무인도에 멀리 멀리 떠내 보내버려. 택배로 무인도에서 안 받으면 외국으로 보내버려. 무엇에 두려움을 느낄 수 있겠는가? 만일 육체에 대해 탐냄을 떠나고 육체에 대해서 탐냄, 욕망을 떠나고 사랑을 떠나며 생각을 떠나고 가래를 떠났는데도 목마름의 갈증을 떠났는데도 육체가 변하거나 달라지면 떠났는데 다 떠났어. 욕망, 사랑, 생각, 가래를 다 떠났는데도 육체 색이 변하거나 달라지면 그때 너는 근신, 슬픔, 번민, 괴로움을 일으키겠는가? 부처님은 묻고 있어요. 다 방아창 내려놓았지, 집착해서. 원리 존도몽상 무인도에 다 묶어서 택배 보내버렸어. 그러는데도 거기에 근심, 걱정, 불안, 슬픔, 번민, 괴로움이 일으키겠는가? 깨달음은 이 부처님 말씀을 계속 사경하고 읽고 외우고 해서 삶의 현장에서 그걸 실천하고 거기서 외워야 돼요. 기억이 돼야 돼. 꺼집어내 써요. 한 귀로 한 귀로 세지 말고. 일으키겠는가라고 물었다. 다른 사원에 대해서도 같은 질문을 했다. 띠싸 비구는 아니다라고 대답했다. 부정관이란 있는데 깨끗하지 않다. 내 몸뚱이는 육체에 대한 집착을 끊기 위해 모든 부분을 하나하나 분석해서 관찰하는 수행법. 이것도 여러분들이 보고 싶은 사람 누가 됐든 이성이 됐든 부모가 됐든 친구가 됐든 그 아름다움에 거기에 집착하는 분들은 사람 운동에 부정관을 한번 관찰해보자. 그래서 스님들은 저 남방불교 스님들이 그걸 많이 해요. 사람이 죽으면 당신 방에다 놓고 다 부패해서 뼈만 앙상이 나을 때까지 공부합니다. 가섭존자가 그 두타제일이라고 공동묘지 가서 공부를 많이 했어요. 시체 있는 데서 공부를 많이 하고 육체에 대한 혐오감이 깊어져 스스로 생을 마감한다. 그래서 부처님은 부정관 대신 그래서요 이 부정관을 너무 잘못하면 자살하는 사람들이 있어. 이맘땡이 암자에도 쓸데가 없구나 하고 순간적으로 자살은 순간적으로 하잖아요. 그래서 부처님은 아주 절대 그걸 금기하시면서 그건 뭐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근데 자살하는 사람이 그 당시 있었다는 거예요. 법문 잘못 듣고 애곡해서. 그래서 대신 수식관 아나파나사띠 여러분들이 그 요새 뭐 명상이 뭐니 많이 하는데 들숨 날숨 길게 내쉰다 짧게 들이마신다 길게 내쉰다 들이마신다 악한 기운을 내보내고 생기 있는 좋은 공기 들어마신다 산소 들어마신다 어? 좋은 공덕 산소 이렇게 들이마신다 내 안에 있는 독기 신구의 삼업의 모든 부정적인 거 내보낸다 하면서 그 아나파네사띠 수식관이라고 해서 부처님은 그걸 부처님 수행이에요. 수식관 많이 좀 해도 좋습니다. 무화설에 대해서 외도의 시비라. 이것은 외도들이 부처님 제자 뿌란에게 질문했다. 부처님은 모든 존재를 끊어 부숴버리라고 가르친다. 그러니까 색수상행시 오원이 다 필요 없다. 무화다 했으니까 이제 그렇게 이제 부정적으로 다 이제 다 없애버려라, 부숴버려라 가르친단 말을 들었다. 그러니까 부처님 제자한테, 뿌라나한테
그러니까 제자가

나는 그렇게 부처님 말씀 안 들었다. 그러니까 세존께서는 모든 중생들은 내가 있다. 나라는 교만, 삿된 교만이 있다고 생각한다라고 말씀했다. 나를 교만과 사만으로 나라고 생각한다 했다. 그래서 부처님한테 가서 외도들이 그렇게 얘기해서 그렇지 않습니다 하고 얘기하니까 부처님은 너희 말이 옳다라고 칭찬해 주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무아에 대한 실천,

나에 대한 것을 실체가 없다는 것을 해서 여모 얘기인데, 이따 여모 얘기가 이제 여기 나오겠습니다만은, 나에 대해서 싫어할 염자, 싫어할 오자, 부정관, 나에 대해서 집착할 게 없어. 그런데 여러분들이 집착할 것은 성근종자 심는 거. 많은 사람한테 이익되는 말과 행동과 실천하는 건데, 니요, 욕심을 떠나는 거. 여러분들이 거듭 얘기지만 탐진치 삼독만 사라지면 해탈이에요. 뭐 화두를 타파했냐 안 했냐 하면서 욕심 죽이면 그건 깨달음이 아니죠. 욕심까지 방아짝 해야 되죠. 그건 언행일치를 보면 알아. 탐욕이 빗발했는지, 탐욕심이 증자했는지, 명예욕이 가지고 있는지 없는지. 탐욕의 빗발음. 탐욕의 빗발음을 그 단계적으로 어떻게 보느냐면, 건강에 수다원, 사다함, 안아함, 아라함과 수행사과, 계속 전 시간에 말씀드렸어요. 입육과 수다원, 예육과 수다원, 사다함은 일례과, 그 다음에 안아함은 불안과. 먼저 설명했기 때문에 그냥 시간 관계상 지금 다 설명 못할 것 같아서 넘어갈게요. 마지막 아라함과. 그러니까 탐욕심이 얼마나 비어졌느냐에 따라서 차등으로, 예? 입육과 어느 정도 사라졌느냐? 10% 사라졌다, 입육과에 들어갔다. 그 다음에 20% 사라, 30% 사라졌다, 그냥 사다함과에 들어갔다. 50% 들어갔다, 아라함과 들어갔다. 100% 없어졌다, 아라한, 멸진정, 다 끝났네. 수행의 단계, 탐욕의 빛바램. 탐욕의 빛바램 놓지 마세요. 탐욕이 스며드는 걸 스며들지 않게 하는 것도 제법 무아의 가르침이고, 탐욕에 대해서 왕성한 오음송구가 일어나는데 빛바래게 하는 것도 이 수행의 단계에서 이렇게 나타난다는 겁니다. 마음에 물든 상태, 마음에 물은 왜 드는지 아세요? 전부 이 우리가 좋아하는 사랑의 자, 이 집착할 집자, 이게 전부 갈망, 목마를 까자, 이게 문제구만. 마음에 물들어가는 상태를 애염, 사랑으로 물들어간다. 사랑도 사랑 같은 사랑을 하는 거예요. 존중하고, 인격 존중하고. 그 다음에 애욕, 욕심부려서. 그 다음에 욕탐. 욕이 막, 욕심이 너무 강하면 이제 막 탐착하는 거죠. 그 다음에 탐해, 사랑의 자. 예? 탐착하는 게 좋은데 너무나 집착을 해. 그 다음에 갈망, 가래, 집착. 이것이 이제 우리가 마음이 물들어가는 거예요. 더럽게 물들어가는 얘기예요. 그것을 떠나는 것이 이제 뭐냐면은 니욕, 욕심에서 떠나는 거. 니염, 물듦에서 떠나는 거. 탐심에 물드는 거. 탐심이 스며드는 걸못 돌아가게 막아버리는 거, 차단하는 거. 그 다음에 니욕, 니탐, 탐을 떠나는 거. 그래서 이제 이 오늘 말씀 여기 써놓은 것이 욕에서 떠나는 거, 욕심에서 떠나는 거, 탐탁에서 떠나는 거, 애욕에서 떠나는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여모 얘기 두 번째. 싫어할 염자, 아카라 학자인데 오라고 읽는다, 싫어할 오자라고 읽는다 했어요. 여모라는 거. 니욕조, 기법 니욕조는 여러분 들어봐서 아는데, 여모라는 얘기는 좀잘안 들어봤을 거예요. 이게 초기불제는 자바환경 상육과 니과에 많이 나오는 얘기인데, 여모. 여모는 오원, 색수사행시 오원. 그 다음에 아니비설신의 색성양미초법 12처, 12가지. 일체는 12처다. 아니비설신의 색성양미초법에 오는 감각작용을 여모하라는 거요. 그 다음에 계 18계, 12처에 전개되는 3개, 육군, 육경, 육식을 18계라고 그래요. 육군, 육군, 육군, 아니비설신이 육군, 색성양미초법 육군, 육경, 육식, 아니, 안식, 이식, 비식, 인식하는 거, 보고, 경계 보고, 완전히 인식하는.

인식하는 거, 아르마리 인식하는 거. 그것이 이제 온척이라는 것도 이제 저 여러분들 기억해 주세요. 불교 공부하면서. 온은 뭐냐? 오온이다. 천은 뭐냐? 12처다. 개는 뭐냐? 18개다. 육군 육경, 육군 육경, 육식 합치면 육삼 18, 18개, 3개 전개 되죠. 이게 전부 실체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상당히 중요한 건데, 사람에는 안이비설신, 안이비설신, 이걸 전오식이라고 그래. 제6의식, 눈만 가지고는 보지 못해요. 제6번째 의식이 있어야 돼. 의식이 없으면 볼 수가 없어. 의식이 작용해 줘야 돼. 전오식은 안이비설신까지야. 의는 이제 제6의식이야. 제7만화식이 있어. 제8아리야식이 있어. 우리가 인식하고 감각작용하는 모든 걸 전오식에서 제6의식에서 제7만화식에서 제8식 아리야식까지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것이 염호해야 돼. 그걸 염호해야 돼. 집착하고 사랑하면 안 돼. 사랑할 건 너의 성근존자. 남한테 여중생하는 그 삶을 사랑해야 돼. 전오식부터 아리야식까지를 전오식, 전오식, 제6의식, 제7식이 아주 추번내라고 그래. 막 그냥 그 거칠 추자. 추번내. 추번내라고 그러고 제8아리야식을 잠재의식이거든. 심층의식이야. 전오식, 제6의식, 제8만화식까지는 표층의식이라고 그러고 제8아리야식은 심층의식이라고 그래. 네? 네, 그러기 때문에 심층의식이라고 하기 때문에 세 번 내, 추번 내 잘 보세요. 성철 스님 백일법문 계속 강의하는 거 제가 자주 듣는데 보면은 전오식, 제6식, 제7식, 제8아리야식까지 세 번 내까지 완전히 끊어져야 견성한 거야 라는 말씀을 줄기차게 하고 계시다고. 제8아리야식과 잠재의식 세 번 내까지 뿌리 뽑아야 돼. 그걸 뻗어 올라가 제9백정식은 그게 이제 멸진정 자리지. 알아? 발표하면 내가 다 끊어진 자리. 세 번 내도 없는 자리. 그것을 이제 몽중이려, 응? 오매이려 유명한 법문이 나오죠, 거기서. 그게 진짜 공부가 그렇게 되느냐, 이해가 되느냐, 안 되는 거예요. 꿈속에도 성성적적하게 들리느냐, 안 들리냐, 이 말이요. 그래서 염호하는데, 오온 12초 18개. 전오식부터 아래야식 초분내 세분대까지는 전부 염호의 대상이다. 집착의 대상이 아니다. 그래서 이 초기 불교의 수행 단계에서는 염호를 일으키지 않아야 증득한다. 초기 불교에서 얘기하는 수행 단계, 초기 불교는 거의 수행 체계예요. 교리적으로 외워서 무슨 지식 쌓는 게 아니에요. 팔정도 사제 팔정도 수행 체계고, 사년주도 수행 체계고, 사마타 위빠사나도 수행 체계고, 여기 얘기하는 이 얘기하는 전오식부터 제8아리야식까지 초기 불교의 수행 체계 단계는 이것에 대해서 염호를 일으켜야 증득한다. 도과에 들어간다. 그러니까 이걸 버리지 않고 집착하면 수행은 요원하다는 거예요. 앉아서 모래로 밥 짓고 밥 먹이를 기다리는 거. 기와장 갈아서 거울 만들어서 내 얼굴을 보려는 거와 똑같다. 잘못은 그런 수행 많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염호 대상을 염호하지 않고 욕을 떠나면 염호 대상이 아니에요. 이 욕을 떠나면 니욕, 여기 나오는 니욕, 탐욕, 애욕, 예? 등등 여러 가지 탐착, 응? 갈망 이런 걸 떠나면, 염호에서 욕심을 떠나면, 탐지지 삼독을 떠나면, 탐지지 삼독이 빗발해버리면, 탐지지 삼독이 스며들지 않으면 해탈한다, 해탈자재다. 거듭 말씀드립니다. 우리 불자들
법문에 부처님 말씀 없으면 안 되고 수행에 부처님 수행 없으면 안 된다. 지금 현실은 그렇지 않다. 라는 말씀을 좀 올릴게요. 그래서 욕심을 떠나면 해탈한다. 해탈자재. 이래서 공부하는 거예요. 이래서 철야하고 이래서 염불하고 삼천배하고 사경하고 뭐하러 앉아서 그런 수행을 하겠어요. 용맹정진을. 해탈자재. 걸림이 없어. 허공처럼. 그분에 걸리자는 허공처럼. 소리에 놀라자는 사자처럼. 진흙탕에 물줄자는 연꽃처럼 삶을 살 수가 있다. 자유자재하게. 그래서 공부하는 거요. 아이, 그게 얼마나 멋있어요. 해탈자재하게. 내가 아무것도 걸리지 않고, 무예자재. 걸림이 없어. 마음이 좁으면 좁을수록 전부 다 걸려. 거미줄을 조그맣게 쳐놓으니까 마음이 좁은 것과 똑같아. 그 거미 이런 거 조그만 벌레만 다 걸려버려. 조그맣게 쳐놓으니까. 세금을 쳐놓으면 다 새뿔이 없어져요. 마음이 좁으면 좁을수록 여기에 걸리고 저기에 걸려서 못 살아먹어. 아침에 걸리고 점심 뭐 저녁에 걸리고 사람에 걸리고 환경에 걸리고 비 와서 걸리고 더워서 걸리고 추워서 걸리고 미워서 걸리고 이뻐서 걸리고 더러워서 걸리고 깨끗해서 걸리고 이뻐 죽겠어 미워 죽겠어 걸려서 못 살아. 이쁜 것도 집착하면 괴로움이라는 거요. 즐거움도 변하니까 계속 즐겁고 좋으면 허는 되는데 이쁘면 되는데 여모에서 떠나면 해탈한다. 여모가 생기는 조건 어떻게 해야 여모가 생길까. 나는 어떻게 이제 나와 내 것에 대해서 집착이 돼서 좀 떠나볼까. 응? 여모가 생기는 기반, 조건. 이 말씀 많이 드렸는데 존재의 실상은 인간의 존재의 실상 눈에 보이는 삼라만상의 모든 이 존재하는 보이는 실상은 뭐냐. 그걸 여실치게 내라. 부처님은 거듭 지금 이야기한 것 총정리인데 제법 모아 연기 공, 이것을 실체가 없음을 여실지게 내라. 다시 한번요. 연기, 무와 공이 여실지게 내라. 삼라만사 인간이나 모든 것 색깔 보이는 것들은 연기, 무와 공으로 존재한다. 실상이. 이것만 하면은 해탈이구만. 연기무학으로 존재함을 우리가 체와 체득하면 부뚜막에 소금을 넣으면 국이 맛있듯이 체와 체득하면 맛있는 삶을 살 수 있다. 삶의 현장에서 쓰고 사려니까. 여지껏 부처님 법 못 만나고 산 것이 억울하다. 불자로서 오시면 됐는데 불교를 모르고 절에 다니더라. 행복하려고 절에 다니는데 나는 행복하지 불자가 행복하지 않아요 하는 것은 부처님 말씀의 행복의 끝까지 45년 설법이 고해서 소멸해서 행복하게 살자는 거야. 그런데 행복하지 않대. 그건 부처님 공부 안 해서 그런 거야. 그건 아주 그냥 인과응보 그대로 드러나요. 구름 끼면 비가 오듯이. 부처님 공부 안 해서 법문 안 들어서 부처님 책 경전 공부, 진리 공부, 공성 만야제 공부, 부처님 법에 내가 다시 깨어나는 공부 안 했기 때문에 행복하지 않은 거요. 그래서 여모가 생기는 조건은 존재의 실상을 제대로 못하고 집착하고 애착하고 탐착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제법의 존재의 실상을 조견하고 통찰하고 쪼개서 보고 깨뜨려 알자. 그러고 공부하자. 참선을 하든지. 기도를 하든지 사경을 하든지 경을 강경을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자꾸 얘기지만 모래밥 기왓장 거울 이야기다. 여모하면서 탐착하고 빗바래고 여모를 하면서 하면은
탐착이 빛발에 탐욕심이 빛을 발한다는 것은 왕성하게 치닫질 않아. 집착이 강해서 오음성고 괴로움이 그냥 막 괴로움에 불이 활활 탐독심 탐지지 삼독심이 활활 타는 거예요. 그 법화경에 나온 거로 삼계 유여할 때 세계가 욕계 새끼 부새끼 불타고 있어. 부처님 그 불을 끌어오셨거든. 그래서 염호를 하면은 탐욕이 빛바래고 탐욕이 스며들지 않아서 해탈 자제한 어디에도 걸리지 않는 24시간 모두가 나를 위해 존재하는구나. 긍정 마인드로 바뀔 때 당신의 삶은 부처님의 가르침에 의해서 다시 부활하고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오늘도 제 강의의 진행 생활에 많은 도움이 됐다고 생각되시면 ARS 060-800-7000번을 공들여 눌러서 질 좋은 프로그램에 큰 공덕이 되십시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불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과거에는 눈뜬 스승 친견하려고 천리를 멀다 하지 않고 찾아다녔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불교의 TV만 틀면 나의 근기에 맞는 선지식을 만날 수 있습니다. 불교 TV는 불자님들의 신심과 원력의 후원으로 질 높은 각종 프로그램이 제작되고 있습니다. 불자가 복짓는 최고의 공덕이 법붓이라고 금강경에서 설하고 있습니다. 정성모아 060-800-7000번을 복되게 눌러서 부처님의 가피지 매력으로 복된 삶으로 향상일로 하십시오. 감사합니다.

0: 선찰대본산 금정총림 범어사에서 2016 백중지장기도 선지식초청 대법회를 봉행합니다. 이번 법회는 6월 3일 입제를 시작으로 8월 30일 회향까지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 범어사 설법전에서 당대 대덕스님들의 감로 법문이 진행되니 불자 여러분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51-508-3636번입니다. 대한불교 조계종 제6교구본사 마곡사에서는 오는 6월 13일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8주년 기념 음악회를 개최합니다. 조주한, 남이예, 저구, 손비나 등이 출연해 아름다운 선율을 선사할 예정입니다.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41-841-6220번입니다. 취업, 건강, 그리고 소중한 인연까지 혼자 고민해도 답이 나오지 않아 답답하셨나요? 이제 남산 월명사에서 월명스님과 함께 그 길을 찾아보세요. 매주 수, 금, 일요일 당신의 고민을 1대1로 직접 들어드립니다. 그리고 매주 일요일 9시 반에는 운마지 특별 기도가, 11시 반에는 명쾌한 강연이 펼쳐집니다. 문의는 02732-0835번입니다. 1988년 달라이라마 존자께서 기증하신 부처님 진신살이 최초 친견 및 봉안 대법회가 진주 호국사 대웅전에서 봉행됩니다. 스스로 증식하며 생명력을 드러내는 신비로운 사리를 대중에게 처음 공개하는 뜻깊은 자리입니다.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5-741-4394번입니다.
1: 광주 마하대원정사에서는 화마로 타버린 아미타 부처님을 모시지 못해 죄송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아미타 부처님을 속히 모실 수 있도록 조성불사에 동참 바랍니다. 또한 복이 100배로 늘어나고 병이 없고 사업, 시험 합격, 취직, 승진, 결혼, 편안한 임종을 맞이하고 극락왕생하는 공덕을 잇는 관세음보살, 지장보살님의 훼손된 존상을 개금으로 장엄하는 개금불사에도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광주 마하대원정사 062-571-6789번입니다. 한국불교대학에서는 우학스님이 직접 강의하는 봄학기 신입생을 주 야간반 모집합니다. 월 10,000원의 저렴한 학비로 누구나 공부할 수 있으며 특히 57만 명의 유튜브 불교대학 신도님들을 대환영합니다. 각 도량 종무소로 문의해 주십시오. 대구 큰절은 053-474-8228번입니다.
2: 엄마는 평생 염주를 놓지 않으셨어요. 가족을 위해 늘 부처님께 기도하셨죠. 영가를 극락정토로 인도하는 장례 포교사 BTN 불국토 상조가 돕겠습니다.
3: 장례는 단순한 의례가 아닙니다. 한 생을 아름답게 해양하는 여법한 의식입니다. 이별의 순간은 슬픔이지만 동시에 영가를 위해 가장 크고 깊은 공덕을 지을 수 있는 소중한 인연의 시간입니다. 사후 3일간의 장례의식은 백일기도 공덕보다 100배 크다 하였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근본으로 시다림 염불 기도와 함께 불경 수위로 장엄하고 공덕 회향에 이르기까지 영가를 위한 최고의 효행이자 공덕입니다. 부처님의 지혜광명, 자비광명의 품만에서 먼저 가신 영가님이 극락세계에 왕생하시도록 정성모아 합장드리옵니다.
2: 고객 납입금은 주 거래은행인 국민은행에 50%를 예치하고 있습니다. 장례 서비스 중 사용하지 않은 품목은 공정거래위원회 상조서비스 표준약관에 의거해 환급해드립니다.
4: 제주 다음이란 그 고민으로 완성된 제주를 담은 가장 제주다운 공원, 제주 동화마을. 제주의 자연, 문화, 사람을 주제로 한 12개의 다채로운 테마 정원, 세계 유명 카페부터 베이커리, 식당, 제주 특산품 판매장 등 다양한 특화 매장까지 가장 제주스럽게, 가장 제주답게 제주를 즐길 수 있는 곳 제주 동화마을 무료 개방 운영합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건축물로 손꼽히는 곳, 부석사 무량수전입니다. 그 기품과 단아함도 탁월하지만 무엇보다 뒤돌아서면 펼쳐지는 풍광이 일품입니다. 천년을 품어온 장대한 산줄기. 부처님의 세상인 듯 겹겹이 흐르는 태백의 장대한 산줄기가 문밖을 가득 채웁니다. 무량수전의 공간은 무한대로 확장됩니다. 화엄 사상을 건축으로 완성한 유네스코 세계유산 산사 한국의 산지승원 부석사입니다.

0: 태백의 줄기가 소백으로 이어지는 양백지간에 위치한 경상북도 영주. 부석산은 태백산맥 봉황산 중턱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건물들은 경사진 비탈을 거스르지 않고 석축과 계단을 이용해 소백산을 향해 날아갈 듯 지어졌습니다.
1: 한국의 초창기 불교가 도입되던 시기에는 마을 내나 마을 근처에 사찰들이 생기기 시작을 했었어요. 근데 우리나라에 선종이 도입이 되면서 선종은 일단 수행을 해야 되는 공간이 필요하니까 그거에 맞는 입지가 선택이 되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산으로 들어와서 산 안에 또는 그와 맞는 걸맞는 곳에 입지를 하게 된 것입니다. 더군다나 오랜 시간 동안 스님들의 생활 공간이면서 수행 공간이면서 교리를 얻는 곳이기도 하지만 일반 신도들이 와서 함께 종교적인 행위를 할 수 있는 공간이기도 합니다.
0: 부석사는 일주문을 시작으로 부처님을 모신 무량수정까지 아홉 개의 석축을 쌓고 이를 계단으로 연결했습니다. 이는 극락세계로 가는 아홉 단계를 상징합니다. 절을 지켜주는 천왕문을 지나면 구품 연화세계로 향하는 본격적인 여정이 시작됩니다. 첫 번째 단은 회전문입니다. 회전문은 가파른 경사면에 높은 석축을 쌓고 지었습니다. 회전문을 통해 보면 층층이 쌓아 올린 계단 끝으로 범중로가 보입니다. 어서 다음 세상으로 오라고 손짓하는 것 같습니다.
2: 부석사는 경사진 곳에 위치한 가람이기 때문에 전각을 배치할 때 축대를 쌓아야 됐고 그 축대수가 극락세계 구품연화대를 연상시키게 하는 그 아홉 단의 그 조성된 그 터에 많은 전각들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보통 진리는 극락세계로 많이 상징이 되는데 부석사가 위치한 곳이 진리의 전당이라는 그런 의미에서 그 아홉 단의 석단을 구축하고 그 위에 전각과 가람을 배치한 것 같습니다.
0: 이 아홉 단은 아홉 가지 수행 단계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회전문을 지나면 하품 세계입니다. 동서로 마주보고 있는 쌍탑이 맞아줍니다. 신라 후기의 석탑 양식을 보여주는 단아한 모습의 3층 석탑입니다. 다음 세상으로 향합니다. 범종각의 팔짝 지붕이 두 팔 벌려 맞아줍니다. 범종각은 다른 정각들과 달리 특이한 지붕을 가졌습니다. 정면은 팔짝 지붕인데 뒤쪽은 맞배 지붕입니다. 부처님께 갈 때는 화려한 팔짝 지붕으로 내려올 때는 풍광과 어울리는 단아한 맞배 지붕으로 산사의 지혜를 표현했습니다. 범종각은 부석사 두 개의 누각 중 첫 번째 누각입니다. 기둥과 천장의 부지가 만나는 포와 포 사이에 화반을 두었는데 이곳의 화반은 다양한 모습을 새긴 것이 특징입니다.

범종각으로 시작되는 중품 세상을 지나면 부처님이 계시는 상품 세상의 입구인 안양로를 만나게 됩니다.

0: 양이라는 이름은 극락을 뜻합니다. 중품 세상에서 바라보는 안양눈은 특별합니다. 멀리 공포 사이로 흡사, 불상의 형상이 보입니다. 빈 공간이 만들어낸 부처님이라고 공포불이라 부릅니다. 화엄종찰인 부석사에는 화엄경판이 남아있습니다. 635개의 목판으로 이루어진 고려시대 경판으로 현재 전해지는 유일한 거란본 계열의 경판입니다. 한 줄에 34글자인데 16글자인 해인사 장경판과 비교하면 더 세밀합니다.
1: 화엄 사상은 교학 중에서 가장 진전된 사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불교의 기본 이치가 우리들의 상호관계, 너와 나의 떨어질 수 없는 그런 관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최고봉에 있는 것이 바로 화엄 사상입니다. 부석사의 화엄 사상은 너와 나의 관계를 넘어서서 나와 우리 모두, 우리 중생 전체, 또 세계로 나아간 이러한 확장된 세계관을 보여주는 그러한 사상을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0: 부처님의 세계로 가는 마지막 관문인 안양루를 통과하면 상품 세계입니다. 9개의 단 중 가장 높은 극락정토 아미타 부처님이 계신 곳이죠. 무량수전 앞에 석등은 무명을 밝히는 부처님의 지혜를 상징합니다. 국보로 지정된 통일신라시대의 석등으로 유연하면서도 섬세한 보살상이 일품입니다. 무량수전 앞마당에 서면 발 아래 화엄 연화장 세상이 펼쳐집니다. 무량수전은 우리나라에 남아있는 목조 건물 중 두 번째로 오래된 건축물입니다. 배가 살짝 부른 배 흘림 기둥은 전각의 안전과 조화를 위한 지혜죠.
2: 부석사 무량수전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전통가옥 중에 가장 아름답다고 여겨지는 건축입니다. 그 이유는 이 건축의 입면의 모습이 황금비의 비율을 갖추고 있습니다. 황금비라 하면 1:1.618에 사람이 느끼는 가장 안정적이고 아름다운 비례라고 하죠. 다섯 칸의 아주 큰 구멍인데도 불구하고 건축에서는 그 큰 건물을 아주 안정되게 보이는 것이 가장 중요한 기법인데 그 기법이 바로 부석사 무량수전에 곁들여 있습니다.
0: 무량수전에는 고려시대에 만든 아미타 열의 부처님이 모셔져 있는데 일반적인 사찰과 달리 동쪽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아미타 열에는 서방 극락정토의 주인이자 끝없는 지혜와 무한한 생명을 지닌 부처님입니다. 중생 구제를 위해 동쪽을 향한 것이죠. 누구라도 나무 아미타불을 염불하면 아미타 열에가 계신 극락 세계로 갈 수 있다는 정토 사상입니다. 화엄과 정토 사상이 담긴 부석사는 이 바위 때문에 부석이라는 이름을 얻었답니다. 두 개의 바위가 떨어져 있어서 뜬돌이라는 뜻의 부석이 되었다고 전해지죠.

후속사 무량수전으로 오르는 길은 깨달음을 위해 마음을 닦는 여정입니다. 다시 속세로 내려오는 길은 그 깨달음을 마음에 새기는 길입니다. 유네스코 세계유산 산사 한국의 산지승원 후속사였습니다.

한 걸음 앞으로 나와봐요. 12살 이전에 짜장면을 먹어본 적이 있었나요? 한 걸음 앞으로 나와봐요. 나의 자전거가 있었나요? 주말에 함께 놀아줄 아빠가 있었나요? 한 걸음 앞으로 나와봐요. 12살 때 가족을 위해 일을 해본 적이 있었나요?

질문 하나 읽어보고 하겠습니다. 재수를 하면서부터 인생이 꼬이기 시작했는데요. 남들은 다 즐겁게 대학생활을 누리는 친구를 보면서 저는 재수 학원에서 그 썩어야 했습니다. 대학에 입학한 뒤에도 한때 로스쿨을 준비하려고 1년 정도 열심히 공부를 했는데 도저히 저한테 맞지 않는 것 같아서 깔끔하게 포기를 했습니다. 저는 왜 이렇게 인생이 뒤처지고 해도 안 되고 인생이 꼬이고 남들보다 자꾸 이렇게 한 스텝 늦게 가게 되는 걸까요? 젊을 때 인생을 낭비하지 않고 잘 풀렸었다면 지금쯤 남들보다 앞서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후회가 되곤 합니다. 그러니까 재수하고 삼수하면 1년 늦고 2년 늦고 로스쿨 준비하다가 또 1년 늦고 막 이런 식의 생각이 들 수 있어요. 또 어떤 분들은 그러더구만요. 대학교 졸업을 해서 대학교에서 공부했던 걸 가지고 취직을 했어요. 취직을 했는데 그게 안 맞는 거예요, 자기하고. 그래가지고 다시 공부를 해서 전혀 다른 분야에 또 취직을 한 사람도 있고 다시 의대로 가서 의사를 준비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 험한 길을 두 번, 세 번 반복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뭔가 남들은 제깍제가 하는데 늦는 사람이 있죠. 제가 이제 처음에 군승으로 군에 입대할 때 이제 제 전년도까지만 해도 바로 앞전년도까지만 해도 대학교 졸업하고 대학원 공부를 한 2년 이상 한 사람들만 군승으로 입대를 할 수 있었어요. 근데 저 때 갑자기 제도가 바뀌어가지고 1년만 대학 졸업한 지 1년만 돼도 갈 수 있는 걸로 제도가 바뀐 거예요. 그러니 제도가 바뀌었으니까 저는 지원을 한 것밖에 없고 그 여러 명이 지원을 했었거든요. 근데 어쨌든 돼서 그냥 저는 아무 생각 없이 됐으니까 입대를 한 건데 탁 들어가 보니까 전부 다 저보다 학번상으로 한 학번 높은 사람들이 전부 다고 저 혼자 밑에 학번인 거예요. 그 동기는 그래도 동기잖아요. 동기는 그래도 동기인데 처음에는 이 동기분들이 저 후배가 저 우리 1년 밑에 후배가 돼야 되는데

왜 이렇게 족보를 꼬이게 만들어 놨느냐, 뭐 이런 불만이 좀 있었었나 봐요. 그래서 그 후배들이 다들 좀안 오길 바랬는데 와 있으니까 좀, 그 저는 그 제대할 때까지 우리 그 동기들한테 항상 존댓말하고 이러면서 지냈던 기억이 나요. 학교도 같이 다니고 했으니까. 뭐 그렇게 뭔가 빠르다 늦다 하는 그런 분별이 꽤 오래 따라가요. 그게 그 좋고 나쁘고 그걸 떠나서 오래 따라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늦고 빠르고가 분별의 세계에서는 정말 있잖아요. 근데 이 우리 본성은 태어난 적도 없고 죽는 적도 없는데 불생불멸이란 말이에요. 부증불감, 늘어나고 줄어드는 것도 없어요. 오고 가는 것이 없어요. 오되 오는 바가 없고 가되 가는 바가 없어요. 열의 여거. 부처님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끊임없이 오고 가고 하셨단 말이에요. 부처님은 몇 년도에 태어나서 몇 년도에 돌아가신 게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게 없단 말이에요. 부처님의 법신은 온 바가 없고 간 바가 없어요. 오되 온 바가 없고 가되 간 바가 없어요. 오되는 뭐예요? 부처님 몸은 왔잖아요. 그러나 법신은 온 바가 없어요. 부처님 육신은 돌아가셨지만, 열반하셨지만, 이 법신은 돌아가신 적이 없어요. 불생불멸이란 말이에요. 이 몸뚱아리가, 시공간에 어느 좌표가 찍혀 있는 이 몸뚱아리가 나라는 생각만 없으면, 그냥 이 존재, 이 살아있음, 이 존재가 있을 뿐이지, 언제나. 언제나 진실은 이 진실 하나가 있을 뿐이지. 불이법이라고 하는, 불이법이 뭐예요? 둘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시공이 둘이 아니고, 이쪽 저쪽이 둘이 아니고, 나와 너가 둘이 아니고, 중생과 부처가 둘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무슨 성취가 있어요? 무슨 얻고 잃는 게 있어요? 무슨 오고 가는 게 있어요? 있고 없는 게 있어요? 늦고 빠른 게 있습니까? 여긴 그런 어떤 말도 성립하지가 않아요. 그냥 있을 뿐이에요. 그건 여기 뭐 한마디 붙일 수가 없는 자리죠. 근데 우리는 생각을 따라가니까, 생각을 따라가면 나는 늦는다, 빠르다, 이런 생각에 사로잡혀서 현실에서는 어떻게 여겨요? 나는 늦었다, 비참하다. 나도 저 서울 가 살고 싶은데 나는 지방에 밖에 못 있는다. 서울에서도 어디 저 핵심지에 가 살고 싶은데 외곽밖에 못 산다. 나는 더 빨리 성공하고 싶었는데 늦게 성공했다. 나 우리 동기들 중에 제일 빨리 진급하고 싶었는데 늦게 진급했다. 그 빨리 하느냐, 늦게 하느냐. 동기 중에 내가 제일 먼저 했다, 늦게 했다. 이게 되게 초유의 관심사거든요. 모든 직장도 그렇지 않겠어요? 1순번으로 승진을 하면 그 회사에서 잘 나가는 사람이라는 느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거에 의미를 부여한단 말이죠. 그 의미가 있겠느냐 말이에요. 모든 일은, 현실의 모든 일은요, 내 생각대로 벌어지는 것이 아니라 인연 따라 벌어집니다. 내 생각대로 돼야 된다고 생각해서 되는 게 아니라 인연이 돼야 될 때가 오면, 시절 인연이 벌어질 정확한 때가 오면 그 일이 벌어져요. 겨울에 꽃이 나는 지금 꽃필 거야 한다고 해서 꽃이 안 펴요. 온갖 노력을 다해도 꽃이 안 펴요. 산에 있는 꽃이 꽃을 피우고 싶어도 벚꽃을 피울 수가 없어요. 근데 시절 인연이 되어서 봄이 와버리면, 온 세상에 봄이 와버리면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았는데 저절로 꽃이 피어버려요. 시절 인연은 자기가 노력해서 오는 게 아니에요. 인연 따라 때가 되면 오는 거예요. 근데 인연 따라라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인연 따라, 인과연, 인, 내가 열심히 노력하는 것도 인연의 한 부분이에요. 근데 노력하는 것만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연이 받쳐줘야만 된단 말이죠. 씨앗을 심었는데, 인을 심었는데 연이 받쳐주지 않으면 씨앗이 발아를 못하듯이. 그러니까 내가 최선을 다해 노력은 해야 되는데, 내가 노력했으니까 돼야 되라는 생각을 한다면 그건 망상이죠. 집착이죠. 온 우주법계 전체가 도와줘야만 내가 밥한끼 먹을 수 있고, 물한 모금 마실 수 있고, 길을 갈수 있어요. 온 세상이 도와줘야. 그 말이 생각 따라가는 거잖아요.
사람들은 전부 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이러겠죠. 평생 화물차를 몰고 서울, 부산 뭐 다니는 유조차를 가지고 무슨 저 유조선에서 모르겠어요. 그 되는지 해가지고 저 경남에서 기름을 싣고 서울까지 내 왔다 갔다 하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큰 트럭을 평생 그거 하고 사시는 분들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분들은 어떻게 그런 일을 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사고가 나면 어쩌지라는 생각이잖아요. 근데 그 생각이 없으면 사실은 사고가 나고 안 나고는 내가 운전을 많이 하고 안 하고에 달려있는 게 아니에요. 인연이 사고를 내야 될 사람이면, 사고나 죽을 사람이면 멀쩡히 길을 걷다가도 차가 와가지고 육로로 끼어들어가지고 나를 치어서 죽게 만들 수도 있어요. 집에서 가만히 앉아있는데 갑자기 비행기가 우리 집으로 추락할 수도 있지 않아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생각을 가지고 내가 교통사고 나면 어쩌지? 교통사고가 무서워서 나는 차를 안 타고 다닐 거야. 여행 가다 죽은 사람 뉴스를 보고 난 죽어도 여행은 안 갈 거야. 그럼 그렇게 시즌 2년에 모든 것을 맡기고 살면 되지. 내가 하나하나 머리로 계산하고 살아야 되나요? 위험 요소는 다 피하면서, 다 없애면서 완벽한 인연적 조건을 철저하게 갖춘 인생을 살아야 되나요? 그럴 수 있나요? 내가 생각한 대로, 계획한 대로 인생이 그렇게 되나요? 인생이 그렇게 안 돼요. 그러니까 괜히 생각을 가지고 고민하면서 살 필요가 없어요. 그냥 살면 되지. 인연 따라 주어진 대로 살 수 있는 대로 살면 되지. 뭐 이거 따지고 저거 따지고 저거 따지고 완벽한 것을 따진다? 완벽한 곳이 어디 있고, 완벽한 인생이 어디 있고, 완벽한 조건이 어디 있겠어요? 그건 다 자기 생각이란 말이에요, 생각. 근데 우리는 생각을 따라다니니까 좀 더 타이밍이 완벽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요. 모든 타이밍은 언제나 완벽합니다. 언제나 그것이 일어나야 할 때 정확하게 그것이 일어납니다. 모든 타이밍은 내 생각으로 만들어낼 수 없어요. 모든 타이밍은 인연이, 법계가 정확하게 그 타이밍을 만들어내요. 전쟁터에 나갔는데 총알이 그렇게 빗발치는데 희한하게 그 수십, 수백, 수천 발이 내 주변을 스쳐 지나갔는데 내 몸만 안 뚫고 몸 옆으로 다 지나갈 수 있어요. 안 죽을 사람은. 자기가 문제가 될 때가 아니면 그런 일이 벌어져도 살아남아요. 또 이런 말이 있어요. 깨달은 도인이라 할지라도 바보 천치 같은 망나니가 쏜 화살에 맞아 죽을 수도 있고, 혹은 어떤 사람이 죽을 인연이 아니면 적이 정확히 쏴서 죽이려고 했던 총알이 딱 쏜 총알이 날아오는 그 순간에 이 사람이 갑자기 꽃을 보고는 꽃을 보고 싶어서 고개를 푹 숙일 때 총알이 지나갈 수도 있다. 뭐 이런 식의 말도 있어요. 내가 인연을 완벽하게 통제할 수 있다라는 그게 망상이에요. 그 망상을 믿으면 삶이 스트레스 받아요. 힘들어요. 내가 내 인생을 내 뜻대로 통제하려고 세상을 조작하려고 해요. 삶을 조작하려고 하고, 나뿐 아니라 남들도 조작 통제하려고 하고, 자식에게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라고 강요하고, 내가 이러고 싶은데 왜 이러지 않지 하고 막 스트레스 받고 그런단 말이죠. 근데 삶은 모든 것이 정확한 인연의 법칙이다라는 걸 깨닫는다면 어떠겠어요? 최선을 다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뭐든지 다 하죠. 조심하고 건강을 위해서 열심히 운동도 하고 뭐 할 수 있는 거 다 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 삶을 내가 통제한다는 생각은 버리죠. 두려운 마음이 없죠. 운전할 때 두려워하면서 왜 운전을 해요? 사고나 어쩌지 않은 두려움 가지고 운전할 필요가 없잖아요. 여행 가다 잘못되면 어쩌지라는 생각을 하면서 왜 여행을 하냐 말이에요. 제가 그 혼자 한 3개월 인도를 갈 때 주변의 분들 중에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오, 그 누구나 그 위험한 인도를 3개월씩이나, 아, 그러고 보니까 그 남들이 주는 음식 먹지 마세요, 현지인들이 주는 음식 먹지 마세요 했는데 예 하고 갔는데 현지인이 주는 음식 먹고 제가 한 이틀 3일을 탈이 났었네요. 그 절에 가서 절에 스님들이 해주는 음식을 먹었는데 그 풀 뜯어가지고 쌈 같은 거를 막 엄청 해주는데 그 맛있겠다고 먹었는데 그 제 몸엔 안 맞더라고요. 그 모든 일들이
정확한 인연에 의해서 삶은 펼쳐져요. 내 인생이 아니에요. 내가 내 인생을 사는 게 아니고 인연이 이 80억 인구의 역할을 하고 있어요. 인연법이. 마음법, 마음 하나가 80억 인구를 연기하고 있어요. 어떻게 연기해요? 연기법으로서. 인연 따라 일어나고 사라지게 하는 거예요.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사건, 사고가 내가 뜻하는 대로 일어나고 이러는 게 아니라 인연 따라 펼쳐질 건 펼쳐지고 무너질 건 무너지는 거예요. 죽기 싫다고 해서 안 죽는 게 아니에요. 때 되면 그냥 죽어요. 때 되면 망하고 때 되면 성공하고 그 때를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러니까 아는 척 할 수 없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데 최선을 다해야 돼요. 어떤 인연이 펼쳐질지 알 수 없으니까. 여러분이 열심히 일하면 갑자기 빌 게이츠 같은 세계 1등 가는 부자가 될 수도 있어요. 어쩌면 알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최선을 다해 보는 거예요. 왜? 모든 가능성이 다 열려 있으니까요. 왜 그렇죠? 스님,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저는 능력도 없고 부족해요 라고 생각하지만 그 자기 생각이잖아요. 모든 존재는 같은 하나의 존재예요. 같은 한마음의 존재예요. 한 생명의 존재예요. 뿌리가 하나란 말이에요. 이 같은 한 생명. 이 불성에서 나왔단 말이에요. 우리 모두는. 일치의 심조. 하나의 마음에서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단한 사람이 대단하고 나는 부족한, 이게 생각이에요. 부족한 사람이 없어요. 잘난 사람도 없고 못난 사람도 없어요. 때가 늦은 것도 없고 때가 빠른 것도 없고 낭비된 인생? 그런 거 없어요. 낭비라는 게 어떻게 있어요. 내가 낭비했다라는 생각이 일어날 수 있을지언정 낭비된 인생은 없어요. 그러니까 별의별 희한한 인연들이 곳곳에서 다 쓰인다니까요. 그게 다 쓸모없는 게 아니죠. 다 인연이 부여한 일이죠. 그래서 삶에는 버릴 게 없는 거예요. 인연에는 내가 아무리 부족해도 그 부족함이 이유가 뭔지 모르지만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인연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 삶을 어떻게 해요? 통째로 수용할 수밖에 더 있어요? 통째로 허용할 수밖에 더 있어요? 후회할 필요가 있습니까? 내 인생 낭비했어라고 하는 망상을 부릴 이유가 있습니까? 난 이랬어야만 했는데 그때 잘못했어라고 할 필요가 있습니까? 미래에 이래 되면 어쩌지 저래 되면 어쩌지 하고 두려워할 필요가 있습니까? 어떤 내가 열심히 추구하는 어떤 일이 잘못되면 어쩌지 하고 두려워할 필요가 있습니까? 그럴 필요 없죠. 그냥 열심히 할 뿐이죠. 되고 안 되고는 나는 모르잖아요. 안 되는 게 더 좋으면 안 되게 만들 거예요. 아무리 열심히 해도. 난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선을 다할 뿐이지 두려울 건 없죠. 난 모르니까. 여러분, 자녀나 남편이 승진 시험이 있다, 자녀가 어디 취직 시험이 있다 하면 여러분이 근심 걱정할 필요는 없죠. 최선을 다해서 뒷바라지 할 수는 있죠. 근데 두려워할 건 없죠. 야, 뭐 그 걱정을 하냐 하고 마음 편안하게 바라봐 주기만 하면 되죠. 그리고 오히려 조언을 해줄 수 있겠죠. 아, 그 어차피 이게 인연 따라 되고 안 되고 하는 건데 그거 뭐 그래 집착합니까? 최선을 다할 뿐, 최선만 다하면 된다. 그래서 안 되면 안 돼야 되는 거다. 그런 마음으로 하면 집착이 없기 때문에 더 몰입을 해요. 성과 위주, 결과 위주로 공부하는 게 아니라 진짜 그것을 즐거워서 하게 돼요. 더 몰입하게 돼요. 그러면 그것이 나오게 된 근본 원리를 이해하면서 공부를 하게 돼요. 저절로. 그러면서 그것이 즐거워져요. 그 공부가 즐겁고 재밌어져요. 수학 문제 푸는데 암기해가지고 공식 암기해서 답만 내는 것 하는 사람은 진짜 중요한 문제 풀 때 못 풀어요. 심화 문제 같은 거 못 풀어요. 근데 시간이 없고 빨리 공부해야 되고 빨리 성과를 내야 되면 그렇게 한 문제를 한 시간, 두 시간 붙잡고 늘어질 수 있어요? 못해요. 근데 그런 걸 해본 사람이 진짜 공부를 잘할 수 있거든요. 모든 게 이렇게 연결돼 있어요. 무슨 일이든 그 일에 충분히 몰입을 하게 돼요. 그 일에서 1, 3매에 빠질 수 있게 돼요. 그랬을 때 그 일에서 성공할 수 있는 인연도 생겨나는 거죠.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또 조금 보겠습니다. 지난번에 그랬어요. 이 남학회양 선사가 육조 스님을 찾아가서 문답을 하던 나중에 수행을 통해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육조 스님이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남학회양이 대답했습니다. 수행에서 깨닫는 일이 없지는 않으나
어디에도 물들어 오염되지는 않습니다. 분별로 이해하면 이게 무슨 소리야? 이게 알 듯 모를 듯한 뭐 이런 말 같아요. 근데 이를테면 이래요. 수행하여 깨닫는 일이 없지는 않다. 이거 쉽게 말해 불교에서는요. 이렇다고 딱 잘라 말하거나 저렇다고 딱 잘라 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중도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이렇다라고도 할수 있고 저렇다고도 할수 있고 이것이라고도 할수 없고 저렇다고도 할수 없고 이렇게 있다고도 할수 없고 없다고도 할수 없고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수행하는 거 아닙니다. 이렇게 딱 잘라 말해도 틀리단 말이에요. 수행할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 말해 딱 잘라 말해도 틀리단 말이에요. 수행해야 됩니다. 수행해서만 할수 있습니다. 이래도 틀렸단 말이에요. 중도라는 것이 이걸 말하는 거예요. 중도는 수행하라는 얘기도 아니고 수행하지 말라는 얘기도 아니에요. 중도는 하되 함이 없이 하라는 말이에요. 그럼 그건 수행한 것도 아니고 수행 안한 것도 아니에요. 선을 직진심하는 곧바로 내 본성을 가리킨다고 알려져 있는 직진심의 선의 법문을 계속해서 듣긴 듣는단 말이에요. 근데 머리로 이해가 안 돼요. 뭔 말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 법문을 들을 땐 머리로 이해하지 말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해는 하지 않고, 근데 내가 누군지는 확인하고 싶으니까 궁금해서 법문을 듣기는 들어요. 듣기는 듣는데 모르겠어요. 알려고 하는 노력을 하다가도, 아, 알려고 노력할 필요 없지. 머리를 굴리면 안 되지. 하고 그걸 탁 내려놓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떤 상태가 되느냐 하면 궁금해서 죽겠어요. 답답해요. 뭔가 이걸 깨닫고 싶어요. 확인하고 싶어요. 내가 누군지를 깨닫고 싶어요. 근데 모르겠어요. 방법도 없어요. 선에선 수행 방법도 없어요. 그 선사 스님들은 법문을 할 뿐이에요. 궁금하게 만들 뿐이에요. 이것이다라고 말은 하지만 거기서 끝난단 말이에요. 혹은 조금 부연 설명을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 하고도 말하지만 확연히 그 내게 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뭐밖에 할게 없어요. 그냥 직진심의 법문을 계속해서 멍한 채 듣기밖에 못해요. 머리가 돌아가지 않은 채로 그냥 궁금한 거예요. 근데 이렇게 계속 공부를 하다 보면 나중엔 어떻게 되느냐면 하루 종일 이 생각이 나요. 하루 종일 궁금해요. 생각이 나는 게 아니라 하루 종일 뭔가 모르게 생각은 움직이지 않는데 시체가 걸어다니는 것처럼 뭐지? 궁금한 상태? 궁금한 상태가 계속 유지가 돼요.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면 틈만 나면 법문에 귀를 꽂고 산다든지, 틈만 나면 법문을 듣는다든지, 아니면 틈만 나면 뭐지 하고 하늘을 보고 멍을 때리고 있다든지. 보통 이제 이게 이 상태가 됐는지 안 됐는지 어떻게 알수 있냐면 아침에 눈 뜨자마자 법문부터 듣는 사람이 있죠. 나도 모르게 내가 의도한 바도 아니에요. 나는 의도한 적이 없는데 언젠가부터인지는 알수 없는데 난 아침에 눈 뜨자마자 제일 먼저 하는 게 법문 켜놓고 일단 다른 일을 하고 틈만 나면 법문을 듣거나 시간 좀 1시간, 2시간 정도 여유 시간이 남으면 어디 주변에 산책을 하면서 법문을 듣는다든지. 그러니까 내 인생에 법문 듣는 게 제일 중요하게 돼버려서 이게 뭔지가 궁금하고 답답한데 뭔가 확 소화되진 않았고 답답함을 안고 그냥 계속 법문에 귀만 기울이고 사는 상태가 돼버려요. 또 선사 스님들의 법문은 그 상태를 자연스럽게 유도하는 법문이에요. 그 답답함, 그러나 머리를 굴리지는 못하는 상태를 유도한단 말이에요, 법문에서. 그걸 유도해서 저절로 말하자면, 이걸 가나선의 표현을 얘기하면 화두가 들려있는 상태를 저절로 만들어지게 유도하는 게 선의 법문이에요, 직진심의 법문이에요. 그럼 법문을 오래오래 듣다 보면 처음에는 법문에서 알아듣는 얘기만 재밌어서 들어요. 비유 이야기 있잖아요. 아까 취직이 어쩌고 뭐 어쩌고 하는 이런 재밌는 알아듣는 얘기만 들어요. 그렇게만 해도 처음엔 재밌단 말이에요. 그리고 뭔가 쉬워지는 것 같고 공부가 되는 것 같고 집착을 버리게 되고 가벼워지는 것 같아서 뭔가 삶이 가벼워지는 것 같아서 계속 법문을 들어요. 그러다가 이제 두 번째 도약의 시기가 찾아와요. 법문을 달리 듣게 되는 순간이 찾아와요. 그냥 법문이 재밌어 듣다가 나중에는 이게 뭐지? 이것이 무엇인가 하는 이목고 하는 화두가 저절로 나도 모르게 들리는 거예요. 스님이 말하는 저걸 나도 확인하고 싶다. 나도 깨닫고 싶다. 이런 상태가 돼버려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화두가 들려있는 상태. 그런데 자기가 그게 화두가 들린 건지 안 들린 건지도 몰라요. 그리고 본인 스스로 이 상태에서 어떻게 얘기하느냐면 내가 수행을 하는지 안 하는지도 몰라요. 수행을 한다고도 말할 수 없고 수행을 안 한다고도 말할 수 없어요. 왜? 나는 기도하는 것도 아니고 염불하는 것도 아니고 독경하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남들 보기에는 저 보살 요즘에는 옛날에 맨날 한 시간씩 기도하더니 요즘엔 기도도 안 하네. 이럴 수 있지, 오히려 차라리. 근데 이 초기에 이렇게 저절로 법문을 통해서 저절로 의문에 사로잡히게 만드는 것이 직진심의 법문이었단 말이에요. 초기 선불교 6조

가지요. 일주일에서 2주일 사이에 보통 부처님 제자들은 부처님의 법문을 듣다가 깨어났어요. 이제 납득이 가요. 부처님께서 법문을 오온 12처 18개가 공하다는 얘기를 구구절절 하셨단 말이에요. 그 얘기 하다가 어떻게 깨어나지 싶잖아요. 가만히 보면 그 얘기 하다가 깨어나는 게 당연한 거예요. 몸과 마음이 내가 아니라는 걸, 오온이 공하다라는 사실을 하나하나 설명을 하는 법문을 하지 않으셨겠어요? 그러다 정말이네. 몸, 느낌, 생각, 의지, 의식 전부 다 내가 아니네 하고 문득 확인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진정한 자기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럼 그거는 수행한 거예요? 안 하는, 부처님 법문, 한 일주일 법문 듣다 깨어났으면 그건 수행한 거예요? 안한 거예요? 수행했다고도 할수 없고 안 했다고도 할수 없어요. 부처님도 마찬가지예요. 꽉 막혀 있어요. 이 수행 방법, 수정주의, 선정주의, 선정 수행 방법 했다가 버리고, 고행했다가 버리고, 6년 동안 수행 고행을 온갖 수행 방법이라는 수행 방법은 다 갈고 닦아봤어요. 그러다가 결국에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하나 남은 건 뭐예요? 반드시 깨닫고야 말리라라는 간절한 발심은 어느 때보다 더 분명한데,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니까 이제는 어때요? 모든 수행 방법을 다 실천해 봤다가 이제는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오직 간절한 발심 하나만 호련하게 남아 있는 거예요. 발심 하나만 있는데 방법이 탁 끊어진 거예요. 방법은 뭐예요? 유의 조작이에요. 방법은 이 길로 갔다가 저 길로 가는 거예요. 조작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수행하는, 유의 조작의 수행은 깨달음을 이끌 수 없어요. 여태까지 하던 모든 수행은 유의 조작의 수행이었구나라는 것을 문득 깨달으셨단 말이에요. 그러고서는 보리수 아래 앉아서 이것도 할수 없고 저것도 할수 없고 꽉 막힌 채 간절하게 내가 누군지를 확인해야겠다는 이 간절함 하나 있고, 그냥 어느 것도 할수 없는 허탈함 속에서 7일도 안 돼가지고 문득 깨어났단 말이에요. 그러면 부처님을 6년 고행하고 선정주의, 수정주의 다 수행을 했기 때문에 그 결과 이게 아니구나라는 걸 깨달아서 탁 놓을 수 있었어요. 방아착할 수 있었어요. 모든 유의 조작의 수행을 탁 놓을 수 있는 계기가 됐어요. 그래서 6년의 수행을 통해서 그걸 탁 놓고 놓으니까 비로소 탁 깨달아졌어요. 그러면 부처님의 6년 고행은 부처님을 깨닫게 한 하나의 도움을 주긴 좋겠죠. 영 주지 않았다고는 할수 없잖아요. 그죠? 사실은 그 수행을 통해 깨달은 건 아니지만, 수행을 추구라고 끝까지, 고행주의 끝까지, 극한까지 가봤기 때문에 이건 아니구나라는 걸 깨닫게 됐잖아요. 그 극한까지 밀어붙이지 않았으면 그걸 깨닫지 못했을 거예요. 그래서 계속 수행만 했을 거예요. 근데 극한까지 밀어붙여 보니까 거기서 이러다 죽겠구나. 탁, 몰록, 이거 아니구나 하고 탁 놓는 계기가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깨달았어요. 그러면 수행을 통해 깨달은 건가요? 수행을 통하지 않고 깨달은 건가요? 어떻게 하나로 정해서 말할 수 없죠. 수행이 도움된 것도 아니고 도움 안된 것도 아니에요. 가나선에서 화두를 들다가 깨어나는 경우가 어떻게 깨어나냐면, 화두를 드는 것을 통해서 그 결과 깨어나는 게 아니고요. 화두를 들고 의문에 휩싸이고 의단동로가 되고 화두 일념에 사로잡혀서 오로지 화두밖에 안 남는 상태가 되다가, 밀어붙이고 밀어붙이고 밀어붙이다가, 잠도 안 자고 밀어붙이고 밀어붙이고 밀어붙이다가, 어떻게 밀어붙여도 안 된다는 걸 알고 나서는 그 화두조차 확 놓게 되는 순간에 문득 깨어나게 돼요. 보통 화두로 깨닫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이 깨닫는단 말이죠. 그럼 그분은 화두란 수행을 통해 깨달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측면이 있죠, 그죠? 그러나 여기서 말하듯이 그래서 수행하여 깨닫는 일이 없지는 않으나 이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부처님이 그렇게 깨닫고 보니까, 6년 고행하고 나서 온갖 수행법을 다 하고 나서 깨닫고 보니까 내가 그 수행을 하다 깨달은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수행해서 깨닫는 게 아니다, 중도로 깨닫는 것이었다, 이렇게 해서 중도라는 법문을 설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수행해서 깨닫는 일이 없지는 않아. 그러나 반드시 수행해서 깨달아야만 된다라고 생각하면서 유의 조작의 수행을 통해 깨닫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것도 허물인 거예요. 그러니까 진정한 수행을 할 때는, 중도의 수행을 할 때는 어때요?
수행하는데 수행한다는 생각이

붙지 않아요. 또 스스로 수행한다는 생각이 안 붙어요. 수행 잘한다 못한다는 생각도 없어요. 그꽉 막혀서 모를 뿐이지. 그게 하되 함이 없이 하는 진정한 중도의 수행 아닌 수행인 거예요. 그 중도 수행만이 우리를 깨어나게 해요. 그래서 수행에서 깨닫는 일이 없진 않아요. 또 여러분들 어때요? 지금 여러분 수행하십니까? 수행 안 하십니까? 다른 뭐 일상에서 기도하고 염불하고 독경하고 뭐 이런 거 아무것도 안 한다고 하고 법문만 듣고 계세요. 예를 들어. 그럼 여러분은 수행하는 거예요? 수행 안 하는 거예요? 법문 듣고 있는 건 수행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이것도 하나의 수행이죠. 수행하여 깨닫는 일이 없진 않은 거예요. 이것도 수행이라고 볼수 있으니까. 이것도 한편으로는 이것도 수행인 거예요. 또 하나 보세요. 서구에서 깨어나는 수많은 사람들 중엔요. 10년에서 20년 정도 공황장애, 강박장애, 불안장애, 우울증 이런 거에 한 10년에서 20년 가까이 시달리면서 너무 괴로워 죽을 것 같은 괴로움의 극한까지 가는 고통을 겪다가 정말 죽을 것 같다가 인생을 포기하고 싶은 마음도 들고 너무너무 힘들고 괴로워서 그 고통 속에서 이 방법 쓰고 저 방법 쓰고 병원도 가보고 온갖 거다 해보는 거예요. 그 나라에 있는 모든 방법이란 방법은 다 써본단 말이에요. 약도 먹어보고 심리치유도 해보고 막다 해보는데 안 되는 거예요. 괴로움에서 벗어나야 되겠다라는 그 간절함은 있는데 벗어나지지가 않는 거예요. 근데 포기는 할수 없어요. 그렇다고 내가 죽고 싶어서 자살하려니 자살 시도를 해보긴 했는데 이것도 해보니 못하겠단 말이에요. 내 죽을 수도 없구나. 근데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니까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렇게 20년을 괴로움 속에서 허덕이다가 어떤 방법도 써서 안 된다는 걸 깨닫고는 허탈해서 힘을 쫙 뺀단 말이에요. 힘을 빼고는 그냥 확 주저앉아가지고 한숨 푹 자고 일어났는데 한숨 푹 자고 일어났는데 눈을 떴는데 다른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안목이 달라져 버린 이런 사람도 있어요. 분별 가지고 수행하고 분별 가지고 기도하고 여기서 저기로 가겠다. 분별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겠다라고 분별로 수행으로 하려고 했던 마음이 분별이 한번 탁 쉬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깨달았지? 깨달음이 새로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분별만 쉬어졌을 뿐인데 본래 있던 부처가 들어간 거예요. 본래 있던 진리가 확인되는 거예요. 왜? 진리는 언제나 늘 있는 거기 때문에 분별 때문에 못 보고 있었을 뿐이거든요. 그 분별이 쉬워지니까 저절로 드러난 거예요. 그러면 그 서구에 깨달았다는 사람들은 20년 동안 그 괴로움 속에 살다가 문득 깨어났어요. 20년이 필요했어요. 그 20년의 고통에서 허덕이던 괴로움의 순간, 공황장애, 불안장애의 순간, 그 순간이 말하자면 수행의 순간이라고도 할수 있어요. 다르게 말하면. 그 20년 동안의 고통 속에서 발버둥치고 온갖 것을 해보던 순간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 다 포기하고 그냥 확 내려놓는 시절 인연을, 공부의 시절 인연을 만나게 된 거잖아요. 부처님의 6년 고행이 쓸모없지만 그게 사실은 쓸모없다고도 말할 수 없는 것처럼. 그래서 이렇게 수행하여 깨닫는 일이 없지는 않아요. 그걸 수행이라고 할수 있으니까. 그런데 어디에도 물들어 오염되지 않습니다. 이 본래의 마음은 어때요? 물들 수가 없어요. 본래 마음은 물들 수가 없어요. 우리 오염된 마음은 오염되었다가 오염되어 있을 때 오염되어 있는 게 진짜라고 믿으면 오염되어 있는 것을 수행을 통해서 닦아내야 되잖아요. 갈고 닦아가지고 오염을 없애야 되잖아요. 중생은 오염이 진짜인 줄 알아요. 그래서 그 오염된 마음을 갈고 닦아서 없애가지고 그게 깨끗해지는 줄 착각하니까 수행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진짜 법의 자리에서 보면 어때요? 번뇌 즉 보리거든요. 번뇌가 그대로 보리예요. 번뇌의 성품이 보리 깨달음이란 말이에요. 번뇌를 없애야 되는 게 아니라 번뇌를 바르게 보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 번뇌가 있는 그대로 번뇌를 없애지 않고 번뇌가 그대로 보리로 바뀌어버려요. 쉽게 말하면. 바뀌어버리는 게 아니라 번뇌가 본래 보리였구나라는 걸 확인해버리는 거예요. 즉, 번뇌가 본래 없었구나. 우리는 본래 오염될 수조차 없구나.

0: 그전에 모르고서는 내가 오염되어 있다고 착각하니까 수행이라는 게 필요했었구나. 그러니까 이 본래를 확인하고 나면 수행을 할 필요가 없는 거구나, 본래. 그럼 이걸 어떻게 얘기를 해야 돼요? 중도적으로 설해야죠. 수행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 말해도 중도에 어긋나고, 수행해야 됩니다. 이래도 중도에 어긋나니까, 수행해요. 깨닫는 일이 없지는 않으나, 어디에도 물들어 오염되지는 않습니다. 이 우리 본래 성품 이것은 어디에도 물들어 오염되는 바는 없습니다. 여기서 다 드러내 보인 거예요. 본인 안목을. 이 법에 대한 안목을 고스란히 설명해 줬단 말이죠. 다 드러내 보였단 말이죠. 그러니까 대사께서 말씀하셨다. 다만 이 물들거나 오염되지 않는 것, 이 마음 얘기한단 말이에요. 이 마음. 이거 물들지 않고 오염되지 않는 거란 말이에요. 이것만이 모든 부처님께서 보호하고 보살피는 것이다. 너가 이미 그와 같고 나 또한 그와 같다. 그러니까 여기서 안목을 확인하고는 너의 안목이 그와 같구나. 그것이 너가 확인한 그것이 내 안목이다. 인가해 준 거죠, 쉽게 말해서. 한두 마디 말로 인가가 돼 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인도의 반야다라 존자께서 그대의 발밑에서 한 망아지가 나와 천하의 사람들을 밟아 죽일 것이다라고 예언하셨으니 잘 명심하되 너무 급히 법을 펴려고 하지는 마라. 이거는 뒤에 기합 이렇게 딸려 있는 말 같다라고 이제 보통 사람들이 얘기를 해요. 이거 나중에 이제 뭐그 밑에서 한 망아지가 나온다. 뭐 마조 선사라는 그 제자가 나와서 수많은 제자들을 이제 에게 법을 전해줄 것이다. 이런 걸 이제 예언한 것처럼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이건 뒤에 이제 이게 법이 아니에요. 이런 예언할 줄 아는 능력이 생긴다거나 법을 깨닫고 나면 그런 거 상관없는 거거든요. 근데 이 깔끔한 법문 끝에 이런 얘기를 지저분한 이게 오염이에요. 이런 오염을 덧붙여 놓음으로써 오히려 이게 좀 지저분해졌죠. 근데 그냥 누군가가 이렇게 붙여 놓은 것 같아요. 이거는 뭐 크게 신경 쓴 말은 아니고, 회양은 막힘없이 개합하였고 그로부터 15년 동안 6조를 곁에서 모셨는데 날로 깨달음의 깊이가 깊고 오묘해져 갔다. 뒤에 남학으로 가서 선종을 크게 대날렸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성불하십시오.
1: ARS에 동참해주신 분들 중 추첨을 통해 설악산 닥터왕 인터내셔널에서 해양심층수 TNTN 정혈차를 선물로 드립니다.
2: BulgyoTV BTN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육조단경과 마음공부를 강의하고 있는 법사앙입니다. 절에서 보통 불사를 한다고 많이 하는데, 진정한 불사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법하는 게 불사겠죠. 그런 점에서 BTN 불교 TV를 여러분들이 후원해 주시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그 불사 중에 불사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그동안 몇년 BTN을 바라보고 옆에서 이렇게 어깨 너머로 지켜보면서 느낀 점이요. 와, 정말 정말 열심히 하시고 막 열정을 다하시고 끊임없이 다양한 아이디어를 만들어내려고 노력하고 또 훌륭한 스님들을 발굴하고 다양한 방면에서 이렇게까지 열심히 노력을 하고 계셨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그렇다 보니까 아마 유튜브 100만 명을 넘게 된 것도 그런 열정과 그 포교에 대한 어떤 집념 이런 것들이 만들어낸 결과가 아닌가 하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진정한 부처님 가르침을 전하는 지금 이제 BTN이 100만 명이지만 정말 1000만 명 이상 되도록 해서 전 세계에 부처님 가르침이 이게 전파가 되도록 그런 불사를 하려면 우리가 BTN 불교 TV를 우리 모두 함께 후원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좋은 불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예, 모두 BTN 불교 TV 많이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불하십시오.
1: BTN은 스님이 희망입니다. 부처님이 성도한 부다가야에 국제 승가 대학을 세우고

0: 밝은 스님을 양성해 인도 불교를 복원하는 대작불사를 시작합니다. 통도사 출신 부따빠라 스님이 인도 불교를 복원하겠다는 원력을 세운 지 30년. 부처님이 성도한 부다가야 보리수협, 분향사에 국제승가대학을 세우고 역사적인 스님 양성 인재불사가 시작됐습니다. 한국 불교도가 세운 국제승가대학으로 전 세계에서 유학와 부처님의 정법을 배우고 인류의 자유와 행복에 헌신하는 것을 상상해보세요. 이 얼마나 가슴 벅찬 일이겠습니까? 최초의 스님이었던 부처님을 생각할 때 한 분의 눈 밝은 스님을 양성하는 것은 온 우주가 창조되는 것과 같습니다.
1: 불교는 스님이 희망입니다. 이 거룩한 스님 양성 인재불사에 동참하시어 대공덕주가 되어 주십시오.
2: 만불사 경내에 들어오면 3층으로 지어진 전각이 보이는데 세계 최초로 1만 불이 새겨진 황동만불 대범종이 있는 범종각입니다. 우리나라 목조 건축의 대명사인 쌍봉사 3층 목탑을 그대로 재현하여 건립하였는데요. 높이가 20m인 범종각은 1만 부처님을 범종 표면에 새겨 울려 퍼지는 종소리만큼 보는 것만으로도 부처님에 대한 경외심이 우러나는 곳입니다. 큰 스님들이 열반하시면 모셨던 부도 탐묘를 이제는 일반인도 왕생 탐묘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관리 걱정 없이 영구히 보존되는 화강석 왕생 탐묘는 개인기, 부부기, 가족기, 문중기가 있습니다. 아미타우스에서 극락왕생의 기원을 이루십시오.
0: 한국불교 설리연구원에서는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 선학원이 주관하는 2016 만해학술제를 개최합니다. 님의 침묵 발간 100주년을 기념하는 이번 학술제에서는 김춘식, 홍승진 교수의 발표가 진행됩니다. 학술제에 관심 있는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문의는 02734-9654번입니다. 조선 왕실의 전통이 깃든 흥천사에서 백중 49일 연가 천도 기도를 봉행합니다. 조상과 인연 있는 연가를 천도해 극락왕생을 기원하는 뜻깊은 자리에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929-6611번입니다.
3: 광주 마하 대원정사에서는 화마로 타버린 아미타 부처님을 모시지 못해 죄송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아미타 부처님을 속히 모실 수 있도록 조성불사에 동참 바랍니다. 또한 복이 100배로 늘어나고 병이 없고 사업, 시험 합격, 취직, 승진, 결혼, 편안한 임종을 맞이하고 극락왕생하는 공덕을 입는 관세음보살, 지장보살님의 훼손된 존상을 개금으로 장엄하는 개금불사에도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광주 마하대원정사 062-571-6789번입니다. 정해선원 한안도량에서는 한평생 무소유로 중생을 위해 살아온 연로하신 스님들을 위한 승빵 건립불사를 봉행합니다. 설판, 상량보, 석가래 등 불사로 부처님 도량을 여법하게 장엄하고자 합니다. 성심껏 동참하시어 선업공덕으로 소원 성취하시기 바랍니다. 문의는 031-795-4426번입니다.
0: BTM 부따회 러브 템플스테이 절로 갈까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이번에는 도심 속에서 생활포교를 실천하는 양재 구룡사에서 진행됩니다. 6월에 무더위를 식혀줄 남량특집 프로그램으로 한층 더 색다른 재미를 더했습니다. 좋은 인연 공덕 맺는 특별한 날 보내시기 바랍니다. 문의는 1855-0108번입니다.
4: 억조 창생 구제 중생 전태종 중창조 상월 원각 대조사님의 그 뜻을 이루고자 조백산 연화성지에 창건한 대한불교 천태종 총본산 구인사 낮에 일하고 밤에 수행하는 주경야선의 종풍 사부대중의 기도소리가 24시간 끊이지 않는 청정 수행도량

0: 부인사. 애국불교, 생활불교, 대중불교. 3대 지표를 바탕으로 중생을 위해 이 땅에 꽃피운 천태의 가르침. 전국 160여 사찰, 250만 신도가 함께합니다. 소백산 연화성지 대한불교 천태종 청본산 구인사.
1: 여러분은 흔히 기도명당하면 어디가 떠오르세요? 팔공산 갓바위? 남해 보리암? BTN 신규 프로그램 문강스님의 한국학 에세이에서 문강스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2: 천문과 지리를 잘 봐서 선택을 하면 사람의 에너지를 변화시켜준다. 그러면 그 변화되는 에너지가 변하면 Change your luck, 당신의 운을 변화시켜줄 수가 있다.
1: 사람의 에너지를 변하게 하는 곳. 그곳이 바로 기도명당과도 관련돼 있지 않을까요?
3: 그래서 알아본 연말연초 한 가지 기도는 무조건 이루어준다는 우리나라 기도명당 탑5 알아봤습니다. 영험한 기도 도량 5위. 바로 선운사의 도소람입니다. 백제 위덕왕 때 창건된 천년 넘은 사찰인데요. 호남 5대 사찰 중 하나로 유명한 곳이죠. 게다가 이곳은 미륵불과 지장보살을 함께 모신 세계에서도 단 하나뿐인 성지인데요. 도소람의 역사는 무려 15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고승 검단 선사가 미륵신앙을 기반으로 이곳에 터를 잡았다고 하는데 그 이후로 도소람은 미륵불의 도래를 기다리며 중생의 염원과 기도를 모으는 특별한 장소로 자리 잡았습니다. 선운사에서 도소람으로 올라가는 길은 그냥 걷기만 해도 마음이 차분해지는 느낌입니다. 길을 걷다 보면 신라진흥왕과 관련된 석굴, 진흥굴이 눈에 띄는데요. 이곳은 왕위를 내려놓고 불교에 귀의했던 진흥왕이 여생을 보낸 곳이라고 하죠. 불교에 대한 진흥왕의 깊은 염원이 지금도 느껴지는 것 같죠? 도소람에 도착하면 제일 먼저 극락보전이 반겨줍니다. 여기에는 아미타 부처님을 본존불로 모시고 양옆으로 관세음보살과 지장보살이 자리하고 있는데요. 극락으로 가는 길이라는 말처럼 이곳에 들어서면 뭔가 마음이 맑아지는 느낌이 든다고 하죠. 조금 더 올라가면 도소람의 하이라이트, 바로 마의불이 등장합니다. 높이 13m, 폭 3m, 거대한 크기의 마의 열의 좌상인데요. 호남 지역을 대표하는 마의불로도 유명합니다. 예전엔 이 마의불을 미륵불이라고 부르며 새로운 세상을 기다리는 사람들의 염원을 담기도 했다고 하죠. 극락으로 가는 길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도소람에서 내원궁으로 향하는 계단이 또 있는데요. 이 계단을 따라가다 보면 업장을 소멸한다는 108계단과 선제동자가 선지식을 챙겨나듯 걸어야 한다는 53계단을 지나가게 돼요. 조금 힘들기는 해도 이곳에 닿으면 지장보살이 기다리고 있다고 하니 꼭 한번 가볼만 하죠. 그리고 도소람 마의불 뒤쪽으로 가면 소원을 빌며 쌓은 수많은 돌탑들이 보입니다. 사람들의 간절한 마음이 느껴지는데요. 여러분도 이곳에 오시면 돌 하나 올리며 소원을 빌어보는 것도 좋겠죠? 미륵불의 도래와 지장보살의 자비가 깃든 도소람. 천년 넘게 사람들의 염원을 품어온 이곳에서 여러분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마음의 평화를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1: 영험한 기도 도량 4위. 동해바다 위에 붉은 연꽃이 피어난 듯한 곳, 바로 양양 낙산사의 홍련암입니다. 이곳은 바닷바람과 거센 파도 속에서도 1300년 동안 꿋꿋이 자리 잡은 관음기도의 성지죠. 낙산사는 신라 문무왕 11년, 의상대사에 의해 창건된 우리나라 3대 관음성지 중 하나입니다. 그 중에서도 관세음보살님의 가피가 깃든 원통전과 홍련암이 특히 유명합니다. 많은 불자들이 마음의 평안을 얻으러 이곳에 찾곤 하는데요. 홍련암의 또 다른 이름인 보타굴. 전설에 따르면 통도사 극락암의 경봉스님이 홍련암에서 관음기도를 시작한 지 13일 만에 바다 위를 걸어오는 관세음보살을 챙겨냈다고 전해집니다. 이야기가 정말 신비롭죠? 그래서일까요? 홍련암은 단 한 가지 소원은 꼭 들어준다는 기도처로 유명합니다. 법당 바닥에 있는 작은 구멍을 통해 보이는 관음굴도 꼭 한번 보셔야 할 신성한 장소입니다. 낙산사 관음전에는 불상을 따로 모시지 않았습니다. 대신 16m의 다라는 거대한 해수관음상이 그 역할을 대신하는데요. 이 해수관음상은 낙산사의 상징이자 보기 드문 수작으로 평가받는 명물입니다. 소원이 이루어진다는 이야기가 끊이지 않죠. 홍련암에서 멀리 바라보면 낙산사의 또 다른 명소, 의상대가 보입니다. 의상대는 1925년에 의상대사를 기리며 세워진 정자로 스님이 참선하던 자리인데요. 관동 팔경의 하나로 손꼽히며 동해 제1의 해맞이 명소로도 유명합니다. 그리고 이곳을 더 특별하게 만든 이야기가 있는데요. 2005년 양양 산불로 낙산사가 큰 피해를 입었을 때 홍련암은 불길을 피했다고 하죠. 많은 분들이 이를 관세음 보살님의 가피 덕분이라며 홍련암을 더 신비롭고 영험한 곳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합니다. 관음보살을 향한 기도의 성지로서 수많은 불자들이 마음의 안식을 찾으러 오는 수행도량, 낙산사 홍련암. 여러분도 홍련암을 방문해 간절한 소원을 빌고 관음보살님의 따뜻한 가피를 느껴보시는 건 어떨까요?
3: 영험한 기도도량 3위, 낙가산 보문사입니다. 삼국시대에 창건된 우리나라 3대 관음성지 중 하나인 이곳, 강화도에서 약 1.5km 떨어진 작은 섬 성모도. 이 섬의 중심에 관세음보살님이 상주한다는 보문사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보문사는 신라 선덕여왕 때 회정대사가 금강산에서 수행하던 중 관세음보살님을 친견한 뒤 그 영험한 기운에 이끌려 창건했다고 전해집니다. 보문이라는 이름도 관세음보살을 뜻한다고 하는데요. 그만큼 이곳은 불자들의 기도처로 널리 사랑받는 곳입니다. 보문사의 상징 중 하나가 바로 웅장한 마애불인데요. 높이 9.2m, 너비 3.3m의 이 마애불은 소원이 이루어진다고 전해지는 영험한 기도 장소입니다. 마애불 아래에는 신비로운 바위굴, 석실이 있는데요. 이곳엔 관세음보살상과 삼존상, 19분의 나한상이 모셔져 있어요. 신통굴이라고 불리는 이 석실은 많은 사람들이 간절한 기도를 드리기 위해 찾는 성지라고 하죠. 여기엔 흥미로운 전설도 있습니다. 신라시대 성모도에 살던 한 어부가 바다에서 22개의 돌을 건져 올렸다고 합니다. 그날 밤 꿈속에서 노스님이 나타나 그 돌상은 귀한 불상이니 명산에 모시라고 일러주셨죠. 어부는 노스님의 말대로 돌을 수레에 싣고 낙가산으로 향했습니다. 수레가 멈춘 곳에 신비로운 바위굴을 발견했습니다. 그곳에 불상을 봉안한 어부는 이후 큰 부자가 되었다고 전해집니다. 이 바위굴이 바로 보문사의 석실로 지금도 신비로운 일이 일어난다고 해서 신통굴이라고 불립니다. 1500년의 역사를 품은 낙가산 보문사, 관세음보살님의 가피와 영험함을 느낄 수 있는 이곳에서 여러분도 소원을 빌며 마음의 평화를 찾아보시는 건 어떨까요?
1: 영험한 기도도량 2위, 바로 오대산 상원사입니다. 이곳은 수많은 불자들의 기도로 가득 찬 신성한 장소로 문수보살님이 상주하는 문수성지로 유명한 사찰이죠. 상원사는 신라시대부터 문수보살의 성지로서 오랜 세월 그 빛을 이어왔습니다. 그래서 대웅전 대신 문수보살님을 모신 문수전이 상원사의 주불전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상원사에는 조선 세조와 관련된 전설이 전해 내려옵니다. 전설에 따르면 피부병으로 고생하던 세조가 오대산 계곡에서 우연히 동자승을 만났고 그 동자승의 도움으로 몸이 나았다고 합니다. 세조는 그 동자가 문수보살의 화연이었다는 것을 뒤늦게 깨닫고 문수보살님께 깊이 감사드렸다고 하죠. 이후 세조는 그 기억을 떠올리며 문수동자의 모습을 그려 좌상을 만들고 자신의 딸 부부에게 봉안하도록 했다고 전해집니다. 그래서 상원사는 문수보살을 주존불로 모신 국내 유일한 사찰이 되었습니다. 이 전설은 단순히 이야기로만 남는 게 아닙니다. 1984년 문수동자 좌상을 도금하는 과정에서 뜻밖의 복장 유물이 발견되었는데요. 그 유물은 바로 세조의 어의로 알려진 피로 얼룩진 비단저고리였습니다. 정말로 세조가 이곳에서 문수보살의 가피를 받았던 걸까요? 문수보살님이 상주한다는 상원사는 오늘날에도 지혜를 기원하는 많은 불자들이 찾는 기도의 성지입니다. 특히 자식의 학업을 기원하는 어머니들의 간절한 기도 소리가 끊이지 않는 곳이기도 하죠. 지혜와 영험함의 상징, 오대산 상원사. 여러분도 이곳에서 문수보살님의 가피를 느껴보며 간절한 소원을 빌어보는 건 어떨까요?
3: 영험한 기도도량 1위는 바로 남해금산의 보리암입니다. 이곳은 바다와 산이 만나는 신비로운 장소인데요. 마음을 치유하고 간절한 소원을 비는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성지입니다. 해발 681m, 아주 높은 산은 아니지만 주변을 둘러싼 금산의 위용 덕분에 이곳에 서면 꼭 하늘에 닿은 듯한 기분이 드는데요. 반짝이는 은빛모래 해변을 지나 금산에 도착하면 한국의 3대 기도도량으로 손꼽히는 보리암을 만날 수 있습니다. 보리암으로 들어가기 전에는 신비로운 쌍옥문이라는 바위굴을 지나게 되는데요. 이곳은 보리암의 일주문 역할을 하는 관문으로 사방이 뚫려 있어 빛으로 가득 찬 신비로운 공간입니다. 마치 돌배를 타고 세속을 떠나 새로운 세계로 들어가는 느낌을 주죠. 쌍옥문을 지나 위로 오르면 정말로 새로운 세계가 펼쳐집니다. 장엄한 불국정토와 함께 바위 절벽 위에 자리한 보리암을 만나게 됩니다. 이곳에는 1년 365일 관세음보살님이 상주하신다고 믿어지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소원을 빌며 마음의 평화를 찾으러 이곳을 찾습니다. 진정한 나를 찾고 싶거나 간절한 소원이 있다면 보리암에서 관세음보살님께 기도를 드려보세요. 풍랑처럼 일어나는 번뇌와 고통이 관세음보살님의 자비 속에서 사라지는 경험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한 가지 소원은 반드시 들어주신다는 보리암 관세음보살님.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온 이곳에서 여러분도 진심을 담아 소원을 빌어보세요. 그 마음이 치유되고 평온을 찾는 시간을 경험할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기도명당 탑5 어떠셨나요? 연말 연초를 맞아 한 가지 소원은 꼭 이루어지길 바라는 마음으로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1: 이곳들을 직접 방문해 여러분만의 소중한 기도를 올려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명당의 기운이 여러분의 간절한 마음과 만나 더 큰 힘을 발휘하길 바랍니다.

한 걸음 앞으로 나와봐요. 12살 이전에 짜장면을 먹어본 적이 있었나요? 한 걸음 앞으로 나와봐요. 나의 자전거가 있었나요? 주말에 함께 놀아줄 아빠가 있었나요? 한 걸음 앞으로 나와봐요. 12살 때 가족을 위해 일을 해본 적이 있었나요?

0: 우리의 아버지는 늘 뒤에서 안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아버지를 안아드릴 차례입니다.
1: 부처님 닮은 인재를 길러내는 동국대학교에서는 연꽃을 닮은 로터스관, 명상을 통해 마음을 치유하는 선센터 조성불사를 봉행합니다. 가족의 평안과 행복, 소원 성취, 동국발전 등을 발원하며 참여하실 수 있고 500만 원 이상 기부자의 조남과 염원은 선센터 500나안상에 봉안되고 공덕의 벽에 새겨져 길이 기억될 것입니다.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2260-3300번입니다.
2: 무명사회주 무명큰스님의 신간 기뻐해라 딛는 곳마다 연꽃이다. 출가와 수행 그리고

전법 속에 얻어낸 비밀 같은 경지가 숨어있는 선화집. 길을 가는 이들에게 촉매가 되길 희망한단 무명 큰 스님은 부질없는 일처럼 보일지라도 이정표가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금정산을 짊어지고 안고 서는 이것이 무엇인가를 던지는 기뻐해라 딛는 곳마다 연꽃이다. 문의는 051-944-7499번입니다.

0: 식물은 환경에 따라 성장 속도가 달라지는데요. 울창한 숲에서 자라는 나무는 길이를 높이는 데 주력하고 듬성듬성한 숲에서 자라는 나무는 가지를 넓게 뻗는다고 합니다.
1: 신기하게도 식물은 음악에도 영향을 받는다고 해요. 음악을 들려준 식물은 그렇지 않은 식물보다 광합성이 활발하게 일어난다고 하고요. 스트레스와 병해충에 대한 저항력이 강해진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고 하네요.
0: 사람도 그렇고 식물도 그렇고 성장하는 데 있어 환경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사회의 어른으로서, 가요계 선배로서 자라나는 새싹들에게 좋은 영향을 미치는 사람이 되어야겠다고 오늘도 다짐해봅니다.
1: 늘 푸른 나무처럼 쉬어갈 수 있고 기댈 수 있는 편안한 존재가 되어드리겠습니다. 쾌남 열전도 여러분께 그런 방송이 되었으면 해요. 오늘도 기분 좋은 에너지 듬뿍 받아가시기를 바라면서 쾌남 열전 출발합니다.
0: 나상도
1: 남궁진의
0: 쾌남 열전 정식으로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쾌남 열전 진행자 나상도고요.
1: 남궁진입니다.
0: 저희가 오프닝에서 사람과 식물은 주변 환경에 큰 영향을 받는다라는 이야기를 해봤는데 우리 남궁진 씨의 성장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존재는 누구십니까?
1: 혹시 모르시나요?
0: 부모님 아니세요?
1: 아직도 제 마음 모르십니까? 물론 부모님도 계시지만
0: 네
1: 모르세요?
0: 아, 대표님이요?
1: 아, 대표님도 계시네요. 예. 우리 나상도 씨가 저에게는 진짜 큰 영향을 미친 훌륭한 사람입니다.
0: 고맙습니다. 저희가 예. 녹화 우리 시작하기 전에 한 5만 원 줬어요. 예, 좋은 말 해달라고.
1: 네, 나상도 씨는요?
0: 저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우리 쾌청 여러분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계시기에 저희가 노래를 하고 이렇게 열심히 진행도 하는 거죠.
1: 맞습니다.
0: 예, 항상 우리 쾌청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1: 감사합니다.
0: 참 감사드리고 우리 남궁진 씨는 어떤 가요계의 선배가 되고 싶습니까?
1: 우리 나상도 선배님처럼 훌륭한 또 후배들에게 조언도 많이 해주고 또 네. 이렇게
0: 더 줄게요. 더 줄게요. 저 말고.
1: 알겠습니다.
0: 저 말고.
1: 훌륭한 길라잡이가 될 수 있는 그런 선배가 되고 싶습니다. 우리 상도 씨는요?
0: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단순 명료합니다.
1: 네.
0: 밥 잘 사주는 선배.
1: 네.
0: 예, 밥 사주는 게 최고예요.
1: 맞습니다.
0: 제가 밥 얼마나 잘 삽니까?
1: 엄청 잘 사주시죠.
0: 제 그냥 인생의 규칙이거든요. 형한테는 얻어먹고 동생한테는 사준다. 이게 제 철칙이기 때문에.
1: 항상 감사합니다.
0: 예, 우리 진 씨가 아무리 잘 돼도 네. 앞으로 밥 열심히 사주겠습니다.
1: 아유, 감사합니다. 예,
0: 그래도 너무 계속 사면 좀 기분 상하니까 10번 중에 한 번은 사세요.
1: 아, 물론입니다.
0: 본인이. 네,
1: 알겠습니다.
0: 좋습니다. 자, 잠시 후 쾌남 열전 오늘의 초대 손님과 쾌남 초대석 1위 오너라 함께합니다. 어떤 분일지 너무 궁금하시죠? 어디서도 들을 수 없었던 이야기는 물론 라이브까지 준비되어 있으니까 많은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
1: BTN 불교 TV와 BTN 라디오 울림은요. 여러분이 보내주시는 따뜻한 마음과 정성으로 매주 수준 높고 알찬 방송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0: TV, 라디오, 모바일, 인터넷 등 다양한 미디어 분야의 트렌드에 발맞춰 나아가기 위해서 더욱 정진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따뜻한 마음 어떻게 보탤 수 있냐고요? ARS-060-800-7000번으로 전화주셔서 BTN 불교 TV에 후원한다고 동참해주세요.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푸짐한 상품 보내드리겠습니다. 6회, 상쾌, 통쾌, 이 상쾌를 모두 충족하는 쾌남 캐녀들만 모십니다.
1: 입장 조건 까다로운 쾌남 초대석에 오신 손님, 큰 소리로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0: 쾌남 초대석 이리 오느라 오늘의 손님 모셔봅니다. 나와!

0: 오늘 쾌남 초대석 오늘의 손님은 우리 남승민 씨였습니다.
1: 아, 반갑습니다. 야, 네. 안녕하세요.
0: 네, 바보 같은 사람 라이브로 문을 활짝 열어주셨는데요. 네. 방송 보고 계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과 팬 여러분들께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1: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우리 BTN 라디오 우리 가족 여러분. 매주 금요일을 책임지고 있던 트위스트 킹 남승민입니다의 남디가 해군 복무를 마치고 다시 이 자리에 초대석으로 돌아왔습니다. 반갑습니다.
0: 좋습니다. 네. 그리고 또 방금 불러주신 노래, 바보 같은 사람 어떤 노래인가요?
1: 이 노래는 이제 또 사연이 많은 그렇죠. 노래인데요. 이제 제 골든마이크라는 프로그램에서 아마 상도형이랑 같이 이렇게 나와가지고 경연을 했을 때 마지막 결승곡으로 저희가 이제 작곡가 신곡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추가일 선생님께서 작곡해 주신 노래 바보 같은 사람이라는 노래였습니다.
2: 아, 그때 그 5곡 정도였었나요?
1: 네, 맞아요.
2: 제일 좋았어요.
1: 맞아요. 저는 네. 지금도 그 선택 후회를 안 하고 있습니다.
2: 아, 너무 좋은 노래.

0: 그렇죠. 네. 근데 또 이게 가수가 노래를 부르다 보면 가사에 심취를 하잖아요.
1: 맞아요.
0: 예, 우리 승민 씨한테 가장 바보 같은 사람은 누굽니까?
1: 저한테 가장 바보 같은 사람은? 예. 그냥 저를 보고 있는 아무래도 팬분들이 그래도 저한테 바보 같은 사람이지 않을까.
0: 어, 예, 이건 좀 해명 겸 이거 설명을 좀 해주셔야 돼요.
1: 왜요? 왜요?
0: 제목이 바보 같은 사람이잖아요.
1: 아니 그러니까 이제 저도 팬분들밖에 모르고 이제 팬분들도 저밖에 몰라.
0: 아, 사랑바보.
1: 네, 몰라라고.
0: 이렇게 설명을 해야지. 네. 아, 약간 금방 그거는 저희 팬들은 바보입니다. 이런 아니, 느낌이었어요.
1: 아, 뭐 팬들이
0: 그래서, 그래서 설명을 해주셔야 돼요.
1: 아, 네, 네. 그러니까 저밖에 몰라라고. 아, 저밖에 모르는 바보여라고.
0: 당연히 아주
2: 너무너무 좋은 의미였습니다.
0: 네, 네, 네. 네. 아, 그러면 우리 승민 씨는 개인적으로 제가 옛날부터 네. 예, 우리 학창 시절 때부터 제가 쭉 알던 예, 그렇죠. 네. 전 이렇게 큰 것도 신기해요. 그리고
1: 맞아요.
0: 이렇게 많이 성장을 하고 이렇게 성공을 해가지고 이 자리에서 함께 이야기를 나눈다는 자체도 너무 감사하기도 하고
1: 아, 제가 더 감사.
0: 그리고 대견하기도 한데
1: 그죠.
0: 자, 요거 그냥 시작하면서 제가 여쭤볼게요.
1: 네.
0: 우리 승민 씨한테 저는 어떤 사람입니까?
1: 형이요?
0: 예.
1: 죄송한데 동네 형 같은 느낌이에요. 그냥 동네에 가장 친한 형? 약간 뭐라고 해야 될까요? 약간 상도 형 같은 경우에는 이미지가 워낙 약간 뭐라고 해야 될까?
0: 수도분하고
1: 네, 수도분하고
0: 편안하고
1: 하메탈 같으시고
0: 네.
1: 웃을 때 정겹고 말투부터가 약간 사람 자체를 약간 좀 금방 친하게 다가갈 수 있는 그런 존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동네 형 같은 느낌입니다.
0: 어, 근데 이미지가 좀 바뀌었어요. 예전에 저한테 형 식사하셨어요? 이것도 이렇게 안 물어봤어요.
1: 맞아요.
0: 어, 선배님이라고 했었죠?
1: 예전에 네, 선배님이라고.
0: 아, 선배님, 진지는 잡수셨습니까? 진짜 이렇게 물어봤어요.
1: 네.
0: 그게 고1 때였죠?
1: 그때, 네, 아마 제 고등학교 1학년 때.
0: 어, 근데 고향이 그래서 하동 청학동인가?
1: 아, 거기서도 그렇게... 배우게 됐고.
0: 아, 배웠어요.
1: 네, 또 거기서 이제 저희가 언제였지? 수련회 때는 이제 저희 항상 지리산 청학동으로 갔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기억도 있고, 약간 어릴 적에는 약간 좀 예의범절을 엄청나게 중요하게
0: 그렇죠.
1: 제 부모님이 항상 이렇게
0: 아,
1: 좀 박상머리에서 가르쳐 주시고 그렇게 하셔서
2: 봤을 때도 굉장히 예의가 몸에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네.
0: 아, 지금도 네. 가요계에서 손에 꼽는 그 예의를 지키는
1: 제가요?
0: 동생이에요. 어.
1: 아닙니다, 아닙니다.
0: 예, 앞으로 그런 모습 쭉 이어나가길 네. 바라겠습니다.
1: 열심히 하겠습니다.
0: 사람은 원래 그 인성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 인성은 완벽하기 때문에.
1: 아, 형님들 예, 덕분에. 형님들 덕분에 정말 이렇게 형님들이 잘 갖고 닦고 놓은 그 길들 덕분에 제가 또 이렇게 잘 받았지 않겠습니까?
0: 아, 좋습니다. 우리 비텐 라디오도 우리 남디가 잘 닦아 나가지고 저희가 이렇게 좀 하고 있잖아요.
2: 맞습니다.
0: 아, 저희도 참 감사합니다.
1: 아,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아, 많이 바뀌었네요. 저는 맨 처음에 전 이 사옥 5층 그 라디오 부스에서 저 했었거든요.
0: 네.
1: 와, 근데 이게 야 돈을 많이 벌어서 그런지 막 이렇게 막 LED가 화면 잘 나네요.
2: 승민 씨 온다고 해가지고 예. 준비했습니다. 이게
0: 남승민 특집이잖아요 오늘.
2: 네, 맞습니다.
0: 아, 특집 방송이에요.
1: 아유.
0: 예, 거의 개국 100주년에 버금가는 그런 특집이에요.
1: 아, 그래요?
0: 예, 부담 가지고 오늘 방송해야 돼요.
1: 아, 그게 제가 예전에 이 자리에 왔을 때 저희가 이제 그때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다섯 분이 1년마다 특집을 한 번씩 하는데 그때
0: 그렇죠.
1: 저희가 여기 됐었거든요.
0: 그렇죠. 그 정도의 특집인 거예요.
1: 맞습니다.
0: 제가 이 자리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1: 네. 영광입니다.
0: 감사합니다.
1: 영광입니다.
0: 자, 이거 오프닝에서 사람과 식물은 주변 환경에 큰 영향을 받는다 이 이야기를 해봤는데
1: 네.
0: 똑같은 질문을 제가 좀 드릴게요. 우리 승민 씨 성장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존재는 누굽니까?
1: 제 성장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거는 아무래도 부모님이 그래도 제 인생에 가장 저를 많이 도와주시고 제가 이 자리에 있기까지는 부모님의 그 무명도 제가 기렸기 때문에 그 무명 시절에 부모님이 안 계셨으면은 저는 아마 이 자리에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0: 그렇죠. 항상 그 현장에서 승민 씨를 네. 만나거나 방송에서 만나고 어머니가
1: 네, 형님도 아시잖아요.
0: 네, 항상 옆에 네. 계셔가지고 참 그리고 약간 신동 분들
1: 네.
0: 신동 출신 분들을 보면 부모님들이 진짜 고생해요.
1: 맞아요.
0: 예, 케어도 하시고 하다 보니까 참 고생이 많으시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1: 네.
0: 예, 어머니 뵙고 싶네요 진짜.
1: 그러니까요 이제 저희 뭐 부모님께서 이제 뭐 다들 이제 자식들한테 투자를 많이 하지만
0: 네.
1: 저희 부모님이 정말로 저한테 투자를 많이 해주셨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뭐 집에 있을 때도 정말 집안 형편이 원래는 괜찮았는데 이제 저 한 명 이제 사내 자식 한번 키워보겠다고
0: 네.
1: 그래가지고 하면서 좀 많이 이렇게 활동을 하고 투자를 하면서 형편이 또 많이 어려워졌을 그쵸. 그런 시기도 있었거든요.
2: 주셨습니다.
1: 네, 그래서 그런 것도 생각이 납니다.
0: 부모님께서 그냥 자신의 인생을 바치신 거잖아요.
1: 그렇죠.
0: 자식에게
1: 네.
0: 잘해야 돼요, 우리.
1: 그러니까요.
0: 예, 효도합시다.
3: 효도합시다.
0: 효도합시다. 좋습니다. 자, 크람 조사석 1위 오느라 본격

0: 본격적으로 남승민 씨와 이야기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자, 남승민 씨와 첫 번째로 해볼 코너는 바로 이겁니다. 키워드 토크,
1: 너를 알려줘. 네, 키워드 토크, 너를 알려줘. 이 코너는요, 말 그대로 키워드를 통해서 남승민 씨를 알아가보는 시간인데요. 남승민 씨 인생을 과연 어떤 키워드로 나타낼 수 있을지 궁금한 점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0: 한번 바로 볼까요, 키워드?
1: 네, 그렇습니다. 예.
0: 뒤에 큰 화면을 보시면 네. 특집답게 네. 이렇게
1: 호빵맨. 호빵맨이라는 키워드가 나왔습니다.
0: 네. 호빵맨이면 약간 좀 빵빵하고 네. 약간 이런 느낌인데요. 좀 승민 씨한테 그런 느낌은 안 받았거든요.
1: 맞아요.
2: 아, 제가 이 키워드가 왜 나왔냐고 하면 제가 데뷔 전에 항상 이렇게 좀 제 친구들한테 놀림을 많이 받았어요. 제가 지금은 이제 군대를 이제 전역을 하고 이제 와가지고 좀 예전보다 젖살이 많이 빠져 있는데 제 얼굴에 젖살이 정말 많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항상 중고등학생 때는 제 친구들한테 많이 이제 좀 별명을 들었던 게 호빵맨으로 좀 얼굴이 많이 빵빵하다고 그렇게 해가지고 좀 별명을 많이 듣고 놀림도 많이 당했었습니다.
0: 아, 그래도 세대가 다르니까 저는 옛날에 운동할 때 맨날 혓바닥 내놓고 다닌다고. 그 영국어 땡칠에 땡칠이라고. 지금도 제 고향 친구들은 땡칠이라고 불러요. 아, 그리고 네. 서울에서도 친한 친구들, 야, 그리고 그것도 귀찮았나 봐. 야, 땡! 땡이래. 친한 사람들은. 네. 예, 아. 확실히 세대가 저보다 위네요. 호빵맨이면. 세균맨 아닌 게 어디예요.
2: 그렇죠.
0: 예, 세균맨보다 이게 낫죠.
1: 땡칠이라고 아십니까?
2: 저 근데 땡칠을 잘 몰라요.
1: 뭐예요, 그게?
0: 연구와 땡치를 모르죠. 네.
2: 그 연구는 막 연구 없다. 막
0: 띠리리리리리 연구 없다. 네.
2: 그냥 그런 거 막 방송에서 할 때만 듣지.
0: 그 연구가 키우는 강아지가 땡치리예요, 땡치리.
2: 아, 그래요?
0: 근데 맨날 그 영화에서 보면 혓바닥을 이러고 있으니까 그게 제 별명이었거든요. 아.
2: 저희 때는 그때 뭐 땡치리는 없었고 저희 때 이제 짱구와 못 말려 흰둥이.
1: 흰둥이.
2: 아. 뭔지 아세요?
1: 흰둥이 귀엽네요.
0: 아, 강아지도 이렇게 세대를 네. 타는구나. 아,
2: 그죠. 세대 네. 타죠, 이제.
0: 아, 좀 늦게 태어났습니다. 아, 흰둥인데.
1: 아, 그렇죠. 네.
0: 땡치리가 돼버려가지고.
2: 저 땡치리는 뭐 아예 처음 들어본.
0: 아, 미안합니다. 예. 부럽습니다, 젊어서.
2: 아, 어려서. 아닙니다.
0: 예. 자, 다음 키워드도 한번 보겠습니다.
1: 네. 울보라는 키워드를 네. 가지고 오셨습니다. 울보? 어떤 의미를?
0: 승민 씨가 우는 모습을 제가 본 네. 적이 있었나? 네.
2: 제가 울보는 아역 배우 시절에
1: 아역 배우.
2: 네, 사실 제가 이 가수하기 전에 네. 아역 배우로 먼저 시작을 했어요.
0: 아, 배우 출신이에요?
2: 저도
0: 배우 출신. 반갑습니다. 아, 저도 배우죠, 뮤지컬 배우.
2: 아, 미국에. 예. 아, 반갑습니다. 예,
0: 나의 해피엔드도 하고, 저 예.
2: 그 예. 뮤지컬 걸프렌드.
0: 걸프렌드도 하고.
1: 아, 근데 배우 배우네요. 선배님이신 거 아니에요?
0: 언제 첫 그 찍었습니까? 첫
2: 뭐. 저는 2009년 SBS 순결한 당신이라는
0: 야, 선배님.
2: 아유, 아닙니다.
0: 고맙습니다. 아유, 오늘 2018년에 시트콤 시작했거든요.
1: 아, 예. 아, 오늘 두 배우분들께 많이 배우겠습니다.
0: 예.
1: 아,
0: 네. 많이 배우세요.
2: 아니, 근데 저희 두 분보다 어떻게 보면 궁진이 형님이 가장 네. 배우상에 가깝죠.
1: 아, 아닙니다. 그런 말씀하지 마십시오.
0: 배워야 되는 상이죠.
1: 네, 많이 배워야죠. 아니,
2: 진짜로 아까 맨 처음에 제가 들어가기 전에 제가 그 이제 작가님이 모니터링한다고 노트북 이렇게 보고 있는데 네. 아, 형님 정말 배우 같으시더라고요.
1: 어떻게
0: 여기도 아까 제가 준 거 여기 줬어요?
1: 일단 입금 드려야 되나요?
0: 아, 네.
1: 일단 입금 드리겠습니다.
2: 아, 뭐가 하나 오긴 왔는데 그거.
1: 아, 예. 예.
0: 아,
2: 예. 준비했습니다.
0: 네. 잘생겼죠? 네. 잘생겼어요.
2: 네. 그래서 제가 아역 배우를 이제 시작을 하면서 제가 가장 잘한 연기가 우는 연기였어요. 아. 그리고 아역 배우들이 가장 잘 해야 되는 연기도 우는 연기였고요. 어릴 적에는 예쁘게 생겼었어요.
0: 어, 지금도 이뻐요.
1: 지금도 이쁩니다. 충분히 예, 너무 너무 예쁘신데.
2: 아유, 아닙니다.
1: 야, 진짜 너무 귀엽다.
2: 아, 그때 귀여웠는데.
1: 네.
2: 지금은 이렇게 됐습니다.
1: 아유, 아닙니다.
0: 확실히 어리다. 네. 저는 옛날 사진 갖고 오면 거의 흑백 다음 세대거든요.
2: 아, 형님
0: 거의 뭐, 그래요, 진짜.
2: 아, 진짜요?
0: 80년대니까.
2: 아, 형님 벌써 그렇게 되셨어요. 제가 보기엔 저는 이제 형님이 저는 한 95년생인 줄 알고.
0: 네. 제가 이런 게 어이가 없는 거예요. 선배님 진지 잡수셨습니까? 이랬던 친구가 이렇게 저를 놀려요.
2: 아하. 좀 이제 좀 군대에서 많이 배웠습니다.
0: 아, 좋습니다.
1: 그러면 저 당시에 네. 가장 기억에 남는 작품이 있을까요?
2: 저 때 가장 기억에 남는 게 이제 제가 했던 것 중에 가장 큰 작품이 이제 영화 하모니라고.
1: 하모니.
2: 네, 나문희 선생님이랑 이제 막 그렇게 나와가지고 맨 마지막에 합창단을 했어요.
0: 아.
2: 합창단에서 이제 거의 제가 주연은 못했고 조연 네. 정도로 해서 뭐 그런 것뿐만이 아니고도 이제 솔약국집 아들들.
0: 오!
2: 네, 거기서도
0: 대박이었죠.
2: 네, 거기서도 나왔고 조연으로.
0: 오.
2: 병원에서 이제 제 휠체어 끌고 머리 다친 환자로 나와가지고.
0: 오, 아 진짜 경험이 많.

0: 맞네요. 네. 연예계 선배죠.
1: 그러면 다시 연기에 도전하고 싶은 생각도 있으세요?
2: 저요? 연기 솔직히 다시 한번 해보고 싶어요. 네. 저는 뭐 이렇게 형님도 뮤지컬 하고 있고 네네. 그렇지만 만약에 뮤지컬과 연기 배우 그렇게 하면은 저는 아마 연기 쪽으로 가지 않을까. 그래도 배워놓은 게 있다 보니까.
0: 지금까지 제 뮤지컬 오신 그 동료분들 네. 후기를 들으면 와 못할 것 같대요.
2: 왜요?
0: 대사와 노래와 이런 가사 너무 많고
2: 맞아요 맞아요 예,
0: 대사가 워낙에 많으니까 진짜요? 보셨잖아요
1: 맞습니다 맞습니다 와 저는 너무 힘들 것 같아요 진짜
0: 제가 그 거의 두세 달 동안 연습한 거거든요
2: 근데 그게 두세 달 만에 그 앞에 프롬프트도 하나도 없고
0: 없죠.
2: 정말 그 오로지 대본과 노래의 가사말을 다 외워야 된다는 게
0: 그렇죠 네. 그렇죠
2: 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0: 그게 배우 아니겠습니까
2: 야 역시
0: 가수들은 못해요 배우들만이 소화할 수 있는 거예요
2: 맞습니다
0: 예,
1: 알겠습니다 네 많이 배우겠습니다
0: 자, 다음 키워드 네.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 키워드
1: 네 주시죠 5,000원 기사식당 된장찌개.
0: 된찌.
2: 아, 된찌.
0: 오기 된찌.
2: 네. 네. 아, 요거는 또 사연이 많은데요.
1: 네.
2: 제가 이제 어릴 적부터 이제 저희 부모님이 이제 저한테 투자를 또 많이 하셨다고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형편이 좀 많이 어려워졌었어요. 집안이.
1: 예, 예.
2: 그래서 막 이제 서울에서 막 이렇게 저 학교 끝나고 서울로 왕복하고 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도 막 부모님도 그렇고 좀 이게 자금이 없잖아요.
0: 그렇죠.
2: 그러다 보니까 저도 학교 끝나고 이제 뭐 가가지고 어디 가서 저녁을 먹어야 되는데 사실 만 원 이상을 먹기 좀 힘들어가지고 저는 이제 항상 연습할 때 이제 저희 부모님 가게에서 연습을 했거든요. 반주기를 네. 틀어두고.
0: 네네.
2: 근데 저희 부모님 그 바로 뒤에 어떤 식당이 있었는데 기사 식당처럼. 네. 근데 거기에 된장찌개가 5천 원이었어요. 거기가 또 기억이 나는데. 할머님이 네. 이렇게 맛있게 해주셨는데 정말 그거를 한 1년이 365일이면은 한 300일 정도는 거기서 끼니를 때웠던 것 같습니다.
0: 자, 이어서 다음 키워드 가보겠습니다.
1: 네.
0: 인생의 전부.
1: 네. 아. 네. 어떤 키워드인가요?
2: 이 키워드는 우리 형님들하고도 모두가 다 이렇게 똑같이 생각하는 걸 수도 있는데 저한테 인생의 전부는 트로트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0: 네.
2: 그래서 저한테 정말 트로트가 없었다면 저는 과연 뭘 하고 있었을까 이렇게 상상을 해보니까 상상 자체가 안 되더라고요. 그냥 제가 만약에 트로트를 안 하고 트로트 가수를 안 했다면 그냥 정말 평범하게 지방의 창원에 있는 대학교 다니면서 그냥 알바하고 있는 그런 평범한 청년이 그렇소. 되어 있지 않았을까.
0: 된장찌개 먹고.
2: 네. 네. 5,000원 된장찌개.
1: 지금 6,000원 올랐을 수도 네. 있습니다.
0: 인생의 전부 트로트. 아니 우리 남궁진 씨는 인생의 전부가 뭐예요? 트로트예요?
1: 인생의 전부요? 저는 예. 사랑하는 사람들이죠. 주위에 함께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같이 살아가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네, 우리 시청해주시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또 우리 상디 그리고 승민 씨 우리 모든 분들 네, 그게 저희 삶의 이유입니다.
0: 예전에 막 그 라디오나 방송이나 어디 가면 그런 질문을 굉장히 많이 해요. 그 나상도 씨에게 트로트란? 이런 질문 많이 하잖아요.
2: 맞아요,
0: 근데 사실
2: 맞아요.
0: 뭐 방송이니까 좋게 얘기는 해야 되는데
2: 네.
0: 저는 솔직히 짜증나요.
1: 왜요?
0: 이게 내 마음대로 노래가 안 될 때도 있고 이러면 그러니까 애증이라고 하죠. 어쩔 때는 뭐 너무 좋은데 내가 이 일을 함으로써 20년 동안 힘들게 살았잖아요. 20대, 30대를 다 날렸잖아요. 어떻게 보면
2: 그쵸.
0: 궁핍하게.
2: 네.
0: 그게 너무 짜증나고 그런데 또 트로트로 인해서 많은 분들께 사랑을 받고 하다 보니까 또 고맙기도 하고 참 애증이에요, 애증.
2: 맞아요.
0: 예, 그런 의미에서 항상 이런 질문을 받았을 때 되게 난감했었어요, 저는. 예, 굉장히 난감했습니다. 우리 남궁진에게 트로트란?
1: 트로트란요? 인생이죠. 진짜 인생이죠. 인생 그 자체입니다.
2: 제가 말씀드렸던 거하고 네. 똑같은 거 아니에요?
1: 예, 인생입니다. 예.
2: 인생의 전부.
1: 저도 오늘 배웠습니다. 배우분들한테 배우고 있습니다.
0: 네. 많이 배우시길 바라겠습니다.
1: 네, 많이 배우겠습니다.
2: 네.
0: 그리고 또 이제 이 질문 빌드업이에요. 우리 승민 씨에게 트로트란 뭡니까?
2: 저한테 트로트란요?
0: 예.
2: 인생이죠.
0: 아니 두 분 그 좀 약간 다른 대답을 좀 해봐요.
2: 네.
0: 예. 아니, 인생이 정말, 전부긴 한데.
2: 정말 제 인생이 전부예요.
0: 그렇다면 정말 네. 내가 진짜 다시는 못 만날 것 같아 이 사람을.
2: 네.
0: 너무 사랑하는 사람을 만났어.
2: 네.
0: 근데 이 사람이 다른 건 다 괜찮은데 트로트를 안 했으면 좋겠대.
2: 네.
0: 이러면 어쩔 거예요?
2: 뭐 누가 그분이 누구신데요? 그분이 뭐
0: 사랑하는
2: 저의
0: 여자죠.
2: 애인인 거예요?
0: 애인이죠.
1: 저 정말 사랑하는 사람.
0: 정말 사랑.
2: 아 저는 그러면은 못 만나겠습니다.
0: 오 진짜요?
2: 네. 못 만나죠.
1: 네.
3: 저는 제 인생에

0: 가장 지금 행복할 때가 트로트를 부를 때인데 그거보다 더 행복할 때가 있죠.
1: 군기는?
2: 저는 실제로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3: 어 진짜요?
0: 진짜요?
2: 오. 네, 그래서 저는 이제
3: 오빠 나 뽕짝 싫어 막 이랬어요?
2: 아 뭐 예 그래서 저는 아. 네, 노래를 선택을 했죠. 아.
3: 네. 그래요? 저 같은 경우에 만약에 그런 상황이 온다면 저는 설명을 할 것 같아요. 야 앉아봐라. 내가 트로트를 해야

0: 잘라서.
1: 어, 네. 아 그때 그 친구.
2: 누구요?
1: 아, 그때. 어, 맞아, 맞아. 아, 그때 봤던.
2: 예, 그분요.
1: 예, 연기였습니다. 네. 예, 이게 배우입니다.
2: 이게 배우입니다. 이게 배우. 예,
1: 좋습니다. 자, 우리 키워드 남았죠, 아직? 자, 다음 키워드 가보겠습니다.
0: 네.
1: 선셋 온 더 비행갑판.
0: 선셋 온 더 비행갑판. 아,
1: 네. 네. 비행갑판?
0: 뭔가 영어와 이제 한국어가 합쳐져
1: 있습니다. 갑판이면 잠깐만 저기 네. 해군?
2: 그죠.
1: 어, 갑판. 예. 네. 근데 비행은 왜죠?
2: 저희 이제 해군에서는 이제 저희 그 갑판을 비행갑판이라고 해요. 네, 저희 해군에 이제 함상이 있고 네. 이제 맨 뒤에 이제 비행갑판이 있으면은 저희는 항상 비행갑판에서 저는 군악대 해군 군악대 출신이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제 비행갑판에서 항상 저희는 이제 뭐 장성분들 거의 만찬을 합니다. 네. 만찬이나 아니면은
1: 가끔씩
2: 네. 네 이제 그런 축제들 하는데 그런 행사들을 하면은. 저희는 항상 이 비행갑판에서 노래를 부르거든요. 노래를 부를 때 가장 해군에 있으면서 기억에 남는 행사가 뭐냐? 그러면은 해질녘에 그 저희는 이제 막 마라도함이나 독도함이라고 하거든요. 일명. 네. 그래서 이제 그 함 위에서 정말 뭐 재즈면은 재즈 막 피아노 치고 막 그렇게 하는데 저도 거기서 해질녘에 노래 부를 때가 가장 기억에
1: 아 영화 같겠다.
2: 남았었거든요. 네.
1: 야, 아 지금 선셋이 약간 그거네.
2: 해질녘. 네.
1: 해질녘. 네. 아, 이제 이해했어.
2: 해질녘에 비행갑판에서 군악대인 저가 노래를 부를 때 그 순간이 저는 가장 해군에서 기억에 남지.
1: 굉장히 평소에 뭐 군대 얘기할 때도 저 해군 하면서 엄청 자랑스럽게 네네, 얘기를 맞아요. 하더라고요.
2: 아, 저 해군에 장난 아니었어요. 네.
1: 그러니까 군대가 이제 많잖아요. 네. 뭐 해병대도 있고 육군도 네. 있고 뭐 공군도 있는데. 네. 해군에 지원한 이유가 뭐예요?
2: 제가 해군에 지원하게 된 이유는 거의 딱 한 가지였어요. 저희 부모님이 연세가 많으시잖아요.
1: 네.
2: 그러다 보니 저는 이제 저희 경남 창원시가 이제 통합 창원시로 뭐 마산 창원 진해 이렇게 있어요.
1: 마창진.
2: 세 개가 합쳐져 있는데 네. 그 중에서 이제 저는 이제 마산에서 이제 계속 살았었고
1: 네.
2: 진해가 집이랑 가깝기 때문에 본가랑 가까워서 해군에 지원해. 않았나.
0: 아 부모님 곁에 또 있어 주시기
2: 혹시나 모를 상황을 대비해서 제가 꼭 이렇게 부모님을 급하게 찾아뵈야 될 상황도 혹시나 몰라가지고
0: 부모님 곁에 이렇게. 있어 드리기 위해서
2: 네 그래서 해군에 지원하지
0: 아, 효자네요 정말 효자입니다
1: 따뜻한 마음이 있었구나
2: 예. 또 그리고 또 저는 또 해군에 있으면서 전 직접 이제 지원을 해서 면접을 봤죠
1: 네.
2: 그때 이제 코로나 때여가지고 영상을 보내면 그 영상을 해서 거의 경연이었어요 합격 통보가 날라와야 됩니다 그래야 저희는 이제 지원해서 해군에 입대를 할 수 있어요.
1: 아 그리고 지원한 애들 거의 다 가던데요?
2: 네?
1: 거의 다 가던데요?
2: 아니에요.
1: 아니에요?
2: 저희 친구들 보면은 막 전부 다 막 서울예대, 홍익대 아. 막 그런 친구들밖에 없습니다.
0: 아. 경쟁률이 굉장히 높다.
2: 실력이 정말 대단한 친구들이 다 이렇게 한 자리에
1: 아, 그러니까 저 비행갑판에서 노래 부르는 거 좋게 했으니까. 아,
2: 눈물 네, 났습니다 진짜. 예.
0: 좋습니다. 자, 첫 번째 코너에서 우리 키워드로 남승민 씨에 대해서 알아봤다면 두 번째 코너에서는 밸런스 게임으로 남승민 씨의 취향을 저희가 세세하게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1: 자, 밸런스 게임은 속도가 생명이다. 빠르게 빠르게 아주 빠르게 답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바로 시작해보겠습니다.
0: 네.
1: 자, 3초 안에 대답을 해야 됩니다.
0: 네.
1: 예. 자, 가보겠습니다.
0: 더 마음에 드는 별명은 트롯 영재 대 국민손자.
2: 네.
0: 네.
1: 하나, 둘, 셋.
2: 국민손자.
1: 오케이. 네.
0: 자, 나는 다시 태어나도 해군에 입대를 한다, 안 한다.
2: 한다.
0: 한다.
2: 네.
1: 어, 사진.
0: 네. 그리고 한 사람하고만 듀엣을 할 수 있다면.
1: 아, 나 사진 네. 좀 좋은 거 해주시지.
0: 나상도 대 남궁진.
2: 네. 네. 나상도 형님 하겠습니다.
1: 아, 네. 좋습니다.
2: 네, 이거 나
1: 사진 좀 좋은 거.
0: 자, 더 자랑하고 싶은 업적은 전국 노래자랑 출연대 이호섭 가요제 대상.
2: 이호섭 가요제 대상 하겠습니다.
0: 네. 자. 나에게 더 어울리는 포지션은 트롯 유소년부 맏형 대 트롯 막내.
2: 트롯 막내 하겠습니다.
1: 트롯 막내. 아, 이게 잘 어울려요.
2: 네. 네.
0: 네.
1: 자, 대답은 굉장히
0: 네.
1: 빨리.
0: 예, 맞습니다.
1: 빨리 했습니다.
2: 아니, 막 그렇게 어려운 밸런스 게임은 아니네요.
1: 아, 근데 이제 다 부연 설명을 해줘야 돼요.
2: 아, 그죠.
1: 아까 첫 번째 그 밸런스 네. 게임이
2: 네.
1: 국민 손자, 그리고 네. 트롯 영재 이 두 개 중에 국민 손자를 선택했어요.
2: 네.
1: 왜 트롯 영재는 마음에 영 안 들어요?
2: 아니요. 마음에 영 안 드는 건 아니고 오히려 저를 알린 거는 트롯 영재보다

0: 나는 국민 손자로 다들 알고 계시더라고요. 이제 제가 미스터트롯 1에 나왔을 때
1: 네.
0: 그 정동원이라는 친구도 이제 최근에 해병대 입대를 했지만
1: 네.
0: 네, 이제 그 친구랑 같이 이렇게 국민 손자로 활동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미스터트롯 1때 팀전으로 이제 승민이와 국민 손자들 이 팀명이 그렇게 돼
1: 그렇죠.
0: 있었어요.
1: 네 박자 불렀을 때.
0: 네, 네
1: 예.
0: 박자 불렀을
1: 그때
0: 때.
1: 애 많이 먹었죠?
0: 아, 그때
1: 예,
0: 힘들었죠.
1: 영상 저도 많이 봤습니다.
0: 네, 그땐
1: 고생 많이 했더라고요.
0: 아, 그때
1: 예.
0: 생각만 하면은 그때 당시에 제가 그 예선전이 통편집이 됐어요. 근데 통편집이 되고 난 이후에 제가 이제 팀전에서 제 얼굴이 부각되기 시작했는데 이제 그때 가장 많이 막 인스타나 이제 그런 곳에서 DM 같은 게 오잖아요. 이제
1: 네.
0: 그러면 한 100통 중에 한 99통은 승민 씨 고생하셨어요. 어린 동생들 챙기느라 너무나 고생 많이 했어요. 그런 말들을 들으면서 그래도 좀 그때 당시 힘들어도
1: 많이 위안이
0: 위안이
1: 됐죠.
0: 네, 됐었죠.
1: 야, 또
0: 네.
1: 전 국민이 사랑해 주셨으니까.
0: 아,
1: 예. 자, 그리고
0: 행복했었습니다.
2: 네,
1: 두 번째.
2: 다시 태어나도 해군 입대를 한다, 안 한다 해서 한 달을 선택을 하셨는데
0: 네.
2: 중간에 좀 웃으셨어요.
1: 이거 사진 너무 기억이
0: 네.
1: 잘 나는데 왜 웃었어요?
0: 아, 그냥 저 옆에 짧은 머리가 좀 PTSD가
2: 그래요?
0: PTSD가 와가지고.
2: 네.
0: 저희는
2: 왜요?
0: 이제 해군에서는 이제 군악 때는 항상 이렇게 좀 짧은 머리를 중요시 하다
1: 그쵸.
0: 보니까. 네, 그래. 저희는 항상 저 거의 저런 모자를 쓰고 저희가 행사를 하거든요.
2: 네.
0: 그러다 보니 좀 약간 PTSD가 많이 왔습니다.
1: 아,
2: 아,
1: 이분들 잘
2: 미인 좀
1: 어울리는데요.
2: 보시는데.
0: 저 때가 훈련소 끝나고 1박 2일 딱 휴가를 줬을 때였어요. 그래서 저때 이제 팬분들한테 저잘 살아남아 왔습니다를 보여주려고 셀카를 찍었던 사진인데
1: 이경 때인가요, 그럼 저게?
0: 입영 때죠.
1: 아.
2: 그러면 어떤 의미에서 해군에 재입대를 하고 싶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까?
0: 제가 해군에 입대를
1: 재입대라고 하면 안 되죠. 뭘 또, 왜또 보내요?
2: 네.
0: 아, 저
2: 재입대
0: 재입대 때,
2: 다시 태어나도.
0: 네, 다시 태어나도. 근데 저는 어떻게 보면은 재입대하라고 해도, 그러니까
2: 아,
0: 말
2: 진짜
0: 나온
2: 그
0: 김에
2: 정도예요?
0: 재입대하라고 해도
2: 네.
0: 할수 있을 것 같아요.
2: 그래서 제가 여쭤봤습니다.
0: 네, 저 군대가 솔직히 너무 그리워요.
1: 아, 가세요, 그럼. 예, 장기 복무 신청해가지고.
0: 아니, 형님이랑 같이
1: 아,
0: 가시죠.
1: 저는 이제
0: 네.
1: 민방위도 끝났어요.
0: 다 끝나셨어요?
1: 다 끝났습니다. 예비군 끝나고 민방위도 끝났어요, 저는. 자, 아, 그리고 그 다음 질문. 아니, 사진 띄우지 마세요. 아, 이 사진 좋은 거 많은데, 작가님. 감독님, 왜 이걸로 하셨어요? 왜요?
0: 깜짝
1: 아,
0: 놀랐어요.
1: 우리 아버지 사진인 줄 알았네.
0: 근데 요즘 잘생긴 사진도 많은데.
1: 그러니까요.
0: 궁진이 형은 사실 잘생긴 사진으로
2: 저거 경연 때
0: 나왔거든요.
2: 찍은 거죠?
0: 네.
1: 저는 어디서 저거 찍은 게 아니라 찍힌 거 같은데요? 상태가? 아, 근데 저 나상도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유가 뭘까요? 우리 궁디랑 듀엣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2: 있죠.
0: 있죠.
2: 네.
0: 저희는 이제 같이 저희 그때 형님하고 사랑의 콜센터에서
2: 네, 영일만 친구
0: 네, 영일만 친구도 같이 했었고.
1: 그래요. 근데 저희는 근데 본인
2: 좀 네,
1: 세월이
2: 죄송합니다.
1: 길어서.
2: 그때 제가 잘 못했었나 봐요. 죄송합니다.
0: 아니요. 그게 아니고 딱
1: 해봤으니까.
0: 아니 저는 급하게 이제 이걸 3초 안에 정해야 되니까 전딱 사진만 보고 느꼈습니다. 아, 잘생긴 형님하고 또 하기는 좀 그래서 또 우리 또또 저랑
1: 그럼
0: 형이랑
1: 컵좀 주세요. 물좀 뿌려버리게. 물 뿌리게.
2: 힘 빼세요, 힘 빼세요. 손에 힘 빼세요.
0: 아니 딱딱
1: 아니 우리 승민이가
0: 저 얼굴을
1: 옛날에는
0: 보고
1: 진지 잡수였습니까?
0: 아니
1: 이렇게 이런 친구였는데.
0: 그게 아니고 이제 왜냐면은 궁지영님이 이렇게 딱 잘생기셨는데 저 사진만 보고 그냥 저쪽으로 뭔가 이렇게 끌려갔어요. 아이고 형님 그러면 이렇게 끌려갔어요.
1: 아, 근데 여러분들 아셔야 될게저 때는요. 머리랑
0: 사우나
1: 메이크업을
0: 갔다 오신
1: 제가 하던 시절이었습니다.
2: 아 진짜요?
1: 제가 했었어요. 제 기억엔 제가 메이크업을 한걸 겁니다, 저게.
0: 그래요?
1: 예.
0: 아, 근데 진짜 그래서 그런지 그냥 너무 정겨워서 그냥 형님하고 뭔가가 이게 자연스럽게 홀렸어요,
1: 아,
0: 그냥.
1: 좋아요. 오늘 저희 생방 끝나고 나서 한 30분만 면담하고 가요.
0: 저요?
1: 5층에서.
0: 아, 죄송합니다.
1: 자,
2: 자,
1: 다음.
2: 그리고요. 더 자랑하고 싶은 업적으로 전국노래자랑대 2호석 가요제 중 2호석 가요제 대상을 선택을 하셨습니다. 이유는요?
0: 2호석 가요제가 어떻게 보면은 저를 데뷔할 수 있게 만들어준 무대거든요.
1: 좋은
0: 네.
1: 타이틀이죠.
0: 네. 왜냐면은 2호석 가요제라는 그 타이틀 자체가 대상을 받으면 상금과 함께 앨범을 전액 무상 지원을
2: 네.
0: 해줍니다.
2: 오, 그래요?
0: 의령군에서.
1: 네. 우와.
0: 그러면은 이제 2호석 선생님이 작곡을 해주시고 이제 김시원 선생님이

0: 작사를 해주신 사랑 하나로라는 노래하고 인생사라는 노래가 두 곡을 제가 받았었거든요. 앨범 첫 앨범으로. 그러다 보니까 전국 노래자랑 저때 출연을 해서 아마 제가 인기상을 받은 걸로 알고 있고 저 이어서가 이제 대상은 이제 정말 가장 큰 상을 받고 저를 이 자리까지 오게끔 만들어준 거잖아요. 데뷔를 하게 만들어준 무대다 보니 저한테는 이어서가의 제가 좀 더 그래도
1: 그렇죠. 그리고 1등이잖아요.
0: 1등이죠.
1: 1등이죠. 1등이니까. 그리고 가요제 대상이 네. 굉장히 받기가 힘들어요.
2: 엄청 힘들죠. 네.
1: 워낙에 받기 힘들어가지고. 네. 자, 다음 또 키워드가 뭐였죠?
2: 네. 네. 더 어울리는 포지션으로 트롯 유소년부 맏형 대 트롯 막내 중에 트롯 네. 막내를 선택을 하셨습니다.
0: 네. 네.
1: 제가 볼 때는 그 예전에 그 맏형을 했을 때.
0: 아, 힘들었어요.
1: 아, 너무 힘들, 그때 기억. 그리고 아. 승민 씨가 지금 네. 이렇게 약간 장꿈이라고 하나요? 네. 장난꾸러기 같은 그런 느낌이 있는데 그게 네. 막내 때 그런 매력이 나오잖아요.
0: 네. 그게 맏형일 때는 안 되잖아요.
1: 그렇죠.
0: 어떻게 보면 동생들이 저희 앞에서 있는데 저 친구들이 더 장난꾸러기여야지 제가 설치면 안 되잖아요.
1: 제가 아, 설치면
0: 제가 예. 설치면은 좀 방정맞게 되는 거죠.
1: 그렇죠. 네,
0: 그러다 보니 약간 형으로서는 형에 대한 면모를 잘 보여줘야 되니까.
1: 지금 그러니까 지금 막내 탑세븐의 막내잖아요.
0: 네.
1: 여기서는 뭐 잘 막내 역할을 하고 계세요?
0: 아, 너무 편합니다.
1: 아, 그래요?
0: 네, 지금 이제 충길이 형님을 필두로 이제 충길이 형 가장 큰 형,
1: 그렇죠.
0: 이제 록담 형님 두 번째 형님, 이제 그 다음에 또 제가 이렇게 막내인데.
1: 네.
0: 제일 편하더라고요, 그게.
1: 거기서 좀 특히나 좀 친하게 지내시는 분이 누구 있어요?
0: 제일 친하게 다 친해요. 근데 정말 평소에도 아무렇지 않게 이렇게 지내고 정말 욕 빼고 다 하는 사이.
1: 네.
0: 혁진이 형이.
1: 아.
0: 용빈이 형도 그렇고.
1: 혁진 씨와 그럼 그 약간 그 사이가 좋습니까?
0: 혁진이 형이요?
1: 예.
0: 사이 살짝 가족 같은 사이죠.
1: 아, 가족 같은 사이. 근데
0: 정말
1: 이걸
0: 친형과
1: 저희가 네. 이거는 네. 직접
2: 네. 막내로서 잘 역할을 하시고 계신지 한번 네. 직접 한번 여쭤보는 게 좋지
1: 네,
2: 않을까요?
1: 그렇습니다. 이게 네. 전화 연결이 돼 있다고 합니다 네. 지금.
2: 그래요?
1: 네.
2: 그래서 연결을 저희가 했습니다.
0: 네.
2: 자, 연결이 되어 있겠죠? 네. 여보세요.
3: 여보세요.
2: 안녕하세요.
3: 네.
2: 네, 우리 최혁신 씨 반갑습니다.
3: 안녕하세요.
1: 예, 지금 뭐 하고 계셨어요?
3: 네?
1: 지금 뭐 하고 계셨어요?
3: 저 지금 안무 레슨 받고 있다가 한번 나오고 지금 상황입니다.
1: 아, 지금도 이렇게 되고 탑세븐이 됐는데도 이렇게 열심히 하는 친구예요.
2: 아, 대단합니다. 네, 네. 네, 우리 혁재 씨가 보기에 승민 씨가 네. 유소년부 맏형이 더 잘 어울리나요? 아니면은 트롯 막내 포지션이 더 어울릴까요?
3: 아, 맏형까지의 깜냥은 안 되는 것 같고요. 네, 막내가 제일 잘 어울리는데.
1: 아, 막내.
2: 아, 막내.
1: 깜냥. 와, 설친다. 깜냥. 이 단어 오랜만에 네. 들어보네요.
0: 아.
3: 네, 뭔가 어디 가서 막 우두머리나 약간 리더의 역할로는 조금 부족하지 않나.
1: 아, 어. 제가 봐도 그건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네. 멘탈이 흘린 거죠.
0: 저요?
3: 네.
2: 그러면은 우리 취혁진 씨만 알고 있는 남승민 씨의 모습이 있어요?
3: 일단 보기와는 다르게 이 자기 인생이나 자기가 해야 될 일에 되게 진지하고 다방면으로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2: 오, 뭐 생각이 깊다.
3: 뭐 기타도 배우고 뭐 미디도 배우고 뭐 골프도 배우고 뭐 이렇게 자기 발전에 대해서 되게 노력을 많이 하는 스타일이에요.
1: 아, 그렇죠. 얼마 전에 저희 같이 운동을 했었잖아요. 골프.
0: 맞아요, 맞아요.
1: 예, 예, 또 연구를 많이 해야 될 것 같더라고요.
3: 근데 전형적으로 어떤 스타일이냐면
1: 네.
3: 배우고 연습을 안 하는 스타일이에요.
1: 아, 배우고 연습을 안 한다?
3: 그러니까 배우고 연습을 해야 자기 이제 자기한테 습득이 되고 자기 이렇게 되는 건데.
1: 그렇죠.
3: 배우기만 하는 스타일.
1: 아, 호기심이 굉장히 네. 많구나.
0: 저 일단 뭐라도 찍먹해 보는 스타일.
1: 아, 찍먹 스타일이래요, 본인 스스로.
3: 네, 네 약간 뭔가 그 입도 약간 깜냥이 안 되는 스타일이죠.
1: 약간 그. 그 약간 태평양 같은 그런 스타일보다는 우유니 사막 같은 그런 그러니까 넓은 이게, 소금 사막.
3: 이게 왜 저한테 전화 연결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사실 승민 씨에 대해서 좋은 말은 많이 안 나올 것 같긴 하거든요.
1: 예, 그래서 너무 길게 저희가 너무 길게 통화를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2: 네.
1: 마지막으로 하나만 여쭤보죠.
2: 네, 마지막으로 우리 예, 네. 남승민 씨한테 이제 한 말씀씩 네. 주고받아 볼까요?
3: 이게 형들 눈치도 많이 보고 뭔가 피해를 끼치지 않으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는 스타일이에요. 그 모습을 보고 아 너무 과하게 형들의 눈치를 보지 않나 조금 본인이 하고 싶은 대로 편하게 해도 될 텐데 라는 생각도 들고 또 나이에 비해서

0: 철이 많이 들었다고 해야 될까요?
1: 네.
0: 이 부모님을 생각하는 마음이나 이 형제를 생각하는 마음이 되게 깊고 진중한 편이에요.
1: 네. 아, 좋습니다. 좋습니다. 우리 승민 씨도 우리 혁진 씨에게.
2: 네. 네. 제가 또 이렇게 뭐 형들한테 이렇게 눈치를 많이 봐서 이제 그만 봤으면 이제 하겠다는 이제 혁진이 형의 조언.
0: 말고 적당히 적당히.
2: 아, 적당히 말하는데 예. 이제 그 네. 눈치를 보기까지는 혁진이 형의 눈치가 많이 보였고요.
1: 아.
2: 네, 제가 또 혁진이 형이 가장 이렇게 저한테 좀 눈치 주는 스타일이어가지고 네, 그랬고.
0: 아, 그런가요?
2: 네. 네. 아무튼 형님 더 열심히 노력하는 그런 동생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형님.
0: 아, 지금도 충분합니다.
1: 아, 감사합니다. 네.
3: 전화 연결 너무 감사하고요, 최혁진 씨.
0: 네.
3: 네, 마무리 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0: 형님, 전화 안 불러주세요.
3: 네?
1: 아, 지금 섭외 전화예요.
3: 네.
2: 섭외 전화예요, 섭외 전화.
1: 아, 그리고 저희가 섭외를 하려고 전화를 드려봤는데
0: 네네.
1: 항상 스케줄이 있어가지고.
0: 아, 만약에 섭외를 하실 거면은 그 진행자 두 분이 직접 저한테 오셔가지고 말씀해주세요.
1: 아, 조만간 찾아뵙겠습니다.
3: 네.
1: 조만간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전화 연결 너무 감사합니다.
3: 감사합니다.
2: 감사합니다.
1: 네, 감사합니다.
3: 네, 찾아뵙겠습니다. 네.
1: 아, 우리 혁진 씨가 네. 진짜 예의 많이 따지거든요.
2: 네.
1: 그 버릇 없는 이런 모습 보이면 참지를 못해요.
2: 맞아요. 네,
1: 그리고
2: 혁진이
1: 본인도 네. 형들한테 잘하고.
2: 맞아요.
3: 네. 엄청 잘해요.
1: 많이 배우시면 될 거예요. 그리고 배울 것도 없어요, 제가 볼 때는. 두 분이 그런 예절이나 이런 게 잘 맞으니까.
2: 네.
1: 예, 친한 거예요.
2: 아, 저는 형님들의 그 뒷공무니만 잘 따라 가겠습니다.
1: 아, 좋습니다.
3: 네. 예.
1: 자, 나상도
3: 남궁진의
1: 크람 열차 첫 번째 시간 마무리할 시간이 됐습니다. 우리 끝곡으로 어떤 노래 한번 들어볼까요?
2: 제가 한번 부르고 싶은 노래가 있었는데
1: 네.
2: 제가 손민 선생님의 그물이란 노래를 오늘 들고 왔습니다.
1: 좋습니다. 좋습니다.
3: 네.
1: 자, 그럼 남승민 씨의 그물 박수로 청해 드리면서 남승민 씨와 함께하는 첫 번째 시간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3: 잠시 후에 남승민 씨와의 두 번째 시간도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많은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남승민 씨를 응원하고 싶다면 ARS 060-800-7000번으로 전화주세요. 그럼 저희는 2부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1: 고맙습니다.

제가 금을 던질게요. 하나, 둘, 셋.

0: 번째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남승미 씨 라이브로 문을 열어봤는데요. 저는 누구 닮았어요?
1: 네?
0: 배우 누구 닮았어요?
1: 배우?
0: 네.
1: 그 강호동 선생이 살 빠진...
2: 대세 중에 대세 트롯들입니다.
0: 좋습니다. 네. 교장 선생님, 누나 말씀하실 때 매력이 넘치는 야.
3: 네. 아니 맵네, 비트인 라디오 맵네.
0: 아까 사실은 좀
3: 왜 이렇게 매워졌어요?
1: 이걸 수술을 하신 거네요?
0: 네, 뼈를 했죠.
1: 아 그럼 저랑 똑같네요, 그러면.
0: 이게 뭐가 똑같은데?

0: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쾌남열전에서 웃음과 행복을 전하고 있는 미소천사 나상도입니다.
1: 쾌남열전에서 훈훈함을 담당하고 있는 절 오빠 남궁진입니다.
0: BTN 불교 TV와 BTN 라디오 올림은 시청자 여러분이 보내주시는 따뜻한 마음과 정성 속에서 눈부신 발전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1: 앞으로도 시청자 여러분들의 행복과 즐거움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다양한 미디어 분야의 선두가 되기 위해서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0: 여러분의 따뜻한 마음은 ARS 060-800-7000번을 통해 전하실 수 있습니다. 관심과 사랑으로 쾌남열전을 완성시켜주세요! 주세요.

0: 1심 청정의 관음주송이 한순간도 그치지 않는 관음기도도량 천태종 관문사. 상월원각 대조사의 애국, 생활, 대중불교의 구현과 실천을 위해 단일 사찰 건물로는 최대 규모로 창건된 관문사. 연인원 50만 명의 신도가 동참하는 신행 공간과 금강 불교대학, 어린이, 청소년회와 청년회, 거사회, 합창단, 다도반 등 문화 공간으로 24시간 부처님의 법을 펼치고 있습니다. 관음주송이 끊이지 않는 관문사는 한국불교의 미래를 위해 옥불 대보탑의 등불을 밝힙니다.
1: 정읍칠보산 보림자주지 종진스님의 두 번째 찾아가는 선명상 법회를 봉행합니다. 종진스님의 명상 토크쇼에서는 화를 다스리는 법과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명상을 지도합니다. 삶의 활력과 변화를 만나고 싶은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참가 문의는 063-535-6800번입니다. 대한불교 조계종 옥천암에서 제3회 옥천암 수변 호국 음악회를 개최합니다. 인기 가수 박서진, 남상일, 배아현, 씨야, 박시환 등이 출연하며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 국가유공자, 군인 등 제복을 입으신 분들을 위한 특별석도 마련됩니다. 이 자리의 주인공인 여러분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395-4031번입니다. 대한불교 천태종에서는 중창조이신 상월원각 대조사 제52주기 열반대제를 오는 6월 12일 구인사 광명전에서 봉행합니다. 시대를 앞서 불교 운동을 펼쳤던 대조사의 가르침과 위덕을 기리는 자리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구인사 043-423-7100번입니다. 질병을 고치고 수명을 늘려주시는 약사열의 부처님의 크나큰 원력이 불암산 경수사에 찬란히 구현됩니다. 건강과 평안으로 채워주시는 약사열의 부처님의 온화한 미소를 탱화로 모시고자 합니다. 이 수승한 인연으로 마르지 않는 복덕의 가피를 대대손손 누리시길 발원합니다. 부처님의 광명이

0: 이 우리 가정에 건강과 안락이라는 감로수로 내리도록 소중한 정성을 보태주시기 바랍니다. 동참 문의는 02-936-5629번입니다. BTN 불교TV 대표 신행단체 BTN 연불봉사회 제10기 교육생을 모집합니다. 연불봉사회는 재가불자로 구성된 자원봉사 신행단체입니다. 교육은 매주 수요일 2시간씩 진행되며 수료한 후 봉사활동에 참여할 수 있고 봉사활동을 위해 자원봉사자 보험에 가입해드립니다. 문의는 붓다회 1855-0108번입니다.
1: 법화경 수행도량 정해선원에서 법화경 법사스님의 법문에 이어서 법화삼매참법 기도집으로 기도 수행하는 법화삼매참법 천일기도를 봉행합니다. 법화경 대강백 법사스님들의 법문과 함께 법화 칠보탑 불사 원만 회향과 모두의 건강과 행복을 발원합니다. 원돈댁의 수계대법회로 회향하는 법화 삼매참법 천일기도에 수의 동참하시어 업장 소멸, 소원 성취, 성불하시길 발원합니다. 문의는 02-971-4426번입니다.
2: 범종강 맞은편에 와불전이 있는데 길이 13m, 높이 4m, 국내 최대 규모로 재질도 일반 청동이 아닌 황동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부처님의 열반 모습을 형상화한 것입니다. 천폭륜상은 부처님을 상징하는 32상 가운데 하나로 모든 진리를 깨친 정각자의 발바닥이라는 뜻입니다. 발바닥을 세 번 만지고 절을 하면 소원이 이루어진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큰 스님들이 열반하시면 모셨던 부도 탐묘를 이제는 일반인도 왕생 탐묘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관리 걱정 없이 영구히 보존되는 화강석 왕생 탐묘는 개인기, 부부기, 가족기, 문중기가 있습니다. 아미타우스에서 극락왕생의 기원을 이루십시오.
0: 생각대로 이루어지는 무명 큰스님의 원력. 무엇이길래 이토록 신비한 도량이 되었나? 무엇이 이토록 사람들을 감동시키는가? 무명 큰스님의 원력은 과연 어디까지인가? 될지어다, 이 말의 위력은 어디서 나오는 걸까? 말한 대로 생각한 대로 이루어지는 부처님 세계.
3: 그런 세계 없다고 말라. 그런 세계 암 잊고 말고.
0: 간절한 이에게 열리는 부처님 세계.
3: 불자 여러분들이 간절하다면 저는 무엇이든 다 하고 싶습니다.
0: 이루어질 것입니다. 기적 같은, 거짓말 같은 일들이. 갑피즉현 도량 무명사 051-944-7499. 번뇌의 구름에 가려진 마음이 지혜의 광명으로 바뀌는 깨달음의 시간. 현대인들의 마음의 안정을 찾는 데 꼭 필요한 힐링 명상. 동국대학교 HK 연구단 연구원 자홍스님을 법사로 참선 수행을 통해 얻게 되는 수행의 실천 방법인 참선 자세와 화두 참구법에 대해 집중 수행해 봅니다. BTN 무상사 참선 정진법회로 견성을 통해 본래 참모습을 찾는 시간. 행복하고 평안한 정진의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0: 전설 따라 바로 출발해보자고. 어떡하면 관음 보살님을 만날 수 있을까 생각 중이야.
1: 공부는 마음의 양식이랬거든. 수리 수리 마하 수리 불국사로 고고.
2: 스님, 정말로 만배의 복을 받을 수 있는 겁니까?
3: 그럼 만배 그 이상의 복을 받을 게다.
4: 모량리의 대성이란 아이가 이제 너희 집에서 환생할 것이다.
3: 귀한 일이군. 일주인이 신하도록 손을 펴지 않으니.
5: 잠깐만요. 아이가 손을 폈어요.
1: 전생의 어머니를 위해선 석굴암을 지어 효의 마음을 다했답니다.
0: 몽이와 동이의 절 따라 전설 따라. 많은 시청 바랍니다.
6: 비티엔 붓다회와 함께하는 러브 템플 스테이. 절로 갈까? 양재 구룡사. 싱그러운 6월을 함께 보낼 분 찾고 계신가요? 좋은 인연을 만나 아름다운 사랑을 하고 싶으신가요? 도심 지역에서 생활 포교를 실천하고 호흡하는 전법도량인 양재 구룡사에서 1박 2일간 진행되는 이번 템플스테이에 BTN 붓다회가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도심 속 힐링 쉼터 양재 구룡사에서 부처님 가피 아래 좋은 인연 공덕 맺고 싶은 분들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7: 희망의 기도가 절실한 요즘 마음 한 자라 편히 쉬고 싶다면 분당 대광사로 오십시오. 동양 최대 규모의 미륵 부처님께서 중생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주시는 청정 미륵 도량 대광사는 부처님 설법의 최고봉 법화경을 바탕으로 관음정진 소리가 세상을 밝히는 기도처이자 행복을 가꾸는 템플스테이. 부처님 가르침으로 마음을 치유하는 명상상담대학. 다양한 행사가 펼쳐지는 불자와 시민들의 문화공간입니다. 멈춤이 필요한 시간, 청정 미륵도량 대강사로 오세요. 이 땅에 펼쳐진 도솔종토 대강사가 내 마음의 주인이 되는 길을 안내해드립니다.
8: 어둠의 빛으로 떠난 태양은 어디로 가는가? 그리고 생명의 인연으로 오는 태양은 어디서 오는가? 서울시 도봉구 쌍문동에 위치한 전국태아연가 천도본찰. 상구보리 하화중생의 원력종찰. 태한불교 조계종 금강사. 금강사에서는 태아연가 49일 천도제와 부모업장 소멸 기도를 봉행하고 있습니다. 깊은 원한이 서려 구천을 떠돌고 있는 태아연가. 이 영혼들을 이끌어주는 태아연가 천도제 전문도량 금강사에 전국 태아연가 49일 천도기도 법회에 동참하시어 태아연가의 왕생 극락, 부모업장 소멸, 가정 화평하시길 기원합니다. 그리고 태아를 간절히 원하는 부모를 위한 신생아 잉태 발언 기도를 통해 가족의 인연 맺길 바랍니다. 전국 태아 천도본찰 대한불교 조계종 금강사.
9: 한 걸음 앞으로 나와봐요. 12살 이전에 짜장면을 먹어본 적이 있었나요? 한 걸음 앞으로 나와봐요. 나의 자전거가 있었나요? 주말에 함께 놀아줄 아빠가 있었나요? 한 걸음 앞으로 나와봐요. 12살 때 가족을 위해 일을 해본 적이 있었나요?

지난 날을 참회하옵니다. 성장과 성군 성취만을 위해 지닫고 물질물망에 입살력하고 있는 저희들의 모습을 참회하옵니다. 대한불교 조계종 사부 대중은 과거 천년 이래 천년 천년을 세우다 원력을 세워 불태전의 마음으로 정진하고자 합니다. 오랫동안 넘어진 채 방치되었던 열왕공마의 부처님을 바로 모시어 미래 불교의 희망을 열어가겠습니다. 천년을 세우다는 불교의 희망을 새로이 세우는 것이며 문화강국 대한민국을 세계인과 나누는 불사입니다. 천년을 세우다는 선명상 프로그램과 영상센터를 통해 중생들의 안식과 기초를 제공하여 깨달음의 길로 함께 가고자 합니다.

중을 위한 거룩한 불사입니다. 지극한 마음으로 합장 바로 나오니 온 우주가 감흥하고 부처님의 밝은 지혜와 자비로 저희들의 간절한 기도를 섭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희들이 소원한 천년을 세우다 불사를 통해 중생들이 지혜와 자비가 충만한 깨달음의 길로 들어서게 하시고 불교 중흥과 궁은융창으로 세상 모든 일

0: 불교에서 행해지는 108배는 중생의 번뇌가 108가지라는 데서 유래하며 절은 하심이라 하여 마음을 비우는 수행법 중에 하나입니다. BTN 불교TV에서 제작한 나를 깨우는 108배를 통해 모두가 일심으로 정성스럽게 절을 함으로써 종교를 초월해 몸과 마음을 건강하고 평화롭게 만들며 자신을 성찰할 수 있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나를 깨우는 108배를 매일 실천하면서 본래의 참마음을 찾는 소중한 시간이 되시길 기원합니다.
1: 지방 3세 제불보살님과 역대 조사님들께 지극한 마음으로 이 몸 다 던져 참회하고 발원합니다. 지난 세월 지은 공덕이 적어 부처님 참된 진리 등지고 살아왔음을 참회합니다. 작은 인연이지만 오늘부터 크게 키워 참된 불자가 되고자 발심하여 불법 승삼보에 귀하오며 정성으로 절을 올립니다.

나는 어디서 왔는가 어디로 갈 것인가를 생각하지 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나는 누구인가 참 나는 어디 있는가를 망각한 채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나의 몸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나의 진실한 마음을 쳐버리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조상님의 은혜를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부모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일가 친척들의 공덕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배울 수 있게 해준 세상의 모든 인연들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먹을 수 있게 해준 모든 인연들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입을 수 있게 해준 모든 인연 공덕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이 세상 이곳에 머물 수 있게 해준 모든 인연들의 귀중함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 이웃과 주위에 있는 모든 인연들의 감사함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가 저지른 모든 죄를 망각한 채 살아온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전생 금생, 내생의 업보를 소멸하기 위해 지극한 마음으로 참회하며 절합니다. 성냄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모진 말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참여하며 절합니다. 탐욕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여하며 절합니다. 시기심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여하며 절합니다. 분노심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여하며 절합니다. 인색함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인연들에게 참여하며 절합니다. 무시함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여하며 절합니다. 비겁한 생각과 말과 행동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거짓말과 갖가지 위선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남의 것을 훔치는 생각과 행동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한갓 취미나 즐거움으로 다른 생명을 희생시키는 일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오직 나만을 생각하는 것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악연의 씨가 되는 어디서든 생각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어디서든 말로 상대방이 잘못되는 악연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어디서든 행동으로 악연이 될 수 있는 인연에게 참여하며 절합니다. 집착하는 마음과 말과 행동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내 눈으로 본 것만 옳다고 생각한 어리석음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내 귀로 들은 것만 옳다고 생각한 어리석음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내 코로 맡은 냄새만 옳다고 생각한 어리석음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내 입으로 맛본 것만 옳다고 생각한 어리석음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내 몸으로 받은 느낌만 옳다고 생각한 어리석음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내 생각만 옳다는 어리석음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삼생의 모든 인연들을 위해 지극한 마음으로 참여하며 절합니다. 내가 살고 있는 지구를 생각하지 않은 것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세상의 공기를 더럽히며 살아온 어리석음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세상의 물을 더럽히며 살아온 어리석음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나만을 생각하여 하늘과 땅을 더럽히며 살아온 어리석음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나만을 생각하여 산과 바다를 더럽히며 살아온 어리석음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나만을 생각하여 꽃과 나무를 함부로 자르는 어리석음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이 세상을 많고 적음으로 분별하며 살아온 죄를 참여하며 절합니다.

된 인연들에게 참여하며 절합니다. 이간질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여하며 절합니다.

이 세상을 높고 낮음으로 분별하며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이 세상을 좋고 나쁨으로 분별하며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이 세상을 옳고 그름으로 분별하며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병든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슬픈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가난한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고집스러운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외로운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죄를 지은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부처님께 귀하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절합니다. 승가에 귀하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모든 생명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모든 생명은 소통과 교감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모든 생명은 우주의 이치 속에서 살아간다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나와 남이 하나임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세상의 아름다움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생명들의 신비로움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새소리의 맑음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바람소리의 평화로움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시냇물 소리의 시원함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새싹들의 강인함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무지개의 황홀함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자연에 순응하면 몸과 마음이 편안하다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자연이 생명순환의 법칙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자연이 우리들의 스승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가장 큰 축복이 자비심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가장 큰 재앙이 미움, 원망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가장 큰 힘이 사랑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항상 부처님의 품 안에서 살기를 발원하며 절합니다. 항상 부처님의 법 속에서 살기를 발원하며 절합니다. 항상 스님의 가르침을 따르기를 발원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욕심을 내지 않기를 발원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화 내지 않기를 발원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교만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시기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모진 말을 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거짓말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남을 비방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남을 무시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남을 원망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매사에 겸손하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매사에 최선을 다하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저는 매사에 정직하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매사에 긍정적이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자비로운 마음으로 살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맑고 밝은 마음 가지도록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모든 생명이 평화롭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이 세상에 전쟁이 없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이 세상에 가난이 없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이 세상에 질병이 없기를 발원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보살행을 실천하며 살아가기를 발원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반야지혜가 자라기를 발원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수행하는 마음이 물러나지 않기를 발원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선지식을 만날 수 있기를 발원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이 세상에 부처님이 오시기를 발원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오늘 지은 이 인연 아낌없이 시방법계에 회향하며 절합니다.

대자 대비하신 부처님이시여 거듭 참여하고 발언하옵니다. 저의 어두운 마음에 불의의 종자 심어져 참된 불성이 나타날 수 있도록 자비심으로 거두어 주소서. 시방 3세 제불보살님과 역대 선지식들께 진심으로 바라오니 저의 참된 발언이 물러나지 않도록 지켜주시옵소서.

0: 가족도 친구도 없는 저에게 TV는 하루의 시작이자 끝입니다. 밥상 앞에서 숟가락을 들지 못하는 날들, 말할 수 있는 사람도 없습니다. 어느 날 우연히 TV에서 본 부처님 말씀이 생각납니다.
1: 보시란 스스로의 행복을 밝히는 자비의 실천입니다.
0: 망설이던 손끝이 떨리며 번호를 눌렀습니다.
2: 네, BTN 불교 TV 붓다웨이입니다.
0: 비티에는 부처님처럼 가족처럼 매일 내 마음에 찾아왔습니다.
2: 당신의 보시가 누군가에게 따뜻한 하루를 선물합니다.
3: 방송포교 후원 공동체 BTN 붓다회에 가입해주신 불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불자님의 소중한 정성 더욱 가치 있게 쓰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0: 우주에 각가지 참된 모습이 그대로 물에 비치는 경지, 돋보 종찰 해인사에 다채로운 색과 빛, 조명으로 화장 세계를 표현할 법당을 개원하였습니다. 고려시대 국보급 관음 지장보살상을 좌우 보초로 현대적 소재로 표현된 아미타불과 벽을 가득 채운 일만의 불보살리, 자비의 다채로운 색과 빛, 화려한 화장 세계에 서원을 담은 원불을 봉안하시고 무한 공덕으로 성불의 인연 맺으시길 바랍니다.
1: 우리 사는 이 세상을 불국장터로 구현하리라. 굳은 원력으로 세워진 만불보전. 만불보전에 봉안되어 있는 부처님은 청정법신 비로자나 부처님을 중심으로 왼쪽에는 석가모니 부처님, 오른쪽에는 노산화 부처님으로 삼존불을 모시고 있습니다. 삼존불 앞에 모신 유리광 열애불은 온 마음을 다해 쓰다듬으면 만불의 운과 소원이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큰 스님들이 열반하시면 모셨던 부도 탐묘를 이제는 일반인도 왕생 탐묘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관리 걱정 없이 영구히 보존되는 화강석 왕생 탐묘는 개인기, 부부기, 가족기, 운중기가 있습니다. 아미타우스에서 극락왕생의 기원을 이루십시오.
2: 만년설 히말라야와 신들의 산 카일라스를 향한 위대한 여정. 불자님들의 뜨거운 발언에 힘입어 올해 BTN 투어가 티벳 카일라스 수미산 14일 성지 순례를 떠납니다. 티벳 불교의 중심지 라싸, 포탈라궁과 조

옥황사원 순례를 시작으로 히말라야의 푸른 성호 암드록초, 업장을 씻는 신성한 마니사로바르 호수, 그리고 해발 6,650m 신들의 산 카일라스 코라까지. 한 걸음 한 걸음이 기도가 되고 한숨 한숨이 수행이 되는 성스러운 시간에 불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티벳 카일라스 수미산 14일 순례는 전일정 전문 인솔자와 함께합니다. 지금 인생의 단 한 번의 위대한 순례에 동참하십시오. 문의는 BTN 투어 023270-3480번입니다. 불자 여러분의 많은 발언과 동참 바랍니다.

통일 신라 시대부터 1200년의 역사를 간직한 대구 팔공산 파계산은 임진왜란의 불길 속에서도 다시 일어나 400여 년의 세월을 품어왔습니다. 숙종대왕께서는 자식을 간절히 소망하며 밤낮으로 기도하시어 마침내 왕세자가 태어났습니다. 그 순간부터 소망이 이루어지는 왕실의 기원사찰로 역사의 찬란이 기록되었습니다. 그 간절한 기도가 울려퍼졌던 파계사 원통전이 세월의 흐름 속에 처음으로 완전 개보수를 지나게 되었습니다. 400년 만에 거행되는 이 성스러운 일에 우리의 마음이 하나로 모인다면 이 소중한 문화유산은 다시 한번 찬란한 빛을 발할 것입니다. 그 한의의 순간에 여러분도 함께 하시어 우리 모두의 마음으로 이어갑시다.

0: 소리가 멈춘 곳에서 이제는 나를 듣는다. 도림사 시민선언 심사굴.
1: BTN 불교TV의 야심찬 프로젝트. 전 세대가 함께 시청할 수 있는 프로그램. 만화로 재구성한 몽이와 동이의 절따라 전설따라. 똑똑한 원숭이 몽이와 진심 깊은 동자승 동이가 우리나라 각지의 사찰에 전해 내려오는 전설과 전국 방방곡곡 숨겨진 이야기를 찾아나섭니다. 몽이와 동이의 절따라 전설따라. 많은 시청 바랍니다.
2: 다시 찾아온 드라마 붓다. 오랫동안 기다렸지만 방송을 놓쳐서 아쉬우셨나요? 걱정 마세요. 이제 언제 어디서든 드라마 붓다를 시청할 수 있습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BTN 드라마를 검색하면 드라마 붓다를 만나볼 수 있습니다. 부처님 당시를 옮겨놓은 듯한 감동과 환희를 BTN과 함께하세요.

0: BTN 뉴스 시작합니다. 조계종 군종특별교구가 현충일을 하루 앞두고 서울 현충원을 찾아 순직 군승을 추모했습니다. 군종교구는 선후배 원력을 이어 한국불교 중흥과 불법 홍보에 앞장설 것을 다짐했습니다. 한국불교의 역사와 성보를 영상으로 전해온 BTN이 관람객이 돼서 선운사 특별전을 찾았습니다. 성보를 챙겨난 임직원들은 불교 문화를 알리는 방송포교의 사명감을 되새겼습니다. 조계종 환경위원회가 세계 환경의 날을 기해 5대 제일에 맞춘 불자 맞춤형 탄소중립 실천안을 제시했습니다. 개인의 소비 성찰과 실천이 기후위기를 극복하는 수행이라고 밝혔습니다. 만해스님 님의 침묵 발간 100주년을 맞아 문학과 사상을 재조명하는 국제학술대회가 열렸습니다. 일본 유학 시절 쓴 한시 속 정체가 불분명했던 인물도 공개돼 눈길을 끌었습니다. 제12회 불교 무용대전이 오는 12일부터 3주간의 여정을 시작합니다. 무용대전에 15팀이 참가해 전통 무용과 창작 무용까지 불교를 주제로 한 몸짓을 세상에 선보일 예정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오늘은 순국선열과 전몰장병의 호국정신과 위훈을 기리는 제71회 현충일입니다. 4명의 순직 군승을 참배한 조계종 군종특별교구는 가사와 군복을 함께 걸치고 총성과 독경 소리가 교차하는 경계 속 목숨을 바친 선후배들의 원력을 이어 한국불교 중흥과 불법 홍포에 앞장설 것을 다짐했습니다. 배수열 기자가 보도합니다.
1: 나라를 위해 헌신한 순국선열과 호국 영령이 잠든 대한민국 대표 추모공간 서울현충원. 조계종 군종특별교구장 법원스님과 교구 소임을 맡고 있는 육해공 군승이 현충탑의 향을 사르고 묵념합니다. 군종특별교구가 어제 제71회 현충일을 하루 앞두고 임무 도중 순직한 선후배 군승의 묘비와 납골 땅을 찾았습니다. 이동신, 김인수, 김봉식, 김수남. 부처님법을 세상에 전하고자 출가한 스님이자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군인의 이름입니다. 법원 스님은 이동신 군승의 묘비를 한없이 어루만지며 열악했던 포교 환경을 견뎌온 선배 군승의 원력을 돌아봤습니다.
2: 국가를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헌신한 그런 국가 유공자, 또 유가족들, 그분들도 우리가 잊지 않고 이런 계기에 좀 더 한번 관심을 가지고 위로와 격려를 해주는 그런 날이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1: 군법당 신도의 장례를 위해 시다림 기도를 마친 뒤 갑작스레 쓰러진 고 김인수 군승. 수행과 병행된 과중한 업무로 뇌암을 얻었고 투병 끝에 2017년 2월 안타깝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학생 군사학교와 구사단 법당 등 생전 장병 포교와 불사에 누구보다 앞장섰던 그는 나라를 사랑하는 군인이자 후배들에게 귀감이 됐던 수행자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2: 급히 뇌수술을 받았는데 그 이후로 회복을 못하시고 순직을 하셨어요. 그 군복을 입고 좋아하는 모습도 참 많이 기억이 나고 참 너무 일찍 돌아가셔서 안타깝습니다.
1: 이어 1기 군승으로 국방부 원광사를 창건하고 베트남 주월 한국군 사령부로 파병 임무를 수행했던 김봉식 군승과 가남으로 순직한 제13대 군승단장 김수남 군승의 묘비를 차례로 참배하며 선배 군승들의 원력을 되새겼습니다.
3: 순직하신 선배 군승들의 뜻을 받들어서 포교 원력을 세워 전법과 포교에 매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 앞서 지난 2일 대전 현충원에서는 계룡대 홍제사 주관으로 9명의 순직 군승의 넋을 기렸습니다. 군종특별교구는 오는 20일 서울 현충원 현충관에서 제26회 호국영령 위령대제를 봉행해 나라를 위해 목숨 바친 모든 영령의 넋을 위로할 계획입니다. 조계종 군종특별교구는 국가를 위해 목숨 바친 선후배 도반이자 전후의 묘비를 찾아 넋을 기리며 호국불교의 의미와 그 정신을 되새겼습니다. 서울 현충원에서 BTN 뉴스 배수열입니다.
0: 한국불교의 역사와 성보를 영상으로 전해온 BTN 불교TV가 관람객이 돼 선운사 특별전을 찾았습니다. 화면 너머로 전하던 1500년 성보를 직접 마주한 임직원들은 불교 문화를 알리는 방송 포교

0: 의 사명감을 다시 한번 되새겼습니다. 이지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1: BTN 회장 성우 대종사가 한국불교 역사문화기념관에 도착하자 조계종 총무부장 성웅 스님이 성우 대종사를 맞이합니다. 성우 대종사와 구본의 대표이사 등 BTN 임직원들이 조계사 대웅전에 참배하고 불교중앙박물관으로 향합니다. 카메라를 들고 전국의 사찰을 누비며 한국불교의 오늘을 기록해온 BTN 임직원들. 이번에는 카메라를 잠시 내려놓고 관람객의 시선으로 선운사의 1500년 역사와 마주합니다. 그동안 카메라 앵글을 통해 대중에게 불법을 전해왔던 미디어 포교사들이 성보의 감동을 직접 눈과 마음에 담기 위해 현장을 찾은 겁니다. 촬영에 집중하느라 깊이 감상하지 못했던 성보를 눈앞에서 마주하자 정교한 조형미와 오랜 세월의 흔적에 곳곳에서 감탄이 이어집니다. 이번 특별전의 상징이자 하이라이트인 선운사 3지장보살상 앞. BTN 회장 성우 대종사가 한자리에 모인 세 분의 지장보살상을 향해 삼배를 올립니다. 대종사의 여법한 삼배는 임직원은 물론 관람객들에게도 깊은 울림을 전하며 전시장을 순식간에 장엄한 법당으로 탈바꿈시켰습니다.
2: 선운사 지장보살 부처님께서 그 일제강점기 시대에 일본으로 이제 도난을 당했다가 스스로 돌아오신 부처님으로 되게 유명한 일화가 있었잖아요. 실제 눈으로 보게 되니까 너무도 생생하고 되게 감동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1: 157점의 성보가 전한 감동은 한국불교의 가르침을 영상 콘텐츠에 녹여 전법의 길을 더 넓혀나가겠다는 다짐으로 이어졌습니다.
3: 우리의 불교 문화가 예사롭지가 않은 정말 대단한 한국의 전통 문화들을 다 안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 방송도 마찬가지로 얼마나 그 훌륭한 콘텐츠를 잘 포장을 해서 그 색깔이 잘 빼어나게 할 수 있느냐.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중요한 화두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4: 이렇게 유수하게 1700년 역사를 이어온 한국 불교 문화유산을 어떻게 잘 알릴 수 있을까 하는 새로운 고민을 하게 됐거든요. 그러면서 사명감과 책임감이 좀 동시에 드는 것 같습니다.
1: 단순한 성보 감상을 넘어 한국불교의 역사와 정신을 대중에게 전하는 방송 포교의 역할을 다시금 되새긴 시간. 미디어 포교사로서 다잡은 사명감은 더 깊이 있는 영상 포교의 결실로 피어날 전망입니다. BTN 뉴스 이지윤입니다.
0: 폭염과 산불, 가뭄 등 기후위기가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는 시대. 조계종 환경위원회가 세계 환경의 날을 기해 매주 반복되는 5대 제일에 맞춘 불자 맞춤형 탄소 중립 실천안을 제시했습니다. 거창한 구호가 아닌 개인의 소비 성찰과 실천이 기후 위기를 극복하는 수행이란 겁니다. 이은하 기자입니다.
5: 폭염과 홍수, 대형 산불 등 지구촌 곳곳을 엄습한 이상기후는 이제 미래의 경고가 아닌 눈앞의 현실이 됐습니다. 끝없는 소비와 개발, 인간 중심의 탐욕이 불러온 결과입니다. 더 이상 늦출 수도 미룰 수도 없는 위기. 전 지구적 재난에 조계종 환경위원회가 불교의 핵심 가르침인 연기사상을 바탕으로 문명의 패러다임 교체를 제안했습니다.
6: 기후위기에 세계적으로 생태계가 이제 파괴가 되면서 홍수, 화재 등등 재난의 위험에 되게 직면해 있는데 울자된 도리로서 지구촌에 살면서 이런 위기를 함께 극복해보자는 의미로
5: 조계종 환경위원회가 6월 5일 세계 환경의 날을 기해 탄소 중립 실천과 생명 전환을 위한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나와 자연이 결코 분리될 수 없는 하나의 공동체임을 깨닫고 소박한 삶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이를 위해 불교 5대 제의를 중심으로 탄소 중립을 실천하는 생태 제의를 제안했습니다. 음력 1일 초하루에는 대중교통을, 음력 8일 약사 제의엔 이웃을 위한 보시, 음력 15일 보름에는 1시간 소등 등 에너지 절약을, 음력 18일 지장제일엔 채식 실천, 음력 24일 관음제일은 일회용품을 쓰지 않는 날로 만들자는 내용입니다. 사찰 안과 개인의 신행을 넘어 제일에 따른 맞춤형 행동 지침을 정해 사회적 실천을 유도하는 적극적인 신행을 제안한 겁니다.
6: 환경을 생각하는 마음을 이렇게 늘 가져야 되겠지만은 특별히 우리는 또 제일날에 많이 이렇게 절을 이제 찾고 하니까 제일날만큼이라도 전 불자가 환경 위기를 생각해서 실천해 보자는 의미로 다섯 개의 슬로건을 좀 내세웠습니다.
5: 거창한 정치적 구호가 아닌 개인의 소비를 성찰하고 절제하는 실천이 곧 기후 위기를 극복하는 수행이 될 수 있다는 선언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작은

0: 실천이 우리 사회를 변화시키는 가장 필요하고 큰 불사가 될 수 있다는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BTN 뉴스 이은아입니다.
1: 민족 시인이자 독립운동가였던 만해 한용운 선사 대표작 님의 침묵 발간 100주년을 맞아 만해의 문학과 사상을 재조명하는 국제학술대회가 열렸습니다. 학술대회에선 일본 유학 시절 쓴 한시 속 정체가 불분명했던 인물도 공개돼 눈길을 끌었습니다. 보도에 양육은 기자입니다.
2: 1926년 5월 20일 세상의 모습을 드러냈던 불후의 명시집 님의 침묵. 우리 근대 문학의 등불이자 민족의 스승인 만해 한용운 선사의 시집 님의 침묵 발간 100주년을 맞아 선사의 문학 세계와 사상의 궤적을 짚어보는 뜻깊은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어제 서울대학교에서 제3회 무산문화대상을 기념해 열린 국제학술대회.
3: 연구자들도 한용운에 대한 논문들을 별로 발표하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학문 연구가 이런 식으로 계속 발전을 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돼서 마음속으로 굉장히 크고 못합니다.
2: 특히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만해 선사의 1908년 일본 유학 시절 행적과 그간 베일에 쌓여 있던 인물의 실체를 밝혀낸 성과가 조명됐습니다. 발표에 나선 일본 토요대학 사토 아스시 교수는 만해 선사가 1908년 약 4개월간 단기 유학했던 조동종 대학 시절을 따라갔습니다. 당시 기관지 기록에 따르면 만해 선사는 1908년 5월 9일 입학했으며 일본어가 미숙한 상태에서도 필담을 나누고 총 12수의 한시를 게재하며 일본 불교계와 깊이 교류했습니다. 또 사토 교수는 만해 한시 속 등장하는 화아사다 교수라는 인물이 당시 조동종 대학의 핵심 교수이자 메이지 시대를 대표하는 선생이었던 아사노 후잔을 오기했을 가능성을 제시했습니다. 당시 대학 내 아사다 후잔이라는 인물은 존재하지 않았고 인격을 강조한 메이지 시대의 선생인 아사노 후잔 교수일 확률이 높다는 겁니다.
4: 그 당시 교수로서는 아사다 교수는 없고요. 그러니까 한용운의 뭔가 작가인지 아니면은 한용운의 원고를 인쇄할 때 그렇게 아사다 교수라고 입도하였습니다.
2: 토론자로 나선 불교신문 이성수 기자는 단기 체류라는 이유로 그간 소홀했던 1908년의 공백을 분석해 만해의 사상적 형성기를 추적할 수 있게 됐다고 평가했습니다. 또한 미지의 인물로 남아있던 아사다 교수의 실체를 아사노 후잔으로 고증함으로써 만해가 접했던 일본 선종교학의 성격을 가늠하는 기틀을 마련했다고 짚었습니다. 아울러 한시를 매개로 국경을 넘어 교감한 두 인물의 교류는 향후 한일불교 교류사 연구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앞서 경희대 이선희 교수는 님의 침묵의 문장 부호를 색다른 시각으로 짚어 눈길을 끌었습니다. 본문에는 마침표 없이 띄어쓰기로만 운율을 구현했고 격식체와 비격식체의 경어체를 사용해 님에 대한 공경과 친밀함을 동시에 확보했다고 분석했습니다.
5: 님의 침묵이 나오기 전 시집에서 마침표가 하나도 없는 시집이 없더라고요. 제가 찾은 바로는. 그러니까 마침표가 하나도 쓰이지 않은 최초의 시집이다. 이분이 나름대로 새롭게 문장 부호에 대한 좀 감수성이 있지 않으셨나 뭐 이런 생각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 국제학술대회로 학술적 깊이를 더한 무산문화대상은 오는 9일 서울 웨스틴 조선 호텔에서 제3회 시상식을 개최하며 열기를 이어갑니다. BTN 뉴스 양육은입니다.
1: 제12회 불교 무용대전이 오는 12일부터 3주간의 여정을 시작합니다. 15팀이 참가해 불교를 주제로 한 몸짓을 세상에 선보일 예정인데요. 전통 무용과 창작 무용까지 대회에 나서는 춤꾼들을 만나봤습니다. 보도에 윤호섭 기자입니다.
6: 같은 동작으로 춤사위를 선보이다가도 서로 연결됐다 끊어지며 하나의 흐름을 만들어내는 두 명의 무용수. 부둥켜 안고 함께 몸을 기대 표현하는 몸짓엔 고정된 나라는 존재가 없다는 불교의 가르침을 담았습니다. 무용을 전공한 두 대학생이 조금씩 불교를 알아가며 창작한 무화입니다.
7: 제가 지금 이렇게 존재하는데 나 자신이 이렇게 고정된 상태가 아니라는 게 무슨 의미일까 하고 너무 궁금해서 이렇게 무화라고 결정 짓고 공부하면서 창작을 해봤습니다.
6: 작법에 쓰이는 타악기 바라는 춤꾼의 손에 들려 전통춤 바라 승무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일제강점기

0: 이 권번 예인 장홍심을 대표하는 춤으로 바라소리와 절제된 춤사위가 한 시대를 풍미한 거장에게 올리는 공양으로 거듭납니다.
1: 우리나라의 그 전통 그 태극 문양, 우리 그 민족 혼이 어우를 수 있고 집중할 수 있는 그런 문양적인 것이 있어서 그 당시 잠깐 그 승모 공연을 못하게 하셨대요.
0: 사단법인 구슬주머니 주최로 오는 12일 서울 대학로 성균 소극장에서 막을 여는 제12회 불교무용대전. 공모와 추천을 거쳐 선정된 15팀이 참가하는데 프로와 아마추어의 경계를 두지 않고 국적에도 제한이 없습니다.
2: 공모에서 해외 팀들이 조금 늘었고요. 그래서 다양한 나라, 올해는 이제 에스토니아 같은 데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불교가 더 확산되는 것 같아서 좀 고무적인데.
0: 본선은 12일부터 28일까지 매주 금토일 성균 소극장에서 한 주에 5팀이 공연을 펼칩니다. 결선과 시상식은 다음 달 4일 마로니에 공원 야외 공연장에서 진행됩니다. 또 전날인 3일엔 예술가의 집에서 불교 무용의 대중화 전략을 주제로 한 기념 학술대회가 열립니다.
3: 불법승 삼보를 소재로 하되 폄훼하지 않는 모든 춤이 전공이나 비전공이나 상관없이 들어와서 같이 즐기는 것.
0: 이번 여름 몸짓으로 풀어낸 무용수들의 화두가 문화예술 중심지 대학로를 정토로 물들일 수 있을지 기대를 모읍니다. BTN 뉴스 윤호섭입니다.
4: 6월 첫째 주 주간 법보신문 브리핑 시간입니다. 오늘은 생태 가치와 명상 문화를 결합해 문화 브랜드를 구축해 나가는 오대산 선제길 걷기 행사 소식, 그리고 중동 전쟁 중단과 세계 평화를 촉구하며 올린 108배 정진 소식을 함께 전해드립니다. 실록으로 물든 오대산 천년숲길을 걸으며 몸과 마음의 쉼을 선사하는 제21회 오대산 천년숲 선제길 걷기 행사가 6월 7일 열립니다. 이번 행사는 오대산의 생태적 가치와 명상 문화를 결합한 체험형 행사로 기획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남다른데요. 자연 명상 마을 잔디광장을 출발해 비밀의 숲과 선제길, 전나무 숲길 등 총 5km 구간에서 본격적인 걷기 명상이 진행됩니다. 특히 코스마다 무건 걷기, 소리 명상, 맨발 걷기 체험 등 서로 다른 수행과 명상 테마를 담아 오대산 숲길을 온몸으로 체험할 수 있도록 구성했는데요. 이외에도 요가, 바른 걸음 걷기와 환경 보호를 위한 플로깅 활동이 운영되며 점심 공양 후엔 밴드 잔나비 축하 공연 등이 이어지는 에코 콘서트가 축제 분위기를 더할 전망입니다. 앞으로 월정산은 오대산 선제길의 역사 문화적 가치와 명상 콘텐츠를 결합한 문화 브랜드를 구축하고 행사 전 과정을 디지털로 기록해 향후 문화 자산으로 활용할 방침입니다. 지난 5월 20일 주한 미국 대사관 앞 광화문 광장에서 침략 전쟁을 규탄하고 세계 평화를 발언하는 108배 정진이 이어졌습니다. 이번 정진은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가 광장을 적시는 비바람 속에서도 중동 전쟁 중단과 평화를 발언하기 위해 나섰다는 점에서 의미가 남다른데요. 참가자들은 절 한 번 한 번에 전쟁 종식과 희생자들의 극락왕생, 평화로운 미래를 향한 염원을 담았습니다. 특히 산호위 부위원장 시경스님은 전쟁과 침략은 야욕과 탐욕만이 있을 뿐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며 오만함과 폭력성으로 얼룩진 침탈의 역사를 이제 지구상에서 끝내야 한다고 강조했는데요. 또한 농민단체 관계자도 이 자리에 서서 인류가 겪고 있는 비극적 학살을 멈추라고 요구하며 전쟁으로 인한 고유가가 서민들의 삶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고 성토했습니다. 이후 참가자들은 광화문 광장에 마련된 보현사 탑등 앞에서 다시 한번 세계 평화를 발언했으며 앞으로도 전쟁 종식을 촉구하는 염원을 계속 이어갈 전망입니다. 6월 6일 토요일 BTN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0: 저는 세상과 단절되었습니다.
1: 꽃은 피기 전에 시드는 법이 없습니다. 세상은 나를 몰라도 부처님은 당신을 알고 있습니다.
0: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저는 조금씩 용기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부처님, 감사합니다. 부처님 말씀으로 새로운 삶과 희망을 얻었습니다. 당신의 보시 누군가의 새로운 시작이 됩니다.

0: 스님들이 노후에도 안심하고 수행과 전법 교화에 전념토록 하는 것이 바로 승보공양입니다. 승보공양 후원 방법은 정기 후원과 ARS 후원 전화, 그리고 기금 모연 등 후원 방법도 다양합니다. 출가자와 재가자의 아름다운 승가 공동체 회곡 운동, 스님을 스님답게 모시는 재가 신행, 승보공양 후원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1: 한 걸음 앞으로 나와봐요. 12살 이전에 짜장면을 먹어본 적이 있었나요? 한 걸음 앞으로 나와봐요. 나의 자전거가 있었나요? 주말에 함께 놀아줄 아빠가 있었나요? 한 걸음 앞으로 나와봐요. 12살 때 가족을 위해 일을 해본 적이 있었나요?

0: 우리의 아버지는 늘 뒤에서 안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아버지를 안아드릴 차례입니다.
1: 만불사에 들어서면 가장 먼저 불자들을 반겨주시는 33미터 높이의 대불은 극락세계에서 중생을 구제하는 아미타 부처님이십니다. 만불사가 극락정토임을 상징하는 아미타 대불을 마주하면 저절로 존경과 찬탄의 마음이 일어나 우리 마음속 번뇌와 악업이 소멸되고 부처님의 가르침대로 살아가리라 다시 한번 발언하게 됩니다. 큰 스님들이 열반하시면 모셨던 부도 탐묘를 이제는 일반인도 왕생 탐묘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관리 걱정 없이 영구히 보존되는 화강석 왕생 탐묘는 개인기, 부부기, 가족기, 문중기가 있습니다. 아미타우스에서

0: 금락왕생의 기원을 이루십시오.
1: 태조 이성계가 신덕왕후의 금락왕생을 발언하며 창건한 흥천사.
2: 조선 왕실 최초한 잘 흥천사는 우량수전의 부처님의 증명을 삼아 100년 동안 영구입회를 영구입회단에 모시고 24시간 365일 불을 밝혀드리고, 이 약속은 끊임없는 발언

0: 사의 영구이패를 모신 공덕으로 영가님은 극락왕생하시고 자손들은 소원성취 이루시기를 발원드립니다.
1: 스님들의 독경 소리가 끊이지 않는 조선 왕실 최초의 원찰 흥천사에 100년 동안 모셔질 영구이패를 모시고 극락왕생과 소원성취의 큰 인연을 맺으세요.
2: 부처님 닮은 인재를 길러내는 동국대학교에서는 연꽃을 닮은 로터스관, 명상을 통해 마음을 치유하는 선센터 조성불사를 봉행합니다. 가족의 평안과 행복, 소원성취, 동국발전 등을 발원하며 참여하실 수 있고 500만 원 이상 기부자의 조남과 염원은 선센터 500나안상에 봉안되고 공덕의 벽에 새겨져 길이 기억될 것입니다.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2260-3300번입니다.

0: 범종강 맞은편에 와불전이 있는데 길이 13m, 높이 4m, 국내 최대 규모로 재질도 일반 청동이 아닌 황동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부처님의 열반 모습을 형상화한 것입니다. 천폭륜상은 부처님을 상징하는 32상 가운데 하나로 모든 진리를 깨친 정각자의 발바닥이라는 뜻입니다. 발바닥을 세 번 만지고 절을 하면 소원이 이루어진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큰 스님들이 열반하시면 모셨던 부도 탐묘를 이제는 일반인도 왕생 탐묘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관리 걱정 없이 영구히 보존되는 화강석 왕생 탐묘는 개인기, 부부기, 가족기, 문중기가 있습니다. 아미타우스에서 극락왕생의 기원을 이루십시오.
1: 한 걸음 앞으로 나와봐요. 12살 이전에 짜장면을 먹어본 적이 있었나요? 한 걸음 앞으로 나와봐요. 나의 자전거가 있었나요? 주말에 함께 놀아줄 아빠가 있었나요? 한 걸음 앞으로 나와봐요. 12살 때 가족을 위해 일을 해본 적이 있었나요?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재단법인 선학원 노후복지시설 기공식을 봉행하겠습니다. 우리 사회가 고령화되면서 노후의 삶은 어떻게 이어갈 것인가는 우리 모두의 숙제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이곳 부산 더군사에 세워질 노후복지시설이 그 숙제를 풀어주는 공간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여기 계신 스님과 불자님들의 노후를 위한 공간이자 또 노후 수행 공간으로 자리매김하기를 간절히 발언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재단법인 선학원 노후복지시설 기공식을 봉행하겠습니다. 뜨거운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집전은 재단법인 선학원 재무이사이신 견후 스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먼저 불법승 3부에 귀의하는 3귀의를 모시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합장하시고 합창단과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불보살님의 가피력으로 불사가 원만성취되기를 발언하며 다함께 석가모니불 정근을 봉행하겠습니다. 직접 모탁과 함께 부처님의 명호를 한마음으로 염송해 주시기 바랍니다.

0: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석가모니불 정근에 이어서 발언문 봉독이 있겠습니다. 오늘 발언문은 선학원 노후복지시설 건립의 원만 성취와 이 자리에 동참하신 모든 분의 행복을 기원하는 마음을 담고 있습니다. 재단법인 선학원 이사이신 담교수님께서 발언문을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4부 대중 여러분도 마음을 모아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재단법인 선학원 노후복지시설 기공식 발언문. 거룩하신 부처님이시여, 오늘 저희 사부대중은 평생 수행과 포교에 헌신하신 스님들과 불자님들을 위한 선학원 노후복지시설 건립을 위한 첫삽을 들기 위하여 이 자리에 모두 모였습니다. 돌이켜보면 재단법인 선학원은 일제 강점기 외색 불교에 맞서

0: 본능과 민족 불교의 수호라는 명제로 탄생하였습니다. 이어 1922년에는 스님들의 자입과 중생 구제를 위하여 선우 공제를 발족하였습니다. 오늘 저희들은 100년 전 선지식들께서 세우신 상부상조와 자비 실천의 선우 공제의 정신을 온전히 계승하여 오늘 선학원 복지 사업을 꽃피우고자 원력을 모으고 있습니다. 대자 대비하신 부처님이시여, 이 청정도량에 세워질 노후복지시설 요양원은 중생이 아픔으로 내가 아프고 중생이 나으면 나도 나으리라는 유마경의 말씀처럼 평생을 수행정진해 오신 노스님들의 안락한 수행처소가 될 것이며, 또한 우리 사회에 봉사하고 헌신해 온 불자들이 노년의 병고와 위로움을 내려놓고 부처님의 따뜻한 품 안에서 마음의 평안을 얻는 안락한 극락정토가 될 것입니다. 지혜와 광명의 부처님이시여, 바라옵건대 선학원의 큰 원력으로 건립되는 이 성스러운 불사가 완공되는 그날까지 단 한 건의 사고나 재해 없이 원만 성취되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이 불사에 십시일반으로 동참하는 많은 불자님들이 날로 늘어나게 하소서. 그리하여 전국 곳곳에 선후 공제의 정신을 이어받은 선학원의 복지시설이 요법하게 건립되어 동체 대비의 중생구제를 널리 실천하게 하여 주소서. 자비하신 재불보살님이시여, 오늘 이 불사에 동참하신 사부대중의 원력으로 이 땅의 모든 분쟁과 고통이 사라지고 불국토가 되기를 간절히 발언합니다. 아울러 오늘 동참한 사부대중의 가정에 부처님의 지혜와 복덕이 항상 충만하시고 원하는 모든 일들이 성취되기를 기원합니다. 성불하십시오. 불기 2570년 5월 30일 선학원 노후복지시설 기공식 동참 사부대중 일동. 남서가모니불, 남무서가모니불, 남무시아본사 서가모니불.
1: 발언문에 담긴 내용을 사부대중 여러분께서도 마음 깊이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과보고 순서입니다. 오늘의 기공식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을 선학원 이사이신 도홍스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스님의 큰 박수로 모셔보겠습니다.

오늘 재단법인 선학원 요양원 기공식이 있기까지의 과정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4월 23일 재단법인 선학원 이사회에서 복지시설 건립하기로 결의를 하였습니다. 2022년 8월 17일 부산시 금정구 부곡동 672 더군사 이곳에 시설을 짓기로 확정이 하였습니다. 22년 11월 13일은 선학원 노후복지시설 추진위원회 위원장으로 법진 스님을 추대하였습니다. 2024년 1월 20일 무의건축과 건축설계 계약을 체결하였고 2024년 3월 20일 건영엔지니어과 토목 및 인허가에 관한 기술지원 계약을 하였습니다. 2024년 5월 30일 부산시 금정구청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건축허가 신청서를 접수하였고 2025년 8월 28일 건축허가를 완료하여

0: 2026년 5월 13일 RTG 종합건설과 시공업체 선정 및 계약을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금일인 2026년 5월 30일 선학원의 염원인 노후복지시설인 요양원은 건립 기공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요양원 건립을 할 수 있게 도량을 제공해 주신 덕운사 창건주 경산스님께 감사를 드리며 선학원 노후복지시설 추진위원장의 소임을 맡으셔서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는 재단법인 선학원 설리연구원 법진 큰스님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이상으로 경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네, 도홍순 예배를 통해서 선학원 노후복지시설이 기공되기까지의 과정을 꼼꼼하게 전달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어서 인사 말씀을 청해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이 뜻깊은 기공식이 있기까지 선학원 노후복지시설 건립을 위해서 애쓰시며 이끌어오신 한국불교 설리연구원장이시며 선학원 노후복지시설 추진위원장이신 법진 스님께서 인사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뜨거운 박수 보내주십시오.
2: 예, 감사합니다. 불사 추진위원장을 맡고 있는 설리연구원장 법진입니다. 오늘 저희들 선학원 노후복지시설 기공식에 참석해 주신 사부대중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따뜻하게 환영을 합니다. 아울러 바쁘신데도 불구하시고 오늘 이 자리를 빛내주시는 김영배 국회의원님과 그리고 백종원 국회의원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사실 우리가 노후복지시설 즉 요양원이라고 부르고 있지만은 불교는 수행의 종교이며 스님과 불자들은 평생을 정진해온 수행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노후에도 부처님의 도량에서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라 수행할 수 있는 곳이므로 요양원이나 복지관이라는 이름보다 노후에도 수행을 계속 이어나간다는 의미에서 노후 수행관이라고 부르는 것이 더 적합한 명칭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앞에 현수막에 세로로 걸려있는 이 글귀는 부처님께서 정일암경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아픈 사람 보는 것을 곧 부처님 보듯이 하고 아픈 사람 간병하기를 곧 부처님 간병하듯이 하라. 병든이를 돌보는 것이 곧 부처님을 돌보는 것과 다름이 없으니 그대들은 오랫도록 가장 큰 복을 얻게 되리라고 정일왕경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즉 간병의 공덕이 크다 하는 말씀입니다. 불교에서는 간병의 공덕을 칠복전의 하나로서 말하고 있습니다. 복전이란 금생이나 내생에 큰 복의 밭이 된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병을 하는 것은 칠복전의 하나로서 우리들에게 큰 공덕이 된다고 가르치고 있고 역시 부처님께서도 경전에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오늘 부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자비의 도량을 짓고자 합니다. 평생을 수행과 포교를 위해 헌신하신 스님들과 불자님들을 마치 부처님을 시봉하듯이

0: 정성을 다해 모시는 공간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또한 이 불사는 외부의 도움 없이 온전히 우리 재단의 구성원들이 십시일반으로 마음을 모아서 벽돌 하나하나를 쌓아 올리는 공덕의 집을 만들어 나가고자 합니다. 오늘 이 기공식을 봉행하는 이 공간은 스님들과 불자님들께서 노후에 병고에서 벗어나 마음 편히 수행을 이어갈 수 있도록 품어주는 따뜻한 보온의 도량이 될 것입니다. 아울러 오늘 기공하는 노후 수행관의 건립을 위해서 가장 큰 원력과 힘을 보태주시는 두 분의 큰 스님을 소개를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1500평의 대지를 요양원 건립을 위해서 선뜻 재단의 기본 재산으로 정리하여 주시고 이에 더해 자신의 노후 자금을 털어서 10억을 희사하신 우리 덕운사 주지스님께 경산스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경산스님 잠시 일어나서 뒤로 한번 들어보시죠.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사부대중께서는 수의공덕의 마음으로 큰 박수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어서 또 한 분을 스님을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우리 재단의 영원한 재무이사이시고 그리고 크고 작은 불사에 이 스님의 손길이 미치지 않은 곳이 없습니다. 바로 우리 재단의 장로니이신 정덕스님입니다. 지금 연세가 90너임입니다. 90너임은 요양원에 들어가서 편히 쉬셔야 되실 분인데 우리 정덕스님이 저하고 같이 분원을 찾아다니면서 십시일반 모금을 해서 이 우리 불사에 성금을 마련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덕스님 자리에 잠시 일어나 주시죠. 정덕스님께 큰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큰 박수를 보내주시고 그리고 오늘 일일이 소개를 하지는 못했지만은 많은 스님들과 불자님들이 십시일반으로 우리 이 도복지관 불사에 동참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그 원력으로 선학원 노복지시설 건립이라는 뜻깊은 불사가 아무런 장애 없이 원만히 성취될 수 있도록 사부대중의 여러분들의 기도와 성원을 부탁을 드리는 바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도량을 짓는 모든 손길과 오늘 동참하신 기공식에 동참하신 모든 분들께 항상 부처님의 가피가 함께하기를 기원 드리면서 인사 말씀에 간음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성불하십시오.
1: 네, 스님의 말씀처럼 간병의 공덕은 칠복전 중 하나입니다. 부산 덕운사에 지어질 공간에서 커다란 공덕을 나누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계속해서 축사 말씀을 청해 듣겠습니다. 오늘 선학원 노후복지시설 기공식을 축하하고 격려해 주시는 축사의 말씀을 함께 전해 듣겠습니다. 먼저 재단법인 선학원 이사장이신 지광스님의 축사를 청해 듣겠습니다. 여러분 따뜻한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2: 예, 반갑습니다. 재단법인 선학원 이사장 소임을 살고 있는 지광입니다. 오늘 다들 바쁘신데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국회의원 김영배 의원님 그리고 이 지역의 국회의원이신 백종현 의원님 그리고 김장실 전 의원님 감사를 드리고 그리고 경은 각지에서 근원을 하지만 참석해 주신 재단법인 선학원 분원장 스님들, 그리고 재단의 임원 스님들, 그리고 신도님들, 불자님들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선학원에서는 수년 전부터 분원에 연로하신 창건주 스님, 분원장 스님들을 뵈면서 이런 노후수행관의 필요성을 참 절실하게 느끼던 차에 이렇게 큰 마음을 내주신 덕운사 경산 스님, 그리고 대중 스님들, 그 다음에 신도님들의 큰 뜻을 받아들여서 오늘 이렇게 뜻깊은 기공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저희 어른 스님들께서 이 노후 수행관을 시작할 때 딱 100년 전 저희 선학원에 1922년도에 선후 공제를 만들어서 그 당시에 어려웠던 스님들의 뒷바라지를 했던 그런 축적된 어떤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노후수행관 건립불사를 제2의 선후 공제라고 칭하면서 시작을 하게 됐던 것입니다. 이렇듯 저희 많은 창건주 분원장 스님들이 또는 이렇게 노후수행관을 통해서 아무 걱정 없이 포교 정진하실 수 있는 도량이 준비되는 것입니다. 아주 뜻깊은 첫 발을 내디디게 되었습니다. 아마 이것이 제2의 선후공제, 즉 저희들 선학원 노후수행관 이 불사가 시작이 어떻게 보면 지금 한국 불교의 크나큰 발자취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 시대 엄청나게 빠르게 변하고 있는 시대지만은 스님들이 연로하시고 또 타 종교나 다른 시설에 가서 몸을 의탁해야 되는 그런 환경들을 보면서 이 사업이 시작되게 되었습니다. 아마 이것이 타 종단이나 한국불교에 크나큰 울림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무쪼록 이 불사가 시작됨에 있어서 이 큰 짐을 지신 우리 법진 큰 스님께 크게 박수 한번 쳐드립시다. 이 법진 스님, 큰 스님이 안 계시면 이 불사가 시작도 못했고 이렇게 기공도 아마 못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불사가 시작돼서 잘 마무리가 된다면 우리 창건주 분원장 스님들, 우리 불자들에게 또는 우리 한국불교의 크나큰 발자취가 될 것이라고 다시 한번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불사가 마지막 회행될 때까지 큰 관심과 후원을 부탁드리면서 축사에 가름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대단히 감사합니다.
1: 네, 축적된 노하우를 바탕으로 아늑한 노후 복지 시설을 마련하고 우리 불교계도 큰 울림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이번 불사의 토대가 되는 소중한 부지를 증여해 주신 덕운사 창건주이자 분원장이신 경산 스님의 축사를 청해 듣겠습니다. 여러분, 따뜻한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0: 북옥동 덕운사 주지 경산입니다. 오늘 이 공식을 맞이하여 저희 도량을 방문하신 선인들과 불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당시 깊은 산중이던 저 뒤에가 소나무가 굉장히 큰 게 많았고 진짜 깊은 산중이었었어요. 지금은 저 소나무가 없지만 창건한 지도 40여 번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부처님을 향한 신심으로 부지를 확보하여 대웅전과 요사체를 불사를 하였고 스리랑카 4대 대통령으로부터 부처님의 진신사리를 기증받아 진신사리 탑도 모시게 되었습니다. 나름대로 도량의 모습을 갖추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부처님의 자비사상을 실천하고자 보시행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제 세월이 흘러 소납도 나이가 들게 되었고 좀 더 보람 있는 불사를 해야겠다고 생각하던 중에 재단에서 노후복지관을 건립한다는 소식을 듣고 즉시 덕운사 부지 정려하고 이곳의 스님들과 불자들이 부처님의 품 안에서 노후수행 정진하시기를 발언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발언하는 복지관 건립 재불보살님의 가피력으로 원만하게 성취되기를 우리 대중 다 같이 간절히 발언해 주십시오. 그리해 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끝으로 동승불 하시들 하시고 257년 3일 재단법인 산하군 덕운사 주지 경산입니다.
1: 네, 스님을 통해서 덕운사의 역사 또 발자취에 대해서 들어볼 수가 있었습니다. 소중한 공간을 내어주신 스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오늘 이 자리를 아름다운 음성으로 채워보겠습니다. 축사의 순서, 축가의 순서를 가져보겠습니다. 오늘 축가는 재단법인 선학원 노후복지시설 기공식을 축하하면서 행복하고 기쁜 마음으로 준비했습니다. 따스한 선율로 오늘 이 뜻깊은 자리를 더욱 행복하게 채워주시겠습니다. 양산 홍룡사 해조 합창단과 BTN 남성 중창단이 함께하는 무대를 만나보겠습니다. 이번 무대는 합창과 중창이 함께 어우러져서 더 큰 화음과 감동을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여러 목소리가 하나의 마음으로 모이듯이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분의 발언도 노후복지시설 건립의 원만 성취로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부처님께 귀합니다. 따뜻한 박수로 청해 듣겠습니다.

네, 합창단과 중창단의 목소리가 어우러지니 더큰 울림이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노래는 때로 말보다 더 깊이 마음에 남습니다. 오늘 전해주신 축가의 울림이 이 자리에 함께하신 모든 분께 축하와 환희, 그리고 따뜻한 발언의 마음으로 오래도록 기억되기를 바랍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목소리가 모여서 큰 화음이 됐던 것처럼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4분의 중 여러분의 정성과 발언도 앞으로 이곳에 세워질 공간 안에 따뜻한 결실로 이어지길 바랍니다. 뜻깊은 축가로 함께해 주신 합창단과 중창단 여러분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불자들의 큰 뜻을 발언하는 사홍서원을 모시겠습니다. 오늘 노후 복지시설 건립의 첫걸음을 함께 발언한 마음을 새기면서 사홍서원을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부대중 여러분께서는 모두 일어나셔서 합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으로 본 행사의 주요 순서를 모두 마치고요. 이어서 바로 행사의 가장 중요한 순서인 시삽식이 이어지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사부 대중 여러분께서는 시삽하는 곳을 향해 주시고요. 공간이 좁은 관계로 모두를 모시지 못하는 점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행사의 뜻깊은 순간 시삽식이 진행됩니다. 시삽식은 재단법인 선학원 노후복지시설 건립의 첫삽을 뜨면서 앞으로의 공사가 무탈하고 또 원만하게 이루어지기를 발언하는 순서입니다. 제가 불법승을 외치면 사부 대중 여러분께서도 저와 함께 구호를 외쳐주시고요. 시삽에 동참하신 스님과 내빈께서는 마지막 승에 맞춰서 시삽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시삽식 진행하겠습니다. 재단법인 선학원 노후복지시설 건립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다 함께 불!

재단법인 선학원 노후복지시설 건립을 다시 한번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오늘의 기공식 첫 삽이 선학원 노후복지시설 건립의 원만 성취로 이어지기를 간절히 발언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람이 사람다워지는 것이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가장 중요한 이야기죠. 부처님도 결국 누굽니까? 사람의 완성자죠. 완성된 사람이 부처고 아라하니. 부처님은 우리에게 법을 주신 분이죠.

0: 이곳 한안에 불교의 굳건한 뿌리를 내리기 위해 쉼없이 달려온 정해선원 한암도량. 수많은 우여곡절 속에서도 중생구제와 부처님 법 전파라는 일념으로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그동안 정해선원은 종파를 초월하여 큰 스님들의 법문이 끊이지 않는 명실상부한 법석의 중심이었습니다.
1: 이제 정해선원은 원대한 소원을 세웠습니다. 부처님의 법을 전하며 정진 포교하였으나 정작 기거할 곳이 마땅치 않은 노스님들이 계십니다. 모든 종단의 스님들을 위한 수행의 마무리를 지을 수 있는 보금자리, 이 뜻깊은 불사에 사부대중 여러분의 지극한 동참을 간절히 기다립니다. 작은 보시가 큰 복덕으로 회향될 것입니다.
2: 선찰대본산 금정총림 범어사에서 2016 백중지장기도 선지식 초청 대법회를 봉행합니다. 이번 법회는 6월 3일 입제를 시작으로 8월 30일 회향까지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 범어사 설법전에서 당대 대덕스님들의 감로 법문이 진행되니 불자 여러분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51-508-3636번입니다. 대한불교조계종 제6교구본사 마곡사에서는 오는 6월 13일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8주년 기념 음악회를 개최합니다. 조주한, 남이예, 저구, 손비나 등이 출연해 아름다운 선율을 선사할 예정입니다.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41-841-6220번입니다. 취업, 건강, 그리고 소중한 인연까지 혼자 고민해도 답이 나오지 않아 답답하셨나요? 이제 남산 월명사에서 월명스님과 함께 그 길을 찾아보세요. 매주 수, 금, 일요일 당신의 고민을 1대1로 직접 들어드립니다. 그리고 매주 일요일 9시 반에는 운마지 특별 기도가, 11시 반에는 명쾌한 강연이 펼쳐집니다. 문의는 02732-0835번입니다. 1988년 달라이라마 존자께서 기증하신 부처님 진신사리 최초 친견 및 봉안 대법회가 진주호국사 대웅전에서 봉행됩니다. 스스로 증식하며 생명력을 드러내는 신비로운 사리를 대중에게 처음 공개하는 뜻깊은 자리입니다.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55-741-4394번입니다.
3: 광주 마하대원정사에서는 화마로 타버린 아미타 부처님을 모시지 못해 죄송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아미타 부처님을 속히 모실 수 있도록 조성불사에 동참 바랍니다. 또한 복이 100배로 늘어나고 병이 없고 사업, 시험 합격, 취직, 승진, 결혼, 편안한 임종을 맞이하고 극락왕생하는 공덕을 잇는 관세음보살, 지장보살님의 훼손된 존상을 개금으로 장엄하는 개금불사에도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광주 마하대원정사 062-571-6789번입니다. 한국불교대학에서는 우학스님이 직접 강의하는 봄학기 신입생을 주 야간반 모집합니다. 월 10,000원의 저렴한 학비로 누구나 공부할 수 있으며 특히 57만 명의 유튜브 불교대학 신도님들을 대환영합니다. 각 도량 종무소로 문의해 주십시오. 대구 큰절은 053-474-8228번입니다.
4: 한 걸음 앞으로 나와봐요. 12살 이전에 짜장면을 먹어본 적이 있었나요? 한 걸음 앞으로 나와봐요. 나의 자전거가 있었나요? 주말에 함께 놀아줄 아빠가 있었나요? 한 걸음 앞으로 나와봐요. 12살 때 가족을 위해 일을 해본 적이 있었나요?

0: 우리의 아버지는 늘 뒤에서 안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아버지를 안아드릴 차례입니다.
1: 부처님 마음처럼 속세에 물들지 않는 마음, 여여. 여여하게 보고 듣고 머물고 행하는 수행을 이끄는 정여 큰스님. 범어사 주지를 역임하신 정여 큰스님이 이끄시는 참수행 도량. 부산 양정 여여선원과 삼랑진 여여정사. 도심 속 기도도량 여여선원에서 행복의 길을 찾으시고 참선 불교대학 명상 등 나를 찾아 떠나는 여행과 힐링을 만나십시오. 그리고 삼랑진 여여정사는 동양 최대 백옥 관세음 보살님을 모신 이후 소원을 꼭 이루는 도량으로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습니다. 봄의 벚꽃길, 여름 계곡, 가을 단풍, 겨울 살경. 걷는 곳마다 극락이 되는 동굴법당 기도는 눈물 쏟아내고 환희로움을 되찾는 인생 휴이처가 될 것입니다.
2: 제주다움이란 그 고민으로 완성된 제주를 담은 가장 제주다운 공원, 제주 동화마을. 제주의 자연, 문화, 사람을 주제로 한 12개의 다채로운 테마 정원. 세계 유명 카페부터 베이커리, 식당, 제주 특산품 판매장 등 다양한 특화 매장까지. 가장 제주스럽게, 가장 제주답게 제주를 즐길 수 있는 곳. 제주 동화마을 무료 개방 운영합니다.
3: 자냐?
4: 아니, 근데 눈은 왜 감고 있냐?
3: 헤이디! 우와, 세계가 알아주는 사찰이네.
4: 당연하지. 자, 그럼 절 따라 전설 따라 떠나볼까?
5: 스님, 귀한 술인데 한 잔 드시고 하십시오.
6: 저 용이 도술일 뿐인 모양입니다.
7: 내일 아침 제일 먼저 만난 사람에게 반드시 실주를 받아라.
8: 저기...
5: 무슨 일이시지요, 스님?
9: 스님! 우리 스님!
5: 공주가 이리 사람을 반기는 아이가 아닌데...
4: 몽이와 동이의 절 따라 전설 따라! 많은 시청 바랍니다!

0: 번뇌의 구름에 가려진 마음이 지혜의 광명으로 바뀌는 깨달음의 시간. 현대인들의 마음의 안정을 찾는 데 꼭 필요한 힐링 명상. 동국대학교 HK연구단 연구원 자홍스님을 법사로 참선 수행을 통해 얻게 되는 수행의 실천 방법인 참선 자세와 화두 참구법에 대해 집중 수행해봅니다. BTN 무상사 참선 정진법회로 견성을 통해 본래 참모습을 찾는 시간. 행복하고 평안한 정진의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1: 제주 다음이란 그 고민으로 완성된 제주를 담은 가장 제주다운 공원. 제주 동화마을. 제주의 자연, 문화, 사람을 주제로 한 12개의 다채로운 테마 정원. 세계 유명 카페부터 베이커리, 식당, 제주 특산품 판매장 등 다양한 특화 매장까지. 가장 제주스럽게, 가장 제주답게 제주를 즐길 수 있는 곳. 제주 동화마을. 무료 개방 운영합니다.
2: 부처님 닮은 인재를 길러내는 동국대학교에서는 연꽃을 닮은 로터스관, 명상을 통해 마음을 치유하는 선센터 조성불사를 봉행합니다. 가족의 평안과 행복, 소원 성취, 동국발전 등을 발원하며 참여하실 수 있고 500만 원 이상 기부자의 조남과 염원은 선센터 500나은상에 봉안되고 공덕의 벽에 새겨져 길이 기억될 것입니다.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2260-3300번입니다.
3: 천년을 지켜온 도량이 한순간의 화마에 멈춰섰습니다.
4: 예수님! 네, 예수님!
5: 예수님들이 잘 물려준 이 도량을 잘 갖고 오고 보호해야 되는데 지키지 못했다는 데 대한 이제 죄송스럽고 미안한 마음들이 제일 크게 이제 짐으로 와닿죠.
4: 그냥 눈물이 날 뻔해. 지금도 말만하면 눈물 나요. 아직도 많은 어려움이 있는가 봐요.
6: 조그만한 정성이라도 모아주시면은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권사가 다시 재건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많은 동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5: 많은 분들이 한 마음으로 이 도량이 복원할 수 있는데 함께해 주시는 것이 참 빨리 일으키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3: 천년 고찰 고은사. 당신의 이름으로 다시 세워주십시오.
0: 대한불교 천태종 일심청정 관음기도 정진 도량 삼광사. 삼광사는 천태종을 중창하신 상월원각 대조사님의 주경야선 수행 종풍을 실천하며 마음을 밝혀 스스로가 삶의 주인공이 돼 올바른 삶의 방향을 찾아가는 일심청정 관음기도 정진 도량입니다. 인연 맺은 불자들이 신앙의 공간을 함께 공유하고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라 공감하며 종교적 신념으로 소통해 정서적으로 안정을 느낄 수 있는 일심청정 관음기도 정진도량 삼광사. 대한불교 천태종 일심청정 관음기도 정진도량 삼광사에서 마음의 등불을 밝히는 여정을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생각대로 이루어지는 무명 큰 스님의 원력. 무엇이길래 이토록 신비한 도량이 되었나? 무엇이 이토록 사람들을 감동시키는가? 무명 큰 스님의 원력은 과연 어디까지인가? 될지어다. 이 말의 위력은 어디서 나오는 걸까? 말한 대로 생각한 대로 이루어지는 부처님 세계.
7: 그런 세계 없다고 말라. 그런 세계 암 잊고 말고.
0: 간절한 이에게 열리는 부처님 세계.
7: 불자 여러분들이 간절하다면 저는 무엇이든 다

0: 부처님께 기도하셨죠. 영가를 극락정토로 인도하는 장례 포교사 BTN 불국토 상조가 돕겠습니다.
1: 장례는 단순한 의례가 아닙니다. 한 생을 아름답게 해양하는 여법한 의식입니다. 이별의 순간은 슬픔이지만 동시에 영가를 위해 가장 크고 깊은 공덕을 지을 수 있는 소중한 인연의 시간입니다. 사후 3일간의 장례의식은 백일기도 공덕보다 100배 크다 하였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근본으로 시다림 염불 기도와 함께 불경 수위로 장엄하고 공덕 회향에 이르기까지 영가를 위한 최고의 효행이자 공덕입니다. 부처님의 지혜광명, 자비광명의 품만에서 먼저 가신 영가님이 극락세계에 왕생하시도록 정성 모아 합장드리옵니다.
0: 고객 납입금은 주 거래은행인 국민은행에 50%를 예치하고 있습니다. 장례 서비스 중 사용하지 않은 품목은 공정거래위원회 상조 서비스 표준 약관에 의거해 환급해드립니다.
2: 남의 상담사 치열한 구도 현장 누가 확철대오하여 천하대장부가 되겠는가.
3: 모든 인류시여 라고 날짜마다 출세와 복락을 누리고자 할진대 부모에게 나아기 전에 어떤 것이 참나인가 하고 이 하도를 일생생활하는 가운데 몸에 불망 간절히 의심하고 의심해서 1년이 지속되겠고 본세는 노력을 다할지어다.
2: 조계종 13, 14대 중정을 역임하신 진재대선사께서 관세음보살님의 가피를 기원하는 불자님들을 위해 관음보궁전을 낙성하여 천일관음기도를 여셨습니다. 누가 복이 있어 천일관음기도에 동참할 것인가. 성담사 낙성대법회 때 허공에서 오색실이 방광한 기적의 현장에서 천일기도를 올려 소원을 성취하십시오. 천일기도 동안 선빵스님들이 매일 축원해드리고 있습니다.
4: 안녕하세요, 문광입니다. 남해 성담사는 부처님의 정권맥을 잇는 대선지식인 진재대종사께서 주석하시는 곳이며 보타나카산 관세음보살님께서 강림해 계신 곳입니다. 불자님들께서는 천일관음기도에 저와 함께 동참하셔서 관세음보살님의 놀라운 가피를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2: 생에 한 번은 다녀가야 할 사찰 남해 성담사 순례와 천일관음기도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0: 오늘 이렇게 같이 앉아서 대담을 하고 토론을 합니다. 질문을 먼저 듣겠습니다.
1: 항상 크스님께서는 저희들에게 한마음 큰 법을 생활을 통해서 찾고 깨닫도록 살아해 주셨지만 미혹한 저희들은 아직도 큰스님 법문을 실천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더욱 정진하여 큰스님 법문 그리고 생활 속에서 또 주인공을

0: 찾도록 열심히 전진하겠습니다. 국가나 사회적으로, 가정이나 또 경제적으로, 정신적으로 너무 힘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어려울 때는 이렇게 정법인 불법 한마음 공부를 공부하기보다는 무속신앙이나 사이종교 또는 점술인을 찾아서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많습니다. 그와 같은 이유들이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 보통 사람들은 문제가 있으면 그것을 빨리 해결해서 답을 얻도록 하는 것과 또 정법은 너무 어렵다고 생각해서 기피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 한마음을 공부하는 저희들도 잘 되는 쪽, 쉬운 쪽을 갈구하지 어렵고 힘든 쪽은 거의 기피하는 것 같습니다. 이와 같을 때 한마음을 공부하는 저희들이 어떻게 포교를 해야 되고 저희들이 어떤 마음 가짐이어야 되는지 큰 스님, 큰법 청하옵니다.
1: 지금 그렇게 말씀을 하셨지만 그 말씀은 오히려 더뎌 가는 거고 그거는 기필코 빠르게 가는 길이 못 됩니다. 그러니까는 항상 내 주인공은 내 보디가드처럼 항상 지니고 댕기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항상 어느 때나 즉 말하자면 아프거나 그래서 관하면은 의사가 찰나에 바뀌어지고 또 어떤 일이 생겼다 그러면 관심이 되고 또 좋은 데로 간다 하면 지장이 돼주고 칠성부처가 돼주고 지신이 돼주고 용신이 돼주고 허공신이 돼주고 별거 별거를 다 돼줍니다. 그렇게 찰나찰나 바뀌는데 뭐가 답답해서 바깥에 가서 그렇게 물어야 할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바쁜데 지금 바빠 죽어서 말을 하는데 얼른 자기한테 하는 게 다 빠르지 나가서 하는 게 더 빠릅니까? 예를 들어서 자기한테는 곧바로 그냥 통신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바깥에 나가서 하는 건 그렇게 듣느냐 안 듣느냐도 문제지만은 올바로 나가는 게 못 되고 또 빠른 길이 못 됩니다. 그러니까는 항상 나와 나가 항상 그렇게 빠르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나와 나가 더 빠르지 누가 더 빠릅니까? 그래 여보컴은 정이 답답하면은 야 아무개야 자기 이름을 자기가 세 번 부르고 너만이 할 수 있잖아 하고 악귀를 지어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러지 않아도 말소리를 내지 않고도 얼마든지 길에 가다가도 하고 앉았다가도 하고 섰다가도 하고 뭐 그 누구하고 같이 있다가도 할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는 항상 무슨 급한 일이 있으면 그렇게 해서 통신을 하게 되면은 그냥 재빨리 통신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빠른 거를 가리키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시면 어떡합니까? 이게 부처님의 직속, 즉 말하자면 통신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의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기 아니면 제3자가 자기를 대신 살아줄 리 없고요. 그러니까 꼭 개개인이 여러분들이 꼭 자기 아닌 자기를 꼭 믿어야 합니다. 믿고 그렇게 통신을 해야 합니다.
0: 다음 질문 올리겠습니다. 우리 선인들은 정말 자연을 자기 몸처럼 소중히 아끼고 지키고 사랑해 왔습니다. 그러나 현대인들은 자연을 파괴하고 훼손한 일을 거리낌 없이 하고 있습니다. 자연이 오염되는 그 결과는 다더 엄청난 화가 되어서 우리들에게 직접 간접으로 되돌아올 뿐만 아니라 이제 고갈되게 됩니다. 현재 우리가 사용

0: 하고 있는 에너지의 대부분은 석유나 석탄입니다. 과학자들이 보통 얘기하기를 석유는 한 60년에 70년, 그리고 석탄은 한 250년 정도면 거의 고갈된다고 합니다. 이와 같이 에너지가 고갈되었을 때에 우리가 에너지를 가장 큰 선생님께서도 늘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이런 에너지가 고갈되었을 때에 그 에너지를 우리가 끌어쓸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우리들이 그와 같은 일을 대비해서 어떤 마음 자세와 어떻게 대처하는 방법이 좋은지 큰 스님 법 청하옵니다.
1: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어떠한 일이 많이 생기고 그런다 해서 나가서 그렇게 물어보고 그렇게 해야 빠른 것이 아니라 내가 보고 내가 듣고 댕기면서 잘못된 거는 거기다가 관하시란 얘기입니다. 거기다 관하시면 그것이 슬금슬금 돌아서 해결이 됩니다. 그러니까는 꼭 그렇게 하십시오. 그게 굴레 없는 수레라고 합니다. 이 보이지 않는 데에 이 연기처럼 구름이 돌아가듯 이렇게 돌아가서 통신이 되는 것이 그것이 진짜입니다. 그러니까는 여러분이 지금 우리 국내에서 살기에 너무 어려웠고 그런데 이 도리를 다 알았으면은 뭐 천지가 뒤집는다고 그래도 걱정 없지만은 그렇지 않으니까는 여러분들이 간혹 어떤 문제도 있는 것도 그렇고 지금 남북 통일이 문제가 되어 있고 그런데도 불구해놓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편안하게 살 수 있을까를 한번 생각해봐서 그대로 하십시오. 그대로 해야 한 3년 지나면은 스르르 이렇게 돌아서 돼야지 억지로 강제적으로 뛰다가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언제나 이렇게 스무트하게 이렇게 돌아서 이렇게 돼야 되겠죠. 뭐든지.
0: 예, 다음은 제가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제가 잘 가르쳤는지 큰 스님께서 점검을 받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지구는 태양이라고 하는 별에서 나오는 에너지를 우리가 먹고 삽니다. 그래서 태양의 에너지는 수소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과학자들은 핵융합을 해서 끊임없이 물질이 바꾸어지면서 에너지를 주고받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학생들에게 우리가 지금 먹고 사는 것은 우주의 에너지다. 그 중에서 그런 별성들이 상호작용을 하고 에너지를 끊임없이 방출하기 때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아까 말씀 뒤 앞에 질문 마찬가지지만은 앞으로 우리가 에너지 대체 방안으로서는 우리 주변에 늘 무진장한 물 같은 것은 수소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태양 같은 데서는 높은 열과 압력이 있어서 핵융합반을 일으키지만은 지구에서는 현재 실험적으로는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실제 사용하기는 엄청나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끔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근 선생님께서도 그전에 심성과학에서 말씀해 주셨습니다만은 옛날에 보면 만화에 꼬마 자동차 붕붕이 있는데 그 자동차는 물을 먹으면 얼마든지 갈 수 있는 자동차라고 하는 그런 만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에게 앞으로 정말 그와 같은 그 낮은 온도에서 핵융합반을 일으키면은 물을 한 대만 가지면은 지구를 공해 없이 돌아다닐 수 있는 차도 나올 것 같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큰 선생님께서 늘 말씀해 주셨습니다. 제가 잘못된 것인지 잘된 것인지 큰 가르침 부탁합니다.
1: 그것이 생각하면은 무의미하다고 하겠지만은 그게 무의미한 게 아닙니다. 한 생각을 돌리면은 그게 바로 잡았다 거꾸로 잡으면 왜 불성하면은 성불이 되고 성불하면은 불성이 되듯이 그렇게 바꿔지는 겁니다. 그래서 공 하나 덩어리만 가지면 이 우주를 돌고도 남는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는 우리가 연방 에너지를 생산해내면서 가는 거죠. 그러니까는 우리가 마음대로 자유스럽게 쓸 수 있다 이런 소리입니다. 우리가 지금 에너지가 모자라니까 에너지를 해서 더 연구해서 에너지가 나오게 해서 모두 세계적으로 어렵지 않게 쓸 수 있게끔 마련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와 같이 사찰을 그 짓는다 하더라도 불사를 한다 하더라도 그와 같이 한다면 그렇게 넉넉진 않아도 옹졸하게 그렇게 못 지내거나 못 짓거나 그런 이치는 없을 겁니다. 하여튼 모두 이건 하나에서 나고 드는 겁니다. 이게 여기가 우주라고 봐도 됩니다. 우주의 근본처라는 말입니다. 우주의 근본처는 오로지 하나니까요. 둘도 아니니까.
2: 먼저 항상 한자리 함께 해주시는 큰 스님 그리고 시트님들, 힌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작년부터는 제겐 공부거리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화내는 마음인데요. 자꾸 화를 내게 되고 그럴 때마다 주위 사람들까지 불편하게 돼 마음을 많이 냈지만 잘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문득 내 마음 갖고도 마음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구나. 도대체 이 마음이란 게 뭐길래 하는 생각이 들면서 산다는 게 참 기가 막혔습니다. 그래서 또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 과연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마음이란 게 화낸다, 좋다, 나쁘다 그렇게 어떤 이름이나 성격으로 정해질 수 있는 건지 궁금했습니다. 그 의문의 답을 구하기 위해 모든 걸 지켜보기 시작하면서 차츰 한 걸음 물러서서 바라보게 되고 마음이 한 곳으로 집중됨을 느꼈습니다. 그러면서 마음이라곤 하지만 그 안은 정말 많은 의식들이 복잡하게 얽혀 있고 끊임없이 넘나드는데 그것이 다 자신인 줄 알고 이리저리 쫓아다니느라 허수아비 노름에 날새는 줄 몰랐으며 진정 어느 것도 내가 한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하지만 의문은 거기서 그치지 않고 묻고 답하는 일이 계속되던 어느 날은 마치 수만 개의 물방울을 합치면 한 방울이 되는 것처럼 그 의식들이 언제 그랬냐는 듯 하나로 되고 그 하나는 어떻게 표현할 수는 없지만 에너지 자체인 것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있지만 한번 써봐야 알지 않겠냐고 했더니 한 방울의 물이 수만 개가 되듯 그렇게 벌어져 나왔고 두 개, 세 개도 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럼 너희들은 또 뭐냐고 했더니 설탕물을 만들고 싶으면 설탕을 넣고 소금물을 만들고 싶으면 소금을 넣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본래 고정된 것이 없어 근본에선 힘이 배출돼 돌아가니 필요한 대로 잘 쓰면 된다는 겁니다. 그 뒤부턴 화가 불쑥 올라오다가도 들여다보면 허허 웃게 되고 따질 필요 없이 닥치는 대로 해결하기 위해 자꾸 굴리다 보니 저를 괴롭힌다고 생각했던 일들이 이제는 꿈처럼 느껴집니다. 화내는 걸 해결하는 것이 시작이었지만 그 과정에서 체험하고 또 나름대로 실험하다 보니 정말 많은 걸 느꼈습니다. 그것들을 일일이 열거할 수는 없지만 무엇을 뜻하는지 큰 스님의 가르침 바랍니다.
1: 그건 우리가 지금 바람이 없어도 안 되고 구름이 없어도 안 되죠. 그러니까 구름이 지나가듯 바람이 지나가듯 이 공기가 있어야 사람이 살듯 이렇게 그것이 한창 색색까지가 찰나찰나 돌아가야만이 우리가 살죠. 그리고 에너지도 형성되고요. 그러니까는 항상 밤낮은 낮에는 에너지를 쓰는 데고 밤에는 에너지를 형성시킨다는 얘기지. 그렇게 해서 낮에는 자연적으로 그 형성된 에너지가 쓰여진다는 얘기지.

0: 그러듯이 우리가 시시각각으로 바꿔지니까 바꿔지지 않으면 못 살지. 하나서부터 열까지 때로는 이게 닥치고 있지. 때로는 저게 닥치고 때로는 이걸 듣고 때로는 저걸 보고 이렇게 이걸 만나고 이 소리를 듣고 이 소리를 듣고 이렇게 바뀌듯 이렇게 바뀌어 전부. 그래서 우리 지금 여기 답을 하는데 구정토에 답을 짓는데 색을 모두 가출해니까 색을 갖출 수가 없지. 그래 전 세계를 다 돌아다니면서 그거를 색을 갖추려고 해. 지금 흰색을 하나 못했어. 그러는데 이것을 볼때 우리가 보통 그냥 답이 아니고 지금 여러분들이 말씀하는 그 에고를 어떻게 해야만이 될수 있나를 우리가 어디다가 말을 하면은 그 에너지가 통하나 또 어디다가 말하면 통신이 되나 이런 것도 다 미래에 말할 거 현재에 말할 거 과거에 말한 거는 치우는 거 잘못된 거는 치우고 잘된 거는 앞으로 가져와서 다시금 잘된 것끼리 뭉쳐서 말을 하거나 이렇게 해서 연결이 되게끔 할수 있는 그런 이 스님네들은 그런 일들을 해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데는 즉 말하자면 살을 깎아서 올리고 또 피는 책을 치라고 그러듯이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는 스님네들이 보통 어려운 문제가 아니지. 그냥 답만 씌워놓으면 답인 줄 알지 말고 답을 씌워놓으면 그렇게 스님네들이 이 살을 깎아서 올리고 피를 내서 피나는 거는 책을 치라고 이렇게 해서 한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리고 바퀴 없는 마차를 타고 즉 말하자면 우주에 지금 돌아다니면서 일을 보고 이렇게 하는 통신처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죠.
1: 두 번째 질문 올리겠습니다. 우리는 참 많은 관계들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가족에서부터 우주 안에 이르기까지 그 안에서 많은 문제들이 생기고 또 가장 힘들게 느껴지는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언젠가 어느 법우가 직장 상사와의 불화로 힘들어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직장 상사가 잘하게 하라고 힘들게 하지 말라고 마음을 내는데도 잘 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듣는 도중 무심코 한 생각에 그건 자기도 모르게 내가 옳다라는 생각이 항상 있기 때문에 그 사람만 좋아지면 된다라는 마음이 아니겠냐며 상대가 좀 부족하고 잘못하고 있더라도 때론 그 부족함을 채워주고 넘치는 데는 좀 덜어주기도 하면서 지혜롭게 잘 활용해서 써보기도 하라고 그래야 다 같이 잘살수 있지 않겠냐고 말을 했습니다. 제가 말을 해놓고도 사실은 저도 평소에 그 버부처럼 마음을 내는 게 사실인지라 좀 황당했지만 정말 그렇게 할수 있고 그렇게만 된다면 얼마나 멋지겠냐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부딪히는 문제뿐만 아니라 저희가 살아가면서 어떻게 해야 모두가 온만하고 이롭게 살수 있는지 질문드립니다.
0: 그렇게만 해나간다면, 그렇게 자꾸 해나간다면 지혜가 늘어지고, 나쁜 거든지 좋은 거든지 나쁜 거는 채워줄 수 있고, 내가 되라고. 둘이 아닌 내가 되라고. 항상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상대방이 부족하면 자기가 부족하든 부족지 않든 둘이 아니라 하나가 되라고. 그렇게 하다 보면 지혜가 자꾸 늘어가고 이쪽도 저쪽도 다 그 언짢은 일이 없이 잘 돌아갈 거라고 생각이 되고 그리고 지혜도 늘어질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앞으로 그렇게만 산다면 좀 걱정 없이 살겠는데.
2: 큰 스님, 가 없는 은공을 입어 오늘을 다시 살고 있는 한 목숨이 주인공의 깊이 관해도 때때로 다가오는 삶에 대한 회의에 빠져드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가요? 질문을 들으니 함 바랍니다. 두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뜻으로 푼 반야심경이 끊임없는 생명들의 줄어듦도 늘어남도 본래 없다고 하였는데 눈에 보이는 세계 인구의 격감, 온갖 동물, 희귀종, 멸종 등은 무의 50% 세계로 한은하는 현상인가요?
0: 그거는 사람도 그렇지만 짐승도 그렇고 짐승이 최초부터 사람이 된 게 아니라 우리도 벌레로부터 이렇게 생겨나서 인간까지 이렇게 왔죠. 그런 거와 같이 이렇게 됐으면 짐승이 됐으면은 사람으로 될 수도 있고 사람이 됐어도 짐승으로 될 수도 있고 이렇게 해서 자꾸 변화가 오죠. 그러니까 그거 있는 그대로가 있는 게 아니라 자꾸 바꿔진답니다.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바꿔지죠. 그러니까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데 그냥 만약에 토끼 그러면 토끼로만 있는 게 아니라 사람으로도 태어나고 개로도 태어나고 개가 사람으로도 태어나고 돼지가 사람으로도 태어나고 그렇게 소가 사람으로 태어나고 여러 가지 가지로 이렇게 태어난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그게 태어나고 권리도 주어지고 삶도 주어지고 모두 생김도 주어지고 모두 그렇게 주어지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서 사셔야 될 겁니다. 하여튼 마음 하나, 이게 마음 하나인데 마음이 아닙니다. 마음이 너무 여러 가지로 많기 때문에 마음이 아니라고 그러죠. 마음 아닌 마음을 진짜로 써야 된다. 마음 아닌 마음을 항상 둘 아니게 써야 된다. 이렇게 보죠. 그러면 여기 가서 이걸로 태어나고 저기 가서 저걸로 태어나고 사람으로 태어나고 그러는데 어디 가서 태어나진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는 내 부모 아닌 게 없고 내 자식 아닌 게 없고 하여튼 짐승 하나도 내 모습 아닌 게 없고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는 나가 아닌 게 하나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모두가 둘로 보지 말고 그렇게 둘로 보지 않는 반면에 그냥 사랑 없는 그냥 사랑이 되죠. 자연적으로 나무가 뿌리가 밑에 있는데 우리가 주인공 찾으려면 주인공 어디서 찾나 이러지 말고 자기 나무로 치면 뿌리라고 그러죠. 뿌리와 나무와 같이 붙어 있으니까 그냥 얼마나 편리합니까? 그렇게 편리한데도 주인공이 어딨나 그러고선 찾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인공이 항상 나무에 뿌리 붙어 있듯 그렇게 있으니까 걱정하실 게 없다는 얘기입니다.
2: 두 번째는 가끔씩 꿈속에서 귀신 아닌 똑같은 사람이

0: 붙잡으러 왔다거나 어떤 때는 악수를 하자고 하는데 순간적으로 제 생각이 저승사자라고 생각되어 소리치다 깨어나서 화나는데 공부를 시키려는 자불의 나툼인지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지 알고 싶습니다.
1: 근데 진짜로 믿는다면 그런 생각하실 필요도 없죠. 뭐든지 둘러보지 말라고 했으니까요. 뭐든지요. 그랬는데 그 악수를 한다거나 와서 가자고 그런다거나 그런다 하더라도 너와 나와 둘이 아닌데 뭘 그래.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건데 그런 생각을 못 하니까 지금 그런 말이 나오시죠. 그런 생각을 한다면은 둘 아니게 이미 벌써 규정하고 있는데 뭘가 데리러 오고 뭘 악수하자고 그런다고는 걸그
0: 높고 깊은 근심 은혜로 어두운 터널에서 한 걸음씩 나오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1: 네. 그렇게 해서 어떤 사람이든지 꿈에 그렇게 큰그 구정물이 나오더라도 맑은 물로 바꿔서라 이런 말을 항상 내가 하죠. 그리고 또 무슨 어떤 귀신이 덤빈다 하더라도 귀신이 아니라 자기 공부기를 주는 거니까 그거를 잘 둘러보지 말라고 하는 거고요.
2: 큰스님의 상에서 이렇게 앉게 되어서 너무나 감사하고 행복하고 기쁩니다. 첫 번째 질문은요, 큰스님께서 저번 법회 때 이렇게 의사 선생님이 질문을 하셨을 때그 얘기 원소에 가서 얘기해 라고 하셨는데 제 안에 이렇게 놓고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놓고 관하는 것은 잘 되거든요. 근데 그 말씀 듣고 제가 해보려고 했는데 지금은 이제 어느 정도는 알것 같은데, 그래도 확실히 모르겠게 질문 드립니다. 처음에는 내가 이렇게 내 몸이 이렇게 있고 상대 몸이 있는데, 상대가 제 앞에 있을 때는 되거든요. 제가 그 안에 들어가서, 제가 들어가는 게. 근데 이렇게 상대가 없을 때그 상대한테 들어가려고 그러면 잘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큰스님께서는 체가 없다고 그랬는데, 그러면은 마음은 허공 같은 거라고 그랬는데 그냥 이렇게 제가 큰스님 뵙고 싶을 때 큰스님 하면서 그렇게 한자리 하면서 관하는 게 이렇게 상대의 불성에 직접 들어가는 것인가 이렇게 아직까지 확실히 모르겠어서 질문 드립니다.
1: 물속으로 댕기는 왜 저거 있죠? 저 폭탄, 저 난리 때왜 물속으로 댕기는 잠수함이지. 잠수함이 폭탄을 쏘면요. 이렇게 그 잠수함에서 폭탄 쏜게딴 잠수함으로다가 쫓아가는 거죠. 쫓아가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내면은 천리 밖에 있는 마음도 가서 하나가 되죠. 그러니까는 천리 만리 밖에 있다 하더라도 하나가 되는 게 뭐냐 하면은 저승에 있는 거, 저승에 있는 사람도 하나가 될수 있고 또 예를 들어서 내 집안에 너무 가환이 많으면은 내 집안에 조상들을 모셔다가 관리인으로다가 쓰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넉넉해야 마음의 지혜가 넉넉하셔야 그렇게 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는 이 가까워야만 들어가고 나가는 게 아니라 멀어도 천리 밖에 만리 밖에 있다 하더라도 들고 나는 거는 한이 없습니다.
2: 큰스님 감사합니다. 에너지의 차원 차이에 대해서 여쭙고 싶은데요. 제가 저기 한 4년 전에 굉장히 경제적으로 힘이 들어서 외국을 나갔었습니다. 내국에서 이제 빨리 한국에 돌아오려고 가게를 하면서 너무 제 육신에 신경을 안 쓰다 보니까 거의 숨도 못 쉴 정도가 돼서 비행기로 왔는데요. 그러고 나서 이제 한약방에 좀 다니고 좀 치료를 하다가 그냥 그 자리에 맡기고 다 일체 끊고 절에만 다녔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올 봄이 되니까 또 조금만 움직이면 굉장히 힘이 빠졌었어요. 근데 어떤 분의 소개로 공부하시는 분이라고 그래서 기치료사라고 해서 제가 소개를 받고 굉장히 제가 봤을 때는 아름답고 욕심이 없어 보여서 치료를 한 달 정도 받았었어요. 옆에서는 아니라고 그래도 제 생각에 확실히 모르겠어서 받았는데 제 몸이 굳는 걸 느꼈어요. 아랫배부터 이렇게 제 내면에서 굳어가는 걸 느껴서 그만뒀거든요. 그러면서 아 이제는 내 밥은 내가 먹어야 되겠다. 이제 어떤 일이 있어도 그러고는 이제 그 뒤부터는 그 전에는 잘 되지 않았던 청년관이 이제는 시도도 없이 청년관을 합니다. 그러면서 의문이 생겼던 게요. 그 기라고 하시는 분들 앞에 가면 제가 주인공 자리를 놓치면 제가 식도 나오고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스님들 앞에나 공부하시는 분들 앞에 오면 제가 이렇게 녹아지는 것 같이 훤히 가라앉는 걸 느꼈거든요. 그래서 그때까지는 그게 기와 에너지 차이라고 느꼈는데 제가 계속 의문을 갖다 보니까 아 그거 그냥 차원 차이고 제 생각에 이렇게 아무 욕심 없이 자리 이탈로서 더불어 가면 그렇게 승화된 에너지 상계도 녹일 수 있는 그런 빈 통해서 우주 에너지가 채워질 수 있는 에너지로 화하는 것이고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해도 이렇게 더불어 같이 가는 마음이 없고 욕심이 붙는다면 그렇게 상대가 그 앞에 갔을 때 그 사람 마음대로 이렇게 식이 나온다든가 녹는 게 없이 그런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 드립니다.
1: 그건 내가 할 말은 지비가 했으니까 뭐 또 할 거 없네. 잘 생각을 해서 그보다부터 유유하게 좀 생각을 해봐요.
2: 감사합니다.
1: 그렇다고 남을 갖다고 의심을 하거나 그러지 말고 항상 해요. 절대 의심하고 그러지 말고 의심이 가걸랑한 의심이 가는 대로 그 주인공에다 맡겨서 일 처리를 하도록 해요. 자기가 혼자 생각하고 혼자 하려면은 죄를 많이 지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주인공에다 맡겨서 해요.
0: 오늘 질문은 이제 끝났습니다.
1: 뭐 끝나기야 뭐 줄창 무슨 끝이 납니까? 죽어도 끝이 안 나는 것이 이건데. 우리가 항상 이렇게 생활 속에서 24시간 살아가면서 그 들들 벗고 나가다가도 뻣뜩 생각이 나면은 이렇게 딱 제거가 되고 잘 생각이 돌아가고 이렇게 되는데 그렇게만 돼도 어딥니까? 사람이 살면서 자손들이 잘 못되고 잘되고 이런 문제들도 생기는 거지. 워낙 부모의 마음들이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마음들이 가라앉혀서 잘 적으면 자식들의 마음도 딱 가라앉아져요. 일어났던 마음들도 가라앉아지고 다 착해지고요. 그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하여튼 잘 들어 하십시오. 자기 불성이 다 있고 그런데 자기 불성이 있는 거를 그냥 모르고 사는 거죠. 근데 알게 되면 그것이 진짜 부와자가 상봉한 날이라고 견성한 날이라고 하죠. 그리고 또 그것이 잘 엽엽하게 돌아가서 지혜가 생기고 그렇게 해서 참 공부를 했다면 성불이고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딴 데서 찾을 게 하나도 없어요.

자기 자신 먼저 알아야 돼요. 그래 부처님께서도 이놈아 너부터 말아라. 너부터 말지. 너 껍데기 벗고 말하고 껍데기를 활랑 벗고 얘기를 해라. 네 얘기를 하지. 그리고 네가 나온 계신 너 어디 있느냐. 내가 지금 어디 있는 거를 말하느냐 하고선 어디 있다고 말을 하면은 또 그게 공부가 되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공부를 하게 되면 어디 있고 어디 있고 그런 걸 다 알지 않습니까? 이렇게 앉았어도 어디 저 스님이 어디 가서 어디 가셨구나 그런 걸 알아요. 그러면은 이제 정말 그거를 어떻게 제자리 근본에 딱 들어가 있으면은 영 알다가도 모르죠. 그래서 그거는 귀신도 못 찾는다는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아까도 그 저희 애를 병원에 갔는데 폐렴으로 병원에 갔는데 그 뭐를 했다고 그랬지? 조직 검사를 한다고 그래서 하고 나더니만 아예 그냥 지금 보름째 일어나질 못하고 말도 못하고 그냥 있대요. 그런데 그런 것도 우리가 상식적으로 판단을 해야 되겠죠. 우리는 만약에 의사 선생님들처럼 이름은 모르지만 이 마음 공부하는 사람들은 그거를 집어서 어디 어디 연관이 돼 있구나 이런 건 알아요. 다 알고 있으니까 그거 하는데 소상히 생각해서 해라 이거죠. 이 폐줄이면 폐줄에 옆에 있는 거는 무슨 줄이고 가운데 있는 건 무슨 줄이고 또 옆으로 들어가서 있는 건 무슨 줄이다 이런 건 알잖아요. 이름은 모르지만 그러니까는 그거를 잘못 건드리다 보면은 뭘로 집어내다 보면은 그것이 구부러지면은 그냥 거기에 그냥 살 속으로 그냥 구부러져서 그게 연관성이 그렇게 연관성이 되는 거라고. 그러면은 뭐 갑자기 뭐 말 못하고 갑자기 잊어버리는 거지. 이게 생산줄이니까 생명이 우태어버지. 쉽게 말해서 망막줄도 있지만은 저 신경줄도 있거든. 신경줄도 있고 판막줄도 있고. 그러니까는 우리가 말하는 거는 이 의사들의 말이 아니고 그냥 실질적으로 돌아가는 이치를 얘기하는 거니까. 그래서 그거를 만약에 조직검사할 때 그거를 건드렸다 그런다면 그 옆댕이로 해야 되는 걸 가지고 옆댕이로 지나서 하지만은 아래쪽에서 하지만은 아래쪽에서 하다가 이 위쪽으로 있는 줄을 건드려도 안 되고 밑으로 깔린 줄을 건드리면 더군다나 더 안 되지. 밑에 깔린 줄은 정말 신경 판막증인 판막줄이니까 그걸 칼로다가 찝었다면은 그것이 문제가 되지. 끊어졌으면 큰일 나고 그냥 죽는 거고 끊어지지 않았으면은 오래 걸리는 거고. 그래서 그

그거는 사람이 그건 할 수가 없어. 지금 사람 의사도 그거를 모르고 찍은 거니까, 살리려고 모르고 찍으려는 거니까, 그것을 생각한다면 그거는 주인공이 화해서 거기 갈 수밖에 없는 거지. 체가 없는 정말 스님이 가든 누가 가든 그 이렇게 모서리가 이렇게 잘라졌으면 모서리를 이어놓고 나와야지. 안 그래? 그런 것도 해버릇 해야 되지.

대구 삼보사주지 동훈입니다. 60여 년 수행 법력과 회안으로 고통에서 벗어나 영원한 행복으로 가는 부처님 45년 설법을 불자님 두 손에 담아드리고자 다시 섰습니다. BTN 불교TV를 매주 시청하시면서 부처님 말씀 안에서 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

0: 엄마는 평생 염주를 놓지 않으셨어요. 가족을 위해 늘 부처님께 기도하셨죠. 영가를 극락정토로 인도하는 장례 포교사 BTN 불국토 상조가 돕겠습니다.
1: 장례는 단순한 의례가 아닙니다. 한 생을 아름답게 해양하는 여법한 의식입니다. 이별의 순간은 슬픔이지만 동시에 영가를 위해 가장 크고 깊은 공덕을 지을 수 있는 소중한 인연의 시간입니다. 사후 3일간의 장례의식은 백일기도 공덕보다 100배 크다 하였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근본으로 시다림 염불 기도와 함께 불경 수위로 장엄하고 공덕 해양에 이르기까지 영가를 위한 최고의 효행이자 공덕입니다. 부처님의 지혜광명, 자비광명의 품만에서 먼저 가신 영가님이 극락세계에 왕생하시도록 정성 모아 합장드리옵니다.
0: 고객 납입금은 주 거래은행인 국민은행에 50%를 예치하고 있습니다. 장례 서비스 중 사용하지 않은 품목은 공정거래위원회 상조 서비스 표준 약관에 의거해 환급해드립니다.

0: 한국불교설리연구원에서는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 선학원이 주관하는 2016 만해 학술제를 개최합니다. 님의 침묵 발간 100주년을 기념하는 이번 학술제에서는 김춘식, 홍승진 교수의 발표가 진행됩니다. 학술제에 관심 있는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문의는 02734-9654번입니다. 조선 왕실의 전통이 깃든 흥천사에서 백중 49일 연가 천도 기도를 봉행합니다. 조상과 인연 있는 연가를 천도해 극락왕생을 기원하는 뜻깊은 자리에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929-6611번입니다.
1: 광주 마하 대원정사에서는 화마로 타버린 아미타 부처님을 모시지 못해 죄송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아미타 부처님을 속히 모실 수 있도록 조성불사에 동참 바랍니다. 또한 복이 100배로 늘어나고 병이 없고 사업, 시험 합격, 취직, 승진, 결혼, 편안한 임종을 맞이하고 극락왕생하는 공덕을 입는 관세음보살, 지장보살님의 훼손된 존상을 개금으로 장엄하는 개금불사에도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광주 마하대원정사 062-571-6789번입니다. 정해선원 한남도량에서는 한평생 무소유로 중생을 위해 살아온 연로하신 스님들을 위한 승빵 건립불사를 봉행합니다. 설판, 상량보, 석가래 등 불사로 부처님 도량을 여법하게 장엄하고자 합니다. 성심껏 동참하시어 선업공덕으로 소원 성취하시기 바랍니다. 문의는 031-795-4426번입니다.
0: BTM 부따회 러브 템플스테이 절로 갈까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이번에는 도심 속에서 생활포교를 실천하는 양재 구룡사에서 진행됩니다. 6월에 무더위를 식혀줄 남량특집 프로그램으로 한층 더 색다른 재미를 더했습니다. 좋은 인연 공덕 맺는 특별한 날 보내시기 바랍니다. 문의는 1855-0108번입니다.
2: 빨리빨리 멈춤 없이 살아가는 대한민국 사람들.
3: 하지만 멈춥니다. 어린 학생들이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4: 저기도 같이 계산해주세요.
3: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있기 때문 아닐까요?
2: 가장 빠른 나라에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0: 엔 부다회와 함께하는 러브 템플 스테이. 절로 갈까? 양재 구룡사. 싱그러운 6월을 함께 보낼 분 찾고 계신가요? 좋은 인연을 만나 아름다운 사랑을 하고 싶으신가요? 도심 지역에서 생활 포교를 실천하고 호흡하는 전법 도량인 양재 구룡사에서 1박 2일간 진행되는 이번 템플 스테이에 BTN 부다회가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도심 속 힐링 쉼터 양재 구룡사에서 부처님 가피 아래 좋은 인연 공덕 맺고 싶은 분들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1: 마틸드 필립 벨기에 여왕이 서울 진관사를 찾았습니다.
2: 미국 부통령 부인의 방한은 처음이었고 진관사를 택했습니다.
3: 스님!
4: 아. 아이고 관세음 보살.
5: 근데 이렇게 맷돌로 돌려서 두부를 만들면 두부 맛이 진짜 기가 막힐 것 같아요.
3: 기가 막혀요. 네.
4: 재료 본연의 맛을 살리고 양념은 부수적이고
6: 배를 갈아서 하니까 완전히 천연 조미료잖아요.
3: 네.
6: 자연식품.
4: 절밥은 천천히 먹으면서도 재료를 중요시하지 양념을 중요시하지 않습니다. 특히 마음을 중요시하게요.
3: 네.
4: 최고 양념은 마음이다.
0: 아름다운 인생의 마무리. 그 길을 함께해 줄 누군가가 필요합니다. BTN 연불봉사회는 뜻하지 않은 이별의 시간을 함께합니다. 고인의 극락왕생을 발원하며 의미 있게 회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돕는 BTN 연불봉사회는 장례 포교입니다.
7: BTN 불국토 상조 광고를 보고 BTN 연불봉사회를 알게 되었습니다. 연불봉사를 통해서 한 분의 삶의 마지막을 여법한 기도로 회향을 해드리는데 보람을 느꼈습니다. 많이 동참하셔서 공덕 지으시기 바랍니다.
8: 물이 얼어 얼음 되고 얼음 녹아 물이 되듯 생과 사를 초월하는 영가를 위한 기도는 수행이자 공덕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 수승한 복을 연불봉사회에서 쌓아갑시다.
0: 가족 신행 공동체를 위해 장례 포교사로 활동하는 BTN 연불봉사회 10기 회원을 모집합니다. 불교식 장례 문화를 이끌고 있는 연불봉사 회원들의 여법한 연불봉사를 위해 BTN에서는 봉사보험을 가입해드립니다. 연불봉사의 뜻이 있으며 정기적인 봉사활동에 성실히 참여할 수 있는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9: 한 걸음 앞으로 나와봐요. 12살 이전에 짜장면을 먹어본 적이 있었나요? 한 걸음 앞으로 나와봐요. 나의 자전거가 있었나요? 주말에 함께 놀아줄 아빠가 있었나요? 한 걸음 앞으로 나와봐요. 12살

0: 늘 귀에서 안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아버지를 안아드릴 차례입니다.
1: 구비구비 펼쳐진 초록의 향연. 가슴속까지 시원해집니다. 기나긴 시간과 역사가 고스란히 스며 있습니다. 천년들의 숨결이 흐르는 곳, 지친 몸과 마음에 편안함을 전해줍니다. 청정자연 힐링의 도시, 언제 와도 추억이 쌓이는 곳, 영천입니다. 한국불교 전통종단 한국불교 태고종. 교와 선의 일치, 정토와 선의 융합, 세간과 출세간의 원유, 상구보리 하와 중생의 길을 걸었던 고려 불교의 중흥조 태고보우국사. 태고보우국사를 종조로 받들며 정통 법맥을 이은 한국불교 전통종단. 금강경과 화엄경을 소위 경전으로 대중불교의 기치를 드높이며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 명산재를 비롯한 우리의 불교 문화를 지켜온 한국불교 태고종. 지속가능한 미래 한국불교 태고종이 열어가겠습니다. 한국불교 태고종.
2: 다시 찾아온 드라마 붓다. 오랫동안 기다렸지만 방송을 놓쳐서 아쉬우셨나요? 걱정 마세요. 이제 언제 어디서든 드라마 붓다를 시청할 수 있습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BTN 드라마를 검색하면 드라마 붓다를 만나볼 수 있습니다. 부처님 당시를 옮겨놓은 듯한 감동과 환희를 BTN과 함께하세요.

이 세상에 제일 못된 사람이 뭐냐? 대중의 화합을 깨는 것을 가장 못된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화합을 깨지 말라. 꼭 회사 같은 데 가도 사장님하고 회사원 사이에 이간질만 하고 댕기는 무간지옥 갈 놈이 있어요. 그런 놈이 있다고요. 절에는 없는지 아시오? 시골에 가보니까 신도하고 주지스님 사이에 이간질만 맨날 하고 댕기는 신도가 있어. 쏘삭거리고 양쪽에서 쏘삭거리고 별 거지 같은 신도가 다 있단 말이야. 뭐하러 불교를 믿습니까? 그럴 바에야 이간질하는 게 뭐에 그렇게 좋은 거예요? 그게 이간하는 놈처럼 못된 놈이 없어 이 세상에. 그러니까 인생을 전부 거꾸로 살지. 내가 공일날 그런 말 했잖아요. 서울 두꺼비가 부산 구경 가는데 주풍령 고쯤 가니까 어지간히는 왔겠다. 부산 부산하는데 부산이 어떻게 생겼었고 이 두꺼비가 벌떡 일어나서 기지개를 키고 부산을 보니까 서울하고 똑같아요. 왜 서울하고 똑같겠습니까? 벌떡 일어서서 기지개를 키니까 눈이 뒤로 와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서울을 보면서 부산인 줄 알고 서울이나 부산이나 똑같네.

0: 지금 이 세상 사람들 살아가고 있는 모양이 그 모양이다 이거예요. 전부 거꾸로야죠. 장인 장모가 싸움을 하는데 장모가 두들겨 맞아가지고서 아주 민망스러우니까 사위가 저 문 밖에 가서 앉아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장모가 두들겨 맞다가 못 견디니까 도망가는 거예요, 문 밖으로. 그런데 장인이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위 보고 금왕할련 어디로 갔냐고 그러니까 예, 금왕할련 이쪽 길로 갔습니다. 그게 이 세계가 마비 되면 그렇게 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시어머니가 며느리 구박을 하도 하니까 징징 울고 댕겨. 동네 사람들이 너 왜 그렇게 울고 있냐 그러니까 시어머니가 하도 괴롭혀서 그런다고. 너희 시어머니도 잘한 게 없는데 그렇다. 우리 시어머니가 잘못한 게 뭐냐 그러니까 너희 시어머니도 이 동네 시집 올 때 시집 오던 날 동네 청년 만나다가 들켜가지고 벌조로 등에다 북을 짊어지고 북소리를 덩덩 울리면서 일곱 번 반바쁘나 동네를 돌아다녔다고. 그러니까 며느리가 와서 저도 다 알아요! 알긴 뭘 알아! 시어머니께서도 옛날 시집 오던 날 동네 청년마다 들켜가지고 북소리를 덩덩 울리면서 동네를 일곱 번 바꾸러 돌아다녔죠. 그러니까 누가 그러든 난 세 번 반 바퀴밖에 안 돌았는데 세 번 반 바퀴가 일곱 번 바꾸면 못한 줄 알아요. 시집 가던 첫날 밤 아이를 낳았는데 이게 보통 사건이래야 화를 낼 거 아니에요. 신랑이 하도 어이가 없어서 싱글벙글 웃고 앉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인이 좋아서 웃는 줄 알고 저렇게 좋아할 줄 알았으면 집에 있는 일곱 살 난 것도 데리고 올 건데 잘못했다고. 참 희한한 생각을 다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뭐 이 정신이 이게 마비가 돼서 이게 돌아버리면 그렇게 전부 정신 나간 소리를 하는 거예요. 정신 나간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게 참 한심한 거예요. 내가 이 늘 듣던 사람들한테 이 말 자꾸 해서 안 됐지만 어떤 하얀 백발 노인이 턱샘을 길게 하고 외출을 하려고 골목길을 나섰는데 골목에서 놀고 있던 개구쟁이 애들이 할아버지 참 궁금하네요. 무엇이 궁금하냐? 할아버지는 밤에 주무실 때 그 좋은 턱샘을 이불 속에 넣고 주무세요. 내놓고 주무세요. 평생을 잤지만 내놓고 잤는지 들어놓고 잤는지 생각이 안 나. 오늘 집에 가서 자보고 내일 아침 일러주겠노라. 집에 가서 자보는 거죠. 어떻게 잤지? 이불 속에 넣고 자보니까 가슴팍이 껄끄러서 잠이 안 와. 내놓고 자보니까 허전해서 잠이 안 와. 내놨다 들여놨다 밤새도록 잠 한 잠 못 잔 거예요. 보시오. 남 걱정할 때는 잠이 잘 와도 자기 걱정하고 보면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잠이 안 오는 이에게 창조적인 생활이 있지만 맨날 잠자는 놈 죽은 놈과 똑같은 거예요. 그놈이 365일을 우리가 일평생 산다 해도 그게 얼마요? 그까지 그 잠깐 살면서 그동안을 못 참아서 우리가 인생 100년이라고 그러지만 100년을 말이요 짧게 말하면 우리가 이랬습니다. 인생이 100년이라는 게 뭐냐? 자기 자신을 100년 산다고 해도 대자연이 우리 인간을 볼 때는 한순간 시계추가 딸깍하는 한순간 산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100년이라고 그래. 딸깍하는 거. 그런데 딸깍하는 한순간에 무엇이 못마땅해서 도둑질을 하고 살인을 하고 거기에 무슨 생로병사가 있으며 너다 나다 할 것이 어디 있으며 거기에 무슨 잘나고 못나게 있겠는가 그런 말이에요. 우리가 찰나 인생인 줄 알면 잘못된 생각 할 수가 없어요. 그 한순간 아름답게 살아야 돼요. 부처님 보시오. 세세생생을 닦아서 부처님 됐지 금생에 와서 부처님 된 노릇이 아니에요. 우리는 도대체 몇 생을 닦아야 하겠나요? 한번 생각을 해보시오. 금생에 와서 겨우 불법을 만나가지고서 우리는 이제 시작인 것을 알아야 됩니다. 세세생생을 마음을 닦으려랑 하고 그래서 우리가 부처님들 생각을 해야 돼요. 자수성이 시공이요, 자기의 마음을 닦는 것을 공이라 하는 것이요, 자수신이 시덕이며, 이 몸뚱아리가 도덕성을 잃지 말아야 되는 것이다. 도덕적으로 살아라 그러는 말이에요. 선지시가 공덕은 수차성내견이니 자기의 성품 안에서 찾는 것이니 불시 보시 왕양지 소구야라, 덕을 베푸는 데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시로 공덕이 복덕이 여 공덕으로 별이니 공덕과 복덕이 그래서 다르다는 것이에요. 무제가 부식진리연정, 양무제가 진리를 알지 못함 일지연정, 비하조사가 유가니라 우리 조사스님에게 허물이 있겠는가 그런 말이에요. 차사가 우문할 태수가 스님에게 물어 가로되 제자가 상견승속이 염아미타불하야 원생서방하옵는데, 자사가 육조 스님에게 묻는 것이에요. 제자가 항상 승속이 아미타불을 외워서 극락세계에 태어나기를 원하는 것을 보옵는데, 설하소서. 처음 화상은 설하소서. 원컨대 스님께서는 설하십시오. 득생피부이까. 아미타불을 부르면 극락세계에 태어나겠습니까? 그런 것이에요. 예? 여러분이 이거 의심하는 대목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오늘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이 부분은 지금까지 우리가 의심하고 있던 부분을 풀어가고 있는 거예요. 득생피부이까, 진실로 저 극락세계에 태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원이파이 하소서. 원컨대 스님께서는 나의 의심을 파하게 하소서. 사은하되, 스님께서 말씀하되, 사구나, 태수여, 잘 들으라. 그 말이죠. 선청하라. 잘 들으라. 해능이 여설 하리라. 내가 그대에게 그 뜻을 말하겠노라. 그 말이죠. 세존이 제 사위성중하사, 부처님께서 저 사위성중에 계실 때, 설 서방인 하시되, 서방정토 극락세계를 이끌어서 말씀하시되 경문엔 분명 거차부로니라. 부처님 말씀 가운데에는 분명히 극락세계가 먼데 있지 아니하다 이렇게 가르쳤다고 말해요. 양론상설컨대는 만일 이것을 자세히 말할 것 같으면 이수가 유 10만 8천이라 하시니 서방적도 극락세계가 어디쯤이냐? 서쪽으로 10만 8천리밖에 극락세계가 있다고요. 10만 8천리밖에 극락세계가 있다면요, 요새 그만 로켓 하나 빌려 타고 쌩 많이 갔으면 그까지 그 몇십 분 동안에 갈 수 있어요. 지금 도대체 이 지구의 궤도를 한 바퀴 도는데 콜롬비아호가 90분밖에 안 걸렸습니다. 90분. 그렇죠? 지구의 궤도로 한 바퀴 도는데 90분 걸리는데 그것을 우리는 초음속이라 그래요. 소리보다도 앞서가는 것이다 그거 아니에요? 초음속이요. 그런데 그 초음속인 지구의 궤도로 한 바퀴 도는데 90분밖에 안 걸렸으면 어마어마한 거예요. 아, 우리가 로스앤젤레스에 갈 때는 말이요, 비행기를 타고 김포공항에서 뜨면요 11시간 달려야 됩니다. 그게 뭐냐, 800km 내지 1200km 정도를 달려서 12시간을 걸려서 가는데, 콜롬비아는 지구의 궤도를 한 바퀴 도는데 90분밖에 안 걸렸어. 그러한 속력으로 보이자 2호가 나사를 출발해가지고서 해왕성에까지 90분, 이 지구의 궤도를 도는데 90분밖에 안 걸리는 그런 속력으로 12년간을 달려서 해왕성에 도착했어요. 해왕성에서 지구에까지 광속 거리가 얼마냐? 이 빛의 속도로 말하면 4시간 20분입니다. 굉장한 거리예요, 그것이. 수학적으로 계산해낼 수 없는 거리를 간 거예요. 그런 정도 갔으면요, 그래도 보고가 있어야 될 겁니다. 그 조종사가 여기는 천당이다 오바, 우회전할 것이냐 좌회전할 것이냐 나사는 응답하라 이래 나와야 될 거예요. 여기는 지옥이다 오바, 우회전할 것이냐 좌회전할 것이냐 꿰뚫어 갈 것이냐 말을 하라. 그런데 아직도 해왕성을 떠나서 무궁의 우주 탐험을 하고 있는데 우리의 일생토록 그 우주를 탐험할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여기에 앉아있는 여러분들이 죽는 날까지 여기는 천당이다 오바하는 일은 없을 것이니 걱정을 놓으시오. 왜 그러냐? 천당 지옥이 어디 있냐? 지금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거지. 이 마음을 떠나서 객관적으로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하는 말이에요. 여기 지금 갓난애기가 있다 할지라도 그놈이 죽을 때까지 기다려도 그 소식은 안 올 거다 그 말 아니에요? 어떠시오? 서운합니까? 서운해요? 아이고 난 극락 가려고 지금 불교 믿는데, 극락이 있고 지옥이 분명히 있어요. 있는데 그까지 거리, 해왕성에서 지구에까지가 광속거리가 4시간 20분이요 12년 동안을 달려서 갔다 할지라도 거리가 아직 거기 미치지 못한다 그거예요. 근데 극락지옥이 있다 할지라도 믿지 못하는 것은 왜 그러냐? 장님은 희고 검은 것을 분별 못해요. 그렇죠? 하루살이는 내일을 몰라요. 우화에 그런 말 있죠? 참새와 하루살이가 하루 종일 놀다가 참새가 푸르르 날아가면서 오늘은 저물었으니 내일 만나자 그러니까 하루살이가 내일이 뭔데? 내일을 알 택이 없죠. 하루살이와 같은 인생이 과거와 미래를 알 택이 없죠.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서 이 순간 사는 것만 알지. 그러나 실제로 우리는 그러한 세계를 상상하면서 인생을 사는 사람이 아름다운 거지. 지옥 천당은 없다 딱 잘라버리고 인생 사는 거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살 염려가 있어요. 그러니 있다 없다 하는데 결론 지어 말하지 말아라 그것이. 알아들으십니까?
1: 네.
0: 걸핏하면 무슨 천당 지옥을 말하면 누가 갔다 왔나? 알지도 못하는 걸 말한다 싶지만은 우리는 어리석어서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극락세계가 10만 8천리라고 했으니 그것은 뭘 말하는 거냐? 직신 중에 시박팔사라 육조 해능대사는 이 마음속에 시박팔사야 열 가지 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극락세계가 10만리나 되는 것과 같고 여덟 가지 정도를 뒤집어서 삿된 도를 행하면 8천리를 가는 것과 같으니 변시설원이니 이것은 문득 극락세계가 먼다고 말한 것이니 설원은 먼데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위기하거니요 하근 중생을 위해서 살았는 것이요 어리석은 중생을 위해서는 부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극락세계 분명히 있다.

0: 가족도 친구도 없는 저에게 TV는 하루의 시작이자 끝입니다. 밥상 앞에서 숟가락을 들지 못하는 날들, 말할 수 있는 사람도 없습니다. 어느 날 우연히 TV에서 본 부처님 말씀이 생각납니다.
1: 보시란 스스로의 행복을 밝히는 자비의 실천입니다.
0: 망설이던 손끝이 떨리며 번호를 눌렀습니다.
2: 네, BTN 불교 TV 붓다웨이입니다.
0: 비티에는 부처님처럼 가족처럼 매일 내 마음에 찾아왔습니다.
2: 당신의 보시가 누군가에게 따뜻한 하루를 선물합니다.
3: 번뇌의 구름에 가려진 마음이 지혜의 광명으로 바뀌는 깨달음의 시간. 현대인들의 마음의 안정을 찾는 데 꼭 필요한 힐링 명상. 동국대학교 HK 연구단 연구원 자홍 스님을 법사로 참선 수행을 통해 얻게 되는 수행의 실천 방법인 참선 자세와 화두 참구법에 대해 집중 수행해 봅니다. BTN 무상사 참선 정진법회로 견성을 통해 본래 참모습을 찾는 시간. 행복하고 평안한 정진의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4: 태조 이성계가 신덕왕후의 금나광생을 발언하며 창건한 흥천사.
5: 조선 왕실 최초 원찰 흥천사는 무량수전의 부처님의 증명을 삼아 100년 동안 영구입회를 영구입회단에 모시고 24시간 365일 불을 밝혀드리고, 이 약속은 끊임없는 발언을 의미합니다. 매일매일 스님들께서 독경을 하시어 영가님의 극락왕생을 발언하며 설날과 추석에는 무료로 차례를 올려드립니다. 흥천사의 영구입회를 모신 공덕으로 영가님은 극락왕생하시고 자손들은 소원성취 이루시기를 발언드립니다.
4: 스님들의 독경 소리가 끊이지 않는 조선 왕실 최초의 원찰 흥천사에 100년 동안 모셔질 영구입회를 모시고 극락왕생과 소원성취의 큰 인연을 맺으세요.
6: 부처님 닮은 인재를 길러내는 동국대학교에서는 연꽃을 닮은 로터스관, 명상을 통해 마음을 치유하는 선센터 조성불사를 봉행합니다. 가족의 평안과 행복, 소원 성취, 동국 발전 등을 발언하며 참여하실 수 있고, 500만 원 이상 기부자의 존엄과 염원은 선센터 500나안상에 봉안되고 공덕의 벽에 새겨져 길이 기억될 것입니다.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2260-3300번입니다.
3: 천년의 기다림. 그 시간의 끝에서 우리는 한 산을 만납니다. 경주 남산. 신라의 수도를 품었던 이 산은 단순한 자연이 아니라 불교가 삶이었던 시대의 기억을 간직한 공간입니다. 산길을 따라 오르다 보면 어느 순간 바위 위에 새겨진 부처님을 마주합니다. 이름 없이 남겨진 수많은 마예불과 석불, 그리고 무너진 탑의 흔적들. 그 수는 수백에 이르고 산 전체가 하나의 거대한 법당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찬란했던 신라의 시간 속에서 사람들은 이 산에 기도를 새기고 바위에 염원을 남겼습니다. 정으로 다듬은 돌 위에 한 획 한 획 새겨 넣은 부처님의 모습. 그 안에는 나라의 안녕을 바라는 마음, 삶의 고통을 벗어나고자 하는 간절함, 그리고 깨달음을 향한 깊은 발원이 담겨 있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완전하지 않아도 그 모습은 오히려 더 깊은 울림으로 다가옵니다. 자연과 하나 돼 시간 속에 스며든 신앙. 비바람에 닳고 세월에 깎여도 그 자리에 남아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아마도 그것은 사라지지 않는 마음 때문일 겁니다. 경주 남산은 묻고 있습니다. 천년 전 이곳에 새겨진 기도처럼 지금 우리의 마음은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돌에 새긴 믿음은 시간을 넘어 오늘에 닿고 침묵 속의 가르침은

여전히 이어집니다. 걸음을 멈추고 잠시 귀 기울여 보면 보이지 않는 시간의 층위 속에서 여전히 울리고 있는 목소리를 만나게 됩니다. 천년의 기다림 끝에 우리에게 다가온 한 산. 경주남산은 오늘도 그 자리에서 조용히 그러나 깊게 우리의 마음을 비추고 있습니다.

0: BTN 불교 TV의 야심찬 프로젝트. 전 세대가 함께 시청할 수 있는 프로그램. 만화로 재구성한 몽이와 동이의 절따라 전설따라. 똑똑한 원숭이 몽이와 진심 깊은 동자승 동이가 우리나라 각지의 사찰에 전해내려오는 전설과 전국 방방곡곡 숨겨진 이야기를 찾아나섭니다. 몽이와 동이의 절따라 전설따라. 많은 시청 바랍니다.
1: 고객님, 대환대출 대상자세요.
2: 정말요?
1: 보내드린 신청서 들어가셔가지고
3: 계약 위반으로 대출금 전액 상환해야 합니다.
2: 계좌번호가 어떻게 돼요?
4: 중앙지검입니다. 박지환 씨 대포 폰 사건에 연루됐습니다. 네? 폰 검사를 해야 하니까 카톡 링크 들어가서 앱 설치하세요.
2: 설치했어요.
5: 당했다!
6: 아빠 바빠? 나 핸드폰 깨졌어.
2: 아, 놀랐겠네 우리 딸. 이거 누르면 되나 이거? 이게 뭐야? 아 이거 어떻게 멈춰? 그만! 도대체 뭘 깐 거야?
7: 범죄 영화 속 이야기가 아닙니다. 당신도 곧 만나게 될 진짜 피싱 범죄입니다. 보이스 피싱. 속지 않은 게 아닙니다. 다만 내 차례가 오지 않은 것뿐.
8: 희망의 기도가 절실한 요즘 마음 한 자라 편히 쉬고 싶다면 분당 대광사로 오십시오. 동양 최대 규모의 미륵 부처님께서 중생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주시는 청정 미륵 도량 대광사는 부처님 설법의 최고봉 법화경을 바탕으로 관음정진 소리가 세상을 밝히는 기도처이자 행복을 가꾸는 템플스테이. 부처님 가르침으로 마음을 치유하는 명상상담대학. 다양한 행사가 펼쳐지는 불자와 시민들의 문화공간입니다. 멈춤이 필요한 시간, 청정 미륵도량 대강사로 오세요. 이 땅에 펼쳐진 도솔종토 대강사가 내 마음의 주인이 되는 길을 안내해드립니다.
9: 자기에게 모든 게 다 있어요. 그게 자기가 주인공이거든. 그냥 생각하고 있지 마. 그냥 바로 딱 기침해간 말이야. 생각을 하고 있지 말고 따지고 따지지 말고.
10: 그때 임재의원 선사의 어록인 임재록은 전통적으로 어록 중에 왕이라고 하는 칭송을 받았습니다.
9: 각자 자기 스스로에게 이게 100% 있어요. 근데 우리는 자꾸 이제 생각을 가지고 이해를 하려고 하니까.
10: 선불교를 가장 강렬하고 확실하게 전해주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0: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6일 토요일 BTN 뉴스 시작합니다. 조계종 군종특별교구가 현충일을 하루 앞두고 서울 현충원을 찾아 순직 군승을 추모했습니다. 군종교구는 선후배 원력을 이어 한국불교 중흥과 불법 홍보에 앞장설 것을 다짐했습니다. 한국불교의 역사와 성보를 영상으로 전해온 BTN이 관람객이 돼서 선운사 특별전을 찾았습니다. 성보를 챙겨난 임직원들은 불교 문화를 알리는 방송포교의 사명감을 되새겼습니다. 조계종 환경위원회가 세계 환경의 날을 기해 5대 제일에 맞춘 불자 맞춤형 탄소중립 실천안을 제시했습니다. 개인의 소비 성찰과 실천이 기후위기를 극복하는 수행이라고 밝혔습니다. 만해 스님 님의 침묵 발간 100주년을 맞아 문학과 사상을 재조명하는 국제학술대회가 열렸습니다. 일본 유학 시절 쓴 한시 속 정체가 불분명했던 인물도 공개돼 눈길을 끌었습니다. 제12회 불교 무용대전이 오는 12일부터 3주간의 여정을 시작합니다. 무용대전에 15팀이 참가해 전통 무용과 창작 무용까지 불교를 주제로 한 몸짓을 세상에 선보일 예정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오늘은 순국선열과 전몰장병의 호국정신과 위훈을 기리는 제71회 현충일입니다. 4명의 순직 군승을 참배한 조계종 군종특별교구는 가사와 군복을 함께 걸치고 총성과 독경 소리가 교차하는 경계 속 목숨을 바친 선후배들의 원력을 이어 한국불교 중흥과 불법 홍포에 앞장설 것을 다짐했습니다. 배수열 기자가 보도합니다.
1: 나라를 위해 헌신한 순국선열과 호국 영령이 잠든 대한민국 대표 추모공간 서울

0: 서울현충원. 조계종 군종특별교구장 법원스님과 교구 소임을 맡고 있는 육해공 군승이 현충탑의 향을 사르고 묵념합니다. 군종특별교구가 어제 제71회 현충회를 하루 앞두고 임무 도중 순직한 선후배 군승의 묘비와 납골 땅을 찾았습니다. 이동신, 김인수, 김봉식, 김수남. 부처님법을 세상에 전하고자 출가한 스님이자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군인의 이름입니다. 법원 스님은 이동신 군승의 묘비를 한없이 어루만지며 열악했던 포교 환경을 견뎌온 선배 군승의 원력을 돌아봤습니다.
1: 국가를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헌신한 그런 국가 유공자, 또 유가족들, 그분들도 우리가 잊지 않고 이런 계기에 좀 더 한번 관심을 가지고 위로와 격려를 해주는 그런 날이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0: 군법당 신도의 장례를 위해 시다림 기도를 마친 뒤 갑작스레 쓰러진 고 김인수 군승. 수행과 병행된 과중한 업무로 뇌암을 얻었고 투병 끝에 2017년 2월 안타깝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학생 군사학교와 구사단 법당 등 생전 장병 포교와 불사에 누구보다 앞장섰던 그는 나라를 사랑하는 군인이자 후배들에게 귀감이 됐던 수행자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1: 급히 뇌수술을 받았는데 그 이후로 회복을 못하시고 순직을 하셨어요. 그 군복을 입고 좋아하는 모습도 참 많이 기억이 나고 참 너무 일찍 돌아가셔서 안타깝습니다.
0: 이어 1기 군승으로 국방부 원광사를 창건하고 베트남 주월 한국군 사령부로 파병 임무를 수행했던 김봉식 군승과 가남으로 순직한 제13대 군승단장 김수남 군승의 묘비를 차례로 참배하며 선배 군승들의 원력을 되새겼습니다.
2: 순직하신 선배 군승들의 뜻을 받들어서 포교 원력을 세워 전법과 포교에 매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0: 앞서 지난 2일 대전 현충원에서는 계룡대 홍제사 주관으로 9명의 순직 군승의 넋을 기렸습니다. 군종특별교구는 오는 20일 서울 현충원 현충관에서 제26회 포국영령 위령대제를 봉행해 나라를 위해 목숨 바친 모든 영령의 넋을 위로할 계획입니다. 조계종 군종특별교구는 국가를 위해 목숨 바친 선후배 도반이자 전후의 묘비를 찾아 넋을 기리며 호국불교의 의미와 그 정신을 되새겼습니다. 서울 현충원에서 BTN 뉴스 배수열입니다.
3: 한국불교의 역사와 성보를 영상으로 전해온 BTN 불교TV가 관람객이 돼 선운사 특별전을 찾았습니다. 화면 너머로 전하던 1500년 성보를 직접 마주한 임직원들은 불교 문화를 알리는 방송 포교의 사명감을 다시 한번 되새겼습니다. 이지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4: BTN 회장 성우 대종사가 한국불교 역사문화기념관에 도착하자 조계종 총무부장 성웅 스님이 성우 대종사를 맞이합니다. 성우 대종사와 구본위 대표이사 등 BTN 임직원들이 조계사 대웅전을 참배하고 불교중앙박물관으로 향합니다. 카메라를 들고 전국의 사찰을 누비며 한국불교의 오늘을 기록해온 BTN 임직원들. 이번에는 카메라를 잠시 내려놓고 관람객의 시선으로 선운사의 1500년 역사와 마주합니다. 그동안 카메라 앵글을 통해 대중에게 불법을 전해왔던 미디어 포교사들이 성보의 감동을 직접 눈과 마음에 담기 위해 현장을 찾은 겁니다. 촬영에 집중하느라 깊이 감상하지 못했던 성보를 눈앞에서 마주하자 정교한 조형미와 오랜 세월의 흔적에 곳곳에서 감탄이 이어집니다. 이번 특별전의 상징이자 하이라이트인 선운사 3지장 보살상 앞. BTN 회장 성우 대종사가 한자리에 모인 세 분의 지장 보살상을 향해 삼배를 올립니다. 대종사의 여법한 삼배는 임직원은 물론 관람객들에게도 깊은 울림을 전하며 전시장을 순식간에 장엄한 법당으로 탈바꿈시켰습니다.
5: 선운사 지장보살 부처님께서 그 일제강점기 시대에 일본으로 이제 도난을 당했다가 스스로 돌아오신 부처님으로 되게 유명한 일화가 있었잖아요. 실제 눈으로 보게 되니까 더욱더 생생하고 되게 감동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4: 157점의 성보가 전한 감동은 한국불교의 가르침을 영상 콘텐츠에 녹여 전법의 길을 더 넓혀나가겠다는 다짐으로 이어졌습니다.
6: 우리의 불교 문화가 예사롭지가 않은 정말 대단한 한국의 전통 문화들을 다 안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 방송도 마찬가지로 얼마나 그 훌륭한 콘텐츠를 잘 포장을 해서 그 색깔이 잘 빼어나게 할 수 있는

0: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중요한 화두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1: 그 이렇게 유수하게 1700년 역사를 이어온 한국 불교 문화유산을 어떻게 잘 알릴 수 있을까 하는 새로운 고민을 하게 됐거든요. 그러면서 사명감과 책임감이 좀 동시에 드는 것 같습니다.
2: 단순한 성보 감상을 넘어 한국 불교의 역사와 정신을 대중에게 전하는 방송 포교의 역할을 다시금 되새긴 시간. 미디어 포교사로서 다잡은 사명감은 더 깊이 있는 영상 포교의 결실로 피어날 전망입니다. BTN 뉴스 이지윤입니다.
3: 폭염과 산불, 가뭄 등 기후위기가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는 시대. 조계종 환경위원회가 세계 환경의 날을 기해 매주 반복되는 5대 제일에 맞춘 불자 맞춤형 탄소 중립 실천안을 제시했습니다. 거창한 구호가 아닌 개인의 소비 성찰과 실천이 기후위기를 극복하는 수행이란 겁니다. 이은하 기자입니다.
4: 폭염과 홍수, 대형 산불 등 지구촌 곳곳을 엄습한 이상기후는 이제 미래의 경고가 아닌 눈앞의 현실이 됐습니다. 끝없는 소비와 개발, 인간 중심의 탐욕이 불러온 결과입니다. 더 이상 늦출 수도 미룰 수도 없는 위기. 전 지구적 재난에 조계종 환경위원회가 불교의 핵심 가르침인 연기 사상을 바탕으로 문명의 패러다임 교체를 제안했습니다.
5: 기후 위기에 세계적으로 생태계가 이제 파괴가 되면서 홍수, 화재 등등 재난의 위험에 이렇게 직면해 있는데 불자된 도리로서 지구촌에 살면서 이런 위기를 함께 극복해 보자는 의미로
4: 조계종 환경위원회가 6월 5일 세계 환경의 날을 기해 탄소 중립 실천과 생명 전환을 위한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나와 자연이 결코 분리될 수 없는 하나의 공동체임을 깨닫고 소박한 삶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이를 위해 불교 5대 제의를 중심으로 탄소 중립을 실천하는 생태 제의를 제안했습니다. 음력 1일 초하루에는 대중교통을, 음력 8일 약사 제일엔 이웃을 위한 보시, 음력 15일 보름에는 1시간 소등 등 에너지 절약을, 음력 18일 지장 제일엔 채식 실천, 음력 24일 관음 제일은 일회용품을 쓰지 않는 날로 만들자는 내용입니다. 사찰안과 개인의 신행을 넘어 제일에 따른 맞춤형 행동 지침을 정해 사회적 실천을 유도하는 적극적인 신행을 제안한 겁니다.
5: 환경을 생각하는 마음을 이렇게 늘 가져야 되겠지만은 특별히 우리는 또 제일날에 많이 이렇게 절을 이제 찾고 하니까 제일날만큼이라도 전 불자가 환경 위기를 생각해서 실천해 보자는 의미로 다섯 개의 슬로건을 좀 내세웠습니다.
4: 거창한 정치적 구호가 아닌 개인의 소비를 성찰하고 절제하는 실천이 곧 기후위기를 극복하는 수행이 될 수 있다는 선언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작은 실천이 우리 사회를 변화시키는 가장 필요하고 큰 불사가 될 수 있다는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BTN 뉴스 이은아입니다.
3: 민족 시인이자 독립운동가였던 만해 한용운 선사 대표작 님의 침묵 발간 100주년을 맞아 만해의 문학과 사상을 재조명하는 국제학술대회가 열렸습니다. 학술대회에선 일본 유학 시절 쓴 한시 속 정체가 불분명했던 인물도 공개돼 눈길을 끌었습니다. 보도에 양육은 기자입니다.
6: 1926년 5월 20일 세상의 모습을 드러냈던 불후의 명시집 님의 침묵. 우리 근대 문학의 등불이자 민족의 스승인 만해 한용운 선사의 시집 님의 침묵 발간 100주년을 맞아 선사의 문학 세계와 사상의 궤적을 짚어보는 뜻깊은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어제 서울대학교에서 제3회 무산문화대상을 기념해 열린 국제학술대회.
7: 연구자들도 한용운에 대한 논문들을 별로 발표하는 사람이 많지 않았습니다. 학문 연구가 이런 식으로 계속 발전을 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돼서 마음속으로 굉장히 크고 합니다.
6: 특히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만해 선사의 1908년 일본 유학 시절 행적과 그간 베일에 쌓여있던 인물의 실체를 밝혀낸 성과가 조명됐습니다. 발표에 나선 일본 토요대학 사토 아스시 교수는 만해 선사가 1908년 약 4개월간 단기 유학했던 조동종 대학 시절을 따라갔습니다. 당시 기관지 기록에 따르면 만해 선사는 1908년 5월 9일 입학했으며 일본어가 미숙한 상태에서도 필담을 나누고 총 12수의 한시를 게재하며 일본 불교계와 깊이 교류했습니다. 또 사토 교수는 만해 한시 속 등장하는 화아사다 교수라는 인물이 당시 조동종 대학의 핵심 교수이자 메이지 시대를 대표하는 선생이었던 아사노 후잔을 오기했을 가능성을 제시했습니다. 당시 대학 내 아사다 후잔이라는 인물은 존재하지 않았고 인격을 강조한 메이지 시대의 선생인 아사노 후잔 교수일 확률이 높다는 겁니다.
8: 그 당시 교수로서는 아사다 교수는 없고요. 저는 그 한용운의 뭔가 작가인지 아니면은 한용운의 원고를 인쇄할 때 아사다 교수라고
6: 인도하였습니다. 토론자로 나선 불교신문 이성수 기자는 단기 체류라는 이유로 그간 소홀했던 1908년의 공백을 분석해 만해의 사상적 형성기를 추적할 수 있게 됐다고 평가했습니다. 또한 미지의 인물로 남아있던 아사다 교수의 실체를 아사노 후잔으로 고증함으로써 만해가 접했던 일본 선종 교학의 성격을 가늠하는 기틀을 마련했다고 짚었습니다. 아울러 한씨를 매개로 국경을 넘어 교감한 두 인물의 교류는 향후 한일 불교 교류사 연구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앞서 경희대 이선희 교수는 님의 침묵의 문장 부호를 색다른 시각으로 짚어 눈길을 끌었습니다. 본문에는 마침표 없이 띄어쓰기로만 운율을 구현했고 격식체와 비격식체의 경어체를 사용해 님에 대한 공경과 친밀함을 동시에 확보했다고 분석했습니다.
9: 님의 침묵이 나오기 전 시집에서 마침표가 하나도 없는 시집이 없더라고요. 제가 찾은 바로는. 그러니까 마침표가 하나도 쓰이지 않은 최초의 시집이다. 이분이 나름대로 새롭게 문장 부호에 대한 좀 감수성이 있지 않으셨나 뭐 이런 생각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6: 국제학술대회로 학술적 깊이를 더한 무산문화 대상은 오는 9일 서울 웨스틴 조선 호텔에서 제3회 시상식을 개최하며 열기를 이어갑니다. BTN 뉴스 양유근입니다.
3: 제12회 불교 무용대전이 오는 12일부터 3주간의 여정을 시작합니다. 15팀이 참가해 불교를 주제로 한 몸짓을 세상에 선보일 예정인데요. 전통 무용과 창작 무용까지 대회에 나서는 춤꾼들을 만나봤습니다. 보도에 윤호섭 기자입니다.
10: 같은 동작으로 춤사위를 선보이다가도 서로 연결됐다 끊어지며 하나의 흐름을 만들어내는 두 명의 무용수. 부둥켜 안고 함께 몸을 기대 표현하는 몸짓엔 고정된 나라는 존재가 없다는 불교의 가르침을 담았습니다. 무용을 전공한 두 대학생이 조금씩 불교를 알아가며 창작한 무화입니다.
11: 제가 지금 이렇게 존재하는데 나 자신이 이렇게 고정된 상태가 아니라는 게 무슨 의미일까 하고 너무 궁금해서 이렇게 무화라고 결정 짓고 공부하면서 창작을 해봤습니다.
10: 작법에 쓰이는 타악기 바라는 춤꾼의 손에 들려 전통춤 바라승무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일제강점기 권번예인 장홍심을 대표하는 춤으로 바라소리와 절제된 춤사위가 한 시대를 풍미한 거장에게 올리는 공양으로 거듭납니다.
12: 우리나라의 그 전통 그 태국 문양, 우리 그 민족 혼이 어우를 수 있고 집중할 수 있는 그런 문양적인 것이 있어서 그 당시 잠깐 그 승목 공연을 못하게 하셨대요.
10: 사단법인 구슬주머니 주최로 오는 12일 서울 대학로 성균 소극장에서 막을 여는 제12회 불교무용대전. 공모와 추천을 거쳐 선정된 15팀이 참가하는데 프로와 아마추어의 경계를 두지 않고 국적에도 제한이 없습니다.
13: 공모에서 해외 팀들이 조금 늘었고요. 그래서 다양한 나라, 올해는 이제 에스토니아 같은 데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불교가 더 확산되는 것 같아서 좀 고무적인데.
10: 본선은 12일부터 28일까지 매주 금, 토, 일 성균 소극장에서 한 주에 5팀이 공연을 펼칩니다. 결선과 시상식은 다음 달 4일 마로니에 공원 야외 공연장에서 진행됩니다. 또 전날인 3일엔 예술가의 집에서 불교 무용의 대중화 전략을 주제로 한 기념 학술 대회가 열립니다.
14: 불법승 삼보를 소재로 하되 폄훼하지 않는 모든 춤이 전공이나 비전공이나 상관없이 들어와서 같이 즐기는 것.
10: 이번 여름 몸짓으로 풀어낸 무용수들의 화두가 문화예술 중심지 대학로를 정토로 물들일 수 있을지 기대를 모읍니다. BTN 뉴스 윤호섭입니다.
3: 6월 첫째 주 주간 법보신문 브리핑 시간입니다. 오늘은 생태 가치와 명상 문화를 결합해 문화 브랜드를 구축해 나가는 오대산 선제길 걷기 행사 소식, 그리고 중동전쟁 중단과 세계 평화를 촉구하며 올린 108배 정진 소식을 함께 전해드립니다.

실록으로 물든 오대산 천년 숲길을 걸으며 몸과 마음의 쉼을 선사하는 제21회 오대산 천년숲 선제길 걷기 행사가 6월 7일 열립니다. 이번 행사는 오대산의 생태적 가치와 명상 문화를 결합한 체험형 행사로 기획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남다른데요. 자연 명상 마을 잔디광장을 출발해 비밀의 숲과 선제길, 전나무 숲길 등 총 5km 구간에서 본격적인 걷기 명상이 진행됩니다. 특히 코스마다 무건 걷기, 소리 명상, 맨발 걷기 체험 등 서로 다른 수행과 명상 테마를 담아 오대산 숲길을 온몸으로 체험할 수 있도록 구성했는데요. 이외에도 요가, 바른 걸음 걷기와 환경 보호를 위한 플로깅 활동이 운영되며 점심 공양 후엔 밴드 잔나비 축하 공연 등이 이어지는 에코 콘서트가 축제 분위기를 더할 전망입니다. 앞으로 월정산은 오대산 선제길의 역사 문화적 가치와 명상 콘텐츠를 결합한 문화 브랜드를 구축하고 행사 전 과정을 디지털로 기록해 향후 문화 자산으로 활용할 방침입니다. 지난 5월 20일 주한 미국 대사관 앞 광화문 광장에서 침략 전쟁을 규탄하고 세계 평화를 발언하는 108배 정진이 이어졌습니다. 이번 정진은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가 광장을 적시는 비바람 속에서도 중동 전쟁 중단과 평화를 발언하기 위해 나섰다는 점에서 의미가 남다른데요. 참가자들은 절 한 번 한 번에 전쟁 종식과 희생자들의 극락왕생, 평화로운 미래를 향한 염원을 담았습니다. 특히 산호위 부위원장 시경스님은 전쟁과 침략은 야욕과 탐욕만이 있을 뿐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며 오만함과 폭력성으로 얼룩진 침탈의 역사를 이제 지구상에서 끝내야 한다고 강조했는데요. 또한 농민단체 관계자도 이 자리에 서서 인류가 겪고 있는 비극적 학살을 멈추라고 요구하며 전쟁으로 인한 고유가가 서민들의 삶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고 성토했습니다. 이후 참가자들은 광화문 광장에 마련된 보현사 탑등 앞에서 다시 한번 세계 평화를 발언했으며 앞으로도 전쟁 종식을 촉구하는 염원을 계속 이어갈 전망입니다. 6월 6일 토요일 BTN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대면이나 이런 쪽으로서는 포교를 한다 해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 영상을 통해서 지구 어느 곳이든지 다 부처님의 그 좋은 사상을 보고 배우고 실천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할 수 있는 거. 여러분들은 한 사람 한 사람에서 스님의 100명 몫으로 포교를 할 수 있다고 해봅니다.

0: 정읍칠보산 보림사주지 종진스님의 두 번째 찾아가는 선명상 법회를 봉행합니다. 종진스님의 명상 토크쇼에서는 화를 다스리는 법과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명상을 지도합니다. 삶의 활력과 변화를 만나고 싶은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참가 문의는 063-535-6800번입니다. 대한불교 조계종 옥천암에서 제3회 옥천암 수변호국음악회를 개최합니다. 인기 가수 박서진, 남상일, 배아현, 씨야, 박시환 등이 출연하며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 국가유공자, 군인 등 제복을 입으신 분들을 위한 특별석도 마련됩니다. 이 자리의 주인공인 여러분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395-4031번입니다. 대한불교 천태종에서는 중창조이신 상월원각 대조사 제52주기 열반대제를 오는 6월 12일 구인사 광명전에서 봉행합니다. 시대를 앞서 불교운동을 펼쳤던 대조사의 가르침과 위덕을 기리는 자리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구인사 043-423-7100번입니다. 질병을 고치고 수명을 늘려주시는 약사열의 부처님의 크나큰 원력이 불암산 경수사에 찬란히 구현됩니다. 건강과 평안으로 채워주시는 약사열의 부처님의 온화한 미소를 탱화로 모시고자 합니다. 이 수승한 인연으로 마르지 않는 복덕의 가피를 대대손손 누리시길 바라합니다. 부처님의 광명이 우리 가정에 건강과 안락이라는 감로수로 내리도록 소중한 정성을 보태주시기 바랍니다. 동참 문의는 02936-5629번입니다. BTN 불교TV 대표 신행단체 BTN 연불봉사회 제10기 교육생을 모집합니다. 연불봉사회는 재가불자로 구성된 자원봉사 신행단체입니다. 교육은 매주 수요일 2시간씩 진행되며 수료한 후 봉사활동에 참여할 수 있고 봉사활동을 위해 자원봉사자 보험에 가입해드립니다. 문의는 붓다회 1855-0108번입니다.
1: 법화경 수행도량 정해선원에서 법화경 법사스님의 법문에 이어서 법화삼매참법 기도집으로 기도 수행하는 법화삼매참법 천일기도를 봉행합니다. 법화경 대강백 법사스님들의 법문과 함께 법화 칠보탑 불사 원만 회향과 모두의 건강과 행복을 발원합니다. 원돈댁의 수계대법회로 회향하는 법화 삼매참법 천일기도에 수의 동참하시어 업장 소멸, 소원 성취, 성불하시길 발원합니다. 문의는 02-971-4426번입니다. 천왕봉 동쪽 능선. 하늘과 맞닿을 듯한 자리에 법계사가 고요히 자리하고 있습니다. 지리산의 새벽녘, 어둠 속에서 서서히 드러나는 3층 석탑은 와, 정말 장관이었습니다. 해발 1450m 고지에서 수백 년의 풍파를 견뎌온 석탑인데요. 구름 위에서 만난 천상의 탑, 이곳에서 기도를 하면 마치 그 기도가 하늘과 곧장 이어질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웅장한 모습 뒤에는 정말 많은 시련이 숨어 있었습니다. 법계사가 흥하면 일본이 망하고 일본이 흥하면 법계사가 망한다, 이런 속설 때문에 고려 말부터 일제는 수차례 법계사를 침략했고 그로 인해 법계사는 여러 차례 무너지고 다시 세워지기를 반복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층 석탑만은 홀로 그 자리를 지켜냈습니다.

집 곁에는 지리산을 수호하는 산신각이 있습니다. 다른 산과는 다르게 이곳 산신은 여성으로 표현돼 있는데 어머니의 산이라는 별명과 잘 어울렸습니다. 산신각 아래에는 산신 영정과 똑 닮은 천왕할매 석상이 있습니다. 산신 영정을 바탕으로 조각된 석상인데 실제로 보니 정말 똑같이 만든 느낌이었어요. 법계사와 천왕봉을 지켜온 수호자로서 또 소원을 잘 들어주는 영험한 존재라고 전해져서 기도를 하는 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더라고요. 높이 치솟은 천왕봉의 능선, 천년의 시간을 품은 법계사, 그리고 그 위에 우뚝 선 3층 석탑.

이 모두를 품은 지리산의 대자연. 그리고 3층 석탑에 모셔진 부처님을 하늘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만나보시면 어떨까요?

0: 아름다운 인생의 마무리, 그 길을 함께해 줄 누군가가 필요합니다. BTN 연불봉사회는 뜻하지 않은 이별의 시간을 함께합니다. 고인의 극락왕생을 발원하며 의미 있게 회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돕는 BTN 연불봉사회는 장례 포교입니다.
1: BTN 불국토 상조 광고를 보고 BTN 연불봉사회를 알게 되었습니다. 연불봉사를 통해서 한 분의 삶의 마지막을 여법한 기도로 회향을 해드리는데 보람을 느꼈습니다. 많이 동참하셔서 공덕 지으시기 바랍니다.
2: 물이 얼어 얼음 되고 얼음 녹아 물이 되듯 생과 사를 초월하는 영가를 위한 기도는 수행이자 공덕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 수승한 복을 연불봉사회에서 쌓아갑시다.
0: 가족신행 공동체를 위해 장례 포교사로 활동하는 BTN 연불봉사회 10기 회원을 모집합니다. 불교식 장례 문화를 이끌고 있는 연불봉사 회원들의 여법한 연불봉사를 위해 BTN에서는 봉사보험을 가입해드립니다. 연불봉사의 뜻이 있으며 정기적인 봉사활동에 성실히 참여할 수 있는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장삼이 바위들의 바모의 신이정이라 장삼이란 사람이 만든 그 돈 못 알아 쌓는데 말이요. 그런데 보실 전에 그 사람이 요새 돈푼에 생긴 모양이라도 돈이 안 생길 것도 못지만 돈 세모자를 칠 수 있단 말이요. 그런데 부하는 불신이나 되니라 참말로 돈 많은 사람 부자는 말이요. 이런 짓은 안 한다 알겠죠. 그러면 이 뜻이 지금 어려워져 있냐 말이요. 어째서 이제 장생이라 한 사람은 채 모자라 놨던데 벙쳐서 돈 풀어야 생긴 모양인데 돈 많은 부자는 이런 짓을 안 한다 이랬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내가 또 한 말 하겠는데 일조 황사를 양인 내용이다. 한 줄기 품은 실이 같단 말이야. 한 줄기 뿜은 실이야. 실이 하나 있는데 벌렸단 말이야. 색지 그린 벌은 색살을 갖다가 양인되며 두 사람이 이를 갖다 끊고 가더라 이랬습니다. 그 붉은 실을 갖다가 두 사람이 끈다는 것 같으면 지금 내가 말한 법문도 알 수 있고 앞에 보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그러고 또 하나 더 소개하는데 제 임재종의 주관 부선가라는 것이죠. 그 얘기가 상당해서 이 법문에 대해서 한 말이 있습니다. 대중아, 그 대중도 문서야 차리여야 이 지각이 따냐 말이오. 우문신이 끌어놨다 간 그 뜻이 어느 곳에 있나? 그 무슨 뜻이냐 이 말이야. 그래 놓고 한 말씀 말할 테냐면은 우리의 운명 진령에 가하되나 구리에 말하자면 저 진가놨다 만드는 아주 높은 산인데 말이야. 그 산에 구름이 꽉 찌라있다고 말이야. 그 구름이 꽉 찌라있으니 가하되나 그럼 집이 어느 곳에 있어? 구름이 꽉 산에 꽉 찌라있으니까 집을 찾기 어렵더라 이 말이야. 딱 진짜 구름 꽉 찌어서 이렇게 집을 찾을 수 있어. 천황난간 마부제로다 눈이 많이 와가 이 말이야. 천지를 꽉 덮었는데 그 난간이란 만든 유명한 관문이 있어. 관문이 거기에 꽉 차서 말이야. 인무전이야. 사람이 앞으로 날락해도 도저히 나갈 수가 없더라 이랬어. 근데 운문신이 분명히 들어갔다 했는데 들어갔다 했단 말이야. 그런데 이때서 주관심은 이 뜻을 갖다가 말할 때 말이야. 구름이 꽉 찌가 있고 집을 찾으려 찾을 수 없고 눈이 말리면

성질을 덮어가니까 말이요. 어? 말이 암만 좋은 말 틀리면라도, 그, 문을 받아 쉬시고 나갈 수 없다. 집에 꽝, 내 집이 딱 해왔단 말이요. 이게 무슨 뜻일까? 이것이 실제로, 웅문 시인이 말이요. 들어놨다, 한 뜻을 갖다가, 허한 탑주를 말이요. 아주 들려한 말이야. 그, 여기다가 들려 또 한 말 하겠는데, 적각으로 상선 신체편 아니 말이요. 어? 별을 탄도 때리면은, 발을, 저게, 예? 발과 같은, 다리를 다, 그, 시들시단 말이요. 발과 깨끗을 갖다 다, 씻기려고 웃지, 벌로 웃든지, 맨발로, 더 올랐거든. 신체편이요. 아주 쾌해졌지, 잘 따라나는 웃든지, 좋은 배를 탔거든. 좋은 배를 탔는데, 술류의 상성 하양이라, 그 물을 뚝뚝 때리면 흘러내는 술류 말이지. 수명이 다 흘러 내려가는 그 물질을 따라갈 것 새로 보내는 의미를 보내면은 양주 따르는 배가 둥둥 떠내려다 이것이라. 운문심은 끌어놨다 했는데 주관심은 또 말할 경험이란 구름이 꽉 쥐어 집을 찰 수 없고 눈이 꽉 천재 채에서 말을 막을 수 있단 말이야. 그렇게 표현하는데 나는 어찌 또 좀 완전히 또 딴 방향으로 말이야. 딴 각도로 배를 웃기 좋은 작가는 배를 탔는데, 예? 사람들이 서로서로 만들면은, 예? 자, 이제 작별 나고 말이요. 예? 얌따로 내려간다. 또 이런 말을 했는 것이야. 이것을 갖다가, 확실히 이제 의심했지, 아래하면은, 올 법문을 갖다가, 이제 다소가에서 짐작하시는 것입니다. 대중아, 우리 대중들아, 이 말이야. 웃는 노안이 웃는 늙은이가, 수염 광전제로나, 비록 만드면 광전제이요. 그 법문이 만드면 그 광채가 말이요. 예? 고금 전문에 만드면 참 뛰어나서 따라갈 법문이 없다, 이 말이요. 참으로 법문이 짱하다, 이 말이야. 그러지만은, 환식 참제와 모아, 도래에 만드면 부끄러운 줄 아느냐, 이 말이요. 와, 그 법문이 장애해서 웃든지, 예, 고금에 뛰어나는데, 와, 또 부끄러운 줄 아느냐, 이런 문제, 이 말이요. 말이야. 그 말이 모순된 것 같지만 모순된 말이 아니야. 이것이 참말로 법문은 확실히 말이야. 천춘만국에 뛰어난 큰 법문인데 사실 알고 보면은 부끄럽기를 만드는 어떻게 부끄러운지 말이야. 그때라도 파고 천질 만질 우찌 숨고 싶은 말이야. 어? 그런 심지를 알아서만은 운문시인의 뜻을 갖다가 할 수 있는 것이야. 수부지 모른다고 말이야. 운문이 모른다는 말이야. 뭘 모르냐면은 백관의 유인이 허가하라. 저 백석에 어떤 사람이 있어가 말이여. 허허, 꼭 이승을 치고 운다고 말이여. 왜 만드면 백석에 있으면 사람이 그렇게 소리치기 힘든다 이것이야. 살부 해적은 직불문이 아니야. 부차를 지고 어떻게 조사를 지는다고 나는 묻지 않냐 한다 이 말이여. 그 물이 필요 없어. 없고 나는 뭘 묻냐면은, 병목 참천은 말이지. 행신마트 참여료. 예? 나무를 베고 툰지 풀을 깎는다는 말이요. 나무를 베고 풀을 깎는 그런 그 죄는 어느 법을 행해서 참여를 할 것이냐, 알겠지라. 내용은 알고 보면은 살불 살조, 우튼이 부처를 지고 조사지는 죄보담도 나무를 우튼이 찍고 풀을 베는 죄가 말이요. 비우다 할 수 있지 천만 배에 더 두어다, 이 말이다. 신뢰, 천대 방상자니, 저 맡으면 바위 하나 있는데 큰 바위 말이요. 등불로 뛰 천대 만개를 뚝 해놨다 이 말이요. 해놨는데 그 빛이 서로서로 빛이 막 참으로 황홀해지가 태어나이자 말이 없다 말이요. 비유할 수 있단 말이요. 그 무슨 배에 그런 배에 있어. 어? 우리 좋은 바위에다 불로 등불로 켜놨는데 한 천등 만들어 켜놨거든. 켜놨는데 그 표에 불로 켜놨으니 그 불이 불빛이 서로서로 빛이 가 있고 그 차원한 것은 누가 그럴까 용할 수 있는 말이오. 그런 동시에 천변보름 경청원이로다 저 하늘가에 말하자면은 우찌 보리가 다리에 떠가 있거든. 아주 참말로 우찌 적당 다리에 떠가 있단 말이오. 다리에 떠있는데 경청원이요. 그 빛이 우찌 막고 둥그러서 말이오. 이것도 참말로 용할 수 없더라 이렇습니다.

난게 집을 짓고 사는 자들은 바람 부는 걸 안다, 바람 불 줄 안다. 글씨우라. 딸에 이제 불을 짓고 사는 게 이제 귀신이 나쁜 애들은 죽을 줄 알아. 왜 그러냐면은, 나한테 사는 자들은 다른 집이 있는 신수자들이야. 또, 땅에 불을 짓고 사는 귀신이나 벌레들은 뛰고 오면은 집이다, 아니다, 나한다, 하나다. 그래서, 자기는 미리 바람 불지 말고, 또, 땅에 그 벌레들은 비올 줄 알아서 미리 조치를 하더라. 좌변 치우겐다, 이러다. 오른쪽에서는 이불 가 있고 불고 말이야. 왼쪽으로서는 손으로 치라. 예를 들어 말하자면은, 오른쪽에 있는 사람은 노래를 부르고, 또 왼쪽에 있는 사람은 장단을 치라. 그런 식과 같습니다. 청산은 조함하고, 푸른 대암 말이야. 푸른 대암은, 개구리를 잡아먹거든. 잡아먹고, 황작은 축당 내라. 황작, 누른 새는 말이야. 새는 개똥벌레 같은 이런 거 갖다가 조금 치라. 무량수열에요. 무량수열에 수가 예 없는 말이야. 수명이 한 예 없는 부처입니다. 대표적으로 보면 아미타불로 갖다가 무량수열이라 하는데, 비단 아미타불 뿐 아니야. 모든 부처님이 다 우리 아미타불 같은 무량수열이라. 무량수열에요. 1, 3, 4, 5다. 하나, 둘, 셋, 넷, 다섯이다. 애당 천왕어 수야, 슬프고 또한 슬프라. 그 동촌에 사는 말이야. 동촌 마을에 사는 왕가 늙은이야. 성은 왕가인데 나이 많은 늙은이더라. 이것이라. 장당당 무관이로다. 눈을 부르르 뜨고 말이여, 당당히 있을지 무관지오라 떨어지더라. 자, 이걸로써 오늘 본문을 마치겠습니다. 앞뒤가 전부 다 맞지 않은 것지만 말이여, 아는 사람에는 그게 안 있을 것이고, 모르는 사람은 여기 또 의산책이란 말이야. 또 모르는 사람은 공부부지 해가 있고, 이런 고리를 분명히 알아야 된다. 그 전에 이제 조주신 신임 되는 남전신인 말이야. 남전신이 그 제자님이 꿈잡으라 했습니다. 꿈잡으라 했는데, 그게 이제 한 번을 서로 이해했을 때, 그게 육궁대부가 말하다면은, 조복사 도호다. 조복사가 말하기를, 무슨 말로 하냐면, 천지는 야당군이요. 천지 말이야. 우주는 전체가 다, 나와 한 뿌리라, 이 말이야. 뿌리가 나하고 한 뿌리더라, 이 말이야. 한 뿌리고, 만물이 야이처라, 만물이 말이 천지 만물이 전부 다 나하고 한 몸띠야. 우주 전체가 말짱 다 내하고 한 뿌리고, 제륙 가슴만 되면 한 뿌리에서 생긴 물건이 되는 전부 한 몸띠 아니겠어? 그래서 이제 천지 만물이 전부 다 내놓고는 없더라면 전부 다 한 몸띠야. 그 행색사로 삼남만세이 다 갖다 버리기가 있지만은, 사실을 알고 보면은 말이야, 이것이 전체가 다 한 뿌리에서 나가 있고, 전부 한 몸띠더라. 그 조론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런 말이 있는데, 그걸 보고 말하자면 의미는, 야신기해라. 참으로 기대하다 말이야. 장하다, 이 말입니다. 조롯사가 이런 말을 했으니, 참말로 장한 말이 아니냐. 아주 극구이자 칭찬하고 감복하는 사람.

이제 보통으로 볼 때는 천지가 참말로 이제 야동군이 만물 위하여 지한 것이 그거 참 우리 짙은 자 장소리다. 그 얼마나 참을 장소리란 말이야. 그러니까 남전신 지 정전하고 드랍에 맞춘 꽃이 이제 발갈피 알거든. 그 드랍에 핀 꽃을 갖다 가르치면서 뭐라 하냐면은 신경차이주하는 연몽상사로라. 세상 사람들 말이야. 저 꽃에 보는 걸 갖다 할 때는 꿈같이 본다. 이 말이야. 꿈속같이 본다. 그 말이야. 누구든지 저 꽃을 갖다가 정말로 말이야. 바로 볼 뿐만 알면은 이것은 바로 깨친 사람이요. 바로 민중 사람입니다. 바로 민중 사람인데, 바로 이제 참말로 깨지 못한 사람은 자기가 정황적 때에 분명히 분별한 것 같지만 말이야. 실제로 그 바로 보지 못한 사람이다. 전대 꿈에서 꿈장난다. 결국 가서는 그 조법사가 말하는 현지와 동원이요 마무리와의 시작하는 것도 사실에 쓴 꿈속에서 지금 잠꼬대예요. 잠꼬대. 불가로는 불일이 아니다 이 말이야. 지금 남들이 말하는 꽃 한 송이 말이야. 그 시체를 바로 볼 줄 알아서만은 비로소 이제 불급을 안 뜹니다. 그 조법사가 말한 걸 갖다가 이제 육궁대부가 소개를 참 칭찬을 하다가 남전 그 한마디의 말이야. 아주 막 상신심이 되어 있다 이 말이야. 도무지 천지를 만들게 되는 절벽에, 절벽에 남전한테 팍 밀려있으면 떨게 죽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다 말이야. 누구든지 불법을 알려면은 남전이 말하는 그 꽃 한성이 말이야. 그 근본을 바로 알아야 되지. 천지가 유아동우지 만물 유아일 천인 말이야. 그런 장꼬대가 있고는 불법은 절대 모른다 이것이야. 그러면 그 뜻이 어느 곳에 있냐 이것이야. 어느 곳에 있건데 남전신이 이런 대단한 소리를 하느냐. 여기 내가 이제 한번 하겠는데. 박상남산별비산 저 남쪽산에 가서 말이야. 코는 어떻게 생겼냐면, 그, 자레코 같이 생겼어, 자레코. 자레코 같이 생기는 그 뺨을 갖다 한 마리 갖다 하면 빨라졌단 말이야. 그 뺨을 받고, 개인적인 민망감독들아, 뺨을 받고도 어떻게 놀래냐, 이 말이야. 깜짝 놀래서 일어나면서 보니까, 몸은 이 남쪽으로 살아있는데, 북두치층이 하나의 리드할 것이야. 자, 어째서, 남산에 가서 별비살을 갖다 밟았다 갔는지 또 별비살을 밟았는데 위에 이제 깜짝 놀래 일어나다가 남쪽을 향했는데 북두치신이 하나의 기대라 가는 말이야. 이제 이것을 알면은 남전신의 뜻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뒤에 문종에 설두 헌선사람과 유명한 신이 계신데 여기에 이제 좋은 법문이 있어요. 좋은 법문이 뭐라 하냐면은 문전 같이 비일이라 듣고 보고 하는 말이야. 각지 않은 이것이 전부가 다 일일이 아니야. 하나가 아니다 이 말이야. 조법사는 천지 여하동군이요 마무리 여할치라 이렇게 했지만은 그건 실제에서 모르는 소리야. 전체가 말짱 가만히 하나가 아니다 이 말이야. 산나지게 중중과이려 그 산나대지 산나망상만 천지 만물이 전체가 어찌, 거울 가운데 만든 빛이가 있었냐 말이야. 거울 가운데서는 삼남만상 천지 만물, 우주 만물을 볼 수 없다, 이 말입니다. 없다, 이 말이야. 여기에서, 이제, 크게, 한 걸음 참말로, 이제, 그거를 나가서만, 우주 근본을 알 수 있는 것이에요. 알 수 있는 것인데, 상천에 올라 여당만이라, 가시를 어떤 소리가 툭하여 왔지만 한 가시인데 말이야. 쉽다고 말이야. 그런데 이제 다른 막 떠졌거든. 다른 떠진 한밤중이야. 참 가시를 한밤중에 말이야. 다리 떨어질 때는 큼하다 말이야. 그 선민의 비기들 안에. 그런데 수공중남 조용하냐 누와 같이 말이야. 아주 깨끗한 모색과 목과가 있고 서로 그림자를 갖다가 비춰볼 수 있냐 이것이라. 아무리

물이 깨끗하고 깨끗하다고 해도 한밤중에 달 넣는 데는 말이야. 암만 가서 빛이 봐야 그 그림자 빛이도 않습니다. 빛이도 안다 그 말이야. 여기에서는 모든 불조가 다 상신진명하는 것이야. 이 참말로 정신이 깊은 말이야. 이곳을 갖다가 확실히 알아삼아는 그 남전시인 이제 버섯도 알 수 있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는 절대로 모른다 이 말이야. 이것은 실제로 누구든지 깨쳐가겠고 경계를 지녀야 되지. 사랑군들 이것은 절대로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면 또 이 뜻이 어느 곳에 있냐 이것이야. 또 내 한 말을 하겠는데, 장경의 흑진 청명산이 큰 고래가 말이야. 고래가 어떻게 한 입으로 어떻게 사대가 어떻게 바닷물로 다 들어 마셨단 말이야. 고래가 어찌 큰지, 또 저 거짓말 한다 달란지 알 수 있지만은, 실제 그런 고래가 있습니다. 고래가 어떻게 한 번 웃기지만, 입을 갖다 벌려 물을 마시면 사대가 바닷물이 다 말라진단 말이야. 그게 다 마시고 나니, 삼노스름이 일곡어라. 남는 것이 뭐 있고 그러냐니 하면은, 아주 만대미는 오색이 찬란한 산호. 산호 어떤 숯불이 막 들려붙단 말이야. 산호 보배 아니야? 그런 산호 숯불이 들렸는데, 산호 숯불만 들난 것이 아니라, 그 산호 어떤 숯불에 해가 빛이 가있고, 아주 오색이 찬란하고 번쩍번쩍 하더라. 그 나한테 말하면 반대한 것이요. 철두시면 한밤중에 달 떨지고 없는데 말이야. 큼한 밤중에 못 가가서 어떻게 그림자를 비칠 수 있느냐? 그건 안 그래도 비치지 않은 것이거든. 그런데 나는 이제 그 뜻을 갖다 표현한다 하면서, 산호 만드면 참말로 오색에 찬란한 산호 숲이 이제 들렀는데, 그게 햇빛이 말이야. 빛이 가있고 온 삼천 대천식이 그 광명이 비친다 하느냐 그 말이야. 이제 이것을 알아서만은 철두신님의 뜻을 아십니다. 정반대가 아니에요. 그러고 이제 조동종의 천동각선고라는 게 있어. 그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개성이 있습니다. 개성이 있는데, 조철님이 조악나니 이미락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락하는 것은 모든 상을 떠난 걸 이락하는 것이고, 미락하는 것은 그 대용이 말이지, 모든 상을 다 떠날 것 같으면 그 대용이 아주 미묘한 것, 미묘한 작용을 갖다가 이미락합니다. 그래, 참말로 모든 생이 다 떨어지게 만드니 천이 만물이고, 참말로 부사야란 말이야. 부사야한테 해탈경계. 부사야한테 해탈경계인 그 우찌 조화 말이야. 그 뿌리를 갖다가 철도 철미하게 빛이 받았단 말이야. 빛이 보니까 어쩌냐면은 분문 출몰 말이야. 경기문이라 아주 분문이 삼남만성에 걸어서 만드니 참말로 서로 울리가 있고, 분분히 출몰을 하는데, 출몰을 하는데, 그 문을 갖다가 분명히 내가 볼 수 있더라, 이것이다. 그 문이라는 것은 무슨 저 방에 들어갔다 나갔다는 그런 문이 아니다. 시방부백 내가 만든, 시바 만드는 그 벽을 볼라 볼 수 없고, 벽은 하나도 없단 말이야. 사면의 문이라, 사면을 만든 벽도 없는데 무슨 문이시냐, 이 말이야. 이것은, 이 문이라고 하는 것은, 벽을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도 없고, 문도 찾아볼 수 없는 말이야. 그런 큰 문이다, 이 말이야. 그런 이제 큰 문을 이제 볼 수 있더라, 알겠습니다. 유신거대 문 아니냐? 자, 우천이 만드는 생각이 말이지, 정신이, 그 외에 밖에 만드는 생각이 논다, 이 말이야. 결국은 그 벼락한 건 생일 밖에. 아니, 생멸 떠난 데서 한 소지야. 생멸 밖에 없은지, 참말로 그 소식을 내가 알고 보니까 되면은, 문나느냐? 그 묻고 대답하는 것은 말은 있을 수 없다고 말이야. 고요히 묻는다는 사람도 그건 미친 사람이고, 그 다른 미친 사람 묻는데 보고 대답하는 그건 더 미친 사람이거든. 그건 이제 보통 사람을 대답하는 소리 아닙니다. 크게 깨치라고 법을 잘 안다 하더라 해도 말이지, 그 이제 법담한다고 묻는 그 사람도 미친 사람. 결국 가서 말하자면은, 문이 밝아가 있고, 법담을, 법을 잘 대답을 한다는 말이야. 그 사람도 여전히 미친 사람인 동시에 아직 잠을 깨지 못하는 꿈에 사는 사람이더라. 이것이요.
철암 밀드는

진여장이다. 그런데 말이야, 저 겉밖에, 겉밖에 이제 참말로 이제 툭 생각을 가 보니 전에, 예? 모든 것이 싹 하면 안 되니 참 미친 장꺼 된단 말이야. 눈을 갖다 바짝 이제 만드면, 응? 가닥 이제 채를 보거든. 눈앞을 보니까 만드면은 지금 여전이다. 모든 것이 말아, 모든 것이 구사의 해탈된 게, 말하자 구사의 해탈된 게야. 구사의 해탈된 게 아닌 게 없구나 하고 말이야. 참으로 난사해서 말이야. 이건 생각할래야 생각할 수도 없고, 어느 도가 끊어지고 신은 치라 내려서 말이야. 어떻게 행할 수 없는 말이야. 그런 것이 참 대해탈된 게, 대지 대용이 말이지. 여기에서 경전하더라. 알겠어. 그 앞에 말하고, 이제 뒤에 말하고, 이제 반대겠지만 반대가 아니에요. 남전전파 신무하니, 남전신이 말이야, 지낭 사람 꿈을 갖다 또, 우찌 지적해서 다 부사짓다, 이 말이야. 어? 남전신이, 저 우찌 꽃, 실수로 만드는 꽃 소식 하나 아는 사람도 없더라, 이랬어. 고인이 만드니, 처모님은 깨친지, 못 깨친지, 뭐, 어떻게 보든지 간에, 깨치라요. 보는 사람도 꿈이고, 어? 못 깨치게 보는 사람은 다 꿈이다, 그 말이요. 어? 다 꿈이다, 그 말이요. 다 꿈인데, 깨진 남전이 실제에서 다가 이제 깨지 않는. 요시 담당 보처정이라, 무엇을 알게 하냐면은, 당당한 말이요. 보처정. 보처정이라는 것만은 일보살을 말하는 것입니다. 응? 일보살을 알게 하기 위해서 남전 스님이 그런 말씀을 했다. 이제, 비단 일보살 뿐 아니야. 이것을 바로 알 것 같으면 서가도 알 수 있는 것이고, 달마도 알 수 있는 것이고, 남전도 조지도 다 알 수 있는 것이고, 어? 모든 우리 대중 말이여, 자진민복을 다 분명히 다 보고 알 수 있는 것이다, 이 말이야. 그러지만은, 실제서 남전이 말이되, 자기는 꿈을 깬 소식으로 얘기하는 것이지만은, 역시 몽중에 있다는 걸 분명히 알아야 된다. 그러면 구경의 말이되, 예, 이 뜻이 이제 법문으로 낙체 어느 곳에 있냐, 이것이요. 여기에 대해서 내가 또 한 말 하겠어요. 한 말 하겠는데, 십자 가둥이 파니, 저 말하자면 이제, 아주 이제 종로 네거리 같은 차 분나한 말이야. 십자 네거리 한복판에 또 섰다가 말이야. 서가 있은 전에, 긴 한갑객이라, 사람들이 와보고 말이야. 이 도둑놈은 말이야. 어? 손을 보는 사람만은 보고 전부 도둑놈이라 하더라는 말이야. 그 외인 사람이 저, 어, 길 한복판에 서가 있는 사람들이 보고, 어? 자꾸 도둑놈이라 그러니 자꾸 욕을 하냐, 그 말이야. 그게 이제 십자 가두에서, 어? 살인이 서가 있는데, 누구든지 보고 말이야. 도둑놈이라 한 사람이 없어. 보통을 볼 때는 수상한 또 도둑놈이 생겼던 모양이지, 이 이제 도둑놈이라 하는 말이야. 어? 이것을 알면은, 아까 이제 잠법문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고 또 좀 더 소개하는데, 이 황룡파에 영원청선사란이가 있어요. 영원청선사란이가 상단에 입법문을 하면서 뭐라 하냐면은, 그래, 이제 그 남준 스님이, 예, 그 육궁대부가 그 꽃, 저게 천지여동군이 마무리 하였으라 하기 전에 시랑살인만 이 꽃, 고기를 갖다 똥같이 본다 하는데, 제 육궁대부가 깨쳤다, 그러게 했습니다, 그 뒤에. 그 완전히 깨친 게 그것은 이제 항설이에요, 깨쳤다 하는데. 깨 영원신이 뭐라고 말씀을 했냐면은, 남전은 이 허공 작고하고, 남전신은 말이요, 허공, 광대 무비한 무슨 허공을 가입고 또 북을 만들었다 그 말이요. 어? 수가 무슨 큰 북이시까? 이거 또 거짓말이겠지? 거짓말 아닙니다. 남전신 북이라 한 것도 쯤이는 어쩐지 시방 세계 삼천 대천 세계를 두루두루 난다, 그 말이야. 삼천 대천 세계를 갖다 그 북 속에 여도 한쪽 뒤태에도 차들 안 해. 예? 그런 큰 북을 또, 이제 만든 남전신이 이제 드러내놓는다, 그 말이야. 네. 너희께는 육궁은 용 손이 위치라. 제 육궁 대부분 어쩌냐면, 숨산을 가 있던데, 북채를 가 있던데, 맨들아 북을 둥둥 두드리거든. 숨산을 가야 어떻게 이제 북을 두드릴 수 있냐. 무슨 큰 북채였냐 말이야. 이 뭐, 법문한다 카드, 뭐, 손에 거짓말을 풍경이거나, 불렁인지 모르지만은, 이 풍이 아니다, 그 말이야. 예를 들면 말하자면, 숨산이지. 이 북채는 숨산 여러 천만 배 보다 더 크여. 그러고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은,

직접 기운이나 한번 깨는지 마음대로 소리 알았단 말이야. 예? 소리 알았단 말이야. 소리 막 군미 알았단 말이야. 예? 군미 알았는데 굵은 철새야. 여기 뿌리를 놔뒀더니 다 해뿌리고 말이야. 저도 그 금방 뿌리를 전부 다 해뿌리고 그 채 말이야. 몸뚱이 여기 철두철미하게 나뭇잎이 완전 확철이 깨지더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금공 만나가 말이야. 우천지 금공과 만나. 금공이나 그럼 전체 다 들어가는데 금공에 여기 온 세계에 버리지 않으면 선상과 지만상 말이야. 그 만나가 전부가 다 돈이 무여야. 처음에 다 말한 데면은 꿈속으로 안 들어올려 안 손다며 한참만 눈 깜짝 새 다 들어왔더라. 이해되니까나 정자로 보장할 단계야. 이로부터 어쩌니 보배 어쩌니 만드면 이제 거짓이 활짝 열리고 있어. 보배 거짓이 말이야. 응? 말하지 않게 보배 거짓이라 하는데 이 고집이라는 것은 만드면은 삼세제불과 역대에서 이 고집을 본래 볼 수 없습니다. 그런 고집이 확장 열리더라. 열리니까 변경 문핀이 되겠냐. 문든 말하자면은 그 가핀이 말이야. 온 세계를 갖다 뒤흔든다고 말이야. 그 가핀이 말이야. 그래서 제일 인물이 유아군이냐. 그 사람을 갖다 어떤지 건지고 천지 만물 같이 하는데 항의했단 말이야. 온기 삼천대체 세계 말이지. 하늘은 우천 생명, 하늘은 우천 중생을 위해서 온 모든 법문을 해가지고 모두 다 제도를 하는데 항의했지 미래지 다 하도록 제도를 하더라. 이래서 그렇습니다. 그런 동시에 항부 두두 경계냐 말이야. 하물며 말이지. 알고 보니까네 두두물물이 말하자면 전체가 원만 부족하지 않은 게 없더라. 그러니까 이것이 이 영원청선사가 말이야. 이 법문에 대한 인자 연유입니다. 그러면 이 뜻이 어느 곳에 있냐 알겠어요? 어느 곳에 있냐면은 내가 또 한 말 하겠는데 성녀는 기후대이야. 돌로가 만들어 놓은 여자는 말이야. 소를 뚝 타고 저 뒤에 있는 말하자면 골로드가 골소로 들어간다고 말이야. 골소로 말을 들었다. 모기는 치적과전천이라 나무로 만들어 놓은 사람은 말이야. 피리를 불면서 저 안 말 앞으로 지내라. 그 지금 근무하고 무슨 관계가 있냐고 말이야. 돌로가 이거 만들어 놓은 여자는 소를 타고 저 뒤 골로 골짜기로 들어가고 예? 골짜기로 들어간다고 말이야. 골짜로 들어간 동시에, 나무로가 꽃을 놓아놓은 사람은 말이야. 사람은 피리를 불면서 어디로 가냐 하면은, 앞마을 뒤 밖을 뚝 지나갔더라. 이랬어. 이제 이것을 알면은, 지금 이제 영원치님의 말씀한 법문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고 또 원옥 근선들하고 유미한 자, 인재종 큰 신이겠거든. 그 신님이 이제 뭐라고 이제 말씀을 했냐면은, 육궁은 수반금세안을 말이죠. 육궁 대부가 손으로 만든 금세, 무슨 그 사슬인데, 무슨 사슬을 쓰여 사슬이냐면은, 순금으로 만들어만 참 보배란 말이에요. 그럼 보배를 또, 거머쥐고 또 앉았거든. 그런데 이제 수반금세라, 금세라 하는, 황금을 가 만드는 무슨 사슬이라 하는 것은, 천지 여화동 운영 만물이 여하에서 그 법문에 대한 소리예요. 그것은 참말로 그 법문이 말이지 참으로 짚고 말이 넓어서 그것만 보물로 말하자면 황금덩어리 같은 그런 좋은 법문이고 참담 보물이다 아니라요. 그렇지만은 사실의 그 은자 그 금세 수술의 말이지 제 사실에 없지 있어 육궁대부 자신이 죽은 걸 모른다 이 말이야. 그래서 이제 실제로 남전신 같은 큰 조사가 그 우측 황금 말이야. 보물 우측지 그 인자 가위 꽁꽁 묶어놓은 말이야. 육궁대부를 갖다 풀어 사기 좋아합니다. 그만큼 좋은 보물을 이제 황금 금사를 보통 세사들로 가있고 사람 묶고 찍인다 한다 이 말이야. 그러한 때문에 남전이 우측지 말한다면은 팔미타

팔면으로 얌전히만 팔면으로 가있고 만든 무슨지라 참 청년도 같은 칼을 들고 만드면 그 금사를 갖다 세수지를 갖다 사지 끈을 끼고 말이지 육공대부를 갖다가 완전히 개판을 시지 주더라 이것이라. 그러한 때 기대년에는 그 이제 그 뒤에 이제 지방사람은 다 이 꽃을 갖다가 뭐요 꿈같이 본다는데 그 장소리요. 분명히 이제 남전이 육공대부를 갖다가 이제 사유는 방전에 실진팔보가 나의 목전이라 보배 말이여 천하 보배 전부가 다 뭐하냐 모아가 있단 말이지. 어쩌냐면은 육궁대보 앞에만 앉으면은 전부 다 그 태산같이 전부 다 이제 나이 되어 있다가 말이여 결국은 이제 육궁대보가 식지 말이여 아까 그만 앉으면 자기 죽는 걸 갖다가 벗어나서 금세에서 이제 쇠 황문을 만들어 놓은 그 쇠사슬에서 말이여 완전히 벗어나가 있고 해탈하고 보니까 삼천 대친 시리에 말이여 참바한 이제 보배를 본다는 그 뒤로가 말한 소리예요. 제 나이를 목전에 이제 들려줬다는 말이야. 그래놓고 원옷이 불짤이 들었어요. 불짤을 들고 말하는 사람에는 천지는 일조 만무는 일마르다. 천지는 말이면은 손가락 하나야. 손가락 하나고 만무는 말이야. 말 한마디더라. 이랬습니다. 그래놓고 말하자면 통신시안이라도 불법을 하다. 눈이 말이지 뭐 둘, 셋, 이것뿐 아니라 온 전신 전체가 눈이다 말이야. 온 전신 전체가 눈. 온 전신 전체가 눈이 달린 사람이라도 분사불하여 이 소식은 모른다. 이제 읽지 말았습니다. 그럼 이게 무슨 소식인데 말이야. 온 몸띠가 전체가 띈 눈이라도 그 소식은 모른다 그랬냐고 말이야. 그러면 여기서 또 내가 한 말 하겠어요. 만신이 밤에 하여 봄철이 될 때니 봄에 왔다. 다음은 기운이 오거든. 기운이 올 때 어떻게 매화 어떻게 꽃봉오리가 뿌가진다는 말이야. 매화 꽃이 어떻게 핀다 이 말이야. 그다음 때는 숨도 한지하고 봄이 많은 데니 참 어떻게 가지에 권이 오거든. 권이 꽃이 핀다는 말이야. 그러고 추여가 탈협해요 말이지. 가을에 이제 효리바람이 분다고 말이야. 찬바람이. 찬바람이 불어도 조금 부는 게 아니라 막 효리바람이 막 들고 막 천재 지적거로 효리바람이 부르게 하시거든. 그러한테 나무에 있지만 나뭇가지 전부 다 떨어지는 거야. 지금 봄하고는 정반대야. 그러니까 되면은, 추중 요소로다. 가을에, 그치, 가을에 말이야. 꾸중물. 가을에 꾸중물도 맑음해지거든. 가을에 꾸중물까지 전부 다 맑음해지더라. 이렇습니다. 이것을 알면은 지금 권오신님이 하신 말씀을 갖다가 분명히 알 수 있다고 말이야. 그러면 이제 총결산을 하겠어요. 총결산하는데 우리 대중들아 그 말이야. 차육주하는 이 남전신이 말씀하신 이 꽃 한 송이라고 말이야. 이 한 꽃 한 송이는 제 우리 말이야. 정안으로도 불감된 책이야. 첫 책이야. 모든 부처님 육신이 참으로 바른 말이야. 바로 깨친 그 정안으로도 이 꽃은 본래 볼 수 없다 이 말이야. 부처님 육신이 바로 깨친 눈으로도 이 꽃을 볼 수 없다면 어떤 사람이 볼 수 있느냐 말이야. 그러니 남전제로가 말이야. 남전신이나 그 뒤에 이르시 법문하신 그 신임들이 말이야. 환징몽계냐무라 그럼 꿈에든 이 꽃은 실제로 보지 못하고 꽃 소식은 모르는 사람들아입니다. 왜 본문을 갖다 소개하라고 또 와, 이렇게 또 시교, 달라지느냐, 이것이요. 이 뜻을 분명히 알아야 된다. 야, 야, 정무의 보안인데만, 만약 누구든지 있자면 정무에 대해, 머리 정무에 대해, 눈이 하나 또 생기거든. 눈이 딴 데 생기면 안 돼. 예, 머리 정무에 눈이 한 1천원이 생겨있나 말이야. 그래 하면은, 선생도의 입자하품이라, 예, 모든 일체의 성현들이 말이야. 전부 다 어떻게 발밑에 서야 된다는 말이야. 그 사람 발밑에 서야 된다. 그래 되는데 일등 농경하니면 말이야. 어떻게 하냐면은 지가 잘났다고 말이야. 천하 어떻게 최상도는 말이야. 농경하냐 실대형 제일군을 치자면은 미륵 사상에 하도 말이야. 설사 미륵 뿌리에 하정할 그런 시기까지 지가 어떻게 사랑분배를 가 있고 암만 천자라더라 해도 결국은 말이야.

하려면은 오사피 체겨 이 꽃은 더듬어 볼래야 더듬어 볼 수 없다 이 말이야. 결국은 이 꽃이라 하는 것은 유심과 무심으로 말이야. 적들이 볼 수 없는 것이다 이 말이야. 꽃이 정문에 예? 정백에 한바오친 눈이 하나 더 뺏긴 사람이라면은 볼 수 있다 이 말입니다. 환희마 그럼 우리 대중들은 알겠느냐 이 말이야. 천전의 맥수조하니 저 산 앞에 말한 대로 버려 벌써 일천이백 철이 들어가 있고 버려 벌써 누를 입혔다 이 말이야. 버려 벌써 이었어 입고 나니까 쩌면은 노릉의 밑가저로다 봄철에 들어가 버리고도 이제 참말로 이제 어? 쌀까지 작고 올라가느니 버려 벌써 만든 누를 입고 놓을 때네 이제 버리 이제 배 먹으면 되거든. 그러한테 쌀까지 안 떨어지지 안 떼어준단 말이야. 그래서 여름 땅에 말이지 쌀까지 자꾸 떨어지더라 이랬습니다.

사람이 사람다워지는 것이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가장 중요한 이야기죠. 부처님도 결국 누굽니까? 사람의 완성자죠. 완성된 사람이 부처고 아라하니. 부처님은 우리에게 법을 주신 분이죠.

0: 마틸드 필립 벨기에 여왕이 서울 진관사를 찾았습니다.
1: 미국 부통령 부인의 방한은 처음이었고 진관사를 택했습니다.
2: 스님!
3: 스님! 아. 아이고, 관세음보살.
4: 근데 이렇게 맷돌로 돌려서 두부를 만들면 두부 맛이 진짜 기가 막힐 것 같아요.
2: 기가 막혀요. 네.
3: 재료 본연의 맛을 살리자. 양념은 부수적이고.
5: 배를 갈아서 하니까 완전히 천연 조미료잖아요.
2: 자연식품.
3: 절밥은 천천히 먹으면서도 재료를 중요시하지 양념을 중요시하지 않습니다. 특히 마음을 중요시하게 해요. 네. 최고 양념은 마음이다.

BTN 투어에서 특별한 성지 순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정기획 249만 원으로 떠나는 붓다의 길, 인도 네팔 7대 불교 성지 순례는 8월 23일과 9월 13일에 남원 영월사 금강스님과 함께하는 화엄경 약찬계 기도법회는 6월 13일에 경주 불국사 석굴암 사찰 순례가 7월 11일에 진행됩니다. 세 번째 진행하는 민족의 영산 백두산 서파 북파 순례는 6월 8일에 대한불교 조계종 가사명장 무상큰스님과 함께하는 문수보살 성지 오대산과 운강석굴 순례가 8월 29일에 진행됩니다. 스님과 불자님들의 많은 관심과 동참 바랍니다. 자세한 문의는 023270-3480번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게 불교이지의 월도입니다. 먼저 시간에 유구 이몽회는 성하 흔연이니라. 즉 허물이 있어 헐뜯음을 입음은 성하 흔연이니라. 진실로 나의 기쁘고 기쁜 일이다. 아주 은근히 기쁜 일이 된다. 내가 잘못이 있어서 누군가의 지적을 받으면 우리는 기분 나쁜 일이 일상이지만 그 기분 나쁜 일이 아니다. 그렇게 지적해 주므로 인해서 나의 허물을 고칠 수 있는 기회를 가졌으니 그것은 참으로 기쁜 일이다. 흔연 즉 지과 필개요. 즉 허물을 은근히 기뻐해서 그 허물을 받아들여서 반드시 고침이니까 이제 여기 내용이 나오죠. 나의 허물을 누군가가 지적해 주면 내가 몰랐었는데 그 부분을 뒤에서라도 누가 얘기를 해주니까 그게 내 귀에 들어왔어. 그럼 그때 무슨 생각을 해야 돼요? 깜짝 놀라서 아 정말 내가 잘못했구나. 이 잘못되어진 부분은 반드시 고쳐가야지 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면 그 사람은 그 길을 가야 안 가야? 그 길을 안 가는 거잖아요. 고쳤으니까. 근데 내가 잘못한 걸 분명히 인식하지 못하면 그 잘못을 또 반복해서 합니까? 안 합니까? 하잖아요. 그러니까 요즘 여러분 요즘에 보니까 그 프로그램 중에 강아지 교육하는 프로그램이 있대요. 네? 아 이거는 거기 비유하기에는 좀 적절하진 않은지 몰라도 요즘에 강아지가 거의 사람처럼 살잖아요. 근데 그 애완견을 무척 사랑해가지고 온갖 사랑을 다하는데 이게 서로 교감이 안 돼가지고 강아지는 그게 질책인지 칭찬인지를 혼돈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게 잘 교감이 안 되니까 어떤 분들은 강아지의

귀신이 들려드리지 않고 막 안되니까 본인은 이제 관계없어. 그런데 그 애완견을 조련하는 조련사람들한테 맡기면 그 강아지 심리를 정확하게 파악해가지고 그 버릇을 고칩니까 안 고칩니까? 바로 강아지는 그것이 잘못된 게 아니라고 판단했을 때는 그 부분을 반복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그 부분이 잘못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우쳤을 때 고치면 그 강아지는 이쁨만 받는 강아지가 될 수 있듯이 우리는 그 누구도 아닌 진리, 세상을 사는 진실, 그 진실을 위해서 부처님 진리를 만났거든.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이 나를 고치는 게 불교라는 사실을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해되십니까? 나를 고치는 게 불교예요. 남을 갖고 시비할 일이 아니야. 그래, 불교는 절대 남을 지적질하는 것은 불교가 아닌 거예요. 나를 고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도반들도 보면 스승이, 내가 정말 아끼는 스승이 경책을 하죠. 일반적인 사람들은 잘 경책을 안 해요. 그런데 고맙게도 내가 나를 못 보지 않습니까? 어? 내가 나를 볼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오늘 우리 구조가 내가 남을 보게 돼 있어요. 내가 나를 보는 부분은 온갖 노력을 안 하면 나를 만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맨 남만 갖고 시비라고 남만 갖고 지적질 하다가 나는 한 번도 보지 못하고 그렇게 인생을 망치는 경우들이 무척 많은데, 여기서 딱이 말이에요. 누군가가 나를 헐뜯어 나의 잘못을 지적해 주거든. 오히려 그것을 화내거나 그 부분을 어떤 갚아주려고 하는 옹심을 가지고 보지 말고 그걸 아주 기쁘게 받아들여라. 왜? 그것으로 인해서 나를 고칠 수 있으니까. 참계즉 진도 무태니라. 부끄러워함은 즉 도에 나가게 하는 게으름을 없게 한다. 내가 내 스스로가 부끄러움을 알면 그때부터는 더 바로 고치려고 애를 씁니까 안 씁니까? 그게 중요한 거예요. 문제는 나의 허물이 없다는 생각을 하고 자만에 빠지면 게을러질 수밖에 없잖아요. 아, 내가 이런 허물이 있었구나. 참회해야지. 내가 나를 바꿔야지. 아, 내가 이만큼 모순적 사고를 하고 있으니 이 부분을 지혜를 통해서 한번 진리를 찾아봐야지. 그래서 그런 뜻이에요. 물설 타인과 하라. 타인의 허물을 말하지 말라. 종기 필순신이니라. 끝내 반드시 몸의 손해로 돌아올 것이니까. 우리가 이제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남의 허물을 이야기하면 그 허물이 내게 손해로 이렇게 쳐온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남의 허물을 이야기하는 부분을 절대 그게 그 사람한테 안 돌아갈 거라. 그래, 항상 누군가에게 들어서 기분 나쁜 이야기는 어떻게 합니까? 너만 알고 있으라 그러잖아요. 그래야 안 그래요? 너만 알고 있으라고 이야기하고 또 이야기를 가만가만해요. 왜? 남이 들으면 안 될까 봐서. 근데 재밌는 게 너만 알고 있으라고 했으면 너만 알고 있으면 되는데 그 들은 사람은 뭐까지 얘기해요? 너만 알고 있으라는 얘기까지 해요. 그러니까 내가 말 한마디를 잘못하면 혼자만 나빠지는 것이 아니고 주변을 다 나쁘게 만들어요. 이해되십니까? 이게 병폐 중에 아주 큰 병폐잖아요. 그래서 남이 들어 기분 나쁠 이야기라고 하면 아예 안 하는 게 답이야. 안 하는 게. 근데 이거요, 나도 여러 번 얘기하지만요, 나도 안 되더라고. 이게 이거 고쳐야 돼. 어떨 땐 내가 입을 꿰매고 싶어. 누구 입을? 내 입을. 안 되는 일인데도 또 해. 왜? 습이 그렇게 들었으니까. 습관이 그래 들어가지고 누군가가 얘기를 하면 그 이야기가 진실인지 아닌지 파악할 때까지는 말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 남의 얘기 많이 하는 사람 치고 좋은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하지 않아야 되는 게 답이야.
나는 참 이게 우리 지금 현

이제 불자들에게 아주 시의적절한 참 중요한 타임에 이게 꼭 필요한 부분의 내용이 딱 새겨지고 있는데 이게 몇백 년 전에 큰 스님들이 하신 말씀이 그대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요즘만 그런 게 아니고 그때도 그랬다 안 그랬다? 그때랬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과감하게 바꾸지 않으면 이게 쉽게 바꿀 일은 아니야. 남 바꿀 생각하지 말고 누구 바꾸라고요? 나를 바꿔라. 절대 무슨 일이 있어도 타인의 허물을 말하지 마라. 끝내 반드시 몸에 나에게 손해로 돌아올 수 있는 부분이 당연한 부분이다. 양문 해이는 이거든. 만약 사람을 해하는 말을 듣거든, 누군가가 들어서 그것이 좋지 않은 이야기를 내 귀로 들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듣거든. 여호와 부모 성하라. 부모를 헐뜯는 소리처럼 들어라. 이 참, 여러분, 누군가가 내 부모 욕하면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그렇듯 남이 누군가가 남의 얘기를 좋지 않은 부모로 이야기하거든. 그걸 뭘로 받아들여라? 내 부모 욕하는 소리로 들어라. 그럼 여러분, 남이 내 부모 욕하는 소리로 들리면 그 얘기 들어요, 안 들어요? 어떻게 해야 돼? 입을 막아야죠. 그래서 내가 여기 대성사 처음 주지로 오면서 얘기한 게뭔 얘기를 했냐면, 우리는 귓속말 하지 않는 대성사 신대임들이 되십시오라고 하는 부탁을 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그리고 그 상대방에게 뭐라고 말하러 갔냐? 나는 그 얘기를 듣고 싶지 않다. 왜? 그 얘기를 들을 수 있는 능력이 나한테는 없다. 그 얘기를 들어서 그 비밀을 내가 지킬 수 있는 정도가 되면 좋겠는데 나는 그 부분을 지킬 수 있는 자신이 없다. 그러니까 나한테 그 말을 하지 말아라고 입을 막으라고 했는데 요즘 입잘 막고 계십니까? 잘 막는지 안 막는지 누가 어떤 얘기를 하면 한마디 하고 끝내려고 그러는데 뭐라고 그래요? 한마디만 더 해달래요. 더 듣고 싶다고. 이런 분위기는 우리가 반드시 경계해야 될 분위기다. 하지 말아야 될 부분이다. 그래서 정확하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누군가가 헐뜯는 소리를 듣거든 그 소리는 내 부모를 헐뜯는 소리와 마찬가지로 들어라. 금주에 아침에 수설 타인과 비록 나무의 허물을 말하나 2월에 다른 날에 헤두론 아하곤이라 머리를 돌려 나의 허물을 논하리라. 무슨 얘기냐면 아침에요. 사람 만나가지고 수다 떨었어요. 뭐라고? 누군 아프다고. 누군 아프다고. 그래서 수다를 떨고 났더니 그 다음에는, 그 다음 날에는 누구 얘기를 해요? 내 얘기를 똑같이 하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나는 아닐 거라고 하는 쪽의 생각은 하지 마세요. 나도 거기에 포함되어 가십거리가 될수 있다는 생각을 하면 그 분위기로부터 반드시 경계하고 빠져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는 삶을 살아라. 이건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 친구들하고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고, 어떤 친목계에서도 마찬가지고, 동창에서도 마찬가지고, 수다 떨어서 득될 일은 있어요, 없어요? 별로 없는 일이야. 별로 도움되지 않는 일들이 거의 많아. 하물며 절에 와서야 오죽하랴. 그럼 문제는 뭐냐면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부분은 절에서 일어나는 일만을 그렇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모든 인간관계에서 이런 부분을 과감하게 정리를 하면 내 스스로가 당당한 사람이 될수 있고 모든 사람에게 좋은 사람이 될수 있다라고 하는 점을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좋은 사람이고 싶어요? 안 좋은 사람이고 싶어요? 나도 그래요. 좋은 사람이고 싶으면 좋은 짓을 해야죠. 근데 내가 하는 짓이 좋은 짓을 절대 안 했어요. 틈만 나면 남의 얘기를 뭐 당연시하고 있고 남잘 되는 건 절대 볼수 없으며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듯 그냥 심술이 줄줄 흐르고 난 이후에 내가 좋은 사람이길 바라는 아니요. 그리고 무슨 일이 있어도요. 내가 들어보니까요. 어떤 얘기

가까운 데서 만들어집니까? 먼 데서 만들어집니까? 가까운 데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착각하지 마세요. 너하고 나하고 친하다고요? 돌아서면 인수야. 어? 한 끗발이 한 끗발. 이해되세요? 유유상종, 친하다고 친하다고 구름 많이 지어서 다니다 보면 우선은 좋지만 거기서 허물이 많이 생길 수 있습니다. 친하되 말이 없는 가운데 친한 마음을 갖고 살아라. 남을 동원하지 않고 둘이 관계를 통해서 세상을 만들어가라. 그러면 별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 누가 옷을 더 입었네, 좋은 걸 사 입었네, 안 입었네, 뭐 빌려 입었네, 안 빌려 입었네. 아, 빌려 입으면 어떡할 거고 사 입으면 어떡할 건데. 남이 뭐 어떤 사연에 있는 것과 뭐가 그렇게 중요해요? 그런 부분은 아예 이야기하지 말고 상대방의 괴로운 부분을 보호해 주려고 애쓰고 상대방의 힘든 부분을 이해해 주려고 애쓰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남의 얘기를 할 때 거기 동조를 하면 그 다음날은 그가 나의 허물을 들춰 똑같은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절대 인식해라. 수연, 비록 그러하나 범소 유상이 무릇 있는 바 상이 계시 허망이니 다 허망한 것이니. 여러분,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부분은요 다 영원한 게 없어요. 응? 범소 유상이 계시 허망이라. 보여지는 모든 부분은 다, 나타난 부분은 다 허망한 것이라. 이게. 근데 오늘 우리는 이것이 영원할 거라고 하는 착각에 머물러 있잖아요. 그런 건 없어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부분은 잠깐 동안 그렇게 머물다 갈 뿐이에요. 육두윤회의 삶을 전전할 거냐, 아니면 그 육두윤회를 뛰어넘는 부분이 나를 구할 거냐. 여러분은 큰 공부하러 오신 거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육두윤회를 하고 싶어요? 끊임없이 남의 얘기하세요. 끊임없이 욕먹고 끊임없이 칭찬받으세요. 그래서 많은 사람과 그런 부분이 얽히고 설친 부분이 과정을 반복하는 부분 자체가 뭐를 하는 거냐? 윤회를 만들어내는 부분이다. 그런데 오늘날 그러니까 보니면 모든 그 여기저기 간섭 하고 다니고 그것도 좋은 부분이 인연을 맺으러 다니는 것도 아니고 엉뚱한 에너지 낭비하러 다니는 그런 경우들이 너무 많다 이거예요. 저 그런 걸로 보면 여러분들이 선택은 기가 막히게 하셨어. 왜? 낮에 일하고 저녁에 기도하는 이 두려움과 인연을 맺었으니 얼마나 탁월한 선택이야. 이왕 오셨으니 이제 입으로 남의 얘기하지 않는, 남의 허물 이야기하지 않는 정말 멋진 불자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필요한 부분이라 이거죠. 그래서 보여지는 모든 부분들이 다 허망한 부분이니 기회 찬회에 나무라고 헐뜯고 칭찬하고 부추김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만나다 보면 누군가를 헐뜯잖아요. 또 누군가를 나무라잖아요. 또 누군가를 칭찬하잖아요. 또 누군가를 부추기잖아요. 뭐라고 부추기해요? 너는 할 수 있어. 부추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부추김에 하우 하헤리오, 어찌 근심하고 기뻐하려. 거기에 일이 일비할 일이 아니야. 진실이 아니야. 무슨 얘기냐면 나를 위한 일이 아닌 부분에 깨춤쳐서 허성세월하고 있는 거야. 허성세월. 그러니까 나는 옳다고 막 하고 있어서 뭐 그 누군가를 칭찬하고 누군가를 그 폄훼하고 누군가를 부추기고 뭐 이런 부분들이 보면 다 불나방이 불을 찾아 춤추는 부분이나 마찬가지라는 얘기죠. 우리 안목으로 불을 보면 그 불이 어떤 불인지가 파악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불에 들어가면 죽는다는 사실을 아니까, 우리는 뜨겁다는 사실을 아니까 불에 들어가야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니까 우리는 지금 살았어요, 안 살았어요? 살았어요. 근데 저 불나방은 저 멀리 있다가 불빛이 있으면 그 불빛이 극락인 줄 알고 날아와요. 극락인 줄 알고 날아와서

그 불에 들어가요. 왜 들어가? 극락인 줄 알고 갔는데 죽었어 안 죽었어? 그러니까 이게 어리석음이라는 거예요. 어리석음이라는 게 바로 이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나무라고 헐뜯고 칭찬하고 부추기는 부분은 거기에 깨춤추고 좋아하는 것은 진실이 아니에요. 불나방이 불을 보고 춤추는 부분이나 마찬가지의 행위라. 거기에 일이 일비하기를 합니다. 고유한 나를 만나라. 상호 관계에서 좋고 나쁨의 관계를 만나지 말고 아까도 얘기했듯이 청정한 지혜로서의 나 조사선을 만나라. 무의 가치를 더할 수 있는 지혜를 얻기 위해서 노력해라. 송하여 가로되 증조 난설 인장단 다가 아침 내내 어지러이 남의 장단에 춤을 추다가 아침에 어지러이 남의 옳고 그름을 통해서 서로 이야기를 주고받다가 경하 혼침 낙수면 이르다 밤이 다하도록 혼침해서 잠에 떨어져가지고 잠을 즐깁니다. 여러분 수다 떠는데도 시간이 힘이 들어요 안 들어요? 예? 힘이 들잖아요. 자, 관세음보살 부르는데도 힘이 들어요 안 들어요? 들어요. 근데 수다 떠는데도 피곤해요 안 피곤해요? 관세음보살을 부르는 데는 힘든 걸 바로 아는데 수다 떨 때는 힘든 걸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왜? 재미에 푹 빠져요. 그런데 어쨌든 에너지 낭비는 됐기 때문에 그렇게 하루 종일 떠들고 나면 저녁이면 고라 떨어지잖아요. 그 얘기예요. 어? 아침 내내 하루 종일 어지러이 남의 옳고 그름 장단점을 말하다가 밤이 다 하도록 잠에 떨어져서 수면에 떨어진대. 우리 삶이 되게 그렇잖아요. 요즘 보면 이제 삶이 좀 여유로운 분들은 하루 종일 고민하는 게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뭘 고민해요? 어떻게 해야 오늘 하루를 재미있게 보내나 하고 하루 종일 전전긍긍하다가 하루 종일 쫓아다니다가 저녁이 되면 피곤해 안 피곤해? 나가 떨어져 잠을 자는 거예요. 이 날이 반복이야. 그래서 백수 과로사를 한다. 백소가 과로사라며 그렇게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남 얘기하면요 이건 안 해봐서 그렇지 해보면요 꽤 쏠쏠해요. 시간 가는 줄도 몰라. 근데 남 칭찬하는 건 지루해 안 지루해? 그건 재미없어. 칭찬은 잠깐이지 길게가 재미가 없어. 근데 남의 허물을 이야기할 때는 시간이 잘 가야 안 가요? 안 해봐서 몰라요? 난 해봐서 알아요. 아 이거 시간 잘 가요. 지칠 줄도 모르고 계속 하다가 그렇게 해도 에너지 낭비는 되는데 그 부분을 통해서 밤에는 뭐예요? 저녁에 앉아서 그리고 수행해야 되는데 뭐예요? 밤새도록 잠만 자고 있다 그런 얘기예요. 여차 출가 도수사라 도수시라 이와 같은 출가는 한갓 시주를 받을 뿐이라 피로 삼계 출두난 하리라. 정말 삼계를 벗어나기가 어렵다 하리라. 그래 여러분 우리가 지금 그 부처님을 만나서 출가를 한 스님이나 출가하지 않은 우리들이나 목적지가 정해져야 되잖아요. 그 목적이 뭡니까? 삼계에서 벗어나는 거잖아요. 삼계가 뭐가 삼계예요? 욕계, 색계, 무색계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목표이지 않습니까? 어? 그를 통해서 성불을 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해가지고는 그 삼계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 남의 얘기로 하루 보내고 저녁에는 잠 씩씩 자고 그러고 난 이후에 남의 얘기 즐겨 해서 업을 짓기가 바쁜데 어찌 욕계, 색계, 무색계로부터 벗어날 수 있겠느냐. 기십은 거 중중하야 대중 가운데 머물러서
신

항상 평등여다. 마음이 항상 평등할지어다. 여러분, 여기에 있다 보면 우리 이 수백 명 불자들이 서로 친한 사람도 있고 안 친한 사람도 있잖아요. 그죠? 근데 누구하고 주로 놀아요? 나하고 친한 사람으로 주로 놀라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하다못해 과일이 하나 생겨도 나한테 친한 사람 좋은 거 주고 싶어요? 나하고 안 친한 사람 좋은 거 주고 싶어요? 그거 없애라고. 그거 없애라고. 나하고 가깝고 먼 거 따지지 말고 대중은 어떻게 해야 돼요? 평등해야 된다. 평등. 좋고 나쁨을 갖지 마라. 더 닦는 가운데 수행하러 왔는데 같은 도만이지 뭘 그걸 그렇게 차별하게 되냐 이런 뜻입니다. 응? 나하고 맞고 안 맞고를 이야기하지 말고 다 도반이야. 그리고 우리가 목적으로 가야 될 부분은 삼계를 뛰어넘어서 수행이라고 하는 부분이 가치를 더하고 우리가 도반이 되어서 진리를 추구하는 같은 그랬어요. 도반이란 말이죠. 심상평등이여다. 하래 사찰은 애착을 끊고 어버이를 하직함은 법계 평등이니 법계가 다 평등하기 때문이니 진리를 찾아 나서는 부분은 특히 출가한 스님들은 무엇 때문에 출가를 했어요? 진리를 구하기 위해서 출가를 했잖아요. 그래서 부모를 등졌어요. 부모를 등지고 세상을 평등하게 대하는 공부를 하기 위해서 출가를 한 거예요. 그럼 여러분 옛날에 큰 스님께서 그러셨거든요. 스님들은 만인을 평등하게 대해야 된다. 만인을 평등하게 대해야 되기 때문에 소유를 하지 말아야 된다. 만인을 평등하게 대해야 되는데 어떤 식으로 평등해야 되느냐? 만인을 자식처럼 평등하게 대하라. 여러분, 자식을 대하는 데는 부모가 차별을 합니까? 안 합니까? 네? 부모가 자식을 대하는 부분은 차별을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잖아요. 아니, 보편적 부모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 별난 부모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보편적 부모는 열 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평등하거든요. 그렇듯 출가를 했거든, 절에 오셨거든, 진리를 공부하려거든 만인을 평등하게 대하라. 그래서 여러분 상불경 보살품이 나오잖아요. 뭘 보라고요? 불성을 보라는 거죠. 나한테 좋게 대하는 사람에게도 불성이 있고 나한테 욕을 하는 사람도 불성이 있고 나한테 돌을 던지는 사람에게도 불성이 있다. 그게 과거 부처님이 전생에 상불경 보살로 계실 때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여기서 진리를 공부를 한다는 사람들이 좋고 나쁘고 친하고 안 친하고를 차별해서 그 평등이라고 하는 부분의 개념을 잊어버리는 것은 꽤 어리석은 부분일 수 있다. 그래서 나하고 친한 사람만 가까이 두려고 생각하지 말아야 해요. 누가 됐든지 간에 고쳐서 그 부분이 마음이 바뀌어져서 부처님 가까이에 불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일이라면 기꺼이 그들을 다 수용하고 포용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고 신행생활을 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해되십니까? 네.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법계 평등이니 약요 친소면 만약 친하고 친하지 않음이 있으면 심불 평등이라 마음이 평등치 않는 것이냐. 그러니까 가깝고 먼 것이 있으면 안 돼. 그냥 다 도반이야. 친한 사람 왔다고 조금 더 편리하게 해주려고 애쓰고 친하지 않다고 해가지고 말이 퉁명스럽거나 이건 정말 그렇게 해서 될 일이 아니야. 다 소중한 부분으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불성을 권해. 불성. 그는 불성이 있어서 이곳에 왔다는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대해라. 수부 출가나 비록 다시 출가한다 하나 하덕 지유리오 무슨 덕이 있으리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을 평등하게 보는 내 마음을 키워서 바꿔야 그게 수행이지
그 마음을 바꾸지 않고 시간을 보내고 또 다음에 또 출가를

하더라도 그게 아무런 가치가 없다는 얘기예요. 저 앞에서 얘기했듯이 수행자는 쌀을 쪄서 밥을 지어야지 모래알을 삶아서 밥을 지을 밥은 되지 않듯 우리가 행위라고 하는 게 우리 본질의 마음이라는 게 그만큼 중요한 부분이다. 개똥 타러 모인 게 아니라 이거죠. 침묵기 하러 모인 게 아니에요. 침묵 동물을 하기 위해서 모인 게 아니고 뭐를 하기 위해서? 내 마음을 고치기 위해서. 그래서 내 마음을 고치는 부분이 본질이 세상을 보는 부분에 차별을 가하지 않고 평등함을 잃지 않는 마음으로 항상 자비심을 바탕으로 세상을 다할 수 있는 마음을 내라. 나도 이 말하지만 사실은 쉽지가 않아요. 어? 그게 참 쉽지 않은 일이라. 쉽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수행이라고 얘기를 하겠죠. 쉽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이거를 이렇게 힘줘서 강조하고 계시는 부분은 아닐까. 여러분 듣고 그냥 그렇더라라고 하는 얘기를 할 것이 아니고 듣고 반드시 고치기 위해서 애쓰는 불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게 무엇보다 중요한 부분이에요. 심중에 마음 가운데에 양무 증에 지취사하면 만약에 증오하는 마음과 사랑하는 마음에 취사가 없으면 신상에 나요 고락지 성세리요 어찌 고락의 성세가 있으리요. 고통과 즐거움의 그 모든 부분은 다 뭐에 만들어져 있다? 사랑하고 미워하는 부분에 달려있다. 애착하는 마음을 일으키지 않으면 괴로움이 덜해요. 미워하는 마음을 내지 않으면 괴로움이 더하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무심해야 된다. 항상 우리는 보면 세속의 삶이라는 자체가 뭐예요? 좋고 나쁨을 판단하잖아요. 이익과 손해를 항상 판단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항상 좋은 것은 가까이 얻어지지 않아서 갈등이 일어나고 미운 것은 버리고 싶은데 버려지지 않아서 괴롭다는 거죠. 근데 이걸 없앨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뭐예요? 마음을 내지 않는 거예요. 마음을 내지 않으면 고요해. 마음을 내기 때문에 괴로운 거라고. 그래서 미워하는 사람은 만나서 괴롭고 사랑하는 사람은 만나지 못해서 괴로움을 내요. 가끔 여러분들한테 제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사랑은 좋은 겁니까? 안 좋은 겁니까? 뭐라 그래요? 다 좋은 거래요. 그럼 내가 뭐라 그래? 사랑은 눈물의 씨앗이라고. 눈물의 씨앗 맞잖아요. 마음을 내는 순간에 이미 거기에서 복잡한 마음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쳐야 돼요. 어? 나누는 마음을 없애면 고요해져. 미워하는 마음도 좋아하는 마음도 그쵸? 왜? 여기서 좋아해봐야 또한 뭐를 만들어내? 인과를 만들어, 업을 만들어내겠죠. 여기서 미워하는 마음을 내면 또 뭐가 만들어져요? 미워하는 인과가 만들어지겠죠. 그게 뭘 만들어요? 내 발목을 잡아요. 누의 고추가 지가 뽑은 실로 누구를 감아요? 저를 감잖아요.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말하고 우리가 행동한 부분이 업이 돼서 누구를 감아요? 나를 감아요. 근데 오늘 우리가 흔히 보면 그것이 자기를 감는다는 생각을 못하고 상대방이 나를 감는다고 난리를 치고 앉았는데 상대방과 나는 아무런 관련이 있다 없다? 없어요. 그는 그대로 가고 나는 나대로 간다. 뭐 가끔 보니까 뭐 이번 생에 이렇게 살았는데 이번 생에는 네가 남자 이번 생에는 내가 여자 다음 생에는 거꾸로 네가 여자 내가 남자로 살아보겠다. 꿈 깨셔. 지금 만난 인연이 계속 간다라고 하는 보장이 없어요. 그래서 그도 공덕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축원드려주고 나도 내 업으로부터 자유로운 나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는 삶을 살 필요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미워함과 애착함이 없어지면 가지고 버리면 취사 가지고 버리 그걸 모든 걸 다 버려버리고 나면 신상에 어찌 고락의 성세가 있으리요 좋고 나쁨의 성세가 있냐 이거예요. 평등성 중에 평등한 성품 가운데에 무, 피차고 피차 이것과 저것이 없어요.
대원경상이에요.

0: 크고 둥근 거울에 절친손이라. 친수가 끊어지니라. 가깝고 멀미 끊어지니라. 여기서 무슨 얘기냐면, 자, 거울이 아주 큰 둥근 거울이 있어요. 그 둥근 거울에는 모든 부분들이 다 비춰져요, 안 비춰져요?
1: 비춰져요.
0: 네? 다 비춰져요. 그래서 거기서는 가깝고 먼 게 없는 거예요. 내 마음이 둥근 거울과 같은 부분이 돼야 된다. 거긴 거울에 비치는 부분에는 좋은 거는 비춰지고 나쁜 건 안 비춰지나요? 내가 좋아하는 건 비춰지고 내가 싫어하는 건 거울에 안 비춰지나요? 다 비춰지잖아요. 큰 거, 좋은 거, 나쁜 거 다 모든 부분이 거울에 다 비춰지듯이 우리 업이 그런 거라는 거예요. 삼도 출몰은, 삼악도의 출몰은, 삼악도가 나타나고 업 사라짐은 증의 소전이요, 즉 사랑과 애증의 얽힌 바임이라. 삼악도가 뭐예요? 지옥, 악이, 축생의 악도에, 악도에 이 악도가 나타나고 없어지는 것은 다 무엇 때문인 것이라? 우리가 만들어낸 거라는 얘기예요. 증의에 얽힌 바야, 애증에 얽힌 바야, 사랑하고 미워하는 부분에 얽힘으로 만들어지는 부분이다.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집착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미워하는 마음도 좋아하는 마음도 내지 마라 이거예요. 근데 되게 보면 사랑은 하라 그래야 안 해. 사랑을 하라는 얘기는 뭐예요? 집착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집착하지 말아요. 그런데 되게 보면 집착을 하는 부분이 통제하려고 그러잖아요. 나의 가까운 영역이 만들어지고 나면 그를 통제하려고 하는 마음이 일어나야 안 일어나요? 그러면 그 부분이 통제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잖아요. 제일 중요한 것은 믿어줘야 되는 부분인데 거의 믿질 못해요. 통제하려고 해요. 미워하는 부분은 또 아주 가까이 오는 부분을 경계를 해서 믿고 못 사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를 미워하는 부분의 마음을 내면 나는 괴로워요 안 괴로워요? 괴로워요. 누군가를 미워하면요 나는 그 상대방보다 몇십 배 더한 부분의 에너지 낭비가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그게 뭐냐, 그게 사막도란 말이죠. 그게 돌고 도는 거예요. 그런데 모든 부분은 다 내 마음에 나타나는 현상들의 발목을 잡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모든 부분들이 마음대로 돼요 안 돼요? 마음대로 안 돼. 마음은 있는데 행동이 약해. 뭐 때문에? 법 때문에. 그러니까 그렇게 안 되는 부분을 되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오직 한 가지, 뭐예요?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기도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참 재미있는 게 그 마음 바꾸는 거하고 내가 관세음보살 부르는 거하고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라고 하는 얘기인데 관세음보살 불러서 마음 바뀐 분들 많아요. 너무너무 달라지는 분들이 많거든요. 또 끊임없이 자꾸 나를 바꾸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요즘 내과학자들이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자꾸 마음을 바꾸려고 애를 쓰면 그렇게 마음먹은 대로 바뀐다는 거예요. 어? 뇌의 구조가 바뀐다는 겁니다. 그래서 옛날에 우리가 구인사 가서 기도를 하거나 그러면은 아침 저녁으로 축원을 드리라는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죠? 아침 저녁으로 자기 전에 축원을 드리고 자고 일어나서 바로 부처님 생에서 축원을 드려라. 그런데 뇌과학자들이 얘기하는 부분이 이 뇌가 긍정적인 부분으로 활성화를 시키는 가장 중요한 시간이 잠자기 직전과 자고 일어나서래요. 자, 옛날 큰 스님들 말씀하시는 거 보면 그게 뭐예요? 과학이잖아요. 그 옛날에는 그냥 마음이라고 하는 부분을 그렇게 지극한 정성을 더하면 가피가 있으니까 그렇게 말씀하셨겠지 이렇게 받아들였는데 요즘 뇌과학자들이 이야기를 하는 걸 보면 아 정말 과학이었구나. 우리가 부처님 전에 절에 불자로 다니는 이유는 부처님과 같으면 인격이 되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아침 저녁으로 부처님 전에 축원을 드리고 하다 보면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부처님을 떠올립니까? 그것 자체가 내 뇌의 구조를 바꿀 수 있는 부분에 그런 실험적 가치가 있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 참 마음이 그만큼 중요한 거라. 그리고 우리 불자

자들은 반드시 부처님 가르침의 바탕으로 한 부정적 시각의 마음을 가질 것이 아니고 긍정적 시각의 마음을 가지고 신행하는 불자들을 살 필요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불교의 궁극적 목표는요, 긍정이에요. 그러니까 부정적으로 사는 사람하고 긍정적으로 사는 사람이 달라요. 마음씀이 다르고 이미 그가 행하고 있는 에너지가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도를 하는 이유도 사실은 보면 여러분 자꾸 기도를 하다 보면 매사가 즐거워지게 돼 있어요. 내 마음이 긍정적으로 가니까. 근데 매사가 부정적인 사람은 항상 인상을 찌푸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절에 계시는 부처님 불상을 보고 그 부처님을 닮아가려고 애쓰는 여러분들이 될 필요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항상 은은한 미소를 통해서 긍정적 사고를 하시기 때문에 진원이 될 수 있는 부분이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스스로를 변화시키는 게 불교예요. 세상을 바꾸는 부분이 불교가 아니야. 근데 대개 보면 우리가 축원을 드리거나 초기 불자들한테는 어떻게 얘기를 해요? 어떻게 어떻게 되게 해주세요 라고 축원을 드리잖아요. 되게 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내가 바뀐다는 얘기예요. 근데 대개 보면 내가 기도를 열심히 하면 세상이 에너지가 바뀌어서 내 원하는 바대로 작동할 것처럼 생각은 하지만 자꾸 기도를 하다 보면 내 본질적 부분의 가치가 그렇게 바뀌어갈 수 있는 부분이고 그것이 원하는 대로 가피로 작동하는 경우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증의 소전이요. 증의에 얽힌 바요. 육도 승강은 육도를 오르내림은 여기서 육도는 아까도 얘기했죠. 지옥, 아기, 축생수라, 인간, 천을 올라내린다 이게. 자, 지옥은 극락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올라가는 거죠. 지옥은요? 내려가는 거죠. 여기서 올라내린다 이거죠. 올라내리면 친소 엇박이니라. 가깝고 먼 부분에 대한 업에 얽힌 바이니라. 우리는 대개 보면 가까운 부분은 좋은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 가까운 부분이 나를 얽어매는 경우도 생겨요. 또 어떤 경우는 가깝게 오지 못하는 부분으로 또 업을 형성하는 경우가 있어요. 결론은 뭐냐면 가깝고 멀고 좋고 나쁘고 하는 구분하는 마음을 되돌리면 내지 마라.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주로 결과를 얻는 부분이 육도 윤회를 오르내림이 되는 거예요. 계신 평등하면 마음이 평등의 계합을 하면 본무 취산이 본래 취하고 버릴 것이 없음이니 그러니까 한 마음을 고요하게 가지면 그런 편견과 그런 계산이 없어요. 그러니까 계산하지 않는 사람은 고요해. 내가 마음을 내지 않으면 세상은 고요해요. 근데 대개 보면 세상이 어지러워 내 마음이 어지러운 걸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 내가 받아들이면 있는 거고 내가 안 받아들이면 없는 거잖아요. 뭔 얘기냐면 잘하려고 하면 떨리잖아요. 그죠? 잘 보이려고 하면 떨리잖아요. 시험을 잘 보려고 계산을 하면 문제가 잘 보여요, 안 보여요? 잘 안 보이잖아요. 문제는 아는 것만큼 쓰자. 아는 것만큼 살자. 아는 것만큼 이야기하자. 주어진 대로 그냥 살자. 이 사람이 제일 편한 사람이에요. 저도 가끔 보면 요즘은 이제 좀 덜한데 옛날에는 잘하려고 하는 생각이 무척 많았거든요. 그래서 어디 법문을 하러 가면요 전날 저녁에 잠을 하나도 못 잤어요. 왜? 잘해야 되니까. 근데 밤새도록 잠 못 자고 열심히 연구했는데 현장에 가면 다 잊어버렸어요. 그게 오히려 욕심이 돼버리는 거예요. 물론 잘하려고 애는 써야 되는 건 당연하지만 그것이 욕심이 되어져서는 안 된다. 그래서 어떤 경우가 있어도 친하고 멀고를 다 떠나서 항상 평등한 마음으로 세상을 대하려고 애쓰는 넉넉한 불자로 살아주시길 바라면서 오늘 법문 여기서 맺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세존 불설여시 신신경경아종성례소득에 아미진 등문여시 지경세존야구유인 등문시경

즐겁다는 느낌과 접촉하더라도 탐욕의 즐거움에 물들지 않고 탐욕의 즐거움에 물들지 않으므로 그 즐겁다는 느낌에 대해 탐욕의 번뇌에 휘둘리지 않는다. 괴롭다는 느낌과 접촉하더라도 성내지 않고 성내지 않으므로 성냄의 번뇌에 휘둘리지 않는다.

항상 참회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하니 참회하는 마음은 덕망 중에서도 가장 으뜸이 되기 때문이다. 참회하는 마음은 마치 쇠갈고리와 같아서 능히 인간의 잘못된 마음을 억제한다. 그러므로 언제나 참회하는 마음을 가져야 할 것이다.

BTN 불교 TV의 야심찬 프로젝트. 전 세대가 함께 시청할 수 있는 프로그램. 만화로 재구성한 몽이와 동이의 절따라 전설따라. 똑똑한 원숭이 몽이와 진심 깊은 동자승 동이가 우리나라 각지의 사찰에 전해 내려오는 전설과 전국 방방곡곡 숨겨진 이야기를 찾아 나섭니다. 몽이와 동이의 절따라 전설따라. 많은

0: 이유.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있기 때문 아닐까요?
1: 가장 빠른 나라에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0: 예,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세요.
0: 예, 광우 스님이라고 합니다. 또 우리 소나무 애청자분께서 소중한 편지를 보내오셨습니다. 그래서 내용이 너무 좋아서 여러분들 읽어드리고 싶어서 제가 가져왔습니다. 한번 잘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우 스님,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딸들과 저는 스마트폰을 손에서 놓지 않고 스님 법문을 듣고 하는 습관이 되었습니다. 제가 처음 듣는 법문이 많아 유익하고 행복한 마음으로 듣고 있습니다. 경전에 나오는 법문을 재미있고 유익하게 말씀을 잘하시어 정말 감사하며 존경스럽습니다. 제가 24살에 시집을 와서 시 부모님을 모셨습니다. 시 아버님께서는 늘 아침, 저녁, 취침 전까지 금강경을 독경하셨습니다. 집이 작아서 부엌에서 일하면서 금강경 독경 소리를 잘 들었습니다. 아버님께서는 강원도에 있는 월정사가 불에 타 빈 공터로 있는 것을 애석하여 집에 도편수를 불러 의논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하여 강원도를 많이 다니셨습니다. 어느 날 강원도행 버스를 타시고 대관령 고갯길에서 버스가 바위에 부딪혀 큰 사고가 났습니다. 버스 안에서 사람들이 많은 부상을 입고 앰뷸런스에 실려가고 했으나 승객 가운데 가장 연세가 많으신 아버님께서는 아무것도 다치신 데가 없고 어지럽지도 않으셨다고 합니다. 저는 그 말씀을 듣고 아버님 정말 기적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아버님께서는 이 세상에 기적이란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금강경의 위력이 이렇게 대단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버님께서는 항상 부처님 말씀대로 행하시고 평소에 무소유를 주장하셨는데 제가 털실로 쇠타를 짜 입혀드리면 며칠 후 헐벗은 사람이 있어 벗어주었다고 합니다. 어느 날 강원도에 다녀오셨는데 소매치기를 당해 예리한 면도칼로 옷을 찢어오셨습니다. 저는 살을 다치지 않은 것만 해도 다행이라고 말씀드렸더니 오죽 돈이 없어 그랬겠냐고 하시며 그 돈이나마 가져가 살 것을 생각하니 다행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시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두 달 후쯤에 꿈을 꾸었습니다. 아버님이 파란 하늘 아래 하얀 구름 위로 결가부좌를 하시고 그 주변에서 천상의 선녀 같은 여인들이 빙 둘러 모시고 파란 하늘 위로 올라가시는 꿈을 꾸었습니다. 하늘에 작은 점같이 보일 때까지 지켜보았습니다. 저는 너무 신기하고 태몽보다 더 선명하여 잊을 수가 없습니다. 광우 스님 법문을 절실히 실감합니다. 늘 건강하시고 좋은 법문 들려주십시오. 감사합니다. 5월 9일 분당 전자동에 사는 원연희 올림. 예, 어때? 편지 내용이 너무 감동스럽죠?
1: 예. 예,
0: 저도 이렇게 편지를 받고 읽으면서 야, 요 시아버님 되시는 요 거사님께서 저보다도 더 스님 같다. 예. 사실 이렇게 며느리가 정성스럽게 짜준 털실로

0: 된 옷을 헐벗은 사람한테 이렇게 벗어주기가 힘들잖아요. 차라리 지갑에서 얼마 돈은 줄 수 있어도. 그리고 또 우리가 살다가 도둑질을 당하게 되면 화 나야 안 나요? 그렇죠. 만약에 막 소매치기 당하면 첫 소리부터 이런 씨 뭐 나오고 아유 비타민 C 막 이러면서. 그런데 우리 요 거사님, 시아버님 되는 거사님께서 야 그거라도 가져가서 살 거 생각하니까 다행이다. 야 정말 많이 닦으신 분이다라는 것을 그 짧은 편지글에서 충분히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평생 금강경을 독송하셨잖아요. 그래서 마지막에 이 며느리 되시는 보살님께서 꿈을 꿀 때 그 하얀 그 구름 위에 결가부자, 결가부자 참선할 때 다리를 꼬는 것을 결가부자라고 합니다. 딱 결가부자를 한 상태에서 주변에 선녀들이 삥 둘러싸이고 하늘 위로 싹 승천했다라는 그런 꿈을 꾸셨다는 걸 딱 보고 아, 아마 이 거사님께서는 하늘색의 천신으로 태어나셨나 보다. 그 경전에 보고 또 우리 불교설화에 보면 살아생전에 수행을 많이 하신 분들께서 그 죽은 뒤에 하늘색의 천신으로 태어나는 이야기가 굉장히 자주 나옵니다. 아마 여 거사님께서 하늘색의 천신으로 태어나셨나 보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소중한, 정말 소중한 내용이 담겨져 있는 이 편지를 보내주신 우리 원년이 보살님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자, 우리가 불법을 공부하고 기도를 한다는 것은 이와 같이 내 마음을 닦는다는 것. 그리고 마음을 닦다 보면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반드시 내가 닦은 만큼의 공덕이 있다는 것. 이것에 대해서 반드시 여러분들의 확신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 편지 내용에서 그 강원도에 가는 버스를 타셨는데 바위에 부딪혀가지고 승객들이 다 다치고 뭐 앰뷸런스에 실려가고 뭐 이런 내용이 막 나왔지 않습니까? 근데 정작 연세가 제일 많으셨던 시아버님께서는 전혀 다친 데도 없으셨고 하다 못해서 사고를 당하고 난 뒤에 어지럼증조차도 느끼질 않으셨다. 이런 내용이 나왔는데요. 실제로 우리 주변에 보면 기도를 많이 하신 불자분들께서 그런 어떤 기적같이 그 사고를 면하는 내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 불자들이 가장 좋아하는 보살님이 관세음 보살님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 관세음 보살님에 대한 어떤 가피의 내용이 담겨져 있는 관음경이라는 경전이 있습니다. 다른 말로 관세음 보살 보문품이라고 하죠. 어때요? 그 보문품, 관음경 다 읽어보셨습니까?
1: 네.
0: 간만에 대답 크게 하신 것 같아요. 읽어보셨군요. 안 읽어보셨어요? 예, 그 한번 꼭 읽어보세요. 자, 하여튼 관세음보살 보문품 관음경이라는 경전이 있는데요. 그 관음경이라는 경전에 보면 누구든지 중생이 위급한 상황에 처했을 때 일심으로, 여기서 중요한 게 일심입니다. 한 마음으로 간절하게 일심으로 한 마음으로 관세음보살 부르면 모든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느니라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사실 뭐 관세음보살 보문품뿐만이 아니라 모든 부처님의 경전이 간절하게 어떤 경전이든 닦고 수행하고 독경하고 기도하면 은은한, 나를 보호해주는 은은한 그런 가피가 있습니다. 그 예전에 어느 스님께서는 평생 지장기도를 하셨답니다. 평생 지장기도를 하셔서 요 지장경을 항상 이렇게 품에다 안고 다니셨대요. 근데 어느 날 그 택시를 타셨는데 택시를 타고 이렇게 택시가 가다가 우리가 흔히 운전면허 그 연습할 때 그 교육을 받을 때 웬만하면 어디 도로에서 트럭 뒤에 따라다니지 말아라 라는 교육을 많이 받습니다. 그런 얘기 들으셨죠? 그래서 그 택시를 탔는데 택시 운전사분께서 길에서 그 트럭이 앞에 있는데 트럭 뒤로 이렇게 따라가고 계셨대요. 근데 그 트럭에 이렇게 그 철근 같은 거 있죠? 날카로운 큰 철근 같은 걸 싣고 있었답니다. 근데 앞에 트럭이 이렇게 교통사고가 났나 봐요. 교통사고가 나고 트럭에 부딪히면서 앞에 있는 철근이 예, 그 뒤로 쫙 밀리면서 유리창을 뚫고 쓴 가슴에 팍 박혀버린 거예요. 뒷자리에 탄 쓴이 가슴이 희한하게 그 빡 박혔는데 쓴이 죽었을까요? 살았을까요? 그렇죠. 죽었으면 얘기 못하죠. 그리고 스님이 돌아가셨대요. 이러면 안 되죠. 가슴에 박혔는데 사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사셨냐? 가슴에 지장경 책을 안고 있었대요. 철근이 어디에 맞은 거예요? 책에 맞았는데 책을 거의 다 뚫었는데 살갗에 안 닿고 책 때문에 사셨대요. 이야, 믿습니까 여러분?

예. 자, 기적입니다, 여러분. 예. 그리고 또 제 아시는 스님이 계시는데 요거는 제가 그 스님께 또 직접 들은 얘기입니다. 아까 얘기는 책에서 본 내용이고요. 요 스님께서 또 이제 고속도로에서 차를 운전하시고 이렇게 차를 타고 가셨는데 앞에 또 트럭에서 물건이 이렇게 떨어졌대요. 그 여러 트럭 뒤에서 운전하면 진짜 안 될 것 같아요. 욕심 부리지 말고 먼저 보내든가 해야지. 앞에 트럭에서 물건이 떨어져서 그거 부딪혔나 피했나 하다가 차가 전복이 됐대요. 그래서 스님이 크게 다치셨는데 기적 같은 게 다친 건 다치신 거고 이렇게 차가 뒤집히는 가운데에서 그나마 다행인 게 스님께서 참선을 하시던 분이셨어요. 차 안에다 항상 참선할 때 쓰는 두꺼운 방석을 가지고 다니셨대요. 어디서도 항상 이렇게 참선하시려고 뒷좌석에 방석을 놓고 있었는데 차가 전복되는 과정에서 뒤에 있던 좌복이 앞으로 와가지고 부딪혔을 때 스님 머리에 이렇게 좌복이 있더래요. 그 좌복이 없으면 머리를 크게 다쳤을 텐데 머리에 부딪혔을 때 머리에 뭐가 꼈다? 푹신한 좌복, 방석이야 방석. 푹신한 방석, 좌복이 머리 사이에 딱 껴가지고 다행히 목숨에는 큰 지장이 없으셨답니다. 이것도 가피가 아니겠습니까? 예, 이와 같이 우리가 기도를 하다 보면 이렇게 신비한 불보살님의 가피를 경험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그 기도를 통해서 사고를 면하신 분들의 어떤 그런 좀 신비로운 그런 가피와 영험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그 경기도 구리시에서 그 살고 계시는 어느 불자님이 계셔요. 요 보살님이 계시는데 요 보살님께서 그 절을 다니셨을 때 예전에는 처음에 이렇게 절을 다닐 때는 남편이 별로 안 좋아하셨대요. 솔직히 뭐 종교에 관심 없는 남편분들 많으시잖아요. 그래서 집안일 마치고 나서 여보 나 절에 갈게요 하면 남편이 짜증을 내시면서 절에 가면 밥이 나와 뭐 떡이 나와 항상 그러셨대요. 그 비아냥거리듯이 절에 가봐라 밥이 나오냐 떡이 나오냐. 그럼 이제 속이 부글부글 끄는데 보살님이 착하셨나 봐요. 다른 보살님들 같았으면 뭐? 너 잘되라고 기도하는데 뭐? 막 이랬을 텐데 보살님이 이제 속이 부글부글 끊는데 여보 절에 가면 밥도 나오고 떡도 나오고 나물도 나오고 과일도 나와 이런. 그 남편이 아무 얘기 안 해. 아 실제 절에 다니면 밥 나오지 나물 나오지 절에서 봉사활동 해주면 떡도 주지 스님들이. 그러니까 그 남편보다 아무 말 못하시고 근데 그냥 절에 가는 게 그렇게 좋으셨대요. 절에 가는데 그러니까 남들 절에 가니까 같이 절에 가고 남들 기도하니까 그냥 기도하고 절에 가면 이렇게 마음이 편안해지고 그렇게 절에 다니다가 거사님 남편 되시는 분들께서 15톤짜리 덤프트럭을 운전하시는 분이었대요. 그래서 이제 공사 현장에서 덤프트럭을 운전하셨는데 바야흐로 이제 사건이 하나 터집니다. 2000년도였대 2000년도 지금으로부터 한 18년 전인가요? 예. 2000년도에 부산에서 큰 터널 공사를 했대요. 부산에서 큰 터널 공사를 했는데 글쎄요 저는 이제 공사 현장 경험이 없어서 그런데 터널 공사가 굉장히 위험하대요. 그거 어둡고 좁은 데에서 트럭하고 중장비가 엉키다 보니까 인명사고가 잘 난답니다. 그래서 터널 공사가 굉장히 좀 어렵고 좀 힘든 공사인데 그 부산에서 그 터널 공사할 때 이제 트럭을 운전을 하셨답니다. 15톤짜리 덤프 트럭을 운전을 하셨는데 어느 날이었대요. 이 보살님께서 터널 공사가 굉장히 위험하고 어렵다는 걸 아니까 매일매일 남편을 위해서 기도를 올렸대요. 우리 남편 항상 건강하고 무사하게 해주십시오. 무사 안전이라고 하죠. 네. 무사 안전을 항상 발언하면서 기도를 올렸답니다. 그 기도를 올렸는데 어느 날 이렇게 꿈을 꿨대요. 꿈을 꿨는데 꿈에 자기 앞에 이렇게 스님들이 계시더래요. 스님들이 여러 명의 스님들이 이렇게 가사장삼을 입고 이렇게 목탁을 치면서 자기를 바라보면서 막 염불을 하고 기도를 하더래요. 스님들이. 그래서 자기도 이제 꿈속에서 스님들이 자기 보고 막 기도하니까 얼떨결에 자기도 이렇게 합장하고 마주보면서 기도했대요. 근데 꿈에서도 꿈속에서조차도 왜 나를 보고 기도하지? 왜 나를 보고 기도하지? 왜 그러지?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더랍니다. 하여튼 꿈에서 스님들이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걸 꿈을 꾸고 나서 잠에서 딱 깼는데 잠에서 깨고 난 뒤에도 이상한 생각이 들더래요.
왜, 왜

0: 꿈에서 나를 보고 기도를 했을까? 이게 무슨 뜻일까? 왜냐하면 꿈이 너무 생생하다 보니까. 네. 그러고 있는데 그 꿈을 꾸고 난 그날 이제 오후에 남편한테 전화가 왔대요. 남편한테 전화가 와서 여보 나 죽었다가 살아났어 이러더래요. 나 죽다 살아났어 하니까 부인이 왜? 그러면서 남편이 사고 얘기를 하는데 심장이 벌렁벌렁 거리더래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터널 공사였다고 하잖아요. 네. 그 남편분께서 이제 차를 가지고 이제 터널을 들어 공사 현장에 들어갔는데 앞에 막 돌들이 막 깔려 있더래요. 네. 근데 그 차 타이어가 자꾸 돌을 밟고 가면 펑크가 나면 그 공사일에 차질이 생기니까 차에서 내리셨대요. 그 돌을 이렇게 치우고 있었대요. 돌을 이렇게 치워서 이제 통행할 수 있도록 돌을 이렇게 치우고 있었는데 그 뒤에 그 뭐 페이라던가 페이 뭐 페로
1: 페로다라고 이렇게
0: 예 뭐 지게차 같은 거죠. 예, 제 잘 모르겠는데 그냥 하여튼 뭐 지게차 같은 그 중장비가 어두우니까 뒤에 사람이 있는 줄 모르고 후진을 하다가 그 거사님 엉덩이를 쳐버린 거예요. 그 거사님이 엎어졌대요. 예, 툭 치니까 엎어졌는데 그 위를 이렇게 지게차가 지나가야 하는 거예요. 위를 지나가는 찰나에 그 하여튼 바퀴 사이가 보이더래요. 네. 거기를 그냥 후다닥 굴러서 피했대요. 와. 정말 기적같이. 네. 네. 찰나의 순간이었죠. 네. 아차 싶으면 그냥. 근데 그 후진하는 지게차는 어둡고 정신이 딴 데 팔려있는지 뒤에 사람이 있는지 피했는지도 모르고 그냥 앞으로 뒤로 왔다 갔다 하더래요. 와. 정말 큰일 날 뻔했죠. 네. 진짜 큰일 날 뻔했죠. 가까스로 야 나 진짜 큰일 날 뻔했다. 이 얘기를 듣고 보살님이 그래서 그 꿈을 꾸었구나. 꿈에서 스님들이 내 남편 살리려고 꿈에서 기도를 해준 거였구나. 그러면서 자기도 모르게 아 부처님 감사합니다. 부처님 감사합니다. 정말 부처님 감사합니다. 라는 마음이 저절로 우러나왔답니다. 예. 그 뒤로는 이제 그 얘기를 이제 남편한테 나중에 했겠죠. 그 뒤로는 여보 나 절에 갈게 하면 남편이 응 잘 갔다 와 이런대요. 잘 갔다 와 이런대요. 참, 예 그렇죠. 참 이게 재밌어요. 그렇죠. 예 이렇게 우리 이미 사람들이 살다 보면 이런 위급함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소에 뭘 많이 해야 된다?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평소에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근데 또 어떤 분이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선생님 기도 열심히 했는데도 막 사고가 났어요. 안 좋은 일이 생겼어요. 그럴 때마다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 있죠. 크게 받을 거 어떻게 받는다? 작게 받는다. 우리 불법이 인과 업보입니다. 네. 내가 지은 업은 내가 받아요. 네. 사람들이 왜 막 사는 줄 아세요? 이번 생에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이번 생에 죽으면 끝이고 인과 업보를 안 믿어서 그래요. 내가 지금 나쁜 짓을 하면 언젠가 내가 받는다라는 인과 업보를 믿어보세요. 다른 사람 100원짜리 동전 하나 못 가져가요. 내가 이거 가져가면 언젠가 내가 또 갚아야 되는데 이 인과 업보는 불교에서 말하는 가장 중요하면서도 가장 핵심이 되는 교리입니다. 인과 업보를 믿지 않으면 불교를 수행할 수가 없고 인과 업보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인생을 막 삽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인과 업보를 믿는다는 거. 그래서 내가 지은 업은 반드시 누가 받죠? 내가 받죠. 이 업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부처님 경전에 보면 부처님께서도 업을 면하기 어렵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도 부처님 일대기를 보면 깨달음을 얻으신 부처님께서 12번의 고난을 당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모든 업장이 소멸하시고 모든 완전한 깨달음을 얻으셨는데도 당신이 살아가면서 12번의 고난을 당하시는데 그때 제자들이 부처님이시여 부처님은 모든 것을 이루시고 모든 걸 다 꿰뚫어 보시는데 왜 이런 고난을 당하셔야 됩니까? 라고 질문할 때마다 부처님께서 항상 하시는 말씀이 다 누가 지은 업이다? 내가 지은 업. 내가 북다가 되기 전에 부처가 되기 전에 머나먼 과거 전생에 이런 업보를 지었기 때문에 이런 걸 받는 것이다. 근데 깨달은 자와 우리 중생의 차이는 깨달으신 분들은 아무리 나쁜 상황에 처해도 원망하는 마음이 없어요. 항상 마음이 고요해요. 누가 지은 걸 누가 받는다? 내가 지은 걸 내가 받는 걸 다 꿰뚫어 보기 때문에 아무런 마음에 동요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 중생은 살다가 안 좋은 일을 당하거나 나쁜 짓을 당하면 첫 글자에 뭐가 나와요? C 비타민 C가 나.

그렇죠? 예? 그렇잖아요. 남을 원망하는 마음, 동요하는 마음. 그런 불자분들 많아요. 평생 기도하고 열심히 하다가 나쁜 일 한번 딱 생기면 에휴 영험 없네 하고 절에 안 나오는 불자분들도 있습니다. 아닙니다. 내 업은 내가 받는 거고 기도를 열심히 하시면 크게 받을 업보를 작게 받고 작게 받아야 할 업보는 그냥 받은 듯안 받은 듯쓱 스쳐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면서 기도하다가 나쁜 일이 생기는 것은 기도가 효과가 없는 게 아닙니다. 내 업보가 소멸하고 있다는 하나의 과정입니다. 내가 받아야 할 빚을 풀고 있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명확하게 이해해야 됩니다. 저랑 친하게 지내는 비구니 스님이 계셔요. 요 비구니 스님께서 그 비구니 스님하고 친하게 지내는 그 밑에서 공부하고 있는 어느 신도분께서 직접 겪으신 일화입니다. 대구에 살고 계시는 40대 초반의 어느 그 보살님이 계시는데 비구니 스님 밑에서 생활 기도를 이렇게 점검을 받으세요. 그 매일매일 스님께서 숙제를 내주시면, 기도 숙제를 내주시면 매일매일 그 기도를 하고 스님한테 점검받는 그런 불자분이 계시는데, 요 젊은 불자분께서 그 대구에 살고 계시다 보니까 이렇게 이제 차를 타고 밖에 나갈 때 어느 날 포항을 가시는데 그 대구 포항 쪽 고속도로에 마의 구역이 있대요. 교통사고가 엄청 잘 나는 마의 구역이 있답니다. 그쪽 다니는 분들은 다 아신답니다. 거 길이 이상하게 꼬여가지고 그 대구 포항 고속도로 쪽에 마의 구역이 있는데 그분께서 그 운전을 그쪽 운전을 하시다가 차가 완전히 박살이 나서 폐차가 될 정도로 교통사고를 당하셨어요. 대형 교통사고가 났답니다. 완전 차가 완전히 찌그러져서 부셔져 버렸대요. 그런데 몸에 상처가 하나도 없더래요. 그 옆에서 차가 부서진 거본 사람이, 아이고, 요차 안에 탄 사람 어떻게 됐어요? 예, 전데요? 에? 진짜? 대박! 막 이러면서 믿지 않을 정도래요. 완전 기적이죠. 하다못해 뭐 찰과상이라도 있어야 될거 아니에요? 차가 완전히 박살이 나서 폐차를 시켰는데도 운전자가 몸이 멀쩡하니까 사람들이 기적이라고, 야, 진짜 기적이라고 할 정도로. 근데 보살님이 아무리 생각해도 이거는 정말 누구의 갑이다? 부처님의 갑이다. 자기는 아무리 생각해도 그렇게 생각이 된답니다. 물론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스님, 이왕 도와줄 거 조금 더 도와주셔서 차 박살 나는 것까지 좀 막아주셨으면 좋았을 거 아니에요. 이런 생각 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중생들 마음이 이래. 도와줘도 그런다니까. 그런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죠? 크게 받을 거 어떻게 받는다? 작게 받는다. 몸이 더 크게 다칠 뻔한 걸, 뭐 차가 부서진 걸로 끝났다거나, 뭐 예를 들어, 목이 부러질 뻔한 걸, 뭐 다리가 부러진 걸로 끝났다거나, 뭐 이런 자기만의 크게 받을 업을 작게 받는다는 거죠. 이게 참 이게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불자분들께서는 항상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면 반드시 가피가 있다, 없다. 있습니다. 있는데, 기도를 하다가 사고가 나거나 나쁜 일이 생긴 것은 효험이 없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녹고 있는 과정이다? 업장. 예. 업보가 소멸하고 있는 과정이다. 업장이 녹고 있는 과정이다. 요런 믿음이 딱 있어야 기도하더라도 중간에 안 좋은 일이 생겨도 흔들리지가 않습니다. 예전에 어느 그 젊은 불자님이 있었는데 그 불자님이 저한테 뭐 이제 질문할 게 있다고 아주 그 불심이 깊은 젊은 불자님이었는데 뭐요? 이러니까 스님, 저희 어머니가 주변에 절대 금강경 읽지 말라고 그러시는데 진짜 금강경 읽으면 나빠요? 이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살다 내가 별 얘기를 다 들어본다고. 아니 금강경 독성해가지고 금강경 기도해서 효험 받은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어머님이 왜 그런 얘기 하시냐고. 어머니께서 누가 금강경 기도가 좋다고 해서 금강경 기도하다가 살다 받아야 할 풍파를 그때 다 받으셨다고 별의별 일이 다 생겨서 딱 느끼신 게, 아, 금강경 기도는 너무 세가지고 금강경 기도 잘못했다가는 신세 망치겠구나. 그래서 주변 사람들한테 금강경 기도하지 말라고 하는데 제가 좀 헷갈립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런 얘기 하지 마시라. 어떤 사람은 기도를 해도 아무런 문제 없이 술술 기도가 잘 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뭐 금강경을 하든 뭐 지장경을 하든 법화경을 하든 기도하는 순간부터 자꾸 일이 꼬이고 자꾸 나쁜 일이 생기는 사람이 있다. 그거는 자기가 지은 업보의 문제지 아 기도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기도하고 아무런 관계가 없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분이 금강경 기도 잘못한 것 같다. 왜냐? 금강경에 보면 중간에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금강경을 읽으면 사람들한테 손가락질을 받고 천대를 받는다. 그런데 그것은 업보가 두꺼워서 다음 생에 지옥이나 나쁜 곳에 떨어져야 할 업보를 이번 생에 사람들한테 무시받는 걸로 그 업보가 사라지는 것이다. 그러니까 크게 받을 걸 어떻게 받는다? 작게 받는다. 만약에 금강경 기도에서 막 풍파가 일어나고 안 좋은 일이 생기면 내가 수 없는 생 동안 지은 크게 받아야 할 나쁜 업보를 금강경 기도하면서 작게 받고 있구나. 내 빚이 높고 있구나. 내 업장이 소멸하는 과정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야지 왜 엉뚱하게 금강경 갖고 탓을 하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아, 나 이제 이해하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말이 나온 그 여담인데 흔히 그 지장기도라고 있어요. 아시죠? 지장기도. 지장경에 보면 막 지옥 얘기, 귀신 얘기 막 그런 얘기들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 중에 불자분들 중에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지장경 기도는 엄청 세기 때문에 지장기도 함부로 하면 안 된다라든가 지장기도를 하면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한다. 지장기도가 너무 세서 다른 기도보다 좀 고생을 많이 한다라든가 지장기도를 많이 하면 마장이 좀 많다.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지장경은 좀 세다. 지장기도는 좀 세다. 지장기도 함부로 하면 좀 풍파가 많다. 뭐 이런 얘기들 하는데 중국, 대만, 일본을 통틀어서 그런 얘기는 한국 불교뿐이 없어요. 네? 지장경을 열심히 읽고 좋아하는 대만이나 중국 불교도 그런 얘기 안 해요. 오히려 업장이 빨리 소멸된다지. 그럼 왜 그런 얘기를 왜 하느냐. 여러분 전생에 업보가 두꺼운 사람은 지장경을 기도하든 다른 경을 기도하든 업보가 두꺼운 사람은 무슨 기도를 하든 자꾸 마장이 생겨요. 그거는 경의 문제가 아니라 누구의 문제다? 자기의 문제예요. 전생에 업보가 없는 사람은 전생에 닦은 게 많은 사람은 지장경이 아니라 지장경 할아버지경을 외워도 마장이 있다 없다? 없어요. 자기의 문제예요. 그런 얘기는 우리나라뿐이 안 한대요. 예. 그러니까 절대 뭐 무슨 경전을 하면 세기 때문에 마장이 많고 뭐 어떤 경을 하면 편안하고 이런 얘기는 한국 불교뿐이 없습니다. 문제는 누구에게 문제가 있다? 예, 나에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내 업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아유, 내가 기도를 했는데 자꾸 부딪히는 게 많고 마장이 많네. 아, 내가 전생에 지은 업장이 두꺼운가 보다. 기도하면서 안 좋은 일이 생기는 거 보니까 내 업장이 뭐하고 있구나? 놓고 있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아이고, 내가 기도를 이렇게 하는데도 나는 아무런 일도 없구나. 둘 중에 하나겠구나. 열심히 안 하고 있거나 열심히 하고 있는데 내가 전생에 닦아놓은 게 많아서 부딪히는 게 별로 없나 보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겁니다. 네. 결국은 내가 지은 업보대로 받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부처님의 가르침을 가까이 하고 우리가 공부를 할 때는 항상 경전에 의지해야 됩니다. 무엇에 의지해야 된다? 경전. 궁금한 게 있으면 부처님 경전에서 찾으세요. 부처님의 경전이야말로 우리 불자가 닦아야 할 가장 중요한 기준점이라는 걸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니까 경전 공부 안 한 이상한 사람들 말 듣지 마세요. 그러니까 뭐 약간 민간 신앙 같은 거 하는 사람 중에 부처님 경전을 좀 왜곡되게 말하는 사람들 많거든요. 예, 그러니까 무슨 경을 해야 좋고 무슨 경을 하면 안 좋고 막 이런 거 따지는 거 경전에는 그런 거 없습니다. 부처님 가르침은 하나하나 다 소중합니다. 그러니까 항상 경전의 근거에서 반듯하게 닦아 나가시길 바랍니다. 다음 이야기는 이제 물 건너서 대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자, 이제 세계로 가는 소나무가 되겠습니다. 대나무의 어느 불자님께서 기적 같은 또 가피를 경험하신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분께서 이제 지금 연세가 많으신데
이제 거사님이세요. 남자분이신데 이름이 사인흥이라는 거사님이세요. 대만 분이라서요. 좀 이렇게 이름이 좀 어렵죠? 사인흥이라는 이 거사님께서 1965년도에

엄청난 큰 그 부처님의 가피를 경험하셨답니다. 65년도면 한참 전이네요. 1965년도에 6월 달에 대만이 되게 습하고 더운가 봅니다. 예, 그래서 그 바닷가 근처에 직장 생활을 하고 계셨나 봐요. 그 6월 달에 그 퇴근을 하고 직장 사람들하고 저녁을 먹었는데 저녁을 먹고 났는데도 해가 떠 있더래요. 그리고 막 끈적끈적하고 더우니까 직장 동료들이 야, 우리 그냥 가지 말고 더우니까 저 해변가에 가서 바다에서 수영 좀 하자 하더래요. 근데 이 거사님이 싫었대요. 가기가 싫었대요. 그 촉이 온 거죠. 나 가기 싫은데 이렇게 생각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거사님께서 아, 나 진짜 좀 가기 싫은데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주변에 있는 그 직장 동료분들께서 그러지 말고 잠깐만 좀 시원하게 수영만 한번 하자 자꾸 이렇게 얘기하니까 억지로 따라갔대요. 가서 이제 해변가에 가가지고 해변가가 이렇게 좀 가까운 데 있었나 봐요. 그 직장 동료들하고 이제 물속에 뛰어들어서 막 수영을 했는데 놀다 보니까 이렇게 해가 지더래요. 해가 지니까 바람이 불고 바람이 불다 보니까 막 파도가 막 출렁거리고 몸에 이제 슬슬 한기가 느껴지더랍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제 몸이 굉장히 이제 피곤해지다 보니까 아 이제 나가야겠다. 나가서 이제 해변가에서 좀 쉬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잠시 눈을 감고 파도에다 이렇게 몸을 좀 맡겼대요. 잠시 이렇게 눈을 감고 파도에다 몸을 맡겼는데 느낌이 이상해서 눈을 떠보니까 파도에 확 밀려가지고 해변가에서 멀찌감치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발을 휘저었는데 모래가 안 닿는 거예요. 수영도 잘 못하는데 놀래가지고 막 허우적거리다가 저 해안가에 있는 동료들한테 나 좀 살려줘 나 좀 살려줘 이러니까 동료들이 놀래가지고 이렇게 물에 뛰어들었대요. 근데 이게 위험해. 잘못하면 우리 사람 구하다가 같이 가는 경우 있잖아요. 그러니까 동료들이 이렇게 헤엄쳐서 오는데 바람이 이제 해가지고 바람이 세지니까 파도가 막 출렁거리고 이렇게 모래 발이 모래바닥에 닿지 않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직장 동료들도 좀 위험한 상황이더래요. 그래서 이 거사님이 너무 걱정이 돼서 속으로 아 이러다 다 죽겠다 싶어가지고 뭐라고 했냐면 가까이 오지 말아라 이러다 다 큰일 나겠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먼저 밖에 나가서 구조 요청을 하든지 밧줄이라도 찾아와라. 내가 어떻게든 여기 버티고 있겠다. 어떻게든 버티겠다 이러니까 이제 직장 동료들은 아 우리가 어떻게든 조치를 취해보겠다 하고 먼저 해안가로 갔대요. 이제 혼자 이제 바닷물에 혼자 이제 파도 사이에서 둥실둥실 이렇게 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거사님이 속으로 아 내가 여기서 죽겠구나. 내가 여기서 꼼짝없이 있어하게 됐구나. 그러니까 별의별 생각 다 들겠죠. 내가 그때 안 간다니까 씨 막 이런 생각에 괜히 살아 가자고 해가지고 이런 생각도 들겠죠. 근데 딱 첫 생각이 부모님 생각이 나더래요. 아 부모님 나이 드신 부모님 자식이 먼저 죽으면 얼마나 슬퍼하실까. 그리고 부인 생각이 나더래요. 미안한 감정이 들더래요. 아 마누라한테 미안한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 막 이런 오만 생각이 들다가 이런저런 오만 생각이 들다가 그래도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절에도 다니고 스님들 법문도 좀 들어야 되는 게 요럴 때 들어놓은 게 있으니까 절에 가서 어디서 들은 게 있는지 자기도 모르게 관세음보살 하고 외쳤대요. 사람이 위급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어디서 들었나 봐요. 예? 관세음보살 뭐 힘들고 어려울 때 관세음보살 불러. 그러니까 오만 생각이 다 나다 자기도 모르게 관세음보살 외치고 관세음보살 몇 번 외쳤대요. 큰 소리로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부르다 익사하면 얼마나 억울할까. 예? 상상해봐요. 관세음보살 부르다 익사했어. 이제 죽어서 저승가다 관세음보살 만났어. 관세음보살한테 뭐했어요? A씨 저분 너무 심했다. 그래도 관세음보살한테 A씨를 해. 예? 예? 뭐 하셨어요? 나 죽을 때 뭐 하셨어요? 하면 관세음보살이 뭐라고 했을까요? 쌀이? 바빴어. 자 이제 웃자고 한 얘기고. 그러니까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외치는데 기적같이 발끝에 뭐가 단단한 게 딱 짚이더래요. 순간 속으로 오 아까는 아무리 발을 휘저어도 모래가 안 닿았거든요. 이게 웬일이지? 정말 지금 생각해도 너무 신기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냥 하염없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외치니까 바닥에 모래같이 이렇게 바닥 같은 게 딱 닿더래요. 그래서 아 다행이다 싶어가지고 꾀를 낸 게

파도가 확 올라오면 몸을 웅크렸대요. 몸을 싹 웅크리고 파도가 다시 싹 빠지면 고개를 쏙 내밀어서 숨을 다시 보충하고 이걸 계속 반복하면서 파도에 밀려나가지 않고 계속 버텼대요. 그러다 다시 돌아온 직장 동료들의 그런 구조로 결국 이제 거기서 이제 해안가에 무사하게 빠져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몸이 탈진해가지고 그날 이제 그 직장이 있는 숙소에 들어가서 완전히 뻗어버렸대요. 그래서 죽다 살아난 거잖아요. 완전히 뻗었대요. 뻗었어요. 자, 이걸 전문 용어로 뭐라고 하죠? 오징어 됐다 하죠. 예? 바닷가에서 푹 익었다가 예? 완전히 뻗었어. 그래서 우리가 야 오징어 됐다 이러잖아요. 오징어 좋아하세요? 또 네라네. 예? 그 다음날 이렇게 일어났는데 이제 오징어처럼 흐물흐물해져 버린 거예요. 몸이 완전히 탈진해 버렸잖아요. 오전에 가까울수록 그냥 이렇게 억지로 밥을 먹고 있는데 왠지 느낌이 이상해서 뒤를 딱 쳐다봤더니 마누라가 와 있는 거야. 마누라가 딱 와 있는 거야. 그러더니 부인이 여러분 그 여자는 육감이라는 게 있다고 하잖아요. 육감. 예. 그런 얘기 있잖아요. 남편이 바람 피면 부인이 귀신같이 알아챈다면서요. 냄새가 달라 이런 게 있다면서요. 예. 진짜 그런 게 있어요? 예. 경험? 예. 자, 어쨌거나 육감이라는 게 있잖아요. 부인이 그 다음날 딱 찾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이 놀래서 어쩐 일로 왔어? 당시 무슨 일 있었지? 무슨 일 없어? 이러더래요. 무슨 일 없어요? 그러니까 남편이 이제 좀 부인이 걱정할까 봐. 예. 아니야, 무슨 일이 있긴 뭐 별일 없었어. 아 이상하다. 별일 없으면 다행이고 이러더래요. 그 남편이 아 왜 그래? 어디서 무슨 말 들었어? 근데 이제 남편분께서 직장 동료들한테 신신당부했대요. 부인이나 연세 드신 저 부모님이 걱정하실 수 있을까? 오늘 있었던 일 우리 비밀로 해달라. 그래서 왜 무슨 일 들었어? 아 그게 아니라 하면서 부인이 하는 얘기가 어제 오후에 그러니까 남편이 이제 퇴근하고 바닷가 갔을 때였겠죠? 오후에 집안이 이렇게 하고 있는데 갑자기 속이 막 그냥 참을 수 없이 속이 답답하고 속이 울렁거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속이 답답해서 아 내가 왜 이러지 하고 방에 들어와서 쉰다고 이렇게 자리에 누웠대요. 그리고 사짜 잠이 들었는지 비몽사몽에 남편이 바닷가에서 막 허우적거리는 그런 꿈을 꾼 거예요. 이야, 이 정도면 돗자리 깔아야지. 그분이 오셨나 보다, 그분이. 그러니까 그래서 꿈에서 딱 눈을 떴는데 남편이 바닷가에서 창백한 얼굴로 허우적거리는 게 너무 생생해가지고 놀란 마음에 절에 갔다는 거예요. 절에 가가지고 법당에 가서 막 법당에서 절을 하면서 부처님 우리 남편 무사하게 해주세요. 왠지 모르겠지만 답답하고 불안합니다. 우리 남편 무사하게 해주세요. 지금 같으면 이제 그런 어떤 꿈 같은 거 꾸면 이렇게 휴대폰 눌러보면 되잖아요. 네. 네? 휴대폰 눌러놓고 띠리리 띠리리. 그런데 이제 남편은 바닷가에서 허우적거리니까 전화 안 받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럼 부인이 아유 또 노네 놀아 어디 PC방 갔나 보네 뭐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고 하겠죠. 65년도면 휴대폰 없었을 때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꿈을 꾸니까 너무 불안한 거예요. 확인할 때도 없고 뭐 퇴근 후니까 회사에 전화해봤자 남편이 안 받을 거고 그 법당에서 하염없이 막 절을 올리면서 부처님 제발 우리 남편 무사하게 해주세요. 꿈자리가 뒤숭숭합니다. 무사하게 해주세요. 하고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집안 예정 간단히 보고 불이 나게 직장으로 달려온 거예요. 여보 진짜 별일 없었어? 그 남편분이 거사님이 아무 일 없었어. 그럼 다행이다 이러면서 이제 훈훈하게 끝납니다. 그리고 몇 년 후에 남편분께서 근데 우리 같으면 막 자랑할 법도 한데 내가 죽을 뻔했는데 귀신 같은 수영실로 그러 내가 뭐 이럴 법도 한데 성격이 그분이 좀 내성적이었나 봐요. 몇 년이 지난 뒤에 그 얘기를 부인한테 했답니다. 여보 당신이 그때 꿈꿨을 때 실은 나 바닷가에서 죽을 뻔했어. 관세음보살을 몇 번 외쳤는데 기적같이 발끝에 땅바닥이 느껴지더니 가까스로 버티다가 구조됐어. 그 부인도 놀라고 그 남편도 너무나 신기해하고 그 인연으로 두 분이 이제 본격적으로 절에 다니게 되셨대요. 절에 다니면서 열심히 불법 공부를 하다가 그 관세음보살 보문품 관음경을 이렇게 공부를 하는데 관음경에 물속에 빠지더라도 관세음보살님을 간절하게 외우며

0: 물속에서 관세음보살님이 구해주신다라는 구절을 딱 보는 순간 몸에 전율이 이르더래요. 그때 내가 모르고 관세음보살을 불렀는데 아, 관세음보살님이 정말 도와주셨나 보구나. 그리고 열심히 이제 불법 공부로 부처님 가르침을 열심히 공부하다가 그 부부의 따님이 출가를 해서 비구니 스님이 되셨대요. 그 진짜 부처님 은혜 제대로 갚은 거죠. 예, 그랬던 어느 대만의 그런 거사님, 불자님의 아주 아름다운 가피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를 열심히 하세요. 그거 항상 말씀드리지만 기도만 하는 거는 의미가 없습니다. 기도하면서 복도 함께 지어야 돼요. 기도를 하면서 업장을 소멸하고 내 상황에 닿는 선에서 자꾸 복을 짓고 봉사도 하고 자꾸 선업과 공덕을 지어야 됩니다. 그 제일 중요한 거, 아유 소나무에서 광우 스님 설법 듣고 열심히 기도했는데 왜 안 좋은 일이 생기지? 제가 이미 여러분들한테 누누이 말씀드렸죠? 기도하다가 안 좋은 일이 생기는 것은 누구의 업장이 놓고 있는 거다? 나의 업장이 놓고 있는 과정이니까 원망하거나 슬퍼하거나 서러워하거나 서운해하지 말고 한결같은 마음으로 인과 업보를 믿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행복해지고 싶습니까?
1: 네.
0: 행복한 삶을 창조하고 싶습니까?
1: 네.
0: 복을 지으십시오. 선업을 지으십시오. 공덕을 쌓으십시오. 복과 선업과 공덕의 힘이 여러분들을 진정한 행복의 길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소중한 나!
1: 무한한 행복!

여러분, 이번 생 사람으로 태어난 게 크나큰 복입니다. 이번 생 부처님 법을 만난 게 크나큰 복입니다. 행복도 불행도 내가 지은 업의 인연입니다. 복을 지어야 합니다. 선업을 지어야 합니다. 공덕을 쌓아야 합니다. 복 짓는 것 중에 최고의 방법이 바로 법공양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불교TV BTN에서 더욱더 좋은 프로그램 만들 수 있도록 법공양 해주십시오. 방송포교 후원 ARS 060-800-7000번 060-800-7000번 여러분, 법공양 감사합니다. 늘 행복하고 늘 고운 날 되소서.

사람의 목숨은 깊은 산의 계곡물보다 더 빨라서 오늘 살아있다 해도 내일을 보장할 수 없다. 어떻게 악법에 머물러 있을 것인가? 젊은 육체는 어느덧 늙어 달리는 말과도 같다. 어떻게 그것을 믿어 교만을 일으키겠는가?

마음이 탐욕으로 물든 사람은 즐거움을 얻을 수가 없고 어리석음으로 마음이 가려진 사람은 아는 것이 순수하지 못하다.

방송포교 후원 공동체 BTN 붓다회에 가입해주신 불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불자님의 소중한 정성 더욱 가치 있게 쓰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BTN 붓다회와 함께 방송불사에 동참한 후원 공덕으로 복과 지혜 가득한 가족 이루시길 불보살림 전에 축원 올립니다.

0: 아름다운 인생의 마무리, 그 길을 함께해 줄 누군가가 필요합니다. BTN 연불봉사회는 뜻하지 않은 이별의 시간을 함께합니다. 고인의 극락왕생을 발원하며 의미 있게 회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돕는 BTN 연불봉사회는 장례 포교입니다.
1: BTN 불국토 상조 광고를 보고 BTN 연불봉사회를 알게 되었습니다. 연불봉사를 통해서 한 분의 삶의 마지막을 여법한 기도로 회향을 해드리는 데 보람을 느꼈습니다. 많이 동참하셔서 공덕 지으시기 바랍니다.
2: 물이 얼어 얼음 되고 얼음 녹아 물이 되듯 생과 사를 초월하는 영가를 위한 기도는 수행이자 공덕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 수승한 복을 연불봉사회에서 쌓아갑시다.
0: 가족신행 공동체를 위해 장례 포교사로 활동하는 BTN 연불봉사회 10기 회원을 모집합니다. 불교식 장례 문화를 이끌고 있는 연불봉사 회원들의 여법한 연불봉사를 위해 BTN에서는 봉사보험을 가입해드립니다. 연불봉사의 뜻이 있으며 정기적인 봉사활동에 성실히 참여할 수 있는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BTN 불교 TV 지대방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명입니다. 불교계를 대표하는 장애 전문 복지법인 승가원이 올해로 설립 3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장애인과 그 가족의 삶을 가장 가까운 자리에서 지켜온 승가원의 30년은 복지가 사람의 일임을 증명해 온 시간이자 불교의 자비정신이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구현될 수 있는지를 보여준 여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지대방에서는 사회복지법인 승가원의 이사장이신 현각스님을 모시고 장애가 장애되지 않는 세상을 위해 달려온 승가원 30년의 이야기로 함께하겠습니다.

0: 스님 어서 오십시오.
1: 예, 반갑습니다.
0: 네, 반갑습니다. 스님 오랜만이세요.
1: 네, 증명스님 뵌지도 한참 된 것 같네.
0: 네, 오늘 이렇게 바쁘신 중에도 지대방 시즌3를 네, 찾아주셨는데요. 우리 오랜만에 오셨으니까 시청자 여러분들께 인사 좀 부탁드립니다.
1: 안녕하세요. 오늘은 승가원 이사장으로 네. 지대방에 진명스님 만나러 온 현각입니다.
0: 네, 스님 고맙습니다.
1: 예. 이제 사회복지가 우리 사회에서 꼭 필요한 한 분야라서 시청자 여러분들도 관심 갖고 우리 주변에 내가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없는가 이렇게 살펴보셨으면 네. 좋겠습니다.
0: 네, 고맙습니다, 스님. 네. 그러고 보니까 지난해 9월에 예. 우리 스님께서 승가원 이사장으로 취임을 하셨어요. 40여 년이 넘게 강원도 원주에서 우리 스님께서는 불교 복지를 위해서 정말 힘쓰고 계신 스님 중에 한 분이신데요. 중앙과 지역을 두루 살피시려니까 우리 스님의 어깨가 얼마나 무거우실까 예. 또 몸은 얼마나 더 많이 고단하실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1: 예기치 않게 네. 승가원 이사장의 소임을 맡게 되었는데
0: 네.
1: 승가원은 소쩍새 마을서부터 출발했기 때문에 그렇죠. 소쩍새 마을이 원주에 있어서
0: 네.
1: 초기에서부터 제가 이사로 참여는 했습니다.
0: 네.
1: 지금까지 30년, 금년이 이제 법인 설립 30주년
0: 그렇죠.
1: 되는 해인데
0: 네.
1: 30년 전부터 이사로 참여해서 늘 회의도 참석하고 승가원이 네. 발전돼 가는 것에 함께 해왔습니다.
0: 그렇죠.
1: 그리고 승가원은 정관에 이사 추천하는 것을
0: 네.
1: 법인 설립의 주체인 중앙승가대학에서 추천하고
0: 네.
1: 이제 법인에서 또 추천하고 그리고 사회이사 네. 정부에서 한 추천하고 이렇게 해서 구성이 되도록 되어 있어서
0: 네.
1: 그중에 이제 승가대 총장이 당연직 이사장을 하도록 승가원
0: 네.
1: 학교 정관에 되어 있어서
0: 네.
1: 쭉 그렇게 해왔는데 승가대학이 어떤 그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해서
0: 네.
1: 제가 맡게 되어서
0: 아, 그러셨군요.
1: 다시 이제 이게 정상화 될 때까지 소임을
0: 네.
1: 수행하게 된 것 같습니다.
0: 아, 그러시군요. 또 지역에 계시니까 네. 또 어쩔 수 없이 맡아야 되는 소임도 이렇게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불교 장애 복지의 네. 현재이자 미래이다라고 하는 합니다만 먼저 우리 사회복지법인 승가원에 대해서 소개를 먼저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인력이라는 분이
0: 네.
1: 80년대에 네. 묘한 인연인 거예요. 출발을 지금 현재 승가원이 있는 성북구 안암동에서
0: 네.
1: 건물을 빌려가지고 장애인들에 대한 상

0: 상담도 하고 또 같이 생활도 하는 생활을 10여 년 했다 그럽니다.
1: 네.
0: 그러다가 이제 사람들이 늘어나니까
1: 네.
0: 적정한 부지를 찾다가 치악산 안에 있는 금대 초등학교에 분교가 있었습니다.
1: 네.
0: 그 위에는 이제 영원사라는 절이 있고
1: 네.
0: 국립공원 지역 아닌데 학생이 이제 화전민들이 주로 살았었는데 화전민들이 이제 마을로 이전해 가면서
1: 네.
0: 그 분교가 이제 비게 되니까
1: 네.
0: 교육청에서 불화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1: 그렇죠.
0: 그 소식을 듣고 이분이 그것이 적지라고 생각해서 그것을 매입을 해서 80년대 말부터 거기서 생활을 하기 시작을 해서
1: 네.
0: 그 당시에는 우리 사회가 이제 많은 변화를 가지고 오던 시대였습니다. 이제 70년대에 어렵고 힘든 시절을 조금씩 벗어나면서
1: 네.
0: 조금씩 이제 발전돼 가는 노상에 있었는데 그때 많은 그 사회복지 수요가 생기기 시작했죠.
1: 그렇죠. 그때.
0: 아동, 장애인, 뭐
1: 네.
0: 노인. 그래서 미인가 시설이 전국에 꽤 많았습니다. 그래서.
1: 네.
0: 근데 이분도 이제 미인가 시설로 운영을
1: 시작을 했죠.
0: 했었는데
1: 네.
0: 조금씩 이제 소문이 나기 시작해서 사람들이 방문을 해보니까
1: 네.
0: 국립공원 지역 안에 분교 자리에 그 당시 한 100여 명이 넘는 뭐 장애 아동에서부터 노인 뭐 다양한 사람들이 열악한 환경 속에서 생활을 하는 것을 보고
1: 네.
0: 연민심이 나기 시작을 해서
1: 그렇죠.
0: 조금씩 돕기 시작을 했고
1: 네.
0: 그것이 궤도에 올라서 95년도에는 불교계에서도 널리 알려져서 강원도로 참배를 오거나 성지순례를 오거나 방생을 오면
1: 네.
0: 당시의 분위기가 우리도 뭐 좋은 일을 한번 해야 된다 이런 스님들이 그런 생각을 갖고 많이
1: 그렇죠.
0: 권유를 해서 복지시설이나 이런 데 방문하는 것이 꼭
1: 네.
0: 필수처럼
1: 그랬죠.
0: 되던 시절이었습니다.
1: 네.
0: 그러니까 성지순례 온 분들이 이제 버스로 와서 방문하고 그
1: 네.
0: 현장을 보게 되니까 정말 그 안타까운 마음들이 많이 생겨서
1: 네.
0: 후원을 하게 되고
1: 그렇죠.
0: 그래서 이게 좀 활성화되던 시기였습니다.
1: 네, 맞습니다.
0: 그럴 때 그분이 이것이 내 이제는 개인으로 운영할 수 있는
1: 네.
0: 범위는 벗어났다는 판단이 되어서
1: 네.
0: 마침 우리 중앙승가대학에 사회복지학과가 있고
1: 그렇죠.
0: 사회복지 전공하는 스님들도 있고 그러니까
1: 네.
0: 그렇게 연기가 되어서
1: 승가대학에 맡게 되었군요.
0: 승가대학이
1: 네.
0: 이것을 운영하도록 서로가 양해각서를 만들고 해서
1: 네.
0: 승가대학에서 이제 법인 설립을 추진하게 되었죠.
1: 그리고 이제 장애인이 삶의 주체를 존중받는 사회를 지향하겠다라는 선언 아래에 6대 전략 사업을 추진하겠다라고 하셨어요. 그 내용을 하나씩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장애인 생활시설의 변화는 특히 기대를 모으는 주력 사업이 될 전망이다라고요.
0: 우선
1: 어떻습니까?
0: 30주년을 맞이하면서
1: 네.
0: 이제 초기 단계에는 어쨌든 생활인들의 안전과 장애인들의 권익공호에 초점을
1: 네.
0: 맞춰 왔다고 하면
1: 네.
0: 이제 30주년을 넘으면서부터는 우리들의 이제 장애인들이 주인이 되는
1: 네.
0: 그런 시대를 열면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맞춤형 복지가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1: 네.
0: 판단하에 모든 직원들이 지금 이제 준비를 하는 단계에
1: 네.
0: 있습니다.
1: 네.
0: 전국에 많은 시설이 있지만 지금 현재의 장애인 복지시설로는 아마 승가원의 이천에 있는 자비복지마을과 또 서울 안암동에 있는 행복마을이
1: 네.
0: 가장 우수 사례로 지금 꼽히고 이제 프로그램에 있어서도 다분히 생활보험만이 아니라 그들의 직업과 그들의 또 역할 그리고 자긍심
1: 네.
0: 그리고 미래에 대한 장애인들에 대한 비전
1: 네.
0: 이런 것들을 지금

0: 다듬고 있습니다.
1: 아, 그렇군요. 예,
0: 그렇게 해서 다분히 식생활만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1: 네.
0: 보통 모든 사람들이 누려야 할 기본적 권리를 장애인들에게도 똑같이
1: 네.
0: 누릴 수 있는 준비들을 지금 해나가고 그래서 30주년을 기점으로
1: 네.
0: 이런 새로운 패러다임을 형성하자고 하는 게 이제 직원들이 준비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1: 네, 그렇군요. 직원들 많이 애쓸 것 네.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제 그 여섯 개 전략 사업과 함께 지난 30년 성과를 되짚은 행사들이 마련됩니다. 4월 말에 진행된 이 설립 30주년 기념법회 봉행이 대표적인데요. 이사장 스님께서는 어떤 의미 있는 법문을 해 주셨을까? 네, 궁금합니다. 네,
0: 지금
1: 네.
0: 이제 30주년을 걸어온 길을 전부 모아서 30년사를 지금 만들어서 이제 출간을 하게 됐고요.
1: 네.
0: 그래서 그때그때마다 변화되는 과정들을 담고 있고
1: 네.
0: 그리고 이제 30년 기념식을 이제 진행하면서 직원들과 함께 우리 전국의 그 장애인의 생활시설, 이용시설 모든 것을 대표해서 장애인들의 주권이라든지 개인의 어떤 누려야 할 것들을 그러니까
1: 네.
0: 잘 찾아서
1: 네.
0: 맞춤형으로 하는 것들
1: 네.
0: 이런 것들을 이제 준비를 하고
1: 네.
0: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1: 네, 그러셨군요. 요즘 보니까 이제 네. 웬만큼 활동이 가능한 장애인들은 사회 활동, 사회 경제 활동 참여를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회 경제 활동 참여 및 또 경제적 자립을 위한 지원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장애인 자립 지원 사업 또한 좀 다양하게 이어지지 않을까 싶은데 지금 승가원에서는 어떻게 진행을 하고 계신지요?
0: 이제 모든 사람들 기대가
1: 네.
0: 자기 주체적으로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장애인들에게도
1: 네.
0: 이런 점들을 이제 누려야 할 시점이 왔다고 생각이 되어서
1: 네.
0: 그럼에도 이제 장애인들은 옆에 누가 함께하는 사람이 없으면 독립적으로 자기가 해결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들이 있거든요.
1: 네.
0: 그래서 여러 단계가 있습니다. 우선 자립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드는 것.
1: 네.
0: 저희들이 이제 개인 주거지역을 만들고
1: 네.
0: 거기에서 생활지도사들이 함께하면서 혼자서 잠을 자고 혼자서 네. 누릴 수 있는
1: 네.
0: 그런 이제 단계를 시작하고
1: 네.
0: 그 다음에는 이제 일할 수 있는 것
1: 네.
0: 우리가 자립을 위해서 기술을 익혀서 할 수 있는 것 이전에는 이제 표고농장도 있고 같이 참여를 하고 있고
1: 네.
0: 또 다른 그룹홈 같은 데서는 이제 개인이 작업장에 나가서 할 수 있는 것이
1: 네.
0: 있고. 그리고 저희 장애인 복지관이 세 개를 운영하고 있는데
1: 네.
0: 복지관 안에서는 주간에 그들이 여가를 이용해서 뭐 체육 활동도 하지만
1: 네.
0: 거기에 뭐 만들기 같은 것도 수준에 따라서
1: 네.
0: 교육하고 이런 것들을 꾸준히 하고 전체를 해당하는 게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의
1: 네.
0: 기능과 능력을 맞게 이렇게 설계하는 것.
1: 네.
0: 이런 것들이 이제 지금 필요한 시점에
1: 그렇죠.
0: 있습니다.
1: 네.
0: 그래서 이제 그들이 잘할 수 있는 그 중에서는 뭐 스포츠 선수도 나오고
1: 네.
0: 패럴림픽에 참가했던 역사도 있고.
1: 네.
0: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이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1: 네.
0: 이런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1: 아, 그러시군요. 그리고 이제 또 요즘은 예전보다는 장애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 변화가 많이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그 사회적 인식 변화를 이끄는 데에도 또 앞장선 승가원이 아니었나 싶은데 어떻습니까? 이 부분은.
0: 승가원에서 직원들이 아마 국제기구를 제외해놓고는 국내에서
1: 네.
0: 다양한 사업을 할 뿐더러 전문 인력을 가장 많이 함께하고 있다고 잡

0: 할수 있는데
1: 그렇군요.
0: 본부의 직원들의 부서가
1: 네.
0: 몇개 부서로 나눠져 있는 가운데 하나가 장애인들의 인권 옹호를 위해서 홍보하는 부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1: 네.
0: 일주일에 몇 번씩 장소를 지정해서 장애 인식 개선 팜플렛을 나눠주고 홍보하면서 또 후원자 개발도 하고 이렇게 하거든요. 지금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은데 꾸준히 20여 년 동안 해오면서 다행히 후원자가 아무래도 시간이 지나면 조금씩 이제 빠지는 분들도 계시고 이럴 때그 수만큼 새로운 그 후원 가족을 늘리는 일들도
1: 그렇죠.
0: 지금 해오고 있거든요.
1: 그것도
0: 그래서
1: 중요하잖아요.
0: 다 모든 사람들이 이해를 한다고 하더라도 아직도 많은 분들은 우리 주변에 장애인들이 어떻게 생활하고 있는지 또 얼마나 장애인들이 있는지 그들의 고충이 무엇인지에 대한 것을 깊이 있게 이해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1: 그렇죠.
0: 그래서 이것을 꾸준히 홍보하고 장애인이 우리의 가족이고 이웃이라고 하는 것들 그리고 그들은 당연히 부족한 부분들을 우리가 채워서 함께 동행해야 된다는 이런 것이 불교적 평등 사상하고도
1: 그렇죠.
0: 연관돼 있는 것이라서 그런 사업들을 다른 데서 할수 없는 일들을 승가원에서 좀 앞장서서 한다는 사명감 같은 것이 직원들이 갖고 있고 그렇게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1: 그래도 스님께서 지금 이제 징검다리 역할을 해주시고 계시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이사장님으로서 또 이제
0: 다른 데서도 이제 이사장 소임을 맡고 하다 보니까
1: 그렇죠.
0: 직접 실무를 담당하는 것은 아닌데 이제 방향을 정하는 것.
1: 그렇죠.
0: 그리고 전체적인 운영에 대해서 틀을 좀 이렇게 만드는 것. 이것이 이제 그 대표가 해야 될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고
1: 맞습니다.
0: 또 이제 직원들 사기 진작 거기에 자부심을 넣어주고 또 격려해주고 이게 아무래도 이사장을 맡은 분들의 역할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1: 우리 스님께서는 뭐 그동안에 복지를 워낙 오랫동안 해오셔가지고 직원들에게는 뭐 가장 이상적인 이사장님이 오시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쨌든 뭐 새로운 이사장님 오시는 때까지 스님께서 잘또 기틀을 다져주시면 좋을 것
0: 제가
1: 같습니다.
0: 해보면서 본업이라고 할수 있는 것은 우리가 이제 출가 수행자이기 때문에
1: 그렇죠.
0: 불교를 수행하고 전법하는 일이 첫 번째 일이고 그러니까 이제 전법하는 과정에 있어서 여러 유형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가운데 사회복지도 그 전법의 과정 중에 한 파트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서
1: 맞습니다.
0: 그게 우연히 인연이 되어서 하다가 보니까 다른 것도 보게 되고 그래서 제가 체험하는 것은 이제 아동들을 양육하는 아동시설에서부터 이제 장애인시설 그리고 마지막 인생을 정리하는 노인시설까지 다양하게 경험을 하다가 보니까 결국 그게 한 테두리 안에 있는 거예요, 보면.
1: 그렇죠.
0: 태어나서 죽음에 이르는 것이 우리가 12연기를 얘기를 할때 그게 따로따로 있는 게 아니라
1: 그렇죠.
0: 하나의 굴레 속에서 다 연결되어 있어서 어느 하나를 버리고 취할 수 없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제 발을 디뎌놓게 된것 같아요.
1: 그렇습니다. 우리 불자 가족들 안에는 남녀노소가 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린이 포교, 어린이 복지, 청년 복지, 노인 복지, 장애인 복지가 다그 안에 담겨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이 시간 지대방에서는 사회복지법인 승가원 이사장이신 현각 스님을 모시고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이 시간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소중하게 모아주신 후원금을 통해서 제작되고 있습니다. ARS 전화 한 통화씩 후원에 동참해 주신다면은 앞으로도 의미 있고 소중한 프로그램 만들어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많은 동참과 후원 그리고 격려,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스님께서는 강원도 원주에서 현각 스님이 이런 용어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홍반장으로 불리신대요. 홍반장으로. 어디선가 또 누군가의 또 무슨 일이 생

0: 생기면 틀림없이 나타난다라는 영화의 주인공 홍반장처럼 도움이 필요한 곳이라면 어디든 달려가신다라고 하는데요. 홍반장님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스님?
1: 아니, 누가 그렇다고 얘기를 하기는 하는데,
0: 네.
1: 좀 과찬인 것 같은데, 제가 이제 본사가 월정사이고,
0: 네.
1: 어느덧 절에 들어온 지를 생각해 보면, 거의 60년 가까이 되면서,
0: 그렇죠.
1: 살아온 과정에 참 다행이었다고 생각이 되는 게큰 굴곡 없이,
0: 네.
1: 출가해서, 잠깐 사미 시절 지나고,
0: 네.
1: 아, 이래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몰래 도망가서 해인사 가서
0: 네.
1: 또한 5년 동안 그러니까
0: 공부하시고.
1: 공부하고, 돌아와서 이제 월정사에서 소임 잠깐 보다가,
0: 네.
1: 아, 이것도 시대적 흐름에
0: 네.
1: 뒤져서는 안 되겠다 해서 동대 가서
0: 동대로
1: 또
0: 가서
1: 성림에서
0: 공부하시고.
1: 4년 공부하고,
0: 네.
1: 내려와서 여원에 있는 보덕사 주지 소임을 한 만기 하고, 그리고 평소 이제 원주에는 원주 교도소가 있어서 교도소와 인연이 되어서 왕래하게 되다가 뜻맞는 사람들끼리 전통적 불교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미래 세대는 점점 이제 산중 불교가
0: 네.
1: 여러 가지 거리상이나 또는 접근성에 있어서
0: 네.
1: 생활 공간이 있는 곳에 뭔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0: 네.
1: 이런 그 도량들이 필요하겠다 싶어서
0: 그렇죠. 네.
1: 원주에 자리를 잡고 처음
0: 그러셨군요.
1: 시작한 것이 이제 교도소법회라든지
0: 네.
1: 또는 이제 유치원 유학용이라든지 우리가 할수 있는 범위 내에서
0: 네.
1: 너무 크게 계획을 잡으면 시작도 하기 전에 이제 꺾이게 되어서 제
0: 네.
1: 경험상으로는 절반 정도를 감당할 수 있는 정도의 준비가 되었을 때 한번
0: 네.
1: 시도를 해보고,
0: 그렇죠.
1: 이렇게 해서 지금 한 40년이 지나다 보니까,
0: 네.
1: 이제 여러 분야가 걸치지 않은 분야가 없을 만큼
0: 네.
1: 이렇게 되면서 이제 그런 별명을 듣게 된 것은 가까이 있으니까,
0: 네. 네.
1: 지금 맡고 있는 일들이 하다못해 동네 주민자치에서부터 뭐 생활안전협의회에서부터 뭐 범죄예방자원봉사단이라든지 또 원주 지역의 축제인 한지문화재 축제 위원장도 한 번씩 하고 등등 관심 있는 분야에 인연 맺은 곳에서 쭉한번 시작한 것은 쭉 이어가다 보니까 여기저기 이제 얼굴을 보이게 되었는데
0: 그러셨군요.
1: 제가 그렇게 하게 된 것은 넓게 보면
0: 네.
1: 불교 아닌 것이 없고 불교가
0: 그렇죠.
1: 세상을 떠나서 따로 있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서
0: 네, 맞습니다.
1: 우리가 살아 숨쉬는 공간 그리고 모든 시간 속에
0: 네.
1: 결국 부처님이 전하고자 하는 삶의 어떤 방식이 들어있다고 생각이 되어서
0: 네.
1: 그거를 직접 내가 함께하거나 보여주지 않으면
0: 네.
1: 언어로서 뭐 문자나 언어로서 이게 설명되어질 것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서
0: 네.
1: 하다못해 이제 한 20여 년 가까이를 아침이면 예불 끝나면 동네
0: 네.
1: 사람들 가서 조기 축구도 지금
0: 네.
1: 매일 끊임없이
0: 아,
1: 이렇게
0: 그러시군요.
1: 하고
0: 네.
1: 또 지역이 어떤 이슈가 있는 일이라면
0: 네.
1: 아 이게 옳다고 생각하면 끊임없이
0: 네.
1: 참석을 해서 여기 오기 전에도 방금 원주지에서 강원도에 현안된 문제 중에 하나가 설악산 케이블카
0: 네.
1: 설치 반대하는 모임이
0: 네,
1: 있거든요. 설악산만큼은 본래의 모습대로 좀 지키자. 그래서 거기도 회의도 참석하고 이렇게 올라왔는데 조금만 관심을 갖고 시야를 넓히면 우리가 필요한 곳이 한두 군데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서
0: 맞습니다.
1: 저는 이제 같은 도반들이나 또 후배들이 주지를 할때 주지들에게 내가 살고 있는 옆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모르고 살아간다고 하면
0: 네,
1: 이게 열려 있는 마음이 아니다. 예,
0: 맞습니다.
1: 그런
0: 네,
1: 생각으로 그냥 하다 보니까 한 40년 세월이 흐른 것
0: 예,
1: 같습니다.
0: 스님이 원주지의 홍반장 맞으시네요. 네, 그런데 스님께서 복지의 길로 들어서신 계기가 있지 않을까요?
1: 제가 보덕사 주지를 네. 80년 초에 하고 예. 예, 주지를 소임을 놓고 월정사 큰절에 들어와서 이제 겨울철을 나게 됐는데 네. 그때 마침 지금은 입적하셔서 안 계시지만 진철 스님께서 낙산사 주지를 하시고 네. 처음으로 강릉의 자비영화원이라는 영화원 시설을
0: 영화원.
1: 예, 네. 인수하셨어요. 그거를 이제 세우시고 나서 잠시 그 겨울철에 같은 옆방에서 한철을 지나게 네. 됐습니다. 그 해는 이제 겨울에 눈도 많이 오고 그러는데 저녁 예불이나 새벽 예불을 지나고 나면 네. 월정사에 그 참 별이 좋거든요. 네. 그러면 꼭 스님께서 108일배를 하시고 나오셔서 저도 따라서 하고 나와서 마당을 한 번씩 둘러 네. 보고 숙소로 가게 되는데 네. 그때 많은 말씀을 듣고 나눴어요. 진철 스님 하시면 그 당시에 굉장히 깨어있는 분으로 그렇죠. 알려져 있고 네. 쓰시는 언어나 네. 사고가 현대적 감각을 갖추신 분이라서
0: 그러시죠.
1: 따르는 분들이 많이 계셨고 하거든요. 그리고 실제 낙산주지 하시면서 강릉의 영화원을 시에서 네. 인수해서 그리고 그것을 키우기 위해서 자비원이라는 큰 네. 건축을 하던 시절이었거든요.
0: 그렇죠.
1: 그러면서 그분이 하신 말씀 가운데 불교와 세상이 둘이 아니다.
0: 네.
1: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네. 우리의 좀 여유 있는 그 뭐 환경이라든지
0: 네.
1: 어떻게 보면 우리보다 어렵게 사는 사람 세상에 참 많잖아요.
0: 그렇죠.
1: 근데 그것에 네. 비하면 오히려 우리가 더 여유가 있을지 모를 텐데
0: 네.
1: 그 여유를 우리가 내 몫으로 가져서는 안 된다.
0: 네.
1: 그거를 사회에 환원하지 않으면 우리의 존립이 어렵게 된다.
0: 네.
1: 이런 말씀을 하셔서 느낀 바가 많아서
0: 그러셨군요.
1: 제가 원주에 이제 정착을 하면서 네. 보니까 노숙인 시설이 시에서 운영하는 게 있더라고요.
0: 네.
1: 거기서 위문을 가기 시작하다가 그 이듬해에 91년도에
0: 네.
1: 이거를 문제가 생겨서 누가 운영을 새로 해줬으면 좋겠다는 시로부터의 제안을 받고 그걸 우리가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노숙인시설하고
0: 네.
1: 그다음에 원주복지관을 운영하게 네. 되고 그다음부터 뭐 어린이집
0: 네.
1: 그리고 또 아동시설
0: 네.
1: 또 노인요양 이런 네. 것까지 하나하나 이렇게 늘어나게 되어서
0: 네.
1: 원주에 있는 성불복지의 산하에 제가 17개 사업을 하면서
0: 그러니까요.
1: 노동부에 네. 어쨌든 고용되어 있는 그 직원들의 수가 한 900명 정도 되고 네. 승가원도 지금 현재 종합복지관, 삼전복지관을
0: 네.
1: 비롯해서
0: 네.
1: 행신복지관 그리고 장애인복지관이 성북 관악 네. 그리고 이천 장복해서
0: 네.
1: 그리고 이제 생활시설인 자비마을과 행복마을 다 합하면
0: 네.
1: 승가원도 상근 직원이 500명이 넘는 직원이 근무하고
0: 정말
1: 수요되는 예산도
0: 네.
1: 500억이 넘는 예산을 네. 지금 사용하고 있거든요.
0: 네. 지금 다양하고도 예. 큰 살림을 이끌고 계시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 이제 원주의 성불사가 1982년에
1: 예.
0: 네, 창립이 되잖아요. 예. 올해로는 43주년을 맞이하게 되는데
1: 예.
0: 성불사에 대한 소개도 조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사자는 네. 너무 흔해서 이제 성불원이라고 이름을 지었고
0: 네. 네.
1: 그래서 이제 대한불교 조계종 성불원으로 처음부터 출발을 해서
0: 네.
1: 시내 도심에 있고 그리고 이제 아래층에는 넉넉하진 않지만 성불 유치원을 이제
0: 네.
1: 설치해서 개원해서 지금 36회째 이제
0: 네.
1: 신책을 받았고 그 후로 이런 사회적 역할과 또 신행을 저버리면 또 이게 본질이 잃어버리는 것이 되어서
0: 그렇죠.
1: 늘 이제 기도와 또
0: 네.
1: 신도들에게 교육이라든지 이런
0: 네.
1: 도량으로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0: 네.
1: 살면서 모든 것에는 중심이 있어야 하거든요.
0: 네.
1: 아무리 주변이 화려하다 하더라도 중심을 잃어버리면 그게 오래 갈 수가 없어서.
0: 네.

0: 우리의 중심은 부처님의 말씀 속에서
1: 네.
0: 살아가는 것이고 그거를 또 한 사람이라도 더 전해서
1: 네.
0: 함께 우리가 열반이라고 표현하는 정말 안온한 세계
1: 네.
0: 그런 삶을 이루도록 하는 것은 열반이라는 세계가 따로 죽어서 가는 것이 아니라
1: 네.
0: 내가 일상 속에서 잘못된 그릇된 견해를 걷어내버리면
1: 네.
0: 그게 열반의 삶이라고 하는 말씀을
1: 네.
0: 아주 신조로 여기면서 어쨌든 이 세상에 인연되어서 역할을 하는 데까지
1: 네.
0: 무사도 하다못해 길을 가다가 쓰레기를 하나 줍는다든지
1: 네.
0: 아니면 뭐 넘어진 나무를 일으킨다든지
1: 네.
0: 이런 모든 행위
1: 네.
0: 결국 함께하는 동행하는 것이거든요. 그런
1: 그렇죠.
0: 생각이 늘
1: 네.
0: 가슴에 있어서 제가 이제 아침에 운동하고 나서도 동네 축구하는 사람들끼리 같이 이렇게
1: 네.
0: 아침 식사를
1: 같이 하시고
0: 가정식 백반하는 집에서 하면서
1: 네.
0: 식사를 차리는 시간이 한 20분 정도 시간 타임이 나면
1: 네.
0: 반드시 이제 빗자루를 들고
1: 네.
0: 그 주변이 이제 대부분 밤 사이에 많이 어질러져 있거든요.
1: 그렇죠.
0: 그런 주변은
1: 네.
0: 뭐 특히 이제 젊은들이 많이 모이는 거리라서 뭐
1: 네.
0: 휴지라든지 담배꽁초가
1: 네.
0: 버려져 있으면
1: 나가서 또 도량
0: 네.
1: 쓰시고
0: 그냥 네. 자연스럽게 해서 처음에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 누가 이렇게 버렸을까?
1: 네.
0: 아니 버린 사람은 생각도 없는 사람들처럼 이렇게 비난하다가 어느 순간 누구를 비난하면서 내가 좋은 일을 한다는 것은 이건
1: 네.
0: 양립하지 않는 거다.
1: 맞습니다.
0: 나는 내 일을 할 뿐이다. 내가 쓰고 싶은 여기를 좀 깨끗했으면 좋겠다는 마음 하나면
1: 네.
0: 누가 버렸든 간에
1: 네.
0: 그렇게 하고 또 아무도 안 버려서 깨끗해지면
1: 네.
0: 그대로 좋은 것이고
1: 그렇죠.
0: 이런 생각이 네. 들어서 요즘에는 뭐
1: 네.
0: 그런 생각 없이 형편이 닿으면
1: 네.
0: 하고 형편이 안 닿으면 또
1: 네.
0: 못하는 것이고
1: 또 주어진 일에 예. 최선을 다하시고 예. 그러면 이제 지금 성불원을 개원하시고 지금 40여 년 동안
0: 예.
1: 이렇게 또 복지 또 함께 하고 계신데 이렇게 바쁘고 몸도 고단하실 텐데 그래도 내가 수행자라서 행복하고 또 내가 이런 일을 할 수 있어 행복하다라는 시간이 있으시죠?
0: 예.
1: 네.
0: 우리 행복이라는 것은 뭐 사람마다 느끼는 게 다르기 때문에
1: 네.
0: 돈을 많이 벌어야 행복하다고 느낄 수도 있고
1: 네.
0: 뭐 출세를 해야 행복하다고
1: 같이 느낄 기준이 수도 다를 있는데, 테니까요.
0: 엊그제 또 제가 모임 중에 그 목사님하고 하는 모임이
1: 네.
0: 있어서 거기 원로 목사님이 이제 오셨는데 그분의 일화를 옆에 사람 얘기하다 그러더라고. 근 목사님이면서도 경전 연구도 많이 하고 번역도
1: 네.
0: 이렇게 일본 경전도 번역하시고 이런 분인데
1: 예.
0: 그 사모님이 하시는 말씀이 우리 목사님은 한참 그때 묵상하고 이럴 때는 한 10여 년을 산 중에서 지냈는데
1: 네.
0: 전기도 안 들어와서 촛불 켜고 살았을 때인데
1: 네.
0: 어느 날은 때거리가 없어서 그렇게 또 목사님 오늘 내일 먹을 게 없어요 그랬더니
1: 네.
0: 목사님이 이렇게 표정 없이 앉아 계시다가 좋지 뭐 그랬더니 그럼 죽지 뭐 이러더라는 거예요. 예, 그냥 농담처럼 하신 말씀 같이
1: 네.
0: 그분의 삶의 신조에는 그런 마음이 이건 애면 그러면 걱정한다고 되는 일이 아니라
1: 그렇죠.
0: 그분도 불교적
1: 네.
0: 마음인 거예요.
1: 그렇죠.
0: 뭔가 닿으면
1: 네.
0: 닿게 된다.
1: 네.
0: 닿는 게 끊어지면
1: 네.
0: 죽는 거다.
1: 네.
0: 그 죽음을 두려워하거나
1: 네.
0: 먼 세계의 일로 여길 게 아니라 우리는 네. 순간순간 죽고 깨어나고 죽고 깨어나고 하는 거다.
1: 네.
0: 불교에서 전하고자 하는 마음과 똑 일치하는 거예요. 보면.
1: 네, 그러시군요.
0: 그래서 제가 매일매일 편하게 잠들 수 있고
1: 네.
0: 아침에 일어나면
1: 네.
0: 또 개운하게 일어나서
1: 네.
0: 하루 할 일이 있고
1: 네.
0: 멀리 있는 것을 내다보는 것이 아니라
1: 네.
0: 오늘 할 일을 빠짐없이
1: 네.
0: 이루고 나면 또 저녁에
1: 네.
0: 편하게 잠자리 들어서 하루를 마무리할 수 있고 이런 생각을 하면서
1: 네.
0: 이것이 참 주어진
1: 네.
0: 불교에서 얘기할 때
1: 네.
0: 안온한 행복이구나.
1: 네.
0: 그래서 어떤 불교 교리

0: 해석에서도 보면 선정주의자들이
1: 네.
0: 선정에 들어있을 때는 고요함을 유지하는데
1: 그렇죠.
0: 출정하고 나면 세상은 달라진 게 없다라고 할 때,
1: 네, 맞습니다.
0: 요즘 어떤 읽은 책에서 의미 있는 게 불교의 선정은 입정하고 출정하는 게 아니라
1: 네.
0: 그냥 늘 선정 상태로 살아가는 거다. 이런 얘기가 들어서
1: 네.
0: 바로 우리도 불심을 갖고 있는 분들이 그런 깨달음의 마음을
1: 네.
0: 분리하지 말고
1: 네.
0: 밥을 먹을 때나 일상 일을 할 때나 늘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면 뭐 크게 갈등 없이 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1: 아유, 감사합니다. 스님, 그 바쁜 와중에도 그 많은 일을 하시면서도 이렇게 오늘 기꺼이 우리 BTN 불교TV 지대방을 찾아주셨는데요.
0: 진명스님 불러주면 언제든지 옵니다.
1: 스님, 감사합니다.
0: 예.
1: 그래도, 아까 끝말씀이 우리 제가 불자님들, 우리 시청자들도 꼭 간직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만, 짧게 우리 제가 불자님들이 또 시청자들이 마음에 담고 살아갈 수 있는 끝말씀 한 말씀 남겨주십시오.
0: 네, 신도님들께 꼭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경전에도 이제 부처님 말씀하셨지만, 내가 길을 가는 데는 반드시 나를 인도해주는 스승이 있어야 된다. 그가 신도님들도 반드시 자기를 인도해주는 스승을 찾는 것을 일상화하고, 또 스승으로부터 받은 가르침이나, 그리고 스승이 알려준 길을 의심 없이 가는 것이 필요한데, 그게 멀리 있는 게 아니라 나의 일상 속에서 그런 것을 찾았으면 좋겠고, 그리고 좀 굳은 신념을 가지고 늘 노력하는 정진하는 그런 모습이 꼭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요즘 이제 세상이 자꾸 혼란스럽고 이럴 때 많이 갈등하고 방황하는 분들이
1: 그렇죠.
0: 계시는데, 이럴 때마다 부처님 경전에서 답을 찾으면 그렇게 혼란스럽지 않게, 아무리 세상이 시끄럽고 어렵다 하더라도 나는 고요함을 유지할 수 있다라는 마음으로 하던 일에서 늘 여유하게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1: 아유, 감사합니다. 스님, 여러 가지 일 하시려면 건강하셔야
0: 예.
1: 됩니다. 네, 늘 청안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1: 스님. 네, 승가원의 30년은 완성이 아닌 새로운 시작입니다. 보호에서 자립으로, 시설에서 지역사회로, 시혜에서 동행으로 나아가는 길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승가원이 써내려갈 불교 사회복지의 또 다른 30년의 여정을 기대하고 주목하겠습니다. BTN 불교TV의 모든 프로그램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의 소중한 후원금을 통해서 제작되고 있습니다. 의미 있는 시간을 만들 수 있도록 동참하고 후원해 주신 우리 후원자 여러분을 제가 축원하는 마음으로 몇 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나라니 불자님, 유종학 불자님, 그리고 최미경 불자가족 여러분, 그리고 무수한 우리 부따회 후원자 가족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지대방 시간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다음 시간에도 귀한 분 모시고 찾아뵐 테니까 여러분들 많은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행복한 부처님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BTN 불교 TV 시청자 여러분, BTN 불교 TV 지대방 진행하고 있는 진명입니다. BTN 불교 TV는 우리 불자 가족 여러분들의 소중한 나눔으로 부처님의 법을 전하고요, 또 수행의 현장을 알리면서 불교 포교의 길을 밝혀 나가고 있습니다. 작은 정성 하나가 다른 이에게는 큰 깨달음의 등불이 된다는 거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바로 060-800-700번 다시 한번 해드릴게요. 060-800-700번으로 ARS 후원으로 함께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BTN 불교 TV는 우리 불자 가족 여러분들과 함께 더 맑고 밝은 세상, 부처님 세상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늘 응원해 주시고 후원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태양은 낮에 빛나고 달은 밤에 빛난다. 전사는 무장하여 빛나고 존귀한 님은 선정으로 빛난다. 그런데 깨달은 님은 일체의 밤낮으로 빛난다.

만약 죄를 지었으면 감추지 말아야 한다. 감추지 않으면 죄가 가벼워지고 부끄러움을 느끼면 그 죄악 자체가 소멸돼버리고 만다.

0: 늘 한결같이 꾸밈 없는 시각으로 균형 있게 바로 서길 바라는 마음. 그 오랜 바람으로 공익을 위한 공영신문으로 바로 서다. 바른 보도로 밝은 미래를 여는 서울신문.
1: 예전에 한시성을 가진 권세 높은 태수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재산이 많고 여러 노비들을 거느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득이라는 젊은 남자 노비가 몰래 야반도주를 하는 일이 벌어졌고 이를 안 한태수는 크게 분노했습니다. 화가 난 한태수는 도망간 득을 대신하여 그의 임신한 부인을 캄캄한 광에 가두어 버렸습니다. 하지만 한태수의 새 며느리가 득의 부인이 광에 갇혀 있는 것을 발견했고 슬피 우는 그녀를 매우 가엽게 여겼습니다. 새 며느리는 긴장을 베풀어 한밤중에 시아버지 몰래 득의 부인이 득을 따라서 도망가도록 도와주었습니다.
2: 며느님 잊지 않겠습니다.
1: 세월이 흘러 한태수가 세상을 떠나고 부유했던 집안의 가세는 점차 크게 기울고 말았습니다. 지금은 손자 한만동만 집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가난에 허덕이던 한태수의 손자 한만동에게 처음 보는 한 노승이 찾아와서 말을 걸었습니다. 놀랍게도 한만동에게 노승은 자신이 바로 과거에 도망쳤던 노비 득의 자손이라고 밝혔습니다. 한만동은 매우 놀랐습니다. 자신의 정체를 밝힌 노승은 과거에 어머니가 입으신 은혜를 갚겠다며 한만동에게 훌륭한 묘자리를 하나 일러주었습니다. 의심하면서도 한만동이 노승의 말대로 묘를 쓰자 신기하게도 금세 모든 일이 잘 풀리기 시작했고 돈도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땅을 잘 보는 직원이 찾아와 지금의 묘자리를 옮기면 훨씬 더 큰 부자가 될 것이라며 한만동을 꾀었습니다. 이미 충분히 먹고 살만해졌지만 더 큰 돈에 눈이 먼 한만동은 결국 직원의 말에 홀려 노승이 일러준 묘자리를 파헤치고 말았습니다. 소문을 듣고 급히 달려온 노승은 한만동에게 지금 묘자리는 천하의 명당이라며 묘를 파는 것을 막아섰습니다. 한만동은 노승의 말을 듣고 정신이 들어 파헤치는 것을 바로 멈췄습니다. 노승은 묘자리를 파는 바람에 몇 년 후에 한만동이 장님이 될 거라며 화를 면하려면 자신이 일러주는 곳에 절을 지어야 한다고 일러주었습니다. 그렇게 지어진 절이 바로 증심사입니다.

0: 순서를 따라 바로 출발해보자고.
1: 어떡하면 환웅 보살님을 만날 수 있을까 생각 중이야.
2: 공부는 마음의 양식이랬거든. 수리 수리 마하 수리 불국사로 고고.
3: 스님, 정말로 만배의 복을 봐줄 수 있는 겁니까?
4: 그럼 만배 그 이상의 복을 받을 게다.
5: 모량리의 대성이란 나이가 이제 너희 집에서 환생할 것이다.
4: 귀한 일이군. 일주인이 신하도록 손을 펴지 않으니.
6: 잠깐만요. 아이가 손을 폈어요.
0: 전생의 어머니를 위해선 석굴암을 지어 효의 마음을 다했답니다. 몽이와 동이의 절 따라 전설 따라. 많은 시청 바랍니다.

0: 다양한 분야의 명사를 초청해 삶의 지혜를 들어보는 시간, 릴레이 특강 지혜의 다락방의 김지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더 좋은 차, 더 큰 집, 더 좋은 옷을 갖기 위해서 매일 앞만 보며 쉼없이 달려갑니다. 아마 이 모든 것들이 더 나은 미래, 더 큰 행복을 가져다 줄 거라 믿기 때문일 텐데요. 과연 그럴까요? 오늘 지혜의 다락방은 이렇게 행복을 찾아 바쁘게 움직이는 현대인들을 위해 준비를 했습니다. 1700만의 공부 멘토, 교육 전문가 한재우 작가님 모시고 행복에 대한 이야기 자세히 나눠보겠습니다. 네, 작가님 한 주 만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시청자 여러분께도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1: 네, 다시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한재우입니다.
0: 네, 작가님 지난 시간 아주 유익하고 또 즐거운 강연을 들려주셨는데 오늘은 강연의 이야기에 앞서서 이 작가님의 개인적인 이야기를 좀 나누고 싶은데요. 작가님 제가 지난주에 소개를 해드린 것처럼 서울대 법대를 나오셨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서울대 법대 하면 딱 머릿속에 그려지는 엘리트 코스가 있습니다. 그런데 작가님께서는 다른 길을 선택하신 만큼 제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사법고시 이 공부는 따로 안 하신 거예요, 작가님?
1: 네, 일반적인 코스들이 있죠. 저도 대학교 들어갈 때 사법시험 준비를 했고 법학 공부를 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희한하게 법학 공부가 잘 안 맞더라고요. 네. 공부가 좀 재미가 없고 잘하고 싶은 마음이 좀처럼 들지 않고 네. 그러다 보니까 몇 번 시도했다가 그만두었고 결국 그 분야에서는 또 실패를 한 것이 맞습니다.
0: 작가님께서 공부에 흥미가 없었다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좀 아이러니하기도 한데요. 이 사법고시를 포기를 하셨다고 표현을 하면 맞을까요?
1: 네, 맞습니다. 그만두었고요. 다른 길을 가야겠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0: 자, 그럼 그 길을 뒤로 하고 선택하신 길이 바로 지금인지도 여쭙고 싶습니다.
1: 네, 지금 제가 글을 쓰고 강의하는 일을 주로 하고 있는데 바로 한 건 아니고요. 처음에 제가 도전했던 일은 작은 카페였습니다. 숙명여대 옆에 네. 한 평짜리 조그만 테이크아웃 커피점을 열어서 장사를 해봤고요. 네. 제가 공정무역 커피에 관심이 있고 또 유니세프에 기부를 하고 싶어서 1:1 기부 모델로 해봤습니다. 그러다가 잘 안 돼서 회사에도 취직을 해봤고 네. 회사 생활을 하다가 책을 냈는데요. 책 내고 강의를 했는데 그게 좀 반응이 좋았어요. 그래서 입소문이 나서 강의를 조금씩 늘리다 보니까 지금처럼 전업 작가 그리고 전업으로 강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0: 와, 저희가 보통 알고 있었던 것보다 더 많은 경험을 하신 건데요. 작가님 사실 이 사법고시를 통과해서 엘리트 코스를 거치면 그야말로 안정적인 삶을 살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것들을 뒤로하고 다른 선택을 하셨는데 지치거나 힘들었던 적은 없으세요?
1: 힘들지 않았다고 말씀드리면 거짓말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지금 많은 분들이 힘드시잖아요. 네. 회사에 취직하려고도 힘들고 맞습니다. 돈 벌고 사업하는 거 모두가 힘든 일인데 그거에 비해서 제가 유달리 힘들었다라고 말씀드리기에는 조금 그런 것 같아요. 대신 제가 이런저런 일들을 경험하면서 얻었던 것들, 네. 그러니까 자산이라고 할까요? 네. 실패를 통해서 겪었던 자산들이 분명히 있고 그것이 저한테는 굉장히 큰 자양분이 된 것 같습니다. 그걸 토대로 지금 이렇게 빤야 이야기라는 소설도 쓸 수가 있었고 또 강의를 조금 더 풍성하게 할 수 있게도 된 것 같습니다.
0: 이 지난 시간 동안 축적된 자산이 지금의 작가님을 만들어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데 또 한 가지 궁금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도 잘하시고 강연을 술술 하시는 작가님께서도 대중 앞에서 10분도 채 말을 하는 게 어려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정말 그러셨나요?
1: 네, 제가 처음 강의를 했던 게 회사에서 직원들 한 100명 정도 앞에서 10분 말할 시간이 있었습니다. 네. 근데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는 거예요. 10분치 원고를 미리 썼고요.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달달 외웠습니다. 네. 그랬더니 반응이 엄청 좋았어요. 그렇게 말을 잘하는 줄 몰랐다. 너무 재밌다. 그래서 이게 하면 되는 건가 싶어서 그 다음에 한 30분 정도 발표할 기회가 있었는데 역시 써서 외웠고 그 다음은 네. 1시간. 그렇게 조금씩 연습을 하다가 또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팟캐스트를 열었어요. 네. 팟캐스트를 오래 하다 보니 조금 훈련이 되어서 이 자리까지 온 게 아닌가 싶습니다.
0: 야, 그만큼 또 시간을 투자하신 거네요, 작가님. 사실 사람이 누구나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성과를 낼 때 가장 행복하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작가님 지금 정말 그야말로 그동안 꿈꿔왔던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또 성과를 내고 계신데 작가님께 여쭙고 싶습니다. 작가님 요즘 행복하십니까?
1: 네, 저는 제 일이 행복하고 즐겁습니다. 그 행복에 어떻게 나아가는지, 그리고 행복에 나아가는 핵심적인 비결을 오늘 말씀드릴 텐데요. 강의 중에서 그 이야기를 또 나누도록 하죠.
0: 야, 작가님께서 이 어려운 질문에 바로 아, 저는 행복합니다라고 대답을 하시니까 오늘 강연이 더욱 기대가 되는데요. 작가님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조금 더 행복에 가까워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작가님 바로 강연 청해도 될까요?
1: 네,
0: 강연
1: 알겠습니다.
0: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빤야 이야기의 저자 한재우입니다. 우리는 참 열심히 삽니다.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일하고 하루 종일 열심히 삽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열심히 하루하루를 보내는 걸까요? 이 질문에 대해서 곰곰이 답을 찾아나가다 보면 대부분 보다 행복해지기 위해서라는 답에 도달하실 겁니다. 내가 원하는 대학에 들어가지 않으면 불행할 것 같으니까, 좋은 회사에 들어가지 않으면 불행할 것 같으니까, 돈을 많이 벌지 못하면 불행할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보다 행복해지기 위해서 열심히 사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하는 대부분의 행동의 궁극적인 목표가 행복이라면요, 우리는 필연적으로 이런 질문을 한 번쯤 던져야 합니다. 나는 행복해지는 방법을 과연 알고 있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기분이 좋지 않을 때, 내가 우울할 때, 좌절감을 느낄 때 나는 이 순간 보다 행복해질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있다고 자신하는가? 보통 이런 것들을 떠올릴 겁니다. 맛있는 걸 먹고 싶어? 무언가 물건을 사면 좋을 것 같아? 여행을 가면 좋을 것 같아? 작은 문제도 그렇고 큰 문제, 더 나은 회사, 더 나은 일, 혹은 연봉이 올라가면 행복할 것 같아. 그럼 내가 지금 행복해지는 방법을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거든, 지금 생각하신 그 답변들에 대해서 한계나 부작용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대부분의 답에는 한계 혹은 부작용이 있습니다. 예컨대 기분이 좋아지고 싶어서 내가 야식을 시켜 먹었다. 그럼 먹기 전에는 행복할 수 있지만 먹고 나서 배가 부르면 행복하지 않죠. 또 매일매일 작은 행복을 추구하고자 야식을 먹는다면 결국 건강이 좋지 않아질 겁니다. 이게 한계 혹은 부작용입니다. 큰 일들도 그렇습니다. 좋은 대학, 좋은 회사, 더 나은 집, 더 나은 차, 더 많은 것들을 원해서 내가 저것을 얻으면 행복하겠지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열심히 살아갑니다. 그런데 막상 그것을 얻었는데, 또 여러 번 얻고 났는데 내가 그렇게 기대한 것만큼 많이 행복하지 않아요. 이런 것들을 여러 번 반복하다 보면은 우리는 삶이 좀 공허한데, 많은 것을 얻었는데 여전히 행복하지 않은데 라는 느낌을 조금씩 갖게 됩니다. 도대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열심히 살았는데 왜 내가 공허할까요? 빠진 퍼즐이 무엇일까요? 거기에 대한 대답이 오늘 나누어 드리고자 하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교육을 담당하는 강사입니다. 학생을 대상으로 이야기하기도 하고 학부모 그리고 교사 혹은요 기업체에서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어떻게 하면 더 효율적으로 학습을 할 수 있는지, 집중하고 몰입할 수 있는지를 이야기합니다. 이것들은 모두 외적인 성취에 대한 거죠. 내가 조금 더 많은 것을 얻고 조금 더 나은 조직에 들어가기 위한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하면 외적인 성취를 할 수 있을까요? 그 핵심적인 비결은 사실 내적인 성취에 있습니다. 내가 내적인 성취를 무언가를 하면 시간 간격을 두고 그것이 외적인 성취로 발현이 됩니다. 예전에 헤르메스 주위에서 이런 말을 했죠.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안에서와 같이 바깥에서도. 바로 이런 것들이 내적인 성취가

외적인 성취를 보장하는 근본적인 원인이다라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내적인 성취가 진짜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고 싶어서 이거를 스토리로, 소설로 담아내야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문제는 저는

맥북에서 글을 쓰다가 글이 막히면 바닥에 앉아서 좌복에서 명상을 하다가 다시 다음 장면이 떠오르면 책상에 앉아서 글을 쓰고 이 작업을 반복했습니다. 처음에는 갈매기의 꿈이라는 책이 있죠. 리처드 바크의 갈매기의 꿈처럼 2만 4천 자만 쓰고 싶었습니다. 근데 쓰다 보니 2만 4천 자는 훌쩍 넘더군요. 그 다음 목표가 뭐였냐? 헤르만 헤세의 데미안이 약 7만 자 정도 됩니다. 데미안 정도의 두께가 되는 소설을 썼다면 그래도 읽어줄 만하겠다. 쓰다 보니 7만 자에 도달했습니다. 근데 아직 결론 부분에 이르지 않았어요. 마저 다 쓰고 나니 약 11만 자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소설을 쓰는데 걸린 시간이 초고 작성에 딱 40일 정도가 걸렸습니다. 처음에 어떻게 써야지 정해놓은 게 아니라 제가 명상을 하면서 파고 들어가면 쓰다 보니 글을 내고 나서 읽어주신 분들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끝날 줄 알았는데 점점 더 깊어진다. 읽는 것만으로도 명상이 된다. 자, 이 소설은 원숭이가 주인공인 우화 소설입니다. 갈매기의 꿈이나 연금술사와 같은 어린왕자와 같은 우화죠. 주인공 빤냐는요, 회색 숲에 살고 있는 어린 원숭이입니다. 호기심이 많고 굉장히 연민해요. 그런데 호기심이 많은 만큼 어릴 때부터 겁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두려움이 많았던 거죠. 그래서 이 빤냐의 아버지가 회색 숲 원숭이 중에서 알파 우두머리였는데요. 어떻게 하면 내 아이가 두려움을 겪지 않고 이 두려움을 극복하고 조금 더 담대한 원숭이가 될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아버지가 준 답은 이겁니다. 내가 아는 걸다 가르쳐서 저 아이를 우두머리로 만들면 그래도 두려움 없이 이 세상을 살지 않을까? 그래서 자기 아들 빤냐에게 특별한 훈련들을 많이 시킵니다. 빤냐도 아버지처럼 우두머리가 된다면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믿고 열심히 달리죠. 그런데요, 회색 숲에는 전통이 하나 있었어요. 원숭이가 늙어서 병들고 죽을 때가 되면 그 자리에서 죽지 않고 저 북쪽 끝에 아무도 없는 어둠의 숲에 가서 최후를 맞이하는 전통입니다. 빤냐도 어린 시절 어둠의 숲이라는 곳에 가보고 싶어 하는데 아버지는 아예 그 이야기를 꺼내지 못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혹시나 빤냐가 늙고 병들고 죽는다는 것을 알게 되면 더 두려움이 커질까 봐 염려했기 때문인데요. 근데 우리들은 그렇죠. 하지 말라면 또 그걸 하지요. 빤냐는 그 어둠의 숲에 어느 날 갑니다. 거기에 가서 늙고 병들고 죽어가는, 그리고 죽어서 쓰러져 있는, 시체가 부패되어 가고 있는 그런 원숭이를 보고 충격을 받습니다. 내가 나중에 시간이 되면 저렇게 된 것인가? 다시 말해, 우두머리가 된다면 내 두려움에서 깨끗이 벗어날 수 있을 거라는 막연한 믿음이 있었는데요. 생로병사를 보고 나니 우두머리가 된다고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버렸던 겁니다. 막연한 믿음. 무언가를 열심히 추구하면 문제가 다 해결될 것 같지만 실제로 그것을 얻고 나니 그렇지 않았다. 사실 저도 이러한 경험을 여러 번 해왔습니다. 제 기억에 최초의 경험은 대학교 입학되었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시절 서울대 법대만 들어가면 왠지 모든 게다 해결될 거라고 믿었습니다. 뭐돈 문제도 그렇고, 뭐 사회적 지위도 그렇고, 관계도 그렇고, 거기만 들어가면 다 해결될 거야 라고 믿고 정말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운도 좀 따라줘서 대학에 합격했을 때 입학하기 전에 학교에서 대학생활의 길잡이라는 작은 책자를 줬습니다. 그 책자를 입학 전에 쓱쓱 읽어보는데 이런 구절이 있었어요. 대학에 들어가면 의외로 우울증을 겪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다. 왜냐? 고등학교 때는 다들 그래도 공부를 좀 하는 친구들이죠. 그러니까 공부를 잘한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내가 굉장히 특별한 사람, 특별한 존재, 썸바디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서울대에 들어오고 나면 어떤가요? 다들 공부를 잘해요. 전교 1등 안 해봤던 친구는 없어요. 그러니 공부를 잘하는 것이 나야라는 나의 특별한 정체성이 아무것도 아닌 게 되어버린 겁니다. 썸바디가 노바디로 깨끗이 바뀌는 것을 본 순간 우울증과 좌절감을 겪는다는 이야기였죠. 저는 20살 무렵에 그 책을 읽다가 이게 뭔 얘기야? 말도 안 돼?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게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인지 깨닫는 데는 채두 달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저도 대학교 입학하고 나서 3월, 4월 신입생 시절을 겪으면서 똑같이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저만 그런 게 아니죠. 다른 분들도 다 마찬가지실 것 같습니다. 내가 그 대학만 들어가면, 내가 그 회사만 들어가면, 내가 돈만 벌면, 내가 내 집만 가지면, 내가 결혼만 하면, 내가 무언가 원하는 것을 이루면 내 문제들이 해결될 거라는 막연한 믿음들이
한두 가지씩은 있을 겁니다.

그런데 막상 대학에 합격하고 회사에 취업했을 때, 연봉이 올라갔을 때, 혹은 결혼을 했을 때 나의 문제가 깨끗이 사라지느냐? 전혀 그렇지 않죠. 막연한 믿음이 깨지면서 우리는 공허함을 맛보게 됩니다. 그러면 그때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때 어둠의 숲에서 만난 수행자 원숭이, 이를 잡지 않은 원숭이가 이런 조언을 합니다. 한번 태어난 이상 죽음을 맞이하는 건 정해져 있지만 그 사이의 시간을 어떻게 채울지는 정해진 게 없어. 하지만 지혜로운 원숭이라면 이 삶에서 주어진 가장 중요한 일을 선택하지, 바로 마르가를 찾는 일 말이네. 마르가가 무엇인가? 이번 삶에서 도달해야 할 그대만의 자리네. 길이라고 해도 좋고 해답이라고 해도 좋아. 혹은 살아가야 할 이유일 수도 있지. 어떤 식으로 표현하든 마르가가 이번 삶에서 도달해야 할 목적지라는 사실은 달라지지 않는다네. 그렇습니다. 마르가. 마르가는 원래 산스크리트어입니다. 버머라고 하죠. 이 버머에서 길을 의미합니다. 작은 오솔길 같은 게 아니라요. 군대가 행군하는, 대군이 행군하는 정말 넓은 길을 의미합니다. 원래는 물리적인 길에서 출발해서 인생의 방향, 가야 될 길까지 나아갑니다. 이 마르가가 한자로 번역되어 들어올 때 길, 도자를 썼습니다. 그래서 불교에서 보면 여덟 가지 바른 길, 팔정도가 있죠. 그 팔정도, 도의 원래 산스크리트어가 마르가입니다. 마르가는 이번 생에 내가 가야 할 길, 소명, 비전을 이야기합니다. 위대한 많은 분들은 인생에서 이 마르가를 찾는 것이 행복해지는 아주 중요한 포인트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파울로 코엘리오는 연금술사에서 이렇게 얘기했죠. 이 생을 왜 태어났는지, 이번 삶의 목적을 알아야 된다. 소설가 마크 트웨인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번 생에 정말 중요한 날이 이틀 있다. 하루는 내가 태어난 날, 하루는 내가 왜 태어났는지 알게 된 날. 심리학자 빅터 프랭클도요, 죽음의 수용소에서 말하기를 삶의 의미를 찾아야 된다고 했습니다. 소명, 의미, 목적, 바로 그런 것들이 마르가입니다. 그 마르가를 찾을 때 우리 삶이 조금 더 충만해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마르가가 뭔지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마르가는 우선 직업이 아닙니다. 직업, 명사로 표현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내가 이번 생에서 무엇을 향해 헌신할 것인지 동사로 표현하는, 역할로 표현하는 것이 조금 더 가깝습니다. 그래서 같은 직업을 갖고 있다고 해도 그 사람의 마르가는 전혀 다를 수가 있어요. 제가 아는 분 중에 학교 선생님이 계셨습니다. 이분은 원래 영재교육 쪽을 좀 담당하셔서 굉장히 우수한 학생들을 데려다가 뭐 선행도 시키고 심화도 시키면서 이 아이가 빠르게 성장하는 모습을 보면서 보람을 굉장히 느끼시던 분이었습니다. 근데 그분이 장학사가 되시면서 맡은 역할이 아주 소외된 아이들을 발견 혹은 발굴하는 거였어요. 왜 발굴이라는 표현을 썼느냐? 어떤 아이가 학교에 올 때 굉장히 탄내, 항상 옷에서 탄내가 나는 아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위 아이들이 조금 싫어하고 꺼려하기도 했죠. 도대체 이 아이가 왜 맨날 탄내가 나서 옷을 입고 오느냐? 이 장학사분이 아이의 집을 찾아가 봤더니 부모님은 안 계시고 정말 산골에서 할머니랑 같이 사는데 옛날 영화에 나오는 것 같은 오두막집에서 아궁이에 불을 때며 살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가 굉장히 소외됐고 경제적으로 어려운데 이런 아이가 제도권 안에 들어와서 제대로 지원을 받으려면 사실 이런 상황에 있는 아이들을 발굴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이 장학사님께서 충격을 받으시고요. 그렇게 굉장히 어려운 아이들을 발굴하는 일을 일종의 소명으로 삼으십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교사라고 해도 내가 어떤 일에 헌신할 것인가는 다른 문제인 거죠. 두 번째, 마르가는 전혀 거창할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인생의 소명, 비전이라고까지 표현을 하니까 굉장히 대단한, 멋진 일을 해야지 마르가가 아닐까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나만이 할 수 있는 일이고 이거를 내가 꼭 해야 하는 일이고 그리고 그냥 이번 생에 나 이거 계속 해야 돼 라는 느낌이 든다면 그게 마르가입니다. 예를 들어 아주 작은 노포, 30년, 40년 운영한 노포의 주인장이 내가 이 조그만 가게를 문을 닫으면 우리 동네에 싼 값으로 와서 국밥을 먹을 단골들이 끼니를 채울 곳이 없어진다. 그래서 힘들어도 수익이 남지 않아도 이 일을 계속해야 된다 라고 사명감을 느끼신다면 그게 그분의 마르가인 겁니다. 굉장히 큰 기업의 CEO라면 직원들, 그리고 직원들에게 딸린 가족들, 수만 명을 먹여 살릴 책임감을 느끼실 수 있죠. 그게 그분의 마르가일 겁니다. 저 같은 경우는

말을 통해서 그리고 글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무언가를 가르치고 깨닫게 하는 것이 제가 가진 마르가의 신호입니다. 마르가는 내가 할수 있는 일, 내가 느끼는 일, 나만이 해야 하는 일이라고 느낀다면 그 규모와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또 하나 마르가는요, 새로 만들어야 하는 게 아닙니다. 사실상 마르가는 이미 존재합니다. 이미 존재하는 마르가를 내가 다만 발견할 뿐인 거예요. 제가 지금은 전업 작가로서 강사로서 이렇게 살고 싶지만요. 제가 처음으로, 야, 작가가 돼서 살면 좋겠다. 작가가 되고 싶다고 처음 떠올렸던 때가 32살 때입니다. 조그맣게 커피집, 가게를 운영할 때였는데요. 그 조그만 커피집으로 왔다 갔다 하는 길이 좀 너무 힘들었어요. 작은 가게에 같은 자리에 박혀서 움직이지 못하는 것도 싫었어요. 그래서 돌아다닐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돌아다니면 살수 있을까? 글을 쓰면 그래도 돌아다닐 수 있겠다. 그 순간, 야, 작가가 돼서 먹고 살수 있으면 좀 좋겠다. 이런 생각을 처음 했어요. 그런데 그 순간 제 머릿속에 언뜻 스치고 간 장면이 있었습니다. 초등학교 6학년 때였는데요. 제가 학교 운동장을 걸어가는데 제 옆에 저희 반 담임 선생님은 아니셨고, 과학 담당, 과학 상자 담당하시는 선생님과 함께 걸어가던 적이 있었습니다. 선생님이 저한테 물으셨어요. 재우야, 네가 제일 잘하는 일이 뭐니? 왜냐하면 제가 그 당시에 과학 상자 만들기도 했었고, 뭐 리코더도 조금 불었고, 재즈 차기도 했고, 또 반에서 반장, 뭐 회장 이런 것도 두루 했습니다. 그러니까 선생님께서는 재우야, 네가 제일 잘하는 일이 뭐니?라고 물으셨던 거예요. 그 질문을 받고요, 내가 제일 잘하는 일이 뭘까를 머릿속에서 팽팽팽 생각했던 기억이 납니다. 빠르게 생각을 하면서 내가 리코더를 좀 불지만 나보다 잘하는 아이들은 많아. 내가 바둑을 좀 두지만 내가 프로 기사 같은 수준은 전혀 아니야. 내가 공부를 좀 하지만 나만큼 하는 아이들도 많아. 이렇게 하나둘씩 제쳤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제가 선생님께 드린 답변이 이겁니다. 저 글쓰기를 잘하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학교에서 과학 독후감 쓰기 대회라든가 백일장 같은 데 내면은요, 1등은 아니더라도 최소한 매번 장려상 이상은 탔습니다. 그 기억이 있기 때문에 글을 쓰면 그래도 내가 어느 정도는 할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었고, 글쓰기요라고 답을 했던 거예요. 그 기억이 무려 20년 만에 떠올랐습니다. 새카맣게 잊고 있었던 그 기억이요. 작가가 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 순간, 그래, 나 20년 전 어렸을 때 글쓰기가 자신이 있다고 생각을 한 적이 있었지라고 떠올렸던 거예요. 그리고 저는 그때 소름이 돋았습니다. 마르가는 이런 겁니다. 원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마르가는 모든 분들에게서 발견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이 바르가를 그럼 우리는 왜 찾지 못할까요? 대표적인 이유는 바쁘기 때문이죠. 일상이 바쁘고 해결해야 될게 많으니까 바르가까지 우리의 관심을 돌리지 못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어렸을 때는 빨리 나이 들고 싶어 하죠. 어른이 되면 뭔가 인생이 해결될 것처럼 느껴요. 근데 어른이 되어보면 어떤가요? 더 힘드시죠. 그래서 야, 니 때가 좋지, 학생 때가 좋았지, 어른이 되면 누구나 이런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바쁘다고 미뤄두는 것은 답이 아닙니다. 우리가 열심히 살때 마르가 없이 바쁘게 열심히 사는 것은 결국 공허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와인을 만들 때요, 포도를 으깨는 일부터 시작합니다. 열심히 부지런히 으깹니다. 근데 아무리 으깨도 그 포도 속에 효모가 들어있지 않으면 와인이 되지 않습니다. 그냥 포도즙이죠. 마르가가 바로 그런 겁니다. 두 번째 이유는요, 실제로 질문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하면 더잘살수 있지? 어떻게 하면 공부를 잘할 수 있지?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지?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수 있지? 다시 말해, 무엇이 나에게 이익일까에 대해서는 우린 많이 묻습니다. 그런데요, 너는 이번 생에 왜 태어났을까? 네가 이번 생에 태어난 목적은 뭘까? 이번 생에 너의 소명은 뭘까? 라는 질문은 사실 잘 하지 않습니다. 묻지 않으니까 마르가에 도달하지 않는 거죠. 세 번째 이유는요, 불편하기 때문입니다. 마르가라는 게 뭔가 좋아 보이긴 하는데, 그것을 따라가다간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안정된 직장 혹은 내 가족, 지금 이 자리를 무언가 훌훌 털어버리고 말 그대로 머리를 깎고 스님이 되든가 수도원으로 들어가 버리는, 다시 말해 속세에서 완전히 벗어난 무엇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두려움 혹은 불편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밀어두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이번 생에서 진짜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으면 내 삶이 편안하기만 할까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했습니다. 그런 분들의 이야기를 종종 듣습니다. 내 일을 잘하고 있었는데 건강이 갑자기 안 좋아졌어. 자꾸 몸이 안 좋아서 그 일을 계속할 수가 없었어. 내가 가게가 잘 되는데 정말 생각하지도 않았던 사기를 맞아서 실패를 경험하면서 그 사업이 무너졌어. 그래서 그 길을 가지 못하고 내 인생의 경로를 바꿨어. 이런 경험 주위에서 종종 보시죠. 내가 불편할 것 같아서 내 인생에 진짜 가야 될 길을 가지 않으면 그런 뜻밖의 일들이 닥칠 수도 있습니다. 이 세상이, 우주가 혹은 무의식이 나의 방향을 자꾸 바꾸도록 푸시하는 거예요. 그럼 마르가를 찾는면 인생이 힘들어질까요? 아니 먹고 살기도 힘든데 무슨 마르가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냐? 비전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냐?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마르가를 찾으면, 내 인생의 비전과 소명을 찾으면 사실 삶이 조금 더 심플해집니다. 명료해지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자, 보세요. 내가 지금 노를 저으면서 배를 나아가고 있어요. 근데 내가 가야 될 목적지가 분명합니다. 저기가 마르가예요. 내가 가야 될 목적지가 저기예요. 그럼 지금 평평하다, 아주 순탄하다, 열심히 노를 저어야죠. 그런데 앞에서 지금 풍랑이 불기 시작했어요. 그럼 나는 어떻게 할까요? 방향을 바꾸나요? 아니죠. 내 주의력은 어떻게 이 풍랑을 헤쳐나갈 것인가에만 집중이 되겠죠. 왜냐하면 내가 가야 할 목적지가 바로 저기니까. 반면 내가 만약에 이 풍랑이 너무 거세서 내가 가진 능력과 깜냥으로 이 풍랑을 넘어갈 수가 없다. 그럼 나는 어떻게 할까요? 기다려야죠. 지금은 인연이 아닌가? 지금은 운이 아닌가? 기다려야 합니다. 가야 될 목적지가 저기니까요. 다시 말해, 가야 될 목적지 마르가가 있으면 삶이 훨씬 심플해지는 거예요. 만약에 마르가가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가 순탄하다면 이 길을 갑니다. 근데 풍랑이 불면은요, 꼭 이쪽으로 갈 필요가 없어요. 방향을 바꿉니다. 그런데 방향을 바꾸어 가던 길에도 또다시 풍랑이 불 수 있죠. 그럼 또다시 방향을 바꿀 거예요. 이걸 몇 번 반복하다 보면 나중에 생각하기를, 내가 굉장히 바쁘게 열심히 살았는데 어디를 향해 갔던 거지? 라는 공허함에 휩싸일 수가 있습니다. 삶이 심플해지고 명료해진다. 바로 이것이 마르가의 선물입니다. 마르가를 찾아간다고 해서 삶이 덜 힘들어진다는 뜻은 아닙니다. 몸은 조금 더 힘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인생에서 갖고 있는 큰 고민, 스트레스는 사실 몸이 힘든 것보다 번뇌가 많은 거거든요. 고민이 많아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를 때, 방향을 모를 때 힘들어지는 거예요. 마르가를 찾으면 삶이 명료해집니다. 자, 그럼 어떻게 이 마르가를 찾을 수 있을까요? 소설 빤야 이야기에서 수행자 원숭이, 일을 잡지 않는 원숭이는 이렇게 조언합니다. 마르가를 찾기 위해 정확히 무엇을 해야 하느냐? 바로 결심과 기억이네. 마르가를 반드시 찾겠다는 결심, 그리고 그 결심을 잊지 않는 기억. 삶을 바꾸는 일은 항상 결심에서 시작하고 기억으로 지속하는 거야. 자네가 진실로 결심하고 기억한다면 마르가는 계속 자네에게 길을 알려줄 거야. 그리고 또 하나, 문제가 있는 곳에 마르가가 있다네. 자네에게 어떤 문제가 있다면 그 문제를 향해 곧장 나아가게, 그 길 위에서 마르가를 찾게 될 거야. 살다 보면 반복해서 나타나는 문제가 있거든. 그 문제가 바로 마르가가 보내는 신호일세. 그렇습니다. 마르가를 찾는 첫 번째 방법은요, 결심하고 기억하는 겁니다. 내가 마르가를 반드시 찾겠다는 결심, 그리고 그 결심을 잊지 않는 기억. 사실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이야기하는 자기계발서 많죠. 유튜브에서도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읽고 보고 따라하려고 하면 어떠신가요? 효과가 있으시던가요? 사실 아닌 경우가 많아요. 그 사람은 된다는데 나는 안 됩니다. 왜 그럴까요? 당연합니다. 사람마다 조건, 환경, 시절 인연이 다 다르기 때문이에요. 그 사람한테는 통할 수 있지만 나한테는 통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 내 삶의 길을 어떻게 찾아야 할까요? 이 세상에는 많은 전문가가 있습니다. 돈 버는 법의 전문가도 있고, 재테크의 전문가도 있고, 건강관리의 전문가도 있습니다. 저처럼 교육 분야의 전문가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어느 한 분야의 전문가가 아니라 내 인생 전체의 전문가는 누굴까요? 그건 나 자신밖에 없습니다. 내 인생을 어디로 가야 할지는 내가 아니면 아무도 답을 줄 수가 없어요. 그러니 유일한 방법은 내가 끊임없이 생각하는 겁니다. 마르가를 반드시 찾겠다고 결심하고 기억하면 그 답은, 방법은 찾아지기 마련입니다. 두 번째는요, 반복되는 문제에서 힌트를 찾는 겁니다. 계속 나한테
반복해서 일어나는

골칫거리들이 있어요. 무의식에서 눌러놓은 문제일 수도 있고요. 혹은 전생의 업일 수도 있고. 인도 철학에서는 삼스카라가 내 안의 에너지의 흐름을 막아서 문제가 발생한다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 어떤 문제가 계속 발생하거든 그 문제를 회피하지 말고 맞서십시오. 바로 그 문제가 마르가가 보내는 신호입니다. 우리가 많이 하는 실수는요. 문제가 발생할 때 그 문제를 덮어두는 거예요. 예를 들어 가족 간의 인간관계에서 내 자식과의 관계에서 갈등이 있다고 합시다. 실제로 문제예요. 근데 이 문제를 직면하는 건 골치가 아프니 나는 다른 쪽에서 더 바쁘게 삽니다. 내 일을, 직장에서, 사업을 더 바쁘게 삽니다. 그러면서 나중에 자녀들이 뭐라고 할 때 이게 다 누굴 위해서 내가 바쁘게 열심히 사는 건데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럼 통하는가요? 안 통합니다.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에 맞닥뜨리세요. 반복되는 문제 자체가 마르가일 수도 있고 그 문제를 해결할 때 마르가가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 중에서는 어릴 적부터 돈이 항상 문제였다고 합니다. 돈을 많이 벌고 싶었답니다. 그래서 돈을 열심히 벌려고 마음을 먹고 지금은 꽤 넉넉한 경제를 구축했습니다. 지금은 먹고 살 걱정을 안 해도 되니 드디어 이제서야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어떻게 사람들을 도와야 될지 떠올랐다고 했습니다. 다시 말해 문제 자체가 마르가일 수도 있고 그 문제가 내 기운을 막고 있을 수도 있어요. 이게 해결이 되었을 때 진짜 이번 생에 내가 가야 할 길에 도달할 수도 있는 겁니다. 문제를 회피하지 마십시오. 그 문제가 마르가의 신호입니다. 또 다른 이유도 있습니다. 내가 주위 사람이 나한테 원하는 것보다 스스로 더 열심히 많이 하게 되는 일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세상은 나한테 70 정도만 요구해요. 70점 정도만 하면 아무도 뭐라고 하지 않아요. 근데 그 일을 나는 스스로 90점, 100점이 되도록 애쓰고 있다. 그럼 바로 그 일에서 마르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군대에 있을 때요. 주말에 군종병 역할을 했습니다. 군종병이란 절, 교회, 성당에서 주말에 종교 행사를 보조한 일이죠. 저는 법당 군종병이었습니다. 제가 하는 주요한 일이 뭐냐. 법사님이 오셔서, 스님이 오셔서 실제로 법문을 하시고 종교 행사를 진행하기 전에 앞에 있는 군사들, 병사들, 한 50명, 100명쯤 되는 친구들을 15분에서 30분 정도 앉혀놓는 일입니다. 앉혀놓고 조용히 시키는 게 제가 할 일이에요. 어떻게 20살짜리 남자 군인들을 15분 30분 동안 조용히 시킬까요? 좌복 위에 앉혀서. 그때 썼던 제일 간단한 방법은 아이돌들의 동영상을 보여주는 겁니다. 뮤직비디오를 보여주면은 조용해요. 그럼 15분 30분 그냥 갈 수 있어요. 그런데 저는 그렇게 하는 게 왠지 시간이 굉장히 아까웠어요. 그래서 15분 30분 동안 뭐 했냐? 아이들에게 강의를 했습니다. 조금 있다가 반야신경을 낭독할 텐데 반야신경의 뜻이 뭔지 해석을 해주기도 하고 공부를 잘하는 법이 뭔지 제가 아는 한 설명을 해주기도 하고 제가 읽었던 책들을 요약해서 해석을 해주기도 했습니다. 15분 30분 동안 아무도 저한테 그 일을 시키지 않았는데 저는 그렇게 시간을 낭비하는 것이 싫어서 더 열심히 아이들한테 무언가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때 제가 강사를 하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었을 때라는 게 중요해요. 아무도 시키지 않았는데 스스로 더 하고 싶었던 일이죠. 그러다 보니 나중에 제가 지금 이렇게 글을 쓰고 강의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마르가 찾는 네 번째 방법은 정신적인 여백을 갖는 일입니다. 마음에 일단 여백이 있어야 여유 공간이 있어야 우리는 바쁜 일상에서 벗어나서 무언가 마르가를 찾아 떠납니다. 여백을 어떻게 하면 찾을 수 있을까요? 책을 읽어도 좋습니다. 산책을 해도 좋습니다. 정원을 가꿀 수도 있고요. 그냥 커피 한 잔을 마셔도 좋습니다. 저 우리 아이 초등학교 들여보낸 다음에 항상 어머니들하고 같이 커피 한 잔 하고 있는데요. 그건 여백 아닙니다. 카페에 모여서 입시 제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정보를 주고받는 그거 여백 아닙니다. 여백은 뭐냐? 일부러 따분한 시간, 일부러 지루한 시간을 갖는 거예요. 책을 읽는다고 해도 내가 이 책을 읽어야 되니까 숙제니까 빠르게 읽어야 된다. 이거 여백 아닙니다. 일부러 지루한 시간, 따분한 시간을 가지고 나한테 스스로 여유를 주는 것이 여백입니다. 자, 아이들 중에 이런 고민을 하시는 부모님들이 있습니다. 우리 아이 방학 때예요. 너 이번 방학 때 해보고 싶은 거 있어? 발레 해보고 싶어? 첼로 배우고 싶어? 너 어디 해보고 싶은 거 있으면 얘기해. 그럼 엄마 아빠가 그거 시켜줄게. 그런데 아이가 하고 싶은 게 없대요. 그렇다고 아이가 시간이 없는 거는 아니에요. 시간이 있으면 방에 들어가서 핸드폰만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엄마 아빠는 시간이 아까운 거예요. 무언가 특기 활동을 하고 싶은데. 왜 그럴까요? 무언가 하고 싶은 마음,
내가

무언가를 하고 싶은 동기부여는요, 여백에서만 일어납니다. 따분한 활동, 따분한 시간이 있어야 무얼 하고 싶다는 마음이 일어납니다. 근데 지금 아이들은 따분한 시간이 없어요. 공부를 하느라 바쁘기도 하고 잠깐 짬이 있으면 핸드폰을 보고 있죠. 하루에 단 10분이라도 여백을 가지시기를 권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요즘 불멍, 물멍이 유행이죠. 캠프파이어 가서 불을 보면서 물멍을 합니다. 머리가 쉬고 싶은 거예요. 거기까지 안 가도 좋습니다. 그냥 내 집에서 화초를 보면서 창밖 구름을 보면서 여백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물으십시오. 나는 이번 생에 무얼 하기 위해 태어났는가? 마르가를 찾아 나아가다 보면, 마르가를 찾아서 그 방향으로 나아가다 보면 인생의 새로운 여정이 펼쳐집니다. 빤냐 이야기의 주인공 우리의 빤냐도 모험을 떠나죠. 그런데 모험은 순탄하기만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인생은 항상 필연적으로 걸림 혹은 장애를 만나게 됩니다. 이 많은 장애, 걸림들 중에 대표적인 것이 두려움과 걱정이죠. 어떻게 하면 이 두려움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인가? 그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두려움이 많은 원숭이 빤야의 이야기 함께 나눠봤는데요. 한재우 작가님과 함께한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도 여러분만의 마르가를 꼭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혜 다락방 오늘 여러분을 위해 준비한 지혜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 더 멋진 통찰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귀한님은 만나면 좋고 함께 지내면 언제나 행복하다. 어리석은 자들을 멀리 여의면 언제나 행복을 얻으리.

그대 마음에 번뇌가 도사리고 있음은 마치 검은 독사가 그대 침실에 숨어 있는 것과 같다. 그러므로 마땅히 계율의 갈고리로서 독사를 밖으로 쫓아낸 다음에야 비로소 편안히 잠잘 수 있는 것이다. 그냥 두고 자는 사람이 있다면 그야말로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0: 다시 찾아온 드라마 붓다. 오랫동안 기다렸지만 방송을 놓쳐서 아쉬우셨나요? 걱정 마세요. 이제 언제 어디서든 드라마 붓다를 시청할 수 있습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BTN 드라마를 검색하면 드라마 붓다를 만나볼 수 있습니다. 부처님 당시를 옮겨놓은 듯한 감동과 환희를 BTN과 함께하세요.
1: 만년설 히말라야와 신들의 산 카일라스를 향한 위대한 여정. 불자님들의 뜨거운 발언에 힘입어 올해 BTN 투어가 티벳 카일라스 수미산 14일 성지 순례를 떠납니다. 티벳 불교의 중심지 라싸, 포탈라궁과 조캉사원 순례를 시작으로 히말라야의 푸른 성호 암드록초, 업장을 싣는 신성한 마니사로바르 호수, 그리고 해발 6,650m 신들의 산 카일라스 코라까지. 한 걸음 한 걸음이 기도가 되고 한숨 한숨이 수행이 되는 성스러운 시간에 불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티벳 카일라스 수미산 14일 순례는 전일정 전문 인솔자와 함께합니다. 지금 인생의 단 한 번의 위대한 순례에 동참하십시오. 문의는 BTN 투어.

0: 02-3270-3480번입니다. 불자 여러분의 많은 발언과 동참 바랍니다.
1: 늘 한결같이 꾸밈 없는 시각으로 균형 있게 바로 서길 바라는 마음. 그 오랜 바람으로 공익을 위한 공영신문으로 바로 서다. 바른 보도로 밝은 미래를 여는 서울신문.
2: 안녕하세요. 산말리입니다. 최근 흥행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영화 왕과 사는 남자. 영화 속 어몽도의 염원이 이루어진 걸까요? 영화를 보고 단종아리를 호소하는 사람들로 단종의 유배지인 영월이 역사 이래 최대 성황을 맞이하고 있다고 합니다. 저도 영화 속 감동을 넘어 실제 단종의 유배지 영월을 찾아가 그 외롭고 비참한 마음을 느껴보았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영월 단종 유배지 투어 총정리, 단종의 흔적을 쫓으며 느낀 것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보려고 해요. 오늘 여행은 산말리가 추천하는 루트, 단종 유배의 시간순으로 단종의 흔적을 따라가 봤는데요. 단종의 첫 유배지인 청령포를 시작으로 단종이 승하한 장소 관풍원과 자규루를 보고요. 단종의 시신을 거둔 어몽도가 단종을 모신 곳, 장릉을 관람한 뒤 단종의 영산대제를 모시는 단종의 원찰, 보덕사를 들를 예정이에요. 그리고 단종과 관련된 또 하나의 장소, 금강정과 낙화암까지 살펴보겠습니다. 그럼 먼저 단종의 첫 유배지, 청령포로 떠나보겠습니다. 이곳은 청령포 주차장인데요. 아침인데도 차가 이렇게 많은 걸 보니 전 국민이 단종아리 중이라는 게 확실히 느껴지더라고요. 주차된 차들을 따라 쭉 걸어가시면 매표소가 나옵니다. 청령포를 가려면 무조건 배를 타고 이동해야 하는데요. 티켓비는 개인 기준으로 성인 3,000원. 그리 비싸지 않은 편이었어요. 저도 표를 구매하고 드디어 단종의 첫 유배지 청령포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삼면이 서강으로 둘러싸이고 뒤로는 육육봉 봉우리로 막힌 천연감옥. 이곳이 바로 왕위를 빼앗긴 소년왕이 가마와 배를 갈아타며 도착한 청령포인데요. 청령포는 국가지정문화재 대한민국 명승 제50호로 단종이 세조에 의해 노상군으로 강봉된 뒤 유배 생활을 하기 위해 도착한 첫 유배지예요. 배를 타기 위해 줄이 꽤 길게 서 있는데요. 저는 평일에 오픈런으로 방문해서 20분 정도 기다렸는데 편집하면서 보니까 요즘에는 1시간도 넘게 기다린다고 하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드디어 저도 배를 탔는데요. 운항 시간은 2분? 잠깐 건너는 정도라 멀미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배에서 내리면 이렇게 울창한 소나무 숲길을 지나 단종이 생활했던 단종 어가로 향하게 되는데요. 신기한 건 단종 어가 주변 소나무들이 단종 어가를 향해 마치 절을 올리듯 자라 있었어요. 나무들도 단종을 향한 충절을 다하고 있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며 단종 어가에 도착했습니다. 단종어가는 왕이 생활했던 곳이 맞나 싶을 정도로 소박하고 단아했습니다. 사실 지금은 단종이 살던 당시의 어가는 없고 단종이 머물렀던 당시를 재현해서 복원한 것이라고 해요. 내부는 이렇게 생겼는데요. 파란 비단옷을 입고 책을 읽는 단종이 있습니다. 저는 모형인데도 소박하게 앉아있는 모습이 어딘가 슬퍼 보이네요. 반대편으로는 골룡포와 시녀의 옷이 걸려 있었어요. 어가 앞으로는 단묘제 본부시 유지라고 쓰인 금표비가 있는데요. 이게 영조의 친필이라고 해요. 영조가 1726년에 단종의 유배지를 보호하고자 일반인이 출입하지 못하도록 비와 비각을 세운 것이라고 합니다. 단종은 사후 241년 만인 숙종 때가 되어서야 비로소 노상군에서 단종이라는 묘호를 되찾았는데요. 영조는 부왕인 숙종의 뜻을 이어받아 단종에 대한 추모 사업을 가장 적극적으로 펼친 임금이라고 합니다. 단종어가를 지나 오른편으로 향하면 커다랗게 두 개의 가지로 갈라

0: 진 소나무가 있는데요. 천연기념물 제349호로 지정된 청령포 관음송이에요. 단종은 유배 당시 이 나무에 갈라진 틈에 앉아 고향인 한양을 생각하며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다고 하는데요. 그런 단종의 비참한 울음을 보고 들었다고 해서 불, 관, 소리, 음자를 써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관음송을 지나 산책로를 올라가면 잘 쌓여진 돌탑이 하나 나오는데요. 돌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쌓은 이 돌탑은 단종이 한양 땅을 그리며 쌓았다고 전해져요. 문득 돌탑이 진짜 한양을 향해 있나 궁금해서 지도를 켜봤는데요. 탑의 방향이 얼추 서울을 향해 있었어요. 단종의 그리움이 한양을 향해 방향을 잘 잡은 것 같아 안심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청령포를 쭉 둘러봤는데요. 평일인데도 사람이 정말 많았어요. 편안하게 관람하시려면 아침에 오픈런 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그럼 다음 장소로 가볼까요? 첫 유배지 청령포를 지나 도착한 이곳은 단종이 승하한 장소, 관풍원과 자규루입니다. 1457년 여름, 청령포에 큰 홍수가 나자 단종은 이곳으로 거처를 옮기게 되는데요. 이곳은 원래 영월 객사의 동원이었어요. 지방 관청의 집무실 같은 곳이죠. 이곳에 머물면서 단종은 자주 자규루에 올라 자신의 처지를 담은 자규시를 읊었습니다. 한 마리의 원통한 용이 궁중을 나와 외로운 몸 그림자가 첩첩 산 중에 짝을 잃었네. 밤마다 잠을 청하나 잠을 이루지 못하고 해마다 하늘 지우려 하나 하는 끝이 없네. 두견새 소리 끊어진 새벽 달만 하얀데 피눈물 흐르는 봄골짜기엔 지는 꽃마저 붉구나. 하늘은 어찌하여 저 슬픈 하소연을 듣지 못하는가. 어찌하여 수심 많은 사람의 귀만 홀로 밝은가. 그리고 1457년 10월 24일 이곳에서 17 소년 왕이 차가운 마지막 숨을 거두었는데요. 그날 밤의 적막함이 600년 가까이 지난 지금도 생생하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어몽도가 단종의 시신을 수습해서 모신 단종의 무덤, 장릉인데요. 입장료는 성인 2,000원으로 저렴한 가격에 입장할 수 있습니다.
1: 안녕하세요.
0: 네, 표를 끊고 입장하면 가장 먼저 단종 역사관이 보여요. 이곳은 단종의 탄생부터 시작해서 단종의 모든 것이 잘 전시되어 있는데요. 장릉을 둘러보시기 전에 관람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역사관을 나와 안쪽으로 가다 보면 어몽도 정려각이 나오는데요. 이곳은 1726년에 영조가 단종을 지킨 어몽도의 충절을 기리기 위해 세운 곳입니다. 이쯤 되면 영조가 다시 보이기도 하는데요. 자기 아들 빼고 다 챙긴 아무튼 단종의 시신을 거둔 자는 삼족을 멸한다는 세조의 엄명이 두려워서 모두가 외면할 때 목숨 걸고 왕의 시신을 거둔 호장 어몽도는 의의를 행하다 화를 당함은 달게 받겠다며 이곳에 단종을 암장했습니다. 그의 충절 덕분에 600년 가까이 지난 지금도 우리가 단종을 기억할 수 있는 것 같다는 생각에 문득 감사하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어몽도 정려각을 나와서 조금 걷다 보면 이런 이정표가 나오는데요. 장릉을 보려면 이정표를 따라 조금 걸어 올라가야 해요. 길이 길지는 않은데 경사가 조금 있어요. 저는 괜찮았는데 아마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은 조금 힘들어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길을 따라 걷다 보니 드디어 장릉이 나왔습니다. 장릉은 유네스코 지정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어 있는데요. 조선의 왕릉 중 서울과 경기도를 벗어나서 위치한 유일한 왕릉이에요. 오랜 시간 노상군의 묘로 방치되어 있다가 1698년 숙종의 이름

들어서야 단종으로 복이 되며 장릉이라는 이름을 얻고 왕릉의 격식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평지에 가까운 곳에 조성되는 일반 왕릉과 달리 장릉의 능침은 산줄기 서쪽 언덕 매우 높은 곳에 자리 잡고 있어요. 어몽도가 단종의 시신을 이곳까지 옮기면서 어떤 기분이었을지 생각하며 꽤 오랫동안 바라봤습니다. 아래로 내려오면 단종의 충신들을 기리는 장판옥과 배식단, 그리고 단종의 제향을 지내는 정자각이 있는데요. 이곳에서는 매년 단종문화제 기간에 단종제향을 올린다고 해요. 올해 단종문화제는 4월 24일 금요일부터 26일 일요일까지 3일간 진행된다고 하니 이 기간에 맞춰서 한번 다녀오시는 것도 추천합니다. 장릉에서 나와 좌회전을 하면 도착할 수 있는 이곳은 단종의 명복을 비는 원찰, 보덕사입니다. 영조가 단종의 은혜에 보답하라며 직접 이름을 내린 곳이죠. 이곳에는 일반 사찰과 달리 아주 특별한 정각이 있는데요. 마치 단종이 유배지에 타고 온 가마를 연상하게 할 만큼 작은 정각, 바로 단종 어각입니다. 가장 먼저 단종이 백마를 타고 있는 탱화가 눈에 들어왔는데요. 이 그림은 단종이 승하하던 날 충신 추익한의 꿈에 나타난 단종의 모습을 그린 그림인데요. 꿈에서 단종은 산신이 되러 간다며 백마를 타고 태백산을 향했다고 전해져요. 그래서 그 이후로 태백산의 산신은 단종의 모습으로 모셔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단종 어각의 중심에는 국가표준영정 제100호 단종의 영정이 전시되어 있는데요. 보덕사에서는 이곳에서 매년 단종의 넋을 기리는 단종대왕 영산대제를 지낸다고 해요. 17세의 어린 나이에 억울하게 왕위를 빼앗기고 비통한 죽음을 맞이한 단종의 넋이 이곳에서 편안히 잠들기를 바랍니다. 단종 영산대제 역시 단종문화제 기간에 함께 열리니까 꼭 방문해보세요. 제가 마지막으로 도착한 곳은 금강정과 낙화암입니다. 단종이 관풍원에서 사약을 받고 승하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단종을 모시던 신녀와 종복들이 이곳에서 투신하여 순조한 곳이에요. 곳곳에는 그들을 기리는 비석이 세워져 있습니다. 단종의 시신을 거둔 어몽도가 이곳 금강정 근처에서 슬피 울었다는 이야기도 전해져요. 낙화암은 보시다시피 암석이 많이 훼손되어 있는데요. 최근 영월군에서 관광개발 사업으로 이곳에 모노레일을 설치하기 위해 공사를 진행하며 훼손된 것이라고 해요. 개발도 좋지만 역사를 보존하는 방향으로 진행이 되면 좋을 것 같은데요. 부서진 낙화암을 보며 아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저녁이 되어 저는 영월 서부시장으로 향했는데요. 한 순대국밥집에서 맛있는 국밥과 순대를 먹으며 허기를 달랬는데 아주 꿀맛이었습니다. 이곳 외에도 곳곳에 맛집이 많으니 영월 방문하시는 분들은 이곳에 한번 들러보세요. 오늘 이렇게 단종 유배지 투어를 하며 영월의 곳곳을 다녀봤는데요. 비운의 왕 단종과 그를 지키던 충신들의 충절을 직접 느끼면서 저는 단종통이 더 심해졌어요.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

치면서 글래팅을 보시는 아버지가 절에 안 다니셨는데 언젠가부터 불교 TV를 틀어놓고 열심히 들으시더래요. 딸이 입장에서는 아 우리 아버지가 부처님 가르침하고 인연 맺나 보다 너무 좋게 생각했는데 한 가지 눈에 자꾸 걸리는 게 있더래요. 뭐냐면 꼭 소주 한 잔 드시면서 불교 TV를 보신다는 거예요. 아버지 스님들이 술 마시지 말라 계율을 지켜라 이런

0: 근데 아 왜 이렇게 소주 드시면서 불교 TV 보시냐고. 근데 아버지가 그냥 안 들으신대요. 그래서 내가 뭐라고 했냐면 그냥 두셔라. 그냥 두셔라. 그래도 아버지가 잔소리 때문에 신경질 나셔서 불교 TV 안 보면 어쩌려고 그러냐. 그냥 두십시오. 귀로라도 자꾸 부처님 가르침과 스님들 법문과 인연을 맺을 수 있도록 좋은 인연을 심어주십시오. 제가 그렇게 간곡하게 말했습니다.
1: 비티엔 붓다회와 함께하는 러브 템플스테이, 절로 갈까? 양재 구룡사. 싱그러운 6월을 함께 보낼 분 찾고 계신가요? 좋은 인연을 만나 아름다운 사랑을 하고 싶으신가요? 도심 지역에서 생활 포교를 실천하고 호흡하는 전법도량인 양재 구룡사에서 1박 2일간 진행되는 이번 템플스테이에 BTN 붓다회가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도심 속 힐링쉼터 양재 구룡사에서 부처님 가피 아래 좋은 인연 공덕 맺고 싶은 분들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2: 마틸드 필립 벨기에 여왕이 서울 진관사를 찾았습니다.
3: 미국 부통령 부인의 방한은 처음이었고 진관사를 택했습니다.
4: 스님!
5: 스님! 아. 아이고 관세음보살.
6: 근데 이렇게 맷돌로 돌려서 두부를 만들면 두부 맛이 진짜 기가 막힐 것 같아요.
4: 기가 막혀요. 네.
5: 재료 본연의 맛을 살리고 양념은 부수적이고
7: 배를 갈아서 하니까 완전히 천연 조미료잖아요.
4: 자연식품.
5: 절밥은 천천히 먹으면서도 재료를 중요시하지 양념을 중요시하지 않습니다. 특히 마음을 중요시하게요. 네. 최고 양념은 마음이다.
8: 처음 한국에 왔을 때 놀랐습니다. 경제 발전도 빠르고 인터넷도 빠르고 사람들도 빠르고 모든 것이 정말 빠르더군요. 그런데 제가 더 놀란 것은 이 바쁜 사람들이 기꺼이 멈춘다는 것입니다.
9: You need some hot water?
10: Oh, yes.
8: 어린 학생들이
9: This one.
8: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11: 저기도 같이 계산해 주세요.
8: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12: 앉으세요. Thank you.
8: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서로 다르지만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있기 때문 아닐까요? 가장 빠른 나라의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대구 산모사주지 동훈입니다. 60여 년 수행 법력과 회안으로 고통에서 벗어나 영원한 행구로 가는 부처님 45년 설법을 불자님 두 손에 담아드리고자 다시 섰습니다. BTM 불교TV를 매주 시청하시면서 부처님 말씀 안에서 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바쁘고 지친 일상에서 벗어나 잠시 멈추고 앉습니다. 크게 세 번 깊이 숨을 내쉬고 들이마시며 밖으로 나간 마음을 안으로 불러들입니다. 이제 명령하거나 생각하는 호흡이 아니라 자연히 드나드는 호흡을 가만히 지켜만 봅니다. 몸과 함께 호흡이 평안해지면 마음 또한 평안하고 고요한 상태로 접어듭니다. 생각에 관여치 않고 내버려두면 평온하고 고요한 본래의 모습으로 다가옵니다. 고요합니다. 평안합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합니다. 잠시 멈추고 그저 바라만 봅니다. 지치고 힘든 일상에서 잠시 생각을 멈추고 쉬는 것만으로도 심신의 안정과 평온을 찾을 수 있습니다. 크게 세 번 깊이 내쉬고 마시며 밖으로 나간 마음을 안으로 불러들이고 자연스럽게 드나드는 호흡을 지켜보다 보면 어느새 평온이 다가옵니다. 명상이란 과거, 미래 또는 다른 이들에게 빼앗긴 생각을 멈추고 자신으로 돌아와 내 몸 안에서 내 느낌 안에서 내 마음 안에서 그리고 이 세상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지금 이 순간을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내면을 관찰하다 보면 나와 이웃 그리고 대자연이 결국 하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사랑, 용서, 감사는 욕심, 분노, 어리석음을 밀어내고 가버린 과거나 오지 않은 미래가 아닌 현재에 충실하게 우리를 이끕니다. 멈춤과 바라봄에서 시작된 비움은 지금 이 순간에 주의를 모을 수 있는 힘을 키우게 하고 종국적으로는 대상과 문제에 대한 본질을 이해할 수 있는 통찰력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2회에 걸쳐서 여러분들과 함께 명상에 임하는 기본 자세. 오늘은 그첫 번째 시간으로 몸가짐에 대해서 함께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상 수행은 세 가지 요소로 이루어집니다. 먼저 몸, 네, 바르게 앉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바른 마음 갖기. 네, 몸과 마음을 연결하는 통로가 되고 있는 호흡 알아차리기, 이렇게 세 가지로 구성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세 가지에 대해서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국이나 서구에서 초등학교에서부터 명상 교육이 제도화되고 있는 곳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네. 우리가 하고 있는 가부좌 평평한 바닥에서 다리를 가부좌를 틀고 손을 가지런히 앉은 자세로 명상에 임합니다. 이 모습은 마인드풀니스나 모든 명상의 기본 자세가 되고 있는 자세는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실 때 취했던 그 삼각형 구도의 모습이 기본이 되고 있습니다. 몸은 곧게 세우고 편안히 앉아 숨이 나가고 들어옴을 지켜만 봅니다. 네, 명상 참 쉽습니다. 네, 곧게 그리고 안정되게 편안한 자세로 숨이 들어오고 나가는 것을 그저 지켜만 봅니다. 네, 바로 이것이 명상의 가장 기본이 되는 자세입니다. 자, 앉는 방법에 대해서 가부좌라고 얘기를 하죠. 앉는 방법 세 가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자세가 결가부좌가 되겠습니다. 네, 두 다리가 X로 서로 교차되는 모습을 띠게 됩니다. 네, 오른 다리가 왼 다리에 허벅지 위로 올라오고 반대편 다리는 반대쪽 허벅지로 올라가서 X 모양을 그리게 되는 이 모습이 결가부좌입니다. 네, 불교에서 가장 기본으로 삼는 앉는 자세가 바로 이 결가부좌가 되겠고요. 그다음 일반적으로 많이 택하는 자세가 반가부좌 또는 평좌 양반다리라고 하는 자세인데요. 네, 반가부좌는 오른쪽 또는 왼쪽 다리만 반대편 허벅지 위로 올라가는 구조를 띠게 됩니다. 네, 왼 다리가 올라가든 오른 다리가 올라가든 상관없습니다. 네, 그리고 수행 중에 다리가 결리는 통증을 느끼게 되면 억지로 참지 마시고 다리를 가볍게 풀어서 반대편 다리로 다시 올려주시면 됩니다. 네, 평좌는 다리를 어느 다른 쪽 다리 위에 올리는 자세가 아니라 가지런히 회원부를 중심으로 바닥에 포개지지 않은 자세로 놓는 자세가 평좌가 되겠고요. 일반적으로 양반다리 뭐 이런 표현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가장 흔하게 쓰는 표현입니다. 네, 가장 클래식한 전형적인 앉는 자세는 결가부좌이지만 네, 상당히 많은 통증을 유발하게 됩니다. 하지만 결가부좌가 양쪽 무릎을 바닥에 딱 붙게 만드는 가장 안정된 모습이기는 하나 힘들게 억지로 결가부좌를 고집할 필요는 없습니다. 네, 반가부좌가 됐든 평좌가 됐든 편한 자세를 취하시면 되고요. 개인적으로 저는 명상에 될때 주로 반가부좌 한쪽 다리만 올라오는 형태로 앉습니다. 네, 이나마도 허리가 불편하거나 무릎이 불편하신 분들은 무릎 의자 또는 기도자라고 일컬어지는 도구들이 있습니다. 네, 서양의 명상센터에 가면 우리 방석 비치 해두듯이 많은 양의 무릎 의자를 두고 있고요. 그래서 이 무릎 의자를 무릎 쪽으로 넣고
엉덩이를 그 무릎 보좌

위에 올리는 그런 모양을 취하면 되겠습니다. 당연히 네, 무릎 쪽이 짧은 다리가 가게 되고요. 네, 엉덩이 쪽이 긴 다리가 가는 방향으로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네, 앉으실 때

허리를 엉덩이에서부터 허리를 고추 세우고 어깨와 귀 그리고 정수리가 일직선이 되게 둡니다. 자, 쉽게 설명을 드리면 정수리에 실을 매달고 하늘로 가볍게 살며시 잡아당기 이런 형태를 취하게 되면 몸이 일자로 가지런히 펴지게 되겠죠. 네. 어깨나 허리를 굽히게 되면 네, 혈액순환이나 기의 순환에 지장이 오게 되고요. 특정 부위에 압박이 가해져서 통증이 오게 됩니다. 예, 상당히 건강에도 좋지 않고 오랫동안 앉아있기에 힘이 듭니다. 네, 이때 예, 몸의 균형을 잡아주고 좀 더 편하게 몸을 세우기 위한 도구로 우리는 뒷방석을 사용합니다. 네, 따로 뒷방석이 없으신 경우는 네, 쿠션이라든지 또는 두꺼운 수건을 접어서 엉덩이 쪽을 약간 돋아 올려줍니다. 네, 이렇게 앉게 되면 훨씬 수월하게 허리를 펴고 네, 통증도 덜하고 혈과 기의 흐름을 원활하게 도와주는 그런 도구가 되겠습니다. 바닥에 앉을 때 기본 방석 위에 뒷방석을 두는 것과 마찬가지 역학적, 인체공학적 특성을 이용한 방법이 바로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무릎 의자입니다. 이렇게 두게 되면 무릎보다 엉덩이가 살짝 위로 올라오게 되죠. 네, 당연히 혈액과 기의 순환이 좋아지게 될 것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결가부자든 반가부자든 책상 다리든 또는 불편하신 경우에는 무릎 의자를 사용해서 앉습니다. 허리와 등을 곧게 세우고 제가 좀 전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네, 좀 더 편하게 앉기 위해서는 뒤에다가 방석, 뒷방석을 깔기도 합니다. 자, 양손을 부처님이 열반에 드실 때 취한 손의 모습을 선정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양손을 둥글게 해서 네, 좌골 위에 올려놓고 손바닥을 겹치고 엄지손가락을 서로 맞닿게 하는 이런 선정인을 자세를 기본으로 합니다만 이 또한 현대 명상에서는 선정인을 꼭 고집하거나 기본으로 가르치지는 않습니다. 네, 편안한 자세로 양손을 무릎 위, 네, 손바닥을 무릎 위에 두기도 하고 또는 손등을 무릎 위에 두고 손바닥이 하늘을 향하게 하기도 합니다. 네, 그럼 긴장은 풀고 양손을 편안하게 뻗대 흔들리지 않게 두 번째 개가 안정대괴입니다. 안정대괴. 자,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머리 정수리에서부터 어깨 그리고 앉았을 때 무릎 네, 이 앞에서 바라보면 삼각형의 구도로 잡히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안정된 삼각형 구도를 취하고 네, 손은 팔은 흔들리지 않게만 무릎 또는 허벅지 또는 배꼽 앞에다가 둡니다. 자, 곧게 서기 위해서는 네, 가슴을 쫙 펴줍니다. 청양골이라고 그러죠. 네, 뒤쪽 청양골을 손가락으로 밀어서 가슴을 펴지는 그러한 형상을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청양골을 민다라고 생각하면 가슴이 자연스럽게 펴지게 됩니다. 네, 이렇게 되면 왼쪽 오른쪽 어깨선도 활짝 펴진 상태에서 기울이지 않게 수평이 되게 잡아줍니다. 네, 다음은 머리를 똑바로 세우고 턱을 가볍게 잡아당겨서 목을 바로 세웁니다. 자, 이때 눈은 네, 반쯤 감아도 좋습니다. 네,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죠. 시선을 가볍게 떨어뜨린다. 네, 시선을 가볍게 떨어뜨려도 좋고 네, 가볍게 살며시 눈을 감아도 좋습니다. 네, 감는다고 해서 졸게 되면
명상이 아닙니다. 네, 명상의

보는 알아차림, 깨어 있어야 됩니다. 네, 깨어 있는 알아차림의 최소의 노력만 들어간다면 가장 편한 자세, 특히 기본이 되는 호흡 명상의 경우에는 네, 호흡을 관찰하기 위해서는 눈을 감고 호흡만을 느끼는 것이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혀끝은 가볍게 천장, 입천장으로 가되 윗니 뒤쪽 입천장에다가 가볍게 올려 놓습니다. 자, 그 외에 도움이 되는 좋은 환경이라고 얘기를 하면 우선 의상은 편한 복장으로 입습니다. 허리띠라든지 몸이 조이는 이런 옷이나 물건은 풀어두고 네, 해서 몸을 평하게 네, 우리를 위해서 너무 24시간 수고만 하는 몸이잖아요. 네, 명상할 때라도 내 마음뿐만 아니라 몸이 편해야 마음 또한 편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마음은 평안하게 네, 어떤 면에서는 네, 좀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몸과 마음은 통합니다. 그래서 육체적인 얼굴에 미소를 띄웠는데 마음이 찡그러질 수는 없겠죠. 그래서 찡그러진 얼굴이 아니라 가벼운 미소를 띈 얼굴로 네, 마음을 다독거려 준다. 예, 마음은 평안하게. 네, 그래서 제가 몸은 상체는 곱게 그리고 머리에서부터 무릎에 이르는 어깨를 거쳐 무릎에 이르는 선은 네, 삼각형 구도로 안정되게 네, 그리고 마음은 평안하게 이렇게 3개를 취합니다. 자, 명상은 알아차림입니다. 네, 알아차림을 가져가기 위해서는 네, 배가 부르게 되면 네, 또는 지나치게 고프게 되면 신경이 분산되게 되겠죠. 네, 먹은 후에 바로 앉으면 졸리기도 합니다. 네, 가능하면 먹은 직후나 배가 고플 때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네, 시간이 여의치 않다면 안 하는 것보다는 먹은 직후든 졸리든 자주 앉아주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자연 통풍이 잘 되는 곳에 앉되 바람이 직접 몸에 닿으면 네, 또 주위나 신경이 흐트러지게 됩니다. 그래서 통풍이 잘 되는 곳을 택하되 바람이 바로 닿는 곳은 조금 피해 앉는 것이 좋고요. 지나치게 어둡거나 지나치게 밝은 것보다는 네, 적당한 중간 정도의 조도를 가진 환경이 좋습니다. 자, 그럼 명상은 특정한 장소나 특정한 시간을 너무 고집할 필요는 없습니다. 명상은 종교적인 행위나 의식 아닙니다. 네, 명상은 수시로 매 순간 일어나고 있는 지금 여기에 주목하는 알아차림이 요체입니다. 네, 달리 얘기를 하면 24시간 언제든지 네, 주의를 기울여서 지금 이 순간 일어나는 것들을 지켜보는 네, 요 훈련이다 보니까 시간이나 장소보다는 자주 수시로 돌아보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네, 그 측면에서 오늘날 현대 명상에서는 특정한 장소나 방법보다는 네, 설거지를 하다가도 계단을 오르내리면서도 운전을 하면서도 운동을 하면서도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들을 가만히 챙겨볼 수 있는 멈춤 그리고 여유를 가져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명상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때 기왕이면 이왕 마음 챙김하는 명상을 하면서 할 수만 있다면 건강에도 좋은 네, 건강에도 좋은 방법을 택한다면 일석이조, 일석삼조가 되겠죠. 네, 해서 코호흡과 복식호흡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성인들은 태어나서 우리가 일상적으로 무의식적으로 가만히 지켜보면 코보다는 입으로 숨을 쉽니다. 네, 급하니까 숨을 입으로 들이마시고 또 입으로 내뱉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들 가만히 지켜보시면 숨이 들어옴에 따라서 어느 부분이 움직이는가를 가만히 만져보십시오. 네, 숨이 들어오는데 어깨가 올라가고 네, 가슴이 올라오고 오히려 배는 꺼지고 있지는 않은가요? 네, 우리 몸에서 공기를 가장 많이 받아들일 수 있는 탱크는 어딜까요? 네, 배입니다. 네, 배입니다. 그래서 가장 많은 공기를 받아들여서 몸에 좋은 호흡법은 네, 단전호흡, 복식호흡이라고 하죠. 네, 가슴이나 어깨로 호흡을 하게 되면 네, 통증을 유발하게 되고 여러 가지 부작용이 따르게 됩니다. 그래서 건강에 좋은 호흡은 복식호흡이다. 네, 횡경막을 중심으로 해서 숨을 들이마심에 따라서 배가 불러오고 숨을 내쉼에 따라서 배가 들어오는 복식호흡이 바람직한 건강호흡이고요. 자, 명상 가르치는 여러분들 중에서 조금 혼선을 빚고 있거나 의학적으로 바람직하지 못한 방법을 권하고 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네, 최근에 여러분들 유튜브나 인터넷 검색을 하시면 코호흡에 대해서 다루고 계신 의학계 건강 관련 전문가들이 많이 있음을 찾아보게 될 것입니다. 네, 코에 왜 섬모가 있고 점액이 있을까요? 네, 인간의 몸은 오묘합니다. 공기 중에 있는 나쁜 유해 물질이 코와 코로 들어와서 섬모와 점액을 거치는 과정 속에서 필터링 걸러지게 되죠. 네, 또 외기의 찬 공기가 또는 뜨거운 공기가 입을 통해서 바로 들어오게 되면 가슴에 몸에 충격을 주게 됩니다. 하지만 코를 통해서 들어오게 되면 네, 온도 조절, 습도 조절, 불숨을 제거에 이르는 다양한 기능들을 제공하게 되고요. 그로 인해서 건강에 면역력 증진에 도움이 많이 됩니다. 특히 최근에는 부비공이라고 그러죠. 부비공. 네, 코 주위에 동굴이 4쌍의 동굴이 자리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암 전문 의학자들이 요 부분에 대해서 최근에 깊은 연구를 하고 그에 따른 논문이나 사설을 많이 내고도 있는데요. 네, 부비공을 통해 가지고 나오는 게 나이트로닉 옥사이드, 네, 나이트로닉 옥사이드 산화질소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산화질소가 네, 혈관을 확장시키는 물질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양적으로만 복부호흡을 통해서 키우는 것뿐만 아니라 네, 부비 코호흡을 함을 통해 가지고 부비광에서 분출되는 산화질소의 90%가 부비광에서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이 부비공에서 만들어지는 산화질소가 네, 혈관을 확장시키니까 네, 산소 공급이 훨씬 좋아지게 되겠죠. 네, 그래서 코로 숨을 들이마시고 코로 호흡을 하는 이 방법이 가장 바람직한 건강법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명상만 생각한다면 의도적으로 코로 숨을 쉬어야지, 배로 숨을 쉬어야지 하는 것 자체가 마음 평온이라든지 자연스러움을 방해하게 됩니다. 그래서 명상 수행 중에는 코든 배든 의식적인 통제는 하지 않는 것이 좋대. 평상시에 무의식을 통해서 습관이 되도록 훈련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릴 방법은 현대인들은 네, 의자에서 주로 활동을 하십니다. 네, 의자에서 활동을 하다 보니까 바닥에 꼭 앉지 않더라도 네, 의자에 앉았을 때 방법 또한 네, 좌식 방법과 유사합니다. 상체를 곧게 세우고 네, 다리를 네, 어깨 넓이 정도로 11자로
예.

예, 놓습니다. 그리고 여성분들 경우에 유의하셔야 되는 부분은 까치다리라고 하나요? 하이힐이나 높은 이 신발을 신게 되면 이렇게 뒤축이 올라가게 됩니다. 굉장히 여기 신경이 많이 쓰이게 되고 긴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지 마시고 하이힐인 경우에는 신발을 벗고 네, 바닥에 신발을 벗고 바닥에 네, 발바닥을 붙이고 네, 가는 무릎을 중심으로 90도를 유지하도록 하고요. 네, 앉았을 때도 마찬가지로 네, 곧게 쓰고 편안하게 곧게 쓰기 위해서는 뒷방석을 네, 가부좌대와 마찬가지로 의자 뒤쪽에 두는 것이 좋고요. 네, 의자에 앉을 때 유의해야 될 사항은 명상을 위해서 의자에 앉을 때는 등받이에 기대지 않도록 합니다. 네, 등받이에서부터 몸을 3분의 1 또는 2분의 1 정도 앞쪽으로 당겨서 네, 등이 등받이에 닿지 않도록 합니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팔걸이가 있는 의자를 피하고 팔걸이가 없는 의자로 네, 우리가 가부좌로 앉았을 때와 가장 유사하게 손이 무릎 또는 허벅지 또는 배꼽 앞에 자연스럽게 내려와 자리할 수 있도록 자리를 해줍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앉는 방법, 네, 가부좌 세 가지, 결가부좌, 반가부좌, 그리고 평좌에 대해서 돌아봤고요. 자, 행주좌와 어묵동정이라고 했습니다. 네, 앉아서든 누워서든 걸어서든 어떤 자세에서든 말을 할 때든 말을 하지 아니할 때든 어떠한 순간에 있더라도 알아차림을 가져간다면 그것이 명상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현대인들에게 권하고 싶은 좋은 명상법 중에 하나가 걷기 명상 네, 행선이 되겠습니다. 네, 걷기 명상을 할 때도 마찬가지로 기본은 네, 곧바르게 곧게 쓴답니다. 네, 곧게 쓰고 다리는 어깨 넓이 정도로 벌리고요. 걸을 때 무릎 아래 예, 발목을 중심으로 걷는다라는 느낌으로 네, 허벅지와 허리의 힘은 빼고 발목으로 걷는다라는 느낌으로 걷습니다. 네, 걸을 때 먼저 예, 발을 들어 올려서 발 뒤꿈치가 먼저 닿고 그 다음에 발가락이 바닥에 닿는 요 순서로 갑니다. 그래서 몸은 곧게 세우고 손은 네, 배꼽 위에 왼손 오른손을 올리는 차수를 기본으로 하고 있으나 이것 또한 너무 의도하고 의식할 필요는 없습니다. 네, 걸음의 보폭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흔들리는 정도는 내버려 두는 것이 오히려 명상 알아차림에 도움이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곧게 11자로 쓰고 난 다음에 네, 오른발을 들고 내밀고 네, 닫고 내리는 내리고 닫는 요 네 가지 동작을 통해서 가되 항상 뒷 꿈치가 먼저 닿고 발가락이 닿는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걷기 명상에서도 마찬가지로 네, 호흡 관찰이 기본입니다. 네, 걸음에 따라서 들숨인지 날숨인지를 알아차리면서 주목하고 갑니다. 네, 그리고 난 다음에 점점 주의력이 좋아지면 네, 닿는 느낌, 네, 발을 든다, 네, 내민다, 내린다, 닿는다라는 느낌. 이것까지도 힘들게 되면 편하게 오른발 다음, 왼발 다음 해서 호흡과 네, 발이 닿는 느낌을 놓치지 않고 이어가는 요 방법이 걷기에 좋은 걷기 명상으로 권해드리는 좋은 명상법이 되겠습니다. 자, 이때 걸을 때 앉았을 때와 마찬가지로 네, 시선은
멀리 두지 마시고 어느

한 물체에 집중하지 마시고 가볍게 떨어뜨립니다. 한 4g, 5g 정도 떨어뜨린 고위치, 뭐 거리로는 한 2m 정도 되겠죠. 그 또한 너무 의식하지 마시고 가볍게 눈을 떨어뜨린 자세에서 오른발, 왼발을 교체하면서 걸어간다. 그리고 들숨, 날숨을 느끼고 오른발, 왼발이 닿는 느낌을 놓치지 않고 이어가는, 요게 걷기 명상의 기본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명상의 기본 자세, 그 중에 첫 번째 시간으로 몸의 자세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네. 앉는 방법 세 가지, 결과부좌, 반가부좌, 평좌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일상생활에서 흔히 접하는 의자에 앉는 방법, 그리고 지루하거나 피곤하거나 언제 쓰든 할수 있는 걷기 명상법, 이렇게 간략하게 돌아봤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는 마음가짐, 그리고 호흡에 대해서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늘과 땅은 서로 그러하도록 내 맡겨 두었다. 응당 어느 곳에도 머무름 없이 그 마음을 일으키라. 구름처럼 해처럼 달처럼 그저 때에 따라 일어났다 사라지는 것이 자연의 이치인 것을.

바쁘고 지친 일상에서 벗어나 잠시 멈추고 앉습니다. 곧게 안정되게 그리고 평안하게 앉습니다. 크게 세 번 깊이 숨을 내쉬고 들이마시며 밖으로 나간 마음을 안으로 불러드립니다. 이제 명령하거나 생각하는 호흡이 아니라 자연히 드나드는 호흡을 가만히 지켜만 봅니다. 코앞에서 숨이 들어오고 나가는 느낌, 들숨, 날숨에 따라 가슴이 올라오고 내려가는 느낌, 또는 아랫배가 올라왔다 끄지는 느낌을 놓치지 않고 이어갑니다. 생각이 나면 나는 대로 내버려 두고 다시 호흡으로 돌아옵니다. 생각에 끌려 들어가거나 생각을 통제하려거나 말을 나누려 말고 그냥 내버려 두면 저절로 사라집니다. 몸과 함께 호흡이 평안해지면 마음 또한 평안하고 고요한 상태로 접어듭니다. 표면에 그친 파도도 점점 깊은 내면으로 들어가면 고요하고 평온하듯이 생각에 관여치 않고 내버려 두면 고요한 본래의 모습으로 다가옵니다. 평온한 마음을 통해 되찾은 행복에 감사하며 이웃과 세상과 함께 나눕니다. 이제 천천히 눈을 뜨고 일상으로 돌아옵니다. 명상 중에 얻었던 사랑, 용서, 감사로 이웃과 자연을 맞이합니다. 늘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

모든 괴로움에서 벗어나려면 마땅히 분수에 맞게 생활해야 할 것이다. 분수를 알아 생활하는 것, 그것이 가장 행복하고 편안한 방법이다.

세상의 즐거움은 뒷날 괴로움이 될 것인데 어찌 그것을 욕심내고 집착할 것이며 한번 참아내면 뒷날 영원한 즐거움이 될 것인데 어찌 이것을 알고 도를 닦지 않겠는가.

늘 한결같이 꾸밈 없는 시각으로 균형 있게 바로 서길 바라는 마음. 그 오랜 바람으로 공익을 위한 공영신문으로 바로 서다. 바른 보도로 밝은 미래를 여는 서울신문.

지방 3세 부처님과 84,000 금법보와 보살 성문 스님 네께 지성기하옵나니

출가하여 기와눈이 총명하고 말과 뜻이 진실하며 세상 일에 무란들고 청정범행 닦고 닦아

중생제도하며 여섯 가지 신통 얻고 무색법인 이룬 뒤에 관음보살 대자비로 시방법계 다니면서 보현보살 행원으로 많은 중생 건지올제 여러 갈래 몸을 놔둬 미묘 법문 연설하고 지옥 가기 나쁜 곳엔 광명 놓고 신통 보여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국 불교 대표 방송 BTN은 불자들의 방송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 실천하고 부처님 법을 받아 지혜의 바다로 들어갈 수 있도록 방송 포교사 소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국불교 대표방송 BTN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0: 균형 있게 바로 서길 바라는 마음. 그 오랜 바람으로 공익을 위한 공영신문으로 바로 서다. 바른 보도로 밝은 미래를 여는 서울신문.
1: 남해 상담사 치열한 구도 현장. 누가 확철대오하여 천하대장부가 되겠는가.
2: 모든 인류시여, 나고 날짜마다 출세와 복락을 누리고자 할진대 부모에게 나기 전에 어떤 것이 참나인가 하고 이 하도를 일생생활하는 가운데 몸에 불망 간절히 의심하고 의심해서 일념이 지속되겠고 본세는 노력을 다할지어다.
1: 조계종 13, 14대 종정을 역임하신 진제 대선사께서 관세음 보살님의 가피를 기원하는 불자님들을 위해 관음보궁전을 낙성하여 천일관음기도를 여셨습니다. 누가 복이 있어 천일관음기도에 동참할 것입니다. 성담사 낙성대법회 때 허공에서 오색실이 방광한 기적의 현장에서 천일기도를 올려 소원을 성취하십시오. 천일기도 동안 선빵스님들이 매일 축원해드리고 있습니다.
3: 안녕하세요, 문광입니다. 남해 성담사는 부처님의 정법맥을 잇는 대선지식인 진제대종사께서 주석하시는 곳이며 보타나카산 관세음보살님께서 강림해 계신 곳입니다. 불자님들께서는 천일관음기도에 저와 함께 동참하셔서 관세음보살님의 놀라운 가피를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1: 생에 한 번은 다녀가야 할 사찰 남해 성담사 순례와 천일관음기도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국의 왕사성 기수거 도건에서 덕이 높은 비구 38,000명가

하나님께서 대중을 거느리시고 남쪽으로 가시다 마침내 마른 뼈 한무더기를 보시게 되었습니다.

건조를 하셨습니다. 이것을 본 여러 제자들 가운데 해안한다 존자가 부처님께 사지어 말씀하시되 세존이시여 여래께서는 이 세상에서 가장 높은 스승이시고

예절을 하시나이까 부처님이 아난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비록 나의 상수제자요 출가한 지 오래되었지마가

생애 나의 조상이여 설것이고 또 나의 부모도 되어설 것이므로 내가 지금 예배한 것이니라. 아난다.

하여금 남녀의 배를 분명하라 하시나이까. 난다여 만일 남자라면 세상에

것이고 만일 여자라면 아기를 한번 낳을 적에서 말세대에 피를 흘리고 여덟섬 노말에 젖을 먹여야 하므로 뼈가 굶고 가벼울 것이니라.

눈물을 흘리며 부처님께 말씀드리기를 세존이시여 어떻게 하면 어머니의 은혜를 갚을 수 있겠나이까 부처님이 아난다에게 이러시되 자세히 듣고 명심하여라 내가 지금 너희들을 위하여 어머니가 아기를 가져 출산하기까지 10달 동안 그 끄야

달에는 마치 불끝에 묻힌 이슬방울이 아침에 있다가도 낮이 되면 없어지던 새벽에는 비가 모였다 오후에는 흩어져

달에는 흡사 엉긴 피와 같고 넷째 달에는 점점 사람의 모양을 이루며 다섯째 달에는 어머님의 속에서 다섯 부분이 노포가 생기나니 노포란 머리가 일포여 두 팔꿈치가 삼포가 되고 두 무릎까지 오포가 대는이라 어머니가 숙태한 지 여섯째 달에는 어머니 배 속에서 여섯 전기

속에서 360마디와 84,000 털구멍이 생기나니라. 여덟째 달에는 떡까지 해가 생기나니 아홉 구멍이

죽지 않나니라. 어머니의 생장은 아래로 향하고 숙장은 위로 향하여 한더미의 상과 같이 되나니라. 이것을 혈산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한번 무너지면 한 줄기의 피가 되어서 아기의 입으로 들어간 아니라. 어머니가 아기를 숯에

허도하고 착한 사람이라면 두 손으로 모으고 나오면서 어머니를 괴롭히지 않지만, 만일 착하지 못한 자식이라면 어머니의 태를 깨뜨리긴 하다. 어디기도 하여 머니로 하여금 청개의 칼로 찌르는 듯 만개의 창으로 가슴을 두시는 듯하게 하나니라 이런 고통을 겪으면서 아기를 낳은 뒤에도 또 10가지 큰 은혜가

원교 나무 대방광 불 화엄경 나무 대방광 불 화엄경 나무

극락 현존 사친 수여해 법계온 이고취 산문 숙정 절비오 산해 재앙 영소멸 토지 철룡 호삼보 산신 국사 보정상 준동함정 등피안 세세상행보살도

빈과 소원 지체 없이 이루어주시고 모든 죄 업 길이 길이 없애주시네. 천룡들과 성현들이 옹호하시고 백천산매 한순간에

제가 가면 칼산 절로 꺾여지고 화탕지옥 제가 가면 화탕절로 사라지며 지옥 세계 제가 가면 지옥절로 없어지

나무 대륜 보살 마하살 나무 관자재 보살 마하살 나무 정치 보살 마살 나무 만월 보살 마

평안해진의 청정한 도량의 개송 온 도량이 청정하여 티끌 없으니 삼보 철룡 이 도량의 강림하시네 제가 이제 묘한 진언에 옵나니 대자 대비 베푸시어 가오하소서 죄업을 니으치

지는 계속 지난 세월 제가 지은 모든 악업은 옛적부터 탐진치로 말미암아 서문과 말과 생각으로 지었사오니 제가 이제 모든 죄악 참회합니다. 열두 부처님을 칭명하여 듣게 되면 업장이 소멸되는 가지 참회법 나무 참제 업장 보성장을 오강왕 하렴조불 일체 향화

오적불 무진향 승황불 사자월불 환희장엄주왕불 제보당만이 승강불 열가지 악업을 참회합니다. 살생으로 지은 죄업 참회합니다. 도둑질로 지은 죄업 참회합니다. 사음으로 지은 죄업 참회합니다. 거짓말로 지은 죄업 참회합니다. 꾸민말로 지은 죄업 참회합니다. 이간질로 지은 죄업 참회합니다. 악한 말로 지은 죄업 참회합니다. 탐욕으로 지은 죄업 참회합니다. 성냄으로 지은 죄업 참회합니다. 어리석어 지은 죄업 참회합니다. 오랜 세월 쌓인 죄업 한 생각에 없어지니 마른 풀이 타버리던 남김없이 사라지네. 죄의 자성 본래 없어 마음 따라 일어나니 마음이 사라지면 죄도 함께 없어지네. 모든 죄가 없어지고 마음조차 사라져서 죄와 마음 공해지면 진실한 참

제주의 개송춘 제주는 모든 공덕 보고 이어라고 요한 마음으로 항상 외우면 이 세상 온갖 재난 침범 못하리 하늘이나 사람이나 모든 중생이 부처님과 다름없는 복을 받으니 이와 같은 여의주를 지니는 이는 결정코 최상의 법 이루리라 나무 칠구집을 못해준 제보살 나무 칠구집을 못해준 제보살 나무 칠구집을 못해준 제보살 법계를 맑게 하는 지는 옴남 옴남 옴남 몸을 보호하는 지는 옴치림 옴치림 오치림 관세음 보살님의 본마음을 보여주는 미묘한

이불도를 이루리다. 제가 이제 삼보님께 기명합니다. 시방세계 부처님께 기명합니다. 시방세계 가르침에 기명합니다. 시방세계 스님

0: 불교에서 행해지는 108배는 중생의 번뇌가 108가지라는 데서 유래하며 절은 하심이라 하여 마음을 비우는 수행법 중에 하나입니다. BTN 불교TV에서 제작한 나를 깨우는 108배를 통해 모두가 일심으로 정성스럽게 절을 함으로써 종교를 초월해 몸과 마음을 건강하고 평화롭게 만들며 자신을 성찰할 수 있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나를 깨우는 108배를 매일 실천하면서 본래의 참마음을 찾는 소중한 시간이 되시길 기원합니다.
1: 지방 3세 제불보살님과 역대 조사님들께 지극한 마음으로 이 몸 다 던져 참회하고 발원합니다. 지난 세월 지은 공덕이 적어 부처님 참된 진리 등지고 살아왔음을 참회합니다. 작은 인연이지만 오늘부터 크게 키워 참된 불자가 되고자 발심하여 불법 승삼보에 귀하오며 정성으로 절을 올립니다.

나는 어디서 왔는가 어디로 갈 것인가를 생각하지 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나는 누구인가 참 나는 어디 있는가를 망각한 채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나의 몸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나의 진실한 마음을 쳐버리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조상님의 은혜를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부모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일가 친척들의 공덕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배울 수 있게 해준 세상의 모든 인연들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먹을 수 있게 해준 모든 인연들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입을 수 있게 해준 모든 인연 공덕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이 세상 이곳에 머물 수 있게 해준 모든 인연들의 귀중함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 이웃과 주위에 있는 모든 인연들의 감사함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가 저지른 모든 죄를 망각한 채 살아온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전생 금생, 내생의 업보를 소멸하기 위해 지극한 마음으로 참회하며 절합니다. 성냄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모진 말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교만함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시기심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분노심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인색함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여하며 절합니다. 이간질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여하며 절합니다. 비방함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여하며 절합니다. 무시함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여하며 절합니다. 비겁한 생각과 말과 행동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거짓말과 갖가지 위선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남의 것을 훔치는 생각과 행동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한갓 취미나 즐거움으로 다른 생명을 희생시키는 일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오직 나만을 생각하는 것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악연의 씨가 되는 어리석은 생각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어리석은 말로 상대방이 잘못되는 악연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어리석은 행동으로 악연이 될 수 있는 인연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집착하는 마음과 말과 행동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 눈으로 본 것만 옳다고 생각한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 귀로 들은 것만 옳다고 생각한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 코로 맡은 냄새만 옳다고 생각한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 입으로 맛본 것만 옳다고 생각한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 몸으로 받은 느낌만 옳다고 생각한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 생각만 옳다는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삼생의 모든 인연들을 위해 지극한 마음으로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가 살고 있는 지구를 생각하지 않은 것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세상의 공기를 더럽히며 살아온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세상의 물을 더럽히며 살아온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나만을 생각하여 하늘과 땅을 더럽히며 살아온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나만을 생각하여 산과 바다를 더럽히며 살아온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나만을 생각하여 꽃과 나무를 함부로 자르는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이 세상을 많고 적음으로 분별하며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이 세상을 높고 낮음으로 분별하며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이 세상을 좋고 나쁨으로 분별하며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이 세상을 옳고 그름으로 분별하며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병든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슬픈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가난한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고집스러운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외로운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죄를 지은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부처님께 귀하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으로 절합니다. 모든 생명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모든 생명은 소통과 교감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모든 생명은 우주의 이치 속에서 살아간다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나와 남이 하나임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세상의 아름다움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생명들의 신비로움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새소리의 맑음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바람소리의 평화로움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시냇물 소리의 시원함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새싹들의 강인함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무지개의 황홀함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자연에 순응하면 몸과 마음이 편안하다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자연이 생명순환의 법칙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자연이 우리들의 스승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가장 큰 축복이 자비심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가장 큰 재앙이 미움, 원망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가장 큰 힘이 사랑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항상 부처님의 품 안에서 살기를 발원하며 절합니다. 항상 부처님의 법 속에서 살기를 발원하며 절합니다. 항상 스님의 가르침을 따르기를 발원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욕심을 내지 않기를 발원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화내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교만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시기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모진 말을 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거짓말 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남을 비방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남을 무시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남을 원망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매사에 겸손하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매사에 최선을 다하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매사에 정직하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매사에 긍정적이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자비로운 마음으로 살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맑고 밝은 마음 가지도록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모든 생명이 평화롭기를 발원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이 세상에 전쟁이 없기를 발원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이 세상에 가난이 없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이 세상에 질병이 없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보살행을 실천하며 살아가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반야지혜가 자라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수행하는 마음이 물러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선지식을 만날 수 있기를 바라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이 세상에 부처님이 오시기를 바라며 절합니다. 부처님, 오늘 지은 이 인연 아낌없이 시방법계에 회향하며 절합니다.

대자 대비하신 부처님이시여 거듭 참여하고 발언하옵니다. 저의 어두운 마음에 불의의 종자 심어져 참된 불성이 나타날 수 있도록 자비심으로 거두어 주소서. 지방 3세 재불보살님과 역대 선지식들께 진심으로 바라오니 저의 참된 발언이 물러나지 않도록 지켜주시옵소서.

방송포교 후원 공동체 BTN 붓다회에 가입해주신 불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불자님의 소중한 정성 더욱 가치 있게 쓰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0: BTN 붓다회와 함께 방송불사에 동참한 후원 공덕으로 복과 지혜 가득한 가족 이루시길 불보 살림 전에 축원 올립니다.
1: 천년의 역사 속 부처님의 가르침을 간직한 도솔산 선운사. 천년을 이어온 부처님의 가르침이 이제 전주도심으로 향합니다. 선운사 도심포교당은 도심 속 지친 이들에게 부처님의 자비가 닿을 수 있도록 건립되며 포교당에 모셔질 삼세부를 모연합니다.
2: 부처님 법 전합시다는 이 시대 모든 불자들의 사명입니다. 선운사 대중 모두는 깊은 신심과 바른 공덕의 자세로 불법 홍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여러분의 신심 하나하나가 모여 부처님의 큰 뜻을 이룹니다. 천년의 지혜와 빛을 담을 선운사 전주도심 포교당 건립과 삼세불 모연에 여러분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3: 학정동 대원사 현정입니다. 사람에게는 내면에 보이지 않는 가치가 있습니다. 그 가치를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보여주는가 하는 것은 자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남에게 섭섭했던 일은 좀처럼 잊혀지지 않는데 남에게 고마웠던 일은 슬그머니 잊혀지곤 합니다. 반대로 내가 남에게 무언가를 베풀었던 일은 오래도록 기억하면서 남에게 상처를 줬던 일은 쉽사리 잊어버리곤 하지요. 타인에게 도움을 받거나 은혜를 입은 일은 오래 기억하고 남에 대한 원망과 상처는 빨리 잊어버린다면 삶이 훨씬 자유로워질 것입니다. 우리 모두 자유로운 삶을 살아가도록 노력하십시다.

0: 어둠의 빛으로 떠난 태양은 어디로 가는가? 그리고 생명의 인연으로 오는 태양은 어디서 오는가? 서울시 도봉구 쌍문동에 위치한 전국 태양연가 천도본찰. 상구보리 하화중생의 원력종찰. 태양불교 조계종 금강사. 금강사에서는 태양연가 49일 천도제와 부모업장 소멸기도를 봉행하고 있습니다. 깊은 원한이 서려 구천을 떠돌고 있는 태아영가. 이 영혼들을 이끌어주는 태아영가 천도제 전문도량 금강사에 전국 태아영가 49일 천도기도 법회에 동참하시어 태아영가의 왕생극락, 부모업장 소멸, 가정 화평하시길 기원합니다. 그리고 태아를 간절히 원하는 부모를 위한 신생아 잉태 발언 기도를 통해 가족의 인연 맺길 바랍니다. 전국 태아 천도본찰 대한불교 조계종 금강사.
1: 태조 이성계가 신덕왕후의 금락왕생을 발언하며 창건한 흥천사.
2: 조선왕실 최초원찰 흥천사는 무량수전의 부처님의 증명을 삼아 100년 동안 영구입회를 영구입회단에 모시고 24시간 365일 불을 밝혀드리고, 이 약속은 끊임없는 발언을 의미합니다. 매일매일 스님들께서 독경을 하시어 영가님의 극락왕생을 발언하며 설날과 추석에는 우려로 차례를 올려드립니다. 흥천사의 영구입회를 모신 공덕으로 영가님은 극락왕생하시고 자손들은 소원성취 이루시기를 발언드립니다.
1: 스님들의 독경 소리가 끊이지 않는 조선 왕실 최초의 원찰 흥천사에 100년 동안 모셔질 영구입회를 모시고 극락 왕생과 소원 성취에 큰 인연을 맺으세요.

0: 그때 무진의 보살이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쪽 어깨의 옷을 벗어매고 공손히 합장하고 부처님을 향하여 여쭈었다.
1: 세존이시여,

0: 신량 없는 백천만억 중생이 모든 괴로움을 받을 적에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듣고 일심으로 관세음보살을 부르면 관세음보살께서 그 음성을 관찰하고 모두 해탈을 얻게 하느니라. 만일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지니는 사람은 혹 큰 화재를 당하더라도 불이 능히 그 사람을 태우지 못하나니 이는 관세음보살의 위실력 때문이니라. 만일 큰 물에 떠내려가게 되더라도 관세음보살의 명호를 부르면 곧 얕은 곳에 이를 것이며 만일 백천만억 중생이 금, 은, 유리, 자거, 만호, 산호, 호박, 진주 등 보배를 구하려고 큰 바다에 들어갔다가 가령 폭풍을 만나 그 배가 나찰들의 나라에 잡혔을지라도 그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부르는 이가 있으면 모든 사람들이 다 나찰의 환란을 벗어나게 되나니 이런 인연으로 관세음이라 하느니라. 만일 어떤 사람이 피해를 당하게 되었더라도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부르면 저들이 가진 칼과 흉기가 조각조각 부서져 벗어날 수 있으며 만일 삼천대천세계에 가득한 야차와 나찰이 와서 사람을 괴롭게 할지라도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부르면 저 모든 낙기들이 감히 악한 눈으로 쳐다보지도 못하거늘 하물며 어찌 해칠 수가 있겠느냐. 만일 어떤 사람이 죄가 있거나 죄가 없거나 수갑을 차고 칼을 쓰고 몸이 쇠사슬에 묶이었더라도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모두 부서지고 끊어져서 벗어나게 될 것이며 만일 삼천대천국토에 도적이 가득 찼는데 한 주인이 여러 상인을 데리고 값진 보배를 가지고 험한 길을 지나갈 때에 그 중에 한 사람이 말하기를 착한 이들이여 두려워하지 말고 마땅히 한 마음으로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부르시오. 이 보살님은 능히 중생들의 두려움을 없애주시니 그대들이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부르면 이 도적들의 난을 벗어나게 되리라 하자 여러 상인들이 이 말을 듣고 다 함께 소리를 내어 나무 관세음보살하고 그 이름을 부르면 곧 벗어나게 되느니라. 무진하여 관세음보살 마살의 위엄과 실력이 이렇게 크느니라. 만일 어떤 중생이 음력이 많을지라도 항상 관세음보살을 공경히 생각하고 부르면 문득 음력을 여의게 될 것이며 만일 성내는 마음이 많을지라도 항상 관세음보살을 생각하고 공경하면 문득 성내는 마음을 여의게 되고 만일 어리석은 마음이 많더라도 항상 관세음보살을 생각하고 공경하면 문득 어리석음을 여의게 되느니라. 무진하여 관세음보살은 이렇게 큰 위실력이 있어 이롭게 하는 일이 많으므로 중생들은 항상 마음으로 생각할지니라. 또 만일 어떤 여인이 아들을 낳기 위하여 관세음보살께 예배하고 공양하면 문득 복덕과 지혜를 갖춘 아들을 낳을 것이며 혹은 딸을 낳고자 원하면 곧 단정하고 어여쁜 딸을 낳게 되리니 전생에 복덕을 심었으므로 모든 사람이 사랑하고 공경할 것이니라. 무진하여 관세음보살이 이와 같은 힘이 있느니라. 만일 어떤 중생이 관세음보살께 공경하고 예배하면 그 복이 헛되지 않을 것이니 그러므로 중생들은 모두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받아 지닐지니라. 무진하여 어떤 사람이 62억 항아의 모래수처럼 많은 보살의 이름을 받아 지니고 또 몸이 닿도록 음식과 의복과 침구와 의약으로 공양한다면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 선남자, 선여인의 공덕이 많겠느냐?
1: 무진의 보살이 대답하기를
2: 매우 많겠나이다, 세존이시여.
0: 만일 어떤 사람이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받아 지니고 한때만이라도 예배하고 공양하면 이 두 사람의 복이 같고 다름이 없어서 백천만억급에 이르러도 다함이 없을 것이니라. 무진하여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받아 지니면 이와 같이 한량없고 끝이 없는 복덕의 이익을 얻느니라.
1: 무진의 보살이 부처님께 여쭈었다.

0: 주어 말씀 올리기를.
1: 세존이시여, 관세음보살이 어떻게 이 사바세계를 다니며 어떤 중생을 위하여 법을 말하며 방편의 힘은 어떠하나이까?
0: 부처님께서 무진의 보살에게 말씀하셨다.
2: 선남자여, 만일 어떤 나라 중생을 부처님의 몸으로 제도시킬 자이면 관세음보살이 곧 부처님의 몸으로 나타내어 설법하며 벽지불의 몸으로 제도할 이에게는 벽지불의 몸을 나타내어 법을 설하고 성문의 몸으로 제도할 이에게는 성문의 몸을 나타내어 법을 설하고 범천왕의 몸으로 제도할 이에게는 범천왕의 몸을 나타내어 법을 설하고 제석천왕의 몸으로 제도할 이에게는 제석천왕의 몸을 나타내어 법을 설하고 자제천의 몸으로 제도할 이에게는 자제천의 몸을 나타내어 법을 설하고 대자제천의 몸으로 제도해야 할 이에게는 대자제천의 몸을 나타내어 법을 설하고 천대장군의 몸으로 제도해야 할 이에게는 천대장군의 몸을 나타내어 법을 설하고 비사문의 몸으로 제도할 이에게는 비사문의 몸을 나타내어 법을 설하고 소왕의 몸으로 제도할 이에게는 소왕의 몸을 나타내어 법을 설하고 장자의 몸으로 제도할 이에게는 장자의 몸을 나타내어 법을 설하고 거사의 몸으로 제도할 이에게는 거사의 몸을 나타내어 법을 설하고 재상의 몸으로 제도할 이에게는 재상의 몸을 나타내어 법을 설하고 바라문의 몸으로 제도할 이에게는 바라문의 몸을 나타내어 법을 설하며 비구, 비구니, 우바세, 우바예의 몸으로 제도할 이에게는 비구, 비구니, 우바세, 우바예의 몸을 나타내어 법을 설하고 장자, 거사, 재상, 바라문의 부인의 몸으로 제도할 이에게는 그 부인의 몸을 나타내어 법을 설하고 동남, 북녀의 몸으로 제도할 이에게는 동남, 동녀의 몸을 나타내어 법을 설하고 하늘, 용, 야차, 건달바, 아수라, 가루라, 킨나라, 마후라가 사람, 사람 아닌 이들의 몸으로 제도할 이에게는 다 그 몸을 나타내어 법을 설하고 직금강신의 몸으로 제도할 이에게는 직금강신의 몸을 나타내어 법을 설하느니 무진하여 관세음보살이 이와 같은 공덕을 성취하여 가지가지 형상으로 여러 나라에 다니면서 중생을 제도하여 해탈케 하나니 그러므로 너희들은 마땅히 한결같은 마음으로 관세음보살께 공양해야 하느니라. 관세음보살 마하살은 두렵고 위급한 때에 두려운 일을 없애주시니 그러므로 이 사바세계에서 모두 그를 이름하여 두려움을 없애주는 분이라 이름하느니라.
0: 무진의 보살이 부처님께 여쭈었다.
1: 세존이시여, 제가 지금 관세음보살님께 공양하겠나이다
0: 하고 몸에 걸었던 백천금이나 되는 진주 보배 구슬인 영락을 드리면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1: 어지신이시여, 법으로 보시하는 이 진보 영락을 받으옵소서.
0: 그때 관세음보살이 이것을 받지 않으므로 무진의 보살이 다시 관세음보살님께 사례었다.
1: 어지신이시여, 저희들을 어여삐 여기시어 이 영락을 받아주소서.
0: 그때 부처님께서 관세음보살께 말씀하셨다.
2: 마땅히 무진의 보살과 사부대중과 천룡야차와 건달바, 아수라와 가루라, 긴나라, 마우라가와 사람과 사람 아닌 이들을 불쌍히 여겨 그 영락을 받으라.
0: 그때 관세음보살이 모든 사부대중과 하늘, 용, 인, 비인을 어여삐 여겨서 그 영락을 받아 두 몫으로 나누어 한 몫은 석가모니 부처님께 공양하고 한 몫은 다보 부처님 탑에 바치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2: 무진하여, 관세음보살은 이와 같이 자유자재한 신통의 힘이 있어 능히 사바세계에 다니느니라.
0: 그때 무진의 보살이 개송으로 여쭈었다.
1: 묘한 상호 갖추신 세존이시여, 이제 다시 저희가 여쭙나니 불자들이 어떤 인연으로서 관세음보살이라 하나이까?
0: 묘한 상호를 갖추신 부처님께 없어 개송으로 무진이에게 대답하시되,
2: 그대는 이제 잘 들으라. 관음의 높은 덕은 곳곳마다 두루 응하느니라. 큰 서원 바다같이 깊고 깊어서

0: 헤아릴 수 없는 여러 겁을 지내면서 천만억 부처님을 두루 섬기며 청정한 큰 소원을 세웠느니라. 내 이제 그대에게 알기 쉽게 말하노니 그 이름을 듣거나 그 모습을 보는 이가 지극한 마음으로 깊이 섬기면 모든 세상 괴로움 소멸하리라. 어떤 이가 해치려는 생각을 품고 불구덩에 밀어서 떨어뜨려도 관세음을 염하는 거룩한 힘이 불구덩을 못으로 변하게 하고 큰 바다에 빠져서 떠내려갈 때 용과 고기 귀신의 난을 만나도 관세음을 염하는 거룩한 힘은 파도를 잠재워 안옹케 하네. 수미산 봉우리에서 있을 때 어떤 이가 밀어서 떨어뜨려도 관세음을 염하는 거룩한 힘이 해와 같이 옹에 떠 있게 하고 흉악한 사람에게 쫓겨가다가 금강산 험한 곳에 떨어져도 관세음을 염하는 거룩한 힘이 능히 털끝 하나 다치지 않느니라. 원수나 도적에게 둘러싸여 당할지라도 제각기 칼을 들고 해치려 해도 관세음을 염하는 거룩한 힘이 그들에게 자비한 마음 생기게 하고 어쩌다가 국법을 어겨 형벌을 받아 죽게 되어도 관세음을 염하는 거룩한 힘이 칼날이 그대로 조각조각 부서지리라. 옥중에 갇혀 큰 칼을 쓰고 손발에 수갑을 채웠더라도 관세음을 염하는 그 힘이 저절로 해탈을 얻게 하며 주문과 저주와 독한 약으로 나의 몸을 해치고 욕보이려 해도 관세음을 염하는 그 힘으로 도리어 그 사람이 다치게 되네. 호각한 나차를 만나고 동령과 귀신이 해치려 해도 관세음을 염하는 그 힘으로 감히 모두를 해치지 못하며 사나운 짐승들에게 둘러싸여 이빨과 팔톱이 무섭더라도 관세음을 염하는 그 힘으로 사방으로 뿔뿔이 달아나며 독사와 진해 등 무서운 독충이 불꽃 같은 도끼를 뿜어도 관세음을 염하는 그 힘으로 소리 듣고 스스로 흩어지리라. 구름과 천둥과 번개를 치며 큰 비와 우박이 쏟아져도 관세음을 염하는 그 힘으로 이내 곧 구름 거치고 활짝 개이며 중생이 고뇌과 핍박을 당하여 한량없는 고통을 받을지라도 관세음의 미묘한 지혜의 힘이 이 세상 모든 고통 능히 구하느니라. 신통한님 구족하고 지혜의 방편 널리 닦아 시방의 여러 국토에 몸을 나타내지 않는 곳 없으며 가지가지 악하고 나쁜 갈래인 지옥과 악이 축생들까지도 나고 죽고 늙고 병드는 모든 고통 점차로 모두 다 없애주며 참되고 깨끗하게 보살피고 넓고 큰 지혜로 관찰하며 자비로운 마음으로 감싸주시니 항상 우러러 공경하고 예배할지어다. 티끌없이 깨끗하고 밝은 빛 해와 같은 지혜로 어둠 제거하고 재앙과 바람, 불 능히 항복받고 널리 밝게 세상을 비추느니라. 가엾이 여기신 몸 우레와 같고 자비한 마음 묘하고 큰 구름 시원한 감로의 법비를 내려 번뇌의 타는 불꽃 없애주시네. 총사나 다툼으로 법정에 가거나 두려운 전쟁터에서도 관세음을 염하는 그 힘으로 원수, 원망 모두 다 사라지리라. 묘한 음성, 세관을 관하는 음성, 범천의 음성, 아침 바다와 같은 음성, 세관의 음성보다 뛰어나시니 그러므로 항상 생각하여서 생각 조금도 의심치 말라. 관세음보살 청정한 성인은 중생의 번뇌, 고통, 죽을 애군에 능히 믿고 의지할 바라. 일체의 여러 공덕 두루 갖추어 자비로운 눈으로 중생을 보며 모든 복덕이 바다처럼 한량없으니 그러므로 마땅히 머리 숙여 예배하여라.
1: 그때 지지보살이 자리에서 일어나 부처님 앞에 나아가 여쭈었다.
2: 세존이시여, 만일 어떤 중생이 이 관세음보살 보문품에 자제한 업과 널리 보이고 나타내는 신통한 힘을 듣는다면 이 사람의 공덕이 적지 아니함을 알겠나이다.
1: 부처님께서 이 보문품을 설하실 때 대중 가운데 8만 4천 중생이 모두 다 비할 바 없이 평등한 안욕따라 삼맥 삼보리의 마음을

사람이 사람다워지는 것이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가장 중요한 이야기죠. 부처님도 결국 누굽니까? 사람의 완성자죠. 완성된 사람이 부처고 아라하니 부처님은 우리에게 법을 주신 분이죠.

0: 선찰대본산 금정총림 범어사에서 2016 백중 지장기도 선지식 초청 대법회를 봉행합니다. 이번 법회는 6월 3일 입제를 시작으로 8월 30일 회향까지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 범어사 설법전에서 당대 대덕스님들의 감로 법문이 진행되니 불자 여러분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51-508-3636번입니다. 대한불교 조계종 제6교구 본사 마곡사에서는 오는 6월 13일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8주년 기념 음악회를 개최합니다. 조주한, 남이예, 저구, 손비나 등이 출연해 아름다운 선율을 선사할 예정입니다.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41-841-6220번입니다. 취업, 건강, 그리고 소중한 인연까지 혼자 고민해도 답이 나오지 않아 답답하셨나요? 이제 남산 월명사에서 월명스님과 함께 그 길을 찾아보세요. 매주 수, 금, 일요일 당신의 고민을 1대1로 직접 들어드립니다. 그리고 매주 일요일 9시 반에는 운맞이 특별 기도가, 11시 반에는 명쾌한 강연이 펼쳐집니다. 문의는 02732-0835번입니다. 1988년 달라이라마 존자께서 기증하신 부처님 진신살이 최초 친견 및 봉안 대법회가 진주호국사 대웅전에서 봉행됩니다. 스스로 증식하며 생명력을 드러내는 신비로운 사리를 대중에게 처음 공개하는 뜻깊은 자리입니다.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5-741-4394번입니다.
1: 광주 마하대원정사에서는 화마로 타버린 아미타 부처님을 모시지 못해 죄송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아미타 부처님을 속히 모실 수 있도록 조성불사에 동참 바랍니다. 또한 복이 100배로 늘어나고 병이 없고 사업, 시험 합격, 취직, 승진, 결혼, 편안한 임종을 맞이하고 극락왕생하는 공덕을 입는 관세음보살, 지장보살님의 훼손된 존상을 개금으로 장엄하는 개금불사에도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광주 마하대원정사 062-571-6789번입니다. 한국불교대학에서는 우학스님이 직접 강의하는 봄학기 신입생을 주 야간반 모집합니다. 월 만 원에

0: 저렴한 학비로 누구나 공부할 수 있으며 특히 57만 명의 유튜브 불교대학 신도님들을 대환영합니다. 각 도량 종무소로 문의해 주십시오. 대구 큰절은 053-474-8228번입니다. 부처님 닮은 인재를 길러내는 동국대학교에서는 연꽃을 닮은 로터스관, 명상을 통해 마음을 치유하는 선센터 조성불사를 봉행합니다. 가족의 평안과 행복, 소원 성취, 동국 발전 등을 발원하며 참여하실 수 있고 500만 원 이상 기부자의 조남과 염원은 선센터 500나안상에 봉안되고 공덕의 벽에 새겨져 길이 기억될 것입니다.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2260-3300번입니다.
1: 절따라 전설따라 바로 출발해보자구.
2: 어떡하면 많은 보살님을 만날 수 있을까 생각 중이야.
3: 공부는 마음의 양식이랬거든. 수리수리 마하수리 불국사로 고고.
4: 스님, 정말로 만배의 복을 받을 수 있는 겁니까?
5: 그럼 만배 그 이상의 복을 받을 게다.
6: 모량리의 대성이란 아이가 이젠 너희 집에서 환생할 것이다.
5: 귀한 일이군. 일주일이 지나도록 손을 펴지 않으니.
7: 잠깐만요. 아이가 손을 폈어요.
3: 전생의 어머니를 위해선 석굴암을 지어 효의 마음을 다했답니다.
1: 몽이와 동이의 절따라 전설따라. 많은 시청 바랍니다.

0: 스님들이 노후에도 안심하고 수행과 전법 교화에 전념토록 하는 것이 바로 승보공양입니다. 승보공양 후원 방법은 정기 후원과 ARS 후원 전화, 그리고 기금 모연 등 후원 방법도 다양합니다. 출가자와 재가자의 아름다운 승가 공동체 회곡 운동, 스님을 스님답게 모시는 재가 신행, 승보공양 후원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1: 엄마는 평생 염주를 놓지 않으셨어요. 가족을 위해 늘 부처님께 기도하셨죠. 영가를 극락정토로 인도하는 장례 포교사, BTN 불국토 상조가 돕겠습니다.
2: 장례는 단순한 의례가 아닙니다. 한 생을 아름답게 해양하는 여법한 의식입니다. 이별의 순간은 슬픔이지만 동시에 영가를 위해 가장 크고 깊은 공덕을 지을 수 있는 소중한 인연의 시간입니다. 사후 3일간의 장례의식은 백일기도 공덕보다 100배 크다 하였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근본으로 시다림 염불 기도와 함께 불경 수위로 장엄하고 공덕 회향에 이르기까지 영가를 위한 최고의 효행이자 공덕입니다. 부처님의 지혜광명, 자비광명의 품만에서

0: 먼저 가신 영가님이 극락세계에 왕생하시도록 정성 모아 합장드리옵니다.
1: 고객 납입금은 주 벌의은행인 국민은행에 50%를 예치하고 있습니다. 장내 서비스 중 사용하지 않은 품목은 공정거래위원회 상조서비스 표준약관에 의거해 환급해드립니다.
2: 이곳 한안에 불교의 굳건한 뿌리를 내리기 위해 쉼없이 달려온 정혜선원 한암도량. 수많은 우여곡절 속에서도 중생구제와 부처님 법 전파라는 일념으로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그동안 정혜선원은 종파를 초월하여 큰 스님들의 법문이 끊이지 않는 명실상부한 법석의 중심이었습니다.
3: 이제 정혜선원은 원대한 소원을 세웠습니다. 부처님의 법을 전하며 정진 포교하였으나 정작 기거할 곳이 마땅치 않은 노스님들이 계십니다. 모든 종단의 스님들을 위한 수행의 마무리를 지을 수 있는 보금자리, 이 뜻깊은 불사에 사부대중 여러분의 지극한 동참을 간절히 기다립니다. 작은 보시가 큰 복덕으로 휴양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제가 이렇게 또 서울 땅에 이렇게 또 올해 지방에서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저는 이제 조금 전에 소개받은 그 팔공산, 경상북도에 있는 팔공산 제10교구 은혜사 말사, 은혜사 말사이고, 거기에 이제 중림사라는 제 주지 선지입니다. 선지인데요. 우리 중림사는 신라 그 도순국사께서 창건하시고, 봉황의 기운이 품고 있는 아주 그 명당에 지금 현재는 그 휴림원 한 자연장지를 지금 현재 운영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예, 상과 이별의 어떤 현장에 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간에 그 여러분께서도 조금 전에 말씀 소개받은 대로 부처님 오신 날 맞이하시느라고 많이 분주하셨죠? 예, 그래 분주하셨을 겁니다. 우리는 그분께서 이 사바 세계에 인간의 몸으로 어떤 신의 모습이 아니고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가지고 우리 중생들을 위해 가지고 한평생을 요렇게 살아라. 이것이 사람답게 사는 모습이다. 하는 것을 태어나시고부터 쭉 한평생을 수행하시다가 우리 중생들 곁을 잠시 떠나셨죠. 그렇지만 영원히 떠난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께서 이제 오늘이 보름이죠? 오늘이 보름입니다. 보름이라면은 뭐냐 하면은 우리가 그 어제부터 이제 한거 결제를 해가지고 소임을 짜고 우리 대한불교 조계종 사부대중은 이제는 어떻게 했냐? 모두 그간 축제 분위기 속에 있다가 지금은 이제 수행 분위기를 모두로 전환되었죠. 이제는 이제는 드디어 스님네들이 우리가 그동안 좀 분주했던 까는 춤에서 이제는 수행하는 분위기에 전부 다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도 법문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과연 그럼 무엇을 할까 생각하시다가 저도 일상생활, 여러분 생활에서 조금이라도 수행에 도움이 되는 이야기를 오늘 주제를 한번 잡아봤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또 수행은 스님들이 하시는 것이 아닌가? 아니 법사선생님이 갑자기 웬 수행을 이야기하지? 이렇게 반문도 하실 수가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살면서 왜 힘든 문제가 직면했을지게 왜 이렇게 힘든가? 이런 문제가 어떤 연관성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하루에 몇 번이나 이 마음이 흔들릴까요? 아침에 눈을 뜨면서부터 오늘은 좀 편해지면 좋겠다 하는 마음도 일어나시죠? 이렇게 우리가 바쁘게 살면서도 우리 마음은 점점 더 불안합니다. 과거보다도 더 많은 것을 가졌는데도 왜 만족하지 못할까요? 아마 지금 현재 아주 물질은 지금 현재 우리 대한민국은 아주 풍족하죠? 풍족합니다. 소싯적에 저는 여러분하고 조금 동떨어진지 모르지만 저는 시골 태생입니다. 시골 태생이라가 혹시 여기 보리고개를 한번 겪어보신 분 계세요? 한번 보세요, 보리고개. 그래요? 예. 보리고개를 하기 잘 모르겠죠? 지금
지금 이제 먹을 게 없을 때입니다. 아, 지금 때가. 그래서 저도 어릴 적에 뭐냐? 참, 칡 아세요? 칡. 예, 갈분이라 하죠. 그것을 갈면은 가루가 밑에 앉습니다. 그 갈분하고 쑥 있죠? 요즘 들에 가면 쑥이 많잖아. 그 쑥하고 범벌려 넣으면 그걸 가지고 그 배를 때우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 좀 떳떳할 때는 볼만해요. 거기 식으면 돌덩어리나 마찬가지입니다. 아마 그때 내가 그 쑥떡을 그걸 갈분하고 많이 먹어가지고 지금 이렇게 좀 피부가 받쳐주지 않나. 예. 하여튼 그런 어려운 시절이 있었습니다. 아, 그렇지만은 그 시절보다는 지금 물질이 우리가 풍부한데 우리는 지금 이제 어떻습니까? 만족하지 못하죠. 만족하지 못하고 아침에 눈을 뜨면은 아마 마음은 달려가기 시작합니다. 오늘은 잘 되어야 하는데. 노력 없는 욕심이 일어나죠. 오늘은 돈 좀 많이 벌어야 되는데. 그리고 또 어떻게 저 사람은 왜 저럴까? 그냥 지나쳐도 되는데 또 간섭하는 마음이 앞섭니다. 그리고 또 내가 남들보다 더 인정받아야 하는데 자신의 게으름보다는 시기하는 마음이 앞섭니다. 이 모든 생각의 뿌리 탐진치입니다. 이것이. 그 법구경에서도 마음이 모든 것의 근본이다 했습니다. 마음이 모든 것의 근본이다 했습니다. 여러분 삶이 힘

0: 힘든 이유는 세상이 어려워서가 아니라 마음이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강자가 독식하고 가진 자의 세상, 지금 이런 사회 현상에서는 상당히 이해하기가 힘들 겁니다. 하지만 삶의 모든 일에는 마음이 주관입니다. 마음이 주관. 이런 마음을 경외해서는 어떻게 설명했는지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이것을 가지고 일심이문, 하나의 마음, 두 개의 세계.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마음이 두 개란 것은 아닙니다. 하나의 마음이 두 가지로 나타난다는 거죠. 하나의 마음이, 그러니까 마음이 두 개가 아니고 하나의 마음에서 두 가지로 나타난다. 아까 보니 말해 해탈문과 진여문으로 나타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1: 네.
0: 예. 쉽게 표현하자면 이렇습니다. 바다가 잔잔할 때는 맑고 겨울처럼 맑죠. 바람이 일면은 파도가 칩니다. 바다는 그대로인데 물결 치는 모습과 다른 것입니다. 바다는 진여력하고 파도는 아까 분이 이야기하시는 생멸. 그래서 조건은 번뇌입니다. 쉽게 여러분 불자님, 구름이 하늘을 더럽힐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늘을 더럽힐 수는 없습니다. 구름이 거치면은 본래 그 자체 청정한 겁니다. 그런데 구름 위에 나타났던 그 모양도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늘은 진여라고 하고 구름은 생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환경을 번뇌라고 이야기했죠. 예. 우리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마음도. 지금 여러분의 마음은 하늘입니까? 구름일까요? 이제 생멸문의 어떤 탐진치를 구조를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탐이 뭘까요? 더 가져야 한다는 의식입니다. 더 가져야 한다는 의식. 어떤 사람이 있습니다. SNS를 보다가 갑자기 친구의 어떤 성공을 보게 됩니다. 그 순간 나도 저렇게 잘 살아야 되는데 나는 왜 이 정도밖에 안 되지 하는 이 마음이 바로 탐하고 비교하고 스스로가 결핍감에 가두어 버리는 것입니다. 또 이런 사례도 있죠. 제가 아는 이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작은 가게로 운영하며 아주 성실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옆집 가게가 장사가 잘 되고 그 집이 술술 잘 풀려간더라 이겠죠. 그렇게 이분이 어떻게 생각하냐. 나도 더 벌어야 되겠다. 저 사람부터 더 잘 돼야 한다는 시기심이 그간에 자기가 성실하게 살았던 일상을 망가뜨리게 됩니다. 그의 마음에 무엇이 일어났을까요? 이것이 바로 탐심입니다. 탐심.

이걸 법구경에서는 뭐라 하냐 하면은 욕망은 끝이 없고 그것을 사람을 묶는다고 우리를 경책합니다. 그렇다고 생각과 이상을 혼동하시면 안 돼요. 이상은 아주 늦게 하지만 내가 무리수를 뜨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탐의 증상을 한 세 가지로 압축해가지고 제가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10억 가진 사람이 100억을 벌겠다고 큰 몸부림치는 것을 가지고 뭐라고 하냐? 가능성이 있을까요? 예. 이것을 가지고 욕망이라 합니다. 그 100억을 갖지 못해가 몸부림치면서 그대로 매달리면서 사는 걸 가지고 뭐라고 하냐? 집착이라 합니다. 집착. 그 집착으로 인해 지금 자기 자신의 행복함을 잊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입니까? 매일 육신과 재물이 소모에 대한 걱정입니다. 이걸 가지고 불안한 마음을 갖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것이 탐심의 특징입니다. 탐심의 특징. 이런 삶은 얻기 전에도 괴롭고 얻고 나서도 불안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생멸하는 세계이기 때문입니다. 생멸하는 세계. 지금 내가 집착하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돈? 명예? 건강? 예, 그렇죠. 그러나 여기에 얽매이면 고통이 따라옵니다. 아, 얽매이면. 그럼 진은 뭘까요? 이제 탐을 이야기했고 진은 뭘까요? 진이라고 할 수는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을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을. 어느 날 마주친 사람에게 욕을 듣습니다. 한 소리를 들었어요. 그 순간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뭐 여러분도 그런 경험이 있을 건데 그죠? 예. 나 욕을 들으니까 갑자기 가슴이 팍 올라오는 거죠. 올라오고 가슴이 아마 상기가 됩니다. 왜 나를 무시해? 가만두지 않겠다. 이것이 진심 성내는 마음입니다. 또 이런 경우도 있어요. 여기 뭐 운전하는 사람이 있지만 어떤 사람이 운전을 하는데 갑자기 끼어들기를 당합니다. 어때요? 순간 욱 하고 올라옵니다. 왜 저래? 정말 상식이 없네. 이렇게 하다 보면은 가끔 보복선 운전을 해가지고 언론에도 나오는 경우도 있죠. 언론에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 이것이 진심 성냄입니다. 상대의 도덕성이나 배려심이 부족하면 정말 성질 나죠. 성질 나요. 안 그래요? 뭐 조금 양해를 구한다든지 또 어디 신호를 들어간다고 안내를 하고 들어온다든지 이렇게 하면은 좀 배려심이 있구나. 이렇게 하면 좀 괜찮은데 그것 없이 이렇게 무작정 어떻게 당하게 되면 상당히 기분이 좀 안 좋을 수 있습니다. 예, 안 좋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육어경에서는 성냄은 스스로 자신을 태우는 불이다고 마음자리를 가르칩니다. 이런 순간의 분노는 착각입니다. 착각. 상대를 공격한다고 하지만은 실제는

내 마음을 먼저 파괴되는 것입니다. 이런 분노는 피를 탁하게 하고 피부를 거칠게 합니다. 화를 많이 내는 사람은 얼굴이 좀 검붉습니다. 왜? 속이 탄다는 말 있죠? 그래, 속이 탄다는 거. 피가 끓는다 이 뜻이라. 그럼 그 끓으면 어떻게 해요? 밖으로 표출됩니다. 성냄새 얼굴 보면 벌겋죠? 그 피가 지금 열이 받아가 그래. 다른 거예요, 진짜. 그때 옆에가 건드리면 더 끓고요. 그럴 때는 가만히 두면 돼요. 분노의 본질은 뭐냐? 세상이 내 뜻대로 되어야 한다는 그런 사고입니다. 독재자와 위정자들의 비교하면 되겠죠. 독재자들이라든지 거짓말로 하는 사람들을 보시면 비교하면 되겠습니다. 전쟁과 폭력의 명분이 뭘까요? 지금 현재 세계적으로 전쟁이라든지 어떤 폭력의 명분은 뭘까요? 우리가 속으면 안 됩니다. 그들이 피해자의 아픔을 과연 알까요? 진정으로. 전쟁으로 희생되신 그분들의 그 아픔을 진짜로 진정을 알까요? 모릅니다. 그들은. 그들은 본질을 숨기고 신의 이름이나 세상을 자기가 만약 대변하는 논리로 세웁니다. 자기들만의 이상과 우월주의를 내세우죠. 자기들. 이것이 바로 뭐냐? 아상이라고 합니다. 아상. 자기가 옳다는 위험한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을 절대로 가까이 하면 안 됩니다. 가까이 하면은 결말은 뻔합니다. 다칩니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한 것은 위험한 사람 옆에 있으면은 내가 다친다. 이거는 망고의 진리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 상대를 칭찬하고 부족함을 서로 의논하는 사람을 가까이 하십시오. 그러면은 그를 따르면은 내 스스로한테도 상당한 발전이 있을 겁니다. 그럼 이제 여기서 탐진치, 이제 치는 뭘까요? 치락하는 것은 모른다는 겁니다. 모른다. 그래 모르기에 당한 뒤에 압니다.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는 상태. 보고 알면서도 당해요. 보고 알면서도 당해. 지금도 우리 한국 사회에 정치를 하는 선동하는 사기꾼들의 말에 거리나 모임 장소에 자신의 삶을 소비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들은 바른 정보나 참말을 믿지 않습니다. 근거 없는 자기 주장만 아주 강합니다. 이런 계층의 사람들은 뭐냐? 돈이 행복을 준다고 믿고 관계가 나를 완성한다고 믿고 성공이 나를 증명한다고 믿습니다. 아니 자신도 변하고 관계도 변하는 것이지 고정된 것이

0: 것이 어디 있습니까? 이걸 안경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무명으로 인해 괴로움이 생긴다 했습니다. 무명으로 인해 괴로움이 생긴다 했습니다. 이 탐진치는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탐진치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냐? 탐하다가 뜻대로 안 되면 화내고 화를 나면은 판단이 흐려지고 어리석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탐진치는 뭐라고 합니까? 우리 불교에서는 삼독심, 아주 독하게 뿌리 잡혀 있다 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생멸문 속의 중생삼입니다. 중생삼. 그럼 생멸문이라는 건 뭘까요? 우리가 한번 알아보면은 그것은 일어나고 사라지는 마음입니다. 이걸 금강경에서 뭘 가냐나 일체유입법 여몽환포용 여로영여전 응작여시광 하면 일체법은 꿈과 같고 환상 같고 물거품 같으며 그림자와 같다 하는 겁니다. 이거를 중생이 붙잡으려고 한다 이거죠. 아, 그림자를 어떻게 붙잡어? 그죠? 우리가 집착하는 것들, 돈, 명예, 관계, 감정은 모두 생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착각을 합니다. 어떻게? 이것이 영원할 것이다라고 이 착각이 바로 치입니다. 치. 어리석다. 그래서 우리는 중생이 어리석다. 어리석다 하는 거예요. 현실 삶의 무명은 착각입니다. 그렇다고 포기할 것도 없어요. 또 그렇다고 포기할 것도 없고. 왜? 설탕은 달콤하죠? 그러나 그것을 많이 먹으면 건강을 해칩니다. 그죠? 그럼 적절하게 잘 조준하면 그 설탕도 내한테 유익하다. 이것이 전환입니다. 그 불교에서는 뭐냐면 이걸 가지고 사띠라고 이야기합니다. 초기 불교에서는 사띠, 알아채립니다. 이렇게 합니다. 내가 순간에 일어난 일에서 내가 알아채리자.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수행으로 가는 관찰의 순간을 좀 말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 탐이 일어날 때, 탐하는 마음이 일어날 때 그걸 알아챌 수 있을까요? 또 화가 날 때, 아, 지금 내가 화가 나는구나고 볼 수 있겠어요?
1: 보이지요.
0: 예. 부처님은 사념천경에서 뭐라고 했냐면은 관찰하라, 알아채리라 했습니다. 그래 아까부터 이렇게 했잖아요. 그 마음이 일어날 때 알아채리면 무슨 말? 진념문에 들어가는 거고 모르면 생멸문에 머무는 겁니다. 어떤 경계 대상이 딱 있을 때 거기서 생멸문과 진념문에 중간에 와 있다. 그래서 화가 나면 화가 아 내가 화가 나는구나 하고 알면은 그 순간에 뭡니까? 나는 아마 진념문에 들어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수행은 어렵지 않습니다. 수행을 상당히 어렵게 여러분이 보시니까 어렵게 봅니다. 수행은 뭐냐? 보는 것입니다. 보는 것. 일어나는 그 대상을 살펴보는 것입니다. 이런 보는 힘이 쌓이고 쌓이면은 아까 분이 이야기하는 삼독심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수행이라고 합니다. 수행.

이제 진념문의 본래 청정한 마음 자리를 알아보겠습니다. 진념의 본질은 대승기술론에서 뭐라 하자면은 진념은 항상 하고 변하지 않으며 맑고 고요하다고 했습니다. 대승기술론에서 진념은 항상 하고 변하지 않으며 맑고 고요하다 했습니다. 변하지 않는 것, 사라지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본래 마음입니다. 본래 마음. 우리 마음은 거울과 같습니다. 우리 마음은 거울과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마음 거울의 탐진치는 뭘까요? 그것은 먼지와 얼룩과 흐림입니다. 그럼 진념은 무엇이냐? 거울 자체입니다. 거울 자체. 먼지가 끼면은 흐려지고 닦으면 깨끗해집니다. 여러분 집에서 거울을 이래 보시면은 좀 더럽혀져 있으면 닦으면 어떻게 됩니까? 깨끗하죠. 거울 자체가 더러운 것이 아니다 말이죠. 그게 오염된 물질이 묻어가지고 더럽혀지는 거예요. 내 마음이 오염된 물질이 더럽혀졌다. 그래서 이거를 마음을 닦는다고 이야기해요. 조건 환경이 변했지 거울 자체는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깨끗하고 맑습니다. 선우록에 이런 깨달음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날 어떤 수행자가 물었습니다. 스님, 마음이 번뇌로 가득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니까 스승이 말씀을 하십니다. 번뇌를 없애려 하지 말고 지금 마음을 보아라. 지금 마음을 살펴라. 여실히 보는 그 순간이 바로 과거도 없고 미래도 없고 오직 보는 그 순간밖에 없는 것입니다. 번뇌도 마음에서 일어나고 깨달음도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번뇌나 깨달음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이 진념입니다. 진념. 가려져 있는 것이 드러난 상태. 이것을 수행입니다. 수행. 다시 강조 한번 한다면 핵심은 뭐냐? 통찰입니다. 통찰. 대상을 바로 보는 것이지 번뇌를 없애야 깨닫는 것이 아닙니다. 번뇌를 없애야 깨닫는 것이 아니고 바로 보는 힘이 있어야 됩니다. 번뇌 자체가 공함을 알 때 이미 깨달음 세계에 들어가시는 겁니다. 여러분 아시는 반야신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색즉시공 공즉 색이 곧 공이요 공이 곧 색이다. 이 뜻을 쉽게 한번 말씀하시면 뭐냐 하면은 물체를 보일 때가 바로 뭐냐 하면 유행의 색이지만은 물체가 소멸되고 텅 빈 무형의 공인을 가지고 뭐라 하냐 하면 공이 된다 이 뜻입니다. 이처럼 꾸밈없이 아는 것을 수행이라고 합니다. 어렵나요? 그럼 좀 더 쉽게 이야기합시다. 그럼 삶 속에서 어떻게 하면 실천해 보는 게 좋겠는가 해가지고 먼저 3단계 일상 수행법입니다. 첫째,

멈춤. 반응하기 전에 멈춥니다. 반응하기 전에. 어떤 일에 반응을 타기 전에 딱 멈추시라는 겁니다. 둘째, 관찰하는 것. 내가 지금 움직이려고 하는 이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를 관찰하는 것이. 그 다음에

마음도 사라지고 갖고자 하는 마음도 사라지게 돼 있어요. 이제 일상생활에서 여러분이 마주한 대상에서 절제하는 힘을 키웁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좋냐? 화가 날 때 호흡을 크게 들이마시고 한번 고르게 세번 정도만 마시고 천천히 또 크게 들이마시고 세번 하면은 웬만한 화는 가라앉게 돼 있어요. 욕심날 때는 어떻게 하냐? 이것 소비되고 지나간다. 과연 이것이 내한테 적정한가? 뭐, 요즘 뭐, 명품, 그죠? 욕심나잖아. 그죠? 그런데 이것도 역시 사라지는 거지, 존재되지는 않습니다. 그러고 이것이 내한테 적정한가? 카드 가지고 자꾸 고몇달 이제 갚으려고. 그래서 이게 내한테 맞는지. 이렇게 한다면은 바로 그것이 욕심날 때이 소비도 지나간다. 이렇게 하심. 그 다음, 불안할 적에. 불안한 그 생각을 끌려가지 말고 바로 눈앞에 있는 대상의 마음을 방점을 찍으시면 됩니다. 불안할지. 그걸 불안할 때 더욱 자꾸 그 생각에 깊이를 들어가면 더 불안해집니다. 바로 눈앞에 부처님이시면 부처님 보면 되고 눈앞에 커피가 있으면 커피를 보면 바로 불안할 때는 붙잡지 않습니다. 이 또한 사라집니다. 일상수행은 탐진치 결과를 예측하고 대비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탐진치를 없애라고 애쓰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알아보았어요.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탐진치를 없애야 진여가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원래 진여 속에 탐진치가 일어나는 겁니다. 진여 속에. 파도가 일어나도 바다는 줄어들지 않습니다. 없애야 할 대상이 아니라 알아차려야 할 현상인 것입니다. 생멸문도 문제가 아니고 진념문도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지금 진실되게 법문을 듣는 지금 이 마음이 바로 진념문에 여러분 지금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럼 오늘 법문을 정리하면 어떻게 되냐? 하나의 마음, 두 개의 문. 생멸문은 탐진치의 세계. 진여문은 본래 청정한 마음이다. 그래, 중요한 것은 어디로 갈 것인가 아니라 지금 어디를 보고 있는가입니다. 어디를 보고. 이제는 파도를 보지 마십시오. 바다를 보십시오. 여러분 마음은 이미 완벽합니다. 부처님께서 이야기하시잖아요. 천상천하 유아독존. 상계개구 아동간질하게. 부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인간은 완벽하단 말입니다. 완벽해. 여러분은 신의 찌꺼기가 아니고 신의 부속물도 아니고 여러분은 완전히 완벽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전동록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 하면은 마음이 곧 부처다. 즉심시부르겠다. 그래요. 지금까지 법문은

부처님과 또 역대 큰 스님들의 어떤 가르침을 제가 요약하고 정리해가 여러분한테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부처님의 세계를 전해드릴까 싶어서 제가 오늘 요약해 말씀드렸습니다.

0: 엄마는 평생 염주를 놓지 않으셨어요. 가족을 위해 늘 부처님께 기도하셨죠. 영가를 극락정토로 인도하는 장례 포교사 BTN 불국토 상조가 돕겠습니다.
1: 장례는 단순한 의례가 아닙니다. 한 생을 아름답게 해양하는 여법한 의식입니다. 이별의 순간은 슬픔이지만 동시에 영가를 위해 가장 크고 깊은 공덕을 지을 수 있는 소중한 인연의 시간입니다. 사후 3일간의 장례의식은 백일기도 공덕보다 100배 크다 하였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근본으로 시다림 염불 기도와 함께 불경 수위로 장엄하고 공덕 회향에 이르기까지 영가를 위한 최고의 효행이자 공덕입니다. 부처님의 지혜광명, 자비광명의 품만에서 먼저 가신 영가님이 극락세계에 왕생하시도록 정성 모아 합장드리옵니다.
0: 고객 납입금은 주 거래은행인 국민은행에 50%를 예치하고 있습니다. 장례 서비스 중 사용하지 않은 품목은 공정거래위원회 상조 서비스 표준 약관에 의거해 환급해드립니다.

0: 소리가 멈춘 곳에서 이제는 나를 듣는다. 도림사 시민선언 심사굴.
1: 불교는 스님이 희망입니다. 부처님이 성도한 부다가야에 국제승가대학을 세우고 눈 밝은 스님을 양성해 인도 불교를 복원하는 대작불사를 시작합니다. 통도사 출신 부따빠라 스님이 인도 불교를 복원하겠다는 원력을 세운 지 30년. 부처님이 성도한 부다가야 보리수협 분향사에

0: 국제승가대학을 세우고 역사적인 스님 양성 인재 불사가 시작됐습니다. 한국 불교도가 세운 국제승가대학으로 전 세계에서 유학와 부처님의 정법을 배우고 인류의 자유와 행복에 헌신하는 것을 상상해보세요. 이 얼마나 가슴 벅찬 일이겠습니까? 최초의 스님이었던 부처님을 생각할 때 한 분의 눈 밝은 스님을 양성하는 것은 온 우주가 창조되는 것과 같습니다.
1: 불교는 스님이 희망입니다. 이 거룩한 스님 양성 인재불사에 동참하시어 대공덕주가 되어 주십시오.
0: 무명사회주 무명 큰 스님의 신간 기뻐해라 딛는 곳마다 연꽃이다. 출가와 수행 그리고 전법 속에 얻어낸 비밀 같은 경지가 숨어있는 선화집. 길을 가는 이들에게 촉매가 되길 희망한단 무명 큰 스님은 부질없는 일처럼 보일지라도 이정표가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금정산을 짊어지고 안고 서는 이것이 무엇인가를 던지는 기뻐해라 딛는 곳마다 연꽃이다. 문의는 051-944-7499번입니다. 한국불교설리연구원에서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선학원이 주관하는 2016 만해학술제를 개최합니다. 님의 침묵 발간 100주년을 기념하는 이번 학술제에서는 김춘식, 홍승진 교수의 발표가 진행됩니다. 학술제에 관심 있는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문의는 02734-9654번입니다. 조선 왕실의 전통이 깃든 흥천사에서 백중 49일 영가 천도 기도를 봉행합니다. 조상과 인연 있는 영가를 천도해 극락왕생을 기원하는 뜻깊은 자리에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929-6611번입니다.
2: 광주 마하 대원정사에서는 화마로 타버린 아미타 부처님을 모시지 못해 죄송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아미타 부처님을 속히 모실 수 있도록 조성불사에 동참 바랍니다. 또한 복이 100배로 늘어나고 병이 없고 사업, 시험 합격, 취직, 승진, 결혼, 편안한 임종을 맞이하고 극락왕생하는 공덕을 입는 관세음보살, 지장보살님의 훼손된 존상을 개금으로 장엄하는 개금불사에도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광주 마하대원정사 062-571-6789번입니다. 정해선원 한안도량에서는 한평생 무소유로 중생을 위해 살아온 연로하신 스님들을 위한 승빵 건립불사를 봉행합니다. 설판, 상량보, 석가래 등 불사로 부처님 도량을 여법하게 장엄하고자 합니다. 성심껏 동참하시어 선업공덕으로 소원 성취하시기 바랍니다. 문의는 031-795-4426번입니다.
0: BTM 부따회 러브 템플스테이 절로 갈까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이번에는 도심 속에서 생활 포교를 실천하는 양재 구룡사에서 진행됩니다. 6월에 무더위를 식혀줄 남량 특집 프로그램으로 한층 더 색다른 재미를 더했습니다. 좋은 인연 공덕 맺는 특별한 날 보내시기 바랍니다. 문의는 1855-0108번입니다.
3: 태조 이성계가 신덕왕후의 금락왕생을 발언하며 창건한 흥천사.
4: 조선 왕실 최초한 잘 흥천사는 무량수전의 부처님의 증명을 삼아 100년 동안 영구입회를 영구입회단에 모시고 24시간 365일 불을 밝혀드리고 이 약속은 끊임없는 발언을 의미합니다. 매일매일 스님들께서 독경을 하시어 영가님의 극락왕생을 발언하며 설날과 추석에는 우려로 차례를 올려드립니다. 흥천사의 영구입회를 모신 공덕으로 영가님은 극락왕생하시고 자손들은 소원성취 이루시기를 발언드립니다.
3: 스님들의 독경 소리가 끊이지 않는 조선 왕실 최초의 원찰 흥천사에 100년 동안 모셔질 영구입회를 모시고 극락 왕생과 소원 성취에 큰 인연을 맺으세요.
0: 건너의 구름에

0: 광명으로 바뀌는 깨달음의 시간. 현대인들의 마음의 안정을 찾는 데 꼭 필요한 힐링 명상. 동국대학교 HK연구단 연구원 자홍스님을 법사로 참선 수행을 통해 얻게 되는 수행의 실천 방법인 참선 자세와 화두 참구법에 대해 집중 수행해 봅니다. BTN 무상사 참선 정진법회로 견성을 통해 본래 참모습을 찾는 시간. 행복하고 평안한 정진의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1: 삶이 다하는 순간 우리는 끝을 떠올립니다. 그러나 불교는 말합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여정의 시작이라고. 불에 태워보낸다는 뜻을 지닌 다비는 육신을 자연으로 돌려보내는 불교의 장례 의식입니다. 탐욕과 집착으로 이루어진 이 몸, 잠시 빌려 쓴 인연의 그릇을 내려놓고 다시 본래의 자리로 돌아가는 과정. 장작 위에 정성스럽게 모셔진 육신은 엄숙한 의식 속에서 불길과 마주합니다. 타오르는 불꽃은 단순한 소멸이 아니라 집착을 내려놓고 번뇌를 태워 없애는 수행의 상징입니다. 연기처럼 피어오르는 것은 사라짐이 아니라 다음 생을 향한 또 하나의 흐름입니다. 의식은 경건하게 이어지고 남겨진 이들은 고요한 마음으로 떠나는 일을 배웅합니다. 슬픔 속에서도 존재의 이치를 되새기며 삶과 죽음이 둘이 아님을 배워갑니다. 다비는 이별의 의식이면서 깨달음을 향한 마지막 가르침이기도 합니다. 모든 것은 인연 따라 생겨나고 인연 따라 사라진다는 진리. 그 속에서 우리는 묻습니다. 지금 이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타오르는 불꽃 앞에서 비로소 또렷해지는 물음. 다비는 말없이 전합니다. 집착을 내려놓고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살아가라고. 그리고 다시 새로운 인연의 길 위에서 또 다른 만남이 이어질 것이라고.

0: 대구 산모사조지 동훈입니다. 60여 년 수행 법력과 회안으로 고통에서 벗어나 영원한 행복으로 가는 부처님 45년 설법을 불자님 두 손에 담아드리고자 다시 섰습니다. BTN 불교TV를 매주 시청하시면서 부처님 말씀 안에서 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
1: 제주다움이란 그 고민으로 완성된 제주를 담은 가장 제주다운 공원, 제주 동화마을. 제주의 자연, 문화, 사람을 주제로 한 12개의 다채로운 테마 정원. 세계 유명 카페부터 베이커리, 식당, 제주 특산품 판매장 등 다양한 특화 매장까지. 가장 제주스럽게, 가장 제주답게 제주를 즐길 수 있는 곳. 제주 동화마을 무료 개방 운영합니다.

0: 큰 스님들이 열반하시면 모셨던 부도탐묘를 이제는 일반인도 왕생탐묘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관리 걱정 없이 영구히 보존되는 화강석 왕생탐묘는 개인기, 부부기, 가족기, 문중기가 있습니다. 아미타우스에서 극락왕생의 기원을 이루십시오.
1: 이 참선법은 승속이 없습니다. 남녀가 없고 노소가 없습니다. 빈부와 귀천도 없고 유식무식도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0: 아름다운 인생의 마무리, 그 길을 함께 해줄 누군가가 필요합니다. BTN 연불봉사회는 뜻하지 않은 이별의 시간을 함께합니다. 고인의 극락왕생을 발원하며 의미 있게 회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돕는 BTN 연불봉사회는 장례 포교입니다.
1: BTN 불국토 상조 광고를 보고 BTN 연불봉사회를 알게 되었습니다. 연불봉사를 통해서 한 분의 삶의 마지막을 여법한 기도로 회향을 해드리는 데 보람을 느꼈습니다. 많이 동참하셔서 공덕 지으시기 바랍니다.
2: 물이 얼어 얼음 되고 얼음 녹아 물이 되듯 생과 사를 초월하는 영가를 위한 기도는 수행이자 공덕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 수승한 복을 연불봉사회에서 쌓아갑시다.
0: 가족신행 공동체를 위해 장례 포교사로 활동하는 BTN 연불봉사회 10기 회원을 모집합니다. 불교식 장례 문화를 이끌고 있는 연불봉사 회원들의 여법한 연불봉사를 위해 BTN에서는 봉사보험을 가입해드립니다. 연불봉사의 뜻이 있으며 정기적인 봉사활동에 성실히 참여할 수 있는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3: 자기에게 모든 게 다 있어요. 그게 자기가 주인공이거든. 그냥 생각하고 있지 마. 그냥 바로 딱 지나간 말이야. 생각을 하고 있지 말고 따지고 따지지 말고.
4: 임재의연 선사의 어록인 임재록은 전통적으로 어록 중에 왕이라고 하는 칭송을 받았습니다.
5: 각자 자기 스스로에게 이게 100% 있어요. 근데 우리는 자꾸 이제 생각을 가지고

대전중구에 김소희 에드하르 부시오 김순희 김상희 부채 서울 송파구에 김영철 권지 원조성진 김민정 조은규 조민규 부채 경기도 광주시에 망월사 대중각각 등 부채 울산 중구에 박복찬 권영기 박선영 박경림 박순재 부채 인천 부평구에 배희봉, 송선옥, 배상희, 최윤지, 배상문, 임선미, 부채, 경기도, 용인시에, 신경순, 조경태, 함영아, 조원준, 조윤아, 조경남, 부채, 경기도, 성남시에, 안영자, 황철상, 조문영, 황희창, 황혜준, 황경애, 장순우, 장순표, 부채, 경기도, 화성시에, 양철,

윤창훈, 윤재원, 황승연, 황지현 모체 미국 텍사스의 윤희승, 마크승, 보니, 김맨드르승, 헬리승, 앨런승, 모체, 전남, 순천시, 정초영, 김정림, 정현준, 정현진, 모체, 전남, 해남군의 조영

이경 김하염 부채 가족 건강 발언. 경기도 부천시의 김재은 부채, 제주 제주시의 장

미경 부채 학업 성취 발언 대구 수성구의 한태웅 한도현 부채 업장 소멸 발언 미국 플로리다 거주 필릭스 나나 문호 나나 부채 가족 기상 발언 충남 화산시의 강재박 희은주 강보경 강승민 강대환 부채 경남 김해시 김문갑, 윤지향, 김대희, 이유정, 김현재, 부채, 대전, 유성구에, 김병순, 정미성, 김대용, 민병진, 김효진, 민서현, 민유호, 부채, 나노, 하이테크, 사업, 번창, 충북, 단양군에, 김상철, 강경, 강영미, 속기란, 황노미, 김준영, 김현수, 부채, 김호영 영가, 강유 영가, 김은영 영가, 속기란 영가, 태아령 영가,

본창 서울 서초구에 김순만 장순자 김민창 김지은 김두현 보채 서울 중구에 김정자 박경률 보채 윤양열 형가 서울 성동구에 김태근 황윤주 김동욱 김수민 보채 대구 동구에 노재현 이태선 노영규 김수진 노훈호 보채 대구 서구에 도영호 이상희 도경석 이지연 도현지 도유진 박나영 박재성 보채 서울 용산구에 문상훈

부채 서울 강남구에 백일남 권민자 배재숙 부채 서울 은평구에 배재근이 김희진 배유준 부채 서울 강남구에 배재성 이정은 배서연 부채 서울 강남구에 배재영 송수미 배현우 부채 인천 미추홀구에 손주 송미수

경의 이동호, 김현주, 이상규, 강포른, 김주윤, 김도연, 보채, 충북, 청주시, 연하경, 정영아, 정다령, 창원덕, 정미아, 김은옥, 하성호, 보채, 황제바이오텍, 사업본창, 오잔, 오하준, 영가, 경기도, 안양시, 우병순, 이명숙, 우창민, 우희정, 우희영, 보채, 대준산업, 사업본창, 서울강동구에, 유경남, 이상한, 이강희,

임재훈, 임종엽, 보채킴, 임경순 영가, 송삼순 영가, 임동은 영가. 충남 천안시의 희병영, 차서영, 이기윤, 이기태, 보채, 경기도 하남시의 이병호, 장유정, 이다

동은 부채 경기도 화성시에 이지은 성시연 송예리 성기연 성기찬 박준영 성다원 성지은 부채 부명산업 사업권창 경기도 희흥시에 이진승 김양순 남택민 남택진 남윤석 부채 경기도 부천시에 이연성 김민선 부채 반려견 김꼭지 영가 서울 송파구에 이현정 임유정 이서연 부채 서울 강서구에 임재호 임충호 부채 서울 구로구에 임종환 소소미 임재민 임수연 부채 서울 송파구에 임

경기도 고양시 청창신 김미연 윤목래 정은현 정태원 정윤주 보채 부산 사구에 조동길 영담 조홍빈 종홍준 정중호 김정숙 보채 넥서스 환경 디자인 연구원 각각

북구에 조상우, 이혜영, 조하율, 조하민, 보채, 대구, 서구에 주금태, 함영시, 조수옥, 보채, 대구, 달서구에 최인덕, 조영복, 최호수, 보채, 경기도 화성시에 비덕열, 오영순, 비선남, 비웅환, 차수영,

보기 김선석 장소래 영가 김재은 보기 이용성 영가 수자령 일체 영가 백일남 보기 안동배 씨의 일체 조상 영가 안동배 씨의 태아령 일체 영가 상명스님 보기 곽호환 영가 유경남 보기 이찬우 영가 이민숙 보기 이재영 이재욱 영가 태아령 일체 영가 이점숙 보기 이연순 염창수 영가 이진순 보기 남덕현 영가 조경태 보기 조광선 영가 조동길 보기 조광열 김정순 영가 자수영 보기 차병환 이재용 영가 허준 보기 허봉만 최일남 영가 황경애 보기 황영길 장현지 영.

가호하는 힘을 입어 몸에는 일체의 병고와 행난이 없어지고 마음은 일체의 탐망과 어리석음이 영원히 사라지며 사대가 강건하고 육군이 청정해지고 악인은 멀어지고 귀인을 만나며 자손은 창성해지고

0: 가족도 친구도 없는 저에게 TV는 하루의 시작이자 끝입니다. 밥상 앞에서 숟가락을 들지 못하는 날들, 말할 수 있는 사람도 없습니다. 어느 날 우연히 TV에서 본 부처님 말씀이 생각납니다.
1: 보시란 스스로의 행복을 밝히는 자비의 실천입니다.
0: 망설이던 손끝이 떨리며 번호를 눌렀습니다.
2: 네, BTN 불교 TV 부따회입니다.
0: 비티에는 부처님처럼 가족처럼 매일 내 마음에 찾아왔습니다.
2: 당신의 보시가 누군가에게 따뜻한 하루를 선물합니다.
3: 한 걸음 앞으로 나와봐요. 12살 이전에 짜장면을 먹어본 적이 있었나요? 한 걸음 앞으로 나와봐요. 나의 자전거가 있었나요? 주말에 함께 놀아줄 아빠가 있었나요? 한 걸음 앞으로 나와봐요. 12살 때 가족을 위해 일을 해본 적이 있었나요?

정읍칠보산 보림자주지 종진스님의 두 번째 찾아가는 선명상 법회를 봉행합니다. 종진스님의 명상 토크쇼에서는 화를 다스리는 법과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명상을 지도합니다. 삶의 활력과 변화를 만나고 싶은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참가 문의는 063-535-6800번입니다.

0: 대한불교조계종 옥천암에서 제3회 옥천암 수변호국음악회를 개최합니다. 인기가수 박서진, 남상일, 배아현, 씨야, 박시환 등이 출연하며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 국가유공자, 군인 등 제복을 입으신 분들을 위한 특별석도 마련됩니다. 이 자리의 주인공인 여러분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395-4031번입니다. 대한불교 천태종에서는 중창조이신 상월원각 대조사 제52주기 열반대제를 오는 6월 12일 구인사 광명전에서 봉행합니다. 시대를 앞서 불교운동을 펼쳤던 대조사의 가르침과 위덕을 기리는 자리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구인사 043-423-7100번입니다. 질병을 고치고 수명을 늘려주시는 약사여렙 부처님의 크나큰 원력이 불암산 경수사에 찬란히 구현됩니다. 건강과 평안으로 채워주시는 약사여렙 부처님의 온화한 미소를 탱화로 모시고자 합니다. 이 수승한 인연으로 마르지 않는 복덕의 가피를 대대손손 누리시길 바라합니다. 부처님의 광명이 우리 가정에 건강과 안락이라는 감로수로 내리도록 소중한 정성을 보태주시기 바랍니다. 동참 문의는 02-936-5629번입니다. BTN 불교TV 대표 신행단체 BTN 연불봉사회 제10기 교육생을 모집합니다. 연불봉사회는 제가 불자로 구성된 자원봉사 신행단체입니다. 교육은 매주 수요일 2시간씩 진행되며 수료한 후 봉사활동에 참여할 수 있고 봉사활동을 위해 자원봉사자 보험에 가입해드립니다. 문의는 붓다회 1855-0108번입니다.
1: 법화경 수행도량 정해선원에서 법화경 법사스님의 법문에 이어서 법화삼매참법 기도집으로 기도 수행하는 법화삼매참법 천일기도를 봉행합니다. 법화경 대강백 법사스님들의 법문과 함께 법화 칠보탑 불사 원만 회향과 모두의 건강과 행복을 발원합니다. 원돈댁의 수계대법회로 회향하는 법화 삼매참법 천일기도에 수의 동참하시어 업장 소멸, 소원 성취, 성불하시길 발원합니다. 문의는 02-971-4426번입니다.
2: 부처님 마음처럼 속세에 물들지 않는 마음, 여여. 여여하게 보고, 듣고, 머물고 행하는 수행을 이끄는 정혁 큰스님. 범어사 주지를 역임하신 정혁 큰스님이 이끄시는 참수행 도량. 부산 양정 여여선원과 삼랑진 여여정사. 도심 속 기도 도량 여여선원에서 행복의 길을 찾으시고 참선 불교대학, 명상 등 나를 찾아 떠나는 여행과 힐링을 만나십시오. 그리고 삼랑진 여여정사는 동양 최대 백옥 관세음 보살님을 모신 이후 소원을 꼭 이루는 도량으로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습니다. 봄의 벚꽃길, 여름 계곡, 가을 단풍, 겨울 살경. 걷는 곳마다 극락이 되는 동굴법당 기도는 눈물 쏟아내고 환희로움을 되찾는 인생 휴일처가 될 것입니다. 억조 창생 구제 중생 전태종 중창조 상월 원각 대조사님의 그 뜻을 이루고자 조백산 연화성지에 장건한 대한불교 천태종 총본산 구인사 낮에 일하고 밤에 수행하는 주경야선의 종풍 사부대중의 기도소리가 24시간 끊이지 않는 청정 수행도량 구인사 애국불교, 생활불교, 대중불교 3대 지표를 바탕으로 중생을 위해 이 땅에 꽃피운 천태의 가르침 전국 160여 사찰 250만 신도가 함께합니다. 소백산 연화성지 대한불교 천태종 청본산 구인사
3: 천년을 지켜온 도량이 한순간의 화마에 멈춰 섰습니다.

0: 예수님들이 잘 물려준 이 도량을 잘 갖고 오고 보호해야 되는데 지키지 못했다는 데 대한 이제 죄송스럽고 미안한 마음들이 제일 크게 이제 짐으로 와닿죠.
1: 그냥 눈물이 날 뻔. 지금도 말만 눈물 나요. 아직도 많은 어려움이 있는가 봐요.
2: 조그만 안정성이라도 모아주시면은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권사가 다시 재건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많은 동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0: 많은 분들이 한 마음으로 이 도량이 복원할 수 있는데 함께 해주시는 것이 참 빨리 일으키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3: 천년고찰 고은사, 당신의 이름으로 다시 세워주십시오.
4: 부처님 닮은 인재를 길러내는 동국대학교에서는 연꽃을 닮은 로터스관, 명상을 통해 마음을 치유하는 선센터 조성불사를 봉행합니다. 가족의 평안과 행복, 소원 성취, 동국발전 등을 발원하며 참여하실 수 있고 500만 원 이상 기부자의 조남과 염원은 선센터 500나안상에 봉안되고 공덕의 벽에 새겨져 길이 기억될 것입니다.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2260-3300번입니다.

BTN 붓다회와 함께하는 러브 템플 스테이, 절로 갈까? 양재 구룡사. 싱그러운 6월을 함께 보낼 분 찾고 계신가요? 좋은 인연을 만나 아름다운 사랑을 하고 싶으신가요? 도심 지역에서 생활 포교를 실천하고 호흡하는 전법도량인 양재 구룡사에서 1박 2일간 진행되는 이번 템플 스테이에 BTN 붓다회가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도심 속 힐링 쉼터 양재 구룡사에서 부처님 가피 아래 좋은 인연 공덕 맺고 싶은 분들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0: 여러분들 만나서 반갑습니다. 여러분들과 한번 재미난 이야기,
1: 절을 많이 해서 절이다라는, 절로 절로 저절로 돌아가서 절이다라는,
0: 지금 이 순간이 가피입니다.

0: 생각대로 이루어지는 무명 큰 스님의 원력. 무엇이길래 이토록 신비한 도량이 되었나? 무엇이 이토록 사람들을 감동시키는가? 무명 큰 스님의 원력은 과연 어디까지인가? 될지어다, 이 말의 위력은 어디서 나오는 걸까? 말한 대로, 생각한 대로 이루어지는 부처님 세계.
1: 그런 세계 없다고 말라. 그런 세계 암 있고 말고.
0: 간절한 이에게 열리는 부처님 세계.
1: 불자 여러분들이 간절하다면 저는 무엇이든 다 하고 싶습니다.
0: 이루어질 것입니다. 기적 같은, 거짓말 같은 일들이. 카피 직현 도량 무명사 051-944-7499.
2: 아는 바다를 밝히고 뱃사람을 지켜주던 태국사의 장엄한 종소리. 하지만 세월의 풍파 속에 그 울림은 멈추고 말았습니다. 이제 부처님의 법음을 전하던 끊어진 아능의 메아리를 다시 잇는 범종불사에 거룩한 인연을 맺어주십시오. 태안 태국사 범종 종각불사에 동참하시면 가정에 자비 광명, 후손에게 만대 영화가 깃들 것입니다.
3: 부모의 마음은 늘 자식을 따르고 죽어서도 끝내 자식 생각을 잊지 못한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부모님의 아름다운 마무리, 영가를 극락정토로 인도하는 장례 포교사 BTN 불국토상조가 돕겠습니다.
4: 장례의식이란 돌아가신 분이 일생 동안에 살아온 인생 마무리 해양인과 동시에 새로운 미래생의 시작이기 때문에 돌아가신 분에게는 가장 소중한 것이 장례의식이라고 하겠습니다.
3: 부모님이 가장 편안하게 생각하는 불교식 장례 문화. 불국토상조는 가족신행 공동체입니다. 스님께서 집전하시는 장엄 연불로 영가를 축원하며 구품 연화대렴과 광명 진원으로 정성껏 모시겠습니다. BTN 불국토상조. 가입 문의는 1577-7675번입니다. 고객 납입금은 주거래은행인 국민은행의 50%를 예치하고 있습니다. 장례 서비스 중 사용하지 않는 품목은 공정거래위원회 상조서비스 표준 약관에 의거해 환급해드립니다.
5: 우리 사는 이 세상을 불국정토로 구현하리라. 굳은 원력으로 세워진 만불보전. 만불보전에 봉안되어 있는 부처님은 청정법신 비로자나 부처님을 중심으로 왼쪽에는 석가모니 부처님, 오른쪽에는 노산화 부처님으로 삼존불을 모시고 있습니다. 삼존불 앞에 모신 유리광 열의 불은 온 마음을 다해 쓰다듬으면 만불의 운과 소원이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큰 스님들이 열반하시면 모셨던 부도 탐묘를 이제는 일반인도 왕생 탐묘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관리 걱정 없이 영구히 보존되는 화강석 왕생 탐묘는 개인기, 부부기, 가족기, 문중기가 있습니다. 아미타우스에서 극락왕생의 기원을 이루십시오.

BTN 투어에서 특별한 성지순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정기획 249만 원으로 떠나는 부다의 길. 인도 네팔 7대 불교 성지순례는 8월 23일과 9월 13일에 남원 영월사 금강스님과 함께하는 화엄경 약찬계 기도법회는 6월 13일에 경주 불국사 석고람 사찰순례가 7월 11일에 진행됩니다. 세 번째 진행하는 민족의 영산 백두산 서파 북파 순례는 6월 8일에 대한불교 조계종 가사명장 무상큰스님과 함께하는 문수보살 성지 오대산과 운강석굴 순례가 8월 29일에 진행됩니다. 스님과 불자님들의 많은 관심과 동참 바랍니다. 자세한 문의는 023270-3480번입니다.

0: 안녕하세요. 우리는 불자 가족입니다. 목종입니다.
1: 네, 반갑습니다. 오계윤입니다. 스님, 이 봉사와 보시행을 많이 하시는 분들은 항상 자신이 더 많은 걸 받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0: 그렇죠.
1: 자, 그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0: 행복은 행복을 주어야만 얻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주어서 얻는 것은 두 배 행복을 얻을 수 있습니다.
1: 네.
0: 행복을 주면 내가 원하는 행복의 조건을 상대방이 주거든요. 그래서 행복하고 이미 행복을 줄 때 행복을 얻을 수 있습니다.
1: 아, 행복을 줄 때.
0: 나눌 때 이미 행복하고 또 받을 때 행복하고 두 배의 행복을 얻을 수 있죠.
1: 아, 이제서야 그 비밀을 알게 됐습니다. 네. 네, 오늘 처음 모실 초대 손님을 보시행을 그야말로 숨 쉬듯이 하는 그런 분입니다. 물질적인 나눔은 기본이고요. 환한 미소에 따스한 말, 친절한 행동, 게다가 주변 분들에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하는 일에도 정말 적극적이시라고 하는데요. 70대 중반에도 여전히 전국의 박람회 현장을 주름잡고 계신 김한섭 불자님 모셔보겠습니다.

0: 네, 김한석 불자님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1: 반갑습니다.
2: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중랑구에선 김완섭 불자입니다. 오늘 BTN 방송에서 여러분들 만나 뵙게 해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0: 안녕하세요. 네, 네. 잘 오셨어요. 네. 아니 이렇게 또 유쾌하게 본인 소개를 해주시는 분은 네. 스님 처음 오시는 것 같아요.
3: 그러게요. 네. 아니 연세가 70대 중반이라시는데
2: 제가 올해 75입니다.
3: 제가 보기에는 한 10년 더 젊어 보이시는 것 같아요.
0: 아, 10년 이상이에요, 스님. 진짜...
2: 비결이 있어요.
0: 비결이 있으세요?
2: 예, 예. 나이가 70 넘으면은 이분이 정말 행복하게 살았는지 뭐가 좋은지 얼굴을 보면은 잘생기고 못생기고 관계없이 네. 늘상 감사하고 고마운 마음으로 살고 늘상 아침에 거울 보고 웃으면서 오늘 웃자 하면서 나와 하면 얼굴이 밝아집니다.
0: 역시 자, 우리 불교 박람회는 물론이고 또 전국의 박람회장을 그렇게 누비신다고 예, 소문이 자자하던데요. 예. 하고 계신 일에 대해서 좀 소개 좀 해주세요.
2: 예, 제가 원래 이제 유통업을 하고 있습니다. 유통을 하고 있는데 식품이라든가 건강 기구 같은 거를 하는데 주로 이제 박람회장이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별로 없다 생각하는데 1년에 몇천 번이 있어요.
0: 몇천 번 정도요?
3: 그렇게 많아요.
2: 예를 들어서 서울 같으면 킨텍스라든가 강남 코엑스 같은 데 수시로 한 거 그리고 지방에도 대구나 광주나 부산 다 박람회장이 있습니다. 거기에 동시에 열리기 때문에 항상 박람회장이 매주에 몇십 군데가 열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0: 엄청나군요.
2: 거기에서 제가 이제 우리 제품 가지고 판매도 하고 홍보도 하고 그렇습니다.
0: 홍보를 하시다 보면 어떻게 반응이 좀 많이 좋을 것 같아요. 우선 우리 불자님하고 한두 마디 나누다 보면.
2: 그렇죠. 저는 이제 요즘은 박람회 우리 직원들이 나가는데 제가 가끔 나갈 때가 있습니다.
0: 나가면은
2: 뜻도 않게 우리 불교에 대한 얘기, 살아가는 얘기. 또 어떠면은 이제 사장님 나이가 미치세요 이런 분은 제가 올해 75입니다 이런 얘기 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사장님 이거 팔라고 거짓말 하죠 이런 사람이 있어요. 나이가 60대 중반밖에 안 되는데.
3: 그러게요.
2: 그래서 아닙니다. 우리 친구도 다 있습니다. 왜 그러냐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 여기 오셔서 이래 다니다가 구경 잘하고 즐겁게 오시.